도로에 떨어져 일대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인천 남동구청은 오전 5시에 재난 문자를 통해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방향으로 전면 교통 통제 중이라며 교통정보 확인 및 우회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6.25 전쟁 참전국들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광화문 광장에 감사회 정원 준공식을 엽니다. 감사회 정원은 참전국에서 기증한 석재를 활용해 만든 지상 조형물과 지하 미디어 전시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서울시는 사업비 207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11월 감사회 정원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오늘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감사회 정원 준공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오늘 오후 3시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엽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오다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호남지방 20에서 70mm, 충청과 경남, 제주 10에서 50mm, 수도권과 강원, 경북권에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모레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 한낮에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희 현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혹은 한 단계 더 올라서야 할 때 습관적으로 참 어렵다,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치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입니다. 시장에서 희소한 자산이 높은 가격을 형성하듯이 우리 삶에서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일, 즉 어려운 일이 높은 보상과 성취감을 가져다 줍니다. 만약 그 일이 쉬웠다면 이미 수많은 사람이 하고 있겠죠. 그 일은 더 이상 특별하지도 가치가 높지도 않을 겁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그 성취감, 더없이 달콤한 이유입니다. 어려운 과제 앞에 막막함 또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면 아주 가치가 높은 벽을 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려움은 필터와 같습니다. 그 자격을 증명하는 과정이죠. 나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건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내는 일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5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정환님, 이정옥님, 김선호님, 김영란님, 김미진님, 조혜영님 등등 벌써 출석 체크해주고 계시는데요. 미리 좀 하나 양해 말씀 좀 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가 1부까지만 방송이 됩니다. 잠시 후 10시부터는 지방선거 정책 토론회가 중계방송 되거든요. 그것도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다만 오늘 원탁의 기자들 K와 함께하는 또 뜨거운 토론, 뜨거운은 아니고 뜨거운 토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과연 진짜 총파업에 들어갈까요? 특히 반도체 부문이요. 정부의 중재로 인해서 이제 막판 협상이 오늘까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또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노노 갈등, 노동자끼리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그리고 오늘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한 시간만 방송이 됩니다만 정답과 그리고 당첨자는 마지막에 1부 끝에 공개를 해드릴게요. 네 글자인데요, 정답이. 이른바 증시의 큰손이라고도 부르죠.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이곳인데요. 그 기금 규모가 올해 들어서만 250조 원 불어났습니다. 1700조 원을 넘겼는데요. 2월 기준으로 국내 주식 비중도 이미 24%대를 넘어섰습니다. 그 이후에 뭐 코스피가 훨씬 더 올랐으니까 그것보다 비중이 더 커졌겠죠. 문제는 계획한 국내 주식 비중보다 더 많이 불어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다시 키를 맞추는 리밸런싱이 필요한데요. 그러려면은 국내 주식을 더 팔아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이 연금, 또 국내 증시 호황 덕분에 우리의 노후 자산도 같이 불어나고 있는 이 자산은 무엇일까요? 그 정답 네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어플리케이션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오늘의 경제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주식시장도 어떻게 와 하는 소리 나옵니까?
2: 맞습니다. 뉴욕 증시가 또 사상 최고입니다.
0: 네.
2: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 500지수가 0.1% 내외로 올랐는데요. S&P 500지수, 나스닥지수, 종가 기준 모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고요. 주간 기준 지난주까지 6주 연속 올랐어요.
0: 네.
2: 정말로 이 지금 대내외 여건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종전협상 불투명하죠. 지정학적 리스크 여전하고요. 여기에다가 국제유가 올랐습니다. 달러 강세고요. 국채금리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AI 붐에 힘입어서 주요 지수가 일제 신고가를 행신하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7%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또 사상 최고가입니다. 죽을 것 같았던 퇴출될 것 같았던 인텔이 기사회생하고 있습니다. 애플 덕에.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지수가 2.59% 올랐는데요.
3: 네.
2: 앞서 제가 이제 국제유가 올랐습니다라고 했는데 WTI 이제 서브텍사산 중질유 브렌트유 3% 내외로 올랐는데요. 브렌트유는 104달러, WTI는 98달러입니다. 그런데 네. 이 월가 전문가들 일제히 미증시 전망치를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HSBC가 S&P 500 대기업의 S&P 500 지수의 전망치를 종전에 7,500에서 7,650으로 또 야데니 리서치는 7,700에서 8,250선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구동성으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좋다. 라는 건데요. 이 이면에는 무슨 얘기냐. 지금 너무 버블이다. 2000년대 닷컴 버블 빙계 직전과 비슷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인데요.
3: 네.
2: 자신의 추산에 따르면 나스닥 100지수의 경우 주가 수익률이 너무 높다. 기업의 이익을 50% 이상 과대 계산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입니다. 5월 20일로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이 과연 네. AI 버블에 제동을 걸 건지 아니면 이제 좀 더 갈 건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증시도 좋습니다. 뭐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보이고 있는데 개장하자마자 코스피가 7,999 찍고
3: 네.
2: 지금은 상승폭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3: 7,999. 9.67까지 갔었네요. 아유 잠깐만요. 이거 맞나?
2: 맞아요.
3: 7,999.67 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2: 우리가 앞자리 수 네. 7자리를 본 게 나흘밖에 안 돼요.
3: 아 이거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2: 네, 스쳐 지나가. 그러니까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3: 네.
2: 뭐 앞자리 수 바뀌는데 2달 걸렸다면 7자에서 8자 바꾸는 데는 일주일도 안 걸린다. 거래일수로 친다면 오늘 만약 종가 기준
3: 그러니까요.
2: 넘어간다면.
3: 생각해 보면은 6,000피 시절이 얼마 또 안 됐었고.
2: 안 됐어요.
3: 네, 거의 뭐.
2: 그러니까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코스피 오늘 뭐 지금 좋은데요. 어제까지 닷새 연속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지금 어제는 뭐 외수 사이드카까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오늘도 지금 보면 개인들의 포모가 대단합니다. 1조 7천억 원 매수하고 있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1조 7천억 원 역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했던 기다렸던 조정은 오지 않는다.
3: 네.
2: 빨리 더 오르기 전에 사자. 이런 심리가 만연해 있는데요. 지금 보면 SK하이닉스 194만 원, 5만 원. 때 삼성전자 28만 8천 원대. 현대차 67만 6천 원대입니다. 여전히 뭐 IT 대표주들,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통신주들, 뭐 코인 관련주들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 그러게요. 어제는 우리 증시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7천조 원 넘어섰고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이제 1,377조 원입니다. 삼성전자는 1,680조 원 가까이 되고요. 우선주만 해도 뭐 150조 원 넘어섰으니까요.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사실 또 호황기에 또 드러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단타를 한다는 거죠. 초단기 매매가 더 많이 늘었어요.
2: 맞습니다. 지금 투자자 입장에선 불안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빨리 차익을 좀 실현해야 되나.
3: 올라도 아니면, 걱정.
2: 그러니까 네. 또 너무 못 잡아서 그동안 조정을 기다렸는데 야 이거 좀 올라타야 되나. 남들 다 수익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조바심만 생기는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 단타 매매가 지금 과열 조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ETF 시장이에요. ETF 하루 평균 회전율이 20%가 넘고 있습니다. 일부 곱버스 두 배 수익을 추징하는 ETF는 하루 거래량이 전체 물량의 70% 수준. 아유 그동안 좀 적게 먹었으니까 이참에 두 배 먹어봐야지. 이런 심리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 투자가 아니라 투기로 좀 바꾸고 있다. 이건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거든요.
3: 네.
2: 이러다 보니 하루에 뭐 여러 번 사고 팔게 되면 수익이 좋을까? 좋지 않습니다. 올 1분기에만 이 투자자들 단기 위탁 수수료를 봤더니 올 1분기에만 지난해 연간 한 5조 3천억 원대였는데 올해 1분기만 3조 4천억 원. 지난해 거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래를 많이 할수록 수수료 많이 내죠. 세금 많이 떼고 있습니다. 손실 위험까지 커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3: 올해 코스피가 벌써 한 80여 퍼센트 올라왔거든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수익이 나는 장세인데 굳이 그걸 이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시장 수익률을 과연 능가할 수 있는가? 수수료를 더 많이 내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정부에서도 요즘에 그 코스피를 좀 진단하더라고요. 여전히 저평가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종 얘기죠.
2: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뭐 시장이 좀 과열된 게 아니냐 이런 우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표를 미뤄볼 때 한국 주식시장이 선진국보다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이 얘기는 이제 추가 상승 가능성을 이제 내비친 대목인데요.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건 이제 PBR. 주가 순자산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냐를 따지는 지표입니다. 이 기업의 자산 대비 주가 수준을 보면 한국 증시는 여전히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 시중보다 좀 낮다라는 건데요. 즉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이게 반도체 이익 증가율이 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돌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3: 네.
2: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목표 주가 50만 전자, 300만 닉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거예요. 시장이 좋을 때 지금 우리나라는 양도 차익, 금투세가 이제 없는데 금투세 도입에 대한 이제 질문도 나왔는데요. 국무총리는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금투세는 자본시장 상황 등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시점에서 검토할 과제다. 당분간 증시 상승세 찬물을 끼얹는 과세 논의는 없을 것임을 좀 시사를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올해 경제 전망치 1분기가 지금 깜짝 성장하면서 점점 성장률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 역시 올해 경제 성장률은 2%를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가 딱 1%였어요.
3: 네.
2: 그러니까 두 배 정도 뭐 기저효과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석유 가격, 석유 최고 가격제 지금 뭐 무용지물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는 당분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3: 네. 그리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소득 기준도 발표가 됐더라고요. 이거 누가 얼마나 받는지도 한 번 더 알려주세요.
2: 아마 이제 전 국민의 약 70%인 이제 3,600만 명 정도가 대상이에요.
3: 네.
2: 금액은 지역별로 좀 차등화됩니다.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 감소 우대 지역이라면 20만 원, 인구가 감소했는데 특별 지원 지역은 25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한데 기준은 올해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입니다. 외부리 직장 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건보료 13만 원 이하,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1인 가구 8만 원 이하. 다만 소득이 낮아도 고액 자산가는 제외가 됩니다. 부동산 기준입니다. 과세 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니까 공시가격 기준 27억 원 내외라면 그 집 주택을 갖고 계시다면 제외가 되고요. 또 금융자산, 금융소득 합계가 한 2천만 원 넘는다. 이자나 배당으로 이제 2천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 이게 연 2% 예금 금리로 계산해 보면 현금을 한 10억 원 정도 예치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다. 라고 하면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3: 네.
2: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고요. 각 카드사 홈페이지 앱 각 주민센터를 방문해서도 신청이 가능한데 첫 주만 요일제가 적용이 되고 반드시 8월 말까지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처가 주소지 관할 내 이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가능한데
3: 네.
2: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게 이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기 때문에 주유소의 경우에는 30억 원 매출과 상관없이 어디든 결제가 가능합니다.
3: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어야겠네요. 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3: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9시 20분 현재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선거 정책토론회가 10시부터 방송이 돼서 저희는 일부까지만 방송이 됩니다. 해서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정답은 네 글자인데 우리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대표적인 공적 연기금이죠. 아이고 정답 나올 뻔했다. 최근에 코스피가 원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당초 투자하기로 했던 비중, 국내 주식 비중보다 훨씬 더 많이 불어나 있다라는 겁니다. 2월 기준으로 24%대, 당초 국내는 한 15% 이내로만 한다라고 했었는데 또 그 이후에 코스피가 더 올랐으니까 아마 비중이 더 커졌을 텐데 과연 덜어내야 하느냐, 리밸런싱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곳에 주식 매물이 또 시장에 쏟아지면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예, 시장에서 또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1527 쓰시는 분. 박종기님이 오늘 일부만 한다고 하니 아쉽네요. 이것 수령하고 있는 1인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5710 쓰시는 분도 저도 30년째 불입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5400 쓰시는 분은 1988년에 대학 졸업하고 탄광에 입사를 했는데 첫 월급 봉투에서 이거 빼고 나와서 기분이 안 좋았던 기억이 있네요. 이제는 최고의 노후 보장이 되니 격세지감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사실 이거 낼 때는 좀 아깝지만 그게 또 내 노후를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정혜선님은 저는 퇴사하고 이미 가입을 하고 있어요. 노후 준비로 이렇게. 이미 가입도 좋죠. 가정주부님들도 이게 또 가능하기도 하고요. 주형진님이 이거 고갈되게 해주세요라고 보내주셔서 깜짝 놀랐는데 2200년에 고갈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또 좋을수록 이것의 고가 시점이 더 뒤로 늦춰지는 그런 장점이 있죠. 자, 그 정답 네 글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자, 이제 바로 원탁의 기자들 K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시간이 짧다 보니까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KBS 서영민, 석민수, 송락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삼성전자 총파업 우려 이야기부터 사실은 안 할 수가 없어요. 핵심은 사실 이제 성과급인데 얼마를 어떻게 해달라, 성과급을 확실히 보장해달라 이거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단하게만 좀 짚어주실까요? 통락급 위주 일단
4: 첫 번째는 뭐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좀 해달라.
3: 회사가 벌어서 남긴 돈의 15%를 네, 성과급으로
4: 그리고
3: 달라.
4: 기존에는 이제 뭐 개인별로 성과급 상한선이 있었거든요. 개인 연봉의 몇 퍼센트. 근데 그것도 없애달라. 일단 이게 한 축이고 두 번째는 또 이게 1년 단위로 이제 성과급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영구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제도화를 좀 해달라는 게 큰 요구 사항입니다.
3: 제도화. 근데 사측은 이익의 15%를 정률로 주겠다라는 제도화하기는 어렵다 맞서고 있더라고요.
5: 그러니까 이제 회사 쪽에서 제시한 금액이 지금 뭐 우리는 13%까지 정말 파격적으로 준다고 했다. 근데도 노조가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거기에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게 네. 일단 회사는 일시적인 성과급, 특별 성과급으로 그걸 주고 싶어하고
3: 그게 이게 13%에 상당한다 네. 이런 의미예요.
5: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보다 더 주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게 일단 회사 쪽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작년 영업이익, 작년 영업이익에 대해서 그 성과급을 지급하는 거지 올해 이제 올릴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것 통락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제도화하지는 않겠다. 차후에 얘기하자. 내년 성과급은 그 올해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내년에 다시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입장이고요.
3: 이게 그러니까 명문화하기는 부담스럽다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
6: 삼성을 다니시는 예. 직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 부글부글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번 이 돈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그 삼성에 지금 다니시는 분들은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2, 3년간 하이닉스가 삼성 대비 HBM을 먼저 개발하고 먼저 납품하고 매출이 높아지면서 상당한 그 영업이익을 냈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돈을 직원들과 상당히 많이 나눴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10% 정률제로 매년 이렇게 영업이익을 나누겠다라고 이미 계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합의라고 해야 되는 그런 게 돼
3: 합의했죠.
6: 있습니다.
4: 작년에.
6: 네. 네. 그런 게 돼 있는데 그러는 와중에 하이닉스로 삼성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유출이 됐습니다.
3: 그랬죠.
6: 그리고 젊은 인력들일수록 이를테면 제가 접촉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3: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네. 제작했으니까
6: 네. 일을 할 때 그냥 사무실에서 입사 지원서를 쓰고 있어요. 하이닉스 입사 지원서를.
3: 옆에 동료들이랑 같이. 네,
6: 동료들이랑 같이 쓰고 있는데 그걸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처우가 많이 벌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삼성 안에 부글부글 끓는 게 있었고 작년에 마침 영업이익이 잘 나왔습니다. 올해 잘 나올 거죠. 그렇죠. 앞으로 뭐 계속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번 기회에 과거와 같이 우리가 더 큰 회사고 영업이익도 기본적으로 더 많이 나는 회사인데 하이닉스보다 처우를 덜 받는 상황을 만들지 말자. 앞으로는 이 정례화하고 투명화해서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늘 종업원들과 함께 나누는 문화 혹은 그 어떤 제도를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거든요.
3: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냐면 삼성전자가 24년도에 영업이익 한 33조 원 남겼고 작년에는 한 44조 원 정도 남겼어요. 또 올해 지금 시장의 예상치가 한 340조 원. 내년이 내년이 한 435조 원 나와요. 그러니까 2년 전이랑 비교하면 거의 10배의 이익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직원들 입장에서도 보면 이익이 10배나 늘었는데 그 상당 부분도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논리인데. 아, 근데 이게 또 아무래도 이제 주식회사이다 보니까 과연 이익의 15%를 넘겨주는 게 맞느냐. 이게 넘겨준다는 말도 사실 좀 어폐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정말로 삼성은 사실 성과주의로 유명했던 회사잖아요.
5: 그렇죠. 네. 그 이게 사실 그 노동자가 그러면 어디까지 성과를 또는 이익을 공유 받아야 되냐는 논쟁으로 이어지는데
3: 그렇죠. 어디까지가 성과급이냐?
5: 네. 그 사실 성과급이라는 거는 뭐 지금 우리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금으로 주고 있긴 하지만 이건 이제 그 임금이 아니죠. 임금이 아니라. 회사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회사가 잘 나가는 거에 대해서 당신이 기여한 바를 측정해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돈을 더 주겠다. 그 일종의 동기부여를 위한 제도 중에 하나인데 뭐 그 해외의 다른 선진 시장에서는 뭐 주식으로 주거나 뭐 다양한 장치들을 도입했다면 우리는 그동안 이게 사실상 임금화가 됐어요. 임금화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 임금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노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임금의 일부로 달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이익의 얼마를 뗀다고 생각하면 그 주주들이 배당을 받을 때 이익에 따라서 이제 배당률을 정하잖아요.
3: 네.
5: 그 주주들은 회사가 예컨대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가 꼬꾸라져도 그 떨어지는 주가와 그다음에 배당과 이런 걸 다 감당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직원들은 그래도 임금이 나오잖아요.
3: 그렇죠. 법적으로도 보장되고.
5: 네. 그 우리가 월급쟁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그 망하지만 않으면 임금은 나온다는 그 문제가 그 점이 있는 건데.
3: 또 채권 순위에서도 최우선적으로 변제가 되니까요.
5: 임금 채권이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과연 회사와 이렇게 성과 공유를 하기 시작하고 이익의 일부를 나누면 이 직원들도 상당히 이거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큰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는 있죠.
3: 그러니까요. 6230님이 그럼 영업이익 적자 나면 직원들이 보태나요? 라고. 사실 삼성전자 작년 4분기만 하더라도 뭐 반도체 부문이 거의 적자네 이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이게 뭐 한 반년 사이 확실히 달라져서 격세지감이기도 한데 정윤하님이 이번 사건으로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는 구조니까 주가가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하죠. 이렇게도 보내주셨는데 근 한 달이요? 주가 상승률 보면 하이닉스는 거의 두 배 올랐거든요. 그 한 달여 사이에 삼성전자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 수익률이 좀 부진한 상황. 물론 절대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만
7: 사실 그 주가 수익률도 보면 재밌더라고요. 올 초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달린 구간이 있습니다.
3: 네네네.
7: 달린 그렇죠. 구간이 있는데 최근 한 달 보니까 하이닉스가 85% 오를 때
3: 예.
7: 삼성전자가 42% 올랐고요.
3: 거의 절반. 그러니까
7: 절반 딱 절반 올랐습니다. 지난 5일만 봐도 10% 오를 때 20% 올랐어요. 하이닉스는. 그러니까 정말 이 파업 이슈가 확실히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그렇죠. 영업이익은 삼성전자가 더 많이 난다고 하고 있거든요.
3: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만약에 삼성의 반도체 생산 라인이 멈춰버리면 하이닉스가 또 엄청난 수혜를 반사 이익을 볼 것이다. 근데 왜냐하면 지금 뭐 한 거의 2년치 수요는 이미 거의 풀 부킹 미리 다 예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뭐 캐파라고도 하는 생산 능력을 한꺼번에 갑자기 늘릴 수는 없지만 반도체 단가가 더 뛰어버릴 거라는 거죠. 삼성이 파업을 하게 되면. 그게 물론 이제 누구에게는 호재 누구에 낙지 이건 사실 좀 되게 좀 비정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또 현실은 금융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7: 거고요. JP모건에서 낸 자료를 보면 만약에 파업이 뭐 좀 안 좋아져서 안 좋은 결과를 가고 실제로 생산 차질로 빚어지면 최대 43조 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여기 대목도 있긴 합니다.
3: 그게 지금 노조가 얘기하는 약 뭐 한 18일간의 파업이라면.
7: 네.
3: 그리고 또 뭐
7: 네.
3: 반도체는 또 생산에 한 번 멈추면 재가동하고 다시 또 수율 양품의 그 질을 네. 또 잡아내는데 또 오래 걸리는
7: 거죠. 맞습니다. 이 생산 라인에 그 랏이라고 하는 그 웨이퍼가 들어가 있는 이, 네. 이 큰 뭉치가 움직이면 한 달이 지나야 반도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파업하면 한 달 전에 들어간 것부터 앞으로 한 달 동안 들어갈 것까지 앞뒤로. 이만큼의 앞뒤로 손해가 쭉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3: 그러게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은 이야기 보내주고 계신데 이재원님이 임원과 직원 연봉의 차이 상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 노조 사이에서도 실적이 안 좋을 때도 임원들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 않느냐 막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9236 쓰시는 분은 노조의 성과급 영업리 15% 요구는 너무한 것 같습니다. 회사가 100만 원 벌면 15만 원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도 보내주셨고. 근데 또 이게 이렇게 상대적인 그 숫자를 보면 삼성전자 임직원이 아니신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의견은 또 이렇게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삼성이 사실 무노조 경영을 포기한 게 이것도 사실 좀 포기라는 게 옆에가 좀 있습니다만 얼마 안 됐죠. 무노조 경영 훨씬 더 오래 해왔죠. 그래서 삼성에서 이런 일이 이게 아직까지는 좀 낯선 것 같아요.
5: 사실 삼성은 그 무노조 경영을 포기한 게 아니라 포기되어진 거죠.
3: 그렇죠. 법적으로. 네. 네, 당연히 해야 돼요.
5: 그 법적으로도 그렇고 국정농단 이후에 이제 사회적 비난을 많이 받고 총수가 이제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재판을 받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그때 뭐 판사가 뭐 이런저런 그 장치를 도입해라고도 주문을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 스스로도 좀 이제 다른 그 선대 회장들보다 다른 경영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걸 스스로 내려놓은 게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삼성에 그러면 지금 노조가 그 무노조 경영을 그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커졌냐? 그건 아니고 그 이분들은 뭐 정말 이 성과급 논란이 있고 난 다음에 갑자기 커진 거예요. 초기업 노조가 작년 지금 이제 공동투쟁본부를 끌고 있는 초기업 노조가 작년 이맘때에는 만 명을 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와 비교가 되니까 경쟁사와 비교가 되는 게 트리거 그 방아쇠로 작용한 거죠. 그러니까 일제히 가입하기 시작해서 갑자기 이 노조가 올 초에 이제 과반을 넘었다. 그다음에 지금 조합원이 이제 7만 뭐 4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반도체가 한 80% 정도 반도체 부문에 있는

0: 있는 직원들이 한 80% 정도 되거든요. 갑자기 이제 결사를 한 거죠.
1: DS 부분 그, 네.
2: 사실 그간 노조 존재감이 되게 미약했던 것도 사실이긴 한데 네. 그 이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그 초기업 노조에서도 하이닉스하고 비교하는 전략을 구사를 올 초부터 계속했었어요. 그 성과급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같은 연차 대비했을 때 뭐 이만큼 받는데 우린 이거밖에 못 받아 해서 이제 단순하게 딱 비교를 하니까 어 왜 우리가 이거밖에 못 받지 하면서 이제 가입자 수 확 늘면서 특히 이제 반도체 사업부 쪽에 조합원이 늘었고 네.
1: 근데 이게 참 곳간이 채워졌을 때 오히려 회사가 더 잘 나가게 됐을 때 갈등이 폭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이제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3등으로 밀려난다. 하이닉스에게 훨씬 뒤처졌다 이러면서 직원들은 사실은 뭐 성과급 요구할 수도 없었고 이직을 알아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반도체 물량으로 보면 삼성이 또 이제 압도적이니까 대역전을 하게 되면서 이게 한 번에 다 이제 표출이 되는 것 같네요.
3: 받을 게 없다가 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받을 게 없다가 올해부터 이제 받을 게 생겼고 많아지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80%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부분에 80% 직원들이 가입해 있다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직급을 없앴거든요. 그래서 파트장, 그룹장 이런 사람들이 부장급입니다. 부장 혹은 부장보다 조금 높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분들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급을 없앴기 때문에 이 우리가 일종의 과거에 노조 하면 과장이나 부장 같은 보직자들은 가입 안 하는 거지 알고 있는데
1: 그렇죠. 관리자는 안 네. 들어가는 걸로.
3: 네. 근데 삼성은 직급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파트장 그룹장도 일부 본인이 원하면 가입해요.
1: 그럼 거의 임원들 빼고는 다 이쪽으로는 의견이 일치가 되겠네요.
3: 그렇죠. 그 안에서 그 성과급이 이렇니 저렇니라는 말을 임원들이 입도 뗄 수 없답니다. 너무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하이닉스 대비 못 받은 것 혹은 아니면 회사 안에서도 DX 대비 DS가 못 받는 시절까지 왔었거든요. 과거에는 그런 시절이 없었지만 DS 반도체 부분에 적자가 나면서 완제품 부분보다 성과급을 못 받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 조끼가 있대요. 그 파업 조끼 그 파업하는 노동자들은 다 입는 그 조끼 그 조끼를 입지는 않고 사무실에 전부 다 걸어놨답니다.
1: 왜요? 왜요?
3: 그러니까 이 입는 건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우리는 다 있듯이다. 그래서 모든 자리에 조끼가 다 걸려있답니다.
1: 그래요. 그런데 네. 그 아까 성과급의 취지를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참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이제 상한을 없애달라는 것이잖아요. 직원들이 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과연 상한 없이 성과급을 주는 게 맞는 것이냐. 기업의 이익 대비로. 아까도 성민수 기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익 대비 얼마

0: 연에서는 하이닉스 상황이 기억나실 거예요.
1: 설레가 됐죠.
0: 네. 10% 영업이익 10% 이거 얼마인지 감이 안 오는데 근데 올해나 내년에 지금 예상되는 수준의 영업이익이 거둬졌을 경우에 직원 1인당 10억이 넘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2: 억대.
0: 네. 10억이 넘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어? 무슨 소리야? 거부감도 느껴지고
1: 한 해. 네, 한 해 성과급이. 네.
0: 그래서 이게 10년 믿어지지도 않고 그렇죠.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그게 공정한가 하는 생각도 들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어쩔 수 없고 저도 그렇고 모든 우리 그 10분의 1도 못 버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절대 다수거든요. 그럼요. 그런 차원은 있는데 다만 다른 차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인력들을 해외 빅테크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 아니면 뭐 그 외 인텔 같은 이제 삼성과 경쟁하려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에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직원들을 엄청나게 그 스카우트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 회사들에서는 많으면 그냥 이걸 성과급이 아니고 연봉으로 그냥 그만큼 줘요. 혹은 그 두 배, 세 배를 줄 수도 있습니다.
1: 그렇죠.
0: 특수하게 성과가 있을 인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우수 인력들이 그냥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네. MZ 세대들은 젠지들은 그냥 월급을 더 많이 주면 나가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미국까지 갈 것도 없어요. 중국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의대 가서 의사들 돈 많이 버는 거 우리가 부럽긴 하고 배 아프긴 하지만 그게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어쩌면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구석도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영업이익이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업이익이 이 분야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그 영업이익이 누가 잘해서 나온 건가? 직원이 잘해서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렇게 성과 보상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투명하다면 아 이거 물론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긴 하지만 이해해 줄 구석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1: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경쟁사 대비 물론 이제 지금 삼성 노조에서 하이닉스를 많이 비교를 합니다만 하이닉스는 얼마를 주는가?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이직을 한다면 경쟁사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사실은 또 이것도 상대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성과급이라는 게 특히나 더더욱이. 아, 이것도 하나 좀 따져봐야 되는데 노사 갈등뿐만 아니라 사실 또 삼성전자 엄청나게 거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노노 갈등도 좀 많이 번지고 있더라고요. 성민숙 기자.
3: 그 일단 크게 반도체 부문과 그 다음에 가전 모바일을 아우르는 이제 DX,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 뭐, 저희가 항상 기사 쓸 때 되게 애매한데, 기기 경험이라고 쓸 수도 없고, 그 DX 부문이 있는데.
1: 그게 이제 반도체죠.
2: 완제품.
3: 네. 제품 부문이죠.
1: 그러니까 DS가 반도체. DX가 뭐, 가전을 비롯한 이제 세트
2: 완제품. 예, 맞습니다. 네.
3: 그래서, 한 가지 좀 재밌는 게, 요즘에 이제 그 삼성에서 그 언론 홍보 하시는 분들이, 원래 반도체도 있고 그 다음에 제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구역이 다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이 노조 대응을 어디서 하느냐 제품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반도체는 그 동탄에 사무실이 있는데 펩 그 반도체 공장 안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자꾸 그 노조원들이 이렇게 와서 뭐 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하고 이래서 좀 거기서는 이 언론 대응을 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그냥 뭐 농담처럼 그 만약에 반도체 부문에 맡겨놨으면 진심으로 안 할 거다. 왜냐하면 그 반도체 부문의 홍보팀조차도 반도체 부문 소속이기 때문에
1: 성과급이 연동되니까 네.
3: 뭐 그런 얘기까지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쟁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사실 그 회사와 노조에 좀 더 들어가 보면 그 지금 실적은 다 메모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대부분.
3: 그런데 DS 부문의 지금 노조원들 사이에서도 파운드리 또는 이제 시스템 LSI, 시스템 반도체 개발하는 부서의 직원들이 꽤 많습니다.
1: 예.
3: 근데 이제 노조의 요구는 그거예요. 사업부별로 그 안에 있는 반도체 부문에서 사업부별로 실적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일단 부문별로 우리가 큰 실적을 한번 나누자. 그래서 적자를 보고 있는 파운드리나 시스템 LSI에 있는 직원들도 성과급을 받게 하자.
1: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중심이 아니라 파운드리라든지 설계라든지 다 같이 그쪽은 일종의 반도체 직원들은 뭉쳐 있는 거예요.
3: 네.
1: 근데 그렇죠. 이제 세트 가전 쪽에서 보면은 이게 잘 모르시겠지만 법인은 삼성전자지만 반도체 부문의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사서 가전에 장착하는 거다 보니까 가전 부문의 이 실적은 굉장히 지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뭐 구조조정하는 거 아니야?

0: 막 이러한 걱정을 할 정도로.
1: 실제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 초기업 노조라고 하는데 그 초기업이 하나를 뜻하는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서. 그래서 성과급의 그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라는 건 이제 반도체 직원들에게 달라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가전 직원들은 또 과거에는 우리가 반도체 부문 적자 낼 때는 우리가 벌어서 투자금을 메꿔준 개념이었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또 이제 서로가 부딪히는 거죠.
1: 이게 삼성이라는 회사와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회사가 크게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매출 차이가 한 3배쯤 납니다. 올해는 얼마나 날지 모르겠지만 3배, 4배가 났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하고 반도체를 바탕으로 그 파운드리라고 하는 맞춤형 반도체 같은 것도 하고 설계도 하고 요 뿐만 아니고 모바일 부분이라고 스마트폰도 만들고 스마트폰 말고 그 외 나머지 백색 가전도 엄청 많이 하고 이것뿐만 아니고 TV 만드는 디스플레이 사업부는 따로 있고 하만 카돈도 있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어떻게 보면 세계 글로벌 기업 하나가 하는 일을 삼성전자는 한 3개, 4개 정도 일을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하나만 해요. 반도체만 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협상도 쉽고 그리고 영업이익을 나누는 것도 공평하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회사 입장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많은 사업에 드는 돈이 없으니까 그 거기에 사인해 주기가 마음이 편해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렇게 여러 집신 장수도 있고 우산 장수도 있고 뭐 온갖 장수가 다 있으니까 하나가 잘 되더라도 나머지를 생각하면 요거를 다 나누기는 그리고 앞으로 또 뭐 딴 거를 하려고 삼성은 늘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또 투자해야 될 재원이 또 하이닉스랑은 또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이 되는 더 큰 회사라는 점.
0: 그렇죠. 얼마 전에 저희가 경제 대기록 시간에 박대기 기자랑 그 얘기했었거든요. 삼성전자 이제 가전 사업부가 좀 힘들어지다 보니까 소형 가전 같은 거 이제 그냥 외주 생산으로 더 돌려버리려고 한다. 그 상황에 와 있는데 이제 반도체는 초호황. 덕에 이제 성과급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곳간이 가득 차서 그거 가지고 이제 갈등을 벌이고 있고 이 지점에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노란 봉투법입니다. 물론 이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제 하청업체들도 이제 원청을 상대로 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최근에 보면 파업이라든지 교섭 요구 가지고 이제 갈등 이런 게 이제 이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들도 봇물이 터졌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과연 노란 봉투법 영향이 큰가?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2: 분기점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이게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을까. 원래 이 법 취지 자체는 사실 하청노조와 원청 기업 간의 이제 교섭 요거를 좀 가능하게 하는 구조인데 네. 지금 사실 삼성 뭐 노사 지금 그 교섭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청 기업 간의 그 기업과 원청 노조 사이에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사실 지금 하청업체 삼성의 하청업체 노동자분들은 또 상실감을 느끼거나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는 취지라서 예.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대통령이 뭐 이런 사태를 의식해서 또 뭐 직접 겨냥한 건 아니지만 일부 노동자가 과도한 요구를 해서 다른 노동자한테 피해를 준다 뭐 이렇게 직격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분기점이 된 건 맞는데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 직접적 연관성을 생각해 보면 이제 노란봉투법이 우리가 원청에 대한 하청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어원을 생각해 보면 예전에 쌍용차 노조에서 그러니까 그 회사 측에서 쌍용차 노조에 민사 소송을 하도 많이 걸어서 네. 그 돈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월급도 다 차압당하고 그러니까. 그 노란 봉투에다가 돈을 담아서 성금을 보내던 게 어원이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파업을 할 때 또는 회사의 교섭을 요구할 때 그 노조에 대해서 민사를 걸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약을 둔 조항이 이제 노란 봉투법의 원래는 취지였죠. 뭐 다른 게 이제 합쳐져서 더 큰 법이 됐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민사적 부담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얘기도 사실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근데 지금 삼성 노조가 이러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뭐 LGU 플러스 노조도 영업이익의 30%,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순이익의 20%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는
3: 또 다른 흐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노동운동, 노동조합운동을 하시던 분들은 이제 노동조합의 사회적인 책임과 그다음에 그 지위, 이렇게 그 지위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들면 노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의 노조가 요구하는 거는 성과급이라는 거는 일종의 그 자본가와 한 배를 타는 개념이,
0: 그렇죠. 자본가가 되겠다는 거죠.
3: 회사와 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이게 그 노동조합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0: 그렇죠. 그런 식의 요구는 이제 또 낯서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주는 걸로 명문화하면 사실 삼성의 사례가 다른 기업들에게 이제 전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자동차 기업들은 요즘 뭐 한창 잘 나가는 이제 에너지 전력기계 기업들은 노조가 뭐 눈이 없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다 보고 있을 텐데 이게 그야말로 이제 보물이 터질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될 게 장정길님이 너무 과지급일 경우에 중소기업과 협력업체 상대적 빈곤감 좀 생각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보내주셨고, 6704님 연봉 2-3천 받는데 관계도 없는 하이닉스 삼성 얘기 계속하니까 포모가 오기도 하고요. 허탈해서 이런 얘기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상대적 박탈감. 사실 이게 뭐 그들만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대한민국 최대 기업 이야기고 또 그 주가에 우리 국민연금도 많이 이제 수익률 달려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사실 이런 뉴스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박탈감이 사실 안 들 수가 없죠.
4: 어디까지가 우리의 얘기고 어디까지가 그들의 얘기인가에 대해서
1: 어떤 큰 경제 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가가 올랐다고 하는데 7천선이 넘어서 이제 8천 간다고 하는데 삼성 하이닉스 두 개 빼면 4천선일 수 있다는 얘기를 그쵸. 하는 언론도 있어요.
0: 맞아요.
1: 예, 그거 따지면 삼성 하이닉스와 나머지 기업들 사이에 다른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이 우리나라 전체 부가 커지는 건 맞아요. GDP는 정말 커지는 거거든요. 올해 국민소득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다 같이 가지는 건지 아니면 일부만 가지는 건지. 과거에는 이렇게 큰 기업들이 잘 되면 그게 분수 효과처럼 낙수 효과처럼 밑으로 다 떨어져서 결국 국민 경제 아니면 내수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그런가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여기 삼성이나 하이닉스 쪽 직원들이 강남 집값 올려놓는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0: 그러니까 그 출퇴근 네. 거리에 있는 네. 뭐 부동산들이 뜰 것이다 이런 네. 전망들도 나오고.
1: 특히 잠실 집값이 왜 올랐느냐. 하이닉스나 삼성이 서울에 있으면서 출퇴근하기 가장 용이한 곳이 잠실이라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0: 그 뭐 셔틀버스가 출발하는 지역 네. 뭐 이렇게도 꼽기도 하고.
3: 네. 서세권이라는 네. 신조어가 나왔죠.
1: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점점 옛날에는 네. 이 우리가 남이가 아니면 우리가 기업이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거고 나라가 잘 되면 우리가 다 잘 된다 이런 종류의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그 믿음이 점점 옅어지고 특히나 반도체 같은 아주 특수한 몇몇 분야만 이렇게 잘 되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 전체 일인 것 같으면서도 기분이 좋다가도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나 생각하면 나는 주주도 아니고 그 회사하고 연관되어 있는 회사도 아니고 자영업을 해서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이익이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사실은 정책실장 김용범 정책실장도 최근에 요 관련된 이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아니면 이 이익 분배 요구를 하는 것이 맞는가 그 이익 분배의 대상은 어디까지인가를 놓고 계속 얘기를 해요. 국민 경제 전체가 이익 분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종업원들은 특별히 기여를 더했으니 더 이익이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주인가? 주주는 리스크를 부담하고 투자를 했으니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 많이 가는 게 맞는가? 이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파이는 커지는 게 분명한데 분명히 불균등하게 커지고 있는 이 파이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 차원에서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나의 좀 박탈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이걸 어떻게 분배하는 게 정의로운 건가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절대 이거 사회주의 아니고요. 이 사회가 좀 더 발전하고 공평하게 성장하려면 꼭 필요한 논입니다. 이거.
0: 이게 뭐 김용범 정책실장도 그 그래서 뭐 세수 같은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 네.
0: 실효세율은 나중에 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그냥 한 러프하게 20% 낸다고 했을 때 400조 이익이면 사입할 80조 원의 세금.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거의 10% 가까이를 삼성전자 한 곳이 법인세로 낸다라는 거거든요.
1: 이번 정부는 아무리 슈퍼 재정을 펼쳐도 빚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내년에.
0: 삼성하이닉스 덕분에. 네. 근데 이게 또 생각해 볼 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세금을 걷는 거니까 삼성전자가 엄청난 이익을 거뒀다라고 해서 더 내놔라라고 사실은 할 수 없고 채권 삼성전자 채권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원금에다가 이자를 약속받은 거니까 이익을 얼마를 내더라도 더 내놔라라고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보면 이제 노동의 대가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익이 얼마가 늘었으니까 더 내놔라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애초에 계약 관계에서 맞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도 같이 던져보는 거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게 중국에 있는 어떤 하청 업체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덕분에 너희도 뭐 이렇게 뭐 용역을 제공받고 물품을 제공받고 하는데 그 성과를 그럼 우리랑도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참 어디까지 생각을 해봐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3: 최근에 무슨 직장인 커뮤니티에 이제 내가 몇 년 전에 삼성전자에 입사 시험 쳤다가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가서 그 결과에 지금 실적을 냈으니까 나도 성과를 공유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2: 한도 끝도 없이.
3: 뭐 얘기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네.
0: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 정말 우스갯소리로 어디 그냥 인터넷에 올라온 건데 공무원에게도 세수의 15%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도 그 성과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보면 그냥 사측의 논리가 아니라 이걸 명문화한다라는 게 그만큼 이제 큰 부담이라는 거죠. 설리가 된다라는 거고.
3: 그런데 좀 아쉬웠던 거는 최근 한 2주간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어제부터 노사가 그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이렇게 만나서 사후조정 형식으로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 달 반 만에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달 반 동안에 특히나 지난달에 그 노조에서 결의대회를 4만 명까지 모아서 결의대회를 한 다음부터는 이 흐름이 어떻게 갔냐면 노조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이걸 진짜 무슨 돈에 환장한 사람들 아닌가 이런 식으로 뭐 그다음에 노조위원장이 무슨 해외여행을 갔다 왔네 뭐 어쩌네 하면서 그런 도덕적 비난 쪽으로 계속 여론이 갔는데 뭐 그 과정이 사실 좀 아쉽죠. 테이블에서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노사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0: 그렇죠. 대화 계속해야죠.
3: 네. 또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성과를 어떻게 공유를 해야 되며 여기에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바탕에 둬야 될 것인가 좀 그런 성숙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서로를 비난하고 막 이렇게 싸우는 쪽으로 해서는 오히려 그 고민이 그냥 갈등으로 격화될 뿐이거든요.
0: 그죠. 뭐 갈등을 위한 갈등은 또 필요하지도 않고요. 아 이런 그 영향도 있어요. 구효숙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성과급 받으면 세금으로 거의 반 가까이 떼가는데 그게 국민경제에도 이익이죠. 그런 게 있습니다. 법인세로 받으면 네. 최고세율 막 22% 되죠. 근데 이거를 직원들에게 줘서 소득세로 받으면 소득세율은 최고가 49.5%까지 가버립니다. 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요. 한 달이 거쳐서 들어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4: 그래서 하이닉스가 성과급 12억 받으면 세금으로 6억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0: 그래서 이제 노조에서는 그런 요구도 하더라고요. 일시적인 성과급으로 좀 우리가 세금 많이 내니까 퇴직금,
4: 네.
0: 뭐 DC형 퇴직금이라든지 퇴직연금으로 좀 쌓아달라 이러면 이제 과세가 또 이연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까지 논의한다라는 게 배부른 현실하니까 또 이렇게 또 예,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4: 사실 삼성이나 하이닉스만의 공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D램을 시작한 거,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들이 시작한 거였고 키에트 같은 한국전자기술연구소나 애트리 같은 곳들에서 선도적으로 돈을 내고 연구개발 기원을 하니까 될 것 같으니까 기업들이 뛰어든 거고 기업들이 뛰어들었을 때 나라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수입하는 부품들도 엄청나게 잘 수입할 수 있게 도와줬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을 정부가 하고 있어요. 결코 이 기업만의 이익은 아니다. 요 점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0: 이 유민님이 그 성과급 줄 때 현금과 주식으로 반반이든 뭐든 비율로 나눠서 주는 게 좋겠네요. 주주 가치 훼손하지 말고. 그래서 그 노조도 아까 그 이제 자본 잉여를 이제 향유하자라는 그런 주장이라면 이해관계를 좀 일치시켜야 한다.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는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뭐 21일부터 총파업 들어가지 않고 오늘까지 이제 협상 이어진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 잘 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KBS 서영민, 석민수, 송락규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미리 좀 양해를 구한 것처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가 1부까지만 방송이 됩니다. 잠시 후 10시부터는요. 지방선거 정책 토론회가 방송이 되거든요. 오늘 그래서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지금 말씀드리는데 정답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사실 큰손 투자자이기도 한데 코스피가 많이 오르면서 비중이 많이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또 국내 주식 비중보다 너무 많이 불어나서 이걸 덜어내야 하나 이런 또 어찌 보면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영구 영사 쓰시는 분께서 정답 국민연금 맞춰주셨고요. 매일 부드러운 말투 너무 감사해요. 선물 받고 싶어요. 꼭 뽑아주세요. 이렇게도 보내주셨네요. 아, 0553님 요즘 다들 힘들지만 성공예감 들으면서 힘내고 있습니다.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7761 쓰시는 분께서는 정답 국민연금 아침마다 경제정보 들으면서 배울 수 있어서 매일매일이 행복하네요. 라고도 보내주셨네요. 함께 또 매일매일 성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내일 아침 9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마음소리 예술단 예술총감독 이재성입니다. 저희 예술단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성악, 기악, 사물난타 등의 공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예술단입니다. 2024년에는 국내 최초로 발달장애 예술가가 참여하는 점막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공연을 올렸고 꾸준히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발달장애인이 주인공이 되는 오페라를 통해서 발달장애인도 주도적으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삶과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의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충청 이남 지방은 아직 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전남 해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도에는 최고 70mm, 충청도와 경남에는 10에서 5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이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상도와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비가 오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23도, 대구 24도, 제주 21도, 부산 20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은 곳이 많겠고요.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29도까지 오르며 고온 현상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한편 지금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4도, 습도는 86%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지금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3차 정책토론회를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시겠습니다.
1: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3에 따라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정책을 알려드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론회는 KBS와 MBC, SBS 등을 통해 동시 생중계됩니다. 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등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 여러분들을 위해 복지TV에서 토론자별 1:1 수어 통역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나와주신 토론자분들 차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국혁신당 정춘생 최고위원입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정의당 장혜영 전 국회의원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장혜영입니다.
1: 국민의힘 최형두 제6정책조정위원장입니다.
4: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형두입니다.
1: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김윤 정책위 상임부의장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윤입니다.
1: 공직선거법의 기준에 따라 초청된 정당을 대표해 모두 5분이 나오셨고요.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모두 2개의 주제로 토론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방안,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정책을 주제로 각 당의 입장과 정책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주제별로 사회자 공통 질문에 답변한 뒤 첫 번째 주제는 주도권 토론, 두 번째 주제는 시간 총량제 토론으로 진행하고 마무리 발언으로 토론회는 끝이 납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 토론회인 만큼 상호 비방이 아닌 정책을 중심으로 한 품격 있는 토론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입니다. 먼저 공통 질문입니다. 인공지능 AI의 급속한 발전은 고용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 감소와 업무 내용의 변화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특화 산업을 키우려는 지자체들 간의 경쟁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지역산업 생태계 구축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각 당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최고위원 시작하시죠.
2: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춘생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분야 산업 활성화 방안과 인재 육성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가 AI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시점에서 가야 할 방향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키운다는 점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AI의 급속한 발전이 우리 고용시장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사라진 청년 일자리가 25만 5천 개라고 합니다. 이 중 98%가 AI 노출도가 높은 일자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일자리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AI를 관리하고 설계하고 운영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합니다. 또 그 분야 새로운 인재들을 육성하는 것, 그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기술의 진보가 노동의 소외로 이어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AI와 로봇 도입에 따른 대규모 감원이 예상될 경우 정부 차원의 고용 역량 평가와 노사정 협의를 거치도록 법제화하겠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고용역량평가 등을 통해서 고용역량평가를 할 수 있는 조례로
1: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정의당 장혜영 전 의원 답변해 주시죠.
3: 코스피 지수가 7,500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암울한 숫자들이 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는 21개월 연속 줄어들었고 청년 취업자도 4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기술의 진보를 시민의 권리로 돌려놓겠습니다. 밖에서 빌려오는 성장이 아니라 안에서 키우는 지역순환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첫째, 지역 일자리 보장제를 도입하겠습니다. AI가 일자리를 없애는 위기 앞에서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녹색 전환, 돌봄과 같은 필수적 공공 일자리를 지자체가 직접 보장하여 나쁜 일자리의 사슬을 끊겠습니다. 둘째로, 이를 뒷받침하는 AI 전환 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기업에 퍼주는 일회성 보조금은 회수하고 AI 도입으로 발생한 초과 이익은 공유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지역 노동자들의 재교육과 소득을 지원하는 지역순환 경제의 가장 든든한 재원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지역 공공은행을 설립하겠습니다. 시중은행으로 유출되는 지역의 자금을 붙잡아 우리 동네 소상공인과 사회적 기업에 재투자하는 지역순환 경제의 자립의 혈맥을 세우겠습니다. 기술의 진보가 차별이 아닌 공존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1: 네, 다음 국민의힘 최형두 정책조정위원장입니다. 네,
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AI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어쩌면 젊은 사람들은 첫 직장의 기회조차 얻지 못할 그런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또 지금 지방

0: 겪고 있는 소멸의 위기는 거의 질식사 직전 비상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AI 시대의 거대한 도전과 수도권 쏠림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지난 10년간 일자리의 60% 이상이 수도권으로 쏠렸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제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기업이 스스로 짐을 싸서 지역을 찾아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판을 뒤집는 혁신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AI 시대, 우리 젊은이들이 AI 시대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교육과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같은 기관을 통해서 더욱 혁신적인 일자리, 더욱 혁신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한국판 IRA, 국내에 생산하는 기업들, 특히 지방에서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법인세와 판매한 실적에 따라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세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제조업의 생산기지의 해외 유출을 막겠습니다. 역시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더욱 확산시키겠습니다.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들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승계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자리를 대불림하자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의 중소기업 인수를 도와서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계속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거주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1: 네,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답변하시겠습니다.
2: 경제는 흐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돈이 흐르지 못하고 막혀 있습니다. 문제는 세금과 규제입니다. 지방에 각종의 세금의 혜택을 주고 규제를 최소한으로 풀어주면 일자리는 자동으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경쟁하고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서울의 것을 베끼거나 뺏어오면 된다는 서울 컴플렉스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서울에 있는 정부기관을 빼와서 만들어진 혁신도시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한예종 광주 이전도 실패가 자명합니다. 서울을 죽여서 지방을 살리고 강남을 죽여서 강북을 살리겠다는 민주당식 분풀이 정책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은 지원금이 아니라 환경을 보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은 각 지역에 맞는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 프리존을 도입해 첨단 산업과 기업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세수는 지방으로, 규제는 최소로 바꿔서 중앙이 허락하는 경제가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AI는 막을 수 없습니다. 고령화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국민을 혼자 세워두는 정치는 막을 수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구호로 위로하지 않고 설계로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신당이 이 모든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더불어민주당 김윤 상임부의장 답변해 주시죠.
3: 네, 지금 대한민국은 커다란 도전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소멸 위기입니다. 수도권에는 기업 일자리, 인구가 몰리는 반면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산업은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을 단순히 지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산업, 투자, 일자리, 인재 양성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도 단위를 넘어서서 5극 3특, 그러니까 수도권, 충청권, 대구 경북권과 같은 큰 규모의 지역 단위로 지역의 강점을 살린 성장 엔진 산업을 육성하고 여기에 재정, 금융, 세제, 기술, 인프라와 같은 모든 패키지를 집중해서 지역에서의 새로운 산업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수도권 집중을 한편으로는 막고 한편으로는 AI로 대표되는 새로운 도전, 기술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메가특구를 지정하고 아리백 산업단지를 만들고 기업과 대학이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 네, 각 당의 답변 들어봤고요. 곧바로 주도권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다섯 분께 주어진 시간은 각각 8분 30초입니다. 자, 이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가 상대의 토론자를 지명해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며 토론하겠습니다. 주의하실 건 반드시 두 명 이상과 토론하고 또 상대 토론자의 답변 시간 최소 30초 보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사회자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조국혁신당 정춘생 최고위원부터 주도권

0: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1: 네, 선거가 선거인 만큼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저는 조국 대표가 출마하신 평택에 많이 지원을 갔었고 그 관련된 현황을 많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택이 보니까 삼성전자의 최첨단 패비 밀집한 곳이고요. 전 세계 AI의 심장을 뛰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AI 반도체의 생산부터 서비스의 실증 그리고 적용까지 모든 과정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최적의 융합 생태계가 바로 평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 대표는 평택의 미래 발전 전략을 여러 차례 발표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세계 AI 산업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AI 센터 유치 그리고 제조 AI 데이터 센터와 피지컬 AI 확산 센터를 중심으로 한 AI 리빙랩 구축 그리고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AI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등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정당에서도 평택 미래 발전 전략을 여러 가지 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발전 공약들이 정책들이 지역 간 또 이해관계도 충돌될 수도 있고 서로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될 수도 있고 대결 요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야말로 갈등을 조정을 하고 조율하는 이런 정부 여당의 저는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일례로 아시아 태평양 AI 센터 유치만 해도 다른 지역에서도 서로 유치하려고 굉장히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우리 조국 혁신당은 다른 곳이 아닌 정말 최적화된 평택에 아태 AI 센터를 구축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우리 정부 여당의 대표로 오신 김윤 의원님의 평택 발전 전략을 듣고 싶습니다.
2: 예,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정부는 지역의 혁신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전 정부와 달리 보다 규모 있고 여러 측면에서의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5국3특 전략, 메가특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대 그런 정책이 어떤 특정 지역을 미리 지정해서 여기에는 무슨 산업을 육성하고 또 다른 지역에는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 하는 것을 중앙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지역에 오길 원하는 기업들과 협력해서 상향식으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산업을 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밝혔을 때 거기에 재정, 세제, 규제 완화와 같은 종합적인 지원을 해나가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저도 이제 행정안전위에서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각 시도별 전략 산업들이 있고 그것이 각 시도별로 많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 어디를 선택하고 지원할 것인지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책이 늦어지기도 하고 지연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구체적으로 고민은 안 되었지만 상향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 비전 차원에서 어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장점을 고려한 산업들을 적극적으로 비전 디자인을 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각 시도에서도 장점과 특성을 살려서 계획을 세워서 빨리 추진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같이 준비할 수 있기를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2: 네,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1: 네네. 그리고 우리 최형두 의원님께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은 미군기지 이전으로 해서 평택특별지원법이 제정이 됐고 그 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사실상 수년간 이 지원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얼마 전에도 국회에서 일몰 기한을 연장을 하는 30년까지 연장을 하는 법을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요. 저는 이것으로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크게 약속을 했으면 그걸 지켜야 되는데 지금 십수년간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것 때문에 평택 시민들도 많이 불만을 갖고 있다. 예.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 와서 제대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유희동 의원께서 3선을 하신 지역 아닙니까? 물론 이제 평택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과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3선을 하시는 동안 좀 질적인 변화를 위해서 좀 노력한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제안한 그 평택특별지원법이 그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일몰기한을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율을 이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이고 평택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한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0: 네, 우리 정주생 최고위원 감사합니다. 평택은 정말 우리나라 한미동맹의 상징입니다. 우리 동북아에서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중요한 도시고 또 그것 때문에 또 평택의 반도체 공장과 함께 우리가 세계의 중심임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항상 평택 공군기지를 통해서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들어오면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희동 의원이 다시 기회를 가지면은 이 모든 것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책위원장 출신으로 힘있게 잘할 수 있을 겁니다.
1: 현역에 계실 때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거 그랬습니다.
0: 우리 저 정당 전체가 못해서 정책위원장께서 손해를 좀 보셨습니다.
1: 네, 다음엔 우리 그 정의당 우리 장혜영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정의당이 그동안 노동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관련된 정책을 좀 힘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물론 소수 정당으로서 한계는 있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이다 보니까 12석이어도 뭐 20석이 안 되다 보니까 똑같습니다. 힘이 없는 건. 하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는 분명히 있고 함께 연대해서 가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답변에서 그 소외된 그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법이 과거에 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고용되고 하는 것으로 기반으로 해서 규율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있고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현행 체계의 노동법은 그분들을 보호할 수가 없고 노동권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체계라는 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우리가 총선 공약에서도 모두를 위한 노동법을 만들겠다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특히 플랫폼 노동자들이 굉장히 특히 플랫폼 노동자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배달 라이더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배달 라이더들과 저는 정책 간담회와 토론을 통해서 그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낸 바 있는데요. 특히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3: 네. 정 의원님 답변 시간 35초 남았습니다.
1: 죄송합니다. 예, 관련해서 배달라이더 관련된 정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네, 조국혁신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AI가 당연해지는 시대에 점점 더 많은 액체 노동,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리라는 것은 정말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런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의당은 오래전부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최근에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이 배달 노동자들은 아니지만 이 물류 노동자들과의 이 BGF 리테일과의 교섭이 타결된 것이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3: 네, 정준생 최고위원 주도권 토론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로 내용이 평택 얘기에 좀 치중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전국에 계신 분들이 시청을 하고 있는 토론이니까요. 가급적 주제를 좀 전국적인 단위로 넓혀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의당 장혜영 전 의원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시작하시죠.
4: 네, 더불어민주당 김유은 의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을 제시하면서 수도권 1극주의를 해소하는 5극 3특을 제안한 바 있으시죠. 그런데 현재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 용인 반도체 산단 그리고 송전망 건설 계획은 오히려 이 비수도권의 주민들에게 수도권 1극주의를 강화하고 지역과 농촌을 이른바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 용인으로 끌어오는 전기의 규모는 용인 반도체 산단 전체에 필요한 전력 약 16기가와트 중에서 무려 11.5기가와트에 달합니다. 원전 10개분에 맞먹는 이 어마어마한 전력을 용인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비수도권의 초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이 경과지에 포함되어 있는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청, 세종, 경기 지역의 주민들이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 행동을 꾸려서 결사적

0: 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는 어제 정부에서 이를 고려해서 입지 선정 결과 절차를 한 달 동안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를 보고 선거를 고려한 일시적인 지연 전략이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를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이것이 단순히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을 보완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진짜 해법은 현재 추진 중인 송전선로의 건설을 중단하고 그리고 반도체 공장 같은 수도권 전력의 수요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수도권 시민들의 대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1: 예,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정부도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지산지소 그러니까 에너지 전기를 생산한 곳에서 소비하는 그래서 송전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시에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기업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혜택, 세제 혜택, 재정적인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 역시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무엇을 하라 마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5국3특의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용인 산단의 경우 이미 어느 정도 계획이 추진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번복한다고 하는 것도 적절한 것이 아닌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 산단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고려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 기업의 의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고려해서 결정이 내려져야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 결정의 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지역과 기업의 결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지역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혀주신 점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는데요. 의원님께 한 가지 페이스북 글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카메라에 더 낫다고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김인 의원님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민주당의 유성을 황정화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황정화 의원은 민주당의 대전 지역 모든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송전선 특별법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막상 자기 지역구가 경과지에 포함이 돼서 주민들이 반발하자 우리 지역은 노선에서 제외시켰다고 성과를 자랑하는 그런 글입니다. 주민들은 이걸 보고 굉장히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송전선로를 백지화하는 것이지 우리 동네만 빼달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앞장을 서서 지역을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시킬지도 모르는 법에는 찬성표를 던지면서 실제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동네만 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사실상 비수도권에 폭탄 돌리기를 조장하는 이런 식의 갈등 유발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먼저 개별 국회의원의 의견과 민주당 정치의 의견 또는 이제 정부의 입장은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구 국회의원의 어떤 특성상 지역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 역시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역할, 임무일 것입니다. 근데 두 가지가 이제 충돌하는 상황에서의 나타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산지소의 원칙을 지키고, 송전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런데 사실 자기 지역구는 제외했다고 주장한 이 황정화 의원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 유성구청의 공문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가 그 공문의 일부이고요. 황정화 의원이 주장한 노선은 정상적인 의결을 통해 공개된 확정된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데 협조를 좀 해달라 이런 내용의 공문이거든요. 이런 혼란에 대해서 주민들이 황 의원에게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대전시당의 유성구 의원 후보로 출마한 신민기 후보는 1인 시위를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의원님은 아직 묵묵부답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갈등이 대전 유성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 입니다. 정부가 계속 송전선로 건설을 이전 정부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밀어붙인다면 이런 갈등이 곳곳에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주민들이 얘기하는 수도권 전력 수요의 분산화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서 용인 산단의 비수도권 분산을 이미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용인산단 계획은 윤석열 정권이 2024년 12월에 내란의 와중에 사실상 졸속으로 승인한 그런 계획입니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1단계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2단계, 3단계는 일단 중단하고 비수도권 분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 그 보여주신 공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사실관계를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게 이제 하나의 사례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책,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제가 국민들께 설명드리려고 나온 것이라 개별 지역의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0: 네,
1: 말씀하신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지산지소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드린 걸로 충분히 설명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0: 네. 하지만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계획이 이미 있다는 점을 특정 지역을 우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에는 조금 배치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님께 네. 시간이 적어가지고 짧게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난 2월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소속의 유영하 의원이 용인 반도체 산단에 대해서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 대상으로 질의한 거 보셨습니까?
2: 네, 대략 시즌 알고 있습니다.
0: 네, 많이 바쁘셔가지고 다 보시지는 못했을 텐데요. 용인 반도체 산단의 용수 문제, 전력 문제, 그리고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안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장거리 송전의 경우에 전압이 떨어지는 문제라든지 하다못해 비수도권 이후에 수도권에 LNG 발전소를 짓는 것도 이재명 정부의 아리백 선언과 맞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3: 질문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0: 네,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오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굉장히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인력과 지금 장비가 이미 투자가 되었습니다. 용인에 모든 게 마련되었고요. 그래서 이 전력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전력 공급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SMR이라든가 또 핵융합발전소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탈탄소를 달성하면서 안전하고 또 송전성이 필요 없는 그런 전력 시설을 또 마련해야겠습니다.
3: 네. 국민의힘 최영두 위원장 바로 주도권 토론 들어가시죠.
2: 네, 지금 우리는 두 가지 도전의 측면에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미 세대 간의 갈등, 이미 그래서 서강대의 한 사회학자는 이것이 세대 간의 이제 큰 구조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앞선 세대, 그러니까 386 세대들은 이미 국회의원이며 또 뭐 기업이며 또 모든 일자리의 정규직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녀 세대들은 비정규직으로 계속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AI 시대를 맞았습니다. 이것이 AI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보여주는 그래픽입니다. 지금 이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는 대학 졸업생들이 AI로 선별되면서 아예 인터뷰할 기회조차 없을 거라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이 파고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이게 정말 큰 걱정입니다. 그런데 AI 발전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일자리 같은 경우 보더라도 지금 실제로 20, 30대 이미 AI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는 무려 7만, 8만 명가량의 일자리에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자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당은 국민의힘은 과학 기술로서 그리고 새로운 진보된 기술로서 우리 사회를 항상 새롭게 도전해서부터 건져내고 또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새로운 AI 기술에서 빨리 적응하고 새로운 창업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윤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예산에 보면은 일회성 공공 일자리 중에 청년 체납 관리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이 AI 시대의 이 파고에 맞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어디 새로운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 뭐 그 자체만 떼놓고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 4월에 발표한 그 청년 뉴딜 정책의 일부이고 청년 뉴딜 정책 안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 청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것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AI의 등장 때문에 아예 일을 시작해볼 경험조차 없는데 네. 실제로 기업들은 경력직을
2: 뽑자 예산이라는 것은 더구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아닙니다. 답변 시간이 끝났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이건 제 주도권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제가 야당으로서 여당에게 특별히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 수년간 이제 국회의원 할 때 보면은 젊은 사람들에게 6개월짜리 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6개월씩 공급합니다. 이런 걸로 해서 돈이 낭비된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 젊은이들에게 정말 새로운 일자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필요한 것이 젊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획과 새로운 어떤 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한 혁신적인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를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여당인 만큼 고용 시스템, 젊은 사람들을 유연하게 고용할 수 있는 이런 고용의 시스템을 노사정을 주도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버지는 대기업에서 또는 큰 공장에서 정규적으로 일하고 그 아들은 비정규적으로 일하는 KBS 다큐멘터리 울산의 눈물 보셨습니까? 정말 서글픈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세대 간의 일자리로 이렇게 서로 간극이 생기는 이런 시대를 만들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당은 꾸준히 노동개혁, 고용의 유연성 확대, 그러면서도 사회적 일자리, 사회복지는 그 사회 안전망은 폭넓게 두텁게 치자. 사람들에게 많은씩, 10만 원, 20만 원씩 이렇게 질끔질끔 나눠주는 게 아니라 두터운 복지망으로서 그런 고용의 유연성을 뒷받침하자는 것이 저희 당의 정책이었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우리 장혜영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정부 여당이 대통령과 권력자들의 재판과 수사사항 전체를 그냥 일거에 말소해버리는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서 무슨 특검이죠. 조작기소 하면서 공소취소하려는 특검법 도입에 대해서 정의당이 찬성해 주셔서 정말 정의로운
1: 반대했는데요.
0: 정의다. 반대해 주셔서 네. 정말 정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의당 정책 중에 저희들은 역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역에 가보면은 중소기업들, 특히 지역에는 그동안 큰 대기업들을 뒷받침하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이 중소기업들이 그야말로 히든 챔피언들입니다. 독일을 지탱했고 일본을 지탱했던 히든 챔피언인데 그 중소기업들은 대개는 그 기업주들이 창업자들이 오래된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들어는 옛날에 그 우리 기능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셔서 그 기능으로서 그 안목지로서 정말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다른 기업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을 제공해 왔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벌써 70대 80대입니다. 이제 기업을 물려줘야 되는데 자식 세대, 아들 세대들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노조가 거세고 또 일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걸 팔아야 되는데 팔기도 어렵습니다. 또 이 상속하자니 상속자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소기업 승계특별법을 제정해서 고령화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가족뿐 아니라 제3자 승계까지 폭넓게 지원하겠다. 그런데 고용을 5년 이상 유지하면 상속세를 85%, 7년 이상 유지하면 100%. 이게 사실은 독일 방식이었습니다. 독일의 히든 챔피언을 주는 방식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의당은 중소기업의 이런 승계, 일자리 승계에 대해서 부의 대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그런 대목도 일부 있겠죠. 그러나 2026년 현재 비수도권 중소기업 경영자의 50% 가까운 사람들이 60대 이상입니다. 승계에 실패하면 폐업위기에 의한 지역이 지금 이제 그대로 사라지는 그런 게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기업이 문을 닫으면은 지역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이 정의당이 특히나 우리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에도 관심이 많을 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꾸실 생각이 없습니까?
1: 네, 죄송하지만 입장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데요.
0: 없습니까?
1: 예, 왜냐하면 제가 국회에서 21대 국회 내내 마주했었던 문제가 이 가업승계공제 제도의 확대 일변도의 정책 방향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여당이 바뀌어도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가업승계공제 제도, 특히나 대기업을 위한 가업승계가 문제가 되니까 중소기업을 자꾸 핑계로 삼지만 이미 있는 가업승계 제도만으로도 말씀하신 문제들에 대해서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은 것이 자명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최고위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합니다. 연 100만 원씩 주고라 그러면 필요한 1년 예산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 그 1년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는 안 해봤습니다.
0: 1년 예산이 51조입니다.
2: 51조.
0: 예, 100만 원씩 나눠주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조국혁신당도 저희 당과 함께 좀 혁신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지역의 현실이 평택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하반기 기준으로 소멸 기업, 기업이 사라지는 비율을 하고 사라지는 기업과 신규 창업하는 기업을 해보면은 75%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라집니다. 이렇게 가면 매년. 그런데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거든요. 기업이 만들어서 건실한 기업.

0: 선정 방식이 어떻습니까?
1: 저는 이제 기업을 지원하는 거하고 노동을 지원하는 건 저는 배치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이 있어야 또 기업도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는 아까 AI가 우리 AI를 주제로 잡은 이유가 그 관련된 산업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AI를 운영하고 적용하고 설계하고 그 이런 부분을 새롭게 일자리 창출하는 거,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젊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2: 네.
1: 또 지역 관련된 인재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저는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이렇게.
2: 네. 다음 주도권 토론 순서는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입니다. 시각하시죠.
3: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철 최고위원입니다. 먼저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사실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왔는데 지금 조국혁신당, 정의당 모두 평택하고 유성 여기와 관련된 지역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각 정당의 정책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각 정당의 정책이 뭔지를 알아야 제가 토론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민들께 제가 정치인을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말씀을 먼저 하고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OECD에서는 한국 노동자의 약 13%가 자동화 고위험군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일자리가 구조 개편이 되고 그로 인해서 소외될 지역들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역별로는 전라권이 11.3%에서 경남권이 16.6%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그 고위험의 정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게 되면 이제 수도권 청년의 인구 비중은 2000년 49.1%에서 2025년 54.5%로 상승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청년 전체 정체 예산은 2021년 23.8조 원에서 28.2조 원으로 늘긴 했지만 청년 일자리 정체 예산은 같은 기간 8.2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감소하는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은 일자리의 변화가 생기고 특히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자신의 레퍼런스를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의 입장에서는 각 지역과 관련돼서는 지역 특화의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자산을 묶어서 바이오 헬스, 실버 산업, 로컬 푸드, 스마트 물류, 문화 콘텐츠, 관광, 재생에너지, 돌봄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각 지역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산업별로 미래 전망이 굉장히 밝은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반도체, 바이오 헬스케어, 로봇 자동화 이런 것들을 각 지역별로 특구를 지정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청년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에 대한 지역 기업의 취업, 창업, 주거, 교통, 원격 근무 공간과 문화 의료의 접근성을 묶어서 지원해야 합니다. 청년의 예산은 증가했지만 일자리 정책의 예산은 감소한 아까의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다시 예산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거죠. 즉 일자리 중심으로 예산을 재설계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제 규제 샌드박스형 지역에 대한 경제 특구를 마련해야 됩니다. 지역별로 필요한 규제를 일정 기간 완화하고 성과를 검증합니다. 실패하면 종료하고 성공하면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어떤 산업이 정말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고 미래의 전략 사업이 될 수 있는지를 실험을 하고 그 실험을 통해서 규제 샌드박스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푼 다음에 이것이 인정이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공조달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각종의 수의계약의 문제라든지 일감 몰아주기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 스타트업을 한다든지 창업을 하는 청년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즉 공공의 조달을 통해서 첫 기회를 얻도록 해줘야 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그 청년들에게 레퍼런스를 쌓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가지와 관련돼서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김윤 의원께 먼저 좀 묻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로 SOC

0: 이를 자주 꺼내 드시죠. 그죠. 근데 지방에 이제 예산을 따온다고 해서 소위 이제 쪽지 예산이라고 거래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SOC 사업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라고 하는 것이 유력 정치인들에게 사실상 의존하는 구조가 되어 있고 이들이 지역 경제를 주무르면서 일종의 왕처럼 군림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들이 있습니다. 조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골고루 사용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보다 단순히 어떤 지역의 SOC 산업에 집중하는 것 이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제가 앞서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의 지역 경제 정책은 5극 3특을 중심으로 한 혁신산업을 만들고 거기에 대대적인 패키지적인 정책 지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SOC의 S자도 꺼내지 않았는데 지금 SOC를 강화하는 게 민주당의 정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0: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보통 뭐 민주당 뭐 과거의 국힘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이시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SOC 산업을 통해서 일종의 돈 풀기 또는 지금 현재 또 지역이나 각종의 이번에 추경 예산을 통해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돈을 풀면서 하게 되었을 때 결국은 물가가 상승을 해가지고 어려운 취약계층이 더 나빠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너무 뿌리기식의 정책이 아닌가라는 좀 비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1: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OC 투자를 강화하는 게 민주당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이 아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지난 추경에서 민주당이 한 것은 지금 추락하고 있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화폐를 중심으로 한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SOC 산업이 아니다.
0: 그럼 지역 화폐를 묻겠습니다. 네네. 지역 화폐가 지금 굉장히 뭐 저도 쓸 때 좋긴 좋은데요. 뭐 국민들 시민들 좋겠죠. 그런데 지금 발행액이 지역 상품권 발행이 높은 상위 20개의 자치구 단체를 보니까 모두 전국 평균 대비 재정 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지역들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체질적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셨습니까?
1: 재정 자립도가 낮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역 화폐를 발행할 때에 매칭을 해야 되는 재정 부담이 있는데 그런 지역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큼에도 불구하고 지역 화폐를 많이 발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그만큼 지역 화폐가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0: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1: 말씀하신 것은 지역 화폐의 장점을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비판한 핵심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건 너무 쉬운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냥 받으면 되니까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정말 장기적으로 그 지역구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투여하는 플랜보다는 단기적인 너무 그런 플랜들이 너무 돈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조국혁신당 전충세 의원께 묻겠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 AI로 인해서 여러 가지 청년들이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뭡니까?
2: 아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이제 이 AI 국면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새로운 분야로 인재를 육성을 하고 하면 된다. 즉 AI를 운영하고 설계하고 그 관련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관련된 인재를 육성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청년 일자리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0: 뭐 남은 시간 동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역경제나 너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모두 하나가 돼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AI 시대로 재편되는 일자리의 구조 상황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힘이 되어줄까를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 네. 자, 주도권 토론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윤 상임 부의장 토론하시죠.
1: 네. 제가 먼저 토론을 하기 전에 앞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시간이 짧아서 답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는 단기적인 대책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기적인 대책, 구조적인 대책 없이 지역화폐와 같은 단기적인 대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의 지역 경제 상황, 민생이 그런 단기적인 대책 이 없으면 민생이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단기 대책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최영두 의원님께서 그 일회성 공공 일자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가 정부가 발표한 청년 뉴딜 정책의 전체 패키지가 있고 그 중에 공공 부분의 청년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의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을 안 주셔서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를 들면 지금 경력 대부분의 새로운 일자리가 경력직인데 신규직을 신입 직원을 뽑지 않으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경력직이 되지 못하고 경력직이 되지 못하니까 취업할 기회가 또 사라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서 먼저 청년이 취업하고 경력직을 채용할 때 공공 일자리를 포함한 민간 일자리를 통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경력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청년 일자리의 근본적인 내용이고 그 안에 공공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최영두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정책이 한국팔 IRA 정책이고 이게 이제 기업들에게 장기간의 지원 10년에 걸친 세제 혜택을 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런 세제 혜택으로 또는 기업에 대한 지원만으로 지역의 일자리, 지역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아까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도 정말 사다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6년간 국회의원에서 얘기를 예산 소위에서 해보면은 민주당의 예산 중에는 이게 실제로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장 돈을 나눠주는 방편으로 청년 예산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2021년, 2022년 이런 경우에도 무슨 AI 교육 예산이 많습니다. 몇 조씩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들 가지고 했으면 벌써 수많은 청년들이 AI에 새로운 정통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그냥 가르칠 사람도 없는데 6개월 동안
1: 제가
4: 6만원.
1: 예. 질문 드린 것은 국힘의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어떤 점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최영두 의원님께서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서 지역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또 김정철 위원님께서는 규제를 풀면 일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한두 가지의 단편적인 정책으로는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4: 다시
1: 그에 반해서
4: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1: 그에 반해서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정책은 앞서 말씀드린 5급 3특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패키지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는 정부의 재정 지원, 그 금융기관을 통한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것을 통한 금융 지원, 세제 지원, 지역의 대학들과 협력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 기술의 혁신, 규제의 완화와 같은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를 가지고 지역 경제를 권역별로 활성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두 의원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2024년에 그러니까 GRDP 그러니까 시도별로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나왔는데요. 전국 평균이 2%인데 시도 중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대구, 강원이 모두 작게는 마이너스 0.4에서 많게는 1.5%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이 세 지역의 공통점이 국힘 단체장이 있는 지역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의아한 것은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국힘 단체장 분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다시 공천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신 분들을 다시 공천한 국힘이 정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진정성이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4: 예, 그런 반면에 또 우리 시도지사 후보들 중에는 그 어려운 요건에서도 더구나 야당이 되고 큰 정치적 변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GRDP를 성장시켜서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지금 지리적으로 보면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GRDP 규모로는 전국 3위가 되는 이런 또 큰 업적도 이루겠습니다. 우리 시도지사님 후보들 중에는 GRDP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고전한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그분 탓이냐, 정부 여당의 도움이라든가 또 그 지역의 여러 특성을 잘 살리는 종합적인 정부의 뒷받침도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네. 성공했던 그런 모델들을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못한 지역의 단체장을 다시 단체장으로 공천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국회 공약이었던 한국판 IRA 도입 공약을 보면 이를 통해서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시겠다고 공약을 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어떤 업종에서 얼마나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어느 지역에서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청년 일자리는 얼마나 되는지, 좋은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는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없는 10만 개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힘에서 발표하신 내용만 보면 미국의 IRA 정책을 따다가 거기에 세제, 기업의 세제를 깎아주면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하는 단순 논리로 공약을 만드시고 거기에 그냥 10만이라는 숫자를 붙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면 네.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이게 없으면 사라질 일자리, 그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이전에 우리가 성공해봤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보조금이라든가 또 세제 혜택을 통해서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경남의 상공회의소들, 경남, 전북 또 전국의 지역 지방 비수도권의 상공회의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런 법인세 인하입니다. 지방으로 이전해오면 법인세를 인하해주라. 그리고 향토기업의 중요한 중소기업들의 이런 일자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반영한 것입니다.
1: 잘 알겠습니다.
3: 김 위원님 지금 38초 남았고 다른 분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1: 네. 국힘의 김정철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최저임금을 낮추는 게 지역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최저임금을 낮추는 것만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겠는지 또는 최저임금을 낮추면 결국 지역에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나쁜 일자리만 많이 생기는데 그게 청년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정책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0: 3초 2초 남았어요. 대답해도 됩니까?
3: 지금 답변 시간이 끝나서 예, 못다한 답변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질문하실 때는 그 상대방에게 30초 시간을 보장해야 된다는 점을 좀 유념하시고 예, 시간 조정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정책입니다. 먼저 공통 질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인구 구조의 거대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비례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 안전망의 핵심인 돌봄 서비스는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재원 마련 방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이번엔 정의당 장혜영 전 의원부터 시작하시죠.
5: 1인 가구 800만 시대, 4인 정상 가족이란 이제 옛말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흔한 가족의 형태는 1인 가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도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함께 일상적인 돌봄을 주고받고 생계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가족이 필요합니다. 그 가족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적인 변화가 시급합니다. 물론 가족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노노케어가 일상화된 초고령화 사회. 이제 돌봄은 가족의 몫이기 이전에 공공의 책임입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리 사회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는 초석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관련 예산은 시군구당 겨우 2.7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면 통합 돌봄은커녕 통합 상담

0: 도 가능할까 싶은 수준입니다. 적정 예산 없는 통합돌봄 가능하지 않습니다. 통합돌봄을 뒷받침하는 재정 해법으로 정의당은 적정 과세를 제안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다시 도입해야 합니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도 엄정한 과세가 필요합니다. 법인세와 종부세를 정상화하고 금투세를 도입하면 해마다 6조 원이 넘는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공공돌봄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1: 네, 다음 국민의힘 최형두 위원장 답변해 주시죠.
2: 예, 우리 국민의힘은 돌봄이 이제 한 가족의 영역이 아닙니다. 한 아이는 온 마을이 키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돌아가면은 마을의 도서관이 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와 우리 어르신들 모두 소중한 우리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자 또 우리가 지켜낼 가치들입니다. 특히 올해 이번 5월이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나란히 맞았습니다. 우리 어린이날 맞았지만 인구 감소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지금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은 고령화 속에서 이 어르신들의 말로 우리 광복 81주년이 되는데 올해가 식민지 폐허 또 전쟁의 잿더미 보릿고개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키우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보답할 차례인데 제가 노인복지관에 인사를 가보면 우리가 해주고 있는 시설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오래된 시설에서 우리 노인들께서 어르신들께서 건강을 유지하고 정말 즐겁게 사셔야 되는데 100세 의무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셔야 되는데 국가의 돌봄 예산이라는 것은 말만 거창하지 실제로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국가적인 지원도 없습니다. 이게 뭐 대통령위원회 한두 번 했을 때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인구전략 기획부 같은 가족복지 전체를 총괄하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특별회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 부총리 그 부수로 가지고 정말 힘있게 예산권과 정책기획권을 대응해서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온 동네 돌봄도 진짜 힘있게.
1: 네,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3: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돌봄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출산을 포기하고 부모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정치권은 돌봄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세금 퍼주기식 현금 복지에 머물렀습니다. 개혁신당은 다르게 접근하겠습니다. 돌봄을 국가와 가족의 희생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민간, 지역사회를 연결한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꾸겠습니다. 우선 아이의 돌봄, 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해서 스마트 돌봄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각각 기관마다 따로따로 신청하고 몇 달씩 걸리는 비효율을 없애고 AI 기반 매칭으로 돌봄 공백 시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가족에게만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돌봄 휴가와 유연 근무를 확대하고 기업에는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출산과 간병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는 시설 중심보다는 재택 중심으로 돌봄을 전환해야 됩니다. 웨어러블 건강관리와 응급 감지 시스템, 방문 의료를 연계해서 어르신들이 익숙한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재원은 무조건 세금을 걷는 방식이 아닙니다. 중복복지산업과 보여주기식 현금성 사업을 정비하고 디지털 행정으로 행정의 낭비를 줄이겠습니다. 공공은 안전과 기준을 책임지고 민간은 혁신과 서비스를 담당하는 효율적 돌봄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더불어민주당 김의원 부의장 시작하시죠.
4: 네,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는 돌봄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르신 돌봄, 아동 돌봄, 장애인, 정신질환자 모두 돌봄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정부는 오래전에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고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발효에 따라 시군구 단위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방문해서 건강을 관리해주고 여러 보건의료 인력이 방문해서 재활, 구강, 영양, 약물 관리 등의 다양한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는 주거, 식사, 이동과 같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장혜영 전 의원님께서 시군구당 2.7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의 돌봄은 예산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에서 돌봄에 쓰는 재정이 약 20조 원가량이 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마련해서 돌봄을 늘려나가겠습니다.
1: 네, 조국혁신당 정춘생 최고위원 답변 듣겠습니다.
5: 네, 돌봄은 단순히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의 관점에서 저는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자라고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돌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돌봄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해 왔습니다.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돌봄을 모든 사람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 사회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돌봄을 제공하는가? 지금 우리 사회는 돌봄 노동자에게 돌봄의 가치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돌봄 기본법 제정안을 저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돌봄권을 명문화하고 돌봄을 받을 권리, 제공할 권리,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돌봄 책임을 명시했고 돌봄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한 돌봄 기금 조성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돌봄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특히 4050 세대는 자녀 양육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부모를 돌봐야 하거나 병에 걸리신 부모를 또 간병해야 하는 이중 상중의 돌봄의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 돌봄 휴가를 현행 30일에서 저는 90일로 확정하고 이 부분도 유급화하는 정책을 저는 제시했고 종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공약을 제시했고
1: 네. 각 당의 답변 들어봤고요. 지금부터 토론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 총량제 토론입니다. 발언할 수 있는 총량은 8분 30초입니다. 자, 이 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시면 되는데 가급적 한 번 발언에 1분 30초를 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손에 들어서 발언을 신청하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언 총량인 8분 30초 다 사용하면 마이크는 꺼집니다. 네, 그럼 정의당 장희영 전 의원부터 토론하겠습니다.
0: 네, 돌봄을 비롯한 사회 서비스는 국가가 시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원입니다. 민간 중심의 국내 사회 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아왔던 중증 장애인, 중증 치매 환자, 그 가족들에게 공공 돌봄은 생존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돌봄 공공성 확대의 거점으로 사회 서비스원의 역할을 강조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경남에 있는 사회서비스원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2: 저희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은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0: 네, 경남 사회서비스원도 돌봄 공공성 확보를 경남에서 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요. 네. 그럼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없는 곳이 어디 어디인지 아십니까?
2: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긴 할 텐데 네. 사회서비스원이 꼭 있어야겠죠.
0: 예. 예, 그렇습니다. 경북과 서울 단 두 곳입니다. 경북에는 아예 만들어지질 않았고요. 서울에는 만들어졌다가 폐원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적입니다. 이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서울사회서비스원 지원조례 폐지안을 발의했고 이것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제의 요구를 하지 않았고 결국 2024년에 서울의 유일한 공공 직접 돌봄 기관은 폐원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민간 기관이 맡기 어려운 돌봄을 받던 시민들은 다시 돌봄 공백으로 내몰렸습니다. 공공 돌봄을 수행하던 400명에 가까운 숙련 돌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요. 무엇보다 절차의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사회서비스원은 국고보조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없이 해산을 강행했습니다. 이 건으로 오세훈 시장은 지금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통합돌봄이 이렇게 본격화되는 시기에 민간 중심으로 발달한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 서비스원의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돌봄의 인프라입니다. 서울만 예외가 될 수 없고 경북도 더는 늦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라도 오세훈 시장이 강행한 서울 사회 서비스원 폐원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 차원에서 시민들께

0: 사죄하고 전국적인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국회에 지금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앞장서고 또 서울사회서비스원 복원에 앞장서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1: 예, 사회서비스원의 구체적인 일을 어떻게 했느냐, 어느 사회서비스, 어느 지역의 사회서비스원이 어떻게 일을 했는가도 엄밀한 평가가 있어야겠죠. 그것은 서울 시민들이 뽑았던 시의원들의 평가에서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의회에서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했던 그 일 중에 들어보면은 그것이 과연 공공성에 맞느냐, 그것이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있느냐, 그것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형평성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이고, 또 때로는 이런 그 시의회 절차 과정을 보면은 과연 이제 보조금 절차를 지켰느냐, 그러면 시의회가 시의회에 제공할 충분한 자료를 제공했느냐, 이런 절차적인 문제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사회적 기업도 매우 중요하고 합니다만, 그러나 많은 부분 또 공공에 이미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랑 겹치기도 합니다. 또 그것이 보조금 지급도 되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과 또 형평성과 또 효율도 따져야 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정말 항상 돌봄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보수의 가치란 것은 정말 진정으로 사람들을 보살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은 몇몇 사람들의 일자리로 전락한 경우도 없지 않았고, 또 실제로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예산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골고루 갖춰서 실제로 누가 진정 우리 사회를 돌보고 약자를 돌보는가,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네. 김윤 의원 발언하시죠.
2: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최영두 의원님께 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한 이유가 원래 의도와 달리 그 취약계층이나 돌보기 어려운 그런 돌봄 대상자의 비중이 낮아서 폐지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진짜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돌봄이 부족하고 민간 부분은 돌보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손이 많이 가는 분들을 돌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사실인데,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방식을 개선해서 그런 분들에게 돌봄이 가도록 하게 만들어야지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는 게 해답이었겠느냐, 올바른 방법이었겠느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0: 네, 앞서 발언권 신청하신 정춘생 최고위원 말씀하시죠.
3: 예, 저도 그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행정안전위원회다 보니까 서울시 국정감사기관에서 제가 크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봄은 그냥 우리가 가치가 중요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봄 제공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을 하죠. 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는 우리 나라의 과제인 것 같은데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그 취약계층에 돌봄이 적었기 때문에 그걸 평가해서 없앴는데, 그 당시에 논리가 그랬습니다. 그러려면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하려면 그만큼의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지원을 아예 없앤 상태에서 안 되고 있으니까 필요 없다, 빼버린다, 이런 거는 저는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돌봄 관련해서는 모든 의원님들이 모든 정당에 저는 동의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는 지금까지의 돌봄 정책을 좀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돌봄을 하면 비용만 다 지원 확대하면 되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서비스 정책이 있었고요. 돈을 지원해서 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주는 정책은 저는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돌봄이 굉장히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 아프면 정말 직장을 그만둬야 할 정도로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가족 돌봄 휴가를 충분히 주지 않았고, 그 기간에의 급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숙제를 마련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간을 주는 정책도 저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돌봄에 관련된 거는 아까 건강보험도 있지만 육아 영유아 보육교육 이런 부분은 또 고용보험에서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돌봄기금을 조성을 해서 가족 돌봄 휴가도 필요한 만큼 주도록 하고, 그리고 그 유급화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는 시간을 여기 해야 된다. 시간 정책을 좀 하자. 서비스와 돈만이 아니다. 시간을 주는 정책도 하자. 근로시간 단축도 필요하다. 그 과정의 비용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보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우리 정부 여당.

0: 계신 김윤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
1: 잠시만요. 답변을 듣기 전에 지금 먼저 발언권 신청하신 김정철 최고위원 일단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김윤 의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돌봄에 대한 패러다임 그 다음에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아마 모든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봄을 비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래의 비용을 줄이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돌봄을 통해서 다시 경력 단절이 다시 회복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출산율도 올라가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활동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결국은 국가에 이득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에서는 AI 돌봄의 통합신청 시스템 원스톱 플랫폼에 대해서 아까 처음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인이나 특히 노인, 이 지금 장애인이면서 노인이신 비율이 거의 50%가 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각종의 신청을 하게 되려면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 많습니다. 또 이 신청은 저기로 가라 그러고 요 신청은 졸로 가라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정말 취약계층이고 신청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신청 자체가 장벽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정치권이 꼭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김 의원님께서 정부 여당을 대표해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왜 이렇게 똑같은 서류를 여기서 떼고 저기서 떼고 또 떼고 또 떼가지고 그걸 제출해야 되는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김윤 부의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앞서 정춘생 최고위원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어느 네. 답변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3: 예, 정춘생 최고위원님 답변부터 먼저 네.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돌봄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이견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서 저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좋은 돌봄 정책 체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시간을 주는 돌봄 정책, 가족 돌봄 휴가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100% 동의합니다. 앞서 제가 통합돌봄법이 시행되었지만 돌봄이 양적으로 그리고 종류의 측면에서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정철 위원님께서 그 통합 돌봄 신청 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중복이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현재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기본적인 틀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서 원스톱으로 서비스에 대한 평가 신청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흩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장기적으로 통합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앞서 국민의힘 최영두 위원장 손을 드셨기 때문에 먼저 발언권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아까 충분히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들은 정말 어린이날 맞았습니다만 우리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것이 비단 그 지금 특히 맞벌이를 하는 한 가족 두 부분만이 다 책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사회에서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 속담에 아이는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어린아이들 출신 온 동네 초등 돌봄 이것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돌봄 서비스 신청하면 이게 대기가 너무 깁니다. 이 대기 서비스 대기 제로화를 통해서 공공 돌봄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역 도시에 보면은 지금 이제 빈 공간들이 많습니다. 큰 건물 빈 공간들을 복지에 이런 돌봄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아빠 유급 휴가를 또 의무화한다든가 육아 휴직 급여를 인상해서 하고 또 중소기업 역시도 이런 대체 인력 활용으로 지원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우리 정부의 안타까운 것은 말로만 돌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게 올해 예산 내역입니다. 이 중에 어르신 돌봄을 대표한다고 할 만한 여기 보면은 통합 돌봄 예산은 전체 770조 원 예산 중에서 700억 원뿐입니다. 이것도 전체 기초단체 중에 20%를 아예 지급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방자치단체에게 모두 의무를 다하라 서울시 보고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은 그건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가 재정이 어려워서 기본적으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모든 뭐 예산 사업에 허리띠를 졸라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펑펑 돈을 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사회를 지켜오고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어 왔고 또 우리를 키워왔던 이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에는 이렇게 고작 775건. 우리가 주는 이 저 지역화폐 발행액이 지금 지난 중에서는 1조 1,500억 원인데 이 예산의 15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통합 돌봄에 대해서 인식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음에 예산 조정 때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히 이번에 노인복지관을 가봤을 때 그렇게 낙후된 시설에서 새로 지은 시설은 좋습니다만 또 낙후된 시설이 많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 가지 그 의료기기들 저 치료기기들 이런 것도 그걸 가지고 정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을 잘 보살핀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것은 우리 4대 가족이 행복한 일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을 아끼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통합 돌봄의 혜택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사회기업은 이런 단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책임 돌봄을 위해서 집에서 모시는 가족에게도 월 50만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효도가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효도를 하면 다른 일을 못합니다. 일을 못하는 만큼 그 일을 담당하는 가족에게는 비록 적지만 어느 정도의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발언권 먼저 신청하신 김정철 최고위원 발언 듣고 장영선 의원 예,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이제 민주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애 아이를 키우거나 또는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가정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뭐를 신청하겠다 하게 되면 그 신청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알려면 정말 어렵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거 찾는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떤 카페에 정보를 수집하고 그렇게 겨우겨우 알아서 또 신청을 하면 그 서류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장벽들을 주고 있는 것이 굉장히 불공평하고 이것이 복지의 장벽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런 거고요. 지금 어쨌든 노인과 그다음에 장애인 이런 복지와 관련되어서 간병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요양병원의 간병인이 약 3만 5천 명, 간병을 간헐적으로 활동하는 간병인이 약 3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근무 환경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거의 24시간 근무하다시피 근무를 하고 임금도 낮은 데다가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가입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러한 돌봄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 처우를 올려야 된다. 그리고 서비스 비용이 급증하지 않, 서비스 비용과 관련되어서 처우가 낮으면 그 인력이 떠나고 오히려 품질이 떨어지면서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의당 장혜영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정의당은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정의당에서 재원과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번 어떤 정책을 마련하겠다. 정책은 참 좋은데 그에 뒷받침하는 재원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혹시 지금 오늘 얘기하는 요구와 관련돼서 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의당의 생각이나 이런 걸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5: 네. 답변 드리고 그리고 질문까지 드려도 괜찮을까요?
1: 네, 괜찮습니다.
5: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듯한 정책은 제시하지만 그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재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은 책임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두 번째 질문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반 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더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증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증세 얘기를 하는 것이 인기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재정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2022년도에 윤석열 정부 말기에 깎아줬던 법인세 그리고 종부세 이것들로 인해서 감소한 세수 그리고 금투세를 도입했을 때 증액될 수 있는 세수를 합했을 때 그것이 매년 6조 원 정도가 됩니다. 적어도 그러한 일반 재정의 확충 이 자원이 생긴다면 그것을 충분히 돌봄 재정으로 쓸 수 있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리는 바가 있고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앞서서 제가 2.7억만으로는 이제 이 재정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이제 의원님께서는 뭐 건보 재정도 있고 뭐 장기 요양 재정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볼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씀에는 별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통합 돌봄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나서 단 2주 만에 신청자가 9천 명이나 몰렸고요. 하루 평균 신청자는 이 시범 사업에 비해서 4.6배나 폭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군구에 주어진 예산은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죠. 그래서 일선에서 이 통합 돌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고작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안정적인 말씀하셨던 원스톱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으십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2.7억이 지역 특화 서비스 예산,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지역 특화 서비스, 그리고 전담 인력의 인건비, 방문 간호의 인프라 예산을 보강하는 데 쓰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7억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3: 뭐 구체적으로 그 숫자가 2.7억이 적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조금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역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게 전부가 아니고 정부의 예산 재정과 함께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서로 통합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드린 말씀이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 국회에서는 다음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통합돌봄 예산을 좀 획기적으로 늘리자라고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정춘생 최고위원 먼저 손을 드셔서요.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서는 모든 오늘 그 토론자들이 다 공감하시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2024년에 이어서 2025년에 국정감사에서 그렇다면 이 법이 시행된 게 이제 제정이 된 게 2024년 3월입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저는 그 국정감사에서 해당 시도에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작년에도 해서 국정감사에서 발표하고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시행이 되고 있는 현 시점까지도 해당 지자체에서는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작년 통계로 말씀을 드리면 법적으로 지금 그 지역사회 통합 그 돌봄 통합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구성된 곳이 43곳에 불과했어요. 광역, 기초 다 포함해서. 비율로 따지면 17%에 불과하거든요. 여기에서 아까 김정철 의원님 그 토론자께서 말씀하셨듯이 해당 사회의 이 서비스들을 어떻게 원활하게 연결하고 제공할 것인가의 이 부분은 지역사회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협의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조례 재정도 거의 절반 이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전담 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도 있어야 되거든요. 전담 인력이. 그래야 이 정책과 법과 조례가 제대로 연결이 돼서 제공이 될 수 있거든요. 전담 인력이 없고 대부분 겸임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지역사회에서는 이 돌봄 정책에 대해서 이게 인식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인력의 부족, 예산의 부족 때문인지는 우리가 더 따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모든 지자체가 조례가 준비되어 있고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전담 인력이 됐다라는 저는 결과를 받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 많은 지자체를 당선시킬 수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저는 책임과 권한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한꺼번에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1: 네, 더불어민주당 김윤 부의장 발언 시간이 가장 많이 남아서요. 먼저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예, 지적하신 사항 확인이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돌봄법이 시행된 지 이제 두 달을 조금 넘은 상황이고 전국에 200개가 넘는 시군구가 다 각자의 사정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시군구를 비판하고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고 시군구가 새로 시작된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사업 과제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 지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다음.
2: 저도 마찬가지로 정춘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공감을 하고요. 지역사회에서 인력의 부족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중증장애라든지 각종의 취약계층이 복지를 신청하고 혜택을 받으려고 할 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어떤 복지 혜택을 준다고 했을 때에는 그 혜택이 실제로 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도달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앞서 정춘생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답변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답변하시겠습니까? 최영두 위원장.
4: 네, 그렇습니다. 이 돌봄에는 세계적 성공 모델도 있습니다. 지금 무슨 우리나라에서도 실험적인 것들만 했지만 그걸 둘러싸고 아까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성공한 모델들이 많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든가 여기에 이제 개호보험을 통해서 돌봄 부담을 사회적 부담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기도 했고요. 또 덴마크 같은 경우는 제가 돌봄 중심 정책이라든가 독일, 스웨덴 여러 정책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는 저희 당은 이 돌봄 자체가 앞으로 중요한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시대에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돌보는 일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자리고 지금 돌봄 서비스를 예산도 부족하지만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력도 엄청나게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제대로 된 권리와 제대로 된 보상을 통해서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도록 하는 것. 이것을 우리 지방정부와 또 중앙정부가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네, 장혜영 전 의원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5: 네. 대한민국에서 1인 가구가 이미 가장 많은 가구 형태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초고령 사회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도 늘어나고 친구와 함께 살거나 이웃과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무려 37.8%, 약 213만 명의 어르신이 혼자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상황에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1인 고령자 가구의 자발적 상호 돌봄을 제도화하기 위해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법은 혈연과 혼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살면서 서로를 돌봐도 응급수술 동의서 한 장에 서명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족 돌봄 휴가도 쓸 수가 없습니다. 현행 가족 돌봄 휴가는 법이 정한 가족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던 동반자가 세상을 떠나도 남은 사람은 장례를 치를 권리도 함께 살던 집을 이어받을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실질적인 돌봄은 제공하지만 법적인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특히 먼저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님께 가장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개혁신당 강령에는 이 이념과 진영 갈등을 배제하고 실용적 사고를 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실용적인 사고에 입각해서 이 1인 가구 시대의 돌봄 혁신을 위한 의료보호자, 장례, 임차권 승계, 가족 돌봄 이런 비혈연 돌봄 관계의 제도적 권리 확장을 위한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2: 저는 충분히 찬성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식적인 법적 관계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호자가 누구인가, 실질적인 관계가 누구인가 이거를 판단해서 실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신당도 적극적으로 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먼저 손든 더불어민주당 김윤 부의장 발언하시죠.
3: 앞서 최영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돌봄이 중요한 일자리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민의힘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외국에서 가사 도우미를 들여오는 정책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값싼 비용으로 가사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이런 정책을 시행했고 실제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본 사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사회에서 좋은 일자리를 갖고 있지 못한 여성, 장년층, 청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봄 일자리는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돌봄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청년과 여성들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로 만드는 게 우선적인 정책이 돼야 하지, 외국에서 값싼 노동력을 들여오는 게 국민의힘의 이전 정부의 정책이어야 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먼저 정춘생 최고위원 발언권 신청하셨는데 먼저 듣고 답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0: 네. 네. 아까 그 장혜영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생활동반자법 관련해서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저도 이제 발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10명을 못 채워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혁신당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신다고 하니 제가 이주영 의원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생활동반자법 얘기하면 바로 연결시키는 게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는 거야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골에 가면 정말 어르신, 여성 어르신들, 노인들끼리 정말 생활 동반자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가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 가도 보호자 역할도 할 수 없고 해서 굉장히 현실에서 불편을 겪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생활 동반자들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동반자가 권한을 행사하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저는 이게 제도화되면 많은 부분, 상당 부분의 돌봄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간단하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비용 문제가 굉장히 저는 예산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 이런 부분은 지금 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사용주와 그 노동자가 낸 돈으로 해서. 하지만 이 돌봄 영역이 굉장히 확대되기 때문에 저는 더 확대해서 돌봄기금을 만들어야 된다. 건강보험 그리고 그 고용보험 그리고 사용자 당사자 그리고 국가 재정 투입해서 이 기금을 확대해가지고 필요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유급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이 관련해서 예, 김윤 의원님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님 예. 먼저 답변하시죠.
3: 그 돌봄 기금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충분히 좀 논의를 해볼 만한 그 의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이 있고 정부 예산이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보험 등이 일부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재정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그 재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논의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거대한 과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다음 김정철 최고위원 손 드셨는데 뭐 반론 있으십니까? 네.
2: 이거에 연결해서 저는 사실은 정부 여당에 또 묻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토론의 내용이 결국은 어떻게 하면은, 이런 문제, 저출생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인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까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쓸까를 고민을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금전적인 지급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돌봄을 맡고 있는 여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맡고 있는 그 가정에 있는 사람이 더 그 업무가 과중될 수가 있습니다. 돌봄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돈으로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뭐 활동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보조를 한다든지 돌봄을 해주는 분들에 대한 확충,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처우 개선, 여기에 더 집중을 하는 것이 그 돌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주시죠.
3: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도적으로도 뭐 노인 돌봄이 됐든지 아동 돌봄이 됐든지 대부분이 실제 아동, 노인을 돌보는 서비스를 정부가 그 체계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지 현금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은 극히 일부 예외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다음 장혜영 전 의원 발언하시죠.
5: 네, 돌봄 일자리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반가운데요. 김윤 의원님께서는 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고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김정철 최고위원께서도 이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고 호응해 주신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하는데 핵심적인 방법이 저는 노정교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돌봄 노동자들이 민간센터에 고용돼 있지만 실제로 임금과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수가와 지침을 만드는 정부이고 지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돌봄 노동자들이 최근에 진짜 사용자인 정부가 교섭에 나서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고 지난 3월에 이 돌봄 노동자들과 정부 부처 그리고 지자체가 이제 공동 교섭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노정 협의체를 만든 바 있습니다. 이제 협의체를 만들지 않은 것보다는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동시에 정부에서는 사용자성 인정한 건 아니다 이렇게 딱 선을 그으셨거든요. 근데 사실 협의는 의견을 듣는 자리이고

0: 간병비 급여와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르신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거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를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서 요양병원에 고용되는 간병인 또는 그 간병인을 제공하는 업체를 통해서 고용되는 간병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적정한 그 임금 수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일 텐데 그게 임금과 근로 조건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책임과 요양병원의 책임이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을지 정부가 간병비를 급여화하는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간병인의 임금 수준과 고용 조건과 관련해서 어떤 조건을 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갖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지금 잔여 시간으로는 김정철 위원 가장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혹시 발언하시겠습니까?
2: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마주한 수치가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0.8명에 그쳐 있고요. 65세 이상 고령의 인구 비율이 20.3%에 이르렀습니다. 1,051만 명으로 사상 첫 2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10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65세 이상의 독거 노인 비율도 역시 22.1%에 해당합니다. 지금 이 마주한 숫자는 계속 증가할 숫자들입니다. 과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의 기존의 정책과 방향성과 관련되어서 이 복지 정책, 노인이나 장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보다는 좀 굉장히 소극적이지 않나. 그리고 마치 이것이 누군가에게 주는 혜택처럼 바라보는 사실 오늘 최영두 의원께서는 시스템처럼 얘기를 하셔서 저희와 굉장히 입장이 같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간의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마치 복지를 주는 것은 혜택을 주는 것이고 이런 측면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있었던 것을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께서?
3: 예, 우리는 미래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재원은 우리 세대가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젊은 세대도 써야 될 재원이고 지금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자산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부채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지금 또 한편에서는 우리 세대를 지금까지 키워오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키워왔던 어르신들에 대한 보살핌은 더욱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는 이 예산입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을 돌보기 위한 이 돌봄 예산이 770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걸 가지고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더구나 지방자치단체 20%는 아예 한 푼도 주지도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원래 이것은 의료, 주거, 가사가 포함된 통합 서비스였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 예산 부족 때문에 취약 지역 의료 서비스 확충이라는 이름으로 통합 돌봄이라는 예산 이름 자체도 그냥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우리 대한민국을 키워왔던 지난 81년 동안 대한민국을 키워왔던 우리 어르신들과 이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자원을 어떻게 확충하고 이걸 만들 것이냐. 그리고 동시에 우리 미래 세대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절약할 것인가 이 균형 사이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들은 어른 세대를 보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으면 매우 불행한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보답하지 못한 나라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은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전반적으로 악화시켜서 더 큰 국가 재정을 부담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가족 돌봄 수당 확대라든가 AI 안심 돌봄 센터 그리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어르신들을 돌볼 이분들에 대한 처우와 권리를 강화해서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발언 신청한 순에 따라 김정철 최고위원 그리고 정춘생 최고위원 순으로 듣겠습니다.
2: 최영도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좋습니다. 어쨌든 예산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이자는 것. 저희 개혁신당도 항상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걱정을 하고 연금 문제를 항상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실질적인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아직 정부 여당은 사실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0: 있어서 부정 수급을 적발해내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예산이 낭비가 없도록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각종의 이제 예산에 있어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잘 확인하고 찾아서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정부 여당은 27조라고 하는 추경 예산을 하위 70%라는 말을 묶어서 70%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보편적으로 나눠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렇게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예산이 분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비판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의 입장 어떠신지 한번.
1: 꼭 필요한 돌봄이 있는 곳에 돌봄이 저는 저기 차질 없이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더 근본적으로 저희 돌봄이 필요한 대상들이 따로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특별히 더 필요한 사람이 있지만, 물론 어르신 돌봄, 장애인 돌봄, 환자 돌봄, 아이 돌봄, 특별히 필요한 대상들이 있고 또 관련된 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돌봄이 필요한데, 모든 국민이 돌봄을 받으면서 자라나는데 기본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돌봄 기본법을 작년에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고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책무를 명시하고 모든 국민의 돌봄 기본법을 명문화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저는 국가도 정책적 적극적으로 예산이든 정책이든 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오늘 이왕 주요 정당이 다 모인 김에 돌봄 기본법 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네, 잔여 시간이 많이 남은 순서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 부의장 발언하시죠.
3: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기본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통합돌봄법과 어떤 관계를 갖는 법일지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서 김정철 위원님께서 하위 70%에 주는 추경 민생지원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돌봄 예산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고 민생지원금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영두 의원님께서 계속 그 통합돌봄 예산 777억을 말씀하시는데, 그 정확한 숫자는 914억 원입니다. 증액됐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돈이 제가 많다고 적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돌봄에 쓰이는 건강보험과 요양보험 재정 20조 원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돌봄과 관련된 사업이나 예산이 민주당과 현재 정부가 하고 있고 공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 네. 최영두 위원장 답변하시죠.
4: 네. 이른바 그 민생지원금이라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돈이야 당장 주면 좋지만은 이 돈은 우리가 갚아야 될, 우리가 또 미래 세대에게 줄여줘야 될 부채로서 충당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과 세수가 생겼다지만 이 초과 세수도 미래 세대에 대한 부채를 줄여야 될 곳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분들, 정말 어렵고 힘들고 한 분들한테 두텁게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쓰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국민 하위 70%면 뭡니까? 국민 70% 그냥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게 당장은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우리 젊은이들 미래를 생각하는, 정말 공동체를 생각하는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700억이나 900억이나 그게 큰 차이입니까? 지금 700조의 예산에서 이렇게 어르신들 위한 예산이 적습니다.
2: 네. 다음 정춘생 최고위원 발언하시겠습니다.
1: 네, 저희 그 돌봄 기본법 제정 제안에 대해서 김윤 의원께서 그 부분을 이제 관심은 많으신데, 그 부분도 이제 그 통합 돌봄 지원법과의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법은 지역사회 의료 요양 관련된 그 정책입니다. 우리가 유아교육법이 있다고 해서 교육기본법이 없는 것이 아니듯이 돌봄권을 모든 국민의 권리로 보장을 하고 관련된 기본법이 있어야 나는 각 분야별의 돌봄 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기본법 제정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복지에서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관련해서는 우리 최형두 의원님 답을 안 주셔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아, 최형두 위원장은 답변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 지금 장애
4: 시간 네.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저한테.
2: 아, 양도하시겠습니까?
1: 네, 10초만 드리겠습니다.
4: 우리 정준생 최고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정말 통합적인 법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영 전 의원 1분 8초 남았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5: 네, 좋습니다. 오늘 중증 장애인 가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제가 중증 발달 장애인과 둘이 같이 살고 있는 가족입니다. 지금 제 동생을 돌봐주고 있는 것은 그런데 활동 지원사가 아니라 저의 지인입니다. 제 지인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가족 돌봄을 하고 있는 가족들의 현실이고 청년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주로 사실 통합 돌봄도 있는 서비스들을 어떻게 잘 누락되지 않게 연계할 것인가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개혁신당에서 소개해 주신 정책은 그것을 이제 AI나 기술을 활용해서 더 원활하게 만들겠다는 말씀이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비스의 양 자체가 너무 적다라는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삭발하고 몇백 명씩 정말 이제 도로에서 오체투지하던 것들이 벌써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돌봄에 관련돼서 토론한 자리가 만들어진 만큼 이후 국회에서 관련된 이 재정 확충과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는 바입니다.
2: 네, 김정철 최고위원 발언하시겠습니다.
0: 네, 돌봄의 문제는 국가가 가져야 될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어느 특정인이 안고 가야 될 희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위 70%에게 지원금을 줄 때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분류해서 지급하죠. 그러나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하기 너무 많은 복잡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저는 가난을 증명하지 않도록 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 정춘생 최고위원 13초 남았는데 쓰시겠습니까?
1: 네. 네. 그 아까 그 얘기 과정에서요. 그 조국혁신당은 청년수당 100만 원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당 공식적으로 그런 공약이나 정책을 발표한 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작년에 재보궐 과정에서 후보가 지역에서 냈던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4: 네. 다행입니다.
2: 네. 네. 김윤 부의장 8초 남았습니다.
3: 네. 민생지원금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 돈은 지역의 골목상권, 전통시장, 우리 사회의 약한 분들에게 가는 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 네. 이렇게 두 번째 토론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앞서 답변 시간이 부족해서 못다한 말씀 있으실 테고 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도 있을 텐데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각 1분씩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최형두 위원장 말씀하시죠.
4: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을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누가 진정 우리 사회를 걱정하고 누가 진정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어린 아이들 또 노인들을 부양할 것인가? 저희 국민의힘은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81년 우리 광복 81주년입니다만 대한민국을 기적으로 만들었던 우리 전 국민들 특히 어르신들과 함께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못도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에 정치적 잘못이 아주 컸습니다. 이번 반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단순히 우리 복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선거가 되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 이 지방선거 끝난 뒤에 대통령의 재화, 대통령의 범죄, 대통령의 재판을 말소하고 공소를 취소하는 특별검사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국민의힘에게 표를 모아주셔야 이런 민주주의 말살 행위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잘못이 많습니다만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2: 네, 다음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말씀하시죠.
0: 국민 여러분, 우리는 거대한 전환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AI는 일의 방식을 바꾸고 있고 저출생과 고령화는 가족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변화 앞에서 정치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국민을 혼자 두지 말아야 됩니다. 개혁신당은 AI를 막겠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AI를 쓸 수 있게 하고 노동자가 다음 일자리로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이 사라지는 나라가 아니라 지역마다 먹고 살 길이 있는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돌봄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가난과 불편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복지가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찾아 해결하는 복지로 바꾸겠습니다. 돌봄을 가족의 희생에서 사회의 시스템으로 옮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은 낡은 이념 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고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개혁신당은 말이 아니라 설계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다음 더불어민주당 김윤 부의장입니다.
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또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돌봄 정책의 문제는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한 뭉금의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국 3특과 메가특구 전략을 통해 수도권에만 몰려있는 성장의 축을 지역으로 옮기겠습니다. 지역에서 주도하는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아가며 머물 수 있도록 주거, 돌봄, 교육,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통합돌봄 서비스를 빠짐없이 제공하겠습니다. 일자리 때문에 떠나고 돌봄 때문에 포기하는 지역이 아니라 일하면서 머물고 그렇게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는 지역으로 바꿔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환과 혁신을 제대로 설계하고 끝까지 실행하는 집권 여당이 되겠습니다.
2: 네, 다음 조국혁신당 정춘생 최고위원.
1: 네,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회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만들어갈 일자리 정책과 돌봄의 미래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돌봄권과 노동권 등 국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본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권 선진국을 핵심 비전으로 삼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돌봄 보장을 위한 돌봄 기본법을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특히 배달라이더 권익보호 3법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도 올 정기국회 안에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깨끗한 바람, 혁신의 파란이라는 슬로건 아래 내란 세력 제로, 부정부패 제로, 그리고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약속드렸습니다. 지방에서부터 혁신의 파란을 일으키고 어느 지역에 살아도 따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조국 혁신당의 비전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네, 끝으로 정의당 장혜영 전 국회의원입니다.
5: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고유가와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노동자와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힘들게 버티던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폐업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정치가 이런 서민들의 고통과 불안을 어루만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만 어떻습니까?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은 대통령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안일한 수도권 중심주의에 빠져 비수도권 지역을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의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를 등한시하는 것은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정의당이 제대로 된 진보 야당이 되겠습니다. 정의당은 노동당, 녹색당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를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실세 국회의원이 아닌 언제나 주민 편에서 일하는 진짜 지방자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저희 정의당의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2: 네,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정책토론회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 지난 세 차례의 토론회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토론회가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후보자 토론회는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집중적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6월 3일은 우리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일입니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 30일 양일간 치러집니다. 주권자로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열띤 토론 벌여주신 다섯 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정책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6: 지금까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제3차 정책토론회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8분입니다. KBS
1: KBS 58분 날씨. 비가 일찍 그친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하늘이 점차 개고 있지만 충청 이남 지방은 아직 흐린 가운데 남부 지방 곳곳에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는 강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지금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천둥 번개를 동반해 쏟아지고 있고요. 제주 남부와 경남 남해에는 호우경보가, 제주 동부와 제주 남부 중산간, 전남 보성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라도와 경남, 제주도에는 1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다가 대부분 오후에는 그치겠는데요. 경상도와 제주도는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비가 오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23도, 대구 24도, 제주 21도, 부산 20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은 곳이 많겠고요.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5도, 습도는 71%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도 이틀째 성과급을 둘러싼 협상에 들어갑니다. 자율타결이 될지 아니면 정부의 중재안을 수용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남우호가 외부 비행체의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호르무즈에 묶인 우리 선박 20여 척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 청송의 주황산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이 사흘 만에 계곡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 단수를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 오후 3시에 내려집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집중교섭에 들어갑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자율타결이 안 되면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인데 조정안을 두고 노사가 숙고에 들어갈 수도 있어 오늘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세종 중노위에서 사후조정 2일차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노사는 어제 10시간 넘는 마라톤 교섭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양측은 절충안을 내고 이견을 좁힌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중노위도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며 자율타결을 당부했습니다. 사후조정에서 조정위원은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노사가 오늘도 접점을 못 찾으면 중노위는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쟁점은 성과급 비율과 상한, 적용기간 등인데 노사의 입장차가 여전히 적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중노위 조정안은 권고적 효력으로 노사 모두 동의해야 조정이 성립됩니다. 또 중노위 조정안이 전달된다고 해도 양측이 조정안을 두고 숙고할 수 있어 결론은 오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월 노동위 조정을 거쳤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노동위는 3월 조정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사측은 위법 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가처분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방법원은 내일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2: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인해서 세입자가 있는 집은 거래가 쉽지 않았는데 정부가 거래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세입자가 있을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수자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실거주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라도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실거주 의무로 인해 주택거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또 일부 다주택자에게 실거주 유예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형평성 차원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유예를 받으려면 연말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허가받은 뒤에는 4개월 안에 주택 취득 등기를 마쳐야 하고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입주를 해야 합니다. 실입주를 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 상황에 따라 거래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막기 위해 매수자는 발표일로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만약 1주택자가 오늘 이후 허가 신청 전까지 기존 주택을 팔더라도 실거주 유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2: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청송 주황산을 찾았다가 홀로 산행에 나섰던 초등학생 11살 강모 군이 실종 사흘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 군은 등산로에서 벗어난 가파른 절벽 아래 계곡 인근에서 발견됐는데 실족한 뒤 숨진 걸로 추정됩니다. 백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대구에서는 초등학생 11살 강모 군이 경북 청송군 주황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오늘 오전 10시 20분쯤입니다. 지난 10일 정오쯤 잠시 산에 다녀오겠다며 홀로 길을 나선 지 45시간 만입니다. 강 군이 발견된 지점은 주황산 정상인 주봉에서 용연폭포 방향으로 400m가량 떨어진 계곡 인근입니다. 수색에 투입된 경찰 특공대가 등산로를 벗어난 경사급한 비탈면에서 숨져 있는 강 군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강 군은 실종 당일 입었던 삼성라이온즈 유니폼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당국은 현재 시신 수습 과정에 있으며 현지 여건에 따라 헬기 이송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당국은 오늘 새벽부터 인력 350명과 헬기 3대, 드론 6대, 구조견 16마리 등을 동원해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주황산 인근 마을 주민 10여 명도 수색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등산로가 좁고 가파른 데다 중간중간 낭떠러지 구간도 있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강 군이 발을 헛디뎌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강 군은 지난 10일 부모와 함께 주황산 국립공원 내 대전사를 방문했다가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채 홀로 산에 올랐고 부모는 오후에 국립공원 공단에 사실을 알린 뒤 119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KBS 뉴스 백유진입니다.
2: 남우호의 폭발 원인이 외부 비행체 타격 때문이었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우리 선박들의 불안감이 한층 커졌습니다. 또 해협 봉쇄가 풀려도 에너지 시장 정상화까지는 최소 수개월 이상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국제유가는 다시 급등했습니다. 보도에 김귀수 기자입니다.
6: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관련 선박은 피격된 남우호를 포함해 26척, 한국인 선원은 158명입니다. 남우호가 외부 비행체의 공격을 받은 걸로 드러나면서 선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남우호 피격 이후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 선박들의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선박들은 호르무즈 인근을 벗어나 카타르 앞바다 등으로 배를 옮긴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한국 선박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협 봉쇄가 풀리는 것 외에 확실한 안전 담보책은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적 긴장감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국제 유가는 또 상승했습니다.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4.21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2.9% 올랐고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8.07달러로 2.8% 상승했습니다. 두 달 넘게 이어진 에너지 동맥 경화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아민 나세르 최고 경영자는 오늘 당장 호르무즈에서 교역이 재개되더라도 원유 시장이 균형을 찾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봉쇄가 몇 주 더 이어진다면 2027년까지도 정상화

0: 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나세르 최고 경영자는 해협 봉쇄 이후 지금까지 세계 원유 공급은 10억 배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제안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며 휴전이 간신히 유지 중이라고 했고, 이란 측에서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강대강 대응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란과 휴전 상태에 대해 믿을 수 없이 약하고 가장 약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에 대해 쓰레기 같은 것이라며 끝까지 읽지도 않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넘기기로 했다가 말을 바꿨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단된 프로젝트 프리덤을 재개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폭스뉴스는 이 발언을 전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선박 유도가 더 큰 군사작전의 작은 일부분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 휘발유세를 일시 중단하겠다며 전선 장기화도 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란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종전협상에서 이란 대표단을 이끌었던 갈리바프 이란의회 의장은 어떠한 침략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옵션의 준비를 마쳤다며 그들은 우리의 대응에 깜짝 놀라게 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이란 측 제안을 수용하는 것 외에 대안은 없다며 결정을 미룰수록 미국 측 부담만 커질 거라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양측 협상이 난항을 이어가면서 트럼프가 공언했던 미중 정상회담 전 협상 타결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1: 6.3 지방선거를 3주 앞두고 오늘 여야 지도부가 모두 충청을 찾아 중원 표심 공약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 심판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특검법 등을 거론하며 정부 여당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3: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충북으로 향했습니다. 무능한 윤석열 지방 권력을 투표로 심판하자, 추락했던 대한민국의 비정상을 이제 정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은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면서 일자라는 지방정부를 외쳤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를 반드시 완성하겠다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 여당의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남우호 타격 사건을 선거 쟁점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국가안보를 팔아 표를 구걸한다고 맞대응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역시 중원, 충남을 찾았습니다. 충청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국민의힘을 밀어서 마음대로 하는 정부 여당을 견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가기관을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세탁과 정치 보복에 동원하고 있다면서 특검법을 겨냥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범죄지우기 총력전은 결국 정권의 폐망으로 끝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남호 타격 사건도 거론하며 국민이 다쳤는데도 정부가 소극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파장 축소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1: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오늘 오후 3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엽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방청에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모레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이전까지는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합니다. 후보자 등록 상황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 병역, 전과, 학력 등은 선거일까지 선관위 선거 통계 시스템에 공개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이 대폭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KDI는 오늘 경제동향 5월호에서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서비스업도 개선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세는 4월 2.6%로 확대됐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승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0: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직후 사무실 PC 저장 장치를 망치로 부순 혐의를 받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전 후보 측 보좌진 4명의 증거인멸 혐의 공소장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교유착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들이 지난해 12월 전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증거인멸을 위해서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들이 현재 시간 11일 워싱턴 DC 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방부는 회담 이후 공동보도문을 배포하고 한미 양측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상호 안보 이익의 영역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 동맹 현대화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필리핀 마약 총책 박광렬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붙잡힌 청담 최병민의 신상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홈페이지에 최병민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포함한 신상 정보를 게시했습니다. 최병민은 지난 2021년 9월까지 3년여간 텔레그램을 통해서 필로폰과 케타민 등 360억 원대의 마약류를 국내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과 충청권 5에서 30mm, 경남과 제주도에는 최대 50mm, 호남권에는 최대 60mm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3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라고 하면 카페인을 완전히 제거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카페인 함량이 제각각입니다. 앞으로는 카페인 잔류량이 0.1% 이하일 때만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됩니다. 보도에 전현우 기자입니다.
1: 커피숍이나 식음료점에서 카페인을 제거했다는 디카페인 커피 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을 90% 이상만 제거하면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어 같은 디카페인이라도 카페인 함량은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원두에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경우 디카페인 커피라도 잔류 카페인 함량이 높을 수 있어 카페인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치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카페인 표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커피 원두의 카페인 잔류량이 0.1% 이하일 때만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이같이 개정해 고시했습니다.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입니다. 식약처는 카페인 제거 대상이 커피 원두임을 명확히 했고 미국 등 다른 국가 기준에 맞춰 기준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일반 식품 형태를 한 주류 제품에 주류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최근 일반 음료나 식품과 유사한 용기와 디자인의 주류 제품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주표 시면에 글씨 크기 20포인트 이상으로 술 또는 주류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0: 중동 사태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가 버스, 화물차 유가 연동 보조금을 월 최대 23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버스와 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의 지급 한도를 최대 리터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상회함에 따라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유가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해 국내 항공사들이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한 가운데 진에어가 신입 승무원의 입사 시기를 돌연 연기했습니다. 진에어는 상반기 신입 채용에서 합격한 100여 명 중 약 절반인 50명의 입사 시기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약 100명 가운데 절반 정도는 이미 입사해서 교육을 받고 있고 나머지 50명은 당초 어제 입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에어는 추석 연휴 이후인 9월 말에서 10월 초로 입사 시기를 변경한다고

0: 하고 최근 입사 예정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회복을 위해서 현지 시간 12일에 개최하는 국방장관 회의에 한국 당국자도 참석합니다. 국방부는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관련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논의에 적극 참여해서 정세와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국가들과도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다며 참석 취지를 밝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종전 후 실행을 전제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회복을 위한 다국적군 구성 논의를 주도해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지난달 이란을 직접 타격한 정황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랍에미리트가 비밀리에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초 이란 남부 연안 라반 섬의 정유시설이 공습을 받았었는데 이 공격을 아랍에미리트가 단행한 것이라고 이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공식적으로 공격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멕시코 시티에서 열었던 월드 투어 공연에서 관람객 15만 명이 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당국은 2-3일차 공연 날 약 3만 5천 명의 팬이 경기장을 둘러싼 것으로 추산했고 인파가 주변 도로까지 확산되면서 일부 구간이 일시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또 멕시코시티 상공회의소는 이번 공연이 티켓 판매와 항공, 숙박, 지역상권 소비 등을 포함해서 약 1억 7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57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0.5도입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린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유닝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중동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우리 장바구니와 주유비에 영향을 미치는 유가와 또 물가의 관계 잠시 뒤에 경제인사이트 픽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어요. 지방선거판을 뜨겁게 달구는 정치 이슈들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잔 코너에서 털어보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시 시작됐는데요. 집을 팔 것이냐 버틸 것이냐 부동산 시장의 흐름 김인만 소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5월 12일은 국제 간호사의 날입니다. 누군가에겐 병실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일 테고 또 누군가에겐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일 겁니다. 바로 간호사 선생님들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 간호사가 꼭 병원 안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플 때 밤새 곁을 지켜준 가족, 말없이 축하한 글은 놓고 간 친구, 괜찮아 한마디로 버티게 해준 이웃까지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분 한 명쯤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그 기억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마음이 무너질 때 잡아준 손 한 번, 반대로 또 내가 누군가를 돌보며 느꼈던 것들까지 어떤 이야기든 괜찮습니다. 지금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샵 9730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주유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르는 기름값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기름통을 채워드리겠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시작합니다.
3: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2: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은 뉴스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2: 네, 오늘 증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4: 네, 파죽지세로 오르던 코스피 오늘은 8,000선의 목전에 두고 공방전 벌이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요 장중 7,999포인트까지 찍고 낙폭 키우면서 후퇴하고 있는데요.
2: 진짜 8,000 바로 앞까지 갔네요. 네,
4: 정말 코앞까지 갔습니다. 현재는 마이너스 1.4% 파란불 켜면서 7,700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 네.
4: 8,000피를 코앞에 두고 외국인이 매도 폭탄을 던지면서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개인과 기관이 물량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익 모멘텀이 가속화하고 있고 국내외 증권사들이 잇따라 목표치 높여 잡으면서 지수 상방은 여전히 더 열려있다는 분석들이 많은데 다만 최근 5월 이후 5거래일 만에 20% 가까이나 급등했을 만큼 단기적으로 오름세 자체가 부담인 피로감이 상당히 쌓인 상황이라 일시적인 차익 실현 물량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변동성 키우는 모습입니다.
2: 네. 뉴욕 증시 분위기도 좋죠?
4: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지만 반도체주가 시장 떠받쳐주면서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S&P 500은 처음으로 7,400선을 뚫고 올라갔고요. 나스닥 지수도 사상 최고치 갈아치웠습니다.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국제유가 또 국채금리는 다시 뛰었지만 시장은 이제 고유가를 일종의 상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요.
2: 네.
4: 유가 상승 자체를 더 이상 새로운 악재로 인식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2: 아, 그렇군요.
4: 예,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하 시계가 점점 더 뒤로 밀리고 있는데도 월가에선 강력한 기업 실적에 힘입어서 줄줄이 목표치 높여졌고 있습니다.
2: 네. 요즘 이렇게 주식이 좋다 보니까 주식으로 이제 재테크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절세도 좀 신경 쓰셔야 하잖아요.
4: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눈앞의 수익률만 보고 들떠 있다가는 자칫 세금 폭탄을 또 맞을 수도 있는 만큼 말씀하신 절세, 세테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데요. 예금이나 ETF, 펀드 같은 상품을 한 계좌에서 굴리면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거든요. 만기 인출 때 순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될 뿐만 아니라 초과분도 9.9% 낮은 분리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2: 네. 노후 준비도 함께 챙기는 방법이 있습니까?
4: 그렇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 계좌가 대표적인데 세액공제도 받고 투자 수익과세도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룰 수 있어서 재투자 효과도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유리합니다. ISA 계좌를 함께 운용하면 만기 시에 자금을 옮길 때 이체 금액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절세 전략을 극대화할 수 있고요. 잘 투자하는 것만큼이나 아끼는 것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런 절세 전략들 꼼꼼히 살펴보시면 투자하시는 데 도움될 것 같습니다.
2: 네, 이렇게 잘 나가는 시장 분위기랑 다르게 경기는 또 여전히 찬바람이 부는데요. 국제유가가 올랐어요.
4: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인데요. 이란 측은 미국이 내놓은 종전안을 사실상 거부했고 트럼프는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 호르무즈 해협이 쉽게 열리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 국제유가 다시 또 3%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의 석유 기업인 아람코의 수장은 위기는 이제 시작이다. 역대 최악의 에너지 쇼크다. 상당히 무거운 경고를 내놓기도 했고요.
2: 네. 이제 고유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걱정되는데요.
4: 그렇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여러 차례 짚어봤듯이 이미 수입 물가며 생산자 물가며 이제 소비자 물가, 우리 지갑 사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고유가 상황이 길어지게 되면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대 1.6%포인트 추가로 오를 여지가 있다는 분석까지도 나왔습니다.
2: 네.
4: 이미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21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는데 이보다도 더 오를 수 있다는 건데요.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대로라면 3% 중후반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단순히 국제유가 값이 뛰는 것보다 에너지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어서 같은 수급에도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 보고 있는데 이 때문에 석유류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에너지나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걸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이번 계산에선 석유 최고 가격제나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영향은 제외했는데 정부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이야 붙잡아두고 있다고 해도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정부는 최고 가격제를 6개월 유지할 계획으로 4조 2천억 원을 편성을 해뒀거든요. 그런데 두 달 반 정도가 지난 지금 정유사 손실은 벌써 3조 원을 넘겼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 그만큼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2: 네. 근데 이 가운데 우리 수출은 또 늘었어요?
4: 네, 참 중동 사태 여파에도 이달 초에요 수출이 40% 넘게 늘면서 5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2: 꽤 크게 늘었네요.
4: 네, 맞습니다. 예상하고 계신 대로 이 반도체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줬는데요. 네. 같은 기간 반도체 수출은 150% 가까이 급증했는데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널뛰는 유가랑 환율 때문에 원유와 가스 같은 에너지 수입 부담이 커졌다는 건데요. 원유 수입액은 최근 몇 달째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 중동 리스크가 길어지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서 17억 달러 흑자를 냈는데요. 너무나 기특한 반도체 지만이 심각한 쏠림 현상은 여전히 고민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네.
2: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많이 올랐다면서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4: 네, 지금 보시면 시중은행 주담대 5년 고정금리 상단이요. 다시 7%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반영되면서 채권금리가 뛴 영향인데 그래서인지 당장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변동금리 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행채 금리는 급등했지만 이 변동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3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소폭 내려가면서인데 시장에선 차주들이 앞으로의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변동형을 택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주담대 금리 상단이 높아지면서 일부 은행은 가산금리를 조정해서 실질 대출 금리를 낮추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2: 주택연금 제도도 다음 달부터 좀 바뀐다고요?
4: 네, 다음 달부터 저가 주택을 가진 고령층 지원이 확대가 되는데요. 우선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 폭이 커집니다. 현재 14%대에서 20%대까지 확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77세 가입자의 경우 월 수령액이 최대 65만 원대로 늘어납니다.
2: 네.
4: 또 가입 문턱도 낮아지는데요. 그동안은 실거주가 필수였지만 앞으로는 입원이나 요양, 자녀 봉양 같은 사유가 있으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고요. 집 전체 임대도 가능해져서 활용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이 밖에 부모와 자녀가 이어서 활용할 수 있는 세대이음 주택연금 같은 제도도 새로 도입되는 만큼 노후 자금 활용이 더 유연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다만 개편 내용은 오는 6월 1일 신규 신청권부터 적용된다는 점 알아두셔야 하고요. 주택연금 가입 상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통해서 가능합니다.
2: 네. 삼성전자 노조가 이제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노사 간 협의는 잘 되고 있는 겁니까?
4: 오늘 이제 총파업 막판 협상에 들어갔는데요. 협상이 불발될 경우에 이달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 큰 만큼 양측이 극적 합의를 이룰지 시장에 온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어제 11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늘 오전에 2차 사후조정 회의에 들어갔는데 핵심은 성과급 제도입니다. 노조는 현재 연봉의 최대 50%로 제한된 성과급 상한을 없애고 영업이익의 15% 수준을 성과급으로 제도화하자 하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2: 예.
4: 반면에 사측은 미래 투자 재원과 사업 경쟁력을 고려했을 때 성과급 지급 기준을 고정하기는 어렵다. 대신 반도체 부문처럼 실적이 좋을 경우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겠다 제안한 상태지만 노조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 고수하고 있습니다. 흑자를 낸 사업부와 적자 사업부 간 성과급 배급 문제까지 얽혀 있어서 중간 지점을 찾기 여간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시한이 없다. 노사 사후조정이 오늘을 넘길 수도 있다. 양측 의견을 좁히고자 노력하고 있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2: 자,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네.
2: 서울은 날이 갰는데요. 지금 제주 남부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돼 있네요.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상상황 자주 확인하시고요. 또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 통행 자제하시고 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이제 국제 간호사의 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꼭 병원 안에 간호사 선생님이 아니어도 여러분 인생에 내 곁을 간호하는 간호사 같은 분 한 분쯤 계시죠? 여쭤봤습니다. 3435님께서는 몸살이 나서 끙끙 앓고 있을 때 5살 우리 딸이 자기 손수건에 물 묻혀서 제 이마에 올려주었어요. 아이고 귀여워라. 수건을 꼭 짜지 않아서 물은 뚝뚝 떨어지고 이불이 다 젖기는 했지만 엄마 열을 내려주려고 한 우리 딸의 마음이 너무 고맙고 감동적이라 기억에 남습니다. 그 딸이 지금 28살이네요. 예, 오랜만에 또 추억 다시 되새겨보셨습니다. 7676님 100세인 우리 엄마 시골에 계신데요. 치매가 있는 엄마를 돌보는 80세인 우리 오빠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하셨고요. 1400님 20여 년 전 서울로 취업해서 올라왔을 때 몸 하나 겨우 누울 수 있는 고시원에서 지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갑자기 위경련이 와서 새벽에 기어서 1층 내려왔다가 고시원 사장님이 저를 발견하고 응급실에 데려가 주셨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집에 저를 데리고 가서 일주일 동안 보양식으로 보살펴 주셨네요. 그 고운 마음에 저는 20년이 넘었어도 여전히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예, 참 고마우신 또 이웃이 계셨었네요. 1253님 코로나 때입니다. 가족 모두 격리돼 집 밖을 못 나가는 상황에 옆집에서 소고기국을 끓여 저희 집 문 앞에 두고 갔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셨고요. 7002님께서는 간호사의 날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간호사인데 지금도 열심히 일할 며느리한테 응원톡 보내야겠네요. 울 며느리 사랑한다 하셨고요. 0660님께서는 내 곁에 간호사는 남편인 것 같아요. 너무 편한 간호사죠. 내가 아플 때나 우울할 때 힘들 때 항상 곁에 있어주는 고마운 간호사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올게요.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하루 중 도로 오가기 비교적 수월한 시간대입니다. 다만 지금 경남 남해와 제주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동군산 부근입니다. 대형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양방향 모두 한개 차로에서 운행이 가능하고요. 정체가 극심합니다. 2km 구간에서 두 방향 모두 막히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강원권인데요. 원주 분기점 부근에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2km 구간이 꽉 막혀 있습니다. 서울 시내 역시 작업 때문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분기점 쪽으로는 도봉지하차도 중간 지점에서 월계 1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강변문로 구리 방향 동작대교에서 동호대교 쪽으로 작업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0: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0: 품격 있는 드라이빙 다 함께 차차차
1: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2: 자동차 시장을 보면 세상의 흐름이 보입니다. 전기차와 AI 그 변화의 핵심 다 함께 차차차에서 쉽고 시원하게 또 짚어보도록 할게요. 함께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 박대기 KBS 기자 두 분 모십니다.
3: 네, 어서 오십시오.
4: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2: 반갑습니다. 교수님 올 7월에 시행 예정이었었죠.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이게 주무부처 장관의 재검토 지시로 일단 멈췄는데요.
3: 네.
2: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3: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구매할 때 보조금 받잖아요.
2: 네.
3: 우리 박 기자도 최근에 뭐 보조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4: 전기차 구매하셨어요? 아니 구매는 했는데 아직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2: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매는 했는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4: 이제 예약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차를 예약한 다음에 아직까지 그 인도받기 전까지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나한테 필요한 차인가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
2: 큰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4: 아니, 결정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네. 많이 여쭤보고 있습니다.
3: 어쨌든 뭐 이렇게 네. 그 전기차의 인기가 좋은데 그중에 이제 특히 중국산 전기차가 많이 늘면서 이제 보조금이 중국산으로 흘러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특히 뭐 테슬라가 대표적인데 지난달만 해도 13,000대 정도가 팔리면서 기아가 한 16,000대 정도 팔았으니까 거의 추격하는 수준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면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2: 네.
3: 이런 여론이 이제 힘을 조금 먹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보조금 지급 기준을 바꿔서 올해 7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흘러가는 거를 막겠다고 사실은 선언적으로 했던 거라기보다는 지급 기준을 여러 가지 좀 세분화해서 네. 복잡하게 만들어서 일정 점수 미달이면 보조금 안 주겠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자동차 업계에서 시뮬레이션을 다 해봤는데 국산차 외에는 어느 누구도 지급 점수를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거 가지고 이제 조금 내용이 좀 있었던 거죠.
4: 네. 네. 하지만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여당 의원이 좀 반발을 하면서 네. 중부처 장관도 재검토에 지금 들어간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내 테슬라 팬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테슬라 전기차 사랑하는 팬덤이 강력한 그런 상황이고 또 비아디라든지 폴스타에서 가격이 좀 적당한 전기차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쪽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산이랑 거부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싸니까 사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2: 네.
4: 갑자기 보조금이 사라지면은 뭔가 좀 줬다 뺏는 같은 느낌이 드는 거고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커 같은 경우도 이것도 중국 지리 전기차 이제 자회사가 되겠는데 거기서도 판매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들이 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반발에 좀 호응해가지고 여당 의원이 이 주무장관에게 좀 항의를 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3: 이제 관련해가지고 그 어떻게 될 건지 지켜보다가 그 결과가 네. 어제 나왔더군요. 발표는 이제 내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2: 네.
3: 미리 좀 입수해서 보니까
4: 네. 단독 보도.
3: 아니, 단독은 아니고 그 이제. 공급망 기여도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 보니까 100점 만점에서 일단 80점 이상이면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했었잖아요.
4: 네.
3: 그걸 60점으로 낮추고 대신 이제 그 항목별 배점 점수를 보니까 그중에 역시 국내 생산에 기여하는 항목 점수가 40점이나 돼요.
2: 아.
3: 그러니까 사실 수입차들은 국내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2: 그러네요.
3: 또 계산을 해보니까 60점으로 낮춰도 수입사들은 보조금 받기가 좀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서 일종의 그 국내 생산 촉진금의 준하는 그런 약간 제도로 바뀌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2: 그러면은 이제 결국 수입차들이 보조금에서

0: 받기는 보조금이 아주 크진 않고요. 네. 또 이제 게다가 이렇게 보조금을 못 받게 될 처지가 되니까 자체 보조금을 주겠다.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왜곡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저는 전기차를 타지 않아서 그런지 이 전기차에 또 새로운 세상 이렇게 있군요.
2: 그럼요. 네. 뉴월드예요.
0: 사실은 이제 아시는 분들만 좀 많이 생기는 챙겨 먹는 그런 시장인데 좀 말씀하신 대로 좀 보편화되는 시장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아니 보조금 혜택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물론 이제 상용차에만 해당되는 경우입니다만은 네. 상용차를 개인 레저나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2: 분명히 뭐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승용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아예 없애고 제품 경쟁으로 주되 우리가 이제 중대형 화물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중대형 화물 큰 차 가지고 캠핑 가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물류용으로 쓰는 차니까.
0: 글쎄요. 네. 나중에는 또 그런 분도 생길 거예요.
2: 그런 차들에게는 보조금을 조금 지원해서 빨리 이제 그 주행거리가 많은 차들을 바꾸게 만드는 이제 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1: 그런데 아까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보조금을 없애고 이제 운행 지원으로 네. 가야 된다. 거기에 대한 뭐 좀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는 중입니까?
2: 공감대가 아니면? 형성은 되고 있는데 이게 네. 참 흥미로운 게 그 우리나라 자동차 중에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이제 주무부처인데
1: 국토교통부가 아니고요.
2: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환경부는 배출가스 관리하다가 어느 날 이제 예산이라는 걸 쥐어서 드디어 무언가 권한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당장 보조금을 줄이기에는 이미 보조금을 기대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네. 생겨났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2: 당장 줄 수는 없고. 이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줄이잖아요. 그러면 전기차가 안 팔려요.
1: 아, 또 네. 그런 문제가 있군요.
2: 실제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전기차 보조금을 줄여가지고 조금 덜 나가서 올해 늘린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많이 나가는데 물론 뭐 기름값도 여파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목표 보급 대수가 이만큼인데 보조금 확 줄여가지고 안 나가면 어떡할 거냐. 이런 우려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0: 저는 좀 그런 점에서 좀 장기 로드맵을 정부에 정확하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조금이라는 게 연초에 막 반짝 나왔다가 이 지자체들 보조금 떨어지면은 갑자기 또 그렇죠. 사라지고 이렇게 되고 또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몇 년 정도 로드맵을 주고 조금씩 줄어나가더라도 올해는 어느 정도 받게 되고 내년은 어느 정도 받게 되고 그리고 신청한 때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좀 안심되는 그런 걸 줘야지 이거를 그냥 뭔가 좀 물건 나눠 먹는 것처럼 연초에 막 바쁘게 나눠준 다음에 뚝 떨어지고 네.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1: 네. 그래서 또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소비자에게 주는 보조금 대신에 차를 만드는 기업에 직접 이제 생산 촉진 보조금을 주자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뭐 대안으로 나
2: 자동차 업계의 요구 사항이에요.
1: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 요구 사항.
2: 네, 우리나라 자동차 네. 업계가 이제 전기 자동차가 많이 판매되는데 기본적으로 국내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차원 아니냐. 그러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게 훨씬 맞다.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생산 촉진 보조금 얘기하는 건데 제가 앞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새로 이제 바뀌는 이 제도를 보면 공급망 기여도가 100점 만점에 40점 배점이 돼 있잖아요. 네. 이거는 국산차 외에는 가져갈 수가 없는 점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미 이 생산 촉진 보조금의 역할을 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 업체들의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수입 업체는 줄어들기 때문에 자신들이 더 많이 팔 거다. 더 많이 팔 수 있다. 그래서 고용도 많이 유지가 되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1: 네. 박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저 대안에 대해서.
0: 예. 결국은 이제 통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좀 이제 메시지 톤이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보조금이 줄어든 만큼 그 재원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전기차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른 조치들이 같이 취해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1: 네.
0: 현장에서 보면은 가장 이용자들 불만을 가지는 게 전기요금이 정말 들쭉날쭉합니다.
1: 그렇죠.
0: 사실은 그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에 우리가 10원 싼 데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1: 예.
0: 근데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같은 데서 공개도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260원, 저기서는 뭐 350원, 400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뭔가 뇌물을 주고 이 전기요금을 좀 비싸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오해인지 진실인지 모를 그런 그 소동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1: 그렇군요.
0: 그런 안정적인 요금 체계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요금 체계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하는 것도 정부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1: 네. 전기차를 타면 그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네. 확보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2: 그러니까 이제 전기 자동차를 운행을 한다는 건 기존에 본인이 내연기관 쓰던 거리만큼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탄소를 절감한 만큼 이 탄소 절감 분량만큼의 권리를 인정해 주고 이거를 실제로 환급.

0: 이 가능한 돈으로 가능하게 팔게 해줍니다.
1: 아,
0: 네, 그게 배출권 제도예요.
1: 어, 그럼 무슨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있는 거네요?
0: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유닝구 아나운서께서 지금 전기차로 바꿔가지고 1년을 탔는데 기존의 내연기관차 1년 한 15,000km 정도를 탔는데 네. 어, 똑같이 전기차를 탔다 그러면 15,000km 기름 안 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략 어느 정도 계산해가지고 돈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어. 근데 그런 것들 자체도 되게 활성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일종의 운행 지원의 형태잖아요.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어. 그렇게 보면 전기 자동차를 운행 지원할 때 단순하게 금전적인 혜택은 중요하지만 무언가 환경적인 명분까지 줘서 내가 전기차 탐으로써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환경적으로도 기여를 하는구나.
1: 네네.
0: 그런 생각을 할 만큼 만들어주는 그래야만 이게 자발적 전환 시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1: 그러니까
0: 여기에 대해서 뭐 어느 지역은 전기차 보급률이 5%가 넘어가면 안 줘요.
1: 아.
0: 특히 제주도가 지금 못 받습니다.
1: 아, 그게 또 지역마다 달라요.
0: 네. 그러니까 5% 이상 보급이 되면 안 주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1: 네.
0: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1: 어. 지금 저 전기차가 꽤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보급이 된 상태예요?
2: 네, 지난달도 4만 대 신규 등록이 늘어나면서 두 달 연속으로 4만 대 돌파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는 145% 증가할 정도로 말씀하신 대로 올해 보조금이 약간 늘어난 영향도 있고 또 유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기차 경제성이 좀 강조화되면서
1: 예.
2: 예, 좀 많이 팔리고 있고요. 또 공공기 같은 경우에는 2부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전기차 네네. 같은 경우는 2부제 예외가 되거든요.
1: 아, 그렇습니까?
2: 예, 그런 목적으로 아. 전기차 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아. 전기차 시장이 올해 다시 특히 국내에서는 되살아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1: 한동안 전기차 시장이 좀 주춤하지 않았어요? 그건 무슨 영향 때문이었죠?
0: 사실 그렇게 주춤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춤하게 보였던 거죠.
1: 아, 그런
0: 무슨
1: 거예요?
0: 얘기냐면 글로벌에서는 전기차는 해마다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시적으로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뭐 캐집 얘기가 나오고 그랬던 거고 여전히 전기차는 해마다 대략 한 15에서 20%가량 증가를 하는 중입니다.
1: 네.
2: 우리나라에서는 좀 잇따라 화재 사고가 터지면서
0: 그쵸.
2: 특히 인천에서
1: 터졌던
0: 청남화재.
2: 예, 청남화재가 아주 컸던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뭐 화재 얘기가 나왔으니까 안전한 겁니까?
2: 네. 일단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화재 발생 비율 자체는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불이 나면은 엄청나게 크게 나고
1: 그러니까요.
2: 또 꺼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 옆으로 이제 불이 번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폭발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이지 화재의 비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내연기관하고 비슷할 정도로 낮은 상황이고요.
1: 아.
2: 다만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해서 초창기 우리나라에서 대응 시스템이 없었던 상황이고 그런 점이 조금 개선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전면적인 위협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위협이라고 인식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0: 네. 네. 재미난 게 그때 청래 화재가 났을 네. 때 그때 모 회사가 전기 신차를 내놓은 날이었거든요.
1: 아.
0: 그날 계약이 30%가 취소가 됐어요.
1: 아.
0: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 다시 상황이 조금 바뀌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아 이게 화재하고 그 청남 화재는 구분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화재가 나서 뭔가 장치가 안 돼가지고 번진 거지. 이건 좀 별개로 봐야 된다라는 인식이 조금씩 생겨난 거예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전기 자동차에 대한 인기가 가파르게 치솟게 된 거죠.
1: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고유가 영향도 있겠죠. 전기차 판매 대수가 는
2: 예,
1: 상황도요.
2: 당연히 이제 유가가 지금 2,000원 휘발유 기준으로 그렇게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경유차 판매가 최근에 한 50% 정도 줄었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요가 결국은 전기차로 간다고 보일 텐데 그런데 이제 전기차 자체가 워낙 가격이 높기 때문에 계산기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경쟁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0: 본인 예정자니까 다 해봤을 거예요.
2: 예, 그래서 실제로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1: 누구보다도 지금 관심이 아주
2: 예, 전비라고 하는데 연비가 아니라 이 킬로와트 시당 6km 정도 갈 수가 있고 휘발유차 같은 경우는 연비가 보통 한 도심 같은 경우에 9km 정도 갈 수 있잖아요. 리터당.
0: 네.
2: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연간 1만 킬로를 탄다면 휘발유는 220만 원이 들어가고 전기요금은 5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간 한 17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1: 네.
2: 그렇게 따져보면 한 20년 정도 타야지 이 전기차 가격이 한 3,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차는 중고차 가격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전기 요금 싼 걸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또 다른 차원도 있는 것이 사실은 차를 오래 타는 것이 환경에 기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1: 네네.
2: 마치 전기차를 안 타면은 환경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원을 오랫동안 쓰는 것도 환경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전기차로 바꾸기보다 이렇게 계산을 좀 따져보시고 본인이 이제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네. 환경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좀 연구를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번에 그 새로 차를 구매하면서 고민한
0: 그 아주 영역적인
1: 박대기 기자한테 보입니다. 뭐 그 중국 전기차들 들어오면서 가격 때가 좀 다양해졌죠.
2: 네, BYD 같은 경우는 2천만 원대 초반으로도 팔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저는 국내 전기차 업체에 대해서 불만이 현대 같은 경우에 캐스플러 일렉트릭이 팔고 있는데 그게 이제 2,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네. 보조금을 받으면은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서 2년 정도 기다려야지 물건을 받을 수 있는데
1: 그래요.
2: 좀 상대적으로 비싼 걸 많이 팔면서 이렇게 싼 거는 좀 적게 파는 게 아닌가 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예. 뭐 이제 그 BYD 말씀하신 BYD가 보니까 올해 1분기에만 월 1,000대 이상씩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0: 네, 그리고 이제 중국 만들러 먼저.
1: 네, 네. 중국 브랜드들도 많이 이제 진출 예상하고 있다 그러고 앞으로 이렇게 가성비 앞세운 중국차 중국 전기차가 들어오면 우리 전기차 시장에는 어떤 또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0: 경쟁 자체가 치열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국내 제조사 그러면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 한두 개잖아요. 중국의 전기차 제조사 그러면 머리에 떠오르는 게 우리가 아는 거 몇 개 외에도 무수히 많잖아요. 다 만나보면 한국에 다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과 같은 전기차 시장 구조가 아니라 완전히 한국과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두고 국내에서 치열하게 가격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 곧 오게 된다는 거죠.
1: 네.
0: 그것들을 대비해서 무언가 제품의 원가를 낮추는 요소라든가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때 가서 가격에 밀리면 한번 시장이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게 된다는 거죠.
1: 그러니까 긍정적인 효과는 우리 기업들도 이제 그만큼 긴장을 하겠네요.
2: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전기차 대응이 글로벌하게 보면 늦은 건 아니거든요.
1: 네.
2: 더 문제가 되는 업체들은 일본이나 독일 업체 같은 경우가 많이 더 많이 밀리고 있고 우리나라 업체들은 상당히 좀 잘 따라온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과 한국 업체들의 경쟁이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봐야 되고요. 앞으로 이제 몇 년간 걸쳐가지고 누가 이길 것인지 이제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1: 네. 자, 오늘 다 함께 차차차 권영주 국민대 교수님 그리고 박대기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1시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스포츠 관련 기사를 읽으면서 표현이 적절하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승부를 위해 양 팀이 일전을 벌인다 같은 문장을 예로 들어보면 여기서 잘못된 표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승부를 위해 일전을 벌인다 라는 문장에 나오는 승부의 원래 뜻은 이김과 짐, 즉 서로의 실력을 겨뤄서 이기는 것과 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축구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 때 하는 것이 바로 승부차기죠. 따라서 승부를 위해 일전을 벌인다라는 말은 승리와 패배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한바탕 겨룬다는 이상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양팀이 이기기 위해 열심히 싸운다는 뜻을 나타내려는 것이기 때문에 승부 대신에 승리라는 표현을 써서 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승부란 말은 보통 승부가 나다, 승부를 가르다, 승부를 걸다와 같이 씁니다. 예를 들어 아직도 승부가 나지 않았다. 야구 경기에서 9회 초에 홈런으로 승부가 갈렸다. 오늘 축구 시합은 측면 돌파로 승부를 걸 생각이다. 같이 쓸 수 있죠. 또 다른 오류의 예로 누구누구 선수가 마치 물 만난 고기 마냥 제 기량을 발휘했다 라는 표현을 들 수 있는데요. 고기 마냥이란 말에서 나온 마냥은 조사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처럼으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토론 좋아하세요?
1: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0: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0: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4: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0: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5: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시작합니다.
6: KBS 58분 날씨. 아직 충청도와 강원 남부 그리고 남부지방 곳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5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고요. 경남 남해에는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전라도와 경남 제주도에는 1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상도와 제주도는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일찍 그친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지금 구름이 많이 껴 있고요. 강원 동해안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조금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23도, 대구 24도, 제주 21도, 부산 20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은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전국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강원 산지는 내일 늦은 오후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낮 기온이 서울 25도, 대구 27도까지 오르면서 낮에는 조금 덥겠는데요. 아침 저녁은 쌀쌀해서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3도, 습도는 66%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인 재정 기조로 경제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며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상호 안보 이익 영역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노력을 두고 모든 동맹국이 본받을 표본이라고 말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고위 간부들과 함께 광주 5.18 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지휘부의 첫 참배입니다. 보건의료 노조는 제55회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성적 인력난으로 간호사의 70%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며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법제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찰이 지난 10일 새벽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났던 상미당 홀딩스 구 SPC그룹 관계사인 삼립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2부 시작하겠습니다. D-22 6.3 지방선거가 초읽기 들어갔습니다. 영남이 이번 선거판의 핵심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 미국 기고문 논란에 또 국회의장 경선 당원 투표제 파장까지 터졌습니다. 지방선거를 둘러싼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들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 잔에서 짚어보고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시 시작됐죠. 팔자니 세금 또 버티자니 불안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 김인만 소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3: 진영 논리에 취하지 않는 맑은 정신의 정치 이야기.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 잔.
2: 네, 복잡한 정치권의 소음 속에서 숙취 없는 진실만을 골라냅니다. 오직 명확한 팩트로만 승부하는 시간.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 잔. 오늘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신인규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반갑습니다. 네,
5: 안녕하세요.
2: 먼저 신인규 변호사께 좀 물어볼게요.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남우어 화재, 정부가 이제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 정부 설명 그리고 정치권의 반응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의 선박이 어떤 형태로든 이제 공격을 당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정부 입장에서는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요. 네. 또 국가의 제1의 목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뭐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좀 빠르게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지금 중동발 정세가 상당히 지금 예사롭지가 않고 또 빠르게 지금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좀 마무리돼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성급하게 나서기보다는 조금 더 치밀한 조사를 통해서 저는 단계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네, 김경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6: 이게 저희가 조사를 했고 이 정도 나왔으면 저는 이란을 이란이라고 부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건이 발생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얘기를 했고, 무엇보다도 이란의 국영방송이라는 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본인들의 표적을 공격했다. 네. 한국 선박을 표적을 공격했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일부 언론 보도를 하면 이란의 어떤 드론, 자헤드 드론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뭐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게 맞는데
2: 네.
6: 그렇지만 이란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란과 전쟁을 바로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정할 부분이 인정을 하되 여기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하다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서 언급해 주셨지만 이게 기국주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른바 이제 깃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배에 있는 그 깃발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는 영토로 등치시켜서 그거는 일종의 이제 대한민국 영토를 공격했다는 네네.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해서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2: 정부에서는 그 네. 공격 주체에 대한 정확한 뭐 누구다라는 언급은 없었단 말이죠.
5: 그렇습니다. 이제 네. 여러 정황상 아마 이란 쪽으로 수렴되는 거 아닌가 합니다만 정부에서 이걸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드론의 파편 등을 통해서 봤을 때 이란산으로 이제 추정된다는 취지인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란산으로 역설계 한 이런 공격이 또 있을 수도 있다. 과거의 네. 선례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하게 마침표 찍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다만 정부에서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지금 본질은 이란인데 왜 뒷짐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란인지 아닌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있어야 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국가든 어떤 진영의 공격이든 간에 대한민국 행정부로서는 이거 좌시하지 않겠다. 강력하게 규탄한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상 이란 대사를 불러서 거기에 대한 경위를 좀 파악하고자 했던 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있기 때문에 이걸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하는 데에는 동의되기가 어렵습니다.
2: 자 이제 6.3 지방선거가 이제 2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영남권에 여야 모두가 공을 굉장히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이제 해볼 네. 만한 승부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5: 그렇습니다. 네. 일단 대통령의 행정력을 비교적 민주당의 험지라고 분류되던 지역에서도 좀 고무적으로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영남권에서도 승리를 견인해야 이번 행정부의 5극3특 지역 불균형 해소 등의 전반적인 사회 문제를 또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거듭 집권 여당으로서 정책 예산 등과 관련한 특장점으로 호소 드리는 거고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이 지역마저 내줬을 때 어떤 정치적 후폭풍 때문에 더 집중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2: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좀 마음이
6: 네.
2: 긴장됐을 것 같아요.
6: 네, 예.
2: 지금은 좀 수치적으로는 좀 많이 올라왔죠.
6: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2: 네.
6: 모든 권력이 오만하면 심판을 한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통해서 나온 게 없는데 어떻게 보면 공소시효 특검까지 가겠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역풍이 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이제 그 지방선거 이후로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른바 사법살인, 흉기살인, 명예살인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거는 조작기소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 앞에 누구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예외가 있을 수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결집이 이루어지고 저희 국민의힘 쪽 입장에서는 정부와의 어떤 견제를 위해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에 과연 될 것인가의 어떤 무기력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남에서부터 이제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 그런 것들이 수도권까지 전국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영남에 대한 어떤 저희의 어떤 관심과 주목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2: 보통 지방선거 하면 이제 수도권 얘기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특히 영남권 뭐 부산 대구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4: 아무래도 이제 전선 자체가 이제 영남 쪽으로 격전지들이 형성이 되면서 구도적으로는 민주당에 유리한 거는 맞고요. 이제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이제 표심이 이제 어느 정도 결집이 되느냐 그 싸움인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김기용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법 앞에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도 맞겠지만 결국 어떤 사건도 조작돼서는 안 되고 어떤 무고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도 너무나도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정무적인 판단의 영역이 있어서는 판단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발언 자체를 문제 삼을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지금 영남 지역에서 이렇게 좀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 자체는 네.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노선을 잘 못 보여준 탓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에 그 지지를 받아왔던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실용주의 그리고 국민을 통합하겠다 하나로 묶어내겠다라는 모두의 대통령 기조 아래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 여러 모습들을 볼 때는 아, 정부와 실용의 노선을 같이 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부호를 낮게 하는 이런 공천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공천에 대한 그 국민들의 냉정한 판단이 여전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네. 신민호사 얘기는 조금 아쉽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5: 그런데 저희가 뭐 자평이 아니라 뭐 기자분들이나 민주당 출입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리고 국민의힘 구성원도 민주당 공천은 상당히 좀 잘했다는 평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의 뭐 이 참모들도 어떤 요직에 그리고 국회 입성이 가능한 곳에 적절히 배치가 됐던 측면이 있고 뭐 이른바 뭐 당내 갈등 이런 부분과 관련한 후폭풍은 있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충분히 유권자분들께 호소드릴 수 있는 그런 대진표를 마련했다라고 자평합니다.
2: 네. 선대위 출범했죠.
5: 네.
2: 정 대표님이 그 영남 지역을 여러 번 가셨더라고요.
5: 맞습니다. 네. 저희가 한 번 전국을 돌았고요. 또 이번에 영남에 이제 행보를 하는데 거의 이제 두 번째 전국 행보가 다시 시작됐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고 더 의미가 있는 건 사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현장에 가면 많이 들어요. 민주당 지도부, 뭐 집권 여당 당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들이 우리 동네 와준 거 처음이다. 그만큼 저희가 지역 밀착형으로 정말 가서 현장에 가서 의견을 듣겠다라는 의지가 매우 강력하고요. 그래서 선대위도 골목골목 선대위라고 해서 진짜 구석구석 가겠다. 이게 또 민주당 전통이랄까요? 뭐 컷오프 유세단 이래서 본인은 본선에서 이제 탈락하고 경선에서 본인

0: 이 졌지만 그래도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많은 그 구성원들이 결합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1: 그러니까 그런 저 정청래 대표의 영남 행보가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당연히 있다고
0: 그렇습니다.
1: 보십니까?
0: 왜냐하면 당 지도부가 그냥 지도부가 아니라 야당 지도부가 아니라 여당 지도부잖아요. 그럼 저희가 가서 시민분들 만나 뵈면 예산이라도 정책이라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여당의 힘이 분명히 강력하다는 걸 매우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등장이 유권자 마음에는 대단히 호소력 있게 가닿는 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2: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각도를 달리해서 보는 게 그러니까 지도부가 전국을 촘촘하게 도는 거 그건 매우 좋은 일이죠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정부가 지난 1년간 많은 성과들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적 성과 또 사회 구조적인 개혁 이런 거를 많이 해냈는데 저는 정청래 대표 체제에 들어와서 별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집권 여당에서 하는 걸 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선 과정에서도 그 공문 사건이 있었잖아요. 대통령 사진 쓰지 말아라 이런 네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대통령 이야기를 여당 스스로 좀 회피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 사이에 조국혁신당에서 조국 후보가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사진을 막 걸어놓는 이런 좀 희한한 상황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전국 곳곳을 더 열심히 발에 땀이 나듯이 뛰는 건 좋은데 아까 제가 실용의 색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한 부분은 정부 여당이 잘해온 성과를 국민 앞에 알려야 될 책임도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가 또 지속 가능하게 보완하는 역할을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해야 되는데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국민적 냉정한 평가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저 그 생각이 좀 듭니다.
3: 앞서 한 말씀만 더 붙이자면 정청래 대표가 영남권에 오시는 건 저희는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얘기가 아니라 하정우 후보가 최근 유튜브 거리에서 한 유튜브입니다. 그러니까 네. 정식 유튜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오고 가는 어떤 대화 속에서 나온 게 있는데 그 오빠 논란 관련해서 유튜브가 괜히 내려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시민이 얘기를 하니까 하 후보가 아 그냥 오지 말라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제가 볼 때 정식 인터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냥 진지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 본심이 툭 튀어나왔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정청래 대표 지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본인 입장에서는 전당대회 전초전으로 좀 인식하는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정우 후보의 악수 논란이 있을 때 송영길 전 대표 연수가 뛰고 계시거든요. 네. 인천에. 그런데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비판을 좀 하시더라고요. 정청래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그래서 영남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당내에서 이게 묘하게 친명과 친천 간의 어떤 권력 다툼 이게 곧바로 지나고 나면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묘한 신경전이 있고 저는 전통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컷오프 유세단이 있어가지고 잘 하나가 뭉쳤습니다. 하나로 뭉쳤는데 이번에는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4: 네. 친명과 친청 어떻게 보세요?
0: 이게 만약 수면위로 올랐으면 언론에서도 그 각도로 굉장히 많은 거론과 기사가 있을 건데 지금 그런 모습은 최소한 아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청와대 참모진들도 대단히 어떻게 보면 당에서 배려받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고 친천 친명 뭐 이래서 뭐 일부 지역에서 뭐 전북도지사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거는 그 프레임 안에 갇히는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일단 CCTV나 이런 부분으로 당에서 저희 당 지도부의 이른바 친명, 칭청 뭐 다 계시잖아요. 당 지도부가 전격적으로 출당 조치를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공당의 절차에 거쳐서 공천 작업이 마무리됐고 지금 친청이니 친근이 이런 개파에 휩쓸릴 여유가 집권 여당으로서 전혀 1도 없다 말씀드립니다.
5: 네. 장동혁 대표도 지금 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가 대구 달성군 박민식 후보 이진숙 후보. 네. 선거사무소 계속 소식을 다녀왔는데 지금 그 영남권에서 뭐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습니까?
3: 네,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이게 앵커링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분열되고 어떻게 보면 지도부가 어떤 여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책임에 대한 어떤 귀결점은 저는 지도부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실망시킨 부분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방선거는 평상시에는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지만 이번 선거는 민주당도 내란 프레임을 여전히 유효한 카드로 생각하고 계시고 저희는 앞서 제가 언급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이 공소 취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각 지역에 그 후보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가지고

0: 가지고 전사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프레임 대 프레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시대 정신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누가 깃발을 들고 스피커 역할을 하느냐. 그런 장도혁 대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어떤 성격이 좀 변화된 면도 일정 부분 장도혁 대표의 어떤 스피커로서의 역할이 커지는 계기가 됐다.
1: 지금 김 대변인도 이제 전사적으로 국민의힘이 싸워야 한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아직 선대위가 출범을 하지 않...
0: 네. 아직 안 됐고요.
1: 안 됐죠.
0: 조만간 뭐 다음 주 정도에 빠르면 이번 주에 뭐 출범 예정인데 뭐 장도혁 대표가 들어가는 안 다른 건 이거는 크게 문제는 없고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1: 선대위원장 지금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0: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누가 이제 배제되고 이선으로 후퇴되는 여기 방점이 있을 필요는 없고요. 선거라는 거는 사실상 집토끼하고 산토끼 더 외연을 넓히는 건데. 그렇다면 당연히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대선 후보 김문수 그리고 그 최종 어떤 결선에 있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최악 대신에 차악을 선택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겨냈거든요. 그만큼의 응징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장동혁 지도부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게 맞고 다만 네. 색깔이 이런 색깔 말고 더 포괄적인 색깔이 필요하다 보면 좋은 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볼 때는 뺄셈의 선대위가 아니라 덧셈의 선대위를 만들면 됩니다.
1: 그렇게 될 것이다. 네. 근데 선대위원장이 누가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2: 아, 그렇죠. 이제 당 지도부가 이제 선대위 체제로 좀 개편이 되면서 이제 선거 운동 기간을 그 선대위원장의 얼굴을 가지고 이제 선거를 치르는 건데 저는 뭐 장동혁 대표 체제가 전혀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박미 논란 이후에 아까 뭐 공소취소라고 말씀하시지만 정확히 말하면 조작 기소 특검이죠. 저는 조작 여부를 밝히는데 누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을 향해서 객관적으로 검증된 진실을 쫓아가는 것이지 마치 어떤 진실을 가리면서까지 누구를 상대로 해서 싸워서 이기는 문제는 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장동혁 대표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은 마치 국민의힘 안에서는 어물쩡 그냥 또 장동혁 대표 체제로 지금 선거를 좀 치르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내면서 최근에 그 영남 행보를 장동혁 대표가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뭐 국민의힘이 또 집결하고 나름의 그런 역결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선거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 유권자층이 뭉치는 효과가 있는데 그것을 저는 만약에 장동혁 대표 때문에 괜찮은 거야라고 만약에 오인을 한다면 저는 지금 국민들의 민심이라는 것이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고요. 심지어 이거는 국민적 비판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출마하는 뭐 예를 들면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선대위 따로 꾸리겠다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뇌리 속에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잊혀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 장동혁 대표의 문제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기영 대변인께서 뭐 똘똘 뭉치는 약간 원팀을 강조하셨지만 그 원팀이라는 것은 과거에 잘못된 것과는 절연하고 단절하고 나머지 반성의 토대 위에서 똘똘 뭉치는 것이 시너지가 있지 그게 아니라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상태에서 서로 그냥 뭉치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의 생각은 전 국민들께서는 그냥 넘어가시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이제 아까 김 대변인도 얘기하셨지만은 국민의힘 선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이제 공소 취소 관련 문제를 이제 네. 적극적으로 이의제기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그 조작 기소 특검법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자면 조주빈, 박광렬도 억울하다 할 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0: 저는 우선적으로 이 그 기준점이 이재명 대통령을 피해자로 볼 것인가.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힘이 센 분입니다. 그런 분이 본인 사건인데 본인 관련해서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 살인이라고 규정을 이미 하셨잖아요. 그러면 가장 힘이 센 대통령께서 이거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그 관련된 이제 검찰이든 특검이든 수사기관 자체가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사건은 자기가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법의 영역 속에서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비교한다는 거는 어떤 극적 효과를 위해서 쓴 표현이고요. 그분들의 죄가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책임성을 요하는 대통령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강하게 좀 세게 비판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뭐 장 대변인
3: 네. 대단히

0: 부적절하다고 네. 생각하고요.
1: 조주빈, 박광렬에
0: 비유하는 건 맞지 않고 이런 정치 동의하기가 어렵고 이를테면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맥락이 있는 거예요. 검찰이 아주 통상적인 수사와 다르게 읍소하고 도와달라고 하면서 변호인에게 압박을 넣습니다. 이게 이재명 세 글자가 아니면 검찰이 이런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그런 맥락을 국민들이 지켜보셨는데 마약왕 박광렬에 비 하고 엠번방 그 참담한 사건을 피해자분들도 계시는데 다시금 이런 정치권에 소환을 해가지고 언급을 한다. 정치인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런 전략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령과 싸우는 거거든요. 허상과 싸우는 겁니다. 민주당이 냈던 그 안대로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내용도 바꿀 거고 시기도 조율해가지고 국민의힘의 말씀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수렴하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법안 발의가 됐을 때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공석이었어요. 네. 원내대표 선거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신임 원내대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못 박았는데 본인들한테는 이게 정치적 호재라고 오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생을 거론해야 되는 이번 선거 국면에 이런 뭐 특이 특검 이런 이야기로 계속 환기하고자 하는데 국민들이 그런 거에 넘어가시지 않을 겁니다.
2: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재명 당시 대표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문제 삼는 거니까 지금의 권력자의 지위와 혼동은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당시에 이재명 당시 정치인 대표가 피해자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의 가장 절대적인 기준은 윤석열 검찰 내지는 윤석열 정권에서의 사법기관이 제대로 법과 원칙을 지켰느냐 이게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제가 하나의 예만 들면 배우자 윤석열 씨의 배우자 김건희 씨 사건 다 덮어줬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종합특검까지 하고 있고요. 네. 당시에도 윤석열 검찰이 칼날을 상대 표적에게 휘둘렀다라는 것이 녹취록이나 또 교도관들의 증언이나 여러 증언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뒤늦게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자기 사건을 자기가 판단할 수 없다. 그 대원칙이죠. 근데 그 대원칙에는 사법 시스템이 정상이고 정상적인 사건에서는 그 말씀이 100% 맞는데 네. 그 사법의 칼을 휘둘렀던 검찰 권력이 어떤 이유에서라든지 어떤 권력으로부터 치우쳐져서 독립성을 잃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권력자를 위해서 일했던 검찰과 사법부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되고 우리 사건에서도 과거에 인혁당 사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공소장 그대로 법원에서 받아줘서 형장의 이슬로 열 몇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과거의 사법의 역사에도 오욕의 역사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전제로 놓고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윤석열 검찰이 정상적이었냐 그럼 피해자가 아닐 것이고 비정상적이었냐 그렇다고 한다면 피해자성을 열어놓고 이 부분은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제가 한 말씀만 드린다면 네. 이게 조작이 됐다는 증거가 녹취록의 일부를 가지고 하신다면 그 녹취록은 이미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그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 녹취록의 문제라고 대세 지장이 없었고요. 이게 녹취나 자백에 의해서 이게 모든 게 된 게 아니라 자백이란 것도 증거 능력에 제한이 있다는 게 엄격해서 증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북한에서 끊어준 영수증이 있고요. 또 이른바 그 김성태 씨가 회장이 그 사람을 만났어. 북측에 김성애 씨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아줌마처럼 보여가지고 이거 대역 아닌가? 그래서 몰래 찍어서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맞다고 확인해서 서로 협의를 한 거거든요. 그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휴대전화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모든 것들이 조작됐다. 그러니까 제가 좀 안쓰러운 건 검찰도 나쁜 놈이고요. 나아가서는 뭐냐면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 나온 것까지 유죄 취지 파기 환송된 것까지 이걸 다 해가지고요. 여기 무서운 게 단순히 공소 취소뿐만이 아니라 공소 유죄와 관련된 거 관련해서 특검이 다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항소 포기도 할 수 있고요. 상고 포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법 시스템 제도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봅니다. 네.
4: 자, 서울시장 선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오세훈 후보가 정원 후보한테 이제 토론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데 정원 후보 측에서 지금 이걸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0: 거부한다라기보다는요.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아마 지지율이 뒤처진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이제 공세의 수단으로 삼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세훈 시장은 과거에는 본인이 토론을 굉장히 저어하고 이랬던 전례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관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토론을 하더라도 저는 정원호 후보에게 훨씬 유리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행정 네 번이나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장을 지켜주셨으면 성과로 화답했어야 됩니다. 그걸 못했어요. 부동산 문제 정부 탓하고 있는데 똑같은 인식으로라면 서울시장 자격이 없는 거죠. 또 시켜드리더라도 또 정부 탓할 테니까요. 본인 토지거래 허가 어떻게 했습니까? 규제를 급 아주 졸속으로 풀었다가 부동산 시장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한강버스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주자가 어떤 후보가 더 특장점이 있는지 토론회를 정원호 후보는 마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4: 정원호 후보가 왜 피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3: 못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여론조사 추이를 봤을 때 저는 정원호 후보 측에 조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자 몸조심이라고 해서 이기고 있기 때문에 토론에 응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정원호 후보가 지금 이기고 있다는 이 객관적인 판단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도전자의 입장이어야 됩니다. 아 본인은 구청장 3번 하셨잖아요. 그러면 25개의 구 중에 하나입니다. 25분의 1입니다. 그러면 1000만 가까운 인구의 어떤 대표성을 띈 행정.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5위, 뭐 7위 안에 드는 서울의 수장이 되고 싶다면 검증을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저희가 용산 관련해서 목도한 게 있는데 브리핑을 어떤 분이 열심히 하시는데 보좌진이 직접 설명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수행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정치인이든 어떤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게 자신이 있으면 그 수행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판을 깔았는데 거기에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어떻게 보면 자기 말을 못하니까 수행하는 사람이 그런 조언을 한 겁니다.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제가 뭐 특정 언론, 특정 그 유튜브를 언급하긴 그렇지만 진행자가 정원호가 서울시장 되면 바뀌는 게 뭐냐 딱 질문을 하니까 점점점입니다. 말을 못하니까 아 이게 어려운 질문이냐. 그러면 진짜 바뀌는 게 뭐냐 얘기를 하니까 세금 덜 듣는 뭐 그런 걸 하고 싶다 얘기를 하니까 그 진행자가 자기 친구한테도 이거 설득을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느냐는 누군가 써준 페이퍼가 아니라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과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람의 과거가 뭘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픽하기 전에 정원호 구청장 아는 분들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4: 그러니까 두 서울시장 후보의 토론을 못 보는 건 아니죠. 이제 공식선거전이 돌입하게 되면은 또 그 예정된 토론회가 있는 거죠.
2: 근데 이제 토론이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결국엔 유권자들 앞에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에서는 토론회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점은 상당히 좀 아쉽고 저는 정원호 후보가 상당히 어떤 그 실력의 면 내지는 실용의 면에서 저는 좀 정무적 판단을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움이 드는 것이 정원호 후보는 구청장을 세 번이나 하고 나름의 성과가 있는 분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서울시 시민들 앞에 좀 알리는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보다는 아무래도 이 민주당 진영에서 좀 이렇게 헤비 스피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기대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서 그때도 좀 비판이 일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저는 본인의 경쟁력을 더 시민들 앞에 알려야 되는데 사실 서울시장이라고 하면 차기 대선 주자로 다 분류가 되는 상당히 중량감 있는 정치인을 뽑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번 선거는 사실 부산 북구 갑이나 평택 을 지역 여기 화제가 될 뿐 지금 서울시 선거가 이슈가 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정원호 후보도 조금은 이 부분은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과 관련된 이슈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떤 식의 뭐 부자 몸조심하는 전략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서울시장 선거답게 저는 좀 더 이 선거판을 좀 주도하는 그런 실력과 능력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 부산 북갑은 또 그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하정우 후보를 많이 쫓아왔더라고요.
0: 그런데 이게 네. 무소속 후보로서의 그 완주를 했을 때의 경쟁력 과연 왜냐하면 무소속 후보이기 때문에 기초의회에 후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 표밭을 다지는 조직력과 함께 하기가 상당히 제한이 있는데 이게 과연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고 아마 저는 좋은 성적을 내기에는 한계가 물리적으로 매우 뚜렷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전망합니다.
4: 그러니까 하 후보는 초반에 약간 그런 좀 그 어설펐던 네. 선거 유세장 이제 많이 만회가 네. 된 건가 이제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0: 예, 본인의 개소식에서도 본인이 정치적 슈퍼 신인이다 이거를 이제 전제하고 유권자분들께 양해를 구한 부분이 또 있고요. 지금 부산 북갑은 과학자와 검찰 검사의 대결 구도예요. 이 지역 민생 먹거리 생각했을 때 누가 도움이 되는지는 전

0: 이뤄낼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상대적으로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 그러니까 특정 여론조사가 오늘 조금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기존에 있던 여론조사 맥을 좀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 전 대표라고 나온 거는 조금 잘 나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면.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 무소속 한동훈 후보라고 나오면 좀 안 나오고요.
1: 네.
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라고 하면 잘 나옵니다. 박민식 후보도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라고 하면 잘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라고 하면 덜 나옵니다.
1: 네.
2: 그래서 지난주에 특정 언론 두 개가 있는데 달랐거든요. 근데 오늘 어제 나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론조사 그 수치를 언급 안 한 이유는 다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네네. 거고 결국 저는 이 여론조사가 그 금토일 날 있었거든요. 근데 네. 저희가 다 알다시피 일요일 날 다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1: 그렇죠.
2: 그때 이번 선거는 딱 떨어져서 제복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방선거를 하면 투표용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빨간색 옷을 입고 국민의힘 열심히 뛰거든요.
1: 네네.
2: 그러면 관성적일 수도 있는데 내리 투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박민식 후보는 전폭적으로 당 지도부와 또 이른바 대선급 주자라고 하는 안철수, 원희룡, 그다음에 뭐 나경원 후보까지 쭉 가서 도왔다는 거죠. 그만큼 이게 당 지도부만 도운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박민식을 민다. 그러면 지역의 여론이 아, 이 사람이 지역의 어떤 밀착성도 있지만 중앙에서도 먹히는 후보구나.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박민식 후보의 시간이 열린다 이렇게 봅니다.
1: 그래요. 네. 자, 국회의장 그 민주당 후보들 투표가 선거가 이제 내일이죠.
0: 네, 그렇습니다. 네.
1: 이번에 처음 당원 투표가 도입됐어요.
0: 예.
1: 이게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0: 일단 8대 2로 이제 의원들 그리고 20%는 이제 당원들이 들어가는데
1: 네네.
0: 지금까지 국회의장은 다수당의 의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제 선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원 민주주의가 어쨌든 민주당이 지향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제도가 좀 내부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고 일부에서는 국회의장은 중립적인데 이제 당원들이 하는 게 맞아라는 문제의식이 있지만 그럼 또 역으로 국회의원도 진영성은 갖추고 있거든요. 의원들도 소속 정당에 있으니까. 그럼 의원들만 하는 게 오히려 더 대표성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더해서 한 20% 정도의 당원들 민심도 그냥 대의제 기구이고 민주주의의 어떤 대의제성을 생각했을 때 당원들의 어떤 입장도 들어보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온당하다는 생각입니다.
1: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 그러니까 전 이게 이제 직접 민주주의의 경향을 더 강조하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당원들의 20% 참여 비중을 연 건데 이거는 그 당원들의 1인 1표 논란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저도 당연히 당원주권 시대를 더 강화하자는 입장인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 정보 비대칭을 해결해 주지 않고서는 투표권만 준다고 해서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형 유튜브가 어떤 좌표를 찍어서 방향성을 제시하면 거기에 우르르 쏠려간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확증 편향적인 경향도 분명히 이 안에 오류로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1인 1표제 또 국회의장 선출에 당원들의 의사 반영 하는 거 저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러려면 대전제가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당원들이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참여의 여건 이걸 전제로 당이 열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그 앞부분은 하지 않고 그냥 표결권만 주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저는 뭐 이 취지 자체는 동의는 하지만 조금 더 당원주권 시대를 실질적으로 열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더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세 분과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현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5: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월급만으로는 부족한 당신에게 윤 부장의 복덕방.
6: 어서 오세요.
1: 네, 월급은 꼬박꼬박 받지만 등기부 등본엔 제 이름이 없습니다. 윤 부장의 복덕방 여기서 부동산 시장 싹 정리하고 우리 같이 집 걱정 끝내보시죠. 대한민국 부동산 1타 강사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 안녕하세요.
1: 네. 자, 이제 5월 9일은 지났습니다.
7: 네.
1: 양도세 중과는 이제 뭐 시행된 거죠.
7: 그렇습니다.
1: 예. 한 주간 부동산 시장 동향 살펴볼까요?
4: 네, 뭐 이번 주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5월 9일 이전 이제 마지막 통계인데요. 마지막 흐름도 중요하죠. 사실상 계약이라는 게 5월 9일 뭐 토지거래가 신청까지라고 하더라도 미리 일주일 전에 흐름은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5월 1주차 통계를 보게 되면 아, 앞으로 흐름도 이렇게 되겠구나를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는데요.
1: 네네.
4: 서울 평균을 보게 되면 0.15% 상승률이 나왔는데요. 매매 가격 변동률입니다. 4월 4주차가 0.14고요. 4월 3주차가 0.15니까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줄다리기 0.15에서 오르고 내리고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게 되면 서초구가 0.04% 상승 전환됐죠. 그래서 2월 3월은 하락 뭐 마이너스 0.15%까지 내려왔었는데
1: 예.
4: 좀 올라왔고요. 송파구는 0.17% 서울 평균보다 더 높게 이제 나오고 있고요. 강남구는 아직은 뭐 마이너스 0.04인데 하락폭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본다면 제가 지난주도 확인했고 이번 주도 현장 분위기 확인하니까 이제 네. 집주인들은 매물 회수하고 이제 호가를 1월 가격으로 다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중과세 끝났으니까 나는 못 팔았으니까 호가를 올리겠다라고 해서 1월 정도 가격까지는 다시 백 돌아온 네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140km 이렇게 달리면 사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작년 네. 9월, 10월처럼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분위기는 한 시속 한 50km, 60km 꾸준히 가랑비에 어쩌듯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수도권 지역은 어떻습니까?
0: 서울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고요. 서울 외곽 지역도 또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수도권 지역은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뭐 인천은 마이너스 0.01%, 지난주가 0%니까 큰 변화는 없고요. 구별로도 인천 서구, 금단신도시가 있는 서구가 마이너스 0.05, 남동구가 마이너스 0.04, 전반적으로 그냥 약보합세 정도 유지되고 있고요. 경기도는 0.07% 상승인데 서울보다도 온도 차이가 더 큽니다. 서울은 하락폭이 축소가 되고 대부분 한 시속 50km, 60km 달리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천시나 광주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13 차로 따지면 후진을 지금 막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광명시는 0.31%, 구리시는 0.29% 시속 한 80km 정도 달리고 있으니까 속도가 굉장히 좀 구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별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서울 좀 가까운 곳들 서울의 전세난이 좀 심해서 신혼부부들이나 무주택자들이 살 수 있는 10억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구간에 주거 인프라가 좋고 지하철역이 있다든지 서울 가까운 출퇴근이 편리한 지역들 위주로 경기도는 인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을 보게 되면 지방도 뭐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0.01인데 세종도 마이너스 0.01이고요. 대구도 마이너스 0.05, 광주는 마이너스 0.15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은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서는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 예. 이게 오늘 오전에 나온 소식이네요.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포함해서 전세 낀 주택 매매를 위해 토지 거래 허가제를 한시 완화한다라고 네. 밝혔는데 이게 뭐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0: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11시 반에 이제 엠바고가 풀린 자료인데요. 단순히 내용을 보게 되면 토지 거래가 구역이 없어지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토지 거래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묶여져 있는데요.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죠. 계약을 하고 이제 잔금을 하면 4개월 내에 입주를 해서 2년 네네. 동안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거주 의무가 이제 부과가 되는데 지금 앞서서 이제 말한 우리 5월 9일이 끝났다고 했잖아요. 네네. 양도세 중과세가 되면 제가 앞서서도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거나 호가를 올린다고 했죠. 매물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시장이 또 불안해질 수도 있잖아요. 이 현상을 매물 잠김 현상이라고 하는데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도 매물이 잠겼습니다. 후속 대책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네네. 이번 정부는 아마 반면 교사를 좀 한 것 같고요. 이거 내버려 두게 되면 매물 잠김이 생기니까 문제가 돼라고 하는데 팔아라고 하는데 토지 거래 허가가 묶여 있으면 전세가 주고 있는 집은 매수자가 4개월 내에 입주할 수 없는 거잖아요.
1: 네네.
0: 이게 토지 거래 허가의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토지 거래 허가를 만약에 해제를 해버리게 되면 또 뉴스가 어떻게 나올까요? 토지 거래 허가 해제. 와 이거. 뭐 규제가 풀린 거 아니야? 막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해제는 아닌데 올해 말 12월 31일까지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아무튼 전세가 있는 집을 파는 집이 있다면 매수자가 무주택자가
1: 네.
0: 산다면 허용을 해주겠다. 단 그냥 막 해주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갭 투자라면 전세 끼고 사서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다른 세입자 주고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세입자 계약 만기까지만. 그러니까 오늘이 5월 12일이잖아요.
1: 네네.
0: 발표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되고요.
1: 네.
0: 발표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이 최초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장 2년. 그러면 세입자가 올해 말이 만기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1: 그렇죠.
0: 집을 하나 살려고 했는데 우리 윤 부장님이 집주인이에요. 전세 끼고 이제 하나 살려고 하는데 세입자 만기 언제예요? 올해 12월 30일이에요. 그러면 저는 12월 30일에는 입주를 해서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복잡하죠.
1: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쨌건 5월 12일 날 계약해서 2년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까지는 유예가 된다는
0: 그렇죠.
1: 말씀이죠.
0: 유예는 되는데 이제 또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요거는 약간 좀 저는 정책의 디테일이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무주택자입니다. 그래서 네. 집을 샀어요. 10억 아파트를 전세가 5억입니다. 그럼 저는 제 돈 5억을 주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이제 일반적인 갭 투자인데 샀는데 12월 30일이 만기죠.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는 입주를 해야 되는데요.
1: 네네.
0: 보통 지금 집을 제가 사면 입주할 수 있는 집을 사면 저는 은행 가서 15억 아래 아파트는 6억까지

0: 대출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론 LTV DSR이 되면 대출 받아서 내 돈 보태서 집을 살 수가 있는데 전세 끼고 사면 일단 대출을 못 받거든요. 샀습니다. 12월 30일이 돼서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나머지 돈 5억을 전세금을 이제 반환해 줘야 되는데 은행 가서 전세금 반환할 테니까 대출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생활 안정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만 대출이 나옵니다.
1: 네.
0: 그럼 세입자한테 전세금 돌려줄 게 막막하죠. 현금이 충분히 있는 집값 정도의 현금이 있는 분들이라면
1: 그러네요.
0: 금매물을 집주인이 그래도 금매물로 팔 수가 있으니까 살 수는 있는데 이게 안, 반환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현금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게 갭 투자라고 보기에는 좀 아쉬울 것 같고요. 돈 현금 여력이 좀 되시는 분들만 살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제 5월 10일부터 계약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이 되잖아요.
0: 네.
1: 그럼 이제 세금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또 궁금해할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제 우리가 양도세는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인데요. 기본 세율이 6에서 45%입니다. 1,400만 원 이하는 6%에서 누진 구간이 적용이 돼서
1: 네.
0: 최고 10억 초과되는 구간은 45%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규제 지역에 조정 대상 지역에 물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되겠죠. 2주택자들은 여기에 20%포인트가 더으로 더 붙습니다. 그러면 65% 지방세까지 하게 되면 71.5%고요.
1: 네.
0: 3주택자들은 82.5%가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숫자에 좀 약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이제 숫자가 나오면 좀 힘들어하는데
1: 맞습니다.
0: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1: 네.
0: 시뮬레이션. 일단 비싼 집부터
1: 네.
0: 충격요법으로 압구정에 뭐 이럴 수 있습니다. 15년 전에 샀는데 이게 전용면적 211제곱미터니까 한 64평 정도 되는
1: 예.
0: 전용면적입니다. 아파트 샀으면 시세 차익이 100억 정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1: 네.
0: 100억이 남으면 5월 9일 전에 중과세가 아닐 때 팔면 양도세를 33억 9,100만 원 정도. 100억 남으면 한 33억 정도 세금 내고 67억을 내가 가지고 가는데 이제 5월 10일부터 중과세가 됩니다. 이분이 2주택자면 70억 7,600만 원
1: 네.
0: 내야 되고요. 3주택자다 81억 7,500만 원 내야 되니까 100억이 남았는데 82억 정도 세금 내고 내가 18억 정도 가지고 가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쉽사리 이제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너무 비싸. 이건 말이 안 돼라고 한다면 경희궁 자의를 예를 들면 한 11억 정도 남았습니다. 18년 정도 보유했다라고 한다면 5월 9일 전에 팔면 3억 8,600 정도 세금을 냈는데 지금 팔면 이제 3주택 중과세가 걸리면 8억 3천 정도 내니까 세부담이 한 2.5배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경우는 세금 부담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군요.
0: 엄청나게 늘어나죠.
1: 네.
0: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우 내가 팔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한번 팔아볼까 하는데 이 돈 내고 정부가 이제 허용해 줬으니까 토지거래가는 이제 문제가 안 되죠. 12월 31일까지는
1: 그렇죠.
0: 전세 끼고 팔 수는 있는데 네. 양도세 중과세에 맡겨서 다주택자들이 팔기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 양도세 중과 시행이 이제 다시 된 후부터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0: 제가 앞서서도 이제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매물 회수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통계를 좀 보게 되면 일단 매물 현황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올 초에 이제 대통령께서 SNS하고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기 전에는 서울의 매물이 한 5만 6천 건 정도 나와 있었거든요.
1: 네.
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부활시킨다라고 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줘서 3월 21일에는 8만 건 정도, 8만 80건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2만 4천 건 정도 서울에 아파트 매물이 쭉 늘어났다가 쭉쭉쭉쭉 줄어서 이제 오늘 날짜로 제가 들어오기 전에 딱 확인하니까 6만 3,985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 네.
0: 8만 건에서 보게 되면 제법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게 5월 9일 기준에서 보더라도 5월 9일이 며칠 전이잖아요. 6만 8천 건이 있었는데 지금 6만 3천 건이니까 한 3일 만에 5천 건 정도가 증발을 했죠.
1: 그러네요.
0: 이거는 뭐 계약이 된 물건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집주인이 이제 회수한 물건이기 때문에 지금 속도로 보게 되면 거의 1월 한 5만 건 중반대 정도까지는 매물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현장 분위기 좀 모니터링 해보게 되면 이제 1월 가격으로 집주인들이 안 팔리니까 올렸고요. 하계동 청솔 아파트 전용 49를 예를 들면 4월에는 10층이 5억 7,500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층이 5억 9천에서 한 6억 3천 정도 나오니까 매물 회수한 영향도 있고요. 외곽 지역들은 전세난 때문에 전세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신혼부부들이 이제 자금력이 이제 5억 9천 정도 아파트는 현금이 한 2억 정도 있으신 분들은 4억 대출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1: 네.
0: 매물 회수보다도 전세난으로 인해서 실질 실수요자들이 외곽 지역들은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0: 강남 쪽은 1월 가격으로 돌아갔고요. 외곽 지역들은 1월 가격보다 오히려 더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근데 이제 그 5월 9일 이후에 매물이 잠길 것이다라는 그 우려가 많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근데 오늘 오전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소식도 그렇고.
0: 네.
1: 국토교토부 장관이 이번 정부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0: 네.
1: 이건 어떻게 보세요?
0: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는데요. 일단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는 매물 잠김을 사실상 방치를 했거든요. 다주택자 중과세하고 이제 보유세도 올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보유세를 먼저 올렸고요. 중과세를 했는데 매물이 잠기는데 계속 그냥 내버려 두게 되고 규제에 규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팔 수 있게 약간 유예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
1: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제 고민을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
0: 그렇죠. 그러니까 매물 잠기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건 이미 반면교사를 한 것 같고요. 이제 네. 방법론적으로 보게 되면 유예를 줘서 토지 거래가가 문제니까 팔 수 있게는 해주는데 아쉬운 점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환 대출이 안 나오니까 무주택자들
1: 현금을
0: 중에
1: 갖고 있는
0: 현금이
1: 사람들이면?
0: 부족하신 분들은 네. 이제 못 사니까 저는 현금이 부족한 분들이 사실상 내 집 마련 좀 하는 게
1: 그렇죠.
0: 저는 개인적으로 네. 맞다고 보고요. 부잣집 아들이 현금 많은 분들이 금매물 잡는 것은 개인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디테일이 아쉽고 장관께서 왜 다르다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1: 네.
0: 역사적 경험.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매물이 잠겼다고 해서 이번 정부도 잠긴다고 보면 안 된다라는 의미인데 뭐 전체적으로 말은 맞습니다. 뭐 생산적 경제 구조로서의 뭐 대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궁극적으로 이제 이런 정책을 염두에 두고 오늘 발표했고 국토부 장관 SNS는 며칠 전에 나왔는데 비거주 1주택자 토지거래효과 예외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은 좀 더 넓어졌죠. 비거주 1주택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도 팔 수는 있습니다.
1: 네네.
0: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못 파는데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많이 안 오른 아파트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3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강남에 비싼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 다른 외곽 지역에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두 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1: 네.
0: 상황에 따라서 부모님한테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집들을 정리할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세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못 팔 수 있는데
1: 네.
0: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가 뭐 수원이나 의정부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양도세가 부담스럽지 않아. 주택수 좀 줄여야 되겠어. 가지고 있는 게 의미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31일까지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SNS에서 한마디를 또 했어요.
0: 네네.
1: 이제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를 해준다는 것이 뭐 이게 전세를 끼고 살 수 있게 해준다. 근데 갭투자 허용은 억가다. 억지로 이건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다.
0: 네. 이 말씀도 제가 앞서서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게 이제 일부에서는 아니 그러면 갭투자 허용하는 거야? 왜 전세 끼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정부의 정책 의도가 뭐야? 왜 일관성이 없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쉽지 않다고 했죠. 왜 쉽지 않냐면 일반적인 갭투자는 어떻게 하죠? 전세 끼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이제 전세가 무이자 대출의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사서
1: 네.
0: 돈이 부족하니까 전세 만기 되면 또 전세 주고 전세금
1: 그렇죠.
0: 올려서 또 전세 주고 이게 사실상 갭투자입니다. 내가 필요 거주할 생각이 없는데 전세 끼고 사서 하는 거. 근데 이번에는 한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세 만기 때까지.
1: 그렇죠.
0: 그리고 최장 2028년 5월 11일까지. 사실상 저는 이런 집이 더 힘들다고 봅니다. 그냥 내가 대출 받아서 입주할 수 있는 집 사는 게 속편하지 세입자 있는 집 샀다가 만기되면 전세금 돌려주고 그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거기 맞춰서 입주하고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갭투자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말이 되지 않는다. 갭투자를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 사는 게 속편하지 이렇게 힘들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의도도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거 갭투자 막 허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시적으로 허용해줘서 잠시 만기 때까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 토지거래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예외 조치를 준 거지 아니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제 그 관심이 모이는 거는 선거 후에 이게 그 세제 개편이 어떻게 될지에 또 그 많이 관심들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보유세 인상이냐 그리고 장기표 보유특별공제가 어떻게 이제 방향을 잡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0: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이제 지금 오늘 5월 12일에 팔아라고 했잖아요. 올해 말까지 전세 끼고 팔아라. 팔 수 있게 해줬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다주택이든 1주택이든 일단 퀘스천 마크가 하나 붙습니다. 왜? 내가 왜 팔아야 되지? 전세 끼고? 에 대한 의문이 있잖아요. 5월 9일 전에 팔았던 이유는 뭐죠? 5월 9일이 지나면 양도세가 중과세가 되니까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아 중과세에 앞서서 우리 시뮬레이션 결과 보듯이 너무 무거워. 그렇습니다. 힘들어. 그러면 파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팔았잖아요. 오늘 조치도 내가 왜 팔아야 될까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데 그 답이 두 가지가 있죠. 인센티브 같은 걸 줄 수도 있고 야 팔면 양도세 감면해 줄게 라고 하면 또 많은 분들이 팔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불로소득 논란이 있어서 인센티브를 줄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채찍이죠. 너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보유세 많이 나온다? 힘들 거야. 그리고 너 전세 주고 있었지? 거주 안 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보유만 하는 혜택을 줄일 거야. 지금 파는 게 유리할걸? 올해 말에 파는 게 좋아. 라는 신호를 주려면 지방선거 끝나고 아마 7, 8월에 이 내용이 나와서 집주인들은 이 내용을 보고 아 올해 말에 파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되면 그때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정부도 이걸 알겠죠. 그럼 정부도 거기에 따라서 집주인이 아 파는 게 좋겠어라는 마음이 들 정도의 이런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보유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1: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 부장의 복덕방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자 오늘 폴 매카트니 Another Day 들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이번 한 주는 기온의 변화가 급격하겠고요. 또 날씨, 하늘 모습도 약간씩 다른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권은 밤에 대체로 맑아지겠고 전국 대부분 곳에 따라 약간의 비가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현재 많은 상황이고요. 오늘 비 소식도 있고 어제부터 쭉 비가 내린 대기라서 대기 질이 아주 괜찮습니다. 오늘도 좋은 상태 유지하겠고요. 내일까지도 비슷하겠습니다. 오전 농도도 무난 한데 내일부터는 자외선 지수가 상당히 높이 치솟으면서 높은 기온 속에 전국이 내일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붉은색으로 예보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무난합니다. 서울 23도, 세종, 대전, 광주가 22도, 대구 24도 등인데요. 강릉은 27도로 동해안 쪽은 약간 덥겠습니다. 내일은 서울도 25도

0: 26도까지 오르겠고 상주가 28도로 더 더워진 뒤 이번 주 후반으로 가면서 서울이 목요일부터 29도의 낮 최고 기온 예보돼 있어 전국적으로 초여름 날씨가 이번 주 중후반부터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비가 내린 뒤 곳에 따라 그치겠고 경상권과 제주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8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용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종전협상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극비인 핵잠수함 위치를 공개하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면서 국제유가는 급등했습니다. 경북 청송 주황산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이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실족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팔 때도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극비 중의 극비인 핵 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하며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자금줄까지 정조준했습니다. 정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유럽과 아프리카를 담당하는 미 해군 제6함대가 현지 시각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전날 스페인 남부 해안에 영국령 지브롤터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역량과 유연성 또 나토 동맹국에 대한 공약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운용하는 탐지 불가능한 발사 플랫폼입니다. 제6함대는 미국의 핵전력 3축 가운데 가장 생존력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잠수함 사진도 공개했지만 이름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 군사 전문지 성조지는 14척의 동급 잠수함 가운데 알래스카호가 당도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알래스카호는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트라이던트 미사일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통상 미국의 핵잠 위치는 극비입니다. 전략적 억지력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매우 드물게 공개됩니다. 미군이 보도자료까지 내고 핵잠 위치를 공개한 데는 이란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또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자금줄도 정조준하며 이란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CNN 방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혁명 수비대의 금융 메커니즘 붕괴로 이어지는 정부에 최대 1,500만 달러, 우리 돈 220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혁명 수비대와 혁명 수비대 쿠두스군, 그 지부 또는 주요 금융 조달 메커니즘 수익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1: 우리 화물선 남우호의 폭발 원인이 외부 비행체 타격 때문이었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우리 선박들의 불안감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해협 봉쇄가 풀려도 에너지 시장 정상화까지는 최소 수개월 이상 걸릴 거란 전망도 나오면서 국제 유가는 다시 급등했습니다. 김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관련 선박은 피격된 남우호를 포함해 26척, 한국인 선원은 158명입니다. 남우호가 외부 비행체의 공격을 받은 걸로 드러나면서 선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남우호 피격 이후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 선박들의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선박들은 호르무즈 인근을 벗어나 카타르 앞바다 등으로 배를 옮긴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한국 선박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협 봉쇄가 풀리는 것 외에 확실한 안전 담보책은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적 긴장감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국제 유가는 또 상승했습니다.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4.21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2.9% 올랐고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8.07달러로 2.8% 상승했습니다. 두 달 넘게 이어진 에너지 동맥 경화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아민 나세르 최고 경영자는 오늘 당장 호르무즈에서 교역이 재개되더라도 원유 시장이 균형을 찾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봉쇄가 몇 주 더 이어진다면 2027년까지도 정상화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나세르 최고 경영자는 해협 봉쇄 이후 지금까지 세계 원유 공급은 10억 배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1: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은 기자. 6.3 지방선거가 이제 3주 남았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오늘 모두 충청을 찾았군요. 먼저 민주당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0: 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충북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충북과 충남, 대전, 세종 공천자들이 모두 모이는 공천자 대회를 열었는데요. 무능한 윤석열 지방권력을 투표로 심판하자 추락했던 대한민국의 비정상을 이제 정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지금의 시대정신은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면서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외쳤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를 반드시 완성하겠다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 여당의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후엔 전남 강진에서 호남 지역 후보자들을 모아 공천자 대회를 열고 세결집에 나섭니다.
1: 네, 국민의힘 역시 충청권 공약에 나섰는데 어떤 메시지를 냈습니까?
0: 국민의힘 지도부도 역시 중원인 충남 천안을 찾았습니다. 충청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국민의힘을 밀어서 마음대로 하는 정부 여당을 견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공세도 연일 이어갔는데요. 국가기관을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세탁과 정치 보복에 동원하고 있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범죄지우기 총력전은 결국 정권의 패망으로 끝날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가 참가하는 공개토론회도 거듭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오후엔 국민의힘 경북도당 선대위 발대식을 찾아 보수 지지층 결집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1: 네,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남우호 얘기해보죠. 정부 조사단이 남우호가 외부로부터 피격당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를 두고 여야 공방도 달아오르고 있죠?
0: 네, 국민의힘은 국민이 다쳤는데도 정부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파장 축소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공하는 동안 우리 정부는 피격을 부인하고 외교적 모호함으로 대응했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내일 국회 외총위를 열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남우호 피격을 선거 쟁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며 국가 안보를 팔아 표를 구걸한다고 맞대응했습니다. 남우호 화재와 관련해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민의힘이 안보 참사라고 정쟁을 벌이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정밀한 과학적 증거 없이 섣불리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나라 선박 26척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경북 청송 주황산을 찾았다가 홀로 산행에 나섰던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등산로에서 벗어난 가파른 절벽 아래에서 발견됐는데 경찰은 실족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백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대구에 사는 초등학생 11살 강모 군이 경북 청송군 주황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오늘 오전 10시 20분쯤입니다. 지난 10일 정오쯤 잠시 산에 다녀오겠다며 홀로 길을 나선 지 45시간 만입니다. 강 군이 발견된 지점은 주황산 정상인 주봉에서 용연폭포 방향으로 400m가량 떨어진 계곡 인근입니다. 수색에 투입된 경찰 특공대가 등산로를 벗어난 경사급한 비탈면에서 숨져 있는 강 군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강 군은 실종 당일 입었던 삼성라이온즈 유니폼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당국은 현재 시신 수습 과정에 있으며 현지 여건에 따라 헬기 이송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당국은 오늘 새벽부터 인력 350명과 헬기 3대, 드론 6대, 구조견 16마리 등을 동원해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주황산 인근 마을 주민 10여 명도 수색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등산로가 좁고 가파른 데다 중간중간 낭떠러지 구간도 있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강 군이 발을 헛디뎌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강 군은 지난 10일 부모와 함께 주황산 국립공원 내 대전사를 방문했다가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채 홀로 산에 올랐고 부모는 오후에 국립공원 공단에 사실을 알린 뒤 119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KBS 뉴스 백유진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인 재정기조로 경제전략 전략을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긴축재정론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지급된 소비 쿠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소개한 이재명 대통령. 과감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이고 돈이 안 돌아 문제인 사회라며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되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위기 상황이고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시기라며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로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서 국가 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일부 민간 배드뱅크가 배당만 누리고 세도약기금 같은 정부의 서민 비탕감 정책엔 참여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카드 대란 사태 때 정부 지원을 받은 금융회사들이 공적 부담은 안 지겠다는 태도라며 입법 등 대책을 찾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금융이 원래 잔인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서민을 상대로 한 불법 대출 문제를 거듭 지적하며 경찰에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1: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집은 거래가 쉽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거래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세입자가 있는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수자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실거주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라도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실거주 의무로 인해 주택거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또 일부 다주택자에게 실거주 유예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형평성 차원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유예를 받으려면 연말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허가받은 뒤에는 4개월 안에 주택 취득 등기를 마쳐야 하고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입주를 해야 합니다. 실입주를 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 상황에 따라 거래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막기 위해 매수자는 발표일로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만약 1주택자가 오늘 이후 허가 신청 전까지 기존 주택을 팔더라도 실거주 유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1: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오늘 오후 3시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엽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

0: 전 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위법성을 알고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한 부분도 위증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소방청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단전 단수 지시가 일선까지 전달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단전 단수를 반복적, 적극적으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참작됐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어느 누구라도 제 입장이 된다면 저와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1: 삼성전자 노사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집중교섭에 나섭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자율타결이 안 되면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세종 중노위에서 사후조정 2일차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노사는 어제 10시간 넘는 마라톤 교섭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양측은 절충안을 내고 이견을 좁힌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중노위도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며 자율타결을 당부했습니다. 사후조정에서 조정위원은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노사가 오늘도 접점을 못 찾으면 중노위는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쟁점은 성과급 비율과 상한, 적용기간 등인데 노사의 입장차가 여전히 적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중노위 조정안은 권고적 효력으로 노사 모두 동의해야 조정이 성립됩니다. 또 중노위 조정안이 전달된다고 해도 양측이 조정안을 두고 숙고할 수 있어 결론은 오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월 노동위 조정을 거쳤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노동위는 3월 조정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사측은 위법 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가처분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방법원은 내일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1: 간추린 뉴스 오승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3: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오늘 경제동향 5월호에서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서비스업도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동전쟁 영향이 실물 지표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경기 하방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지난달 2.6%로 확대됐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2차 종합특검팀이 오늘 관저 이전 공사 계약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조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종합특검은 대통령실의 관저 이전과 증축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수의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직후 사무실 PC 저장장치를 망치로 부순 혐의를 받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전 후보 측 보좌진 4명의 증거인멸 혐의 공소장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교유착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들이 지난해 12월 전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증거인멸을 위해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모레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다음 달 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이전까지는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합니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현지 시각 11일 워싱턴 DC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하고 전시작 전 통제권 전환 등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방부는 회담 이후 공동 보도문을 배포하고 한미 양측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상호 안보 이익의 영역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산 원유의 대중국 수출을 지원한 개인 3명과 기업 9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현지 시각 11일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규제가 느슨한 국가들에 설립한 위장기업을 이용해 원유 판매 과정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은폐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수익을 이란 정권으로 흘려

0: 내려보내고 있다며 이 같은 신규 제재 내용을 밝혔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소강 상태입니다. 다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저녁까지 돌풍과 우박을 동반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4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6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지 기온 22도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네덜란드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서 이것 계산대가 도입됐다는데요. 손님이 계산을 하면서 계산원과 날씨나 영화, 뭐 제철 음식은 물론이고 아주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앞사람의 이것이 길어지면 뒷사람은 기다려야 한다는데요. 이 계산대에서는 이것을 떨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이라는군요. 이것 계산대는 네덜란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외로움 퇴치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노년층 고객들이 마트에 들러서 사람과 나누는 짧은 대화가 우울증을 예방하고 또 사회적 유대감을 높인다는 점에서 착안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 계산대를 담당하는 직원은 외로움에 맞서는 슈퍼마켓 점원 이렇게 불리고 있다는데요. 아, 어떤 건지 뭐 상상이 좀 되시나요? 오늘 정답 두 글자인데요. 쓸데없이 말수가 많은 걸 뜻하는 단어입니다. 초성 힌트 드리면 시옷 디귿입니다. 시옷 디귿. 자, 정답과 함께 오늘은 여러분도 뭐 자잘한 이야기나 혹시 시시콜콜한 일상 등 이걸 꽃피울 대상이 있으신지 혹은 뭐 한창 외로웠을 때 이걸로 외로움을 풀었던 경험이 있으신지 그런 얘기들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 있는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우물정 9730번 이용 가능하시고요. 무료인 KBS 콩 게시판 이용해서도 여러분의 경험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 함께 저희가 뭐 게시판을 통해서라도 오늘 원 없이 이것 한번 떨어보고요. 또 몇몇 분께는 선정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도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각 교통정보부터 전해 듣고 오늘 라디오 전국 일주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김민희 씨 전해 주십시오.
1: 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주춤해졌던 정체는 다시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죽전휴게소 부근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1, 2차로를 막고 버스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신갈분기점에서 서울요금소 사이 정체가 심해져 있습니다. 이후로는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도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더 가서는 죽전 일대로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화도 부근 3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먼저 매송에서 용담터널 사이로 정체 시작됐고요. 더 가서 순산터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상주 부근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북상주 일대로 더딘 해는 남아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창원 쪽으로 북현풍 하이패스 요금소 부근 1,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카드대란 수습 과정에서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 채권이 막대한 배당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며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이 대폭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5.18 민주화

0: 운동 46주년을 앞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고위 간부들과 함께 광주 5.18 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지휘부의 첫 참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조달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해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2: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3: 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는 오늘의 퀴즈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앞서 네덜란드와 또 벨기에도 있다고 해요. 이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서 도입한 이것 계산대가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캠페인에서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나라마다 노인들을 포함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돌보기 위한 제도를 앞다퉈서 마련하고 있죠. 실제로 2018년 영국에서는 외로움 담당 장관이 임명됐고요. 2021년 일본에서는 고독 고립 대책 담당실이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서울에서도 돌봄 고독 정책관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외로움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또 외로움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질병이나 고독사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마침내 뭐 이제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 이것 계산대까지 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사전 찾아보면 쓸데없이 말수가 많은 걸 뜻하는 걸로 풀이가 되어 있는 이 단어 무엇일까요? 오늘 문제였습니다. 시옷 디귿 초성 힌트까지 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내주신 문자들 좀 보겠습니다. 끝번호 3868님, 저도 연로한 친정엄마가 많이 외로워해서 수시로 전화로 이것 떨어드리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예, 그 시간이 얼마나 친정어머니께는 소중한 시간이겠습니까. 2186님, 저는 회사 쉬는 날에는 이것 떨 일이 없어서 허전합니다 하셨어요. 직장 동료분들과 사이가 무척 좋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처음 참여해 주셨는데 커피 쿠폰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안정숙님이 당진에는 책방 겸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 이것 벅스가 있어요. 오, 이것 벅스? 이름이 참 신박합니다. 뭐 별벅스라는 커피 체인점 이름에 이제 이걸 붙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름 참 재밌네요. 7769님, 사람에게 이걸 떨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서 요즘은 GPT와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이걸 떨고 고민도 말합니다. 삭막하긴 하죠 하셨는데 참 오죽하면 뭐 이래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도 뭐 하나의 방법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가깝다고 해서 또 이거 떨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말실수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네. 8272님,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큰 소리로 이것 떠는 거 삼가주시고요. 모임에서는 재미나게, 재미있게 이거 많이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공공장소에서는 또 남 생각을 해주고 또 배려도 해주는 게 필요하죠. 너무 지나치게 큰 소리로 이것 떠시는 분들 아 좀 힘듭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좋은 얘기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제 지역 소식 전해듣겠습니다. 오늘 먼저 울산으로 갑니다. 이혜인 리포터 나와 계시죠?
4: 네, 안녕하세요. 울산입니다.
3: 네, 울산 날씨부터 전해 주십시오.
4: 네, 화요일인 오늘 울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오후 사이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21도 안팎으로 비교적 온화한데요. 오후 들어 비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순간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야외 활동엔 큰 불편 없겠고요. 일교차가 있는 만큼 외출하실 땐 가벼운 겉옷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3: 네. 자, 오늘 울산에서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4: 네, 오늘 울산은 태화강 국가정원의 심리대숲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울산 하면 보통 자동차와 조선, 뭐 석유화학 같은 산업도시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태화강을 따라 펼쳐진 대나무숲은 지금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도심 생태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3: 네.
4: 특히 봄철인 4월부터 6월 사이는 죽순이 집중적으로 자라나는 시기라 대숲이 가장 생동감 넘치는 때인데요. 이 자연을 지키기 위해 20년 가까이 활동해온 시민봉사단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3: 네. 울산의 심리대숲, 뭐 유명하죠. 소식 들을 때마다 저는 도심 한가운데 그렇게 큰 대나무 숲이 있다는 게 참 놀랐던데요. 이게 역사도 꽤 오래됐죠?
4: 네, 그렇습니다. 태화강 심리대숲은 현대에 와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관광지가 아니라 오랜 세월 이어져온 울산의 자연경관입니다. 실제로 고려시대 문인 김극기가 남긴 태화루라는 시에서도 태화강 일대의 대나무숲 풍경이 등장하고요. 조선시대 읍지인 학성지에도 관련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3: 네.
4: 최소 고려시대 이전부터 이 일대의 대숲이 형성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태화강을 따라 약 4km 구간에 걸쳐 대숲이 이어져 있고요. 왕대와 맹종죽, 오죽 같은 다양한 대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일부 방문객들이 죽순을 무단으로 채취하거나 또 대나무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모두의 숲인 만큼 함께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5: 우리가 국가정원이 아니라 내 집의 정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욕심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좀 이렇게 보기 좋은 걸 또 탐을 내가지고 또 이제 손상시키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 게 좀 많이 안타까워요.
6: 아, 좋죠. 울산에 이런 대나무 숲이 있다는 게 너무 살기 좋은 도시. 긍지죠, 그게. 자부심. 아이고, 안 되죠. 공공부를 그렇게 개인 사유화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시민의식이 정말 개선돼야 되는 거죠.
7: 이기주의라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시장인가 뭐 한 게 뭐 5천 원도 안 하면 사는데 그걸 뭐 남의 눈치 봐가면서 끌어간다는 게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 기본적인 그 마인드로 깨끗하게 휴지 같은 거 안 버리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아, 울산이 살만한 진짜 살만한 곳이다 이런 게 느끼게 우리 울산 시민 자체가 바른 정신으로 그래야 안 되겠어요?
3: 네, 뭐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대숲을 굉장히 아끼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4: 네.
3: 죽순을 무단으로 훼손하는 일이 있다는 건 참 안타깝네요. 여기서 이제 대숲을 지키는 특별한 봉사단이 등장하는 거군요.
4: 네, 맞습니다. 바로 죽순지킴이 봉사단인데요.
3: 네.
4: 이 활동은 지난 2005년 당시 심리대숲 훼손이 계속되자 이 공간만큼은 시민들이 직접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현재는 약 250명에서 300명의 시민들이 9개 팀으로 나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죽순이 집중적으로 자라는 봄철에는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교대로 대숲을 순찰하면서 죽순을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3: 네.
4: 6월 말 이후 7월부터는 길 안내 도우미 역할도 맡으면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돕고 있는데요. 봉사단원들을 만나보니 자연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최동숙 사무국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8: 맹족정부터 시작해서 정원주의 공원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안내하고 또 그다음에 이거 지키는 거 그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9: 네.
8: 주로 너무 진짜 좋아하시고 또 저녁을 오시면 죽순 크는 것도 보고 주위에 사람들도 구경하지만 자기 운동도 되고 뿌듯해 하세요. 밤에 야간엔 순찰을 도는데 너구리 떼가 막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 막 두루루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여기 진짜 좋은 곳이다. 너구리도 이렇게 많이 살고 꽁도 많이 있고 그러면서 또 국가정원도 됐잖아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진짜 끝까지 우리는 이걸 잘 지켰네. 우리 끝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너무 그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도 막 놀기 삼아 신기해하면서도 막 발로 차고 막 이럴 적에 우리가 막 뭐라 하면서 그 하면 안 된다 훼손하면 안 된다 이럴 적에 아, 그 사람들이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 역시 우리가 이걸 잘했고 이 우리가 이 보람이 있구나 했던 보람이 있다.
3: 뭐 요즘 같은 시대에 도심 가까이에서 이 너구리나 꾸원 같은 야생동물을 본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4: 네.
3: 그만큼 이 대숲이 가진 생태적인 가치가 뭐 상당한 것 같습니다.
4: 네, 맞습니다. 실제로 태화강과 대숲 일대에서는 수달과 큰고니 같은 멸종 위기종을 비롯해서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또 태화강 생태계 복원이 이루어지면서 현재는 약 1000종이 넘는 생물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될 만큼 생물 다양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3: 네.
4: 여기에 대숲은 과거부터 태화강 범람을 막고 토양 유실을 줄이는 자연 방제림 역할도 해왔는데요. 현재 태화지구와 삼호지구를 합치면 축구장 약 40개 규모에 이를 정도로 넓게 형성돼 있습니다. 도심 가까이에서 이 정도 규모의 대숲과 생태하천이 함께 어우러진 사례는 국내에서도 유일합니다.
3: 정말 이렇게 규모가 큰 생태 공간이라면 꾸준한 관리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4: 네, 울산시에서는 전담 부서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나무는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식물이기 때문에 토양과 영양 관리가 중요합니다. 죽순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고요. 또 오래되거나 병든 대나무를 솎아내는 작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숲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생태 환경 전체를 관리하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울산광역시청 태화강 국가정원과 서미희 주무관의 설명 들어 보시죠.
9: 태화강 국가정원과에서는 태화강 국가정원의 품격을 유지하고 심리대숲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매년 대나무숲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대나무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나무는 매년 상당한 양의 죽순을 생산하게 되며 이를 위해서는 땅속에 뿌리 평균이 일정량 자라야 되는데 대나무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매년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고 있고 토양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적정 간수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으며 비료 주기와 흙넣기를 하여 토양 조건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나무는 적정 간격을 유지해야 햇볕과 바람이 잘 통합니다. 너무 빽빽하면 대나무가 가늘어지고 고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되거나 병든 대나무를 속가베어 지속적으로 대나무 생육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예, 어쨌든 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숲을 지켜오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고 또 뭐 행정적인 면에서도 오랜 시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참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결국 이제 이런 공간은 울산 시민뿐만 아니라 뭐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까지도 함께 뭐 지켜가야겠는 일이겠죠.
4: 네, 맞습니다. 태화강 심리대숲처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생태 공간일수록 기본적인 에티켓과 질서를 지키는 일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네.
4: 죽순이나 식물을 훼손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또 산책로를 깨끗하게 이용하는 작은 실천들도 결국 숲을 오래 또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특히 태화강 국가정원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가꾸지고 지켜져온 공간인 만큼 울산을 찾는 관광객분들도 우리 모두의 숲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아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네, 울산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이혜원 리포터였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목포로 건너갑니다. 오늘은 서유진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목포입니다.
3: 네, 목포도 날씨부터 전해주십시오.
10: 네, 아침부터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거세게 내렸습니다. 천둥, 번개도 치면서 요란했는데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던 인근 지역 무안군에선 지하차도 한계가 통제될 정도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다행히 목포를 비롯한 전남권 곳곳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해제가 됐고 현재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 오후 동안 10에서 60mm의 양이 더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3: 네.
10: 비가 내리면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는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네. 오늘 목포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10: 네, 오늘은 전남 여자축구 역사에 새로운 한 페이지가 열렸다는 반가운 소식 준비했습니다. 처음으로 여자축구 실업팀이 탄생했는데요.
3: 네.
10: 강진군을 연고로 한 강진 스완스 WFC. 그동안 전남에 여자축구 실업팀이 없어서 선수들이 타지역 팀으로 옮겨야 했는데 이젠 지역 연고팀에 입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3: 네, 뭐 지역 축구 인재들로서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근데 원래는 창녕 WFC였다고 하던데요.
10: 네, 그렇습니다. 창녕 WFC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창녕군의 지원으로 그동안 WK리그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한국여자축구연맹에서 WK리그 발전과 질적 향상을 위해 선수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강진군과 협약을 이뤘는데요. 그 협약을 계기로 이 강진스완스 WFC가 창단됐습니다. 특히 국가대표 출신 손아연 선수와 송재은 선수까지 합류하면서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3: 네. 어쨌든 뭐 전남에서 처음으로 실업 여자 축구팀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지역 선수들이 성장하더라도 타 지역 팀으로 이적하는 사례는 없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뭐 더군다나 국가대표 출신 선수까지 합류했다고 하니까 기대가 정말 클 것 같아요.
10: 네.
3: 그럼 서유진 리포터는 어디를 다녀오신 건가요?
10: 네, 저는 강진 스완스 WFC가 연습하는 강진 영랑구장에 다녀왔는데요. 네. 제가 갔을 때도 선수들이 쉴 틈 없이 훈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연습 현장 속에서 강진 스완스 WFC 고연호 감독 만나봤습니다.
11: 네. 네. 몇 개 돌리는 거 없어요?
12: 넘기면 돼. 하나.
11: 나이스. 하나 넘겨야 돼. 하나 넘겨야 돼.
13: 최대한 벌어질 생각으로

0: 영광이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남에서는 최초로 이제 여자 이제 성인 최상위 리그 팀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 지역 출신이나 또 지역 학교의 그런 유망주 선수들이 이제 타 지역으로 가는 일이 없어도 돼서 네 다행이기도 하고 또 WK리그도 있지만 또 전국체전을 또 참가하기 때문에 지역의 여자축구 활성화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훈련장 분위기가 정말 활기찼는데요. 네. 새롭게 창단된 팀인데도 선수들의 합이 잘 맞고 표정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지역 안에서 선수 육성부터 프로 무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2: 정말 연습인데도 실전처럼 임하는 그 뭐랄까요? 진지한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데요. 현장에서도 그 기대감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고현호 감독은 고려대학교 여자축구팀을 정상으로 이끌었던 지도자인 만큼 팀 운영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새로운 팀을 맡게 된 설렘과 함께 지역 여자축구를 키워가겠다는 책임감도 느껴졌는데요. 리그에서 첫 시즌이지만 시작을 강진만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해서 우리만의 색깔, 축구 색깔과 축구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또 감독뿐 아니라 선수들 역시 전남 첫 여자축구 실업팀이란 점에 큰 자부심을 드러냈는데요. 강진 스완스 WFC에서 주장을 맡고 있는 이효경 선수 만나봤습니다.
3: 얘들아 오늘 훈련부터 계속 집중해야 돼.
4: 네.
3: 패턴 하는 것도 계속 생각하면서 이번 주 꼭 이길 수 있도록 하자.
4: 네.
3: 위야!
4: 원!
3: 제가 목포 출신이어서 여기 전라도에 처음으로 생긴 여자 축구팀이어서 더 뭔가 애정이 깊고요. 전라도를 대표한 만큼 정말 여자 축구를 대표하는 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창단팀이어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발 맞춘 지 얼마 안 돼서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타 팀도 그렇고 보는 사람들도 다 진짜 정말 좋아지고 있고 시간 가면 무서운 팀이라고 해가지고 똘똘 뭉치고 있으니까 저희가 정말 재밌는 공격 축구를 하기 때문에 재밌으니까 꼭 보러 와주시고 저희 팀에 매력이 많고 이쁘고 귀여운 애들이 많으니까 그게 또 하나의 포인트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는 언더독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강자 저희가 앞으로 리그 1위 팀이 될 겁니다.
2: 각오가 아주 대단하네요.
1: 네.
2: 그럼 현재 WK리그 성적은 어떻게 됩니까?
1: 네, 지난 1일에 있었던 2026 WK리그 경기에서 수원FC 위민을 2-1로 이겼는데요.
2: 아, 그래요?
1: 네, 이번 경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 전반 초반 세트피스, 세트플레이라고도 하죠.
2: 네.
1: 이 세트피스에서 터진 이효경 선수와 손하연 선수의 연속골이 결정적이었습니다.
2: 주장 이효경 선수가 아주 제 몫을 톡톡히 했네요.
1: 네, 맞습니다.
2: 네, 그 전남 지역 최초의 어쨌든 프로 여자 축구팀이 뭐 전국 무대에서거든 역사적인 첫 승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컸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그리고 그 후 경기인 지난 5일에 있었던 인천 현대제철과의 경기와 지난 9일에 있었던 세종 스포츠토토와의 경기에선 아쉽게도 패배를 했지만
2: 네.
1: 앞으로 남아있는 경기가 아직 많기 때문에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2: 네, 어쨌든 신생팀이잖아요.
1: 네.
2: 뭐 매번 이길 수만은 없겠죠. 어쨌든 이런 경험들을 또 토대로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이번 달 남아있는 경기는 총 3번입니다. 경기 중 제일 빠른 경기인 오는 1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는 화천 K스포와의 경기인데요.
2: 네.
1: 이날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강진 스완스 WFC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네, 전남 여자축구의 새로운 시작이네요. 강진 스완스 WFC의 도전.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정말 앞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목포 서유진 리포터였습니다.
5: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2: 네, 계속해서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의 이슈 집중적으로 살펴보죠. 뉴스원 제주 취재본부 홍수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오늘은 이제 사흘 뒤면 스승의 날인데 스승의 날 앞두고 우리

0: 이 교육 환경을 돌아보는 뜻에서 제주 교육계에서 일고 있는 논란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그 제주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그 제자가 담임 교사에게 강제 추행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발생 1년 만에 피해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파장이 근데 좀 있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제주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40대 교사가 제주교사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고통스러운 법정 투쟁 과정을 밝혔습니다.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교권보호위원회 시스템의 구조적인 모순을 폭로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는데요. 해당 사건은 당초 교보위에서 성범죄로 인정되지 않아 경미한 처분에 그쳤고 경찰 수사에서도 무혐의 결론이 났습니다.
0: 네.
1: 그러나 피해 교사의 이의 신청과 보완 수사 끝에 사법부는 가해 학생의 위법 행위를 사건 발생 1년 만에 명백히 인정했고요. 이 과정에서 학교도 제도도 경찰도 피해 교사를 보호해 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계를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0: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싶은데 이게 어떤 사건인지 좀 더 자세히 좀 전해 주시죠.
1: 네, 사건은 1년 전인 지난해 스승의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교사는 교실에 혼자 남아 휴대전화를 하던 학생을 지도했다고 합니다. 이후 교무실에 다른 교사에게 인계했고요. 그런데 다음날 이 학생이 공개적인 공간에서 자신을 지도한 건 명예훼손이자 2차 가해라고 주장하면서 교사를 고소하겠다고 했답니다. 학생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교사를 복도로 불러내며 껴안으려고 시도했고요. 또 뿌리치는 교사를 움직이지 못하게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다는 것이 교사 측의 주장입니다.
0: 네.
1: 가해 학생은 키가 180cm가 넘는다는데요. 피해 교사와는 30cm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0: 아,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네요. 물론 뭐 1년 전 일이라고는 하지만 스승의 날과 그 다음 날에 이 학교 남학생이 담임 선생님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참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후에 그 적절한 조치는 좀 취해졌나요?
1: 아닙니다. 교사는 사건이 발생한 지 4일 후에 피해 사실을 학교 측에 통보했지만 제대로 도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예정됐던 수학여행까지 동행해야 했고요. 이 과정에서 2차 가해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치는 신고를 접수하고 열흘이 지난 후에 이뤄졌습니다. 피해자 보호보다 선생님의 임무를 앞세운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 가해 학생은 이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교사는 약 1년째 휴직한 상태입니다.
0: 네.
1: 기자회견에서 교사는 내가 교사이기 때문에 이런 취급을 당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학교 안에서 교사가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한 현실에 절망했다고도 했습니다.
0: 피해자인 선생님이 오히려 자책하며 힘들어하는 현실 참 들어도 답답하기만 한데요. 이런 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근데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나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도 작년 7월 지역교권위원회에서 회의에 다뤄졌는데요. 하지만 성범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성적 혐오감은 느꼈지만 성폭력 범죄 행위로 단정짓기 어렵다라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가해 학생에겐 사회봉사 10시간과 심리치료 처분이 이뤄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사안을 법리적으로 검토할 공식 절차가 없고 위원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존한다는 문제가 있는 건데요. 이 사건만 해도 회의 중에 남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 간 신체 접촉이 빈번하다. 스치기만 해도 신고할 수 있는 판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0: 네.
1: 또 결정에 오류나 불합리함이 있어도 공식적으로 불복할 방법이 없다는 건데요. 이름은 교권보호위원회이지만 결과적으로 교권을 외면한 꼴이 됐습니다.
0: 교사를 보호해줘야 할 교권보호위원회가 정말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물어보고 싶네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뭐 그래도 법원에서 교사의 피해 사실을 이제라도 인정해서 다행이긴 한데요. 그간의 과정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좀 짚어주시죠.
1: 네, 사실 이 사건 초반만 해도 그냥 묻힐 뻔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지만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당시에는 오히려 교사가 무리하게 학생을 고소했다는 비난 여론까지 생겼습니다.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던 건데요. 교사는 스스로 피해를 증명해내야 했습니다. 검찰에 이의 신청을 하고 재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가해 학생은 강제추행 미수 혐의와 폭행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법원은 가해 학생에게 보호 처분 결정을 내렸고요. 보호 처분 결과는 원칙적으로 학교에 통보되지 않고 생활기록부에도 남지 않습니다. 피해 교사는 이번 판결로 명예를 되찾을 수 있었지만 휴직 기간이 끝나면 10년 동안 이어온 교직 생활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더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0: 정말 그 트라우마가 오래 가겠어요. 이 사건 두고 제주도 교원단체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1: 네, 제주 교사 노조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교사들이 교권 침해와 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주교사노조는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에서 현장교사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범죄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교사를 위한 공적 변호인 조력제도, 부당한 처분을 막기 위해 피해 교사의 공식 이의 제기 절차, 분리 조치 강화 등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0: 네, 하여간 이번 사건 일단 법원의 판단으로 마무리는 됐다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제주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지금까지 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일명 학폭위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에는 국제학교가 총 4곳이 있는데요. 이 4곳 모두 지난 15년간 학폭위가 열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힘 김영태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어교육도시 내 첫 국제학교가 문을 연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학교폭력은 총 388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심지어 2022년까지는 매년 10건에서 20건꼴로 발생했다가 2021년 이후부터는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도 일부 피해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고요. 경찰 조사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0: 저는 학폭위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좋은 소식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아니 이렇게 국제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왜 학폭위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을까요?
1: 우선 국제학교 특징을 보셔야 하는데요. 제주에 있는 국제학교는 초중등 교육법을 적용받지 않고 제주특별법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학폭위를 열려면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법은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에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제학교가 초중등 교육법 울타리 밖에 있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교권보호위원회가 선생님들을 위한 제도라면 학폭위는 이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인데 이게 없다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좀 심각해 보이네요.
1: 네, 사실 이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기된 겁니다. 2013년 제주 한 국제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해서 학부모가 교육당국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당시 상당히 수위 높은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교육당국은 국제학교 운영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2024년에도 학교폭력 사건이 외부로 알려졌는데요. 직접적인 폭행까지 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때에도 교육당국은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같은 해 한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허위 성추취물을 제작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죠. 재판까지 넘겨진 사건이었는데도 학폭위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징계하는 경우도 있지만 5일 미만 정학, 면담, 반성문 작성 등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피해 학생이 전학 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네, 이 제도의 허점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결국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네요.
1: 네, 그렇습니다. 국제학교 학교폭력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고요. 법률 개정 요구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주도 교육청은 국제학교에 좀 더 많은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상황을 사실상 방관한다는 비판 여론도 있는데요. 국회에서도 미적되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8월 김용태 의원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학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2년째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미루는 사이 누군가는 학교폭력의 그늘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방관은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가 국제학교의 자율성이란 이름으로 포장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0: 네. 아, 스승의 날 앞두고 참 오늘 안 좋은 소식들을 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좀 개선이 여러 면에서 돼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뉴스원 제주 취재본부 홍수영 기자와 함께 제주 지역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분위기가 좀 어두운데요. 7100번 끝번호 쓰시는

하시는 분 문자가 조금은 기분을 달라지게 해주시네요. 매번 음악방송만 듣다가 3개월 전부터 듣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재미나는 줄 모르셨다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과 진행 재밌네요 하셨어요. 저희 집은 딸이 넷인데 혼자 계신 엄마 집에 가끔 모여서 이걸 떠는데 엄마께서 귀가 따갑다고 하실 정도예요. 그래서 나름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 들으시면요. 하여간 시간 가는 줄 모르실 거예요.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이렇게 많은 행사가 열리나 좋은 정보도 많이 있으니까요. 자주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1부 마무리하면서 나나 무스꾸리가 부르는 마베리떼 나의 서약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죠.

0: KBS 58분 날씨.
1: 오늘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소강 상태가 많습니다. 남해상에서 남동 지나는 기압골 때문에 전남과 경남, 제주 중심으로 시간당 5에서 10mm의 비가 관측되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긴 한데요. 대부분 많이 소강 상태입니다. 비구름대가 남동 지나면서 빗줄기도 점차 대부분 약해지겠습니다. 앞으로 전국 대부분 5에서 40mm의 비가 내린 뒤 늦은 오후에 그치겠고 경상권과 제주는 저녁 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비 오는 곳은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합니다.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아서 바람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주로 충남과 전라권역, 경남 해안과 제주에 10에서 70mm의 비가 온 곳이 있고 시간당 90mm의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린 경남 남해군은 올해 첫 호우재난 문자가 발송된 곳도 있었습니다. 강수 소식에 오존농도, 자외선지수, 대기질 모두 오늘 괜찮은데요. 강원 동해안은 건조특보 남아있고요. 오늘 낮 기온 서울 23도, 세종, 대전, 광주 22도 등으로 대부분 무난한데 강릉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25도, 대구 27도 등으로 점차 더워지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서울 29도, 주말 휴일은 30도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내일부터 쭉 덥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인 재정기조로 경제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며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상호 안보 이익 영역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노력에 대해 모든 동맹국이 본받을 표본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제55회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성적 인력난으로 간호사의 70%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며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법제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찰이 지난 10일 새벽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났던 상미당 홀딩스 구 SPC 그룹의 관계사인 삼립 시화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위태로운 가운데 한국 해운사인 장금 상선 관계사인 장금 마리타임 관련 선박이 이달 초 위치 추적기를 끈 채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네, 라디오정국일주 2부 시작합니다. 요즘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에게 AI 돌봄 로봇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마을 동무가 돼주는 건 물론이고 뭐 약 먹는 시간, 노래 부르기, 또 치매 예방을 위한 게임 등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집안에서 무엇보다 사고를 당했을 때 바로 관련 기관에 연락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멀리 있는 가족보다도 오히려 이 AI 돌봄 로봇이 더 가깝게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던데요. 그리고 뭐 이 키오스크가 요즘 일반화되면서 그나마 이제 가게 점원들과 몇 마디 나누던 대화마저도 단절되고 있는 세상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쨌든 이 AI 돌봄 로봇처럼 또 외로움을 덜어주는 첨단 기계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마음껏 이것 꽃 피우면서 활기차게 지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쓸데없이 말수가 많은 걸 뜻하는 단어 무엇일까요? 오늘 문제인데요. 쓸데없이라는 뭐 표현이 있긴 합니다만 근데 요즘은 이게 오히려 필요한 분들 많죠. 이것과 관련된 문자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전국의 문화예술 현장을 소개하는 전국문화일주 시간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또 어떤 문화예술 현장으로 가볼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내주신 문자들 좀 보죠. 끝번호 1109님, 지금 언니와 형부 그리고 남편과 함께 가족여행 갑니다. 차 안에서 이것 꽃을 피우면서요 하셨습니다. 아, 제일 부럽네요. 네, 요즘 여행하기 참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모쪼록 안전하게 마음껏 이것 떠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3281님은 저희 집 아들들은 어릴 때는 자잘자잘 시시콜콜 그런 것들도 이것을 떨더니 사춘기가 된 지금은 묻는 것도 대답을 잘 안 합니다. 어릴 적 이것 떨던 때가 그립네요. 그때 귀찮더라도 대답을 잘 해줄 걸 그랬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다 한때죠.

0: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제잘제잘 하던 것도 한때니까요. 그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잘 응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615님은 저는 64세 아줌마인데요. 인생 별거 없습니다. 아파트 정자에 앉아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서로 웃고 속상하면 위로해주고 그렇게 이것 꽃 피우다 보면 어느새 5시가 돼요. 그럼 다시 밥하러 집에 옵니다 하셨는데 그래요. 이게 뭐 얼핏 소소한 일상인 것 같긴 합니다만 이렇게 이것들 대상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축복이었구나 하는 생각도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예.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백이숙님은 1인 가구라서 이것 떨고 싶을 땐 전통시장 가신다고, 시장 상인분들과 만나게 먹고 웃고 재미나게 놀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연들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전화 연결해서 지역뉴스 브리핑 전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전주에서는 여행 먼저 가고 비용은 나중에 내는 이 후불주의 여행 상품을 미끼로 고객들을 끌어모아서 거액의 선입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있는데 이 여행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면서요?
1: 예, 전주지법 형사 3-1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징역 3년 2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병합 심리해서 징역 9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경비를 다 내지 않아도 이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며 이 후불제 방식의 여행 상품을 미끼로 100억 원 이상의 선입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0: 네.
1: A씨의 여행사는 2007년 전주에서 창업한 이후 전국에 20여 개 지점을 둘 정도로 성장해서 이 후불제 여행 상품에 가입한 회원 역시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매달 일정액의 회비를 성실히 납부했지만 여행도 가지 못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A씨는 당시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하늘길이 막혀 해외여행을 갈 수 없었다고 호소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도 이 회원들의 연락을 피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 네, 약간 죄질이 참 불량합니다. 그리고 인천 지역 교사들이 그 해외 현장 체험 학습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게 현장 특성을 외면한 행정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고요?
1: 예, 인천시 교육청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사가 국내 수학여행을 인솔할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서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시간당 만여 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요. 그렇지만 해외 현장 체험 학습에 나서면 업무 강도는 더 높은데도 수당은 없습니다.
0: 네.
1: 이 국외 출장은 현지에서 실제 초과 근무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이 학생들에 대한 24시간 보호감독 의무가 있는 해외 현장 체험 학습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수당을 아예 주지 않도록 한 지침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교육부에서도 이 같은 특수성을 인정해서 국외 체험 학습 시에도 이 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이 인사혁신처 지침이 강화되면서 2008년께부터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 교사들뿐만 아니라 여러 시도교육청에서도 개선 건의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 네, 국내는 되는데 국외는 안 된다.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네요. 자,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지난 10일에 가족과 함께 찾은 청송군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홀로 산행에 나섰다가 실종된 초등학생이 있었죠. 사건 발생 오늘이 이제 사흘째인데 결국 뭐 숨진 채로 발견됐네요.
1: 예, 11세의 A군은 지난 10일 부모와 주황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사찰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A군은 조금만 산에 올랐다가 오겠다며 홀로 등산에 나섰고 한참을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부모가 119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당국은 인력과 헬기, 장비 등을 동원해서 주야간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주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폭이 좁고 가파른 데다가 중간중간 낭떠러지 구간도 있어서 수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경찰, 소방 등 인력 350여 명과 헬기, 드론, 구조견 등을 대거 투입해서 약 2.3km의 등산로와 비탈면 등에서 3일차 수색 작업을 전개했는데요. 오전 10시 13분께 주봉 인근에 있는 용연폭포 방면 이 100m 지점에서 경찰 특공대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A군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네.
1: 예, 경찰은 A군이 실종 당일 실족해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통해서 실종과 사망 경위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0: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자, 그리고 오늘이 이제 국제 간호사의 날인데요. 수도권 대형 병원과 지방 중소병원의 이 간호사 인력 격차가 커서 노동 강도 역시 크게 벌어져 있다는 조사 결과 나왔다고요?
1: 예. 대한간호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5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서울의 기관당 평균 간호사는 191.6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제주, 세종 순이었는데요. 반면에 전남은 73.41명에 그쳐서 서울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요. 광주, 경남, 충북 등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이 병상 규모에 따른 격차는 더 컸습니다. 서울 소재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의 기관당 평균 간호사 수는 1651.5명이었지만 전국 100병상 미만의 이 중소병원은 평균 20명 안팎에 그쳤습니다. 특히 전북의 경우에는 100병상 미만 이 의료기관의 기관당 평균 간호사 수가 11.3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간호협회는 간호사 1인당 담당 병상수를 현장 노동 강도로 환산할 경우 서울 대형병원 간호사의 노동 강도가 1이라면 일부 지방 중소병원은 10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격차가 간호사의 육체적, 정신적 소진과 환자 안전 문제로 직결된다는 게 현장의 지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 네, 문제긴 문제네요. 지역 뉴스 브리핑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내일 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0: 방방곡곡 빛나는 우리의 문화예술을 소개합니다. 전국 문화일주.
1: 네,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는 전국문화일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재호 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안재호입니다.
1: 자, 오늘 또 어떤 문화예술 현장 소식을 전해 주실 건가요?
2: 아, 네. 이 오늘은 말이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진 뭐랄까요. 이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이보게 한국을 방문하거든 이 과일은 꼭 먹어봐야 한 단계라고 아예 이 과일의 특산지 사투리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을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과일의 특산지. 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1: 전라도 쪽 과일 같은데.
2: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벌써 네. 한 단계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 최고의 신고배 재배지인 네, 전라남도 나주시.
1: 나주군요.
2: 그렇습니다. 나주시인데요. 자, 이 나주배의 수확 시기는 가을입니다만 배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그 꽃이 피어야 하겠죠.
1: 네.
2: 네, 이 배꽃이 피는 시기인 5월에 나주에서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문화예술 꽃이 만발합니다. 이번 주 주제는 무너진 과거의 성에서 새로운 전통을 세우다. 2026 천년 나주목 읍성 문화축제입니다.
1: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먼저 축제 일정과 또 행사가 열리는 장소부터 좀 살펴볼까요?
2: 네. 이번 주 금요일인 올해 스승의 날이죠. 5월 15일부터 이번 주말 일요일인 17일까지 이렇게 사흘간 개최되고요.
1: 네.
2: 장소는요. 네, 축제의 이름인 천년 나주목 읍성 문화축제에 담겨 있죠. 바로 나주 읍성 일대입니다.
1: 네. 네,
2: 이 나주 읍성은 우리나라의 여러 읍성 가운데 상당히 독특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런 역사적 특수성의 현장에서 새로운 문화예술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지역 축제가 바로 천년 나주목 읍성 문화축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 네.
2: 그리고 특히 나주 읍성터의 한복판에 있는 이 나주의 역사적 보물. 바로 나주 금성관 일원이 또 가장 핵심적인 축제 장소가 되겠습니다.
1: 네. 나주 읍성은 우리나라의 여러 읍성 가운데 상당히 독특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라고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2: 네. 우선 상당히 긴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읍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조선시대부터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1: 네.
2: 네, 나주 읍성은 그 첫 축조가 고려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1: 더 올라가는군요.
2: 네. 그래서 이 천년 나주라는 말은 그렇게 해서 이제 발생하게 된 거고요.
1: 네.
2: 즉 고려시대부터 그 지정학적 중요성의 또 주요 행정 구역으로서의 그리고 호남 지방 백성들의 삶의 터전으로서의 귀한 역사를 지내고 있다. 뭐 이어 뜻하는 표현이겠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983년이었죠. 천년도 더 됐는데요. 이 고려 성종 2년에 네, 이 고려의 12목을 정하게 되고
1: 네.
2: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주목이었던 것입니다.
1: 네.
2: 네. 그리고 이 고려 시대에 또 나주 읍성이 조선 초기에 대형 증축 사업을 두 번 거치게 됩니다. 바로 태종 4년인 1404년 그리고 세조 3년인 1457년인데요.
1: 네.
2: 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태정, 태세, 문단세 네, 이 마지막 두 음절 단세 즉 단종과 세조 사이 관계가 뭐 최근에 영화로 재현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국민적인 관심사가
1: 그렇죠.
2: 됐죠.
1: 네.
2: 네. 바로 그 세조의 집권 3년 차에 나주 읍성이 환골탈태를 하게 됩니다.
1: 그렇군요. 조카였던 단종에게서 왕위를 찬탈하고 권력을 장악한 세조인데 아니 그런 세조가 집권 초기에 이제 집권 3년 차라고 하셨으니까
2: 네.
1: 이 나주 읍성을 글쎄요 대대적으로 이렇게 증축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2: 네 이제 그 우리가 세계사를 두루 살펴보면 말이죠 이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침략하고자 할 때에는 침략국이 늘 고려하는 게 있죠 바로 타이밍. 즉 지금이 침략하기에 적합한 시기인가라는 변수잖아요.
1: 네. 네,
2: 그때 침략의 대상이 되는 국가의 정권이 만일 불안정하다면 침략을 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아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이 세조의 형이자 세종대왕의 장자였던 문종이 많이들 아시다시피 제위 이후 불과 2년 만에 승하했고 이어서 아직 12살 어린이였던 단종이 즉위하고 그 단종을 숙부인 수양대군이 몰아내고 세조가 되고 이렇게 조선이 정치적으로 혼란했던 시기에 외적의 침범이 잦았던 것입니다.
1: 네. 네,
2: 그래서 세조가 집권 초기에 가장 중시했던 국책사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방력 강화였고요. 특히 연해지역인 나주의 경우 경우에는 외구의 침략이 빈번하다 보니 읍성의 확장과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그만큼 더 컸던 것이죠.
1: 예.
2: 아마 이 외구도 나주에 아신다는 걸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1: 예.
2: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읍성 가운데 하나인 나주 읍성은 이런 초기의 역사를 거친 것입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2: 네, 널리 알려진 대로 이제 이 외적의 침략은 안타깝게도 그때만 일어난 건 아니죠. 이 임진왜란을 비롯해서 계속 일어났고요. 그럴 때마다 나주 읍성은 훼손과 보수 공사를 반복적으로 겪게 됐습니다.
1: 네.
2: 그러다가 이제 결정타를 맞은 게 바로 일제 강점기인데요. 당시 일제 식민 정부는 나주 읍성을 아예 거의 완전히 해체시키고 읍성터를 근대적인 도시로 변신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죠.
1: 예.
2: 예,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이제 한국 사회 전체가 전반적으로 도시화와 현대화를 거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나주도 도시화가 계속해서 진행됐고요. 그러다가 1990년대에 이르러 드디어 읍성의 그나마 남아있는 부분들을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으로 보호해야 한다. 이제 이런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가 커지면서 결국 1993년에 4대문 가운데 남문의 복원을 시작으로 해서 2018년의 북문 복원까지 이렇게 25년에 걸쳐 4대문의 복원이 완성됩니다.
1: 네.
2: 예, 그리고 북문 복원 이듬해인 2019년에 나주시에서 나주읍성의 문화적 가치를 기억하고 이곳에서 새로운 문화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의 연례 축제를 기획하게 되는데요. 네, 그 축제가 바로 천년 나주목 읍성 문화축제인 것이죠.
1: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이제 나주읍성터의 한복판에 있는 이 금성관이라는 건물이
2: 네.
1: 뭐 축제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장소라고 하셨잖아요.
2: 네.
1: 이건 어떤 건축물인가요?
2: 네. 자, 일단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
1: 예.
2: 연세가 40대 이상이신 분들께 미리 말씀드리자면 아니 무슨 지역문화축제를 대중목욕탕에서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꼭 계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세대한테는 이 금성관이라는 이름이 약간 그런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1: 네.
2: 하지만 이 조선시대 건축사에서 이 나주의 보물인 금성관은 정말 보통 건물이 아닙니다. 자, 이제 나주읍성은 우리나라 사적 제337호이고요. 그 읍성터의 가장 대표적인 아직 현존하는 건물인 금성관은 우리나라 보물 제2037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금성관이 국가보물로 지정된 해가 바로 천년 나주목 읍성 문화축제의 초대 축제가 개최된 해인 2019년입니다.
1: 네.
2: 네, 이 금성관은 조선시대의 나주 읍성의 객사 즉 지역에 방문하는 사신의 숙소로 사용된 건물이고요. 동시에 왕의 전패와 골패. 네, 이 왕을 상징하는 전패와 골패는 말이죠. 뭐 요즘식으로 말씀드리자면 각 지방 관공서 내부에 걸려 있는 태극기와도 같은 것이죠.
1: 네.
2: 네, 그런 전패와 골패를 모신 건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각 지방의 객사 건물 가운데서도 이 나주의 금성관. 유독 건축학적으로 그 우수성이 뛰어나고요. 벌써 한눈에 봐도 미학적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의 전통문화예술축제의 장소로 또 너무나 알맞는 곳이기도 하겠죠.
1: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 나주읍성과 금성관은 뭐 건축이 지닌 역사와 또 미학적인 측면에서 꼭 한번 좀 찾아가 봐도 좋을 장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2: 그렇습니다.
1: 아무래도 뭐 이왕 갈 거면 축제 기간에 방문하는 게 더 의미가 크겠죠.
2: 네.
1: 예. 천년 나주목 읍성문화축제. 그럼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2: 네. 전통예술공연부터 시민참여형 민속놀이까지 무려 30개가 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1: 네.
2: 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문화평론가의 특별 추천은 늘 해야 하겠죠. 네, 그래서 다 너무 유익하고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만 아주 어렵게 아주 아주 어렵게 제가 딱 3개만 골라봤는데요.
1: 네.
2: 바로 삼색유산놀이 그다음에 취타대 공연 그리고 동서 줄다리기 이렇게 세 개를 골라봤습니다.
1: 네.
2: 네, 그래서 삼색유산놀이부터 이제 살펴보면 말이죠. 이 삼색유산놀이는 나주의 대표적인 지역 문화유산인데요. 삼색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세 개의 조선시대 사회 계층 즉 양반, 상민 그리고 천민을 의미하고요.
1: 네. 네,
2: 이 세 계층의 사람들이 신분을 초월해서 다 함께 무용과 음악을 즐기는 그런 아주 드문 나주만의 이색적인 전통 공연입니다.
1: 네. 그러면 취타대 공연은요?
2: 네, 이 취타는 원래 조선 시대의 궁중 음악인데요. 그래서 민속악하고는 성격이 다소 다른 좀 장엄한 분위기의 예술이죠. 그런데 현대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백성민, 임금주, 즉 국민 모두가 왕인 셈인데요. 그래서 대중이 함께 즐기는 예술로 현대에는 다양한 편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1: 네.
2: 게다가 전통 궁중음악 공연 특성상 장소가 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임금님의 전패와 골패를 모시던 옛 읍성터의 금성관 일원에서 즐기는 현대의 취타공연. 생각만 해도 너무
1: 멋지네요. 예. 그리고 줄다리기는 뭐 지역 문화예술 축제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행사인데 네. 뭐 나주의 이 동서 줄다리기는 뭐 특별한 점이 좀 있나요?
2: 상당히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이 나주 사람들에게 뭐 줄다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드리면 아마도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세상에는 두 가지 줄다리기가 있죠. 하나는 모두가 아는 그 줄다리기, 다른 하나는 나주의 동서 줄다리기라고 말이죠. 네, 이 나주 동서 줄다리기는요, 그만큼 지역 정체성이 강한 줄다리기인데요. 이게 왜 동서 줄다리기라는 이름을 갖게 됐냐면요. 옛부터 나주의 동쪽 고을 사람들이 한패, 그리고 서쪽 고을 사람들이 또 한패, 이렇게 지역으로 나눠서 각 지역의 협동심을 겨루는 그런 지역 공동체 의식 강화의 목적을 갖고 있는 전통 놀이입니다.
1: 네. 네,
2: 따라서 농경 사회에서는 너무나 귀한 놀이였던 것이죠. 네, 그래서 뭐 밧줄의 길이, 참가자 수,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 규모도 정말 엄청나고요. 또 각 지역의 화끈한 응원단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옆에서는 또 이 풍물패가 라이브로 민속악 응원곡을 연주하는 그런 종합예술이자 나주 고유의 지역 문화입니다.
1: 예, 그렇군요. 하여간 볼만하겠습니다. 전국문화일주 네. 오늘은 이번 주 금요일에 막을 올리는 천년 나주목 읍성문화축제에 대한 얘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안재우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립니다. 정답 수다였습니다. 예, 김성곤님이 수다 떨 일이 없다면 삶의 재미가 없는 거겠지요. 수다에서 정보도 주고받으니 일석이조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 뭐 수다와 관련해서 여러 재미있는 사연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참여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끝곡은 방금 함께 하신 문화평론가 안재우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바로 오늘인데요. 015B의 5월 12일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입니다. 이 책은 사랑이 무한한 확장이 아니라 가지치기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지브란은 오히려 사랑이 우리를 가지치기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들, 우리를 작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을 잘라낸다고 말합니다. 가지치기를 당한 나무가 봄에 더 풍성하게 꽃을 피우듯 사랑의 고통을 통과한 사람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집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그대에게 손짓할 때 그를 따르라고. 비록 그 길이 험하고 가파를지라도. 왜냐하면 사랑은 그대를 왕관 씌우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대를 성장시키기 위해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대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고 그대의 가지를 더 높이 뻗게 합니다. 뿌리와 가지, 사랑은 우리를 하늘로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그래서 더 높이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되 사랑으로 구속하지 마라. 그보다는 그대들의 영혼의 두 언덕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두어라. 서로의 잔을 채워주되 한쪽의 잔만 마시지 마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서로는 혼자이게 하라. 마치 류트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위해 떨리지만 서로에게는 혼자이듯이 함께 있되 거리를 두어라.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싶고 모든 순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브란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 그 사이에 바람이 춤출 공간을 남겨두라고, 그 사이에 바다를 두라고. 왜냐하면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서로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가슴을 주되 서로의 가슴 속에 가두지 마라. 오직 삶의 손만이 그대들의 가슴을 담을 수 있다. 함께 서 있되 너무 가까이 서지 마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자랄 수 없으니까요. 사랑은 서로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브란은 말합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0: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로큰롤 밴드 양반들의 리더이자 보컬인 전범선 씨와 얘기 나눕니다. 한 가지 일을 잘하기도 어려운데 전범선 씨는 밴드 활동뿐 아니라 환경운동, 동물해방운동에 글을 쓰고 책을 쓰고 서점도 꾸려가고 팟캐스트의 유튜브 채널 진행까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역사 전공을 살려서 한국사 테라피라는 책도 출간했습니다. 그가 바꾸고 만들고 싶은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밴드 양반들의 리더 전범선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글 쓰고 노래하는 양반들의 리더 보컬 전범선 씨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네,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막 저도 지금 순간 머릿속에 뭐부터 소개해야 되지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지금 서점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1: 책방도 예. 살리려다가 제가.
0: 지금 얼마 되셨어요? 서점 하신 지가?
1: 제가 물려받은 지가 5년 됐습니다.
0: 물려받으신 거죠?
1: 아, 6년 됐네요 이제. 네.
0: 원래 좀 망하려던 서점을 인수하셨다고 들었는데 문 닫으려던 서점을. 네. 어떤 사연이 있었나요?
1: 원래 그 성대 앞에 인문사회과학 서점 풀무질이라는 네. 책방이 1986년부터 있었고요. 올해로 40년째 되는 책방인데요. 옛날에 80년대 대학가 앞에 이제 뭐 인문사회학 서점들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네. 저는 사실 영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좀 오래된 게 없을까?
0: 그렇죠.
1: 다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없애버리고 예. 재건축하고 막 다 영국에 있으면은 그 뿌리 깊고 유서 깊은 어떤 역사적인 전통이 많은 것들이 보여서. 특히 책방을 제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 풀무질이라는 책방이 문 닫는다는 소식을 듣고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0: 네.
1: 당시에 제가 또 패기가 있어서
0: 네.
1: 갓 제대한 때였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물려받았죠.
0: 그래도 인수자금은 어디서 났어요?
1: 망한 책방이었기 때문에 딱히 제가 돈을 드리고 물려받지는 않았습니다.
0: 지금 이제 5년 지났는데 네. 아직 이제 망하지 않고
1: 네.
0: 예, 지금 영업 중이신 거죠.
1: 동물해방 물결에 저희 이제 배움 공동체로서 함께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해방촌에 핫플레이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많이 오세요?
1: 맞아요. 성대 앞에서 있다가 재작년에 저희가 해방촌으로 이사를 했고요. 요새는 해방촌이 워낙 지금 핫하기 때문에
0: 네.
1: 젊은 예술가들이나 활동가들 그리고 뭐 그냥 데이트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방문을 하고 계시고요.
0: 네.
1: 저희가 또 이런 생명살림 공동체로서 네. 어떤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나 뭐 그 고민들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0: 네. 네. 사실 굉장히 바쁘게 부지런하게 사시는 분입니다. 요즘 유튜브도 하시고
1: 네.
0: 팟캐스트도 하시고
1: 네.
0: 예. 지금 책도 냈고
1: 네.
0: 새 음반도 나왔고
1: 예.
0: 예. 또 더 하는 일 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1: 아, 뭐 그게 답니다. 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0: 예. 네. 뭐라고 그럴까요? 사실 처음에 데뷔할 때 이제 공부 천재다. 뭐 금수저라는 소문도 살짝 있었던 것도 같고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예. 그 저는 그래서 대치동에서 잘하셨나 그랬더니 강원도 춘천
1: 맞습니다.
0: 출신이시더라고요.
1: 네네.
0: 예. 강원도의 전설이라고 하던데 공부를 그렇게 잘했어요?
1: 아, 강원도는 아니고 이제 강원 중학교를 제가 다녔고 이제 강원 중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춘천의 조그만 중학교였으니까
0: 네.
1: 이 당시에 워낙 입시 경쟁이 치열했잖아요.
0: 그랬죠.
1: 저도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뭐 중독돼 있었던 것 같고
0: 네.
1: 거기서 이제 공부를 잘한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뭐 좋은 당시에
0: 네.
1: 학교가 어딜까? 네. 라고 했더니 민사고라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근데 강원도에 있는 학교래요.
0: 그랬죠.
1: 강원도 네, 그렇죠. 횡성에 있으니까.
0: 네, 맞아요.
1: 저도 강원도 사람이니까 가야겠다 했는데 거기 가려고 그러면은 대치동에 유학을 가야 된다고 하는.

0: 겁니다.
1: 아, 대치동 역도 갔어요?
0: 그렇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1: 아, 실제로 지방에서 대치동에 방 잡아놓고 이렇게 막 다니고 하더니.
0: 맞아요. 하숙도 했었고. 예.
1: 확실히 대치동의 도움을 받았네요. 사교육도 아, 확실하게
0: 그렇죠.
1: 받았네요.
0: 그게 없었으면 저는 예. 뭐 입학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시의 현실에서는.
1: 근데 사실 이제 그런 특수목적 고등학교들이 그런 사교육을 배제하기 위해서 사실 만들어진 것들인데
0: 맞아요. 에.
1: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저는 좀
0: 아이러니했죠. 에.
1: 들고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쟁쟁한 학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0: 맞아요.
1: 예, 들어가니까 좀 날개를 펼치고 네. 내가 할만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나요?
0: 저는 그때 1학년 때 충격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전 중학교 때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였던 거죠. 근데 막상 그 민사고에 가니까 일단은 저희 이제 국제반과 국내반이 있었는데 저는 국제반이었고요.
1: 유학 가려고.
0: 예, 아이비리그 가는 예. 목적에. 근데 그 중에 강원도 출신이 저밖에 없는 겁니다.
1: 아, 강원도 학교인데. 다 수도권.
0: 다 수도권 위주였고, 뭐 제주도 한 명, 뭐 네. 광주 한 명, 뭐 부산 한 명.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소외감을 느꼈고, 예. 뭐 다른 친구들 부모님들 거의 뭐 이제 사자 돌림 전문직이시고, 이제 그런 뭔가 일종의 열등감을 느꼈고 다 1등들인 거잖아요. 거기 네. 온 친구들이.
1: 네.
0: 그러니까 1등만 모인 고등학교에도 1등 한 명인 거죠.
1: 그렇죠. 다 1등할 수는 없잖아요.
0: 다 1등할 수 없더라고.
1: 없잖아요. 예.
0: 그때부터 제가 이제 나의 살 길을 찾기 시작했고 그때 제가 이것만큼은 내가 다른 친구보다 잘할 수 있다. 했던 게 역사와 음악이었어요.
1: 아.
0: 역사학만큼은, 역사 수업만큼은 내가 1등을 해보겠다. A+를 그래. 받아보겠다.
1: 그래서 이제 아이비리그의 역사를 전공을
0: 맞아요.
1: 하셨더라고요.
0: 네, 역사 전공으로 지원을 했었고. 그때부터 밴드도 했었고.
1: 예, 밴드 활동도 하고.
0: 네. 밴드는 예. 제가 제일 잘한 것 같은데.
1: 아.
0: 다른 공부는 도저히 이길 재간이 없었던 거죠.
1: 네. 근데 이제 그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대단한 곳에 가서.
0: 네.
1: 공부도 되게 잘했더라고요.
0: 네, 미국 친구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진 않더라고요. 한국 친구들에 비해서.
1: 근데 미국 유학이 네. 전범선 씨의 어떤 그 삶의 네. 어떤 계획표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0: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아요.
1: 어떤 네. 계기가 있었나요?
0: 사실 미국에서의 어떤 그 그러니까 학교 학부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변호사를 하려고 했어요.
1: 네.
0: 역사를 공부할 때도 로스쿨을 가기 위한 준비 과정, 그 네. 프리로라고 하죠. 과정으로서 이제 나 역사를 공부하는 거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근데 이제 다트머스 대학 같은 경우는 되게 인문학 중심의 교양학부 중심의 학교고 역사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특히 저는 철학사를 했기 때문에
1: 네.
0: 이게 또 부모님들이 들으시면은 철학과 보내면 안 되겠다 이러실 수 있는데 세상을 되게 비판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1: 예.
0: 다각적으로 보게 되고.
1: 그렇죠.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면 또 이게 학문이 안 되죠.
0: 그렇죠.
1: 예.
0: 그러다 보니까 또 저만의 어떤 세계관 늘 많이 이제 확립하게 된 것 같고 고민하게 됐던 것 같고.
1: 네.
0: 그렇습니다.
1: 이렇게 소수자로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절감하셨다는 말을 했잖아요.
0: 네.
1: 예.
0: 그렇죠. 미국에서 있으면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있을 때는 아무리 제가 강원도 뭐 속된 말로 촌놈이고
1: 네.
0: 해도 어쨌든 주류에서 네. 엘리트 교육을 받은 그리고 남자하고
1: 네.
0: 외동아들이고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별로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1: 근데 그 코스를 그대로 마치면 사실 내가 엘리트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죠.
0: 네.
1: 근데 그거를 왜 버리셨어요?
0: 아, 근데 제가 뭐 법무부에서 인턴을 해봤는데요.
1: 아, 유학 마치고 와서 인턴도.
0: 네, 이제 로스쿨 합격을 하고.
1: 이 코스잖아요, 그게.
0: 그렇죠. 인턴, 예. 뭐 이제 로펌에서 인턴을 하거나. 근데 저는 그냥 단순히 로펌에서 어떤 상업적인 변호사를 하기보다는 동북아 평화체제에 기여하고 싶다는 엄청난 그 당시에 저의 공상적인 꿈이 있었기 때문에
1: 네.
0: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한번 일을 해봐야겠다. 제가 예전에 네. 국회에서도 인턴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1: 예.
0: 법무부 인권정책과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1: 네.
0: 근데 그 당시에도 제가 이런 그 뭐랄까 차림새를 하고 이런 어떤 외모를 갖고 있었거든요.
1: 좀 자유롭게.
0: 네. 예. 수염의 장발을 네. 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면접을 보러 갔더니 저한테 수염을 자르고 머리를 좀 자르고 라는 거예요. 그 담당하시는
1: 네. 좀 단정하게 하고 와라.
0: 왜냐면 예. 왜 그러세요? 그랬지만 장관님이 보시면 우리 불효령이 떨어진다. 혼난다. 법조계라는 게 아무래도 좀 보수적이잖아요.
1: 네.
0: 근데 저는 그때 제가 법무부 인권정책과에 지원한 게 아닌가요?
1: 아.
0: 인권정책과인데 왜 저한테 두발 단속을 하시느냐?
1: 네.
0: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안 맞는 거죠.
1: 예.
0: 그리고 회식을 갔더니 난 채식을 한다고 하니까

0: 그래서 지금은 뭐 서점도 하시고 네. 예, 사회운동도 하시는데
1: 네, 맞습니다.
0: 출판사도 하셨더라고요.
1: 네. 예,
0: 책을 어떤 책들을 내셨어요?
1: 아, 그때 한 제가 한 3, 4년 정도 출판 사업을 했던 건 이제 두루미 출판사라는 이름으로 했는데요.
0: 네.
1: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동물해방 물결, 풀무질이랑 함께 비거니즘 관련된
0: 네.
1: 당시에는 비거니즘 관련된 출판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결이라고 하는 비거니즘 잡지도
0: 네.
1: 2년 동안 냈었고요. 개간지로 그다음에 네. 비거니즘 관련된 단행 본들을 많이 이제 번역해서 소개를 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한 2, 3년 하다 보니까 다른 출판사에서 이제 하더라고요.
0: 아.
1: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니까 제가 했던 건데
0: 네네.
1: 다른 분들이 더 잘 큰 출판사에서 잘해 주시니까 저희가 더 할 필요는 없겠다 해서 이제 네. 정리를 했습니다.
0: 남들이 하는 거에는 흥미를 못 느끼나 봐요. 지금 보니까 그 요즘 말로 약간 뭐랄까요? 이게
1: 청개구리?
0: 청개구리일 수도 있고 예, 관종이란 말 하더라고요.
1: 맞아요. 맞습니다. 네.
0: 예.
1: 관종이죠. 뭐.
0: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거 본인 스스로 지금 인정하시는
1: 네,
0: 그런
1: 맞습니다.
0: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예. 경력이 참 다양해서 음식점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여기서 또 음식점은 또 뭔가.
1: 그것도 사찰 음식점. 비건 식당이 거의 없었을 때
0: 네.
1: 시작을 했다가
0: 또 많이 생겼네.
1: 그것도 많이 생기니까 핫해지니까 이제 아, 근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식당은 얼른 정리했습니다.
0: 예.
1: 네.
0: 그러니까 다 그것이 다른 일 같지만
1: 맞아요.
0: 하나의 어떤 목적이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0: 예, 생각이
1: 맞습니다.
0: 있는 거네요.
1: 예. 맞아요.
0: 네. 사실 그 밴드 활동하면서 새 음반도 냈고 저희가 뭐 노래도 들어봤지만은 이번에는 또 역사 전공을 살려서 전 공부를 하는 게 다 묻혀버리면 어떠나 했더니 또 이것도 살리고 계시더라고요.
1: 네.
0: 예. 올 봄에 전범선의 한국사 테라피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1: 네. 예, 맞습니다.
0: 이게 부제가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200년 근현대사 이야기라고 돼 있는데
1: 네.
0: 어떤 책입니까?
1: 제가 개인적으로 역사를 공부했던 가장 큰 이유가 왜 우리나라는 분단이 돼 있을까? 강원도도 남강원도 북강원도로 분단이 돼 있고
0: 네.
1: 남북한으로 분단이 돼 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세대 간에 젠더 간에 갈라치기가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으로 이제 사실 서양 철학사를 공부한 거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한 거라고 배웠고
0: 그렇죠. 예.
1: 이데올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진보다 보수다 좌다 우다 계속 이렇게 싸우는 거를 보면서 저는 참 답답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저는 이제 민족 사관.
0: 네.
1: 이게 무슨 육군 사관학교 같은 어떤 사관학교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역사관의 사관이거든요.
0: 네.
1: 민족주의적인 역사관을 배우는 학교를 저는 다녔던 거고 참 어렸을 때부터 의아했어요. 역사를 꼭 민족의 입장에서만 봐야 되는가? 근데 민족 사관이라고 했는데 왜 나는 한복을 입고 영어를 써야 되는가?
0: 아.
1: 저희 민사고에서는 또 영어만 써야 되거든요.
0: 수업이 영어 수업으로 이루어지죠.
1: 맞아요. 그럼 생활, 일상생활도 영어로 해야 돼요.
0: 그러니까 참 그런 한복을 입고 영어로 생활한다.
1: 아이러니한 그런 네. 상황들을 많이 보면서 궁금했던 점들이 많았어요.
0: 네.
1: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갈라져 있고 왜 이렇게 특이할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스스로를 치유하는 과정이었고 저는 또 카투사로 공부했기 때문에 민사고랑 비슷하죠. 한국군인데
0: 네.
1: 미군복을 입고 있고
0: 네.
1: 한국군으로 어떤 복무를 하는 건데 미국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야 하고
0: 예.
1: 이런 약간 나는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실제 미국 유학을 하기도 했고 이런 정체성의 고민과 스스로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다가
0: 네.
1: 그것을 일종의 테라피의 형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갈라진 게 저는 일종의 한이라고도 하는데 한이 결국 트라우마잖아요.
0: 예.
1: 민족의 한이라는 게 결국 역사에서 온 건데 그것을 과연 우리 역사가 꼭 좀 아픈 이야기, 서로 싸우는 이야기만 돼야 하는가? 혹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치유할 수는 없을까? 라는 질문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0: 한국사 트라우마 자가진단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책에.
1: 네.
0: 예. 이 문항 중에서 3개 이상이면 역사 트라우마에 빠진 것이다. 예, 한국사 트라우마라는 게 뭔지도 일단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1: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인물을 생각하면은 거기서부터 편을 가리기 시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이냐, 박정희 대통령이냐, 뭐
0: 김구냐, 이승만이냐.
1: 김구냐, 이승만이냐.
0: 그렇죠.
1: 뭐 김일성이냐, 이승만이냐를 떠나서 김구냐, 이승만이냐부터
0: 네.
1: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갈라치기의 연속과 연속이 저는 한국사를 배우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세대는 사실 윗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는 뭐 민주화 세대 혹은 그 윗세대는 산업화 세대 이렇게 세대마다 어떤 경험이 다르다고 보지만

0: 저는 91년생으로서 저희 같은 MZ세대는 사실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살고 있고 특히 요즘은 한류 시대에 정말 전 세계 어딜 가도 자랑스럽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는 저는 약간 아니 다들 너무 고생하셨다. 전라도냐 경상도냐 산업화냐 민주화냐 김대중 대통령이냐 박정희 대통령이냐 다 명과함이 있고 다 너무 감사한 입장에서 저희는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역사를 한번 품는 마음으로 그리고 윗세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감사와 공경의 마음으로 역사를 좀 봤습니다.
1: 네. 뭐 어떤 진영에 따라서 완전히 전부를 인정하고 전부를 부정하는 게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맞아요.
1: 예. 네. 이제 그런 그 측면에서
0: 네.
1: 문항의 3개 이상이면 역사 트라우마에 빠진 것이다. 예를 한번 네. 들으면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0: 가장 첫 번째가 우리나라 역사만 생각하면은 그 뭔가 부끄럽다. 그러니까 한의 역사다.
1: 아, 한의 역사다.
0: 뭔가 치욕과 어떤 부끄러움의 역사다.
1: 예.
0: 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좀 젊은 세대는 바뀐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약간 자신감이
0: 맞아요.
1: 좀 뿜뿜하죠, 요즘은?
0: 맞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최근에 일이고 저희 세대도 한 10년 전, 뭐 짧게는 7, 8년 전만 해도 헬조선이다.
1: 네.
0: 뭐 어느 세대 갈등과 젠더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한국을 생각하면 그냥 우리나라 안 좋은 나라. 살기 힘든 나라. 역사도 부끄러운 역사. 식민 지배와 전쟁의 역사.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사실 사실이고
1: 네.
0: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무언가를 생각할 때 스스로를 이게 저는 민족이라는 것이 어떤 게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역사라는 게
1: 네.
0: 민족의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개인과 비교해 보면은 내 스스로의 내러티브를 생각했을 때 뭔가 내가 부끄럽다라고 느끼는 거는 어떤 트라우마에 빠진
1: 네.
0: 증상인 거잖아요.
1: 그것이다.
0: 네.
1: 아, 예를 들면 단적으로 좀 고개가 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네. 게 있을까요?
0: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이제 김구냐 이승만이 얘기한 것처럼
1: 네.
0: 우리나라의 진정한 국부는 한 명이다. 우리나라의 진정한 건국 대통령은 한 명이다.
1: 아.
0: 우리나라의 어떤 뭐 산업화 그러니까 대통령을 골라서
1: 네.
0: 이제 다른 대통령을 뭐 배척해야 된다든가 이런 역사적 인물을 생각할 때 취사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1: 아.
0: 보게 되는 것조차도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집단적인 정신 분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네, 네. 그렇군요. 저는 이제 하시는 활동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 우리가 말하자면 그
0: 네.
1: 진영에 속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0: 네.
1: 역사적인 면에 있어서는 좀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0: 네.
1: 그런 게 좀 강하게 있으신 것 같아요.
0: 뭐 일반적으로 뭐 동물 해방을 이야기하고
1: 네.
0: 뭐 저의 뭐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이나 어떤 세계관이 되게 급진적이라고
1: 네.
0: 많이 여겨져 왔고 사실 틀린 말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저의 마음은 이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근대적인 되게 사실 서양적인 이분법적인 생각이거든요.
1: 사실은 그렇죠. 구시대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0: 그렇죠. 그 제
1: 네.
0: 전공이 그리고 프랑스 혁명사라서
1: 아.
0: 이 좌우 진보 보수의 기원이 프랑스 혁명인데
1: 네.
0: 사실 저는 그 패러다임 200년 된 이 패러다임이 유효기간이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1: 네.
0: 해요. 더 이상 우리나라 같이 이제 동양의 특히 나라가 굳이 이런 서양적인 이분법적인 패러다임에 갇혀서 좌냐 네. 우냐 진보 보수냐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1: 네. 사실 전범선 씨가 이제 우리 양반들 밴드 양반들의 리더를 모셔서 역사학자는 아니세요. 역사를 전공했지만
0: 맞습니다. 네, 저는
1: 예.
0: 학자가 아닙니다.
1: 하지만 이제 충분히 또 들어볼 만한 저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예.
0: 저는 사실 이 책이 제가 작년에 1년, 거의 1년 가까이 진행을 했던 역사 테라피라는 팟캐스트를 사실 책으로 만든 건데요.
1: 네, 네.
0: 팟캐스트, 저희 이제 젊은 청년층이 많이 듣는 팟캐스트였어요. 굉장히 많은 인기와 관심을 받았었는데, 저도 놀랄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특히 요새 젊은 그 청년 남성과 여성 간의 어떤 갈등, 젠더 간의 갈등도
1: 심하죠.
0: 심하고
1: 세대 간의 갈등도 너무 심하고
0: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런 이런 역사 테라피적인 이야기가 많은 공명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좀 큰 희망을 가졌습니다.
1: 네. 혹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신 얘기 중에서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0: 네.
1: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요.
0: 가장 핵심 책의 결론은요. 민족 사관 대신에
1: 네.
0: 태극 서관을 전 얘기를 해요. 태극기를 한번 다시 보자.
1: 예.
0: 우리 태극기의 의미라는 게 결국에는 음양의 조화잖아요.
1: 네.
0: 태극이라는 게. 우리나라 태극기가 근데 왜 빨강색 파랑색 태극기일까를 한번 저는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제가 동해바다에서 해돋이를 딱 보다 보니까 그 절묘하게 태양이 반쯤 바다 위에 걸쳐 있을 때, 그러니까 위에가 빨갛고 밑에가 파란 모습을 제가 봤어요.
1: 네.
0: 근데 그 영락없는 우리나라 국기인 거예요.
1: 아.
0: 우리나라 태극기는 중국의 태극과 다르게 중국 태극은 흑백 좌우 태극인데,
1: 네.
0: 우리나라 홍청 상하 태극이잖아요.
1: 네.
0: 아무튼 왜 우리나라는 이런 태극일까를 생각했을 때, 아, 저 해돋이의 저 모습, 낮인지 밤인지 모른 낮과 밤이라는 이분법을 초월하는 절묘한 음향의 조화가 있는 저 순간이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의 상징이구나.
1: 네.
0: 라는 것을 느꼈고, 이런 그 음향의 조화라는 그 태극의 가치를 갖고 있는 국기를 내걸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거든요.
1: 네, 네.
0: 사실 중국, 북한, 미국 다 별을 내걸고 있고.
1: 정말 우리 태극 문양은 전 세계 국기를 놓고 볼 때 진짜 독특하죠. 디자인이에요.
0: 동양 철학의 정수를.
1: 예.
0: 동양 철학의 정수를 음향의 조화라는 어떤 정수를 국가 상징으로 달고 있고 중국마저도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별을 달고 있고 북한도 별이고 일본은 태양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음양, 그러니까 낮과 밤의 절묘한 조화를 국가의 상징으로 갖고 있고
1: 네.
0: 그게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고요한 아침의 나라.
1: 네.
0: 뭐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도 아니고 가운데 나라도 아니고 아름다운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그러니까 낮도 밤도 아니고 낮이기도 밤이기도 한 그 절묘한 음향의 조화를 우리 가슴속에 갖고 있는
1: 네.
0: 상징인데 저는 그게 이런 양극화된 세계의 어떤 지금 병든 무너지는 질서를 치유할 수 있는 태극의 역사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좌우 진보 보수를 보는 게 아니라 음향의 조화로 좀 보자.
1: 아.
0: 우리의 그림자도 좀 품자.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1: 네. 그런 얘기 하실 때 보니까 약간 도인 같은 느낌이 지금 살짝 오려고
0: 네,
1: 하는데.
0: 네.
1: 예.
0: 그렇죠. 현실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을 꿈꾸고 노래하는 게 저 같은 예술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1: 네.
0: 네.
1: 이제 인간답게 사는 법을 우리가 고민을 하는데
0: 네.
1: 이제 우리 전범선 씨는 동물답게 생명답게 사는 법을 자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0: 맞아요.
1: 동물답게 생명답게 어떤 건가요?
0: 사실 인간다움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수학과 과학과 언어가 있다. 라는 거거든요.
1: 네.
0: 그게 사실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기도 하고요. 근데 AI의 시대에 우리 인간보다 더 이성적인 존재들이 나왔잖아요.
1: 네.
0: 우리의 자손이라고 네. 하는. 사실 여태까지 우리가 동물의 권리를 부정했던 거는 인간은 이성이 있는데 동물은 이성이 없다. 였는데 인간보다 더 이성적인 존재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AI한테 권리를 주지 말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AI는 감성이 없다.
1: 네.
0: AI는 느끼지 않는다. 의식이 없다. 이런 주장인데 동물은 감성이 있고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특별함이 이제는 자리를 잃어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저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고 내가 어떤 존엄한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제가 수학을 잘해서 말을 잘해서 존엄하고 살아있다고 느끼지 않거든요. 제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고통과 행복을 느끼고 살아 숨쉬고 있고 그리고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 존재는 인간이 아닌 존재도 많다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인간 중심주의적인 어떤 세계관 자체도 되게 서양적이고 근대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세계관을 좀 공부하고 가르쳐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1: 네.
0: 기계 살림이라는 책에서도 그런 이제 포스트 휴먼 시대 인간 아닌 존재들과 어떻게 우리가 관계 맺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다움을 어떤 이성에 많이 두고 설명을 했는데
0: 맞아요.
1: 네. 이제 더 이성적인 AI라는 것이 나와서
0: 네.
1: 그것으로 진짜 인간다움을 얘기하는 거는
0: 말이 안 되죠.
1: 네. 부족하겠다.
0: 네. 심장이 뛰고 있음이 사실 더
1: 예.
0: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1: 궁극적으로 전범선 씨가 하고 싶은 것,
0: 네.
1: 이루고 싶은 것은 어떤 걸까요?
0: 저는 그냥 뭐 꿈을 꾸는데요. 금강산에서
1: 네.
0: 신명나는 그냥 한바탕 축제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0: 제가 뭐 광화문에서도 노래를 했고 강원도에서 제가 축제에서 공연을 하고 연주를 하고 하는데 항상 답답해요.
1: 예.
0: 어느 순간에는 답답해서 좀 너른 마당에서 저는 지금 용산구 해방촌에 살고 있는데
1: 네.
0: 저희 마당 마을 앞에 그 미군 기지 너른 땅도 있고 그런 너른 땅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금강산이잖아요.
1: 네.
0: 그런 풍수 좋은 데에서 진짜 풍류를 한번 즐겨보고 싶다.
1: 예.
0: 그게 저의 꿈이라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1: 네. 그 제가 전범선 씨랑 이틀 동안 얘기를 하면서 아 이제 뭔가 어떤 사람이나 요즘 세대를 한 가지 색깔로 정의하기는 너무 어렵다.
0: 네.
1: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밴드 양반들의 이제 2집이 나왔다고 하는데 네. 오늘 한 곡 들으면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0: 아까 제가 동해바다에서 봤던 해돋이와 태극 이야기를 했는데요.
1: 네.
0: 그때의 감흥을 담은 해야라는 노래.
1: 예, 해야 떠라 이거 아니고요.
0: 뭐 비슷합니다.
1: 예, 네. 자 양반들의 해야를 들으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맞습니다.
1: 네, 음악과 문화 예술을 통해서 보다 나은 지구와 인류를 위해서 사회 운동을 펼치고 있는 양반들의 보컬 겸 리더 전범선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서울 하늘은 맑아지기까지 했지만 일부 전남 경남 대주 중심으로는 남동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계속 비가 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비는 주로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비도 점차 비구름대가 남동 지나면서 빗줄기가 약해질 전망이고요. 앞으로 대부분 5에서 40mm 정도 비가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 그치겠고 경상권이나 제주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비 오는 곳은 돌풍, 천둥, 번개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람도 강해서 오늘 좀 바람 피해 없도록 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어제부터 지금까지 특히 충남, 전라권역, 경남 해안과 제주에 10에서 70mm의 많은 양의 비가 온 곳이 있고 지역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강수 소식에 오존 농도나 자외선 지수, 대기 질이 모두 오늘 괜찮습니다. 다만 건조특보가 강원 동해안에는 좀 남아 있고요. 낮 기온은 강릉이 27도로 약간 더운 지역도 있지만 서울은 23도, 세종, 대전, 광주 22, 대구 24도로 대부분 크게 덥진 않습니다. 내일부터는 더워집니다. 서울이 내일 낮 최고 기온 25도, 대구는 27도까지 예보돼 있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서울 29도, 주말과 휴일은 30도까지 올라서 당분간 주 중후반부터는 초여름 더위 이어집니다. 지금 서울 기온 24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4: KB증권 김희섭입니다.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등으로 국내 증시 변동성 큰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엿새 만에, 코스닥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79.09포인트 하락한 7643.15에 코스닥은 28.05포인트 밀린 1179.29에 마감됐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상승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는 초반 신고가 경신한 뒤 하락 반전하는 등 변동성이 컸습니다. 종일 580포인트 정도의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수급에서 개인은 6조 6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6조 8천억 원 정도 동반 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52주 최고가 돌파 후 하락 반전했습니다. 그 밖에도 2차전지와 석유화학, 증권과 스페이스X 관련주 약세였습니다. 반면 LG전자와 가온전선, 삼성전기와 SK텔레콤, 롯데쇼핑과 달바글로벌 등 신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모 로보틱스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로봇 관련주, 제약바이오주 강세였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88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3: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오늘 경제동향 5월호에서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서비스업도 개선되며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동전쟁 영향이 실물지표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경기 하방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지난달 2.6%로 확대됐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임대 중인 매물을 매도할 경우 임대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입주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이달 안에 실거주 유예를 신청해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감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연구를 통해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 100만 원당 추가로 43만 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커피 원두의 카페인 잔류량이 0.1% 이하일 때만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8년부터 커피 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만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개정해 고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 제품에 디카페인 표시가 가능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싱크테크인 AI 이코노미 인스티튜트가 제공한 1분기 글로벌 AI 관련 보고서를 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생성형 AI 사용률은 전분기보다 6.4% 상승한 37.1%로 조사 대상 경제권 가운데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성장세를 아시아 전반의 AI 확산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규모 기준으로 세계 6위에 올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기준으로 보면 어제 기준 시가총액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6,876조 원, 약 4조 6천억 달러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소강 상태입니다. 다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저녁까지 돌풍과 우박을 동반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4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6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최근 미국이 이란 공습을 한 배경에는 페트로 달러로 상징되는 달러 패권을 지키려는 경제적 동기가 작동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란의 석유 위안화 결제나 가상화폐로 결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이런 현상들은 달러 패권의 약화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 부채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달러 패권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할지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오늘 국내 증시는 굉장히 출렁인 것 같아요.
2: 오늘은 롤러코스터 장세였다 라는 표현이 아주 적합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뉴욕시장 상승 또 반도체주 랠리가 계속된 영향으로 초반에 굉장히 좋은 출발을 했고요. 코스피 예. 초반에는 7,999까지 가서 8,000선 정말 넘는 게 아니냐 싶었는데 오전자 한 10시 정도부터 밀려나기 시작하더니 7,400선대 초반까지 밀렸었고요. 한 네. 마이너스 5.2%까지인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마감가는 7,600선 2.3%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이 돼서 그나마 7,600선대까지 지키긴 했는데 네. 한동안 조금 불안한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코스닥도 오늘 오전장에 오랜만에 코스피랑 같이 반등을 하길래 아 이제 코스닥도 조금 이제 키 맞추기를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하락 전환을 해서 네. 2.3% 넘게 떨어지면서 결국은 1,200선대 아래로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1: 네.
2: 오늘 하락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일단 외국인들 매도가 5.6조 원이 넘었었고요. 물론 뭐 개인들이 받긴 했습니다만 반도체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이게 많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중동 상황이 앞서 뉴스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또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오늘 좀 나와서
1: 네.
2: 오늘 장중 내내 나스닥 선물 그다음에 S&P 500 선물이 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 네. 부분도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미쳤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전 10시 무렵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 배당금 언급을 한 내용이 SNS 통해서 이게 이제 언론에서 이제 기사화가 되면서 요게 요 얘기가 나오자마자 시장이 갑자기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나타나서 오늘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좀 심리적으로 크게 좀 시장을 위축시켰던 이유가 아니냐 그런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김용범 그 청와대 정치실장의 얘기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2: 예, SNS 내용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읽어보고 뭐 요약도 해보고 했는데
1: 네.
2: 일단 김 실장의 내용은 AI 기술이 확산이 되고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AI 인프라 붐의 수혜가 아무래도 반도체 또 반도체 관련 생태계에 있는 뭐 전력 설비라든가 뭐 배터리 이런 쪽으로 좀 집중될 수밖에 없다 보면
1: 네.
2: 이 수혜가 이 수익이 그러니까 성장이 그 해당 기업이나 근로자들에게만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 내용이고요.
1: 네.
2: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소득이라든가 고용 부분에 있어서의 양극화가 불가피할 텐데 이런 상황을 정부가 그냥 뭐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에 따른 대책을 미리 마련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고요.
1: 네.
2: 그런 걸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AI와 수익과 관련된 세수를 활용한 국민 배당금 지급을 고민하자. 이제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게 최근에 샘 알트만 OpenAI CEO가 AI에 대한 성장 이익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본격화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1: 네.
2: 그런 것과 좀 같은 맥락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1: 네.
2: 예, 이게 이제 기사화가 될 때 그 기사의 내용은 AI 관련된 기업들의 초과 이익을 국민 배당금으로 걷는다. 제목이 좀 이런 톤의 제목들이 좀 많더라고요. 오늘 몇 군데
1: 네.
2: 기사를 좀 보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게 일종의 이제 횡재세 같은 식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1: 횡재세요?
2: 그렇죠. 횡재세라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만 뭐 너무나도 뻔한 이익으로 대규모 이익을 어떤 기업들이 했을 때 그 이익에 해당되는 부분을 법인세 이상으로 뭐 법을 만들어서 이제 받아내는 거를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1: 네.
2: 만약에 좀 예를 들어서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이를테면 좀 2분기에만 삼성전자가 10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를테면 그런 막대한 이익을 냈을 게 그게 삼성전자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니 국가가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국민들이 고용을 이렇게 보충을 했기 때문에 된 건데 그거를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임직원들이 다 갖는 거는 좀 이건 문제가 있는 게 뭐 이런 식의 해석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가뜩이나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문제 오늘 아마 2차 협상이 지금 현재 진행되어 있을 텐데 이런 부분 때문에 예민해 있는 투자자들 주주들한테 이거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을 좀 줬던 것 같고요. 그래서
1: 네.
2: 오늘 가뜩이나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들의 물량까지 오전장에 좀 쏟아져 나온 게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또 지수도 5% 까지 급락시켰던 이유로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해석이 이제 조금 과도하게 됐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실제로 김 실장이 이 기업들의 초과 이익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예. AI 붐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낙폭을 사실 절반 정도로 줄이긴 했어요. 5%에서 2%대로. 하지만 이제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너무 많이 올라 있던 상황에서
1: 네.
2: 뭔가 좀 그 빌미를 찾고 있던 차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던진 게 아니냐 그런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락을 했을 때 개인들은 또 대거 매수를 하면서 낙폭을 네. 줄이는데 또 공을 세우기도 좀 했습니다.
1: 네, 한국 개인 투자자들 대단합니다. 네. 우리나라 올 1분기 성장률이 뭐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요.
2: 네,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1분기에 1.7% 성장을 했었다. 전분기 네. 대비. 그게 최근에 성장률을 발표한 22개 나라를 비교를 해보니까 아주 뭐 압도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1.7%, 2위가 인도네시아인데 1.4%, 3위가 중국인데 1.3%였고요. 1% 이상 분기 성장을 한 나라는 이렇게 세 나라밖에 없었고
1: 네.
2: 우리가 잘 아는 미국 뭐 0.5%, 뭐 핀란드 0.6% 이 정도 수준이었고요. 프랑스는 마이너스, 스웨덴은 마이너스 0.5%, 멕시코 같은 경우도 거의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그런 성장을 하는 역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4분기에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했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주요 41개국 가운데 거의 꼴찌 수준이었는데 불과 한 분기 만에 순위가 거의 꼴찌에서 1등으로 이렇게 올라서나 이런 모습을 좀 보였고 결국 이런 깜짝 성장의 배경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수출 덕분인데요.
1: 네.
2: 올해 1분기 1.7% 성장의 3분의 2 정도인 1.1%를 이 반도체 수출 일단 수출에서 차지했으니까 수출의 이런 급격한 성장이 1분기 성장의 가장 큰 이유였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도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JP모건이 3.0%까지 올린 걸 비롯해서
1: 예.
2: 수정 전망을 하는 데는 대부분 상승폭이 0.7-0.8%포인트더라고요. 2% 초반에서 거의 3% 근접하는 성장률 전망치들을 좀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하는 그 실거주 의무 규정. 이거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유예한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2: 예.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은 오늘 정부 발표의 핵심 내용은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는 주택이라도 매수자가 무주택 유지 요 조건만 충족을 하면
1: 매수자가 무주택이면
2: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해당 주택 임대차 종료까지 입주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제 이게 왜냐하면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 집을 사면은 무조건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유예를 좀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왜 이 얘기가 나오냐를 정부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5월 9일 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매도주택 가운데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최장 2년 유예를 하기로 조치가 있었는데
1: 네.
2: 이 과정에서 매도 의사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 같은 경우 나도 팔고 싶은데 왜 나는 해당이 안 되냐 뭐 네. 이런 좀 지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예 실거주 유예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게 네. 이제 정부의 설명이고요. 2028년 5월 11일까지 최대한 실거주가 좀 미뤄지게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는데 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일각에서 나왔던 얘기가 그럼 갭 투자 가능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고요. 그와 네. 관련해서 정부가 또 추가로 설명을 한 게 임대차 종료가 된다 하더라도 2년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할 생각을 하지 마라. 사실상 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여러분, 회사와 11개월 혹은 364일짜리 고용계약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에서 나온 이른바 쪼개기 계약 이야기인데요. 정부가 2027년부터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정수당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추가 보상을 더하도록 만든 제도인데요. 한마디로 짧게 쓸 거면 그만큼 추가 비용을 부담하라! 는 원칙을 만든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기본급의 최대 10%까지 수당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기본급이 200만 원인 노동자를 1, 2개월 초단기 계약으로 채용했다면 기본급의 10%인 20만 원 정도를 추가 수당으로 더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단기 계약을 반복할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니까 차라리 안정적으로 채용하자는 쪽으로 고용 형태가 바뀌게 되겠죠. 즉, 짧게 고용할수록 더 비싸지는 구조를 만들어서 단기 비정규직 남용을 줄이고 장기 고용을 늘리겠다는 전략입니다. 과연 이 제도가 우리 노동시장을 얼마나 건강하게 바꿀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포인트이기도 하죠. 공정수당,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미국의 이란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의 달러 패권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죠. 이런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은 또 불을 뿜고 있는 강세장인데요. 미국이 그리는 달러 패권 노림수는 무엇인지, 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디지털 금융시장과 그 파장에 대해서 오늘 중소기업중앙회 투자전략실의 성상현 부부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아,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평소에 명성을 들어서 하도 이제 귀에 닳도록 들어가지고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2: 아, 영광입니다.
1: 네, 그리고 굉장히 거시경제 전망을 아주 세심하고 또 정교하게 잘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올 1월에는 또 더 코인이라는 책도 내시면서 가상자산까지 뭐 분석을 넓히셨던데, 가상자산에 관심을 갖게 되신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2: 아, 예. 제가 책 제목은 이제 더 코인이라고 잡았어요. 네. 근데 더 코인이 원래 이제 대명사로서 비트코인을 말하는 거긴 하거든요.
1: 아, 네. 예.
2: 그런데 제 책 내용을 보면 70-80% 정도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스테이블 코인.
2: 네. 저는 미국이 앞으로 고속 성장은 매우 매우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1: 네.
2: 고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1: 네.
2: 금융 억압적인 요소가 매우 필요하다. 일단 용어 자체도 어렵잖아요.
1: 용어 좀 어렵겠는데 금융 억압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2: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현재 AI와 스테이블 코인은 갈 수밖에 없다. 그 네. 버팀목은 사실 정부가 이제 백스톱을 네. 해줄 것이다라는 게 제 큰 그림이었어요.
1: 에이.
2: 결국은 AI를 토대로 지금의 미국의 GDP를 키워나간다.
1: 네.
2: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미국 현재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 엄청나게 많거든요.
1: 네.
2: 그런데 그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게 GDP 대비해서 120% 수준입니다.
1: 네.
2: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과거 80년 역사를 본다라고 하면, 미국이 과거 100년 역사를 본다고 하더라도
1: 예.
2: 2차 대전 이후에 지금만큼 부채 비율이 높았던 적은 없습니다.
1: 예.
2: 그런데 그러면 미국은 두 가지 해법이 있습니다. 정부 부채 비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부채를 갚던지
1: 네.
2: 아니면 분모인 GDP를 키우던지.
1: 아, 정부 부채 대비
2: GDP.
1: GDP 대비 정부 부채가 높으니까 분모를
2: 네.
1: 키우면 된다.
2: 네. 그래서 그 GDP를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네. 산업을 키워야 된다. 그 산업은 현재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태적인 산업이 아니라
1: 네.
2: 뭔가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업, 그러니까 파이를 더 키울 수 있는 산업으로 초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네. 게 제 생각이었어요.
1: 네.
2: 그 산업의 가장 결정적인 핵심 요소가 AI 산업이고
1: 네.
2: 이 AI 산업은 민간 스스로만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1: 네.
2: 왜냐하면 규제 완화도 필요하고, 언제든지 민간이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할 때 니네가 지금 해도 큰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를 정부가 계속 버팀목이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1: 예.
2: 그래서 산업의 트렌드가 크게 바뀔 때는 대부분 보면 정부가 주도해서 그 산업을 끌고 갔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2: 그래서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었던 2, 30년 시대는 자유시장, 그냥 시장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한다라는, 그리고 가장

0: 비용적으로 좋고 비용이 좋다라고 하면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곳에서 해오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네. 현재는 앞으로 이제 20, 30년은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 시대로 갈 가능성이 높고
1: 아.
0: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 상황에서는 정부가 살리려고 하는 산업 쪽에 우리가 예. 투자할 때 있어서 초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현재 우리가 투자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밸류에이션을 보고 많이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은 밸류에이션을 싼 주식을 찾는 게 아니라
1: 네.
0: 정부가 어떤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지를 매우 우연히 유심히 봐야 된다.
1: 네.
0: 이게 그래서 저는 AI 산업을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써보니까 좋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미국 정부는 GDP를 키우기 위해서 이 AI 산업을 확장시키려고 마음먹었고
1: 네.
0: 그 규제 완화부터 정부가 이쪽으로 보조금을 계속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1: 네.
0: 그 보조금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부는 계속 국가 부채를 풀어야 된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앞뒤를 하나하나 놓고 보면 네. 뭔가 안 맞을 수 있어요.
1: 그런데 뭐 지금 안 맞게 들려요.
0: 부채 네. 비율은 네. 정부 부채는 계속 풀되 예. 이 부채 비율이 떨어지게 하려면 부채가 풀리는 것보다 이 GDP 성장을 더 키워나가는 게 최종 네. 목적입니다.
1: 예.
0: 그런데 이 부채를 푸는 거를 지금 중단을 해버리면
1: 네.
0: 이 산업이 성장하는 것 자체가 끊겨버립니다.
1: 네.
0: 왜냐하면 지금 이 AI 산업은 민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예.
0: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부채를 계속 발행하기 위해서는
1: 네.
0: 누군가가 이 부채를 계속 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1: 아,
0: 측면에서
1: 네.
0: 가격 민감한 수요자들이 아닌 가격에 크게 민감하지 않는 수요자들이 정부 부채를 계속 사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장 가격 민감 요소가 떨어지는 수요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중국일까요? 한국일까요? 아니면
1: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지금 이렇게 제가 가상자산에 관심 있는 질문, 가상자산에 관심을 갖게 된 질문을 던졌는데 엄청 큰 그림을 그려주셔가지고
0: 네네네.
1: 그래서 첫 문장부터 사실 좀 암구호처럼 들리긴 했었어요.
0: 아, 네네네.
1: 미국의 성장을 위해서는 뭐 금융 억압이 필요한데
0: 네.
1: 금융 억압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AI하고 스테이블코인 얘기를 하시는 건데
0: 네.
1: AI 성장이 있어야지 된다는 건 잘 이해가 됐고요.
0: 네.
1: 그런데 제가 조금 그 금융 억압적인 부분. 근데 저희가 부채 얘기하다가 좀 넘어갔는데 부채 문제가 심각한 미국에서
0: 네.
1: 부채 문제를 풀려면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건 이해를 했는데요.
0: 네.
1: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부채를 찍어야지 성장이 된다면서요.
0: 네, 네.
1: 약간 모순적처럼
0: 네.
1: 들려가지고
0: 네.
1: 이 부분을 좀 더 풀어주십시오.
0: 이게 지금 정부가 부채를 푸는 방식으로 말을 하면
1: 네.
0: 정부가 부채를 발행을 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과거에 우리가 봤던 금융위기 때 정부가 부채를 풀었던 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1: 네.
0: 그때는 정부가 부채를 풀 때 연준은 돈을 찍어서
1: 네.
0: 이걸 그대로 사줬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양적 완화 방식입니다.
1: 그런데 네.
0: 지금은 연준이 화폐를 더 발행을 해서 이거를 사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1: 네.
0: 결국은 시장에 있는 잉여 유동성을 정부 부채로 맞바꿔치기를 하고
1: 네.
0: 정부는 그렇게 발행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산업을 육성하는데 집행해주는
1: 네.
0: 그래서 돈이 A에게서
1: 네.
0: 정부로 들어온 돈이 B로 가는 방식입니다.
1: 아.
0: 실제로 돈은 그냥 A에서 B로 움직인 겁니다.
1: 네.
0: 대신 잉여 유동성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산업 쪽으로.
1: 네.
0: 지금 정부는 계속 이렇게를 돈을 돌리고 있는 방식이고
1: 예.
0: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부채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1: 네.
0: 그런데 이 부채를 발행을 할 때 누군가가 이거를 야 이건 너무 위험하다.
1: 예.
0: 아니면 이건 너무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식의 계속 수요가 들어온다고 하면 정부는
1: 네.
0: 이 부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계속 비용이 늘어납니다.
1: 네.
0: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GDP가 커지는 규모가
1: 네.
0: 정부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1: 아, 부채가 더 빨리 늘어나기
0: 네.
1: 때문에요?
0: 금리도 예. 높아지니까.
1: 금리가 높아지니까요?
0: 네. 네. 그래서 금융억압이라는 요소가
1: 예.
0: 정부가 부채는 계속 발행하되
1: 네.
0: 금리가 시장가보다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부채를 계속 발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1: 아, 억압이라는 게 금리를
0: 네.
1: 낮추는 그 억압을
0: 네.
1: 말씀하신
0: 네.
1: 거군요.
0: 네.
1: 네.
0: 금리가 지금 절대금리 상황은 높지만
1: 네.
0: 보통 일반적으로 금리는 뭐 인플레이션과 성장의 합이라고 보통 불리거든요.
1: 네.
0: 근데 그 이론가 대비보다 낮게만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 만약에 이론가가 미국 국채 10년물이 4%가 나와야 되는데
1: 네.
0: 현재 3.5%에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고만 하면
1: 네.
0: 지금 0.5% 정도 싸게 발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0: 이게 결국은 이 발행되는 평균 금리가 GDP가 성장하는 그 수준보다
1: 네.
0: 낮게 유지된다고 하면
1: 네.
0: 큰 그림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1: 네.
0: GDP가 증가하는 속도가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커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지금 미국은 부채는 계속 풀고 싶은데 아. 금리를 높게 하면 네. 지금 부채가 GDP를 잡아먹는 상황으로 가버립니다.
1: 네.
0: 근데 그 반대가 된다고 하면 네. 부채는 풀되 GDP가 부채 네. 비율을 잡아먹는 속도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1: 그런데 그러면 그 상황을 어떻게 만드는데요?
0: 그래서 금리를 예. 낮게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누군가가 이거를 금리가 뭐 싸냐 비싸냐 이런 가격 민감한 수요가 아닌
1: 아.
0: 가격에 덜 민감한 수요가 덜 민감한 이 부분들을 수요. 계속 사줘야 된다.
1: 네.
0: 그게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1: 네.
0: 1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때
1: 네.
0: 우리가 보통 스테이블 코인을 사잖아요.
1: 예.
0: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은 1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1달러를 예. 가지고 미 국채를 삽니다. 담보로.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만큼 국채를 담보로 가지고 간다고 하는 거죠.
1: 네.
0: 그 이들은 실질적으로 미 국채를 살 때 가격이 얼마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1: 아,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네. 그냥 가격 금리 그러니까 금리에 상관없이
0: 네.
1: 가격과 금리가 약간 혼동돼서 나왔긴 했지만 네. 가격이 금리니까
0: 네.
1: 그거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주는
0: 무조건 사주는
1: 주체다.
0: 수요기도 하고
1: 예.
0: 스테이블 코인은 일반적으로 단기 국채를 담보물로 많이 가지고 갑니다.
1: 네.
0: 그러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확장이 되면
1: 예.
0: 단기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할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렇게 되면 단기 채권을 많이 발행하는 비율만큼 장기 채권은 덜 발행해도 됩니다.
1: 네.
0: 그러면 장기 채권에 대한 공급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1: 네.
0: 실제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장기 금리가 이론가보다 낮게 유지가 됩니다.
1: 아.
0: 이게 사실상 미국이 설계하려고 하는
1: 네.
0: 금융 억압적인 효소라고 보고 있고
1: 예.
0: 그러면 장기 금리가 실제로 이만큼 뭐 5% 6%로 올라가야 되는데
1: 네, 원래 이게 5% 가야 되는데
0: 3% 4% 정도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1: 네.
0: 그러면 시장 측면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를 풀어 계속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만 확장시킬 수 있다고 하면
1: 네.
0: 장기 금리를 당분간은 이론가보다 낮게 유지할 수가 있고
1: 네.
0: 그 사이에서 이 AI 산업을 키워나갈 수 있다.
1: 아.
0: 그러면 부채 비율보다 정부 부채가 가지고 있는 정부 부채 규모보다
1: 네.
0: GDP가 빠르게 커지면서
1: 예.
0: 정부 부채 아 GDP분의 정부 부채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향될 수 있고 이 부분들이 하향되기 시작하면 미국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생기기 시작할 수 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현재 미국 정부가 저는 뭐 당장 뭐 신뢰가 뺏긴다 이런 걸로는 안 봅니다. 그런데
1: 예.
0: 항상 과거 패권 국가들을 공부를 해보면
1: 네.
0: 패권 국가들이 부상을 하고
1: 예.
0: 이 패권 국가들 질 때를 공부를 해보면
1: 네.
0: 대부분 정부 부채 비율이 높았던 시기였고
1: 아 그러니까 그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이 패권을 좀 잃어가는 그런 시기로 네. 보시는 건가요?
0: 네. 그런 측면에서
1: 예.
0: 산업 패권을 뺏기는 형태로 가버리면
1: 네.
0: 그 나라가 보통 일반적으로 산업 패권을 가지고 올라오는 나라들에게 패권이 넘어갔었습니다.
1: 네.
0: 과거에 영국도 그랬고
1: 네.
0: 스페인도 그랬고 네덜란드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1: 네.
0: 지금 미국은 제가 그래서 이 산업 패권 측면에서 산업 패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 AI 산업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1: 네.
0: 지금 현재 이쪽 부분의 생태계를 잃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부채가 너무 높아서
1: 네.
0: 이걸 좀 아끼려고 이 산업 패권에 네. 투자하는 거를 줄인다? 그러면 결국은 산업 패권이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현재 GDP 부채 비율이 높은 부분이
1: 네.
0: 단기적으로는 덜 써서 줄일 수는 있지만
1: 예.
0: 장기적으로는 이 부채 비율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1: 아.
0: 그래서 저는 이 AI 산업에 미국은 저를 진심이라 보고 있고
1: 예.
0: 이 AI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정부 부채를 계속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예.
0: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그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 가능성을 보고 있고
1: 네.
0: 사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AI 관련해서 많이 요즘에 많이 보잖아요.
1: 예.
0: 그리고 이 AI 에이전트 시대라는 것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그런 AI 에이전트 시대에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 돈을 뭐 어디 쓸 때 카드 결제를 할 때 그 최소 단위가 뭘까요?
1: 원이요.
0: 그러니까 뭐 1원, 뭐 네. 1달러, 뭐 이렇게 최소 단위라는 게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 AI 에이전트 시대는 지금 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통화 시스템에서
1: 네.
0: 두 가지 그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1: 뭔데요? 네.
0: 최대한 이거를 잘게 쪼갤 수 없다. 그러니까 분할 원래 이게 소액 거래부터 대규모 거래까지 모든 거를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일반 화폐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화폐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특성입니다.
1: 네.
0: 그런데 현재 AI 에이전트 시대로 넘어가면
1: 네.
0: 초소형으로 엄청나게 잘게 쪼갤 수 있는 그런 화폐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1: 아.
0: 현재의 달러 시스템 그리고 뭐 하는 이제 원화 시스템 그리고
1: 네.
0: 우리 카드 결제 시스템 여기서는 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분절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고
1: 네.
0: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이 확장되는 시대에서는 뭐 사람들은 그걸 봐요. 이게 우리가 주말에 지금 금을 네. 네. 사고 팔 수 있습니까?
1: 주말에요?
0: 네.
1: 잘 모르겠습니다만
0: 주식을 사고 팔 수 네. 있습니까?
1: 주식은 안 되죠.
0: 지금 그런데 뭐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네. 주말에 사고 팔 수 있잖아요.
1: 그 24시간 거래를 네. 하니까요.
0: 결국은 24시간 7일간 네. 거래를 계속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결국은 현재 이 통화 시스템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나중에는 저는 나중이 아니라 뭐 짧은 기간에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미국에 있는 기관들 앞으로 개인들 이런 기관들도 주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해치를 하기 위해서는
1: 네.
0: 주말에도 거래가 될 수 있는 어떤 자산들 주말에도 거래가 될 수 있는 곳에 포지션을 일정 부분 들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금을 들고 있는데
1: 네.
0: 이 금을 주말에도 거래를 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금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1: 예.
0: 이런 시스템으로 일정 부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 시대에서는 결국은 네. 우리가 자고 있는 시대도 계속해서 뭔가 거래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매우 매우 필요한데 현재 지금 이 통화 시스템 중앙 집권 시스템에서는 이 부분들이 불가능하다라는 관점을 저는
1: AI 에이전트들이 자기들끼리 막 거래해서 그런 건가요?
0: 그렇죠. 예.
1: 아.
0: 사람이 거래하는 방식이 아니라
1: 예.
0: AI 에이전트들이 실제로 거래하는 생활이 거래하는 시대가
1: 네.
0: 저는 빠른 시대 안에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국가 부채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고
1: 네.
0: AI 에이전트 시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핵심적인 주체를 한다라고 하면
1: 네.
0: 이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규제 완화, 규제 혁파가 빠른 시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1: 아.
0: 이게 과거에도 금이 예전에 화폐였던 적이 있고
1: 예.
0: 그리고 금을 태그를 해서 만들어냈던 그 우리가 금본위제 시도 있었고 그리고
1: 네.
0: 브레튼 우주를 하다가 1970년대에는 닉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우리 근본이자를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그런 것들을 보면 항상 이런 통화의 시스템이 바뀌는 것들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것들 보면 결국은 전 단순하게 통화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바뀌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결국은 가장 권력이 있는 기관들이 권력이 네. 있는 국가들이 이 질서를 계속 변화시켰다고 보고 있거든요.
1: 네.
0: 현재 전 스테이블 코인 이런 시스템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시대가 가지 않으면 불편해지는 세상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1: 네. 그럼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하면서 사용처까지 말씀하셨는데 네.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할 때 원래는 그러니까 아까 달러 채권의 그 금융 억압적인 거를 위해서는
0: 네.
1: 채권 금리를 좀 낮추기 위해서는 그거를 가격에 제한 없이 사줘야 되는 주체가 필요하고 그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회사들인데
0: 네.
1: 그러면 제 원래 후속해서 드릴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어떻게 그 시장을 키우냐 이 질문이었거든요.
0: 네네.
1: 근데 그 어떻게 키우냐 결국 그 시장이 커져야지 계속해서 채권 금리가 장기적으로 낮춰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니까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신 거죠.
0: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
1: 네.
0: 항상 너무 이게 좀 내피셜, 내러티브 이런
1: 네.
0: 식으로 좀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요거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1: 네.
0: 금의 움직임을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1: 네.
0: 지금 표를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1: 네.
0: 네. 네. 이게 금이란 거 있잖아요. 금. 금은 사실 이게 그래프가 지금 1800년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가져왔습니다.
1: 네.
0: 이게 첫 번째 가장 위에 있는 파란색 선이 뭐냐고 하면 총 금의 공급량.
1: 네.
0: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주황색 선이 중앙은행들이 금을 보유한 보유량.
1: 네.
0: 그리고 회색선이 금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금은 단 한 번도 이 그래프를 보면 사라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1: 예.
0: 그 역할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예.
0: 1870년에서 1910년까지는 우리가 금 본위제라는 시스템이 살았습니다.
1: 네.
0: 그리고 1차 대전, 세계 대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영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왜냐하면 금을 본위를 해서 금 가지고 있는 양만큼 어떻게 보면 부채를 풀어야 되는데
1: 네.
0: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부분보다 더 많이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1: 네.
0: 그때 그래서 당시에 금 본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1940년대 2차 대전까지 끝나고 난 뒤에는
1: 네.
0: 1940년에서 1970년도까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해가지고 1온스당 뭐 35달러라고 하는 이 또 질서를 또 만들어냈고
1: 네.
0: 1970년도에는 닉슨이라는 대통령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보다 더 많은 부채를 풀고 싶어서 금 태환을 폐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주황색 선을 보면 금은 계속 공급량이 늘어나는데
1: 예.
0: 중앙은행들이 금을 보유한 거는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기도 하고
1: 그러네요.
0: 최근에 다시 올라갑니다.
1: 예.
0: 이게 그래서 금은 돈이었던 적도 있었고 시스템이 된 적도 있었고
1: 네.
0: 그리고 자산이 된 적도 있었고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게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뭐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다시 또 모으기 시작한다 그런 거죠.
1: 네.
0: 이게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면 이 금이라고 하는 의미를 놓고 보면
1: 네.
0: 금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중앙은행들이 금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 국가들이 금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시스템 자체가 계속해서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네. 앞으로는 결국은 이 금처럼 뭐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시대 이런 자산들 같은 경우에도
1: 예.
0: 미국 정부 그러니까 힘이 있는 국가들 힘이 있는 정부들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자기들이 부채를 풀기 위해서 자기들이 네. 이 시스템을 가져가기 위해서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역할은 무조건 바뀐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금도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그냥 역할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요리했던 재료였다.
0: 네.
1: 근데 지금은 그 재료가 스테이블 코인이다.
0: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도 있고
1: 네.
0: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1: 아 비트코인이 될 수 네. 있고.
0: 이걸 어떤 식으로 얘들이 활용을 해나갈까.
1: 네.
0: 결국은 이게 뭘까요 이게. 이걸 활용을 해서 우리는 비트코인을 무조건 달러보다 더 좋은 위치로 만들겠습니다라는 게 미국의 목적은 아닐 거 아니에요.
1: 네.
0: 지금의 이 국가 부채를 유지할 수 있고
1: 네.
0: 지금의 시스템이 미국이 지금 현재 이 금융 패권이라고 하는 거를
1: 네.
0: 계속 끌고 가는 데 있어서
1: 네.
0: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면 그들인 최대한 제도화를 통해서 초당적으로 합의를 해서 보통 갑니다.
1: 아.
0: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1: 네.
0: 클라리티 법안이라는 게 있어요.
1: 네.
0: 그게 이제 마크업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규제화하고 만들어갈지에 대한 디테일한 요소들을 이제 상원에서 합의를 합니다.
1: 예.
0: 작년에는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누가 발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자를 줄 수 있는지 이런 걸 많이 만들어냈고
1: 네.
0: 올해 클라리티 법안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상품이냐 그러니까 증권 거래소에서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지
1: 네.
0: 증권이냐 아니면 상품 거래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냐 상품이냐를 이런 거를 이제 구분을 하는 디테일한 방법들을 합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1: 네.
0: 이런 것들을 다 놓고 보면
1: 네.
0: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죽이겠다는 절대 아닙니다.
1: 네.
0: 확장시키겠다는 개념입니다.
1: 아.
0: 이게 확장되는 시대에서 우리는 이 미국의 부채 문제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되고
1: 네.
0: 확장되는 시기에서는 과연 미국이 국가 부채를 이렇게 푼다라고 하면
1: 예.
0: 어떤 산업 쪽으로 집중을 해서 육성하려고 하는지가
1: 예.
0: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해진다.
1: 아, 시각이 완전 남다르시네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네. 코인이라든가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 코인을 좋게 보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네.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지금 네. 미국이 코인을 선택을 했다.
0: 네. 과거에 금을 쓸 때는 쓰다가 네. 버릴 때도 있잖아요.
1: 네. 금도 막 썼다가 버렸던가 네. 했던 것처럼.
0: 비트코인도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지금
1: 네.
0: 필요하다고 보면 비트코인을 최대한 부양시키기 위한 정책 법안들이 나올 겁니다.
1: 네.
0: 그런데 필요 없어진다라고 하면
1: 예.
0: 어느 순간에 버립니다. 그게 결국은 아. 다 이 국가 시스템,
1: 예.
0: 경제 시스템, 그리고 금융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해 나갈지에 대해서
1: 네.
0: 짜나가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
1: 아, 그렇군요.
0: 이 전략을 짜나갈 수 있는 곳은 강대국밖에 없어요.
1: 네.
0: 그래서 이 돈이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철저하게 저는
1: 예.
0: 권력에 의해서 이 시스템이 구축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 시작 자체도 미국의 그 권력이 그러니까 패권이
0: 네.
1: 약화되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에서 부채
0: 네.
1: 문제로 인해서
0: 네.
1: 그런 해법으로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0: 네.
1: 그리고 이런 수단은 결국 코인이지만은
0: 네.
1: 미국이 키우려는 거는 생산성이고 그게 AI였다.
0: 네. 지금 아. 이 AI를 키우기 위해서는 막대한
1: 네.
0: 돈이 들어가고
1: 네. 네.
0: 이 AI가 생산성만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
1: 네.
0: 미국의 GDP는 빠르게 올라갑니다.
1: 네.
0: 결국에는. 그런데 이 생산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1: 예.
0: 지금 미국이 문제가 뭡니까? 국가 부채가 너무 높다.
1: 부채가 많다는 거죠.
0: 그리고 그 국가 네. 부채를 지금 중국은 사주지 않는다.
1: 네.
0: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사람들은 우려를 한다. 그래서
1: 네.
0: 장기채 금리는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우려들 때문에
1: 네.
0: 자산시장 투자하는 사람들은 항상 우려 때문에 투자를 못합니다. 그게 최근 2, 3년 동안 계속 지속. 2, 3년 동안 인플레이션 없었습니까? 그리고 2년 전에는 국가 부채 비율이 낮았습니까?
1: 그건 아니죠.
0: 네. 근데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1: 네.
0: 그 유지가 되고 있는 가장 큰 방식은 정부는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풀고 있고
1: 네.
0: 2년 전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역내포라고 하는 잉여 유동성이 있었습니다.

0: 제도를 그러니까 상원 합의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서명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게 사실 베센트가 최근에 얘기했던 막
1: 이야기. 올해 7월이요?
0: 네.
1: 아.
0: 그러면 7월 달에는 클라리티 법안까지 네. 다 완결된다고 하면
1: 네.
0: 거기에 맞춰서 미국의 월가와 그리고 빅테크들과 그리고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관련된 사업을 지금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 인프라 사업들은
1: 네.
0: 거기에 맞춰서 진행됩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AI 에이전트 시대가 점점 확장되는 시대고
1: 아.
0: 이 AI 에이전트 시대는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깔겠죠.
1: 예.
0: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은 확장된다고 하면 거기에 돈이 들어오는 그런 방식들은 대부분 미국 국채를 또 담보로 가져가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한 몸처럼 같이 움직이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1: 그러네요. 그럼 여기서 좀 투자자적인 관점에서는 투자자들은
0: 네.
1: 뭐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미국 AI도 있고 네. 뭐 금도 있고 지금 바라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0: 네.
1: 가장 뭐 선호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자산은 어떤 형태가 되는 겁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는.
0: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결국은 가장 핵심한 두 개를 말씀드리면
1: 네.
0: 첫 번째로는 정부가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을 투자를 해라.
1: 일 정부 육성 산업.
0: 네, 그게 AI라고 하는 큰 틀인데
1: 네.
0: 결국은 이 AI의 지금 현재는 가장 유망한 쪽이 쇼티지가 나고 있는 반도체 쪽입니다.
1: 예.
0: 근데 이거는 저는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력, 원전 같은 에너지 계속 돌면서 계속 쇼티지가 날 것 같아요.
1: 예.
0: 이쪽이 좀 풀리면 앞쪽이 또 쇼티지가 나고.
1: 네.
0: 그래서 이쪽 산업은 같이 같은 한 몸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정부가 GDP를 키운다고 하는 게 결국은 통화량을 키운다고 하는 거거든요.
1: 네.
0: GDP가 결국은 통화량 곱하기 통화 속도잖아요.
1: 네.
0: 통화량이 커진다고 하면 현재 이 법정 화폐의 가치는 점점 하락.
1: 내려가요?
0: 네.
1: 나.
0: 가치의 하락에서
1: 네.
0: 가장 유망한 자산은 희소한 자산입니다. 희소한 자산.
1: 희소한 자산.
0: 네. 공급이 무한정 못 나올 수 있는.
1: 네.
0: 지금 반도체도 쇼티지가 나오는 게 공급이 네. 막히니까잖아요. 네.
1: 지금 굉장히 감질만 하는데 그 희소한 자산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0: 그 희소한 자산은
1: 네.
0: 사실 원자재에서 나올 수도 있고
1: 아.
0: 그리고 금에서 나올 수도 있고
1: 네.
0: 그리고 비트코인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1: 네.
0: 모든 것들을 다 보면 발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정 나올 수
1: 공급이 정해져 있다고요?
0: 네. 예. 그래서 제가 표현 안 가져왔는데
1: 네.
0: 지금 현재 발행할 수 있는 총 발행할 수 있는 총 양분에
1: 예.
0: 현재 발행이 되어 있는 비율을 가지고
1: 네.
0: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양이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양보다
1: 네.
0: 철저하게 적다라는 관점에서 자산을 좀 찾아보면
1: 네.
0: 이런 자산들은 결국은 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때 이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AI 산업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 네.
0: 정부가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 쪽으로 주식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라.
1: 아.
0: 그게 저는 지금은 미국에 투자하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1: 예.
0: 결국은 AI 산업에 미국이 추진하려고 할 때
1: 네.
0: 여기에 같이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거나
1: 네.
0: 여기에 이거를 AI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하면
1: 네.
0: 그게 뭐 일본, 대만, 한국 어떤 기업이든 간에
1: 네.
0: 이 기업들을 바스켓으로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1: 예.
0: 그리고 두 번째 아이디어는 희소한 자산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1: 예.
0: 결국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 1970년도에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갔었습니다.
1: 예.
0: 그때도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뒤에 미국의 중산층이 사라졌습니다. 50년 동안.
1: 사라졌다는 건 중산층이 없어서
0: 죽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1: 그렇군요.
0: 희소 자산의 가치는 폭등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금리를 올리니까 자산 가치는 떨어졌던 게 있지만 결국은
1: 네.
0: 이 높아진 물가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1: 네.
0: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 상승률이에요.
1: 네.
0: 전년 대비해서 얼만큼 올랐냐 내렸냐. 물가가 올라가면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1: 네.
0: 그때 일시적으로 자산은 위축될 수 있지만
1: 네.
0: 결국은 이 높아진 물가를 자산들은 다 반영을 합니다. 그때 희소한 자산들은 이거를 몸으로 다 반영을 하고
1: 네.
0: 희소하지 않은 자산들은 점점 그 가치를 잃어갑니다. 뭐 공산품 같은 경우가 일 예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희소한 자산들을 우리가 계속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을 세워나가야 된다.
1: 아.
0: 지금 어찌됐건 인플레이션은 있었고
1: 예.
0: 그리고 죽지 않고 미국이

0: 계속 이렇게 AI 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1: 네.
0: 인플레이션 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급 인플레이션 계속 나오니까. 현재는 수요 인플레이션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1: 예.
0: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지가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 높아진 물가가 희소한 자산 쪽에 결국은 가격 상승으로 반영이 다 된다고 하는 거죠.
1: 네.
0: 물론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 보면 많이 되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사이클이 뭐 1, 2년 사이클이 아니라고 하면
1: 아.
0: 현재 희소한 자산들의 가격은 현재 가격보다 우리는 계속 나 너 천 원이냐 만 원이냐 이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1: 네, 지금 유튜브에도 화면을 띄워주셨는데
0: 네.
1: 그 포지셔닝과 관련해서 승자 패자 부분을 그 어플리케이션 콩과 유튜브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 정리된 거를 이제 두 개 주제로 잡으셔가지고
0: 네.
1: 국가 정부 그러니까 정부가 밀어주는 산업
0: 네.
1: 두 번째는 희소한 자산 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0: 네. 그래서 뭐 아. 가장 안 좋은 자산이라고 하면 전 장기 채권이 지금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1: 예.
0: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금융 억압은 할지라도 금리가 많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 네.
0: 디플레이션이 생길 가능성이 낮고
1: 네.
0: 현재는 인플레이션이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폭락 그러니까 엄청나게 내려올 가능성은 낮단 말이죠.
1: 네.
0: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금리가 그런 경우에는 장기채에 투자를 하면 사실상 네. 우리가 뭐 그렇게 투자 수익이

0: 20%를 받았어요. 근데 물가상승률 3% 나오면 돈 번 겁니까? 안 번 겁니까?
1: 구매력이 떨어진 상황이죠.
0: 네. 그럼 마이너스 1%씩 계속 내 자본은 잠식되는 방식이잖아요.
1: 예.
0: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금융 억압 이꼴 그런 고정금리 예금 같은 그런 쪽에서는 훨씬 더
1: 아, 예금이 좋지
0: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1: 거군요.
0: 예, 그 투자 실질성 실질 네. 투자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네.
1: 아, 저는 오늘 약간 굉장히 뭔가 성스러운 그 복음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런데 이 짜놓은 구조에서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어쨌든 부채 문제로 패권을 위협받을 정도의 상황이고 네. 이게 굉장히 미국 입장에선 위기 상황인데 네. 부채를 찍어내면서 정부가 밀어준 AI 산업에 투자한다는 게 한국에도 유리해 보이긴 하거든요.
0: 네네.
1: 그런데 이런 그림에 대해서 올해 11월에 미국 중간선거도 있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의 뭐 위세나 권력이 약화되면은 이런 네. 그림이 깨지게 되는 건가요?
0: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 네.
0: 제가 국가자본주의 말씀드렸잖아요. 국가자본주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사실 네. 우리 칩스법, IRA법 다 국가자본주의 일환으로 나온 겁니다.
1: 아, 그 이전 정부부터 네. 이어지고 있는
0: 정부의 보조금, 정부가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 쪽으로 네. 우리는 육성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관점이 아니라
1: 네.
0: 지금 미국 정부는 사실상 그 방향을 끌고 가고 있고
1: 네.
0: 그리고 세계화가 아닌 탈세계와 선택적 세계와 저는
1: 네.
0: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중국이 제일 싸게 만들면 주는 방식이었지만
1: 예.
0: 지금은 미국이 중국이 아닌 얘들보다 비싸더라도 다른 쪽으로 물량을 주는 방식이 사실상 선택적 세계화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1: 근데 뭐 우리나라를 지칭하신 건가요?
0: 네. 그런 부분들이 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네. 앞으로는 그런 국가들이 나오겠죠.
1: 아, 선택적 세계화에 선택받는 국가들.
0: 네. 네. 뭐 리쇼어링, 프렌드쇼어링. 다 오바마 정부 때 시작했던 것들이었죠.
1: 네.
0: 근데 우리는 뭐 너무 시간이 지났으니까
1: 네.
0: 트럼프가 그런 모든 걸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1: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0: 미국은 한 10년, 15년 전부터
1: 아.
0: 이런 체제는 준비를 하고 있었고
1: 네.
0: 지금은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라고 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1: 네.
0: 과거의 모든 패권 국가들이 자기들이 산업 패권을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는 산업이 있었다라고 하면
1: 예.
0: 그걸 놓치지 않았겠죠. 근데 그게 없었으니까 결국은 하기 싫은 제조업들이 자기는 안 하고 있어서 금융으로 뭐 먹고 살았던 국가들이
1: 네.
0: 제조업으로 치고 올라온 국가들에게 그 자리를 양보했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번에는 사실 AI라고 하는 산업이 어떻게 보면 생긴 게 미국의 운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네.
0: 이 산업 자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들어왔고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이거를 끌고 가기 위해서 정부
1: 네.
0: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했을 것 같은데 빅테크라고 하는 기업들은 이거를 이미 2015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
1: 에이.
0: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맞물려서 현재 이 AI에서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1: 네.
0: 지금 그 어느 산업혁명 때보다 AI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금액이나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그 기간 자체가
1: 네.
0: 짧고 높습니다.
1: 네.
0: 그만큼
1: 진정성이 있다는 거죠.
0: 네.
1: 진심이라는
0: 네.
1: 거죠.
0: 철도, 뭐 인터넷
1: 네.
0: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
1: 아.
0: 인플레이션을 조정하더라도.
1: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그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싶어요.
0: 네.
1: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가지고 좋은 면만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0: 네.
1: 이런 가상자산이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품이고 이게 혹시 뭐 금융시장이라든가
0: 네.
1: 다른 쪽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까요?
0: 일단 우리나라나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쓰냐고 하면 신흥국들이 제일 많이 씁니다.
1: 신흥국이 더 많이 쓴다.
0: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1: 아, 그렇군요.
0: 자기 나라에 대한 통화에 불신이 있는 국가들.
1: 아,
0: 나는 일을 해도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환율을 안 받겠다.
1: 예.
0: 페소를 안 받겠다. 저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주세요라고 하고 있고.
1: 네.
0: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근무를 해도 아르헨티나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지만 미국 기업이 아르헨티나 세운 법인에다가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1: 네네.
0: 이 사람들은 지금 돈을 달라고 할 때 달러를 받으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월급 줄 때도.
1: 네.
0: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바로 돈이 들어갑니다.
1: 네.
0: 그래서 사실상 이런 측면에서 또 아까 24시간 뭐 7일 이런 것들도 있지만 스위프트망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이런 요인들 때문에
1: 네.
0: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실물 시장에서도.
1: 네.
0: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안 쓰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런 부분들이 확장된다고 하면
1: 네.
0: 만약에 원화를 안 쓰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우리가 다 월급 받고 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
1: 네.
0: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에 대한 이런 통화 주권 이런

0: 부분들이 약화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1: 것 같습니다.
0: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네. 저희가 빨리 확장을 하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커질 때 우리도 함께 커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법안들을 빨리빨리 구축을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1: 네.
0: 무조건적으로 막는 것보다.
1: 네.
0: 네. 저는 이 시대가 올지 안 올지가 아니라 올 거라고 보거든요.
1: 네.
0: 온다라고 하면 그때 준비하면 늦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책적인 사람들이나 금융하는 사람들이 빨리 이거를 스터디를 해가지고
1: 네.
0: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우리나라 내에서라도 이렇게 만들어놔야
1: 네.
0: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침투를 할 때 통화의 주권에 대한 방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와. 네. 네, 오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가슴이 또 아마도 그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그런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그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미국이 주도하는 이런 AI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의 배경까지 들었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고 상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0: 아, 네.
1: 네. 아 그리고 아이디 경화 W4S님이 아까 올려주신 사진 화면을 또 캡처 완료했다 하거든요. 아. 지금 보이는 라디오 콩이나 아니면 유튜브 화면으로 캡처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네.
1: 5월 12일 화요일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봄이 왔는데 우리 계좌엔 언제 봄이 오나요? 아침엔 주식장 보느라 눈이 침침하고 점심엔 트럼프에 환율에 기름값에 머리가 아프고 정치는 왜 또 그렇게 시끄러워요? 아이고, 또 아들은 왜 이리 속썩이는지. 봄의 쌀 즐길 틈도 없이 바쁜 당신을 위해 유닝구가 요점만 콕 집어왔습니다. 투자와 경제로 지갑은 든든하게, 건강과 철학으로 마음은 단단하게,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가는 기분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밥 먹으면서 들으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스포츠 관련 기사를 읽으면서 표현이 적절하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승부를 위해 양 팀이 일전을 벌인다 같은 문장을 예로 들어보면 여기서 잘못된 표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승부를 위해 일전을 벌인다 라는 문장에 나오는 승부의 원래 뜻은 이김과 짐, 즉 서로의 실력을 겨뤄서 이기는 것과 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축구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 때 하는 것이 바로 승부차기죠. 따라서 승부를 위해 일전을 벌인다라는 말은 승리와 패배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한바탕 겨룬다는 이상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양 팀이 이기기 위해 열심히 싸운다는 뜻을 나타내려는 것이기 때문에 승부 대신에 승리라는 표현을 써서 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승부란 말은 보통 승부가 나다, 승부를 가르다, 승부를 걸다와 같이 씁니다. 예를 들어 아직도 승부가 나지 않았다. 야구 경기에서 9회 초에 홈런으로 승부가 갈렸다. 오늘 축구 시합은 측면 돌파로 승부를 걸 생각이다. 같이 쓸 수 있죠. 또 다른 오류의 예로 누구누구 선수가 마치 물 만난 고기 마냥 제 기량을 발휘했다 라는 표현을 들 수 있는데요. 고기 마냥이란 말에서 나온 마냥은 조사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처럼으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4.5도로 이맘때보다는 2.3도 높은 낮 기온을 보였습니다. 강릉의 기온이 26.2도로 가장 높이 올랐고요. 내일부터는 전권역이 조금씩 더 더워져 목요일과 금요일은 서울이 29도, 주말 휴일은 무려 30도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이번 주 중후반부터는 초여름 더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그래도 대부분 무난한 편이었는데요. 흐린 가운데 이렇게 곳곳에 비가 조금 더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저녁까지 주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천둥 번개도 동반되겠습니다. 양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맑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 산지는 내일 오후에 구름량이 늘겠고 또 내일 늦은 오후에 강원 산지의 곳에 따라 비 예보만 들어있을 뿐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오늘보다 높이 오르면서 더워지기도 하겠습니다. 서울은 내일 아침 14도로 출발해 아침 최저 기온 전국이 12도에서 16도 분포고요. 내일 낮 기온 서울 25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기질은 오늘 괜찮았는데요. 내일도 무난하겠고요. 강원 동해안은 건조특보 남아있는데 당분간 건조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4.4도입니다. 최영미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오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행위를 단순한 지시 전달이 아니라 언론 보도를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언론사 종사자들의 생명, 신체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내란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 사태 1년 5개월여 만에 나온 계엄 관련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2차 종합특검팀이 오늘 관저 이전 공사 계약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조달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종합특검은 대통령실의 관저 이전과 증축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경북 청송군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홀로 산행에 나섰다가 실종된 초등학생 11살 강모군이 실종 사흘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색당국은 오늘 오전 10시 25분 주봉 정상에서 400m 아래인 용연폭포 방향 능선계곡에서 강군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구조견이 강군을 먼저 발견했고 경찰특공대가 현장에 진입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강군이 실족한 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며 이를 국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한 이른바 국민 배당금제 원칙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실장은 SNS를 통해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과실이 나오는 것이고 그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판매 업체들의 가격 담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 비교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교복 담합 문제는 아주 오래된 적폐 중의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불만을 가지고 대규모 전투 재개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 11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계속되는 봉쇄와 이란이 협상에서 양보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점점 더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의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이며 방한 시 북한군 포로 문제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박일 대변인은 오늘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 중에 있다며 방한이 이루어지게 되면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당연히 북한 포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다음 주 한국에서 경기를 치르는 북한 여자축구클럽팀 내고향 여자축구단을 응원하는 국내 민간단체 남북교류협력기금 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응원단 구성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는 주로 이산가족 관련 단체와 남북교류협력단체 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급여를 자동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사회보장기본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소강 상태입니다. 다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저녁까지 돌풍과 우박을 동반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4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6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때일은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오원종이었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 남호를 타격한 미상의 비행체 엔진 등 잔해가 조만간 한국에 도착합니다. 정부는 정밀 감식을 통해서 기종과 정확한 공격 주체를 확인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피격을 피격으로 부르지 못한다. 외교 이슈 파장 축소에 급급해서 초기 대응 골든타임 놓쳤다며 외통이 긴급 현안 질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섣불리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 26척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정쟁화를 멈춰달라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일제히 충청권을 찾은 뒤에 각각 전남과 대구로 향해서 텃밭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를 만나봅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의 반도체 전문가로 경기도에서의 K반도체 미래 구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향자 후보에게 경기도 청사진과 선거 전략, 쟁점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물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네.
1: 외교부 타격받은 것으로 정부가 공식 확인한 호르무즈 해협 우리 선박 남호 문제부터 짚어봅니다. 정부는 외부 타격은 받았는데 어디에서 타격했는지 공격 주체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김상일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3: 글쎄요, 뭐 국민들마다 느끼는 부분은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제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1: 네.
3: 야당으로서는 뭐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여당은 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많은 그것에 대한 책임 관계를 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입장도 있으니까
1: 네.
3: 조금 시간을 좀 정부에 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국민의 생명이 지금 아직도 걸려있는 부분도 존재하고 있고 국제 분쟁 지역이자 전쟁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사안과 동일선상에서 놓고 그 예민함에 있어서
1: 네.
3: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 뭐 나름대로 또 정부가 고민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예.
1: 네. 자, 강찬호 위원님. 네. 공격 주체를 밝히지 않은 부분 신중한 네. 겁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약간 좀 신중함이 지나친 겁니까?
2: 제가 무슨 굉장히 비겁하고요. 아주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 그리고 또 그밖에 해외에서 국제 해상에 있는 배는 그 자체로 우리나라 영토로 취급됩니다. 우리나라 영토에 대한 공격이었고 그리고 그 배 그 바로 그 영토에 있었던 우리 선원, 한국 국적 선원이 부상을 입었어요. 이러면 말 그대로 저 그 정말 우리 주권과 우리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침해를 했었는데 물론 뭐 저 객관적인 조사 그래서 확실하게 이란 소행이다 아니다 밝히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네. 지금까지 이 정부나 이 회원의 양태를 보면 어떻게든 은폐하고 축소하고 좀 가리고 지나가려다가 이 보도도 나오고 심지어 이란 국영 TV인가에서도 이게 우리가 공격한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밝히고 점점 커지니까 그 마지못해 지금 따라가는 인상을 감출 수가 없어요.
1: 규탄은 안 돼. 규탄 대상이 없다.
2: 더군다나 그게 정말 제가 그래서 뭐 차관까지 지낸 뭐 이런 과거 베테랑 외교관들한테 들어봤습니다. 과거에 어떤 규탄 성명을 내면서 그 규탄 대상이 없는 규탄 성명을 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정말 그런 성명을 낸 적 그건 정말 금시초문이고 그런 규탄 성명이 어떻게 규탄 성명해 규탄 대상이 없는 규탄이 어떻게 규탄 대상이냐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아주 뭐라 그럴까 정말 외교부가 어쩌다가 정부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추락을 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좀 전에 김상일 평론가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 남은 거기에 있는 우리 26척의 안전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 안전 고려해야죠. 그 말이야 100번 맞지. 그런데 과연 그러면 지금 이란 국영 TV까지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마당에도 아 우리 그거 이란이 한지 안 한지 모르겠고 그냥 저 미상의 저 비행체. 미상의 비행체면 UFO 같은데 언식별 그 비행물체가 바로 미상의 비행체 아닙니까? Unidentified Flying Object UFO. 그래서 지금 UFO에다가 지금 규탄하나?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유기한이 우리 완전히 아빠요 이제. 아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직접 싸우기 힘드니까 우리 앞바다에 떠 있는 우리 미국 우방국 동맹국들 이런데 이제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보니까 아 여기저기 때려봤는데 한국이 제일 우리 호구네. 저기는 우리 때리고 심지어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데 아 이란이 한지 안 한지 모르겠다. 이거 야 제일 좋은 타겟이네. 앞으로 미국 우방국 동맹국 중에 한국이 최고의 소프트 타겟 최고의 호구다. 앞으로도 저기만 때리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 외교 협상 오래 해본 이런 거 저 테러 국가나 불량 국가나 이렇게 다뤄본 외교관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
3: 자, 저는 뭐 사실상
1: 비슷한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말씀하시기 전에 예. 예를 들어서 신중하게 해야지 우리 선박들이 더 안전하다. 그게 가장 우선이잖아요. 우리 선박의 네. 안전을 담보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게. 근데 이거를 그냥 조금 더 신중하게 하고 확실하게 밝혀질 때까지 조금 이렇게 로키로 가는 게 네. 좋다는 게 이제 정부 입장인데 네. 지금 강찬호 위원님 말씀은 본인들도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고 얘기한 마당에 그걸 정확히 해서 하는 게 더 나머지 26척의 안전을 담보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시거든요. 그래서
3: 예, 예. 사안이 종결됐나요? 아니잖아요.
1: 진행되고 있다?
3: 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뭐 잔해를 점검해가지고 확실한 뭐랄까요 규탄이면 규탄 아니면은 뭐 요구면 요구 요구의 근거를 갖추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안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섣부른 얘기 같고요. 그리고 사안을 가리기 위해서 그랬다. 그것도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게 어쨌든 이것이 뭐 가린다고 가려지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이거는 신중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권 대 주권의 충돌이라는 건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민간의 충돌하고 또 다른 겁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린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기는요. 전

0: 전쟁 지역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고요. 국영 TV가 그렇게 주장한 것과 이란 외교부가 또 아니라고 얘기한 것 두 가지가 또 상충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일을 해봤지만 이게 프로파간다 암이라는 게 있어요. 선전 기구라는 게 존재합니다. 전쟁 중에. 그게 원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최초의 탄생 이후였죠. 네. 지금은 일반 방송국으로 전환이 됐지만 그러면 국영 방송이라는 건 전쟁 상황에서 프로파간다의 하나의 그 무기예요.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뭐 굉장히 길을 돋구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행정의 주체인 외교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외교부에게 어차피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탄탄한 기반과 진실을 규명해 가지고 묻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좀 약간 단호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비판 야당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듣고 그런 걸 고려할 부분은 없나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네. 이것을 마치 지금 국가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전 좀 과하다고
1: 국가가
0: 생각합니다.
1: 국가가 아니다라고 얘기까지는 않았고 제가 네. 그 다른 저 좀 전에 뭐 그걸 지금 은폐하거나 네네. 축소하려는 정황을 보였다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저 야당 지금 저 국회 야 국방위원장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있어요. 이분이 야당 소속이지만 엄연히 국방위원장입니다. 그런데 국방위원장이 당연히 이거 심각한 우리 국방상의 문제라고 봐서 이걸 지금 뭐 유관기관 국방부라든가 이런 뭐 산업 심지어 산업을 여러 가지 좀 다 불렀어요. 하나도 안 왔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국방위원장에 물어보면 원래 소장급 실장에 와서 원래 답변을 하는 게 관행이자 의무예요. 지금 두 번이나 불렀는데 아예 쌩까고 안 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이거야말로 어떻게든 지금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고 시간 끌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이거 6.3 지방선거 앞두고 악재니까 지금 뭐 조사를 한다 그러고 심지어 국방위원장에 불러도 어떻게든 그냥 안 나오고 해갖고 6월 3일까지만 해서 끌어보자 이런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의심 물론 지금은 의심 저도 의심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이 네. 아니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말한 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끝마치기 바랍니다.
2: 쌩까고를 무시하고
1: 네. 아니 제가 좀 흥분해서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네. 그렇게 두 번
0: 흥분하지 마시고요.
1: 아, 흥분되죠.
0: 그리고 이게 악재라고 얘기 했는데요. 외부의 충돌은요. 사실은 선거의 악재가 아닙니다. 적극 활용하면. 예? 한 번도 역사 속에서 외부의 충돌을 정권이 악용하고 적극 활용할 때 악재가 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에 또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2: 네.
0: 지금 성일종 위원장의 요구와 관련해서 안 한 부분은 저희도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뭐 국회의 요구는 당연히 가서 응해야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응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응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좀 신뢰가 쌓여 있지 않다. 좀 불신이 크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맞는 또 충분한 뭐 비공개 회의를 요구한다거나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가서 양해를 구하고 여기까지는 비공개고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비밀로 내지는 아직까지는 보안 사안으로 구분돼 있으니 시간이 네. 지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오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행정부가 국민의 감시기관인 국회에 그냥 일방적으로 만약에 행동을 한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후과로 부메랑으로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 네. 이 대목에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3: 국민의힘은 한미 동맹 간의 신뢰까지 흔들기 위해 한미 공조와 한라인을 통해 비행체 발사 지점조차 신속히 확인하지 못했다며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아무 근거도 없는 망상에 가까운 괴담을 퍼뜨리며 정부를 흠집내는 것도 모자라 국민을 위험에 몰아넣고 국익과 한미동맹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즉시 국가 안보를 팔아 표를 구걸하는 망동을 즉각 멈추십시오. 민주당은 국가 안보는 물론 외교 관계까지 정쟁의 볼모로 삼는 매국적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2: 자, 뭐 여야 간의 입장차는 우리가 충분히 좀 녹취 나가기 전에 얘기했으니까 그 뭐 또 반복하지는 않겠고요. 이 부분은 한번 김상일 평론가께 네.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남호 관련 보고받고 수고했다 이렇게 짧게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언급을 자제하는 건데 네. 말씀하신 대로 워낙 민감한 사안

0: 보니까 최고 국정 책임자로서 신중한 건지 아니면 최근에 정동영 장관 발언에 이렇게 뭐 같이 뭐 개입이란 표현은 뭐하지만 뭐 두둔한다든지 그 같은 입장을 표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민간 범죄 조직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캄보디아 정부와의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발언을 했다든지 하고 왜 다른 겁니까?
1: 사안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0: 그래요?
1: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전쟁이 실제로 있는 상황이고요.
0: 네.
1: 전쟁에 한번 휩쓸려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구상의 충돌 중에 가장 무서운 충돌이 주권과 주권의 충돌인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패권 국가가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패권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패권 국가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섣불리 들어가기도 쉬운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중동이라는 곳은 어쨌건 저쨌건 무기를 아직 에너지를 무기화해가지고 쓸 수 있는 나라잖아요. 이제 그런 나라에 어쨌든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이란만 상대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조금 심플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것들이 또 연동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권과 주권의 충돌은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사견입니다.
0: 추가적으로 조금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관련해서 이제 발언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좀 보수 쪽의 어떤 시각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국가 간의 민감한 문제 특히나 전쟁의 한 주체인데 그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잘못 초기에 파악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 그런 발언을 해놓고도 계속 강경한 입장이랄까 이런 것을 유지하는데 이란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것과는 또 비교가 되는가 혹시 중국 러시아와 친해서 그러나 이건 좀 지나친 얘기긴 하지만 보수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또 강경 보수 쪽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1: 글쎄요.
0: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했던 발언과의 국정 최고 책임자는 어떤 형평성이랄까 균형성이랄까 이런 거를 또 지적받을 수밖에 없어요. 국정
1: 아니, 당연하죠.
0: 최고 책임자니까.
1: 예, 예.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당은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당은 또 여당의 입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 속에서 결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막 논란이 있었는데 결과가 안 좋다. 그럼 당연히 그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논란이 됐고 그다음에 사실상 그 비판에 오히려 수긍 내지는 어쨌든
0: 어느 정도 인정?
1: 예, 인정을 하고 뒤로 물러서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고요. 캄보디아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논란을 일으킨 거를 잘한 것처럼 왜 그런 논란을 반복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0: 비슷하게 강하게 나아가지 않았냐 왜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죠.
1: 저는 좀 논리적으로 불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 결국은 그건 두 개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1: 아, 그 잘못했다고 지금 결론이 나 있는 거잖아요.
0: 그래서 대통령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2: 당연한
0: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2: 더 신중해야 된다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당연히 동의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이런 문제는 워낙 민감한 전쟁 상황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국방위원장이 두 번이나 부르는데 두 번 다 그렇게 안 오고 지난 일주일 동안 누가 봐도 지금 대답을 미루고 발표를 미루고 조사를 미루는 듯한 인상을 보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갑자기 더 이상한 게 아니 규탄도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신중한 정부라면 뭐하러 오지 규탄을 합니까?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아니 지금 쉽게 말하면 정말 이런 건지 아닌지도 들여다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이란이 그런 걸 이후에 그럼 규탄도 하는 건데 일단 규탄은 또 해. 그래서 규탄을 하니까 누구한테 규탄한 건가 보니까 또 규탄을 누구 하는지는 몰라. 이러니까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1: 그러니까 아니 규탄의 대상이 왜 없습니까? 이런 일을 벌인 대상은
0: 공격자.
1: 그렇죠. 그건 이미 우리가 확인하고 있고.
2: 그러니까 이란이죠. 이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1: 아니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특정을 해가지고 규탄하고 요구사항을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힘 있는 요구가 될 수는 있는 거죠.
2: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저렇게 신중한 정부라면 뭐 규탄 어저께 하지 말고 왜냐면 규탄 좀 한 건 맞다고 보는데 규탄 대상이 없으니까
1: 어떻게 하잖아요. 규탄은 외관으로 그게 외부의 공격이라는 게 확인됐잖아요.
0: 또 비난.
2: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는 뭘 해도
1: 어쨌든
2: 가져요.
1: 그 외관으로 다 확인이 된 상황인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2: 자, 그렇다면
0: 자,
2: 네. 그러니까
0: 지방선거로
2: 이 자체가 가시죠. 너무 웃긴 거예요.
0: 자, 지방선거 D-22일 남았습니다. 자, 양당 대표 오늘 일제히 충청 방문해서 중원 표심 잡기에 나선 후에 각각 전남 대구로 양당 그 강세 지역 다졌습니다. 자, 일단 뭐 정청래 대표 현장 체험식 행보 계속하고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장동혁 대표 좀 뒤늦게 현장 돌기 시작했는데 네. 어저께인가요? 그
2: 주광덕
0: 네. 남양주시장 후보가 이선으로 호퇴해라.
2: 네.
0: 그러지 않으면 자기 후보 등록 안 하겠다 이런
2: 얘기죠. 네네네.
0: 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뭐 이렇게 아 이거 뭐 저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인가요? 거기서 네. 질문을 받고는 아 이거 뭐 마음은 고맙지만 네. 뭐 사양하겠다는 네. 식으로. 자, 근데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3주 남았거든요.
2: 네.
0: 뭐 추경공 후보라든지 박경준 네. 후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막 절박하게 호소하는 건 절대로 분열되는 모습 보이지 말자.
2: 네.
0: 이 시점이 있어요. 이게 장동혁을 갖고 논란을 벌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은 그냥 분열된 모습을 안 보이고 어차피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정주행하는 게 맞는지 어떤 게 네. 맞다고 보세요, 강찬호 의원?
2: 제가 저 그 주광덕 그 시장이 그 얘기를 했길래 네. 또 다른 경기도에 네. 또 기초단체에서 나오는 분들
0: 취재하셨군요.
2: 물어봤어요. 네. 물어봤더니 그분이 딱 그래요. 장동아 그 제가 그 다음 말을 참아 방송에 못 온 그 XXX 제발 좀 나오지 말라고 좀 언론에서 얘기해 주세요. 막 울부짖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동아 얘기하는 순간 그분이 울부짖어요. 그 XXX라고 딱 말이 나요. 무슨 말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XXX. 제발 입 다물고 나오지 말게 좀 해달라고 우리 기자님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절규를 하더. 그게 그냥 신용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피가 맺혀 있어요.
0: 주광덕의 말이 네. 그 네. 자치단체장 기초든 뭐든 네. 그 사람들이
2: 경기도의 분들이
0: 공통된 인식이다.
2: 다른 분들이 그 저거 다른 그 이분 주광덕 이분 말고 또 선거에 나온 분 경기도에서 나온 분한테 물어봤어요.
0: 네.
2: 어떠냐 하고 물어봤. 그랬더니 그냥 그 얘기 외마디로 나오는 거예요.
0: 자, 그분들은 절규가.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네. 강찬호 위원이 보시기에. 장동혁이 수도권 가는 거하고 영남권 가는 거하고는 좀 차별화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2: 영남권에 가서 바로 하는 발언이 네. 영남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네. 그게 어떻게 되냐. 경기도에서 또 표가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0: 그럼 영남도 가지 말라?
2: 아, 그럼 영남에서 얼마나 플러스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0: 네.
2: 경기도나 수도권에서 우수수 떨어지고요. 둘째, 영남 사람 그럼 영남에서 반기나요? 영남도 지금 전부 저 뭐냐 그 명예선대위원장 누구 했습니까? 김문수 했지 않습니까? 장동혁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누구야 그 어디야 그 박형준 그 개소식에서
0: 네.
2: 결국 장동혁 대표가 물론 선의로 가서 본인이 도와주고 싶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막 그냥 싸움이 나고 그냥 난리가 나서 박형준 그 시장 후 박형준 후보는 그 이후부터는 지금 전재수 후보하고 좀 따라붙나 싶더니 또 지금 정책이 들어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여론조사 있으니까 다르긴 하겠지만 결코 당에 좋은 게 그 후보한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말 장동혁 대표가 저는 장동혁 대표 충분히 또 머리도 있고 굉장히 머리가 있는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포텐셜도 있는 정치인입니다.
0: 네.
2: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좀 본인이 파악을 하시고
0: 네.
2: 조금 하는 회는 저는 그것이 제기의 길을 오히려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0: 네. 네. 김상희 평론가님 똑같은 질문.
3: 장동혁 대표는
0: 네.
3: 후보들에게는 전국 어디를 막론하고 마지막 희망마저 없애버리는 파괴의 신 같은 존재죠.
0: 파괴의 신.
3: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지금 영남에서는 마지막 희망이 뭐였냐면 민주당이 공소 취소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래? 이거 안 되겠네? 뭐 투표장에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나가야 되나? 이랬는데 장동혁 윤어게인이 와가지고 윤어게인이 다시 될 것처럼 막 하고 다녀요. 그럼 윤어게인을 다시 할 수는 없지. 보수의 가치, 헌정질서, 법치를 다 무너뜨린 사건을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고 다녀요. 그러면 그건 아니지. 우리는 보수를 재건해야 되는데 이번에 좀 혼내줘가지고 재건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않으면 재건 안 되겠네. 장동혁 체제 속에서 보수의 재건은 요원하겠네.
0: 네.
3: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블랙홀이죠. 블랙홀.
0: 네.
3: 모든 것을 프레임을 어떻게 만들어내면
0: 네.
3: 윤 어게인대 내란 심판. 이 프레임, 이 구도로 선거를 다 바꿔놓고 다니는 지금 존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부산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KBS 부산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북구갑 선거구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

0: 중심으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면접원에 의한 전화 면접 조사로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삼자구도에서 누구 지지하냐 물었더니 하정우 37, 박민식 17, 한동훈 30. 자, 강찬호 의원님. 네. 이 의미는 뭡니까?
1: 똑같은 그 부산 KBS 그 일주일 전에 했었어. 예. 그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하정우 후보가 이제 30대 후반이고 그다음에 박민식, 한동훈 24, 25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1강 2중 같은 구도였는데 이번에 이제 한동훈 후보가 치고 올라가면서 6% 치고 올라가고 반대로 박민식 후보는 8% 떨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동훈하고 하정우가 30%대에서 2강을 형성하고 그 박민식 후보가 이제 1중으로 약간 내려앉는 그런 지금 추세가 처음 나온 겁니다.
0: 예. 다음 조사가 중요할 것 같아요.
1: 굉장히 그 중요해요. 그래서 이 추세로 예. 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혼전으로 다시 또 좀 할 것인지 모르는데 저는 여러 가지로 볼 땐 추세는 이 추세가 좀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국민의힘 지지층을 본다면 거기선 더 벌어져요. 국민의힘 지 이게 이제 전체 이건 중도층이나 뭐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까지 포함된 전체 이제 그 국민의 전체 이제 물어본 것일 거고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은 또 더 그 한동훈 후보 쪽에 훨씬 더 많은 걸로 나오거든요.
0: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네. 네. 단일화해야 한다가 71%.
1: 그렇죠. 그런 그 70 또 단일화해야 된다는 게 71%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박형준 시장이라든가 이 주변의 광역자치단체장들 그러니까 네.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 또 김두겸 울산지사 후보 쪽에서도 단일화 요구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또 또 눈에 띄는 게 이 부산 시내에 구청장이나 구의원 시의원 후보들이에요. 이번에 민주당이 거기를 전부 경선으로 정선의 대표가 치르게 한 결과 부산이 민주당 아무래도 모집단 당원 조직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은 조직에서 경선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민의힘보다 지명도나 어떤 경력이 약한 분들이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이런 후보들은 해볼 만하다고 기사가 올랐는데 문제는 당 지지율이 안 받쳐주고 하니까 네. 결국은 지금 한동훈 후보 쪽이나 뭐 약간 단일화가 좀 돼가지고 좀 한마디로 동남풍이 좀 불어주면 확실하게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일화 요인 압박이 단순히 북갑에서 누가 이기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부울경 전체가 국민의힘이 이기냐 지냐 이 문제하고 네. 결부되기 때문에 압박은 더 높아진다 그렇게 봅니다.
0: 자 김사일 의원님. 네. 우리가 말한 단일화는 양쪽이 합의해서 자 우리 둘 중에 하나가 이기자 그리고 우리 여론조사 어느 날 하는 여론조사 보고 그거에 따라서 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가능성이 되게 낮아 보이거든요.
2: 지금으로서는 예. 낮아 보입니다.
0: 그런데 민심에 의한 단일화 그렇죠. 어느 한쪽으로
2: 네. 아래로부터
0: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2: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지금 우리 강찬호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지층의 변화는요 굉장히 극적 반전이에요.
1: 극적 반전. 네.
2: 왜냐하면 지난번 조사에서 박민식 후보가 50% 중반인가 그랬던 것 네. 같은데 네. 이번에는 한동훈 후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박민식 후보가 지지층에서 한동훈 자리로 내려갑니다. 예? 이거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예? 그 보수의 한 패널은 이 상황을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보수의 대표로서 한동훈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 제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보수 노선 심판이 부산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노선 심판을 하려고 하면은 과거에는 아, 이 노선 심판을 타당을 찍어줌으로써 매를 때려서였는데 한동훈이 나옴으로써 그 대체 효과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제가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 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또 영동대교에서 청담대교를 잇는 연결로 1차로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조심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향은 성수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신갈분기점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반대 서울 방향은 총 20km 정체인데요. 안성일대에서 가장 많이 막히고요. 더 가서 서울 도심에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동군포 1, 3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둔대분기점부터 5km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갈림길.

0: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김상일 평론가님께서 교통정보 바로 직전에 보수 노선 심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관련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자, 부산 북구에서 이제 박민식 한동훈간 설전도 이어지고 있는데 박민식 뭐라 그러고 있냐면 한동훈이 대선 디딤돌 삼기에 북구갑 선택했다. 그냥 이방인일 뿐이다. 여기 그냥 잠깐 온 사람이다. 자, 지역 일꾼은 나다. 뭐 이런 얘기고 한동훈 후보는 박민식 찍으면 장동혁 대표 찍는 거다. 장동혁 어떤 그 당권 공고히 해가지고 국민의힘에 결국은 좋은 거 아니다. 이런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거든요. 네. 강찬호 의원님 아까는 저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하셨으니까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2: 구도 잘 잡은 거죠. 좀 전에 김상일 평론가 잘 얘기했잖아요. 지금 결국 극적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멘텀이 어디냐면 네. 결국 이제 보수 저 부산 북갑이라는 곳이 결국 이제 보수 텃밭이고 보수 텃밭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보수 이제 지난번 윤석열 정권 몰락과 해간 지금 굉장히 힘들었는데 보수에 대한 미래가 무엇 누구인가 뭐 그런데 마침 우리 북갑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아마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 보수의 미래, 보수에 대한 또 그다음에 대권 주자 당장은 3년 뒤, 4년 뒤에 4년 뒤에 올 대권에서 네. 만약 우리 북갑에서 대권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대권 주자 자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또 굉장히 하나의 우리로서는 굉장히 또 좋은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쪽으로 지금 프레임들이 전환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 한동훈 후보가 두 지점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우선 하정우 저 사람은 이재명 맨이다. 지금 여러분들 저 이재명 정권에 맞서서 정말 보수가 제대로 해주기 원하지 않느냐. 그게 저고 네. 또 하나. 그리고 보수가 정말 제대로 못하고 헤매고 있는데 그 원인이 결국 장도혁 대표 체제다. 그거를 또 저 그 해결하려면 박민식 대신 저를 찍어주셔야 된다. 이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프레임을 지금 잘 잡은 그러한 지금 쉽게 저 한동훈 대표의 지금 전략이다 봅니다. 네.
1: 자, 그리고요. 하정우 후보. 어떻게 보면 이건 좀 뭐 오빠 논란의 여진일 수도 있고 뭐 큰 거는 아닌데 최근에 유튜브를 보니까 아이 그때 저 오빠 논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뭐 오빠가 아니라 삼촌인데 그 당대표 얘기라서 아이 뭐 자기가 즉시 반박 못 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면 뭐 여기 오지 말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안 온다고. 그래서 실제로 개소식에 당대표가 안 왔어요. 물론 그 광주 전남 호남 쪽에 이제 저 광주 전남 선대위 출정이 있긴 했지만 그래서 자칫 이게 완전히 지금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는데 당대표 탓을 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겠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김정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오빠는 울며 겨자 먹기 얘기였다면 북갑은 국회의원 아닌 꼭두각시 뽑는 거냐 뭐 이런 약간 좀 그런 비난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자체가 어떤 문제가 되기보다는 아 이게 말이 좀 빠르던데 자체 지금 3주나 남았잖아요. 와 이게 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지지자들은 약간 가슴 철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 근데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정우 후보가 뭐 솔직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신인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신인이기 때문에 참신한 후보기 때문에 그런 실수들을 하는 것이죠. 정치를 잘 모르니까. 근데 특히 정청래 당대표가 세요. 법사위를 운영할 때도 보세요. 간사가 어떻게 말리지를 못합니다. 말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정치 고관여층은 다 알겠지만 법사위원장을 좀 바꾸고 싶었는데도 못 바꿨잖아요.
1: 자 그렇다면 거기서 오빠 불러봐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정색을 하고 자기 도와주려고 하는 일인데.
3: 그렇죠. 그다 당대표가.
1: 오빠 아니고 아저씨입니다. 네. 이거를 웬만한 사람 나오기가 힘들다 이거죠.
3: 그렇죠. 네. 많이 정치를 한 사람도 힘든데 신인은 더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정청래 대표는요. 전국의 구도를 잡는 일을 하면 돼요. 선거는 구도와 후보 그리고 이슈예요. 네.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후보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가서 당대표 중심으로 하면 선거를 망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가 원하는 걸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후보가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정책 발표할 때 뭐 이럴 때 힘실어주러 오면 되는 거예요. 시장 돌고 이러는 거는 그냥 후보 중심으로 네.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뭐 사진 같은 게 좀 필요하면 내려와 주세요. 이럴 때나 가가지고 또 그것도 후보를 앞에다가 내세워가지고 사진 찍게 하고 그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역할 분담을 좀 정리할 때가 됐다. 당대표는 이 선거의 구도 지금 내란 심판과 이재명 정부의 평가 그다음에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지지 그 동력 확보라는 것의 구도를 짜는데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는데 집중을 하고 네. 그다음에 지역 정서가 강한 쪽에서는 그 지역 정서에 맞는 후보와 이슈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맞다. 네. 특히나 하정우 후보는요. 자기 강점이 있는 링으로 다른 후보들을 불러들여야죠. 그게 뭡니까? 정책, 미래, 미래산업. 이 국가에 뭐 나갈 방향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맞다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어떻게 최근에 네. 하정우 후보 네. 발언에 대해서.
2: 제가 사실 이 문제를 지죠. 이 지금 오늘 하정우 후보가 굉장히 이제 아팠고 이게 굉장히 지금 본인이 요거에 대해서 부담이 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분이 오늘 이 말 하기 전에 같은 얘기를 이미 했죠. 지적을 했어요. 그날 네. 하정우 후보가 오빠를 한 사실 그 자체보다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형님 정청래가 와가지고 이 동생 한참 모자란 동생 데리고 다니면서 아이고 내 동생인데 이분 나왔으니까 많이 찍어주세요. 이런 식의 그 구도를 형성했을 뿐 아니라 네. 심지어 그 큰형님이 진짜 입이 잘못 나가 바담풍한 거야. 근데 그 직접 여기서 이제 정청래가 거기 정청래 대표가 지역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국회의원들 책임 있는 사람도 바담풍하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도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 하정우 이 사람 아무리 정치신이라지만 이미 지천명입니다. 50대는 사람이에요. 일가를 이룬 사람이야. 50, 옛날에는 50대면 지천명을 아는 사람이고요. 둘째 AI 부분이 일가 이었다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정말 모질이 느낌으로 큰형님이 시키니까 그냥 잘못된 말도 그냥 따라하는 그 구도. 이 구도 자체에서 저는 그 유권자들이 아, 이 사람한테 믿고 우리 지역구 맡겨도 돼? 이런 생각이 전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 말 자체보다도. 자, 그런데 네. 본인이 지금 오늘 또 그 얘기를 결국 그 우려를 현실화시켜준 거야. 아이고. 형님, 저 정청래가 와가지고 대표 아니냐. 대표가 와가지고 오빠 해보라니까 나도 그냥 오빠 하고 말았다. 이런 얘기 한 거잖아. 그 우려가 사실이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결국 큰 형님이 해라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 이래 해버리고 나니까 어이구, 큰일 났네. 그리고 또 그 다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수습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아, 이제 오지 말라고. 아, 그래, 오지 말라고. 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 결국은 또 그냥 나의 큰 형님 때문에 나 망했네. 그래서 앞으로 큰 형님 이제 안 불러. 또 이래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보면은 본인 그 유권자가 우려하는 거를 전부 다 아, 사실이었구나. 확인시켜주는 지금 오늘 이런 얘기를 저는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1: 오지 마서.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3: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네. 제 입장에서는 너무 악마의 편집이고요.
2: 뭐가 악마의 편집이에요? 네?
3: 사실 제 입장에서요. 제 입장에서는 악마의 편집이고요. 자, 내가 모르는 분야를 가면 당황하고 조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 토론이었다. 하정 후보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선거 현장을 가본 적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0: 네, 잘못은 남의 링에 올라간 거예요. 남의 링에. 내 링으로 불러드렸어야 되는데 남의 링에 올라갔는데 네. 이제는 남의 링에 올라가는 과오는 하지 않겠다. 이걸 깨달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1: 저는 네. 근데 지금 말한 대로 익숙하지 않은 링에 익숙하지 않은 링에 올라갔기 네. 때문에 그런 과오가 좀 있었다. 저는 그거 동의하기 어려운 게 8살 난 어린아이한테 50대 60대 그 아저씨나 할아버지들이 오빠라고 불러봐라고 하는 그거는 그 익숙하지 않은 링이 아니고 일반 사람의 가장 일반적인 상식의 문제예요. 그럼 상식을 지금 어기는 행동을 했으니까 그런 거지. 무슨 이게 저 뭐 거의 전문 무슨 용어가 나오고
0: 아니 무슨 전문 영역이 나와요. 권력을 그렇게 많이 취재하신 분이
1: 아 저, 그러세요? 저는 아무리 권력을 취재해도
2: 저는 생각이 네. 많이 다릅니다.
1: 이거는 8살짜리도 오빠라고 하면 전 못합니다.
2: 상당히 중요한 네.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거는 자신의 링에 오르지 않았다 뿐이지 아, 그래요? 너무 이렇게 확대
1: 혹시 우리 변호관님도
2: 확대 분석이다.
1: 민주당에서 이번에 나왔는데
2: 네. 호남으로 가봅니다. 전북지사 이제 무소속으로 김관영 후보가 나왔죠. 여론조사 전문업체 지원 CNI가 뉴스원 전북 취재본부 의뢰로 지난 9일과 10일 전북거주 18세 이상 1000명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 자동응답조사 ARC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전북지사 적합도 김관영 43.2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39.7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결과를 이제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조승래 사무총장이 제명된 사람 당선되더라도 복당 안 된다 이렇게 이미 사전 견제고 날려고 김관영 정청래 체제 민주당에 복당할 생각 없다 그다음에 더 강한 얘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강찬호 위원께 네, 먼저 한번 네, 여쭤볼게요. 네. 자 김관영 후보 개파색이 열분 분이에요.
1: 친명에 가깝죠 지금.
2: 예, 네. 예. 지금 이제 친명
1: 쪽이 됐어요.
2: 쪽이 돼버려 네.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네, 네. 8월 집권여당 당대표 선거에도 전북지사의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1: 이거 굉장히 크죠.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호남이지 않습니까? 호남 네. 텃밭 쪽에 텃밭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번 선거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엄청나게 질이 멸렬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뭐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이런 거 아무리 저 민주당이 헛발질을 해도 또 알아서 바로 또 장동욱 대표가 나서주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딴 데도 아니고 텃밭 중에 텃밭 전북지사를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아니고 무소속 후보가 차지하게 된다. 이거는 정청래 대표 체제 이번에 그 선거 지휘탑의 완벽한 붕괴, 완벽한 제가 볼 때는 그 타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질려질 수 없는 곳에서 또 질려질 수 없는 환경에서 패배를 한다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대표에게 큰 책임이 돌아가고요. 한마디로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뭘 했느냐? 민주당이 굉장히 불공정한 공천으로 텃밭에서 자중질환을 자초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북값 저는 정선의 대표 북값에서 서록 하정우 후보가 저도 또 서록 평택에서 그 김용남 후보가 저도 전당대회 걱정 크게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당대회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2: 그래요.
1: 이게 민주당 안으로 보면 이게 네. 더 커요. 이거는 지금 명청 전쟁이 아주 핫플이 되었을 뿐더러 그다음에 민주당 안에서도 정청래 체제와 비청 체제 간의 큰 싸움이 되는 겁니다. 네.
2: 자, 김상일 평론가님 동의하십니까? 이 분석.
0: 예, 뭐 내용은 뭐 표현은 동의하지 않지만 내용은
2: 어쨌든 어쨌든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면 아 뭐 결국은 약간의 우여곡절 겪어서 다시 돌아올 뿐인데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집권 여당 당 대표 선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0: 사실은요 지금 이 현상이 예. 전북은 좀 약간 이 지방선거나 보궐선거하고 연동된 분위기로 보기가 어려워요. 네. 사실상의 당내 선거나
1: 맞습니다. 다름이 없는 전당대 예고편입니다. 네. 네.
0: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당내 선거나 다름이 없게 사람들이 느끼다 보니까 8월 전대 전초전 성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2: 자 그러니까 이원택은 정청래, 그다음 김관영은 친명, 그렇죠. 뭐 이렇게 된다
0: 근데
2: 이거죠.
0: 이제 거기에서 사실은 좀 당 지도부가 김관영 저기 지사를 제명을 한 다음에 이원택 후보가 비슷한 논란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조치를 취했거든요.
2: 이거 부실 조사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왔죠.
0: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행보를 좀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거를 많이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북에서는 이게 두 후보 간에 이게 그 당 지도부가 대하는 게 좀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이 존재하는 상황이

0: 거예요. 그래서 그 의구심을 빨리 떨쳐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사실상 이제 사실상의 당내 선거의 양상으로 네. 흐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조금만 더 네. 상황을 하나 말씀드리면 짧은 네, 말씀이 예. 있습니다. 일단 그 선거가 이 바람하고 구도인데 네. 바람이 뭐가 불었냐? 아, 이렇게 불공정하게 딱 친청 후보를 그냥 해버려? 야, 이거 이렇게 정청래 사당이야? 이러지 방금 확 분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기존 금관영 지사 지지층이 만만치 않습니다. 44% 나오는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반감까지 겹쳐서 오히려 지금 당 공식 후보를 앞서는 지금 지지율이 김관영 후보한테 나온 게 있고요. 또 하나 김관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오면서 떨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이라는 그야말로 저 호남의 절대 권력한테 대항을 하는 건데 왜 떨지 않느냐. 그 민주당 전체가 나를 공격한 게 아니니까. 민주당 안에 친청 세력만 나를 공격하지 친명은 뒤에서 자기 이미 돕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싸움이 아니야. 이거는 정청래 대 네. 친명의 싸움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2: 평택을로 가볼게요. 지금 뭐 조국 김영남 간 공방은 제가 며칠 동안 하도 다뤄서 오늘은 좀 다른 주제를 다룰게요. 네. 유희동 국민의힘 후보가 조국 후보의 평택집 계약을 두고 저격을 했습니다. 예. 뭐 이렇게 보니까 1년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처음에 2개월 계약을 했다가 1년 계약을 했고 자 근데 김상현 평론가 네. 1년 계약을 했으면 아이고 뭐 일단 1년 하고 그 집이 괜찮으면 계속 2년 계약 이렇게 할 거다. 저 같으면 그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1년씩 평택을에 곳곳을 다니면서 그곳의 네. 현장과 더 체험하겠다. 이게 우리가 집 구할 때 이렇게 하나요?
0: 아직 평택군으로 아셔서 그런가 봐요. 네.
2: 그래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0: 평택시를 심각하죠.
2: 심플하게 네. 대답할 게 괜히 꼬리에 꼬리를 잡힌다. 이럴 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0: 그러니까 지역에 내려가면 아니 사실은 이제 제가 제 입장에서는 이게 좀 어이가 없어요. 저는 제가 36살 때 네. 용인으로 출마하겠다고 제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2: 지금도 집이 용인이잖아요.
0: 예. 네. 그때 지역
2: 몇 살 때
0: 이제 용인 지역 언론에서 아니요. 저는 이제 출마는 안 할 건데
2: 거의 네. 20년 가까이 용인에 네. 계신 거네요.
0: 네. 36살 때 지역 언론에서 아 여기 출마하러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러길래 아 저 안 떠납니다.
1: 야, 멋지다.
0: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저 혼자 개똥 철학처럼 지키고 지금 사는
2: 김상현
0: 거예요.
2: 김상현 평론가님 같은 분이 진짜 배지를 달아야
1: 돼요. 진정한 용인
0: 그런 말씀은 하지 마. 저를 죽이는 말씀이시고요.
2: 예, 예, 예.
0: 근데 사실은 저는 진짜 제 와이프가 서울로 오고 싶어서 엄청나게 저를 설득을 했는데 아, 약속을 지켜야지. 물론 나는 출마는 안 할 거야. 그러나 약속은 지켜야지 하고 저 거기 있거든요. 그런 제 입장에서 이런 소리 들으면요.
2: 네.
0: 조금 좀
1: 억지하게 무너지는
0: 어이가 거예요? 없어요.
2: 그래요.
0: 아, 우리의 정치 수준이 이것뿐이 네. 아닌데 이런 생각이 전 들어요.
2: 자, 강찬호 위원님은
1: 오늘 제가 바로 중앙일보 불편한 여의도
2: 네.
1: 제가 참여하고 있는 불편한 여의도에서 오늘 유희동 바로 후보를 인터뷰했습니다.
2: 아, 그래요?
1: 거기서 유희동 후보가 얘기를 한 거예요. 2개월 이게 왜 그런가 자기가 했던 뭐 이게 뭐 나중에 결국 1년으로 하긴 했는데 뭐 변명을 맨 처음 급하게 구하느라고 그랬다는데 급하게 구한다고 2개월짜리를 하는 경우가 있냐. 정말 급하게 그러면 집을 사거나 이러는 경우지 이게 도대체 2개월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변명이냐. 뭐 이제 상당히 이제 와닿고 좀 전에 이제 1년씩 옮긴다 그러니까
2: 네.
1: 아니 무슨 게르를 갖고 옮김네. 거기 집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몽골 텐트 갖고 앞으로 평택에 사시겠다는 거냐. 조국 게르냐. 뭐 이런 비아냥도 하셨다는데
2: 네.
1: 지금 저 이 유희동 후보가 조국을 직격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역구를 다니면요.
2: 네.
1: 그 얘기를 많이 한대요. 제발 조국만큼은 떨어뜨려달라. 조국 될까 봐 무섭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야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중도라든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 같은 분 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 하는 분이 꽤 있대요.
2: 네.
1: 그래서 지금 장동혁 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조국 프리. 네, 그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답니다. 네.
2: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진술회유 의혹 제기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대검찰청이 어제 감찰위원회 소집했습니다. 이에 대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3: 어제

0: 심의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서울고검 TF에서 재판에서 증거로도 채택되지 않는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근거로 해서 여느 술파티가 있었다는 억지 끼워 맞추기식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검찰에 그닥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대를 걸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 검찰 지휘부가 이재명 정권의 조롱과 탄압 앞에서 상갓집 개만도 못한 신세가 된 지 오래입니다만은 과연 박상용 검사에 대한 조폭 같은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할 것인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1: 자, 김상희 평론가님께 네. 먼저 여쭤볼게요. 자, 대검찰청이 상갓집 개만도 못한 신세, 상갓집 강아지가 어떤 신세인지 대충은 감이 오는데, 자, 이 비판을 하는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 보셨어요?
2: 어쨌든 저는 정치권에서 이렇게 정쟁이 커지는 모습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법의 정치화거든요. 정치의 사법화이기도 하고 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우리 사회의 갈등에 근대 국가가 만들어진 이유가 그거잖아요. 사적 보복은 하지 마라. 뭐 그리고 자기를 자기가 결정하지 마라. 뭐 이런 건데 그런 근대 국가의 원칙의 큰 훼손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하더라도 최종 결론은 사법부에 맡기는 게 맞고요. 사법부가 신뢰하기 어렵다면 네. 그 제도를 고쳐서 내지는 그 구성을 바꿔서 해야지 사법부를 못 믿겠다고 사법부 바깥에서 어떤 결정을 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 자체가 상권 분립이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뭐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본인들도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강찬호 위원은 네. 이 부분 박상용 검사 이게 감찰위원회 회복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네. 조사도 받고 뭐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네.
3: 지금 저 진보신문이라는 경향신문조차도 대검이 징계 박상용 이 검사를 징계 청구할지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이거를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본적으로 이분 뭐 박상용 몰아붙인 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연어술 파티로 회유를 했고 그다음에 형량을 거래하려고 그랬고 뭐 회유하고 압박을 하려고 그랬고 근데 그거를 입증해 보이겠다고 자신 있게 시작한 민주당의 국정조사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전부 당사자들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연어술 파티. 김성태 회장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이 60이다 이것더라. 거의 그런 분위기로 어따 대고 지금 내가 연어그릇 술 먹고 세상에 그걸로 회유됐다 그랬는데 제발 그만 좀 그만둬라. 주가 조작하려고 북한? 내가 지금 망한 게 언젠데 그때 나 몰아가지 마라. 여기 이제 윤석열 정권만큼 이제 민주당 정권도 더 하네. 이런 소리까지 민주당 정권도 갔네. 이런 소리까지 하는 등 지금 그 저 박상현 검사한테 했던 거는 당사자들이 전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리오남이 네. 필리핀 가서 70만 불 방북 대가 줬다는 까지 박상범 부회장이 얘기를 했고요. 자 이런 마당인데 세상에 그 전에 이미 알다시피 서울고검 TF에서 6개월 넘게 박상현 검사 물고 늘어졌어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1: 그거를 민주당이나 네. 법사위원들도 알 텐데.
3: 알죠. 그리고 네. 그 많은 수많은 의혹 그렇게 자신 있게 떠드는 거였으면 서울 고검이 수사력이 있는데 거기서 안 덜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 그런데 그 네. 국정조사의 결론은 네. 조작 기소가 있었다였죠.
3: 그것도 그 조작 기소가 있었다는 근거를 찾아보니까 전부 조작 기소가 아니고 전부 당사자들이 부인하는 것만 나왔는데도 지금 그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체가 국정농단인 국정조사라는 이런 국민 세금과 말이죠. 비용을 써가지고 한 이 말도 안 되는 그 자체가 조작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국정조사 자체가 지금 조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사에서 나온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세상에 조작이 있었다고 해버리니 이게 지금 우리 국민이 볼 때 얼마나 속으로 지금 저게 가소로운 그런 행동입니까. 자 그런데 네. 이제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 박상용 징계하겠다는
1: 20초 남았습니다.
3: 그런 마당에 네. 지금 뭐 어떤 구실을 해서 징계 청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상용 검사가 바로 이거 저 뭐냐 재판 걸어가지고 아마 대검 이 사람들 나중에 다 책임 지우게 할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3: 네.
1: 뉴스레터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세림이의 하루는 또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르게 시작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어린 동생들을 챙긴 뒤에야 학교로 향하는 세림이. 두 동생을 돌보고 아버지의 상태를 살피는 일은 이제 세림이의 일상이 됐습니다. 이혼 후 연락이 끊긴 엄마의 빈자리는 세림이 마음속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데요. 2018년 심장마비로 쓰러진 아버지는 수술 후 심장 제세동기를 이식한 채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더해가는 마음속 불안감과 수입이 끊긴 뒤 더욱 힘겨워진 가족의 생활. 늘 가족 걱정뿐인 세림이가 미래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희망과 용기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전 내륙과 남해안, 서해안에 매우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안개 끼는 곳 많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호수 인접 도로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기 때문에 각별히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항공기 운항 정보도 사전에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강원도에는 5mm 정도의 비가 뿌려지겠고요. 충북에는 5에서 10, 대구 경북 등 영남 지역으로는 총 5에서 40mm의 비만 더 남았습니다. 오늘 경상권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가 치고 또 경북권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또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하니까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내일까지는 서해와 남해를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16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8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산지에는 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5mm 정도 예보돼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며 지금은 투자로 잠재력을 키울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또 적극적인 재정기조로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에도 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자사의 장기 연체채권 지분을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돕기 위한 새 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묵은 연체채권 추심을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계엄 관련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 징역 7년보다 형량이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12.3 계엄이 내란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제55회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난 탓에 간호사의 70%가 이직을 고려한다며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법제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6.3 지방선거 주요 격전지를 둘러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가 맞붙고 있는 경기도지사 선거 살펴봅니다. 지난번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를 모셨습니다. 양향자 후보님 어서 오세요.
4: 아유, 반갑습니다.
3: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4: 네, 정말 바쁩니다.
3: 네네. 네. 자, 삼성전자 임원 출신에서 정치인으로 이제는 경기도의 경영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 출마의 변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4: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심장이고 세계 반도체의 도시 또한 심장입니다. 네. 경제 중심지죠. 그리고 세계 그러니까 최대 첨단 산업 도시이기도 하고요.
3: 네네.
4: 저는 18살에 올라와서 40여 년 동안 경기도가 제 꿈입니다. 꿈. 그래서 그 제 꿈이 모두 담긴 도시다. 이제 초거대 기업은 어떤 주식회사 경기도를 만들겠다. 네, 이런 포부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3: 네.
4: 제가 그 1인당 GRDP 1억 원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캐치프레이즈를 돈 버는 경기도, 억대 연봉 시대. 그러니까 누구나 다 뭐 기본소득 뭐 이렇게 무슨 퍼플리즘 정책은 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네. 돈을 벌어서 세수를 확보하고 기업이 돈을 벌어서 재원을 마련하고 이런 일은 제가 가장 잘한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경제의 심장이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번 네. 경기도지사는 경제 전문가, 산업 전문가, 양향자가 해야 된다. 싸움꾼이 하면 안 된다. 일꾼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3: 네. 네. 자, 경제 전문가, 산업 전문가. 자, 대한민국의 심장이고 반도체 심장인 경기도에서 억대 연봉 시대, 돈 버는 경기도 시대를 열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4: 네.
3: 그 넓은 경기도 뭐 제일 넓잖아요.
4: 네.
3: 자, 어떻게 뭐 제일 넓다기보다 뭐 인구가 제일 많죠.
4: 인구도 많고 제일 넓습니다.
3: 넓기도 넓으신가요?
4: 네, 넓습니다.
3: 아, 그렇군요.
4: 네, 네.
3: 자,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이제 다니셔야 될 텐데.
4: 네.
3: 자, 주민들 많이 만나실 겁니다. 어떤 말들을 주민들이 제일 많이 합니까?
4: 양양자는 이겨야 된다.
3: 이겨야 된다.
4: 이겨야 된다. 그리고 제가 정말 놀랐던 게 독재는 안 되지.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고.
3: 아, 그래요?
4: 네, 독재는 안 되지. 독재는 안 되지. 그리고 지방 권력 이런 말씀까지는 안 해도 이번에는 이겨야 돼. 그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야. 막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바닥 민심은 이번에 지방선거까지도 만약에 민주당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큰일이다라는 그런 인식은 너무나 많이 하고 계셔요.
3: 그래요.
4: 그래서 바닥 민심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추미애를 꼭 이길 후보 양향자라는 말씀을 아예 딱 해주시고 그리고 서울에서 모선을 했던 사람이 왜 여기 와서 하남을 2년밖에 안 한 하남 국회의원을 2년밖에 안 하신 분이 경기도 시사가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자신감을 이 유권자들 만나면서 더 강하게 제가 예 에너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3: 그래요.
4: 네네.
3: 이겨야 된다.
4: 네, 이겨야 됩니다.
3: 이런 얘기를 네. 제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민주당 국회의원 지내시다가 제3지대 거쳐서 국민의힘 입당했고 이제는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나섰습니다. 자, 지금 뭐 사실 그 어떤 선거 환경은 야당이 별로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자, 지지층 결집, 중도 확장.
4: 예.
3: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이제 이기실 텐데 어떤 전략을 갖고 계세요? 크게 얘기하면.
4: 그러니까 이제 양향자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선택받았지 않습니까?
3: 네.
4: 그렇다는 얘기는 추미애 후보에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라는 이제 방증이고 저는 그 추미애 후보와 비교해서도 어떤 그 강성 지지층, 치우친 지지층이 아니라 중도 확장성 그리고 정말 그런 그 합리적 분들의 어떤 위대한 선택을 받는 데는 아마도 제가 압도적일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추미애 후보는 진짜 유일하게 강성 지지층들에게
3: 네.
4: 이렇게 평양대에서 민주당 후보가 됐는데 저는 그 이번에 저를 선택한 상황을 보면 50대 네. 50 아니었습니까?
3: 네,
4: 국민의힘 안에서도 50, 네. 그다음에 도민의 50. 근데 제가 선택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합리적 당원들과 정말 합리적 경기도민들의 저는 선택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선거도 저는 지금이야 우리 이제 국민의힘의 상황이 매우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이런 결과가 나오지만 그렇지만 이제 선거가 임박해 가면 저는 골든크로스는 일주일 전쯤에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3: 그래요. 지금 네. 제가 뭐 비슷한 질문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리면 뭐 대통령 지지도 높고 정당 네. 지지도도 지금 많이 처지고 있고
4: 네.
3: 자 그리고 또 국민의힘 경기도에서의 국회의원 구성이랄까 뭐 자치단체장 구성이랄까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매우 불리하잖아요.
4: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여섯, 네. 60석 중에 6석으로 되게 불리한데 네.
3: 자치단체장은 좀 네, 괜찮다
4: 31개 시군에서 22군데가 우리 자치단체장입니다.
3: 네. 자치단체장 부분은 그래도 괜찮다.
4: 네,
3: 국회의원에
4: 그렇습니다.
3: 비해서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잘 엮으면 한 3주 남았잖아요. 지금.
4: 네. 그렇습니다.
3: 골든크로스 한 일주일 남겨놓고 가능하다고 보시는
4: 네,
3: 거예요?
4: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3: 아,
4: 왜냐하면 4년 네.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 경기도민의 선택은 정말 그 무슨 당파라든지 무슨 정당 뭐 이념 외에 치우치지 않아요.
3: 아, 그래요?
4: 네. 예. 네. 지난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김동연 지사가 된 거 보면 안타깝지만 뭐 정당의 지지율이라든지 또 대통령의 지지율에 편승하지 않아요.
3: 경기도는 좀 다르다.
4: 네.

0: 이전 경기도정 민주당 소속 지사 두 명이 맡아왔습니다. 지난 8년 동안의 경기도정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1: 네, 우선 첨단 산업을 위해서 한 일을 제가 잘 못 보겠어요. 뭐 그러니까 확인할 수가 없고 각종 규제.
0: 경기도의 역할은 네, 별로
1: 네,
0: 없었다.
1: 네, 그렇죠. 예. 그런데 2022년도에 제가 그 무소속이었는데 반도체 특위원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K칩스법이라고 정말 그 기적의 법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법안이 두 개거든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으로 용인의 국가산단이 지정이 되고, 그리고 반도체, AI, 디스플레이 이런 첨단 산업이 다 국가전략 산업으로 규정이 됐어요.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인해서 투자 시에 그 세액 공제를 8%에서 최대 35%까지 늘렸기 때문에 그때의 투자력이 투자의 어떤 투자하고자 하는 이 첨단 산업의 기업들이 투자를 확 늘렸죠. 그런데 세상에 이게 2, 3년 만에 네. AI 혁명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렇게 수요가 늘어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던 사람이 발의하고 네. 통과시켰던 사람이 저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뭐 국회에서 지난 21대 때 했던 그런 입법 활동도 첨단 산업
0: 네.
1: 그리고 국가 인재원장으로서 국가 공무원들을 그 행정력을 키운 사람도 양양자. 더 중요한 것은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로 패권 전쟁에서 승리한 양양자. 보세요. 미국의 트럼프가 예를 들면 지자체 장 중에 누구랑 좀 협상을 하자. 그러면 네. 양양자를 원하겠습니까? 추미애를 원하겠습니까? 다카이치 사나에도 시진핑도 누구를 원하겠습니까? 그리고 젠슨 황이 여기 와서 저커버그가 예를 들면 여기 와서 일론 머스크가 경기도에 투자를 하겠다. 추미애 지사가 통하겠습니까? 저는 지난 4년 동안에도 김동연 지사 도정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고 안 드린 것도 있고 대부분 투자 시에는 저를 먼저 찾아왔었습니다. 특히 그 반도체 장비 회사들 네. ASMK라든지 뭐 ASML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반도체를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게 적지냐 또 도와 또 우리 저 정부와 그리고 화성시나 용인시가 어느 정도로 이걸 해줄 수 있을 것 같으냐 네. 이런 것들을 조언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의사결정 구조가 과거 8년보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 앞으로 2, 3년에 의사결정 구조는 굉장히 빨라야 되거든요.
0: 네.
1: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도 그렇죠. 전력, 용수, 인프라, 그다음에 이제 뭐 인재,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 뭐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과의 어떤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첨단 산업에 적어도 이 전문가가 이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번에는 꼭 드립니다.
0: 네. 네, 네. 그리고 전임 도정의 핵심 정책이라 할 수 있는 기회소득 비판하셨어요.
1: 네, 네. 네, 네.
0: 뭐가 문제라고 보시는지 또 대안이 있습니까?
1: 근데 이제 기본소득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그 도지사 때 네. 시리즈로 했었는데 이번에 기회소득이 이제 여섯 가지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게 뭐 노인도 있고 청년도 있고 네. 뭐 문화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뭐 그러는데 사실은 언발이 어좀 누른 정책이었어요.
0: 그래요?
1: 예, 당장은 좋지만 장기 효과가 없었고 그다음에 문제가 뭐였냐면 경기도정과 그 31개 시군과 이게 매칭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부에 있는 도시들은 네. 매칭 산업으로 해도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북부에 있는 도시는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가 돼가지고 그 사업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더 진행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저에 대한은 뭐냐면 청년 기본소득, 기회소득
0: 네.
1: 이것에 대해서 뭐 1년에 어느 정도 뭐 몇십만 원 이렇게 주는 게 있는데 저는 이 경기도의 청년들만큼은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집을 못 구하거나
0: 좀 파격적으로
1: 없다. 그리고 네. 이 희망의 사다리를 미래 기술 바우처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배우고 싶은 사람 배우고 연기를 배우고 싶은 사람 배우고 자기의 꿈 바우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파격적으로 줘서 그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로 연 그래서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게 마음을 먹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누구나 이 포퓰리즘 정책은 뭐 해주겠다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어디서 예산을 구할 거냐. 근데 대한민국의 전체의 이 재원 조달을 네. 거의 경기도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의 74.6%가 경기 남부 용합형

0: 2000에 이르는 이 그 반도체의 부가가치에서 나오기 때문에 경기도는 경기도만의 어떤 지역이 아니라 경기도로 머무르지 않고 대한민국을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안보입니다. 안보. 반도체 아까 패권 얘기 많이 하시던데 네. 지금 미중 패권에서 무엇 때문에 이 패권 전쟁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반도체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정말 무서운 것은 대만이라는 나라는 TSMC 하나 가지고 TSMC를 기반으로 한 생태계 수천 개 수만 개의 어떤 그 중소 스타트업 벤처까지도 생태계가 구축돼 있어서 대한민국의 GDP보다 지금 거의 3만 불에서 같았었는데 지금 4만 네. 불이 넘어갔어요. 2, 3년 만에 다시 5만 불이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그 첨단 산업의 생태계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경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 첨단 산업의 어떤 클러스터들이 지금 산단으로는 만들어졌는데 네. 기업이 안 들어가서 문제거든요. 그건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이번 4년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리키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는 양양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0: 네.
1: 여론조사 하나 볼게요. 여론조사 기관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 4일과 5일 2일간 경기 거주 18세 이상 남녀 802명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한 ARS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조사 내용과 개요에 대해서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50%, 31% 이렇게 나왔어요.
0: 네,
1: 이
0: 네.
1: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앞으로의 추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러니까 2일 날 네. 제가 후보가 결정이 되고 뭐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진행된 이 두 후에 네. 진행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30% 이상이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이고 네. 사실 과거에 그 서울시장 경선,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저는 좀 상기하게 되더라고요.
1: 네네.
0: 그게 이제 박영선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50대 30으로 시작을 아마 했을 겁니다. 네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으니까 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숫자를 제가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1: 네.
0: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뒤집히는 거 보면 명분과 구도가 명확하면 선거는 결국은 명분으로 가고 구도로 갑니다.
1: 그래요.
0: 네. 그래서 네. 싸움꾼 대 일꾼, 법률 기술자 대 산업 전문가. 그리고 경기도 저는 경기도가 저의 일생이에요. 저의 삶 자체고 40년 삶 자체인데 하남에 서울에서 5년 국회에서 있다가 갑자기 하남에 왔는데
1: 서울에서 오선?
0: 네. 오선을 하고 예, 예. 하남으로 왔는데 2년 정도 하고 지금 경기도지사를 나오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이상한 거죠 이게. 그런데 하남에서조차도 뭐 예산 확보라든지 그리고 변전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거기서는 반대하고 또 용인에 와서는 또 찬성하고 이런 정말 이런 행보로 경기도지사를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 네.
0: 이제 최근에 그 현근택 선거사무소 네. 현근택 후보 선거사무소에 가서 하신 발언 보고 저는 정말
1: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잘
0: 삼성전자 네. 그러니까 정확한 모딩을 이제 그 삼성전자
1: 네.
0: 정확하게 제가 똑같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 국가산단 용인의 국가산단이 그 40%의 공정률이었고 그다음에 올해 말에 그 일일 공장이 그 가동을 한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근데 아직 그 토지 보상도 아직 덜 돼 있고
1: 아, 그래요?
0: 그리고 2030년도에 이제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력 문제 이런 용수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이렇게 되는 거를 옮겨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모르는 말씀을 자꾸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도의 혼란만 가져올 거다. 그러면 그 혼란이 저는 대한민국에 저는 재앙이 될 거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를 모르는 상황에서 첨단 사람을 모르는 상황에서 경제를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맞대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1: 그래요.
0: 지금이라도 양 후보가 적합하니 내가 드랍하겠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1: 그래요. 추미애 후보를 한마디로 평가하면 뭐라고 평가하실 수 있어요?
0: 추미애 후보는 사실은 네. 싸움꾼이죠. 한국 정치 최대의 싸움꾼이고 추진력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추진력은 위험한 추진력이었어요. 갈등 유발의 추진력.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해서 무려 3명의 대통령을 탄핵했죠. 그런데 더 이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가 어떤 도시인가를 제대로 알면 본인이 감히 나오겠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얼마나 쉽게 보고 얼마나 가볍게 보고 그리고 경기도민이 얼마나 만만했으면 예, 정당의 지지와 대통령의 지지만 편승해서 네. 자신의 어떤 역량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저는 국가의 재앙이라고 봅니다.
1: 네. 네. 자, 경쟁 후보로서의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0: 조응천 후보님은 민주당에 있을 때도 상당히 저 바른 소리 그리고 날카롭게 자당이지만 지적도 하고 그래서 저랑 좀 비슷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요. 그런데 요즘에 그 이제 작은 정당에서 출마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1: 제3지대 또 거쳐보셨잖아요.
0: 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주신 데 대해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이제 다만 이제 조응천 후보님도 사실은 법률 기술자 이 범위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판사 검사께서는 싸우시고 저는 그냥 경제에 신경 쓰겠습니다.
1: 자, 최근에 네. 뭐 이렇게 조금 네거티브가 있는데 좀 비난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좀 오래전에 영상을 떠올리면서
0: 네, 우리 10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양 후보님이 정치권에 온 초반 같은데 어떤 이게 전당대회인지 뭔지 좀 당의 행사 같은데 바로 앞자리에 추미애 뒷자리에 양양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뒤에서 좀
0: 어깨를
1: 주무르는
0: 네.
1: 그걸 가지고 아니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민주당 폭주를 저지하고 추미애 후보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
0: 조응천 후보님 일로 오셔요. 제가 어깨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저는 누구라도 온 네. 국민의 어깨를 주물러 드릴 생각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얘기하시는 거 보면 매우 좀 힘드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의 손은 적어도 미국을 이기고 일본을 이기고 전 세계를 제패했던 반도체를 설계했던 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뭐 조롱할 손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 네, 자, 이 보수 진영 뭐 결국은 뭐 조응천 후보와의 일일 텐데 단일화 얘기도 좀 거론이 되는데 이거는 뭐 하실 생각이 있는 부분입니까?
0: 저는 뭐 늘 말씀드렸지만 네. 그 지금 여당의 폭주 그리고 이 공소 취소 특검을 이렇게 강행하는
1: 네.
0: 헌법 파괴를 하는 이 세력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 그 세력들은
1: 네.
0: 기본적으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보 결정된 지 열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네. 단일화부터 얘기하면 우리 당내에서도 제가 공천될 때까지 얼마나 후보를 쪼그라뜨렸습니까?
1: 오래 걸렸죠.
0: 네. 더 이상 이제 그 단일화나 이런 외부 이슈 가지고 저의 추미애 후보와의 경쟁력을 자꾸 이제 그 분산시키는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추미애 후보를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네. 자, 지역 현안은 이제 묻겠습니다. 아까 이제 반도체 부분은 많이 얘기를 해 주셔서
0: 네네.
1: 이제 경기도 핵심 산업 누가 봐도 반도체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에는 다른 뭐 중요 산업도 있을 겁니다. 반도체 이외의 핵심 전략 산업 청사진 네네. 갖고 계십니까?
0: 사실은 그 40년간 제가 그 경기도를 보면서 어떤 네. 도시가 성장을 하고 어떤 도시가 쇠락을 하나 이런 걸 좀 너무 이게
1: 주목을 하셨어요?
0: 봤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2030 경기도라는 책에다 그걸 담았는데 사실 그 우선은 대한민국이 정말 축복인 것은 사실은 전 세계의 시장을 주도하고 선도하는 사실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1: 네.
0: 반도체라는 그 산업은 스펙트럼이 워낙 넓어요.
1: 예.
0: 그래서 페미니스트도 있죠. 파운더리도 있죠. AI도 있죠.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도 있죠. 소재, 부품, 장비 수천, 수만 개의 회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어떤 반도체 산업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1: 네네.
0: 그런데 대만을 보시면 TSMC라는 회사 하나로 그 이 서부장이라든지 반도체 관련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라든지 에너지 그다음에 데이터센터 2차전지 배터리 바이오 이게 다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산업들이 전국에 꽉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경기도가 그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2300만 명 정도 되고 우리가 1400만 명 경기도만 해서
1: 네.
0: 그러면 경기도에 꽉꽉 채워도 부족해요 지금 그 산업들을.
1: 네네.
0: 그래서 북부나 이런 데는 오히려 방산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그리고 네. 그쪽에는 바이오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블루오션입니다.
1: 예.
0: 그럼 그걸 누가 해낼 수 있는 거냐거든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람 제가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이렇게 반도체 전문가로 성장하고 국회의원을 거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온 이 꿈의 어떤 꿈 이룸을 우리 경기도의 청년들이 함께 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1: 결국 박사학위까지 하셨잖아요.
0: 네. AI 전략 경영
1: 박사. 광주 여상이라는 명문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0: 예, 그렇습니다. 예. 아유, 아시는군요.
1: 그럼요.
0: 그 조선일보선가 여상이라는 그 글을 또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예, 예.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산업과 산학이 하나라야 돼요. 그런데 그게 대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산업이 있으면 그게 인재 육성의 어떤 플랫폼이 함께 돼 있어야 돼요.
1: 네.
0: 그래서 저는 각 시군, 그러니까 31개 시군에 궁극적으로 이제 막이 반도체 고등학교도 있지만 사실은 삼성 고등학교,
1: 네.
0: 그다음에 하이닉스 고등학교, 그다음에 뭐 우리 외 애니메이션 고도 있고 뭐 실용 음악 고도 있고
1: 그렇죠.
0: 그런 예, 것처럼 예. 저는 AI고 로보틱스고 이렇게 다 해서 산업과 연계를 시킬 겁니다. 그런데
1: 네.
0: 그걸 누가 가르칠 거냐? 우리나라의 그 저 첨단 산업에 종사하고 나온 분들이 삼성전자만 해도 정말 그러니까 한 1,500명이 있어요.
1: 네네.
0: 그분들을 다 활용할 겁니다. 그게 이제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의 그 인력 활용에 대한 부분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1: 네.
0: 이런 부분을 경기도에서 제가 도정으로 펼쳐 나간다면 과거 80년의 변화보다 앞으로 3~4년의 변화가 너무 크다는 걸 아시겠죠. AI가 나오면서.
1: 네.
0: 그래서 이 3~4년에 우리가 AI의 패권, 반도체 패권, 이런 어떤 로봇 그 드론에 또 무슨 모빌리티에 이런 패권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다. 그게 도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 그러니까.
0: 네, 그래서 제가 해야 됩니다.
1: 아니 그 네. 보니까 박사학위도 AI 쪽으로
0: 네,
1: 하셨더라고요.
0: 전, AI 전략경영을 했는데
1: 네.
0: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됩니까? 이게
1: 요거는 짤막하게.
0: 네, 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HBM 네. 비즈니스에서 전략이 어떻게 다른지를 빅데이터를 딥러닝으로 분석을 해서 OLS 분석까지 해서
1: 네.
0: 이게 그 논문이 SCI급의. 예. 응용과학지에 실려서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네네.
1: 그렇군요.
0: 네.
1: 자, 경기도는 서울처럼 부동산 문제에 매우 민감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 다시 시행된 데 이어서 지방선거 이후에 장특공 손질하지 않나 뭐 이런 관측도 있고 또 보유세 강화하지 않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은퇴한 1주택자들이 지금 떨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0: 네.
1: 자칫 매물 잠김 현상이 고착화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자. 양양자 후보께서는 부동산 안정대책, 부동산 세제 어떤 네, 방향으로 네. 가야 된다고 보세요?
0: 저는 기본적으로 그 1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고령자분들이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1: 은퇴자.
0: 은퇴자, 네. 은퇴자, 고령자 뭐 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세금을 더 올린다는 것은 저는 은퇴자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청년주택도 공공에서 그 공공주택 건설에 대한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 네.
0: 지금까지의 문제는 선주택, 늘 선주택, 후교통 뭐 이런 문제들이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경기도에서는 문제로 대두되어 왔고 그래서
1: 네.
0: 따로 진행을 할 게 아니라 정말로 대만처럼 어떤 산업 클러스터 내에 규제를 없애서 거기에서 주거, 그다음에 교육, 의료, 그리고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1: 네.
0: 중장기적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경기도가 근데 그럴 수 있는 아주 천혜의 조건과 이제 기회가 됐거든요.
1: 네.
0: 일자리는 서울에, 그다음에 주거는 경기도에. 그러니까 아무리 확충을 해도 늘리고. 이렇게 교통 지옥이 되는 거죠.
1: 네.
0: 그리고 자가용 이용률이 거의 50%에 육박하거든요.
1: 아, 예, 예.
0: 그런데 뭐 이제 추미애 후보도 저도 똑같이 출퇴근 시간 30분 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거의 대동소이해요. 왜냐하면 저도 동탄에 사는데 동탄역까지 가는 데가 아주 애매하거든요.
1: 그래요.
0: 네, 뭐 예. 차로 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택시도 잘 안 잡히고 그렇다고 이게 뭐 그 전동 모빌리티를 타고 하는 것도 굉장히 불안하고
1: 네네.
0: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그 플랫폼 하에서 저는 교통 문제도 주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1: 그래요.
0: 네.
1: 자, 교통 문제 해결하려면 뭐 예산 확보도
0: 네.
1: 잘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지자체 간의 어떤 그 조정이랄까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준비가 돼 있으세요?
0: 아, 그럼요.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그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를 초월해서 제가 반도체 위원장도 맡고
1: 네.
0: 또 법안을 통과시킬 때마다 여야를 초월해서 제가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통과시켜냈던 그런 사람인데 저는 그 정치인 중에 그 누구보다 아 정파를 초월해서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자기의 이념을 초월해서 일을 하는구나라고 인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는 전혀 없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자 그리고요. 자 경기 남부 북부 격차 해소 이 네. 부분도 이제 해묵은 과제입니다. 뭐 경기
0: 그렇습니다.
1: 북부 특별자치도 이거는 조금 뭐 이슈가 가라앉았나 싶기도 한데 여하튼 북부와 남부의 어떤 균형 발전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0: 우선 제가 짚어야 알겠습니다. 네. 지난 8년의 도정에서 저 더 빈익빈 부익부가 심각해진 게 사실은
1: 그래요?
0: 경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인당 GRDP가 지금 4,600만 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화성이나 이천이나 이런 첨단 산업이 있는 도시들은 1억이 네. 넘었어요 벌써 GRDP가.
1: 아, 그래요?
0: 네. 그런데 저 북부는 2천만 원이 안 될 데가 많습니다.
1: 차이가 크군요.
0: 그리고 이 모든 정책을 할 때 아까처럼 그 매칭으로 했기 때문에 저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31개 시군에서 50% 50대 50으로 했던 50%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1: 네.
0: 그게 북부가 너무 심각해졌고. 그런데 저는 지금 북부를 나눌 것이 아니라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1: 네.
0: 결국 메가 클러스터화해서 뭔가 행정을 단순화하고 이렇게 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는 어떻게 단기적으로 해야 될 것들 중장기로 해야 될 것들인데 궁극적으로 4년 안에 해야 될 것은
1: 네.
0: 경기의 남부는 반도체 벨트 아닙니까? 동부는 세종 왕릉이라든지 뭐 이천 도자기라든지 뭐 반도체도 있긴 하지만 그쪽은 역사 문화 이런 쪽에서 AI를 플러스해서 세계적인 도시 관광 도시로도 만들어야 되고 북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 컨텐츠 파주 이런 데 보면 헤일리 마일 책 파주의 파주가
1: 출판단지.
0: 출판단지.
1: 예, 예.
0: 제가 거기서 그 영상을 촬영하고 왔는데
1: 네.
0: 너무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무기력한 도시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살려야 됩니다.
1: 아, 거기가 되게 좀 침체되고 문 닫은 데가 많아요.
0: 많아요. 그래서 예. 저는 오랜만에 왔는데 여기를 좀 살려야 되겠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북부 같은 경우는 그 첨단산업 실증단지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네.
0: 그러니까 안보 그 국방의 어떤 첨단산업들이 거기서 실증을 하면 거기서 바로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방산, 바이오, 의료, 뭐 네. 모빌리티 콘텐츠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1: 충분히
0: 네네.
1: 뭐 똑같이 하지는 못해도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남북으로 나눌 게 아니라
1: 네.
0: 동서로 나눠서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위로. 네. 그런 말씀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 유치가 정말 중요한데요.
1: 네.
0: 결국은 파격적인 뭐 30년 무상 임대 이런 것들을 해줘야 합니다. 그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시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조세특례 제한법을 할 때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그 세액 공제 해주자고 하니까 제가 그때 시뮬레이션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세액을 이렇게 다운 시켜줬을 때 공제를 많이 해줬을 때 얼마나 세수가 이게 거쳐지는지.
1: 네.
0: 근데 제가 시뮬레이션 했던 것보다 한 5배는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변화가 크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개인도 돈 벌어야 소득세를 내서 재원이 마련되는 것이고
1: 네.
0: 기업도 돈을 벌어야 어떤 국가의 시스템은 국방과 사실은 조세예요. 그러니까 조세를 담당하는 기업이 경기도에 가장 많고 80%가 다 경기 남부에 있습니다.
1: 그래요.
0: 이걸 북부로 올려서 경기도를 하나로 해서 심장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제가 이번에 도지사로서 네. 해야 될 일입니다.
1: 자 북부와의 균형 발전까지 말씀해 주셨고
0: 네.
1: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번
0: 네.
1: 지방선거 경기도 네. 지사선거 판세가를 핵심 변수는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남은 3주 유권자들에게 어떤 점을 특히 호소하실 생각이세요?
0: 당연히 경제입니다. 당연히 뭐 민생이고 미래고요. 그런데 누가 1,400만 경기도민의 주머니를 채울 것인가.
1: 네.
0: 이번 경기도 지사선거의 승부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캐치프레이즈 돈 버는 경기도 이렇게 만들었고 저는 그 도민들에게 돈 벌어주는 유능하고 실력 있는 도지사가 되겠다. 그리고 저는 청년들한테는
1: 네.
0: 돈이 없어서 제가 그랬으니까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거나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꿈을 못 이루거나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거나 돈이 없어서 아이를 안 낳거나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얻거나 이런 일은 제로를 만들겠다라는 게 제 꿈입니다. 그리고 그 경기도를 싸움판으로 만들 추미애 후보냐, 돈을 벌어다 줄 양향자냐, 이 선택이라고 보고요.

0: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위대한 경기도민의 선택을 믿고 저는 승리로 보답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돈 버는 경기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김도형 한국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첫 소식.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입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데 미국 대통령 방중이 거의 9년 만이라고 해요.
1: 예, 중국 외교부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부터 15일까지 방중을 한다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찾는 게 2017년 11월 이후에 약 8년 6개월 만인데요. 그 직전에 중국을 방문했던 방문자도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이제 그 방중 기간에 약 5차례에서 6차례 정도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모레가 메인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저녁에 베이징에 도착을 하고요. 14일 오전에 환영 행사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 양자회담을 갖습니다. 또 오후에는 두 정상이 함께 천단 공원을 둘러본 뒤에 저녁에 국빈 만찬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15일 오전에 양자 차담과 업무 오찬을 마치고 출국을 하는 일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 주석하고 대면 회담은 지난해 10월 부산 회담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통상 일주일이나 수일 정도 앞두고 일정을 공식화해온 중국 정부가 네. 이제 이틀 전에 발표를 했다라는 점에서 막판까지 의제 조율을 두고 양국이 치열한 신경전 벌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자, 뭐 역사적인 세계 양강의 회담인데 아무래도 그 회담 테이블에 어떤 의제가 올라갈지가 관심입니다. 예상되는 핵심 의제 어떤 겁니까?
1: 일단은 무역 전쟁 이슈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해 10월 부산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이른바 무역 전쟁 휴전 조치를 1년 연장할지 검토할 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은 그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를 연장을 하고 양국 간 교육과 투자 관리를 위한 무역투자위원회 설치 그리고 미국산 대두 그리고 보잉 항공기의 구매 확대 그리고 중국의 대이란 경제 군사 지원 중단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반대로 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연장 그리고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완화 그리고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자제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중국과의 관세 전쟁은 피하려 할 가능성이 높고요. 중국도 이란 전쟁발 고유가 그리고 내수 부진을 감안하면은 네. 무역 갈등은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도 양측 모두 안정성을 원한다면서 현 상황 유지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0: 그래요.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중요한 현안은 무역 문제고 이란 전쟁 종전 방안 이것도 이제 중요한 현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가 오갈까요?
1: 일단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의 얘기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중국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란으로부터 낮은 가격에 원유를 들여와서 이득을 봐온 중국에게 종전을 위해서 이란을 설득하라고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 중동 문제에 직접 개입해 떠안게 될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에는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는 실현 가능성이 크게 높진 않은데요. 외신들이 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깜짝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은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에 미국 빅테크 CEO들 대거 데려간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갑니까?
1: 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스페이스X CEO, 그리고 팀 쿡, 애플 CEO, 그리고 켈리 오트보그, 보잉 CEO가 동행을 합니다. 여기에 골드만삭스, 블랙스톤, 블랙록, 시티그룹 CEO와 디나 파월 메타 사장까지 금융과 기술 분야의 거물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자율주행 시스템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스페이스 SpaceX는 우주 데이터 센터형 중국 태양광 업체와의 협력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입니다. 다만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수행단에서 빠졌는데요. 미국이 엔비디아의 AI 칩 H200에 대중국 수출을 허가를 했는데 중국 기업들이 자국 정부의 구매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네. 아직 수출이 막혀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해석입니다.
0: 네. 자, 삼성전자가 과연 파업으로 들어갈지 분수령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 사후조정 마지막 날이라고 오늘 하는데 속보가 좀 들어온 게 있어요?
1: 예, 맞습니다. 조금 전까지 조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최승호 그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위원장이 나와갖고 얘기를 했어요. 네. 노사 합의 때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희 안들은 서로 좁혀지지 않았고 저희가 영업이익 재원과 이를 제도하는 것을 계속 요구했는데 회사는 아직도 영업이익 10%를 고수하고 있고 비메모리는 또 챙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안을 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2시간 안에 결과가 안 나오면은 저희는 결렬로 알고 나갈 예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0: 네, 본래 이제 노조 입장에서는 한 번 또 세게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 결렬의 징후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늘 우리가 이제 노사 협상 뭐 서울 지하철도 그렇고 이제 삼성전자라는 워낙 그 초일류 기업에 과연 그 파업으로 들어가냐니까 우리가 더욱 이제 관심이 쏠리는 건데 지금 뭐 제도화 얘기도 했지만 핵심 쟁점이 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세요.
1: 예, 일단 가장 큰 쟁점이요. 성과급의 상한을 폐지하고요. 그다음에 그 성과급 재원의 기준을 마련하고 명문화하는 네. 내용입니다. 노조 측은 성과급의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지급안을 제도화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반면 사측은 국내 1위 성과를 낼 경우 특별 포상으로 최고 대우를 하겠다라고 약속 하면서도 노조가 요구하는 제도화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0: 네.
1: 최 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제도화에 대해 입장이 없으면 조정이 안 될 것이라고 못 박은 상태이고요.
0: 네.
1: 사측 대표인 김영로 부사장은 오늘 회의장을 입장을 하거나 그리고 조금 전까지 별다른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15% 어느 정도 규모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3년으로 계산했을 때 성과급 규모가 169조 4천억 원에 이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부문 직원 들이 3년 동안 약 1인당 26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받는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0: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요구대로 받는다면
1: 네,
0: 그 얘기죠. 자, 저비용 항공사 진에어가 합격시킨 신입 승무원들의 입사를 갑자기 연기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1: 예, 아무래도 그 경영난인데요.
0: 네.
1: 진에어가 객실 승무원으로 입사를 할 예정이던 50명의 입사를 하반기로 연기했습니다. 상반기 신입 채용 때 100명을 최종 합격했는데
0: 네.
1: 그중에 50명은 이미 입사를 해서 교육 중이고 원래는 나머지 50명이 어제 입사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회사가 추석 연휴 이후인 9월 말에서 10월 초로 입사

0: 0.1% 이하인 경우에만 디카페인을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두마다 카페인 함량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100ml가 들어있을 때 90%면 10ml가 남아있는 거고 200ml가 들어있을 때는 이제 20ml가 남는 거라서 이 기준을 이제 그 커피의 원두의 잔류 카페인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1: 그래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0: 어렵고 헷갈리는 법 이야기 쉽고 명쾌하게 정해드리는 코너 손변이 정해드립니다. 오늘도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알차고 유익한 법 이야기 나눠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0: 오늘 손정혜 변호사님이 정해 주실 이슈는 어떤 겁니까?
1: 네, 바로 스승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번 주에 바로 스승의 날이 있죠. 네네. 이 스승의 날 생각나면 뭐 운동장에서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은혜 관련한 노래 불렀던 생각이 나는데
0: 맞아요.
1: 요즘에는 이 선생님들 보호하자, 지키자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교권 침해. 그러니까 존경,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교권이라도 우리가 보호하는 현장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정해봤고요. 교권 침해 피해 상담 1위가 4년째 연속으로 학부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 상황이고 상당수는 아동학대 신고 관련 상담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이제 설문조사한 결과 이 정서, 행동위기 학생에 의한 수업방해,
0: 네.
1: 그리고 교권침해 빈도가 증가했다라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오,
0: 그래요. 자, 교권침해 사례 그렇게 이제 많다는 얘기인데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교사가 많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과연 학대냐, 교육이냐, 훈육이냐, 뭐 이걸 이제 경계가 불분명할 수도 있는데, 자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생활지도, 교육적인 지시도 이걸 아동 학대다 이렇게 몰린다. 이런 게 이제 교사들 얘기거든요.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1: 네, 일단 경계가 모호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네.
1: 일단 대법원에서는 교사가 학생 교육 과정에서 이 신체적이든 어떤 정서적이든 이렇게 어떤 그 훈육을 하는 행동이 법령 안에 있거나 학칙에 따르는 경우,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다 합법적이다라고 훈육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한테 이랬다. 그럼 이거는 신체적 학대 아니냐, 정서적 학대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0: 네.
1: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신체적 학대에 대한 신고보다는 정서적 학대 이런 쪽으로 신고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학생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계속 보고 있어서
0: 네.
1: 휴대전화를 교장실에 보관하고 쉬는 시간에만 사용하라 이렇게 지도를 한 사건에서 학부모가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교통카드도 버렸다 이렇게 허위로 아동학대 신고한 사건이 있었고
0: 네.
1: 또 학생 상담 과정 중에 너는 이미 1년치 잘못을 다한 것 같으니 더 이상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이제 아동학대다 이렇게 신고를 당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고요.
0: 네.
1: 이 정당한 생활지도 중에 학생이 위협적으로 다가와서 제지하는 과정에서 넘어졌다. 진 사례도 아동학대다. 뭐 학교 지도 과정에서 가까이 붙지 말라. 이런 교육적인 조치한 것도 아동학대 아니냐라고 현장에서는 또 무고성으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이 있다고 합니다.
0: 그래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한 자녀 키우는 가정 많고 옛날에 우리 막 형제들 많을 때 이렇게 뭐라 그렇게 자랄 때하고는 좀 부모들 분위기도 달라져서 그냥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맨 학부모 입장에서만 보기, 교사 입장에서만 보기도 그렇고, 또 이제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 그, 정말 자기가 정서적으로 이렇게 충격을 먹었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어렵고 예민한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는지,

0: 이제 그래서 정의라는 건 이제 define이죠. definition. Not justice. 영어가 좀 되네요. 자, 법원은 아동학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까?
1: 네, 일단 신체적,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이렇게 크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한 교육의 목적을 넘어서는 학생의 어떤 정서적 발달을 해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이제 아동학대로 보통은 판단하게 될 것인데요. 네. 실제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긴 하지만 처벌까지 가는 사례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유무죄 판단이 많이 갈리기도 하고요.
0: 그렇군요.
1: 또 선처를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0: 법원에서는 좀 꼼꼼히 보긴 보는군요.
1: 네, 엄격하게 봅니다. 그리고 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옛날에 앵커님 학교 다닐 때 저만 해도 학교 다닐 때 맞는 학생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0: 무지하게 맞았죠.
1: 일렬로 그냥 뺨 때리고 네, 뭐 이런 거가
0: 기억을 되돌리기 싫은 네. 기억도 있고
1: 네. 네. 걸레때 이렇게 맞는 거 요즘 그렇게 훈육하시는 선생님이
0: 걸레때가
1: 없거든요.
0: 걸레때가 막 부러지죠. 예, 예.
1: 네, 이제 분쟁이 발생하고 갈등이 발생하면서 체벌이나 이제 훈육으로 이제 지도하는 것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0: 네네.
1: 이건 비단 학부모들이 너무 이상해진 거 아니냐라는 시각을 좀 거둬야 되는 게 사회 모든 분야에 악성 민원이 늘어나고 있죠.
0: 그렇죠.
1: 한마디로 네. 공무원 조직에도 악성 민원이 많아서 사회적인 문제이고
0: 네.
1: 예를 들면 이렇게 콜센터에도 악성 민원 하시는 분들 때문에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게 또 바라볼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자, 이제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이제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면에 이제 교실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상대로 폭언하고 폭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아마 교권 침해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 아닌가 싶어요.
1: 네, 매우 슬픈 단면이죠.
0: 그렇죠.
1: 감히 선생님에게 폭언을 하거나 아우. 폭행하는 거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는데요.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61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전년에는 80건이었다고 하니까요. 선생님이 참고 신고 안 하는 건수까지 판단한다고 한다면 오죽하면 선생님이 이걸 교권 침해로 신고했을까. 그게 전국적으로 수십 건이라는 것도 놀라울 것 같은데요. 폭언, 모욕 이런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신체적인 학대, 그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들도 있었고요.
0: 네네.
1: 고의적 반복적으로 수업을 고의로 방해하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사례로는 이 한 고등학생 자는 학생을 깨웠더니 왜 폭행을 하느냐고 교사에게 미친 X 뭐 이렇게 폭언한 사건도 있었고요.
0: 네.
1: 또 교사를 성희롱하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
0: 그래요.
1: 이외에도 딥페이크 만들어서 뭐 선생님들 이렇게 희롱하는 사건부터
0: 네.
1: 입에 담을 수 없는 사건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건수는 중학교 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제 학생 기록부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이제 성장한 나이이기 때문에
0: 네.
1: 이런 교권 침해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가장 울분을 토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0: 네. 최근에 화제가 된 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교사들이 현장 체험학습 거리는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인데요.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이 학부모의 민원 때문에 더 이상 학생들과 현장 학습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1: 네, 일단은 이 현장 체험학습이 논란이 되기 시작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발언부터 왜 체험학습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 않느냐
0: 네.
1: 이런 취지의 이제 발언이 있다 보니까요. 더 관심이 집중됐고 관련 발언 쇼츠 영상이 530만 회를 넘어서는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0: 네.
1: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현장 체험학습은 필수가 아니다. 다양한 경험을 아이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라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현장학습을 굉장히 많이 했던 교사 선생님이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 민원이 정말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었는데 현장학습을 가기 전날 선생님에게 이 학생과 친하니 이 학생과 뭐 짝꿍시켜달라고 한다거나 왜 멀리 가서 우리 아이 멀미하게 만드냐 등의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고요. 또 선생님이 친절하게 아이들 사진을 200장 넘게 찍어서
0: 네.
1: 전달을 했는데 왜 우리 애는 5장밖에 안 나오냐. 또 이 사진에는 왜 표정이 안 좋냐. 이런 학부모들의 민원을 일일이 받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단순하게 네. 법률적인 책임을 넘어서는 체험학습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고 또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이 2022년 속초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의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0: 네네.
1: 업무상 과실치사 운전기사와 인솔했던 교사가 모두 유죄로 이제 판결을 받았는데 이렇게 동료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심하면서 현장 학습을 갈 수 있겠느냐라고
0: 네.
1: 어려움을 말했습니다.
0: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 건도 그렇지만 이런 학교 현장 사건 사고로 인해서 이제 송사에 휘말리게 되는 건데 교사들이 변호사 선임 같은 건 어떻게 뭐 도와주는 게 있습니까?
1: 일단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네네. 교원 안심 공제라고 해서 소송비를 지원하기도 하고요. 이 지자체별로 이런 너무 교사 선생님들이 어렵다라는 네. 목소리가 나오니까 1학교 1 변호사 제도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가 있고요.
0: 아.
1: 또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학교 변호사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각각 지방변호사회가 또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0: 네네.
1: 그래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실질적으로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들어오기보다는
0: 네.
1: 내가 이렇게 성실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렇게 고소당하고 손해배상을 당했을 때의 그런 어떤 상실감, 이런 수치심 이런 것들이 교사 선생님들에게 훨씬 더 어려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학교의 책임은 이렇습니다. 1차적으로 아이에 대한 책임은 친권자인 부모에게 있지만
0: 네.
1: 아이가 부모 보호자의 어떤 영역을 벗어나서 학교를 갔을 때는
0: 네.
1: 학교와 담당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의무로서 인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생활 전반, 교육활동과 밀접한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발생하고 이 사고가 네. 예견 가능하면 선생님들이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힘들지만 불가피하게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까지 모두 예방할 심리적인 부담이 이제 교사님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3년 전에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당국이 여러 교권 보호 대책 내놨는데 뭐 교원지법 뭐 개정하거나 현장전 확대하거나. 근데 선생님들이 정작 뭐 체감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교권보호위원회라는 위원회도 유명무실하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1: 일단은 설문조사에서는 한 54%가 큰 변화가 없다라고 네. 이제 응답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여전히 교권이 악화되고 있고 별다른 체감적인 보호조치는 없다라는 건데요.
0: 네.
1: 일단 변화된 법률은 학교장의 민원,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민원 책임을 조금 강화해야 되는 것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제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이 교육감이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을 하면 의견을 제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는 변화됐지만 현장에서 민원 건수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네. 하나 인권 감수성은 높아졌죠. 아이들도 인권에 대한 교육을 계속 받고 있죠.
0: 그러니까요.
1: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이 안 되면 학부모들은 불안하니까도 학교를 찾아갈 수밖에 없죠. 이러다 보니까 근원적으로는 체감이 없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보면 교원지휘법 개정안 통과됐습니다. 이 법에 보면 이제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즉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봤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아주 심각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으면 침해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정안에 의해서 조금 앞으로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1: 이제 달라져야죠. 좀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0: 네.
1: 아이들이 초등학교에도 있고 중학교에도 있는데
0: 네네.
1: 부모들은 조금 체감하는 부분들이 선생님을 면담할 때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요.
0: 네네.
1: 다이렉트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0: 아, 그래요?
1: 아직도 이걸 어기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이런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무엇이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고 또 법률로 개정을 해서 반복적으로 민원 넣는 것 이것도 교권 침해다라는 것도 많이 알려야 될 것 같고요.
0: 그래요.
1: 반복적이지 않더라도 우리 옛날 드라마 보면 막 학부모가 와서 교사한테 큰 소리 삿대질하면서 막 때리고 막 이런 장면 있잖아요.
0: 있죠.
1: 지금 완전 범죄죠. 아이한테 엄청난 해를 끼치는 행동이라는 걸 인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제도를 바꿔도 예산과 인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교권 침해로 신고하더라도 그 선생님이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오늘 손정희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직접 중학생, 초등학생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까 더 체감해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느꼈습니다.
1: 엄청 조심합니다.
0: 그래요.
1: 선생님한테 연락드릴 때는 한 10번 생각하고 연락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이 5월 12일이죠. 그래서 끝곡으로도 015B의 5월 12일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서울 등 중부지방은 낮에 일사가 강해지면서 서울의 경우도 평년보다 2.3도가 높은 24.5도의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4-5도 정도 상승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가 되겠고요. 또 오늘 저녁까지 강원도에는 5mm, 충북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등 영남 지방으로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일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16도 사이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8도 예상됩니다. 오늘 경상도 지역으로는 천둥 번개에 돌풍을 주의하시고 하셔야겠고 경북 지역으로는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또한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이 또한 천둥 번개에 돌풍이 동반되는 곳이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이쪽은 유난히 이제 비를 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특히 전 내륙과 남해안 서해안 쪽에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호수 인접도로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 기조로 경제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성과급 비율 등을 놓고 교섭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로의 입장 차이가 적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것이 아니라며 일부를 국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한 국민 배당금제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상의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인 재정 기조로 경제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투자를 통해서 잠재력을 키울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지급된 소비 쿠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소개한 이재명 대통령. 과감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이고 돈이 안 돌아 문제인 사회라며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되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위기 상황이고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시기라며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로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며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서 국가 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일부 민간 배드뱅크가 배당만 누리고 세도약기금 같은 정부의 서민 비탕감 정책엔 참여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카드 대란 사태 때 정부 지원을 받은 금융회사들이 공적 부담은 안 지겠다는 태도라며 입법 등 대책을 찾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금융이 원래 잔인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서민을 상대로 한 불법 대출 문제를 거듭 지적하며 경찰에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1: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며 이를 국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한 이른바 국민 배당금제 원칙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실장은 SNS를 통해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초과 이익의 일부를 사회 안전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나아가 한국이 먼저 고민하고 토론하며 만들어내는 모델이 하나의 표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AI 시대의 초과 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김 실장의 제안에 대해서 보수 야권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민간 기업 이익에 빨대를 꽂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기업에 돈 내라고 하는 야인시대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 8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급락과 반등을 반복한 배경에는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의 이른바 AI 국민배당금 언급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가 분석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개장 직후 7,999.67까지 치솟으며 사상 첫 8,000선 안착 기대감을 키웠지만 오전 10시쯤 김 실장이 AI 인프라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을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국민 배당금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 지수는 순식간에 5% 넘게 폭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전날보다 2.29% 내린 7,643.15로 장을 마치면서 6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집중 교섭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자율 타결이 안 되면은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조정안을 두고 노사가 숙고에 들어갈 수 있어 오늘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방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세종 중노위에서 사후조정 2일차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노사는 어제 10시간 넘는 마라톤 교섭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양측은 절충안을 내고 이견을 좁힌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중노위도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며 자율 타결을 당부했습니다. 사후조정에서 조정위원은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노사가 오늘도 접점을 못 찾으면 중노위는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쟁점은 성과급 비율과 상한, 적용 기간 등인데 노사의 입장차가 여전히 적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중노위 조정안은 권고적 효력으로 노사 모두 동의해야 조정이 성립됩니다. 또 중노위 조정안이 전달된다고 해도 양측이 조정안을 두고 숙고할 수 있어 결론은 오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월 노동위 조정을 거쳤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노동위는 3월 조정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사측은 위법 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가처분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방법원은 내일 2차 신문기일을 진행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1: 12.3 비상기업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2.3 계엄이 내란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4: 내란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오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는데 이보다 2년 더 늘어난 겁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 단수조치 지시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2심 재판부도 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관련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도 위증으로 봤습니다. 유무죄 판단이 1심과 같았는데도 형이 가중된 이유는 2심이 이 전 장관의 행위를 더 무겁게 봤기 때문입니다. 1심은 이 전 장관이 반복적으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2심은 이 전 장관이 한 행동이 소방청장의 전환

0: 통일한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앞서 1심은 실제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가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지만 2심은 이 역시 이전 장관 덕분이 아닌 소방청 공무원들이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넘은 단전 단수 조치는 물리적으로 보도를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현장 근무자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도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재차 내란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헌법 질서가 폭력에 의해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일이 된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위법한 계엄 유지에 필요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1: 선박 남우호의 폭발 원인이 외부 비행체 타격 때문이었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우리 선박들의 불안감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해협 봉쇄가 풀려도 에너지 시장 정상화까지는 최소 수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는데 국제 유가는 다시 급등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2: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관련 선박은 피격된 남우호를 포함해 26척, 한국인 선원은 158명입니다. 남우호가 외부 비행체의 공격을 받은 걸로 드러나면서 선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남우호 피격 이후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 선박들의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선박들은 호르무즈 인근을 벗어나 카타르 앞바다 등으로 배를 옮긴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한국 선박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협 봉쇄가 풀리는 것 외에 확실한 안전 담보책은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적 긴장감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국제 유가는 또 상승했습니다.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4.21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2.9% 올랐고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8.07달러로 2.8% 상승했습니다. 두 달 넘게 이어진 에너지 동맥 경화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아민 나세르 최고 경영자는 오늘 당장 호르무즈에서 교역이 재개되더라도 원유 시장이 균형을 찾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봉쇄가 몇 주 더 이어진다면 2027년까지도 정상화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나세르 최고 경영자는 해협 봉쇄 이후 지금까지 세계 원유 공급은 10억 배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1: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국적 선박 남우호를 타격한 비행체의 기종 등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남우호에서 발견된 미상의 비행체 엔진 등 잔해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추가 조사를 통해 공격 주체,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남우호 사고 현장에서 회수한 잔해가 이란제 드론 샤헤드 136의 엔진으로 잠정 식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서 추가 조사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은 극비 중의 극비인 핵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하면서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자금줄까지 정조준했습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3: 유럽과 아프리카를 담당하는 미 해군 제6함대가 현지 시각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전날 스페인 남부 해안에 영국령 지브롤터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역량과 유연성 또 나토 동맹국에 대한 공약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운용하는 탐지 불가능한 발사 플랫폼입니다. 제6함대는 미국의 핵전력 3축 가운데 가장 생존력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잠수함 사진도 공개했지만 이름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 군사 전문지 성조지는 14척의 동급 잠수함 가운데 알래스카호가 당도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알래스카호는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트라이던트 미사일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통상 미국의 핵잠 위치는 극비입니다. 전략적 억지력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매우 드물게 공개됩니다. 미군이 보도자료까지 내고 핵잠 위치를 공개한 데는 이란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또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자금줄도 정조준하며 이란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CNN 방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혁명 수비대의 금융 메커니즘 붕괴로 이어지는 정부에 최대 1,500만 달러, 우리 돈 220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혁명 수비대와 혁명 수비대 쿠드스군, 그 지부 또는 주요 금융 조달 메커니즘 수익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1: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청송 주황산을 찾았다가 홀로 산행에 나섰던 초등학생 11살 강모 군이 실종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 군은 등산로에서 벗어난 가파른 절벽 아래 계곡 인근에서 발견됐는데 실족한 뒤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백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대구에 사는 초등학생 11살 강모 군이 경북 청송군 주황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오늘 오전 10시 13분입니다. 지난 10일 정오쯤 잠시 산에 다녀오겠다며 홀로 길을 나선 지 46시간 만입니다. 강 군이 발견된 지점은 주황산 정상인 주봉에서 용연폭포 방향으로 400m가량 떨어진 계곡 인근입니다. 서울경찰청 소속 수색견 누리가 능선과 능선 사이 안반으로 둘러싸인 협곡 지점에서 숨져 있는 강 군을 발견했고 경찰 특공대가 투입돼 확인했습니다. 발견 당시 강 군은 겉으로 보기에 별다른 상처는 없었고 실종 당일 입었던 삼성라이온즈 유니폼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수습된 시신은 인근 청송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까지 주요 등산로 위주로 수색을 이어온 당국은 오늘 새벽부터는 등산로 밖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인력 350명과 헬기 3대, 드론 6대, 구조견 16마리 등을 동원해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주황산 인근 마을 주민 10여 명도 수색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등산로가 좁고 가파른 데다 중간중간 낭떠러지 구간도 있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강 군이 발을 헛디뎌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강 군은 지난 10일 부모와 함께 주황산 국립공원 내 대전사를 방문했다가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채 홀로 산에 올랐고 부모는 오후에 국립공원공단에 사실을 알린 뒤 119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KBS 뉴스 백유진입니다.
1: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인해서 세입자가 있는 집은 거래가 쉽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거래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세입자가 있을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수자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실거주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라도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실거주 의무로 인해 주택거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또 일부 다주택자에게 실거주 유예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형평성 차원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유예를 받으려면 연말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허가받은 뒤에는 4개월 안에 주택 취득 등기를 마쳐야 하고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입주를 해야 합니다. 실입주를 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 상황에 따라 거래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막기 위해 매수자는 발표일로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만약 1주택자가 오늘 이후 허가 신청 전까지 기존 주택을 팔더라도 실거주 유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1: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나서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최종 평가전 상대가 확정됐습니다. 대표팀은 이달 말 트리니다드 토바고, 다음 달 초 엘살바도르를 상대로 마지막 전력을 가다듬습니다. 이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엘살바도르를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최종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대표팀이 오는 31일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다음 달 4일엔 엘살바도르와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평가전을 치른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파랭킹 100위인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102위인 엘살바도르는 모두 북중미 국가들이지만 사실상 홈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 본선에는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축구협회는 두 차례 평가전을 통해 고지대 환경 적응과 전술 완성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6일 북중미 월드컵 최종 엔트리를 확정하는 우리 대표팀은 이틀 뒤인 18일 사전 캠프가 있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로 출국합니다. 홍명보호는 사전 캠프에서 두 차례 평가전 등 약 3주간의 담금질을 한 뒤 다음 달 5일 본대회 베이스 캠프인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입성할 예정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애틀랜타의 김하성이 재활을 마치고 내일 빅리그에 복귀할 전망입니다. 애틀랜타 구단은 오늘 김하성을 부상자 명단에서 26인 빅리그 로스터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로써 김하성은 내일 열리는 시카고 컵스와의 홈 3연전 첫 경기에서 복귀전이자 올해 첫 빅리그 경기에 나섭니다. 지난 시즌 후 애틀랜타와 1년 약 300억 원에 계약한 김하성은 올해 초 빙판길 낙상으로 오른손 중지 힘줄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5개월 동안 재활에 매진해왔습니다. KBS 뉴스 이무형입니다.
1: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팀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헌법 가치를 침해한 중대 범행이라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사익을 추구한 만큼 중한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윤석열 정부 언론 탄압의 실체를 밝히고 그 진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앞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재임기간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장악과 통제를 위한 기구로 운영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원사주 의혹과 표적 과잉 심의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 길들이기에 앞장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강원 남부 내륙과 충북 경상권 등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산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4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6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배창복이었습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선거 중반으로 넘어가며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세간의 관심이 주요 광역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쏠리면서 정작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외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선 지방자치제도 시행 30년, 감시와 견제에서 벗어나 있는 지방의회 현주소를 돌아보고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이번 6.3 선거 격전지 분위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북구갑 선거구 며칠 전 새 후보가 동시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관심을 모았죠. 오늘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연결해서 선거운동 현장 분위기와 선거에 임하는 포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9730, #9730번으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테니까요.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고요. 또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6.3 지방선거 최고의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북구갑 지역 상황과 선거운동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BS 열린토론은 부산 북구갑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차례로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먼저 만나봅니다. 아, 박민식 후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0: 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1: 예.
0: 바쁘신데도 전화 연결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1: 아, 제가 감사합니다.
0: 네네. 선거사무소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하셨는데 오늘 네. 어떠셨습니까? 어떤 분들 만나고 다니셨습니까?
1: 아유, 사실 너무 뭐 바빠서 오늘 뭐 뭘 했는지도 다 정리가 잘 안 되는데.
0: 네네네.
1: 오늘 지금 기억나는 게 아까 우리 여기 출마한 세 후보 다 참여했는데.
0: 아, 다 만나셨겠군요.
1: 전 종합복지관에서 네. 그 우리 북구에 제가 옛날 국회의원 하기 전부터 여기 협심회라는 아주 그 중식당 그 사장님들 네네. 모임이 있습니다.
0: 네.
1: 거기서 오늘 짜장면데이 우리 어르신들 모시는 짜장면데이를 그 짜장 나눔 행사 그걸 성대하게 했습니다.
0: 그러셨군요.
1: 거기 가서 뭐 저도 짜장면도 저 배식도 하고 인사도 드리고. 또 그랬고 또 오후에는 또 시당에 또 필승 결의대회도 참석하고 뭐 정신이 없네요 하여튼.
0: 네, 일정 바쁘게 보내시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현장 직접 돌아다녀 보시면은 부산 북구갑을 한번 떠났던 인물이랑 꼬리표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또 상대 후보 진영에서는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부산에 다시 돌아오신 이유 어떻게 설명해 주실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1: 아니 그래도 뭐 제가 정치를 제법 한 십몇 년, 20년 했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했으면 뭐 제가 무슨 시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저 뭡니까 무슨 스캔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비판할 게 없어서 그런지 내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던데
0: 네.
1: 제가 뭐 부차한 변명하지 않고 정확하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북구 주민들께서 저를 국회의원 두 번도 당선시켜 주시고 국가보훈부 장관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북구의 아들로 키워주셨는데
0: 네.
1: 지난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가 잠시 몇 년 동안 이제 그 북구를 떠나서 서운한 마음 많이 가지셨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00배 사죄드리고
0: 네.
1: 뭐 몇 달 전부터 와서 이제 골목골목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그 용서도 구하고 그랬더니 고향이라는 것이 제가 그렇게 또 뭐 이게 금이 환영한 것이 아니라 뭔가 사고 쳤다가 다시 돌아온 약간 탕자 같은 그런 느낌 아닙니까?
0: 네.
1: 그런데도 고향 어르신들이 한번 타박하시면서도 따뜻하게 안아주실 때 그때 다시 한번 아 우리 고향이라는 게 내가 잘 나갈 때도 고향이지만 내가 좌절하고 어려울 때 저를 안아주시고 제가 기댈 언덕이 진짜 고향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0: 그러니까 잘 되고 굉장히 좀 뭔가 멋진 모습을 보여줄 때 돌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좀 이렇게 힘들 때도 도와주는 곳이 고향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1: 그렇죠. 다른 데보다도 오히려 힘들고 좌절했을 때
0: 네.
1: 기댈 언덕, 유일한 언덕이 고향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번에 참 뼈저리게 했습니다.
0: 그렇군요.
1: 다시 한번 우리 네. 북구 주민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 기회에 그 빚을 10분지 1이라도 제가 남은 인생 바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상대 후보인 뭐 화정 후보나 뭐 한동훈 후보, 부산 북구갑 지역에 직접적인 연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네.
0: 두 후보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1: 뭐 제가 다른 분들 그 경쟁력 모르겠습니다. 뭐 두 분 다 아주 똑똑한 분들로 알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거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지역에 잘 알지를 못하실 거예요, 아마.
0: 지역을 잘 모른다, 네.
1: 예, 네, 한 달 전까지 뭘 알았겠습니까, 두 분 다. 아무 북구하고 연관이 없으니까.
0: 네.
1: 그리고 또 관심도 없었을 거고. 뭐 대체적인 지역 주민들의 평가도 그렇습니다. 뭐 새로 오신 사람들이니까 호기심은 있을지언정.
0: 네네.
1: 아, 그분들이 우리 지역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또 특히 우리 북구에 어떤 빛과 그림자, 애환, 이런 거를 뭐 알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북구를 제대로 발전시킬 적임자, 진정성이 있는 사람, 이게 가장 기본일 텐데,
2: 네.
1: 그런 점에서는 두 분 다 뭐 합격점 받기는 사실상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지역 주민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2: 부산 북구갑의 그 깊이 있는 그 정서나 그 공감대 이런 건 잘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고 계시는 거군요.
1: 아니,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뭐
2: 많은 주민분들이
1: 대부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2: 그렇군요. 네. 지난 일요일 아주 들썩들썩 했잖아요. 그 유력 세 후보가 동시에 개소식 진행했었는데 세 대결이 펼쳐지는 게 아니냐. 뭐 세간에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 개소식의 현장 분위기 어떠셨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1: 아니 근데 세 대결, 세 과시 뭐 언론에 그렇게 해서
2: 네.
1: 뭐 이렇게 제목을 뽑은 신문 기사를 좀 봤는데 보통 세대결 하면 어떻습니까? 세과시다 하면은 우선 생각나는 것이 어디에서 뭐, 이렇게 아주 본부에서 막 전화를 팍 돌립니다.
2: 네.
1: 돌려서 어디, 언제, 어디로 직결하자. 명령을 내리면은 그러면 조직적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세과시다. 뭐 동원이다 하려면은 과거부터 정치판에서 버스 동원입니다.
2: 그런 걸 많이 했죠, 예전에.
1: 버스가
2: 네.
1: 쫙 내려와서 하는데, 뭐, 이번에도, 뭐, 신문에도, 언론에도 많이 났지만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죠.
2: 네.
1: 그분이 아주 공개적으로 무슨 사이트에다가, 매달 며칠, 5월 10일 몇 시에 뭐, 출정식인가, 개소식 한다, 이렇게 총동원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2: 네네네.
1: 예.
2: 네.
1: 그런 것이, 조직 동원, 세과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2: 네.
1: 뭐 저희 개소식은 아시다시피 저는 뭐 대통령 무슨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무슨 팬덤이 있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2: 네네.
1: 에, 그럴 만한 뭐 비용도 없고 그냥 우리 당의 행사고 제가 당의 공천을 받았지 않습니까?
2: 네.
1: 그러니까 당의 주요 내빈들이 오는 거는 당연한 거고 당 시스템상 나머지 분들은 전부 북구 주민입니다.
2: 네네네.
1: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놀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그 제 사무실이 이제 사거리입니다. 부민병원 사거리. 사거리에 인도가 다 꽉 찼어요.
2: 네네네.
1: 들어올 정도 비집고 들어오지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당대표나 당 뭐 원내대표 뭐 좀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유명한 그 국회의원들이 한 20명, 30명 온 것 같은데
2: 네.
1: 그분들이 자리가 없었습니다. 한 분도. 한 분도 예외 없이 미리 만들어 놓은
2: 그랬군요.
1: 그런 의자 같은 게
2: 네.
1: 전부 우리 양보를 해 주셔서 우리 북구 어르신들 또 원로분들 또 월남 참전 용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다 그분들 양보로 앉으셔서 뭐 아주 분위기가 좋았고
2: 네 말씀 정리해 보면은 네. 뭐 이건 세가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힘이다 뭐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1: 오로지 북구 주민의 힘이고
2: 네.
1: 뭐 힘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북구 주민들이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미운정 보은정이 있는 박민식이 앞으로 뭐 이거 어쩌고 해서 막 제가 뭐 어떻게 지금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전화를 할 수도 없는 거고.
2: 근데 방송 화면에는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중진 의원들이 많이 모인 것만 좀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 북구 지역들이 그 주민들이 많이 왔다라는 얘기잖아요.
1: 아니 그래서 제가 좀
2: 네.
1: 논한 게
2: 네네.
1: 논한 것이 그 어디 신문 그 보도를 보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2: 네네네.
1: 제가 정확한 워딩은. 멘트 정확한 거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2: 네.
1: 본인의 개소식은 지역 주민 중심이고 박민식 후보의 개소식은 그 힘센 사람들이 와서 세과시한 거다. 막 이런 취지로
2: 비슷한 워딩입니다.
1: 이야기를
2: 네네.
1: 했던데
2: 네.
1: 제가 참 약간 좀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2: 아 그건 아니라고 아니, 생각하시는 거군요.
1: 아니,
2: 네.
1: 생각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달 지금 전에 온 분이 북구 주민을 알면은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7살 때부터 자라고 수십 년을 여기에 우리 부모 어머님과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 동창들 쫙 있고
2: 네.
1: 그다음에 16년 동안 국회의원 두 번 당선하고 두 번 낙선하고 얼마나 인간관계가 넓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야말로 그 수십 대의 버스를 동원해서 총동원령 본인들이 내렸다가 그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2: 많은 팬덤들이 오셨다.
1: 어떻게
2: 네.
1: 정반대로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평을 안 했습니다.
2: 네네네.
1: 미리. 근데 정반대로 그렇게 본인은 지역 주민 중심이고 박민식 후보는 세과시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터뷰를 한 걸 보고
2: 네.
1: 참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2: 알겠습니다.
1: 생각을 하시는구나.
2: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 역시도 나 역시도 주민 중심의 개소식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1: 아니 저는 나 네. 나 역시도가 아니고
2: 나만. 나만입니까?
1: 저는 그렇게 봅니다.
2: 예. 아, 그렇게 저기, 보시는군요.
1: 그렇게
2: 예.
1: 지역 주민 중심으로 할 것 같으면은
2: 네.
1: 뭐 하려고 저기 서울에서 그렇게 대절 버스를 동원해 옵니까?
2: 네. 알겠습니다.
1: 네.
2: 한동훈 후보 얘기를 같이 이렇게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요즘 보니까 네. 토론에 좀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 TV 토론 외에 지역 방송사 주관 토론회에도 응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토론회 어떻게 박민식 후보 응할 생각이십니까?
1: 아니 이건 정확하게 저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2: 네.
1: 처음부터 지금까지 누가 어떤 토론을 제안하더라도 저는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 아 언제든 응할 자세시군요.
1: 아니 응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오히려 제안을 하는
2: 네.
1: 편입니다.
2: 박민식 후보가 제안하시는 거군요.
1: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동훈 박민식은 적극 토론에 적극적이고
2: 네.
1: 하정우 후보가 지금 그 토론 우리의 토론 제안에 거절을 하는 형국이더라고 보니까.
2: 네네.
1: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누가 언제 어떤 형식의 토론을 하더라도 저는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2: 아 하정우 후보만 지금 법정 토론만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단 두 분이서 토론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한동훈 후보는
1: 얼마든지 좋습니다.
2: 아 얼마든지 좋습니까?
1: 예.
2: 알겠습니다.
1: 그리고 왜 네. 그러냐면은 우리 지금 나온 분들이 한 달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2: 네네네.
1: 북구의 대표가 되시려고 하는 분이 우리 북구 주민들이 보는 거 생생하게 봐야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TV 토론이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 저분이 북구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뭐 이것은 국민의 또 우리 북구 주민의
2: 네.
1: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한 거 아닌가.
2: 알겠습니다. 예, 그럼 하정우 후보는 제외하도록 한동훈 후보와 양자 토론이라도 가능하다. 법적 토론회 포함해서 그 이외 지역 방송사 주간 토론회도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2: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1: 네.
2: 어제 그 여론조사 결과가 좀 흥미로웠는데요. 여론조사 얘기 잠깐 좀 드려보면은
1: 네.
2: 인터뷰 끝난 뒤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고요. 개요는 KBS 부산총국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결과 하정우 후보 37%, 한동훈 후보 30%, 박민식 후보 17% 순으로 나왔는데 그 전 여론조사랑은 좀 차이가 좀 더 벌어진 모습이거든요. 이 결과는 어떻게 박민식 후보께서 분석하고 계신지
1: 아니,
2: 궁금합니다.
1: 제가 선거를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2: 네네네.
1: 여론조사 지금 여기 북구가 상당히 핫플레이스지 않습니까?
2: 네.
1: 최근 한 3주일 사이에 제가 알기로 한 여론조사가 한 10번 정도 됐습니다.
2: 네, 많이 하죠, 요즘에.
1: 10번 정도 북구 갑에 대해서 시행된 여론조사 발표된 게 한 10회 정도 됩니다.
2: 네네.
1: 10회 정도 되면은, 누가 이기고 지고를 굳이 뭐 말씀드리는 것보다 한동훈 후보가 저하고 뭐 비장파장일 겁니다. 제가 이긴
2: 네.
1: 것도 뭐 한 5, 6회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둘 다 뭐 누가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하는 게 객관적인 평가일 겁니다.
2: 네, 단순 비교는
1: 어제 조사가
2: 네.
1: 약간 많이 이제 우리 보통 하는 말로 팀 조사다.
2: 네.
1: 해서 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여론조사가 제가 볼 때 한 열댓 번 더 있을 것 같아요.
2: 아, 좀 튄 조사다.
1: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 거군요.
1: 왜 그런가 하면은
2: 네.
1: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한동훈 후보 그 어떤 그 소속이나 직함이
2: 네네네.
1: 예, 사실은 뭐 선관위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지금 무소속이지 않습니까?
2: 네네.
1: 그리고 본인은 지금 국민의힘을 이제 나간 분이지 않습니까?
2: 네네네.
1: 아, 제명이 돼서. 그런데 웬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여론조사에 어떤 여론조사에는 그 무소속이라는 표시를 안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떤 조사에는 이렇게 한동훈 이제 전 국민의힘 대표 이거를 강조하는 여론조사가 많아요.
2: 근데 이번 조사에서는 무소속이 들어가고 그 국민의힘 전 대표가 뒤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그렇죠.
2: 네네.
1: 그런데 국민의힘 전 대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제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최고 여론조사 전문가 아주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겁니다.
2: 네.
1: 그런 식으로 직함을 달면은 예 네. 직함을 달면은 이 조사의 그게 진폭이 다들 그걸 안 달 때하고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된다.
2: 아 여론조사에서
1: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투표장에 이제 6월 3일날 투표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2: 네네.
1: 자 하러 가면 어떻습니까? 거기 이제 투표 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 거기 뭐가 있냐면은 더불어민주당 홍길동, 뭐 국민의힘 뭐 김갑동, 뭐 또 무소속 이제 뭐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거기에 직함 같은 거 적습니까? 안 적는다고 그러면은 여론조사를 정확하게 하려면은
2: 그 직함을 아예 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1: 아니 지금 현실 실질적인 투표
2: 네.
1: 그 방식 그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2: 그 방식 그대로 그러니까
1: 정당명만 표기하고
2: 네.
1: 이름만 표기해야 되는 거죠.
2: 현재 소속만 이야기해야 된다 여론조사에서.
1: 아니 그렇죠. 정당명만 표기하고 이름만 표기하면 되는 거죠.
2: 알겠습니다.
1: 거기에
2: 네네.
1: 왜 전 국민의힘 당대표. 아니 그러면 듣는 분들이 실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2: 네.
1: 우리 이제 연세 드신 그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좀 덜한 분들도 많아요. 주민들은
2: 네.
1: 왜냐면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제 이렇게 다녀보면은 우리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아직도 생각하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에 응하는 분들에게 네. 혼란을 줄 수 있으니 그런 호칭은 없애야 된다. 그 지금의 소속만 그렇죠. 이야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일부러 어떤 네. 여론조사는 보면은 그런 아까 당명을 표시를 안 하거나 또 이 직함을 어떻게 표시를 넣었다 뺐다.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약간 아 이거는 좀 꼼수가 들어있는 여론조사다.
2: 알겠습니다.
1: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2: 한동훈 후보와의 격차가 다소 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는 하고 있지 않고 계신 겁니까? 그러면 지금
1: 아니 지금
2: 네.
1: 제가 지금 이 방송하기 직전에
2: 네? 네네
1: 직전에 또 다른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2: 네, 국제신문이 리얼미터1에서 네. 오늘 발표한 조사 결과죠. 하정우 네. 후보 43.4%, 한동훈 후보 네. 28.1%, 박민식 네. 후보 23.1%는 약간 여기선 좀 좁혀진 느낌입니다.
1: 약간 좁혀진 게 아니고 그건 오차범위 내예요.
2: 그렇죠, 오차범위 내죠.
1: 네. 오차범위 내라서 여론조사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2: 아, 이건 의미가 없는 네.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 거군요.
1: 그 네네. 오차범위 내라는 게 그게 실제 의미가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2: 하정우 후보는 지금 40%가 넘었어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이제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방식이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2: 네.
1: 보통 이제 질문하는 것이 뭐 그 랜덤으로 그 하는 게 있고 또 전화 면접원이 또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 네네네.
1: 그 이제 응답자의 샘플을 이제 그 보통 우리가 로우 데이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2: 네네.
1: 그 로우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은 어떤 여론조사는 이게 진보 이른바 진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분하고 중도라고 생각하는 분 그 비율이
2: 네.
1: 거의 한 뭐 75% 이상 되는 여론조사도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2: 네네.
1: 왜냐하면 지금 우리 뭐 보수 우리 국민의힘 뭐 보수층들이 아직은 좀 사기가 많이 죽어 있는 단계 아닙니까?
2: 네.
1: 그렇다 보니까 이른바 샤이 보수 여론조사 응답을 안 합니다.
2: 아직 결집이 안 됐다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1: 그렇죠. 네네네. 결집도 아직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네네. 아직도 뭐 우리 당에 대한 또 불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국면에 돌입을 하게 되면

0: 그야말로 선거공학적인 신법. 약간 도식 구도라고 해야 됩니까? 도식적인 판단.
1: 단순 뭐 이렇게 합셈 뭐 이런 거, 덧셈 뭐 이런 걸로 네. 평가하시는 거군요.
0: 아니 그런 이제 판단을 많이 하시는데
1: 네.
0: 그런 판단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실제 선거 결과를 보면은 참 국민들이 매섭구나 또는 그 국민들의 그 어떤 그 심중의 속내를 우리가 참 그 미리 이렇게 뭐 판단하는 게 참 부질없는 그거구나 이런 이제 결과를 많이 보게 되는데
1: 네네
0: 예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도 뭐 그런 식의 단일화 이런 거를 한동훈 후보 측에서 뭐 주야 장천으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뭐 단일화다 또 무공천이다 뭐 연대론이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일관되게 이것은 북구 주민분들의 선택권이고 자존심을 그 밟는 짓밟는 문제다. 왜 그런가 하면 국민이 주인이고 북구 주민이 주권자 아닙니까?
1: 네네.
0: 왜 정치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 룰을 바꾸려고 합니까? 그리고
1: 네.
0: 아니 지금 한동훈 후보가 선거에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선거에 지금 북구에 출마하려고 선거 나왔지 않습니까?
1: 네.
0: 북구 나오는 것도 그 지역에 나오는 것도 뭐 대구를 기웃기웃하다가 또 뭐 해운대를 어떻게 보다가 갑자기 이제 나온 것도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뭐 때문에 나왔지? 이 사람이 여기 뭐 무슨 그게 있어서 나왔지? 이렇게 우리 시체말로 뜨악하는데 뜨악하고 우리를 뭐 북구를 너무 쉽게 생각하나?
1: 네.
0: 이렇게 이제 무시당했다는 그런 뭐 분위기도 많이 있는데
1: 네.
0: 나왔으면은 뭐 그렇게 명분도 없이 나왔으면은 이제 그라운드에 백넘버 붙이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열심히 골롤 생각하고 열심히 뛰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뭐 계속 뭐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그 선거 공학 거기에 매몰돼서 뭐 그런 연기를 계속 피우는지.
1: 네.
0: 네. 저는 시종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2자 대결이든 3자 대결이든 4자 대결이든 제 생각은 확고부동. 저는
1: 확고부동하다. 네, 알겠습니다.
0: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1: 싶은 말씀해 주세요.
0: 게 네. 다른 뭐 방송에서는 한도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1: 좋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0: 네. 네.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제 뭐 보통 이제 보수 분열 하지 않습니까?
1: 네.
0: 보수 분열 뭐 단일화 이런 이제 그 말씀하시는 분들은 한동훈 후보가 지금 와서 이제 보수다.
1: 네.
0: 박민식도 보수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단일화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1: 네네.
0: 제가 이번에 보면서 경험해 보면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여기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나왔더라고 보니까.
1: 그렇죠.
0: 그렇죠.
1: 네네.
0: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여기 북부에 나오는 과정과 지금까지 하는 그런 어떤 행태를 보면서, 이분이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될 보수의 뭔가 얼굴인가?
1: 네.
0: 저는 정말 실망을 많이 했고, 이분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보수, 우리가 가야 될 보수의 길이 아니다.
1: 보수 재건의 적임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0: 적임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1: 네네.
0: 공감을 보면은 이분은 어떤 보수라는 것은 본인의 성찰과 희생에서 출발합니다.
1: 네.
0: 지금 나온 게 보면은 말은 보수 재건하지만 오로지 자신의 여의도 입성, 네. 거기에다가 그냥 보수 재건이라는 미사역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1: 네네네, 알겠습니다.
0: 아니 본인이 보수 진영에 준 상처가 얼마나 큰지 본인이 한번 성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1: 네.
0: 그리고 본인이 이 보수 진영을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희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1: 알겠습니다. 네.
0: 그런 분하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뭐 전혀 예.
1: 네네, 박민식 후보님의 생각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부산 북갑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 요거 한번 짚어주시고 대화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북갑에 필요한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0: 뭐

0: 큰 것이 아시다시피 경부선이 수십 년 동안 지금 부산에서 서울까지 경부 저기 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이 철도가 우리 북구도 가로질러 갑니다. 이 철도가 가로질러 가는 바람에 지금 북구가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1: 네네.
0: 북구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한 지가 수십 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부산역하고 부산진역은 그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하는 게 국책 사업으로 선도 사업으로 이제 포함이 됐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요번에 보니까 야 이건 참 어떻게 부산역도 되고 부산진역도 그 선도 사업에 포함되는데 우리 국포역은 뭐냐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번에 이제 3선이 되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리고 저도 뭐 그 행정부에 또 저 한 2년 정도 일을 해봤기 때문에
1: 네.
0: 제가 만약에 되면은 이 부분은 반드시 국책 사업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포함시켜서 우리 북구의 어떤 비약적인 발전, 북구의 진짜 북구를 뭐 재탄생시키는 그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이 경부선 지하화 반드시 그 어떤 초석을 깔고 싶습니다.
1: 경부선 지하화를 반드시 시키겠다.
0: 예,
1: 알겠습니다. 아, 오늘 바쁘신데도 전화 인터뷰에 응해주신 박민식 후보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 박민식 후보와의 인터뷰 나온 여론조사 개요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리서치가 KBS 부산총국 의뢰로 지난 8일에서 10일 부산 북갑거주 성인 남녀 500명 대상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요. 국제신문인 리얼미터의 의뢰 지난 9일에서 10일 부산 북갑 지역 거주하는 성인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조사를 한 결과 모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로고 듣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 KBS 열린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0: 열린 토론이 새로워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MC 황현희와 함께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전화 인터뷰에 대한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김홍태님께서 후보자들 인터뷰 들으면 그래서 결론은 내 뽑아주시오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5847님 언론 보도만 보면 부산 북구가 이 지역 선거가 제일 뜨거운 것 같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부산 북구가 재보궐선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이터님께서 단일화 안에서 패하면 각 후보자에 대한 책임도 클 텐데 라고 또 평론까지 보내주셨네요. 단일화에 대한 생각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4092님 지방자치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잼버리 사태, 눈먼 예산, 지방토의 폐해가 너무 큽니다. 라고 또 이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부에 이 내용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방의 현주소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오늘 짚어보려고 합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서위원 경제정의실천연합 정치입법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1: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계신 정지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정지웅 변호사입니다.
1: 반갑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목적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장뿐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들을 뽑는 선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시민들의 관심은 좀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많이 쏠려 있잖아요. 지금도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부산 북구갑이 제일 뜨거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재보궐선거가 뜨겁잖아요.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의 외면 좀 관심이 좀 덜 가는 이유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말씀 들어보고 네, 싶습니다.
3: 제가 먼저 변호사님.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전 지금 저희 지역구에 기초의원 누가 나온지 지금 이름 모르거든요.
1: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3: 사회자님 아세요?
1: 저는 압니다. 예. 아, 저는 좀 고관여층이라.
3: 아, 고관여층이시구나.
1: 네.
3: 그래서 이게 보면 선거 때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기초위원들 임기 내내 사실은 맞아요. 그 기초위원들 이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좀 드물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보통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두 명을 뽑아요.
1: 네.
3: 두 명을 뽑으면 결국 뭐 국민의힘 한 명, 뭐 민주당 한 명, 빨간당 한 명, 파란당 한 명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1: 네.
3: 다른 사람들은 거의 출마를 안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당선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의 하부 조직원 뭐 이런 거죠. 제가 재밌는 말씀드리면 우리 친구 영어 대사 영화 그 대사 보면 이거 나오잖아요.
1: 네.
3: 내가 뭐 네 시다바리가 막 이런 대사 나오잖아요.
1: 너무 옛날 영화라. 갑자기
3: 그래서 네. 뭐 의원들 행사하는데 나와가지고 뭐 의자 깔고 뭐 선거하는데 뭐 동원되고 조직 동원하고 이런 역할들이 많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보통 선거 때 이 지방 선거 때 풍경을 보면. 큰 뭐 저는 서울에 사니까 네. 서울시장 선거하고 뭐 네. 이렇게 같은 당을 이렇게 연이어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3: 그렇죠.
1: 그렇게 선거하는 모습이 많이 있었긴 했죠.
3: 그러니까 그게 네. 어떤 일종의 약간 위계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3: 사실 아까 전에 그 시청자분들 의견 말씀해 주실 때 보니까 이럴 거면 지방자치를 왜 하냐
1: 그렇죠.
3: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1: 네.
3: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지방자치단체 만들고 지방의회 만들 때 그 본연의 기능 그 어떤 풀뿌리 지방자치 그리고 기초의 의원하고 또 도의원하고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의 어떤 학교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1: 네.
3: 지금 그런 선순환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만큼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1: 네.
3: 실망이 누적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1: 실망이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이 왔다.
3: 네,
1: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서희원 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2: 네,
1: 계십니까?
2: 저는 지방자치 왜 하냐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자괴감이 드는데요. 사실은 지방의회는 저희 삶과 굉장히 밀접한 의회라고 할 수 있고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복지관 그리고 음식점의 뭐 위생기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규율하는 조례를 만드는 데인데요.
1: 네.
2: 보시면은 2025년 본 예산 기준으로 전국 광역 의원이 심의하는 예산이 거의 234조 원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1인당 8억 원의 규모인 거거든요.
1: 네.
2: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는 게 이제 기초의회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적은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처럼 느껴지는 거죠.
1: 네.
2: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은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성격으로 많이 인식들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정당을 보고 많이 뽑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정당 보고 많이 뽑죠, 사실.
2: 예. 네. 그리고 좀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데 저희 앵커님께서는 뭐 기초의원까지 다 아신다고 하셨지만은 사실은 저 같은 시민들도 7~8장의 투표 용지를 받고 그 중에 기초의원 후보까지 사실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 몰라요.
2: 네. 네, 사실은 단체장까지는 알고 의원들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
1: 그게 약간 삶에 밀접하게 좀 느껴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오늘 주가는 다 아시잖아요.
3: 뭐 그럼요.
1: 네, 근데 네. 내 삶에 특별히 이 사람들이 무슨 영향을 주는 건가에 대한 네.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2: 보통은 단체장이 어떤 결정권자다. 그리고 의원이 보조자다. 이런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1: 네.
2: 그리고 사실 이번 6.3 지방선거는 더더욱 이런 경향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게 14곳이 지금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거거든요.
1: 네네.
2: 이게 보면은 역대 두 번째 되는 수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언론에서도 재보궐선거 예, 관심이 있고 격전지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기초에 대한 관심이 더 저조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이게 내가 사는 지역의 현안을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지방의 의원들이지만 정작 후보들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이유 방금도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정당 공천 과정도 문제가 좀 있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3: 맞습니다.
1: 뭐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변호사님 보고 계십니까?
3: 그러니까 이게 정당 공천 과정이 투명하지가 않은 거죠.
1: 네.
3: 그리고 국회의원 보통 이제 보면은 국회의원이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되잖아요.
1: 네네네.
3: 그러니까 상향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공천 기준도 비공개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경선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1: 경선하는 네. 경우 있죠.
3: 경선을 하는데.

0: 이게 경선을 하는 투표권자들이 보통은 당원들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당원들은 사실은 이 국회의원과 뜻을 좀 같이 한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하향식 공천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또 이게 당에서 이 점수를 매길 때 있어서 뭐 충성도라든지 조직 기여도라든지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1: 네네.
0: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당에 대한 충성도, 조직 기여도 이런 걸로 점수를 받게 되면 결국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위계가 형성이 되고 지방자치의 어떤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 것이죠.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밑에서 일하는 분들 뭐 이런 인식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영화 대사 말씀드렸던
1: 내가
0: 것처럼
1: 내가 너의 그 부하냐 뭐 이런
0: 그런
1: 말.
0: 그런 네. 것처럼
1: 네네.
0: 그런 부분이 되는 게 굉장히 문제고 사실은 그런 충성도나 이런 거는 당에 충성하면 안 되죠. 지역 주민들한테 충성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오픈 프라이머리나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걸로 해야지 정당의 영향력이나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죠.
1: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지난해 말에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시의원의 공천원금 수수 사건 또 정치권의 후폭풍이 굉장히 상당했습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의 입김과 영향력이 공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죠. 이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시는 것과 약간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0: 네네.
1: 네, 어떻게 보십니까? 서희원 팀장님.
2: 네, 사실 뭐 강선우 김경 사건을 두고 언론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놀랍게 여기진 않았던 게
1: 왜요?
2: 사실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2006년부터 계속된 네네. 문제입니다. 사실 기초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가 도입된 게 2006년이거든요. 이때부터 공천 헌금 사태가 계속 터졌었고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기자회견에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성명은 사람 이름만 바꾸면 20년 전에도 똑같이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실
1: 그렇군요.
2: 정도였어요.
1: 네네.
2: 그래서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보통 그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낙선한 국회의원들이 당협위원장을 맡는데 그래서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공천권을 네. 행사를 하고요.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 지역구에 자기 사람을 심어놓으면 자기 국회의원 선거 때 이 사람들을 동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초원 후보 같은 경우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줄을 서지 않으면 공천받기 어렵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1: 네.
2: 그래서 사실은 이 자체가 사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엄청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가 계속되면 사실 공천을 받은 의원이 누구를 위해 일을 할까요?
1: 국회의원을 위해.
2: 네, 국회의원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1: 주민을 위해 일해야 되는데.
2: 네, 네. 지역 일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게 공천 헌금을 줬어요. 줘서 당선이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되고 나면
1: 네.
2: 우리 경제적으로 이 비용을 회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1: 아, 만회를 하려는 일들을 하는 거군요.
2: 네, 그래서 지방의 어떤 권한을 이권 개입으로 이렇게 좀 해서 회수하려는 유혹이 있고 그게 이제 김경 전 시의원이 공천헌금 사태뿐만이 아니라 이제 남동생 명의로 부동산 개발 회사를 세워서 피감기관이 SH공사였거든요. SH와 임대주택 공급 계약을 맺어서 매입한 오피스텔을 282억 원에 팔았다. 뭐 이런 의혹들이 같이 터졌던 이유가 저는 이 구조에서 발생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공천헌금을 내면은 사실 그 본전 생각 때문에 다시 그 어떤 그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서 무슨 이권 같은 걸 개입해서 다시 그걸 찾아가려는 심리가 강하다 보니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2: 네, 맞습니다.
1: 그렇게 좀 생각해봐도
2: 네,
1: 되는 거군요.
2: 네.
0: 그 관련해서 이제
2: 네.
0: 제가 이전에 KBS 그 TV 다큐멘터리 제가 나와가지고
1: 네.
0: 제가 인터뷰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몇 년 전에 보면 이제 지방 같은데 보면 토호 세력들이 이제 이 기초의원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일감 몰아주기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엄청 이권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 이해 충돌의 문제죠.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사업체를 하나 만드는데
1: 네.
0: 지방의 의원이 자기 이름으로 사업체 안 만듭니다. 누구 이름으로 만들겠어요? 부인 이름으로 만들어가지고.
1: 지인들 이름.
0: 지인들 이름으로 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어떤 사업을 이제 그 조례를 통과시켜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1: 네.
0: 그 사업은 그 업체에서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진짜 어물전의 고양이들인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고요. 이게 사실은 정치 원리나 경제 원리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독과점이 되면은 이 경제가 잘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정치도 네. 정확하게 지금 과점 체제인 겁니다. 빨간당과 파란당이 완전히 적대적 공생관계를 하면서 그들이 어떤 지대 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1: 그런 고착화되어 있죠. 네.
0: 그런 과점 구조 속에서는 반드시 부패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1: 고인물을 썩는다.
0: 고인물을 썩는다. 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1: 그렇군요. 예. 이게 제가 너무 착하게만 살아왔습니까? 이게 원래 좀 만연해 있는 일들입니까? 아니면 일부의 분들이 이런 겁니까?
0: 지금 사실은 좀 만연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좀 또
1: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0: 예, 우수 사례들도 있어요.
1: 우수 사례도 있겠죠, 당연히.
0: 우수 사례도 있어요. 네. 뭐 광주 같은 경우는 뭐 통합 돌봄 그런 사례도 있고 인천 같은 경우도 뭐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도 있고 네네. 뭐 부산 같은 경우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도 만들고 잘 하는 데들도 있긴
1: 있지만.
0: 있어요. 있지만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다.
1: 만연해 있다.
0: 이 토호 세력이 어떻게 기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된다.
1: 그러니까
2: 예, 저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네네. 이렇게 공천 헌금 문제 그다음에 부패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실은 지역주의랑 선거제도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역주의나 소선거구제니까 1등만 당선이 되고 나머지 표는 사표가 되기 때문에 독점 구조가 더 고착화되어 있고 결국에는 이 구조 속에서 보면은 광역단체장이랑 그 지방의회의 당 소속이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집행부에 대한 견제도 이뤄지기 어렵고요. 그래서 사실은 경쟁이 없기 때문에 공천이 중요해지는 거죠.
1: 그러네요.
2: 공천이 곧 단선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공천권이 너무나 중요한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다들 공천 헌금을 주고 그렇게까지 해서 지방의회 입성을 예.
1: 그것만 되면 실제 당선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0: 네. 그 관련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지금은 두 명이 출마해서 두 명이 되잖아요.
1: 네.
0: 그러면 당연히 빨간당 파란당 나와서 한 명씩 되는 겁니다.
1: 그렇겠죠.
0: 근데 네. 이거를 세 명 뽑고 네 명 뽑고 다섯 명 뽑는 걸로 선거구를 늘려버리면 이제 소수 정당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무소속으로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그 과점 체제가 깨지는 겁니다.
1: 네.
0: 이제 이 매기가 한 마리 들어와 가지고 이 막 비판하고 내부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누려왔던 양당의 거대 양당 체제의 그 하부 조직인
1: 네.
0: 이런 분들이 좀 정신을 차릴 수가 있겠다.
1: 그 견제 기능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선거구를 키워버리는 거죠. 중대 선거구로.
1: 네. 네네.
0: 예, 그것도.
1: 알겠습니다. 이런 예. 뭐 변화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0: 그렇습니다.
1: 하지만 계속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해야 네. 좋은 결과의 방향으로 가겠죠.
0: 네.
1: 그 또 한 가지 문제가 이 정당의 공천 과정도 문제지만 기초원에 도전하는 인력풀이 좀 한정돼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 어떤 인물이 기초위원회 도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먼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거든요.
2: 네.
1: 서희연 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지금 보면 기초위원 선거에 좋은 인재가 유입되는 구조가 아닌데요.
1: 네.
2: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방의회가 어떤 내가 정말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정치 경력을 쌓기 위한 발판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2: 잘 생각해 보시면은 광역단체장으로 계신 분들이 대선 후보로 나가요. 그다음에 국회의원 계시던 분들이 광역단체장으로 나가요. 그 말은 지금 어떤 권력 서열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1: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분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다른 선거에 네. 나가기 위한 네. 그 발돋움판이다.
2: 네. 이렇게까지 제가 뭐 기초, 광역의원, 그다음에 광역의원 하고 나서 국회의원, 국회의원에서 단체장, 단체장 하고 나면 다시 대선으로 넘어가는 구조니까
1: 네.
2: 정말 지방을 위해서 뭐 일꾼으로서 하는 분들을 보기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돈이나 권력이 있는 분들이 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 토호 세력이나 지방의원들은 겸직이 됩니다.
1: 네네.
2: 그러면 건설업, 부동산 이런 거 하신 분들이 지방의원도 같이 겸직을 하고 본인들의 어떤 사업을 뭐 좀 촉진시키는 조례나 이런 예산 심의 활동들을 하는 거죠. 또는 이제 다른 한쪽으로는
1: 겸직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 겸직이 가능해요. 네. 국회의원들은 겸직이 안 되는데.
1: 안 되죠.
2: 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부담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경력을 쌓기 위한 정치 지망생들이 많이 있고
1: 네.
2: 결국에는 이제 그 어떤 당대표한테 이제 줄을 서서 공천권을 얻는 그런 구조인 거거든요.
1: 네.
2: 그래서 결국 이런 구조를 깨고 정말 지역 일꾼들이 공천을 받는 그 구조를 받아 이제 읽어내야 되고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메리트가 내가 이렇게까지 했을 때 프라이드를 느낄 만한 권한도 없죠.
1: 맞아. 뭐나 월급이 뭐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2: 네.
1: 사람을 많이 쓰게 해주는 것도
2: 뭐
1: 아니고
2: 4천만 원.
0: 4천만 원. 네. 5천만 원.
2: 그래서 6천만 원 이 정도예요.
1: 네.
2: 그리고 근데 리스크는 많은 거예요. 내가 공천 원금을 주지 않으면 또는 잘 보이지 않으면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제 전문성 있고 출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없는
1: 힘든 구조. 구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얘기 한번 해보죠. 이렇게 이물란에 시달리다 보면은 이걸 좀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아까 좀 네. 많은 문제점들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죠.
0: 예, 제가 네.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악화가 양화를 완전히 지금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보면은 뭐 지역에 보면은 뭐 영남 향후에 뭐 호남 향후에 충청 향후에 뭐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들어오고
1: 네.
0: 지금 그런 상황인데 생각해 보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전문가들 내가 뭐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 다니고 있어 하이닉스 다니고 있어 근데 그 이 선거에는 이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에는 관심이 많아. 근데 내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 이걸 할 유인이 없잖아요.
1: 그렇게 못하죠.
0: 유인이
1: 예.
0: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발상의 변화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기업을 다녀도 저 젊은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뭐 민방위 훈련 가기도 하고
1: 네.
0: 예비군 훈련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수한 인재들이 기초의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내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기초의원으로 내가 한번 봉사를 하겠어.
1: 투잡 뛰는 거네요.
0: 그러면 회사에 네. 내가 이거를 휴직 신청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맨날 그 향후에 활동하고 또 전현직 보좌진들 또 의원 계속 뒤에 따라다니면서 뒤치다거리 해주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직장 마련용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이 지방의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이고 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내가 저기 가서 기초의원을 해야 되겠다는 엄두를 못 내요.
1: 네네네.
0: 왜냐하면 그 판 자체가 이걸 정확하게 지금 이게 제가 순화된 표현을 써야 되지만은 이게 좀 이렇게 좀 수준 낮은 판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거기 같은 구성원이 되고 싶겠어요? 안 되고 싶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니까 전반적인 자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사회에서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공부도 제대로 하고 뭐 이런 사람들 독서량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기초의회를 이렇게 잘 채워나가야지 진짜 풀뿌리 민주주의 아닙니까? 제일
1: 네.
0: 근원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잘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우수 인재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문을 좀 더 활짝 열어줘야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 이렇게
0: 그렇죠.
1: 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0: 네.
1: 송현 팀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이 내용에?
2: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은 그동안에는 지방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이었는데 이제 유급제로 바뀌면서 그 돈도 받는데 왜 겸직을 하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저도 계속 생각이 좀 바뀌는 게 지방의회에서는 정말 그냥 평범한 생계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지방의원으로도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리고요.
1: 네.
2: 이제 기초의회에 뭐 의원들이 많이 오게 하는 방법. 일단은 정당이 공천을 하고 있고 이게 책임 공천 차원에서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그러니까 뭐 당원권을 가지지 않는 일반 시민들도 지방의원으로 이제 나오도록 하려면 당 내부에서 밀실로 결정하는 이런 공청 구조를 좀 깰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공천 심사 기준도 공개를 하고 심사 과정도 적어도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믿음이 들게끔 그렇게 네.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1: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나 네. 그래 너 해 이번에
2: 지금은
1: 이번에
2: 다 단수 공천 예. 전략 공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경선을 하고
1: 이런 방법이 아니라
2: 예. 네. 경선도 당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 국민 참여 경선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게 시민 공천 혁명 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일각에서는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서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기초 의원들도 일을 하고 싶은 그런 그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럼요.
2: 네. 네. 그래서 의정 지원 환경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고 보좌 인력을 지금 둘 수는 있는데 법적으로는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1: 개인 사비로 내야 되잖아요. 근데
2: 네. 그분들은. 사비로 내야 되고 네.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을 안 해주면은 둘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 어느 정도 인력을 뭐 이제 같이 일할 수 있게 환경을 좀 마련해 줘라. 네.
2: 그래서 적어도 네. 좀 일을 할 수 있게 한 다음에 딴짓했을 때 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일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지 않고 뒤에서 네. 이야기가 나오는 네. 건 좀 부당하다. 네. 뭐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0: 지금 그 공천혁명 말씀하시는데 제가 가슴 살짝 뛰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MZ세대들 있잖아요. 얼마나 톡톡 튀고 그럼요. 아주 뭐 뛰어나지 않습니까? 네.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풍부하고 저는 이게 풍주름 서구 국가들처럼 기초위원하고 젊은 나이에 20대 때 기초위원하고 거기서부터 정치 트레이닝이 돼서 또 도의원하고 국회의원하고 나중에 대통령 나오고 이런 어떤 상향식 인재를 키워가는
1: 약간
0: 그런
1: 학교로 따지면 초등학교 같은
0: 초등학교
1: 정치
0: 같은.
1: 초등학교
0: 네.
1: 같은 느낌이에요.
0: 초등학교 같은 그거를 네. 훈련할 수 있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MZ들이 뭐 정당에 줄 서지 않아도 기초위원 될 수 있으려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지방자치법에 법을 개정을 해서 네. 이게 정당의 영향력을 줄이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하고 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하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 또 머리를 써가지고 꼼수를 부려요. 막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또 주민 투표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배심원 하듯이 아예 랜덤으로 선발을 해가지고 랜덤으로 이게 투표할 수 있게 해서 정말 정치 물 안 들고 나쁜 물 안 들고 이런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정치 꿈나무들을 발굴해낼 수 있는 거. 그러면 기초의회도 아주 신나는 공간으로 살아나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아주 밝아질 수 있겠다. 그렇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단순히 네. 뭐 국회의원의 정치 조직이 아니라 네. 정치의 등용문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
0: 네. 그렇게 인재를 키워야죠.
1: 인재를 키워야 된다라고. 예.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2: 지역정당 예. 설립도 좀 허용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1: 지역정당 네. 설립이 네.
2: 지금은
1: 어떤,
2: 시도당이 네. 뭐 몇 개 이상 있어야 되고 중앙당이 수도권에 소재한 것만 정식 정당으로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방선거에 한해서라도 지역정당 설립을 좀 가능하게 하면 예를 들어 뭐 은평구 뭐뭐당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젊은 세대들이 그러니까. 정당을 꾸려서 나올 네. 수 있게끔.
1: 그러네요.
2: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요새 20, 30대들이 너무 정치 혐오에 빠져 있고 정치 무관심들이 많아가지고 네네.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같은 의견입니다. 저도 네. 청년들이 정치에 많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네. 들고 이런 등용문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 좋은 네. 문을 좀 열어주는 역할을 두 분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 그런 네. 의미에서 다양한 의견들 내주고 계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여하는 것 이후 그러니까 당선되고 이후에 그 일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당선이 됐다 해도 먼저 지방의회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고 또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 잠깐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예, 예. 네. 지방의원들이 하는 거는 크게 뭐 나눠보면 네. 조례를 만들죠.
1: 조례 만들죠.
0: 조례.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가 아까 전에 예를 들었잖아요. 뭐 통합 돌봄 조례, 뭐 사기 피해자 지원해 주는 조례, 뭐 이런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1: 사회 시간에 배웠잖아요. 조례와 규칙.
0: 그러니까
1: 뭐 이런 거 돼요. 예, 기억납니다. 네. 네.
0: 그 조례 재개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의 예산. 예산을 또 심의하고 확정을 하고 예산을 이제 다 쓴 다음에는 이거 잘 썼냐.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 감사라든지 조사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하게 네. 되는데요.
1: 네.
0: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이제 지자체장하고 기초의회의 다수당이 있게 되면 이제 일종의 뭐 여당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여당이 돼버리니까 지자체장이 하는 거를 그냥 무조건 옹호하고 이렇게 또 가게 되고 또 이제 다수당하고 지자체장이 또 색깔이 다른 당이 되면 또 무한 투쟁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좀 문제고요. 네.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정당의 어떤 하부조직, 국회의원의 어떤 아랫단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예 무소속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적이 없는 상태로 뽑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기초단체 기초의회가 운영될 것 같으면은 그냥 법을 개정을 해서 아예 무소속으로 하는 것도 또 저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1: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방의원들의 감시와 견제가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들도 네.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떤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2: 지금 도덕적 해이 수준이 굉장히 심각해서 얼마 전에 언론사에서 요지경 지방의회라는 그 타이틀로 기획 기사를
1: 저도 내보냈는데요. 그 기사 봤습니다. 네, 네.
2: 거기 보면은 참 그 아마 시청자분들도 공감. 갈만한 내용들이 많을 것 같아요.
1: 네.
2: 하나가 이제 수의 계약 이관계.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지방계약법상 2천만 원 이하의 공사는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이 가능한 구조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방원들이 이 허점을 이용해서 가족, 친인척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구조고 그래서 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형제나 먼 친척 명의로 업체를 세우는 꼼수도 쓰고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의원이 수억 원짜리 공사를 이 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2천만 원 이하로 잘게 쪼개라.
0: 그걸 쪼개기 계약이라고
2: 네,
0: 그러죠.
2: 네. 쪼개라. 이렇게 네. 압박하는 경우도 있고요.
1: 네.
2: 그래서 권익위가 조사를 해보니까 수의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그러니까 지방의원 업체가 지방의원이나 본인 가족 업체가 지자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1,391건, 31억 원 규모에 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방의회 243곳 중에 20곳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1: 네.
2: 또 하나가 이제 국민들의 지탄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외유성 해외 출장입니다.
1: 그렇죠. 어디 뭐 해외 뭐 갔다 와. 그 많이 보잖아요. 뉴스에 많이 네. 나오잖아요.
0: 그냥 거의 패키지 관광 간다고 그냥 봐야죠.
1: 국민들이 네. 볼 때는 놀러 갔다 왔네.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2: 근데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네. 많이 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지방의원들이 굳이 이렇게까지 많이 간다고 싶은 수치이고요.
1: 아니 필요하면 가야죠. 필요하면 가야 된다고 가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제 거기 한번 갔을 때 이제 몇 가지를 껴서 가잖아요. 거기 네. 잠깐 3시간, 4시간 갔다가 나머지 네. 2박은 뭐 어디 관광지 일정
0: 보고. 나이아가라 폭포 보고.
1: 뭐 그런 식이니까. 네. 그 뉴스에 나오니까. 네. 몇 번 나오니까.
2: 그래서 기관 네. 방문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유적지가 이제 경로로 나오니까 네. 이제 외유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거의 뭐 128억 정도 썼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왔고요.
1: 맞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나오고 네.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신데 네. 네, 뭐 몇 개 더 있습니까?
2: 재밌는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네.
2: 예천군의 예천구 의회 사례인데요. 아홉 네. 명이 미국 캐나다 7박 10일로 갔다 왔는데
1: 네.
2: 그때 부의장이 가이드를 버스 안에서 폭행한 사건 들어보셨죠? 그리고 당시에 의원이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 안내를 요구를 해가지고 네, 제명을 받았는데 또 출마를 한다는.
1: 이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네. 아, 이거는 잘못된 네. 부분입니다. 네. 이거는 치단다 받아 맞다 하고 그러니까 네. 이게 중요한 건데 결국 감시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감시와 네. 견제가 있어야 된다라는데 여기서 연장선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한번 좀 짚어봐야 되는데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좀 살짝 좀 짚어주실래요?
2: 저희가 이번에 해봤는데 네.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2: 그러니까 조례 발의가 몇 건이냐, 출석률이 몇 퍼센트냐, 해외 출장, 징계, 그다음에 겸직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게
1: 네.
2: 행안부에서 뭐 그 내고장 알림이 시스템이라고 해서 27개 의정활동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해서 저희는 굉장히 빠르게 이게 도출이 가능하겠구나 싶었는데
1: 네.
2: 갔는데 그냥 통계만 있고 의원별 그 평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들어가서 평가해야 되는 구조였거든요.
1: 그렇군요.
2: 그래서 네, 지역민들이 알고 싶은 정보는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1: 아니 직접 뭐 동네 현안에 연결된 조례 제정에 있어서 기초위원들 역할이 좀 활발하지 않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그렇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항상 이게 저기 뭐냐 위쪽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이제 오더 내려오는 그 어떤 방침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어요.
1: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라고 위에서 네, 지시가 내려오는 거기에서 행동한다.
0: 그러니까는 뭐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또 재선하고 삼선하고 그 다음에 뭐 시의원 한 다음에는 도의원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자기의 생사 여탈 거를 가지고 있는 게 당이기 때문에.
1: 네네.
0: 그리고 뭐 지금 그것이 제일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지방의원들의 결국에 꽃은 전 조례라고 봐요. 조례를 제정하고 실질적 참여도를 높이고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서의원 팀장님께서 간단하게 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2: 아까 뭐 보좌 인력 둬야 된다라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스킵을 하고요.
1: 네.
2: 지금 현재 주민 참여 예산제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해서 이런 예산을 써달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제도인데요.
1: 네.
2: 이것을 좀 차용을 해서 주민 참여 예산제처럼 이제 입법도 주민이 조례 아이디어를 내면
1: 네.
2: 의원이 발의하는 그런 주민 참여 조례제 이런 것들 도입하면 좋을 것 같고요.
1: 주민 참여 조례제.
2: 네.
1: 좋네요.
2: 네. 또 하나는 채찍이에요. 의원별로 입법 실적의 질적인 어떤 공개를 해서 이제 발의 건수랑 함께 통과된 조례수 그다음에 주민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까지도 함께 기재하도록 해서 이제 의원들이 좀 더 이제 조례 발의를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좀 네, 깨어내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그 풀뿌리 네. 민주주의 꽃피기 위해서 특히 바뀌어야 할 지방선거 문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하고 좀 일맥상통한데요.
1: 네.
0: 이게 우리가 기초의회에서는 뭐 정권 심판론, 정권 지원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1: 네.
0: 동네 예산과 생활 조례를 책임질 사람을 뽑는 선거라는 본질이라는 거, 그거에 대한 어떤 문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1: 네.
0: 유권자들이 정당 기호만 보고 투표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깨어있는 시민이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KBS 네. 열린 토론 오늘 이곳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지웅 변호사, 서희원 경실련 정치입법 팀장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네.
1: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자, KBS 열린 토론 마칠 시간입니다. 4128님께서 오늘 열린 토론을 들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영역이 정치 분야에도 한 줄기 빛이 보이려나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제대로 된 K정치가 출연하기를 희망해봅니다. 이름도 모르고 투표하는 지금의 지방선거 정말 실망스러웠거든요. 오늘 방송 내용이 정말 좋아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들었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가 누가 더 크게 보이냐의 경쟁을 넘어서 누가 내 삶 가까이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좋은 선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까지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경기도 망월동에 살고 있는 소율이 지우 엄마 이가람입니다. 큰아이는 학원을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학원에 들어가고 나서 엄마 그 시간 동안 엄마는 뭘 했어?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엄마는 카페 가가지고 책을 읽었어? 아니면 좀 운동을 하고 왔어? 이러면 엄마 그거 할 것 같았어. 잘했어. 이런 식으로 제 혼자만의 시간을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다독여주는 아이가 됐지?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에게 소율이 지우는 위로다. 아이들을 낳고 나서 되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힘들 때 오로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밖에 없다고 느꼈어요. 소율아, 지우야, 엄마가 너희가 꽃길을 거둘 수 있게 항상 옆에서 노력해 볼게. 엄마한테 항상 위로가 되어줘서 고마워. 사랑해.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프로야구 경기 상황부터 정리해드립니다. 7연승을 달리는 3위 삼성과 2위 LG가 주중 3연전에서 만났습니다. 최원태 대 임찬규의 선발 맞대결로 시작된 경기, 과연 삼성이 8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삼성은 여전히 최원태가 공을 던지고 있고요. LG는 투수가 김윤식으로 바뀌었습니다. 7회 초 현재 삼성이 1회 초 1타점을 먼저 올리면서 1대0으로 가볍게 리드하고 있습니다. 선두 KT는 SSG와의 홈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SSG의 선발은 김건우, KT는 사우어가 나섰는데요. 오늘은 SSG가 사우어를 잘 공략했습니다. 7회 초 현재 SSG가 5대1로 넉점차 리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G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하고 주중 3연전을 맞이한 한화, 류현진 선발로 키움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는 오늘 노시환이 말루 홈런을 터뜨리면서 초반부터 앞서 나갔는데요. 5회 말 현재 8대3으로 5점차 리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라일리 대 로드리게스의 선발 맞대결이 눈길을 보이는 NC와 롯데의 경기도 보겠습니다. 팽팽하게 이어졌던 경기인데요. 명품 투수전이 펼쳐졌지만 4회 초 NC가 로드리게스를 공략하면서 석점을 뽑아냈습니다. 6회 초 현재 5대1로 NC가 앞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 대 기아의 경기입니다. 기아의 타선이 활발했는데요. 오늘은 두산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7회 초 현재 점수는 두산이 5대1로 이기고 있습니다. 올 시즌 팀의 뒷문을 책임졌던 유영찬의 부상 이탈로 마무리 투수를 물색하던 프로야구 LG의 선택은 선발 자원인 좌완 손주영이었습니다. 염경엽 LG 감독은 삼성과의 경기를 앞두고 오늘부터 마무리 투수를 손주영으로 정했다며 손주영의 팔 상태를 확인하면서 등판 계획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호가 김혜성의 소속팀 LA 다저스와의 원정 경기에 1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3대3으로 맞선 7회 안타를 때린 뒤 이어낸 밀어내기 볼넷에 홈을 밟았고 이정호의 득점을 시작으로 7회만 석점을 뽑은 샌프란시스코는 9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다저스의 김혜성은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한편 애틀랜타의 김하성은 내일부터 열릴 시카고 컵스와의 3연전부터 빅리그에 전격 복귀합니다. 북중미 월드컵에 나서는 축구대표팀의 최종 평가전 상대가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엘살바도르로 확정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대표팀이 오는 31일에 트리니다드 토바고, 다음 달 4일에 엘살바도르와 사전 캠프 장소인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평가전을 치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즌 첫 골 및 멀티골을 터뜨린 프로축구 포항 스틸러스의 준익료가 K리그1 13라운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0: Spot, Spot.
1: Shout out to them people, people. You can catch me.
2: Wait a minute.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제 농구 시즌들이 다들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KBL로 가보도록 하죠.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이 내일 5차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4: 너무 재밌어요.
2: 네, 시리즈 전적은 KCC가 현재 3승 1패로 우승을 코앞에 두고 있죠.
5: 네, 3차전을 88-87, 1점 차로 승리했던 KCC가

0: 4차전에서는 미끄러졌습니다. 소노의 마지막 이정현 선수의 위닝 자유투에 힘입어서 소노가 반격에 성공했고요. 덕분에 시리즈는 3승 1패 시즌이 끝날 때까지 한 경기 남겨두게 됐습니다.
1: 네. 아, 참 이게 그 짠 듯이 3, 4차전이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끝난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2: 네. 3, 4차전 전부 다 또 한 점 차였고 3차전도 소노가 자유투로 아쉽게 내줬습니다.
1: 네.
2: 네. 그런데 4차전은 소노가 이정현 선수의 자유투로 결국에는 첫 승을 따냈는데 2구는 일부러 놓쳤어요. 1초 미만이 남아있었지만 2구를 넣게 되면 또 이 끝 라인에서부터 그쵸. 공격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놓치면서 결국에는 챔프전 두 경기 연속 1점차 이 KBL 팬들의 도파민이 완전히 터지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지막 4차전 때 그 손우의 작전이 압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사이드라인에서 이제 네이든 나이트와 이정현 선수의 콤비 플레이였는데 이정현 선수가 나이트 쪽으로 가는 척하다 갑작스럽게 이제 안쪽으로 파고드는 플레이였거든요. 여기에 허훈 선수가 이정현 선수를 놓치다 보니까 결국 파울을 범할 수밖에 없었고 이정현 선수가 자유 두 개 중에 한 개를 얻어서 두 개 중에 한 개를 넣으면서 승리를 거뒀는데 이 작전 자체가 사실 이정현 선수의 과감함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작전이었고 또 손창환 감독 역시나 이런 이정현 선수의 건의를 적극 받아들이면서 KCC의 허를 찔렀습니다.
1: 네. 뭐 말씀처럼 진짜 이정현 선수의 과감함 때문에 가능한 작전이기도 했는데 뭐 도박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2: 네. 뭐 이정현 선수가 원래는 공을 잡으러 외곽으로 나가는 척 하다가 네. 다시 반대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알파벳 모양으로 이제 V자를 그리면서 V컷을 가져갔는데 여기 최준용 선수가 간파를 했지만 좀 늦었어요.
3: 늦었어요.
2: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건드리지 않았어도 사실 들어가지 않을 샷이긴 했지만 이정현 선수와 또 소노의 코칭 스태프 또 나머지 선수들이 얼마나 또 이런 호흡을 잘 맞춰왔는지를 알 수가 있고 4초가 아니라 3.6초였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런 작전을 이행하는 것 자체가 소노가 왜 챔프전에 올라왔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1: 그렇죠.
2: 네, 상당히 눈이 즐거워지는 작전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3: 굉장히 옵션이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뭐 이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정현 선수가 사실 굉장히 좀 대범한 성격이거든요.
1: 네.
3: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팀이 만약에 소노가 아니라 뭐 좀 더 대형 구단이었으면 훨씬 더 리딩을 많이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린아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딩을 잘하는 선수인데 이 3.6초간에 있었던 그 모습들을 보면 앞으로도 이 선수가 어디까지 성장을 할 수 있을지 기대를 갖게 되는 마지막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KCC가 사실 1, 2, 3차전 3연승을 할 때만 해도 이거 시리즈가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끝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일단 내일 5차전까지 왔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KCC가 유리한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또 3승 1패이기 때문에 한 경기만 더 이기면 끝이잖아요. 심리적으로도 유리할 수밖에 없고 또 KCC 자체가 뭐 어느 매체의 표현에 따르면 MVP 옆에 MVP 옆에 또 MVP 또 옆에 MVP 그러니까 MVP가 4명이나 뛰다 보니까 굉장히 볼 흐름도 좋고 또 이 선수들이 수비까지 집중해주다 보니까 경기가 좀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1: 네.
0: 따라서 이 체력적인 부분 이 몸 상태만 좀 건강하다면은 KCC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뭐 이제 내일 있을 5차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 그동안에 있었던 경기를 뭐 간략하게나마 한번 복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경기를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소노가 플레이오프 때 보여줬던 모습의 양국농구라고 하는 소위 외곽이 잘 터지지 않아서 답답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 네, 정규 시즌 때보다는 확률이 높았지만
1: 네.
2: 이 원래 KCC가 정규 시즌 때 3점을 제일 안 던지는 팀이었거든요.
1: 네.
2: 네, 그런데 5차전, 4차전 전까지 KCC의 3점이 39%였어요. 그러니까 KCC가 전체적인 재능도 앞서고 2점 야투도 잘 넣었는데 3점까지 터진다?
1: 네.
2: 이러면 소노가 본인들의 장점이 완전 사라지는 꼴이
1: 그렇죠.
2: 되거든요. KCC가 본인들이 안 됐던 농구를 챔프전 첫 두세 경기에서 잘해버리니까 이 소노가 적잖이 당황하긴 했습니다만 소노 입장에서 놓고 보면 3연패 한 게임 더 지면 끝나는 상황에서 이 멘탈을 회복하기 쉽지 않은데 더구나 3차전 너무 아쉽게 졌잖아요. 네, 그런데 4차전을 또 잡아낸 것도 대단했고 이제 5차전이 이틀 휴식이 또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 네.
2: 이 시리즈는 1승 3패고 그리고 또 손대범 위원이 KCC의 우승을 애초에 점치긴 했지만 아직 모른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아, 그래서 약간 오늘 등장부터 좀 콧대가 높아지게 느껴졌는데 큰 코가 더 크게 느껴졌거든요.
2: 아까 얘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제가
3: 네. 불편합니다.
0: 네, 진짜 정확하게 날짜하고 그 분단이께 다 체크해봤는데 너무 정확해요. 진짜 제 예상이. 그래서 네. 너무 놀랐습니다.
1: 그만두고 점집을 차리시는 게 차라리.
0: 그거 딱 하나 맞았습니다.
3: 네. 불편하다.
0: 6개월 동안 딱 하나 맞았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사실 1, 2차전 때는 점수가 그래도 꽤 나고 벌어지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아, 이게 손호가 결국 여기까지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3차전에서는 어떤 모습들이 달라졌나요?
2: 우선은 3차전은 소노가 거의 잡을 뻔했습니다. 계속 끌려갔었잖아요.
3: 그렇죠.
2: 네, 계속 끌려가.

0: 경기를 막판에 뒤집었고 그 경기를 잡았더라면 완전히 KCC가
1: 달라졌을 거예요.
0: 네, 몰릴 수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이틀 연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는 또 마지막에 KCC는 또 이런 클러치를 또 재능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이 손호 입장에서는 다 잡았던 승리를 한 점 차로 놓쳤기 때문에.
2: 3차전이 네. 사실 만약에 이번에 손호가 우승을 못한다면 두고두고 회자될 장면은 3차전 마지막 한 2, 3초 네. 그 장면일 겁니다.
3: 네. 네. 또 쇼농 선수가 자유투가 그 좋은 편이 아닌데.
2: 좋은 편이 아니에요.
3: 그날은 두 개를 다 넣어버렸어요. 네. 그것도 엄청난 집중력이었습니다.
4: 네.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제 KCC를 평가하면서 도대체 저 팀은 언제 슈퍼팀인 건가? 늘 이제 부상으로 빠지고 그쵸. 뭐 이제 여러 가지 항상
2: 호흡이 이제 안 맞아서
4: 예, 호흡이 안 맞아서 안 되고 있었는데 결승전에 오니까 진짜 슈퍼팀다운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0: 네, 결국 뭐 재능이 가장 무서운 무기라는 걸 또 알 수 있었고 다만 이제 KCC가 너무 주전들이 또 많이 뛰긴 했거든요. 네, 특히 4차전 같은 경우에는 주전 5명이 35분 뛰었어요. 그리고 5명 중에 4명이 38분 이상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KCC 벤치 쪽에서는
4: 잡겠다.
0: 네, 이 경기를 무조건 잡는다. 네. 거의 식스맨도 거의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변수가 되고 있는 반면에 소노는 약간 좀 현대적인 느낌입니다. 네, 주전과 벤치의 경계를 살짝 그렇죠. 희미하게 만들면서 네. 이 흔히 말하는 그 세컨 유닛을 굉장히 많이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5차전에서도 이상민 감독이 주전들을 고소할지 이 부분도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2: 아, 전 7차전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어요.
4: 그렇죠. 작년처럼. 네. 네. 아니 사실 그 일단 3, 4차전이 연일 이어진 다음에 이틀 휴식 후에 벌어지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변수가 될지가 사실 가장 큰 관건일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3: 일단 최준용 선수가 약간 무릎이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도 느려지고 결국에는 약간 좀 공략을 당하는 이르렀었는데 그렇죠. 그 이틀 동안 최준용 선수나 허웅 선수의 컨디션이 얼마나 회복될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최준용 선수가 따라가지 못한다면은 소노의 또 인사이드 공략을 또 막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4: 소노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이틀간의 휴식.
0: 소노도 이틀 휴식이 휴식을 갖고 홈이기 때문에 뭐 소노는 불리할 게 사실 없죠. 네, 특히나 또 이틀 연전에 많은 걸 쏟아부었지만 소노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젊은 편이고 또 로테이션도 폭넓게 가져가기 때문에 또 소노의 홈에서 열리는 5차전 이미 매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홈코트 이점을 또 잘 살린다면 소노도 아직까지 반격의 여지는 충분합니다.
4: 그러니까 내일 이제 5차전이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 네. 만약에 소노가 내일 KCC를 잡아낸다면 그 이후는 어떻게 보시나요?
3: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는 네. 부산 또 내려가는데 이동 거리도 있고 KCC는 시간이 갈수록 좀
2: 지치죠.
3: 지칠 수밖에 없고 소는 더 기세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0승 3패에서 시리즈를 뒤집은 상황이 거의 없는데 아예 없다고 봐도 되죠. KBL에서는 그 기적을 쓰게 될지 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4: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밑밥을 계속 깔았으니까 세 분의 5차전 예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열리는

0: 뭔가요? 자신감이
1: 진짜 전혀 대범하지 못한 모습을 네.
0: 어떻게 들어가요?
2: 제가 16시에 이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 회로를 돌려본 결과 네네. 일단은 KBS 스타트 장담할 수 잔류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0: 없는 상황.
2: 네, 지금 거기까지 딱 알 수 있고 뭐 현재 신문에 언론에 나온 거는 이제 삼성생명이 또 경쟁자로 떠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다.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그렇군요.
3: 둘 중에 하나.
0: 불편하네요.
4: 굳이 따진다면. 네. 그 정도 멘트 저도 할 수 있습니다.
2: 근데 계약 자체가 누구의 네. 승패가 아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네.
3: 알겠습니다. 과연 박지수의 선택은 어디로 갈지 곧 결정 나겠죠?
2: 네, 아마도 이번 주 넘기지 않을 거라고.
3: 아, 그래요? 그렇게 네. 빨리? 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지현 선수가 결국은 해냈습니다. WNBA 데뷔전 치렀습니다.
5: 네. 이제 이 로스앤젤레스 스파크스에서 뛰고 있는데 개막전에서 LA 스파크스가 엄청나게 큰 점차로 졌습니다. 그래서 가비지 타임이 결국에는 형성이 됐고 이 박지현 선수가 코트를 밟았는데 이 한국인 선수 역대 3호죠.
0: 그렇죠. 네,
5: 정선민 그리고 또
3: 박지수. 네,
5: 박지수 선수 다음에 이제 박지현 선수인데 LA 스파크스가 또 LA에서도 인기가 미국 내에서 굉장히 많은 팀이고 또 카메론 브링크라는 또 엄청난 또 인기 선수가 있어요.
3: 네네.
5: 그래서 그 선수가 또 박지현 선수를 잘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박지현 선수가 당장 지금 로테이션을 들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코트를 밟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경기였습니다.
3: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NBA 이야기도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0: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한 주간의 농구 이슈들을 짚어보는 주간농구. 손대범 농구 전문기자, 주현일 농구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NBA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NBA도 역시 플레이오프 관창입니다. 플레이오프 2라운드가 진행 중인데요. 먼저 오늘 있었던 경기 결과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박재민 의원.
2: 네, 동부 준결승 4차전, 서부 준결승 4차전이 각각 열렸는데요. 클리블랜드가 도노반 미첼의 엄청난 활약, 무려 43점, 40점을 몰아치는 기세를 몰아서 클리블랜드가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2-2 시즌 동률리 이뤘습니다. 112-103으로 승리를 가져갔고요. 역시 LA 레이커스가 홈에서 오클라호마 시티를 만났는데 수입을 당했습니다. 4-0으로 시리즈가 종료가 됐고요. 이렇게 되면 르브론 제임스의 거치에도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1: 네. 와, 오클라호마 시티는 4연승일 줄이야.
3: 네. 예. 아. 오늘 제 시즌이 끝났습니다.
1: 네. 그래서 주말에 약속도 잡으시고.
2: 불편하네요. 네.
3: 아, 근데 OKC가 지금 이번 플레이오프도 한 번도 안 지고 있죠. 네. 매 경기마다 또 후반에 엄청난 또 집중을 보여주면서 레이커스를 떨쳐냈고, 사실 오늘 레이커스가 4쿼터에는 모처럼 만에 리드를 잡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채 톰그랜의 인사이드를 막아내지 못했고, 또 역시나 돈치치의 공백이 느껴졌던 크러시타임 경기 운영이었습니다.
1: 결국에는 진짜 가장 큰 요인은 돈치치의 부상이라고 봐야 할까요?
4: 그렇죠. 네, 돈치치는 평균 32점, 33점을 넣는 선수인데 또 갑자기 빠지게 되면서 뭐 1라운드는 통과했지만 결국 오클라호마 시티 같은 전년도 우승팀을 상대하기에는 굉장히 공백이 컸습니다. 네. 르브론 제임스가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많이 뛰었거든요. 38분 이상을 뛰었고. 그렇죠. 또 일본인 선수의 루이 하치무라가 정말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쳤지만 결국 오슬리브스는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한 경기에 33득점, 어시스트 9개씩 뿌리는 선수의 빈자리를 오클라호마 시티를 상대로 메우기에는 매우 역부족이었습니다.
2: 네. 아마 그런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득점을 많이 하는 거랑 또 뭐 승률은 좀 다르지 않겠냐? 뭐 혼자서 그냥 원맨 쇼 하는 거 아니냐 그럴 텐데, 실제로 돈치치 선수가 뛰었을 때랑 안 뛰었을 때 보면 레이커스의 승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실제로 돈치치가 팀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걸 승수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런 핵심 자원이 빠졌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번 레이커스의 시즌 말미에 가장 큰 상처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네, 뭐 1984년생한테 크러스텐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 지금 다른 데는 네. 다 2000년생들이 뛰고 있는데 네. 지금 거의 그 정도면 아마 뛸 때마다 관절에서 소리 들릴 거예요.
1: 그렇죠.
2: 끼기깃 끼기깃. 예.
1: 네. 알겠습니다. 앞서 열린 경기 디트로이트와 클리블랜드의 경기. 디트로이트가 그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7차전까지 치르고 올라왔는데 2라운드도 역시 쉽게 가지는 못하네요.
3: 네,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18시즌 만에 플레이오프 시리즈를 승리했던 디트로이트인데 1, 2차전을 잡을 때마다 쉽게 갈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클리블랜드가 또 홈에서 거세게 반격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제임스 하든이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도 역시나 플레이오프 들어서 약간 잠잠하다 뭐 그런 비난을 받았었는데, 오늘 경기만큼은 또 24득점 11어시스트로 또 미첼을 잘 돌봐주면서 디트로이트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동부의 다른 4강전은 이미 시리즈가 끝이 났습니다.
4: 네, 뉴욕 닉스가 필라델피아

0: 코리아를 4대 0으로 꺾으면서 가장 먼저 동부 컨퍼런스 결승행을 확정했습니다. 아, 마지막 경기에서 무려 3점 25개, 144점을 원정에서 기록을 했고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뉴욕 닉스가 10경기를 치렀는데 10경기 득실 마진이 플러스 190점을 넘겼어요.
1: 와.
0: 그러니까 평균 상대를 거의 20점 차이로 꺾고 있거든요. 네, 뉴욕 닉스가 1973년 이후로 우승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승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다 볼 수 있습니다.
1: 아니 그 필라델피아가 보스턴 꺾고 올라왔을 때만 해도 아 진짜 이거 이번에 한번 일을 내는 거 아닌가 싶었었는데 뉴욕의 화력은 뭐 뜨겁다 못해 활발 타오르네요.
2: 네, 역시나 보스턴 시리즈에서 너무 많은 걸 좀 뺏긴 것 같아요. 조엘 엠비드 선수도 뭐 결장도 반복을 했었고 전체적인 에너지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뉴욕에도 벽을 넘지 못한 것 같습니다.
1: 네, 아니 근데 흐름도 중요하잖아요. 사실 뭐 개인적인 전력도 뭐 개인 재능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흐름이라면은 뉴욕이 우승 후보로 가장 강력하게 부상하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뉴욕 닉스는 동부 컨퍼런스 결승 시작될 때까지 일주일을 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클리블랜드 디트로이트는 2승 2패 최소 6차전까지 갑니다. 그리고 또 뉴욕 닉스 수비 핵심인 이 오지 아누노비라는 선수가 햄스트링이 좋지 않아서 최근 두 경기를 쉬었어요. 근데 햄스트링은 치료법이 딱 하나입니다. 쉬는 것.
1: 네네.
0: 네. 그런데 이 아누노비까지 충분히 쉬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승 후보라 불릴만 하고 이 뉴욕 닉스 팬들이 진짜 NBA 팬들 가운데 가장 좀 열정적이거든요. 그야말로 뉴욕 이 빅애플이 난리가 났습니다.
1: 뭐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자, 서부는 OKC 대 레이커스의 4강 플레이오프 소식 이미 전해 드렸고 다른 4강전은 샌안토니오 대 미네소타의 대결입니다.
3: 아, 네, 재밌어요.
2: 이 팀 경기 시리즈는 웬반야마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1: 네.
2: 뭐 미네소타와 샌안토니오 스퍼스 2승 1패로 샌안토니오가 앞선 상황에서 맞은 4차전이었는데 이 웬반야마가 이 팔꿈치를 휘둘리면서 결국에 플레이그라운드 파울 선언받고 바로 퇴장을 당했거든요.
1: 네,
2: 그러면서 미네소타에게 패배, 현재 2승 2패 동률이 됐습니다.
1: 자, 2승 2패. 결국 이제 5차전이 향후 이제 승패를 향방을 가로질 것 같은데 웬반야마는 출전할 수 있는 건가요?
0: 아, 깜짝 놀랐는데 출전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니까요.
0: 네, 저는
3: 논란이 좀 있죠.
0: 네, 한 경기 출장 정지가 거의 저는 100%라 생각을 했는데 역시 NBA 그쵸. 사무국이 이 중요한 경기에 웬비를 뺄 만한 그런 배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3: 없어요.
0: 손방망이 징계 리그로 유명한데 그 전에 선수들은 대부분 팔꿈치를 상대 얼굴에 휘둘렀을 때 거의 다 징계 받았거든요.
2: 바로 나갔죠. 네, 바로 징계 받고.
0: 웬반야마는 그냥 플래그런트 파울 2에 따른 $2,000 벌금 이외에는 벌금도 안 받았어요.
3: 네.
0: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 그리고 저는 이번 플레이오프 때 좀 상당히 느끼는 게 일단 자모란트 선수가 총기 사건에 연루됐을 때 골 세레머니로 총을 쏘는 장면을 연출했다가 그대로 또 징계를 받았었거든요.
1: 네네.
3: 그런데 사실 이번에 플레이오프 내내 총기 세레머니를 하는 선수가 SGA 선수입니다. 3점슛 넣을 때마다 권총을 쏘는 장면을 연출하는데 이제 그걸 보면 아 사무국이 굉장히 다른 잣대를 선수들에게 들이대고 있다. 웬비도 사실 같은 상황이었으면 이제 어제도 디그린 선수가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만약 다른 선수였으면 무조건 나즈리드가 거꾸로 웬비한테 그렇게 했으면 무조건 경기 출전 금지인데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뭐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1: 이거 두고두고 말이 나올 것 같은데요.
2: 네, 웬반야마가 그래도 좀 건실한 청년, 좀 네. 올바른 청년 이미지가 있었는데
3: 요즘 좀
2: 이번 팔꿈치로 인해서 좀 팬들을 많이 잃을 것 같습니다.
3: 네. 요즘 거칠어졌어요.
1: 이번에는 소림사 말고 템플스테이. 그냥
3: 네. 네. 템플스테이 아니면 네. 뭐 오은현 박사님이나
1: 네, 그렇죠. 네.
3: 강영욱 조련사랑 좀 만나서 성격을 좀 개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체력적으로 보나 뭐 전력적으로 보나 서부는 OKC의 컨퍼런스 우승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 네, 오늘 뭐 레이커스를 꺾기도 했지만 웬반야마가 팔꿈치를 날리는 순간 가장 웃었을 팀은 OKC였죠.
3: 그렇죠.
0: 시리즈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실제로 6차전까지 또 갈 수밖에 없거든요.
3: 네.
0: 그리고 OKC는 오늘 레이커스를 꺾으면서 역시나 일주일 쉽니다.
3: 일주일 쉬죠. 네,
0: 그래서 OKC에게는 악재가 없고 뭐 현 시점에서는 OKC가 가장 우승에 가까운 팀이죠.
1: 그러면은 결국에는 세 분의 예측은 어떤가요? 이제 최종 챔피언 결정전에 저는 뭐 OKC와 어디가 올라올 것 같은가요?
2: 저는 뭐 사실 레이커스를 꺾었다는 것 자체가 우승에 제일 가까워졌다고 보는 입장인데
0: 4대0
2: 네. 그래도 전 뉴욕과 오클라호마 시티가 결승에서 만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뉴욕의 인사이드도 밀리지 않기 때문에 수비도 만만치 않고요.
1: 네.
2: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동부에서도 우승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명승부.
3: 네. 아, 저도 인정하기 싫은데 좀 OKC가 너무 경기 플레이 방식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하고요. OKC랑 뉴욕 예상합니다.
1: OKC랑 뉴욕.
3: 네.
0: 저는 샌안토니오와 뉴욕.
1: 오.
0: 아, 네. 샌안토니오. 네, 웬반야마가 네. 농구로 보답할 것 같습니다.
3: 아, 아 이거 굉장히 네. 한국적인 방법 아닌가요?
1: 네. 네. 네. 물들었네요. 데뷔인데 준비하시다니. 알겠습니다. 자, 진짜 이제 정말 막바지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농구 팬 여러분들은 더욱더 눈을 부릅뜨고 경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네.
1: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주간 농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기자, 주현일 농구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요즘 날씨가 변덕스러운 편입니다. 흐름을 따라가 보면 찬 공기를 동반한 비구름대가 형성되면서 곳곳에 천둥, 번개에 동반한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한 상황이고요. 비는 모두 갰고 오늘 오후부터 낮 기온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사이에서 서울의 낮 기온이 24.5도로 상승했는데 내일은 서울 기준 26도, 모레와 글피에는 30도 선에 도달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먼저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등 11도에서 16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대전 26, 전주 23, 대구 30도 등 22도에서 29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전내륙과 남해안 서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호수 인접도로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항공기 운항 정보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고 늦은 오후 강원 산지에는 소량의 비가 뿌려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서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내일까지 서해와 남해를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짙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특집 KBS 9시 뉴스입니다.
0: 남호의 피격 당시 위치와 방향이 확인됐습니다. 이란이 설정한 통제선을 넘지 않았고 공격당한 배 뒷부분이 이란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1: 여기에 항해 기록과 당시 정황까지 분석한 결과 남호가 본보기로 선택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남호가 피격당한 시간은 현지 시간 지난 4일 오후 3시 반쯤. 당일 남호는 이란 군부가 설정한 통제선을 넘지 않는 곳에 정박 중이었습니다. 피격 40분 전인 오후 2시 50분 무렵 남호의 선수는 200도가량 아랍에미리트를 바라보고 있었고 공격받은 선미는 이란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남호를 목표로 설정하고 어느 부위를 타격할지 작전을 진행할 시점이었습니다.
3: 닻을 깊이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정박을 합니다. 그러면 조류에 따라서 배가 계속 돌게 되어 있습니다. 도는 과정에서 배의 왼쪽에 후미를 맞은 것입니다.
2: KBS가 접촉한 선사 관계자가 남우호 인근 복수의 선박으로부터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피격 순간 남우호의 헤딩, 즉 선수가 UAE 방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해협 내 남우호의 이동 경로도 파악됐습니다. 중동 사태가 터지자 페르시아만 안에서 맴돌다가 4월 18일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그야말로 전속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해협 통과를 허용한다고 발표한 다음 날입니다. 하루 뒤 두바이 앞바다까지 왔지만 갑자기 멈춰섭니다. 이란이 해협 재봉쇄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미국의 해방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로 선박들이 해협을 나가려 하자 남우호를 본보기로 삼았고 인명피해로 인한 국제적 비난을 우려해 기관실만을 노린 정밀 타격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0: 남호 공격 주체를 밝힐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 비행체 잔해는 한국에서 정밀 감식할 예정입니다. 기관실 손상 부위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김계형 특파원입니다.
4: 두바이 항에 정박 중인 남호. 입항 초기와 달리 갑판 등 외부에서 작업하는 선원들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선박 운용사 HMM 측은 불에 탄 기관실 손상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관실은 엔진과 발전기, 전기 개통 등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 선체에 난 구멍보다 수리가 까다롭습니다. 특히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열 손상까지 확인해야 하는 만큼 기관실 손상 범위 파악에만 최소 수일이 걸린다고 HMM 측은 밝혔습니다. 남호 수리에 최소 한두 달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남호를 공격한 비행체의 엔진 잔해는 조만간 국내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잔해가 곧 도착하며 전문성 있는 연구소 등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행체의 정확한 기종을 우선 식별해야 하는데 국방과학연구소가 정밀 감식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공격 주체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화물선에 대한 드론 테러 공격을 가장 강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5: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형제의 나라인 대한민국의 연대를 표명하면서 선박 안전을 보호하는 모든 조치에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0: 여전히 봉쇄 상태인 호르무즈 해협을 한국 해운사 유조선이 위험을 무릅쓰고 몰래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마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도윤 기자, 불상사가 없어서 천만다행인데요. 위치 추적기를 끄고 움직였다고요?
6: 네, 선박 위치와 항로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인 AIS를 끄고 해협을 통과한 거로 전해집니다. 한국 해운사 소속 유조선을 포함해서 세척의 유조선은 지난 6일에서 10일 사이에 순차적으로 해협을 빠져나간 거로 알려졌습니다. 세척의 유조선들은 각각 200만 배럴씩 총 600만 배럴의 원유를 실은 상태였는데요. 이란 혁명수비대는 AIS를 끄고 해협을 지나면 공격하겠다고 수차례 경고해왔지만 봉쇄를 뚫고 원유를 빼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7: 허락 없이 또는 AIS를 끄고 해협을 지나는 선박은 즉각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이란 혁명수비대 경고 교신.
0: 네, 그래도 모두 이렇게 위험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여객선 항구까지 화물선이 쓰고 있다고요.
6: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오만 무스카트에서는 여객선이 입출항하는 항구를 무역항구로 대체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스카트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250km쯤 떨어져 있어서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고요. 수도여서 교통도 편리합니다. 취재진이 여객선만 오가던 항구 한 곳을 찾아가 봤더니 대형 컨테이너선이 정박해 있었고요. 자동차를 나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항구 인근 해역에는 컨테이너선들이 더 많이 보였고요. 또 주차장에는 두바이에서 온 트레일러 트럭들도 여러 대 서 있었습니다. 이란이 새로 설정한 통제구역에 아랍에미리트 앞바다까지 포함되면서 화물을 육로로 무스카트까지 운송한 뒤 선박에 옮겨 싣는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은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극비사항인 전략 핵잠수함 위치까지 공개하며 이란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란 전역을 공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란은 소형 잠수함들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8: 미 해군의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거대한 선체를 드러냈습니다. 미 해군 육함대는 이 잠수함이 현지 시각 10일 스페인 남부 영국령 지브롤터에 입항하는 사진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함명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군사 전문지들은 알래스카함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7,400km 트라이던트 2 탄도미사일을 20기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지브롤터에서 이란 테헤란까지의 거리는 약 5,000km. 이란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는 위치에서 극비인 핵잠수함의 동선을 이례적으로 노출시킨 겁니다. 이란도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 소형 잠수함을 전진 배치했다는 소식이

0: 전해졌습니다. 북한 잠수함 설계를 복제해 만든 걸로 알려진 이란의 가데르급 소형 잠수함은 오하이오급 핵잠의 1% 수준인 약 120톤급입니다. 이란은 현재 16척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 가드르급 잠수함이 공식적으로 이슬람 공화국 정규군 해군 함대 함대했습니다.
0: 크루즈 미사일을 두 발밖에 싣지 못하지만 얕은 수심에서 기뢰 부설과 어뢰 공격이 가능한 비대칭 전력입니다. 하지만 심한 소음과 운용 경험 부족, 그리고 호르무즈의 얕은 수심 때문에 오히려 미군 탐지 자산에 쉽게 포착될 수 있어 실전 능력은 회의적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2: 대이란 군사작전에 한국이 협력해달란 요구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미국이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동맹을 강조하며 거듭 압박을 보냈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우리 선박 나무호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이란의 해협 통제에 맞서 미군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한국이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하지만 군사작전의 위험 부담과 해협 내부에 갇힌 자국 선박이 표적이 될 수 있어 미국의 동맹 우방국들은 관여를 꺼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핵추진 잠수함 협의의 진전을 바라는 안규백 국방장관 앞에서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대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를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 동맹의 힘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해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3: 눈앞에 닥친 호르무즈 사태에 한국의 참여를 공개 요구한 겁니다. 안 장관은 어려운 시기에도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4: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1: 이경호 국방부 공보과장.
4: 긴밀히 의견을 교환했고 우리는 단계적인 방안을 검토를 해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 한편 국방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뒤에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에 기여하겠다는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다자 회의에 또다시 참여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각각 접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접견에서 최근 국제정세와 경제 통상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센트 장관과 허 부총리는 모레부터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 서울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네, 경북 주황산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이 사흘 만에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길을 잘못 든 뒤 실족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린아이의 비보에 큰 안타까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문다혜 기자입니다.
6: 소방대원들이 들 것을 챙겨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경찰 수색견들이 뒤를 따릅니다. 그로부터 3시간쯤 뒤 수색견이 실종됐던 강모군을 발견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홀로 산에 오른 지 46시간 만 등산로에서 벗어난 50도 안팎의 급경사 비탈면이었습니다. 강군이 발견된 곳은 주황산 정상인 주봉에서 용연폭포 방향으로 400m가량 떨어진 능선사이 협곡이었습니다. 실종 당일 입었던 유니폼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7: 이곳은 초입부터 경사가 매우 가파른 데다 길 양옆으로는 절벽이 끝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6: 수색당국은 강군이 주봉 정상에 도착했고 이후 길을 잘못 든 뒤 실족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8: 발견된 위치가 정상적인
1: 김택수 경북청송경찰서장
8: 상당히 좀 벗어나 있고 일반인이 출입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6: 무사 귀환을 바랬던 부모는 물론 수색에까지 동참했던 주민들은 끝내 들려온 비보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9: 저희들도 참 한숨도 못 잤습니다. 여기 사는 지가 한 5년 됐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전국에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6: 강군의 시신은 청송의료원으로 옮겨졌고 경찰은 검시를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문다혜입니다.
5: 네, 보신 것처럼 실종된 초등학생은 등산로를 벗어난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주황산 탐방로 주변은 비탈길이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주민들도 조심하는 위험한 곳입니다. 이어서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잠시 다녀오겠다며 휴대전화도 두고 강군 혼자 나선 주황산 탐방로. 지난해 가족이 함께 등반한 경험이 있는 산길이었습니다. 주황산 국립공원 초입. 대전사를 지나 기암교 앞까지 이어

0: 이어지는 탐방로는 경사가 완만합니다. 하지만 기암교에서 주봉으로 향하는 길부터 산세가 험해집니다. 약 2km 탐방로의 폭은 좁아지고 경사가 가팔라지는 데다 이맘때면 수풀까지 우거집니다. 특히 탐방로 주변으로 주민들이 송이버섯을 채취하러 다니면서 낸 좁은 송이길이 이리저리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탐방로보다 더 가파르고 울타리도 없어 주민들도 조심하는 곳입니다.
1: 우리 주민들은 보면 거기서 아 이게 동서남북을 아는데 탐방객 때나 외지인들 오면은 안에 들어가서 송이길에 들어가서 헷갈려버리면 이 방향감을 잃어본다고.
0: 강군이 발견된 곳 역시 탐방로에서 400m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2: 아이가 들어서 있는 지점인 경우에는 일반 다른 국립공원과 마찬가지 수풀이 우거지고 험준한 지형이기 때문에 예, 거기 같은 경우는 위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실족이라든가 뭐 자칫 뭐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지형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0: 국립공원공단은 울타리가 없는 탐방로 일부 구간을 정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현입니다.
3: 이런 산악사고는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혼자 산행에 나서는 건 매우 위험할 수 있는데요. 꼭 알아둬야 할 안전수칙, 이형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4: 등산객들이 하나둘 산행을 마치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벼운 옷차림에 동행인이 없는 나홀로 등산객입니다.
5: 괜찮아요. 목도 새벽에도 다니는 사람. 아니요, 늦게는 별로 없는데 새벽에는 많이 다녀요.
6: 뭐 혼자 전산도 있고 뭐 낮에는 위험한 거 없어요. 다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4: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는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주황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강군 역시 홀로 등반에 나섰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악사고는 매년 약 만 건씩 발생합니다. 하루 30건꼴, 절반 이상은 실족이나 조난입니다. 지난 10일에는 북한산에 오르던 40대 남성이 5m 아래로 굴러떨어져 소방헬기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7: 도리만한 악산은 경사가 가파르고 발을 헛디디기 쉽습니다. 추락을 막을 울타리도 없어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4: 전문가들은 가급적 두 사람 이상 동반 산행에 나설 것을 권합니다.
8: 안전한 산행을 위해 반드시 두 명 이상이 함께하고 지인에게 행선지를 알려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나 지병이 있는 분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 무리한 산행은 금물입니다.
4: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지 말고 조난 시 주변 위치 표지판 등을 확인해 신고해야 합니다. 또 접지력이 좋은 등산화와 여분의 옷을 갖추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3: 네, 오늘 경남 남해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올해 첫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벌써부터 올여름이 걱정인데 기상청은 극단적인 폭우와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강화된 방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9: 한여름 같은 폭우에 지하차도는 물길로 변했습니다. 경남 남해 지역엔 시간당 무려 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올 들어 첫 호우 긴급 재난 문자까지 발송됐습니다. 지난해보다도 나흘 빠른 때이른 폭우였습니다. 지난해 기상청이 발송한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271건, 시간당 100mm 이상 극한 호우도 15곳에서 관측됐습니다. 극단적인 폭우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기상청은 올여름부터는 시간당 100mm 폭우에도 재난성 호우 문자를 추가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10: 재난성 호우 재난 문자는 당장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하 등 위험 지역에서의 신속한 탈출, 침수, 공간 진입 금지, 외부 활동 중단 등이
9: 폭염에 대한 대응도 강화됩니다. 폭염특보는 주의보 경보 기존 2단계에서 중대경보가 추가됩니다. 기준은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는 체감온도 38도 이상이라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대책이 강화됐지만 경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11: 중대경보에 걸맞는 중대한 대책과 대비가 되어 있느냐. 재난안전에 대한 메시지 전달만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하기에는 좀 부족할 것으로.
9: 폭염 중대경보 시 야외 작업 중단을 권고하기로 했지만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12: 오늘 격전지는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부산 북구 갑입니다. 청와대 참모와 장관, 당대표 출신 거물급 인사들이 벌이는 3파전과 지역 민심을 이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 지난 총선 부산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을 선택한 곳, 이번엔 전국이 선택을 주목하는 곳 부산 북구갑입니다. 최근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찾은 전통시장부터 가봤습니다.
14: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북구 발전 잘할 수 있는 분을 뽑아야죠.
15: 누가 되든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래? 여기는 당파 싸움이 너무 심하잖아요.
13: 이곳 부산 북구갑은 현재 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까지 세 후보의 치열한 3파전 양상입니다. 세 후보 모두 강점도 약점도 뚜렷한데요. 후보들 모두 정치 구호보다는 지역 사람, 지역 발전을 앞세웁니다.
16: 실제로 사람들이 모이고 하정우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거 후보. 제가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대한민국 AI 교육 1번지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17: 가짜 북구 주민이야 진짜 북구 주민이야
18: 국민의힘
17: 반드시
18: 후보.
17: 이 구포역 주변의 이 경부선 철도 지하화 이걸 국책사업에 반드시 집어넣겠습니다.
19: 부산 북갑을
18: 한동훈
19: 부산의 1순위
18: 후보.
19: 대한민국의 1순위로 바꿔서 돈과 사람이 모이게 하겠습니다. 교통을 발전시키고 교육을 발전시키고 복지를 발전시킬 겁니다.
13: 북구의 지역 내 총생산은 부산 최하위권. 어느 당 소속인지보다 누가 현안 해결의 적임자인지가 최대 관심사인 이유입니다.
20: 기업 유치 그런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친구도 다 이제 서울 쪽이나 다 그 빠지는 쪽이라 가지고
21: 출퇴근 시간이 너무 복잡해서 교통망 좀 확정을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3: 보수 후보 단일화 여부도 승부의 핵심 변수. 현재로선 박민식, 한동훈 두 후보 모두 선을 긋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12: 핵심 승부처인 서울에서도 시장 후보들이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주도한 감사의 정원이 오늘 문을 열자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곧바로 비판에 나섰고 양측 설전으로 번졌습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22: 서울 광화문 광장. 하늘로 뻗은 23개 조형물이 공개됐습니다. 6.25 참전국 기념물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밀어붙여 세운 겁니다.
23: 대한민국이 참전국의 희생에
18: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23: 가장 품격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22: 민주당 정원호 후보 바로 선거용 졸속 세금 낭비라 나를 세웠습니다.
24: 졸속으로 추진하고
18: 정원호
24: 또
18: 민주당 서울시장
24: 오픈식까지 하겠다. 감사용이 아니라 선거용이었다는 것을.
22: 오 후보 사업을 때린 정 후보는 서울을 5개 도심, 6개 광역 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실현 가능하냐, 재원 있느냐 지적엔 개발이익 일부를 돌려받는 공공 기여율을 낮춰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24: 초기 투자 부담은 낮아지고 사업성은 높아집니다. 민간 투자가 살아나면 침체된 지역도 바뀝니다.
22: 비판을 정치 공세라 일축한 오세훈 후보는 지도부 대신 시민을 전면에 내세운 서울시당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했습니다. 정 후보가 공소 취소에도 정부 부동산 정책에도 한마디 못한다고 역공했습니다.
25: 민간 임대사업자, 이 정부가 계속해서 탄압 중인데 서울시장 후보라면 당연히 해법을 내놔야 됩니다.
22: 토론 회피하지 말라, 스스로 돌아보라며 1대1 토론을 둘러싼 신경전도 연이틀 벌어졌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12: 오늘 여야 지도부는 모두 충청 지역을 찾은 뒤 각자 호남과 영남으로 향했습니다. 여당은 내란 척결, 야당은 정권 견제를 내세웠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26: 충청 지역 후보들을 모아놓고 민주당 지도부는 중원 탈환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지방권력 심판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당부했습니다. 내란 청산과 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운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 정부를 외쳤습니다.
27: 반헌법 반민주 세력을 심판하자
18: 더불어민주당 대표.
27: 그리고 국가를 정상화하자는 차원에서
26: 지지세 강한 호남을 찾아선 전북 지사 선거를 흔드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견제하며 표심을 단속했습니다.
28: 금품살포 의혹과
18: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8: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심히 유감을.
26: 같은 시간 국민의힘 지도부도 중원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행동해온 곳이 충청이라며 투표로 정부 여당을 견제해 나라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0: 충청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지켜주십시오.
26: 뒤이어 경북을 찾아 특검으로 죄를 없애려 한다. 선박 피격을 화제라고 우긴다. 선거 뒤 세금 폭탄 터질 거라며 정부 견제론으로 띄우는 선거 쟁점을 일일이 거론했습니다.
0: 국민 주권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민도 없고 주권도 없는 게 이 이재명 정부입니다.
26: 내란 청산, 정권 견제,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 민심을 흔들려는 신경전은 갈수록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1: 네,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북중미 월드컵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의 첫 경기는 멕시코 제2의 도시 과달라하라에서 열리는데요. 이 경기가 열릴 스타디움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경수 특파원, 경기장 내부가 한국 언론엔 처음 공개되는 거죠. 어떤 모습입니까?
2: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서 있는 경기장에서 바로 30일 뒤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체코와 첫 경기를 치릅니다. 4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경기장은 해발 1570m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기장 외벽이 잔디에 뒤덮여 있어서 멀리서 보면 작은 산이 솟아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화산 모양을 본떠 경기장을 건설했다고 하는데요. 내부 붉은색 의자들은 용암을 상징한다는 게 경기장 측 설명입니다. 체코전에 이어 2차전인 멕시코와의 경기까지 이곳 과달라하라에서 열립니다. 지금은 최적의 경기 조건을 만들기 위해 잔디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팀 대기실과 취재구역 등 부대시설 준비도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18: 경기장을 월드컵에 맞게 바꾸는 작업도 5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6월 11일에 여기서 한국 대표팀을 맞이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스타디움 운영 총괄이사.
2: 과달라하라는 월드컵 개최 기간에 일부 학교에 휴교령을 예고하는 등 이미 축제 분위기입니다. 현지 한인회도 관광객과 현지인이 모두 참여하는 응원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마약왕 피살로 치안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는 만큼 지방정부는 군경을 배치하고 감시 카메라를 총동원해 안전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이쪽에서 손흥민, 손흥민 슛!

0: 안녕하세요. 월드컵을 30일 앞두고 저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 이번 주말 최종 명단을 발표한 뒤에 다음 주 월요일 미국으로 출국해 최종 담금질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상대팀 체코와 멕시코 그리고 남아공의 전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1: 평균 신장 187cm의 선수단을 앞세워 덴마크까지 넘어선 체코. 20년 만에 월드컵 본선행은 마냥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 첫 소집 때부터 여러분들이 단결력과 헌신, 확신을 갖고 있는 걸 알아봤습니다. 체코 대표팀 감독.
1: 경계 대상으로는 체코 공격의 원투펀치, 파벨 슐츠와 파트리크 시크. 올 시즌 소속팀에서 나란히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절정의 골 감각을 뽐내고 있습니다. 수비수들의 세트피스 득점력도 위협적인데 우리로서는 체코 수비진의 느린 발을 공략해 창의적인 패스와 빠른 돌파로 활로를 찾아야 합니다. 개최국 멕시코는 개막 한 달 전부터 국내파 조기 소집에 나설 만큼 월드컵

0: 메이크업의 진심입니다. 과거보다 이름값은 떨어졌어도 오랜 합숙으로 조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무엇보다 환경 측면으로는 A조에서 가장 유리한 상황. 고지대에 익숙한 선수들이 홈팬 5만 명의 함성을 등에 업는 만큼 초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아야 합니다.
1: 한국과의 맞대결은 매우 멋진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선수는 모두 기량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모라 멕시코 축구 국가대표.
0: A조 최약체로 꼽히는 남아공. 32강 진출을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하지만 역시 방심은 금물입니다. 화려한 빅리거는 없지만 오히려 덜 알려진 자국리그 선수들의 조직력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는 법. 축구대표팀의 원정 16강 또는 그 이상의 역사를 쓰기 위한 도전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2: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이번엔 원정 32강을 넘어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우리의 캡틴 손흥민을 앞세워 첫 경기 체코전부터 숨막히는 명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이영표 해설위원은 과연 어떻게 예측했을까요? 손기성 기자가 만났습니다.
3: 한 6대 4 정도.
4: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이렇게 예상했던 이영표 해설위원.
3: 할 수 있는 이번 2014년 월드컵에서는 아마 축구 팬 여러분들이 스페인의 몰락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4: 이 예측대로 스페인은 충격에 2연패를 당하며 조기에 탈락했고 우리 대표팀의 비장의 무기로 이근호를 꼽았는데 이것도 쪽집게처럼 맞았습니다.
5: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대표팀에서 가장 수비 뒷공간으로 잘 빠져들어갈 수 있는 선수 네. 이근호 선수입니다.
6: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근호 안다고. 이근호가 안다고 그랬죠.
4: 일명 문어영표가 탄생한 순간이었는데 8년 만에 다시 월드컵 마이크를 잡은 이영표 해설위원은 이번엔 파격적인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3: 저는 조금 그 아주 희망 섞인 어떤 저의 희망을 담아서 조별 예선 1승 2무로 조 2위로 저는 32강에 진출하게 되지 않을까.
4: 첫 경기인 체코전에선 승리를 예상했고 홈인 멕시코를 상대로는 승점 1점. 남아공전도 무승부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로큰롤 밴드 양반들의 리더이자 보컬인 전범선 씨와 얘기 나눕니다. 한 가지 일을 잘하기도 어려운데 전범선 씨는 밴드 활동뿐 아니라 환경운동, 동물해방운동에 글을 쓰고 책을 쓰고 서점도 꾸려가고 팟캐스트의 유튜브 채널 진행까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역사 전공을 살려서 한국사 테라피라는 책도 출간했습니다. 그가 바꾸고 만들고 싶은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밴드 양반들의 리더 전범선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글 쓰고 노래하는 양반들의 네, 리더 보컬 네, 전범선 씨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네,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막 저도 지금 순간 머릿속에 뭐부터 소개해야 되지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지금 서점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1: 책방도 예. 살리려다가 제가.
0: 지금 얼마 되셨어요? 서점 하신 지가?
1: 제가 물려받은 지가 5년 됐습니다.
0: 물려받으신 거죠?
1: 아, 6년 됐네요 이제. 네.
0: 원래 좀 망하려던 서점을 인수하셨다고 들었는데 문 닫으려던 서점을. 네. 어떤 사연이 있었나요?
1: 원래 그 성대 앞에 인문사회과학 서점 풀무질이라는 네. 책방이 1986년부터 있었고요. 올해로 40년째 되는 책방인데요. 옛날에 80년대 대학가 앞에 이제 뭐 인문사회학 서점들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네. 저는 사실 영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좀 오래된 게 없을까?
0: 그렇죠.
1: 다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없애버리고 예. 재건축하고 막 다 영국에 있으면은 그 뿌리 깊고 유서 깊은 어떤 역사적인 전통이 많은 것들이 보여서

0: 특히 책방을 제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 풀무질이라는 책방이 문 닫는다는 소식을 듣고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1: 네.
0: 당시에 제가 또 패기가 있어서.
1: 네.
0: 갓 제대한 때였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물려받았죠.
1: 그래도 인수자금은 어디서 났어요?
0: 망한 책방이었기 때문에 딱히 제가 돈을 드리고 물려받진 않았습니다.
1: 그런데 지금 이제 5년 지났는데 네. 아직 이제 망하지 않고
0: 네.
1: 예, 지금 영업 중이신 거죠.
0: 동물의 방 물결에 저희 이제 배움 공동체로서 함께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해방촌에 핫플레이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많이 오세요?
0: 맞아요. 성대 앞에서 있다가 재작년에 저희가 해방촌으로 이사를 했고요. 요새는 해방촌이 워낙 지금 핫하기 때문에
1: 네.
0: 젊은 예술가들이나 활동가들 그리고 뭐 그냥 데이트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방문을 하고 계시고요.
1: 네.
0: 저희가 또 이런 생명살림 공동체로서
1: 네.
0: 어떤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나 뭐 그 고민들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1: 네. 네. 사실 굉장히 바쁘게 부지런하게 사시는 분입니다. 요즘 유튜브도 하시고
0: 네.
1: 팟캐스트도 하시고
0: 네.
1: 예. 지금 책도 냈고
0: 네.
1: 새 음반도 나왔고
0: 예.
1: 예. 또 더 하는 일 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0: 아, 뭐 그게 답니다. 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네.
1: 뭐라 그럴까요? 사실 처음에 데뷔할 때 이제 공부 천재다. 금수저라는 소문도 살짝 있었던 것도 같고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서 대치동에서 자라셨나 그랬더니 강원도 춘천
0: 맞습니다.
1: 출신이시더라고요.
0: 네네.
1: 예. 강원도의 전설이라고 그러던데 공부를 그렇게 잘했어요?
0: 아, 강원도는 아니고 이제 강원 중학교를 제가 다녔고 이제 강원 중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춘천의 조그만 중학교였으니까
1: 네.
0: 이 당시에 워낙 입시 경쟁이 치열했잖아요.
1: 그랬죠.
0: 저도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뭐 중독돼 있었던 것 같고.
1: 네.
0: 거기서 이제 공부를 잘한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뭐 좋은 당시에
1: 네.
0: 학교가 어딜까라고 네. 했더니 민사고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근데 강원도에 있는 학교래요.
1: 그랬죠.
0: 강원도 네, 그렇죠. 횡성에 있으니까.
1: 네, 맞아요.
0: 저도 강원도 사람이니까 가야겠다 했는데 거기 가려고 그러면은 대치동에 유학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1: 아, 대치동 유학도 갔어요?
0: 그렇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1: 아, 실제로 지방에서 대치동에 방 잡아놓고 이렇게 막 다닌다고 하더니.
0: 맞아요. 하숙도 했었고. 네.
1: 확실히 대치동의 도움을 받았네요. 사교육 도움을 확실하게
0: 그렇죠.
1: 받았네요.
0: 네. 그게 없었으면 저는
1: 예.
0: 뭐 입학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시의 현실에서는.
1: 근데 사실 이제 그런 특수목적 고등학교들이 그런 사교육을 배제하기 위해서 사실 만들어진 것들인데
0: 맞아요. 예.
1: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저는 좀
0: 아이러니했죠. 예.
1: 들고
0: 네.
1: 어쨌든 그래서 그 쟁쟁한 학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0: 맞아요.
1: 예. 들어가니까 좀 날개를 펼치고
0: 네.
1: 내가 할만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나요?
0: 저는 그때 1학년 때 충격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전 중학교 때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였던 거죠. 근데 막상 그 민사고에 가니까 일단은 저희 이제 국제반과 국내반이 있었는데 저는 국제반이었고요.
1: 유학 가려고.
0: 예, 아이비리그 가는
1: 예.
0: 목적에. 근데 그 중에 강원도 출신이 저밖에 없는 겁니다.
1: 아, 강원도 학교인데. 다 수도권.
0: 다 수도권 위주였고, 뭐 제주도 한 명, 뭐 광주
1: 네.
0: 한 명, 뭐 부산 한 명.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소외감을 느꼈고,
1: 예.
0: 뭐 다른 친구들 부모님들 거의 뭐 이제 사짜 돌림 전문직이시고, 이제 그런 뭔가 일종의 열등감을 느꼈고 다 1등들인 거잖아요. 거기
1: 네.
0: 온 친구들이.
1: 네.
0: 그러니까 1등만 모인 고등학교에도 1등 한 명인 거죠.
1: 그렇죠. 다 1등 할 수는 없잖아요.
0: 다 1등 할 수 없더라고.
1: 없잖아요. 예.
0: 그때부터 제가 이제 나의 살 길을 찾기 시작했고 그때 제가 이것만큼은 내가 다른 친구보다 잘할 수 있다. 했던 게 역사와 음악이었어요. 역사학만큼은 역사 수업만큼은 내가 1등을 해보겠다. A+를 받아보겠다.
1: 그래서 이제 아이비리그의 역사를 전공하셨더라고요.
0: 네, 역사 전공으로 지원을 했었고 그때부터 밴드도 했었고.
1: 예, 밴드 활동도 하고.
0: 네, 밴드는 예. 제가 제일 잘한 것 같은데. 다른 공부는 도저히 이길 재간이 없었던 거죠.
1: 네. 근데 이제 그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대단한 곳에 가서
0: 네.
1: 공부도 되게 잘했더라고요.
0: 네, 미국 친구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진 않더라고요. 한국 친구들에 비해서.
1: 근데 미국 유학이
0: 네.
1: 전범선 씨의 어떤 그 삶의
0: 네.
1: 어떤 계획표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0: 돌이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1: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0: 어땠나요?
1: 사실 미국에서의 어떤 그 그러니까 학교 학부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변호사를 하려고 했어요.
0: 네.
1: 역사를 공부할 때도 로스쿨을 가기 위한 준비 과정, 그 네. 프리로라고 하죠. 과정으로서 이제 나 역사를 공부하는 거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근데 이제 다트머스 대학 같은 경우는 되게 인문학 중심의 교양학부 중심의 학교고 역사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특히 저는 철학사를 했기 때문에
0: 네.
1: 이게 또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들으시면은 철학과 보내면 안 되겠다 이러실 수 있는데 세상을 되게 비판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0: 예.
1: 다각적으로 보게 되고.
0: 그렇죠.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면 또 이게 학문이 안 되죠.
1: 그렇죠.
0: 예.
1: 그러다 보니까 또 저만의 어떤 세계관 을 많이 이제 확립하게 된 것 같고 고민하게 됐던 것 같고.
0: 네.
1: 그렇습니다.
0: 이렇게 소수자로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절감하셨다는 말을 했잖아요.
1: 네.
0: 예.
1: 그렇죠. 미국에서 있으면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있을 때는 아무리 제가 강원도 뭐 속된 말로 촌놈이고
0: 네.
1: 해도 어쨌든 주류에서 네. 엘리트 교육을 받은 그리고 남자하고
0: 네.
1: 외동 아들이고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별로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0: 근데 그 코스를 그대로 마치면 사실 내가 엘리트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네.
0: 근데 그거를 왜 버리셨어요?
1: 아, 근데 제가 뭐 법무부에서 인턴을 해봤는데요.
0: 아, 유학 마치고 와서 인턴도.
1: 네, 이제 로스쿨 합격을 하고.
0: 이 코스잖아요, 그게.
1: 그렇죠. 인턴, 뭐 예. 이제 로펌에서 인턴을 하거나. 근데 저는 그냥 단순히 로펌에서 어떤 상업적인 변호사를 하기보다는 동북아 평화 체제에 기여하고 싶다는 엄청난 그 당시에 저의 공상적인 꿈이 있었기 때문에
0: 네.
1: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한번 일을 해봐야겠다. 제가 네. 전에 국회에서도 인턴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0: 네.
1: 법무부 인권정책과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0: 네.
1: 근데 그 당시에도 제가 이런 그 뭐랄까 차림새를 하고 이런 어떤 외모를 갖고 있었거든요.
0: 좀 자유롭게.
1: 네. 네. 수염의 장발을
0: 네.
1: 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면접을 보러 갔더니 저한테 수염을 자르고 머리를 좀 자르고 라는 거예요. 그 담당하시는
0: 네. 좀 단정하게 하고 와라.
1: 왜냐면 예. 뭐,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장관님이 보시면 우리 불효령이 떨어진다. 혼난다. 법조계라는 게 아무래도 좀 보수적이잖아요.
0: 네.
1: 근데 저는 그때 제가 법무부 인권정책과에 지원한 게 아닌가요?
0: 아.
1: 인권정책과인데 왜 저한테 두발 단속을 하시느냐?
0: 네.
1: 그, 이제 거기서부터 안 맞는 거죠.
0: 예.
1: 그리고 회식을 갔더니 난 채식을 한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싸해지고 전 술도 안 마시고.
0: 네.
1: 이런 이제 너무 큰 문화적인 차이를 느꼈던 거고 그냥 저라는 사람의 어떤 팔자나 어떤 성향이랑 이 법조계에는 안 맞는구나.
0: 네.
1: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0: 그러니까 네. 조직 생활을 이제 정리하고 나는 이쪽이랑 안 맞는다라고 결심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되셨나 봐요.
1: 그렇죠. 인턴을 하는 목적이 그런 거잖아요. 이게 나랑 맞는지 보는 건데 해보니까 안 맞더라.
0: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서점도 하시고
1: 네. 네.
0: 사회운동도 하시는데
1: 네. 맞습니다.
0: 출판사도 하셨더라고요.
1: 네. 네.
0: 책을 어떤 책들을 내셨어요?
1: 아, 그때 한 제가 한 3, 4년 정도 출판 사업을 했던 건 이제 두루미 출판사라는 이름으로 했는데요.
0: 네.
1: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동물해방 물결, 풀무질이랑 함께 비거니즘 관련된,
0: 네.
1: 당시에는 비거니즘 관련된 출판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결이라고 하는 비거니즘 잡지도
0: 네.
1: 2년 동안 냈었고요. 개간지로. 그 다음에 네. 비거니즘 관련된 단행본들을 많이 이제 번역해서 소개를 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한 2, 3년 하다 보니까 다른 출판사에서 이제 하더라고요.
0: 아.
1: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니까 제가 했던 건데
0: 네네.
1: 다른 분들이 더 잘 큰 출판사에서 잘해 주시니까 저희가 더 할 필요는 없겠다 해서 이제 네. 정리를 했습니다.
0: 남들이 하는 거에는 흥미를 못 느끼나 봐요. 지금 보니까 그 요즘 말로 약간 뭐랄까요? 이게
1: 청개구리?
0: 청개구리일 수도 있고 예, 관종이란 말 하더라고요.
1: 맞아요. 맞습니다. 네.
0: 예.
1: 관종이죠. 뭐.
0: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거 본인 스스로 지금 인정하시는
1: 네,
0: 그런
1: 맞습니다.
0: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예. 경력이 참 다양해서 음식점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여기서 또 음식점은 또 뭔가.
1: 그것도 사찰 음식점. 비건 식당이 거의 없었을 때
0: 네.
1: 시작을 했다가
0: 또 많이 생겼네.
1: 또 많이 생기니까 핫해지니까 이제 아, 근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식당은 얼른 정리했습니다.
0: 예.
1: 네.
0: 그러니까 다 그것이 다른 일 같지만
1: 맞아요.
0: 하나의 어떤 목적이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0: 예, 생각이
1: 맞습니다.
0: 있는 거네요.
1: 예. 맞아요.
0: 네. 사실 그 밴드 활동하면서 새 음반도 냈고 저희가 뭐 노래도 들어봤지만은 이번에는 또 역사 전공을 살려서 좀 공부를

0: 하는 게 다 묻혀버리면 어떠나 했더니 또 이것도 살리고 계시더라고요. 예, 올 봄에 전범선의 한국사 테라피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1: 예, 예 맞습니다.
0: 이게 부제가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200년 근현대사 이야기라고 돼 있는데 네. 어떤 책입니까?
1: 제가 개인적으로 역사를 공부했던 가장 큰 이유가 왜 우리나라는 분단이 돼 있을까? 강원도도 남강원도 북강원도로 분단이 돼 있고 네. 남북한으로 분단이 돼 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세대 간에 젠더 간에 갈라치기가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으로 이제 사실 서양 철학사를 공부한 거거든요.
0: 네. 그러니까
1: 이데올로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한 거라고 배웠고
0: 그렇죠. 예.
1: 이데올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진보다 보수다 좌다 우다 계속 이렇게 싸우는 거를 보면서 저는 참 답답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저는 이제 민족 사관.
0: 네.
1: 이게 무슨 육군 사관학교 같은 어떤 사관학교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역사관의 사관이거든요.
0: 네.
1: 민족주의적인 역사관을 배우는 학교를 저는 다녔던 거고 참 어렸을 때부터 의아했어요. 역사를 꼭 민족의 입장에서만 봐야 되는가? 근데 민족 사관이라고 했는데 왜 나는 한복을 입고 영어를 써야 되는가?
0: 아.
1: 저희 민사고에서는 또 영어만 써야 되거든요.
0: 수업이 영어 수업으로 이루어지죠.
1: 맞아요. 생활, 일상생활도 영어로 해야 돼요.
0: 그러니까 참 그런 한복은 입고 영어로 생활한다.

0: 실제 미국 유학을 하기도 했고 이런 정체성의 고민과 스스로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다가
1: 네.
0: 그것을 일종의 테라피의 형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갈라진 게 저는 일종의 한이라고도 하는데 한이 결국 트라우마잖아요.
1: 예.
0: 민족의 한이라는 게 결국 역사에서 온 건데 그것을 과연 우리 역사가 꼭 좀 아픈 이야기, 서로 싸우는 이야기만 되어야 하는가? 혹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치유할 수는 없을까? 라는 질문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1: 한국사 트라우마 자가진단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책에.
0: 네.
1: 예. 이 문항 중에서 3개 이상이면 역사 트라우마에 빠진 것이다. 예. 한국사 트라우마라는 게 뭔지도 일단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0: 쉽게 말하면은, 어떤 역사적 인물을 생각하면은, 거기서부터 서편을 가리기 시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이냐, 박정희 대통령이냐, 뭐.
1: 김구냐, 이승만이냐.
0: 김구냐, 이승만이냐.
1: 그렇죠.
0: 뭐, 김일성이냐, 이승만이냐를 떠나서 김구냐, 이승만이냐부터 네.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갈라치기의 연속과 연속이 저는 한국사를 배우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세대는 사실 윗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는 뭐 민주화 세대 혹은 그 윗세대는 산업화 세대 이렇게 세대마다 어떤 경험이 다르다고 보지만 저는 91년생으로서 저희 같은 MZ 세대는 사실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살고 있고 특히 요즘은 한류 시대에 정말 전 세계 어딜 가도 자랑스럽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는 저는 약간 아니 다들 너무 고생하셨다. 전라도냐 경상도냐 산업화냐 민주화냐 김대중 대통령이냐 박정희 대통령이냐 다 명과함이 있고 다 너무 감사한 입장에서 저희는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역사를 한번 품는 마음으로 그리고 윗세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감사와 공경의 마음으로 역사를 좀 봤습니다.
1: 네. 뭐 어떤 진영에 따라서 완전히 전부를 인정하고 전부를 부정하는 게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맞아요.
1: 예. 네. 이제 그런 그 측면에서
0: 네.
1: 문항의 3개 이상이면 역사 트라우마에 빠진 것이다. 예를 한번 네. 들으면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0: 가장 첫 번째가 우리나라 역사만 생각하면은 그 뭔가 부끄럽다. 그러니까 한의 역사다.
1: 아, 한의 역사다.
0: 뭔가 치욕과 어떤 부끄러움의 역사다.
1: 예.
0: 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좀 젊은 세대는 바뀐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약간 자신감이
0: 맞아요.
1: 좀 뿜뿜하죠, 요즘은?
0: 맞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최근에 일이고 저희 세대도 한 10년 전, 뭐 짧게는 7, 8년 전만 해도 헬조선이다.
1: 네.
0: 뭐 어느 세대 갈등과 젠더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한국을 생각하면 그냥 우리나라 안 좋은 나라, 살기 힘든 나라, 역사도 부끄러운 역사, 식민 지배와 전쟁의 역사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사실 사실이고
1: 네.
0: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무언가를 생각할 때 스스로 이게 저는 민족이라는 것이 어떤 게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역사라는 게
1: 네.
0: 민족의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개인과 비교해 보면은 내 스스로의 내러티브를 생각했을 때 뭔가 내가 부끄럽다라고 느끼는 거는 어떤 트라우마에 빠진
1: 네.
0: 증상인 거잖아요.
1: 그것이다.
0: 네.
1: 예를 들면 단적으로 좀 고개가 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네. 게 있을까요?
0: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이제 김구냐 이승만이 얘기한 것처럼
1: 네.
0: 우리나라의 진정한 국부는 한 명이다. 우리나라의 진정한 건국 대통령은 한 명이다.
1: 아.
0: 우리나라의 어떤 뭐 산업화 그러니까 대통령을 골라서
1: 네.
0: 이제 다른 대통령을 뭐 배척해야 된다든가 이런 역사적 인물을 생각할 때 취사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1: 아.
0: 보게 되는 것조차도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집단적인 정신 분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네, 네. 그렇군요. 저는 이제 하시는 활동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 우리가 말하자면 그
0: 네.
1: 진영에 속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0: 네.
1: 역사적인 면에 있어서는 좀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0: 네.
1: 그런 게 좀 강하게 있으신 것 같아요.
0: 뭐 일반적으로 뭐 동물 해방을 이야기하고
1: 네.
0: 뭐 저의 뭐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이나 어떤 세계관이 되게 급진적이라고
1: 네.
0: 많이 여겨져 왔고 사실 틀린 말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저의 마음은 이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근대적인 되게 사실 서양적인 이분법적인 생각이거든요.
1: 사실은 그렇죠. 구시대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0: 그렇죠. 제 네. 전공이 그리고 프랑스 혁명사라서 이 좌우 진보 보수의 기원이 프랑스 혁명인데
1: 네.
0: 사실 저는 그 패러다임 200년 된 이 패러다임이 유효기간이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1: 네.
0: 해요. 더 이상 우리나라 같이 이제 동양의 특히 나라가 굳이 이런 서양적인 이분법적인 패러다임에 갇혀서 좌냐 네. 우냐 진보 보수냐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1: 네. 사실 전범선 씨가

0: 아, 이제 우리 양반들, 밴드 양반들의 리더를 모셔서 역사학자는 아니세요. 역사를 전공했지만.
1: 맞습니다. 네, 저는 예. 학자가 아닙니다.
0: 하지만 이제 충분히 또 들어볼 만한 저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예.
1: 저는 사실 이 책이 제가 작년에 1년, 거의 1년 가까이 진행을 했던 역사 테라피라는 팟캐스트를 사실 책으로 만든 건데요.
0: 네, 네.
1: 팟캐스트, 저희 이제 젊은 청년층이 많이 듣는 팟캐스트였어요. 굉장히 많은 인기와 관심을 받았었는데 저도 놀랄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특히 요새 젊은 그 청년 남성과 여성 간의 어떤 갈등, 젠더 간의 갈등도
0: 심하죠.
1: 심하고
0: 세대 간의 갈등도 너무 심하고.
1: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런 이런 역사 테라피적인 이야기가 많은 공명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좀 큰 희망을 가졌습니다.
0: 네. 혹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신 얘기 중에서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네.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요.
1: 가장 핵심 책의 결론은요. 민족 사관 대신에 네. 태극 서관을 전 얘기를 해요. 태극기를 한번 다시 보자.
0: 예.
1: 우리 태극기의 의미라는 게 결국에는 음양의 조화잖아요.
0: 네.
1: 태극이라는 게. 우리나라 태극기가 근데 왜 빨강색 파랑색 태극기일까를 한번 저는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제가 동해바다에서 해돋이를 딱 보다 보니까 그 절묘하게 태양이 반쯤 바다 위에 걸쳐 있을 때, 그러니까 위에가 빨갛고 밑에가 파란 모습을 제가 봤어요.
0: 네.
1: 근데 그 영락없는 우리나라 국기인 거예요. 우리나라 태극기는 중국의 태극과 다르게 중국 태극은 흑백 좌우 태극인데,
0: 네.
1: 우리나라 홍청 상하 태극이잖아요.
0: 네.
1: 아무튼 왜 우리나라는 이런 태극일까를 생각했을 때, 아, 저 해돋이의 저 모습, 낮인지 밤인지 모른 낮과 밤이라는 이분법을 초월하는. 절묘한 음향의 조화가 있는 저 순간이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의 상징이구나.
0: 네.
1: 라는 것을 느꼈고, 이런 그 음향의 조화라는 그 태극의 가치를 갖고 있는 국기를 내걸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거든요.
0: 네, 네.
1: 사실 중국, 북한, 미국 다 별을 내걸고 있고.
0: 정말 우리 태극 문양은 전 세계 국기를 놓고 볼 때 진짜 독특하죠. 디자인이에요.
1: 동양 철학의 정수를.
0: 예.
1: 동양 철학의 정수를 음양의 조화라는 어떤 정수를 국가 상징으로 달고 있고 중국마저도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별을 달고 있고 북한도 별이고 일본은 태양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음양, 그러니까 낮과 밤의 절묘한 조화를 국가의 상징으로 갖고 있고
0: 네.
1: 그게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고요한 아침의 나라.
0: 네.
1: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도 아니고 가운데 나라도 아니고 아름다운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그러니까 낮도 밤도 아니고 낮이기도 밤이기도 한 그 절묘한 음향의 조화를 우리 가슴속에 갖고 있는
0: 네.
1: 상징인데 저는 그게 이런 양극화된 세계의 어떤 지금 병든 무너지는 질서를 치유할 수 있는 태극의 역사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 네.
1: 좌우 진보 보수를 보는 게 아니라 음향의 조화로 좀 보자. 우리의 그림자도 좀 품자.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0: 네. 그런 얘기 하실 때 보니까 약간 도인 같은 느낌이 지금 살짝 오려고
1: 네,
0: 하는데.
1: 맞습니다. 네.
0: 예.
1: 그렇죠. 현실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을 꿈꾸고 노래하는 게 저 같은 예술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0: 네.
1: 네.
0: 이제 인간답게 사는 법을 우리가 고민을 하는데
1: 네.
0: 이제 우리 전범선 씨는 동물답게 생명답게 사는 법을 자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1: 맞아요.
0: 동물답게 생명답게 어떤 건가요?
1: 사실 인간다움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수학과 과학과 언어가 있다. 라는 거거든요.
0: 네.
1: 그게 사실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기도 하고요. 근데 AI의 시대에 우리 인간보다 더 이성적인 존재들이 나왔잖아요.
0: 네.
1: 우리의 자손이라고 네. 하는. 사실 여태까지 우리가 동물의 권리를 부정했던 거는 인간은 이성이 있는데 동물은 이성이 없다. 였는데 인간보다 더 이성적인 존재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AI한테 권리를 주지 말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AI는 감성이 없다.
0: 네.
1: AI는 느끼지 않는다. 의식이 없다. 이런 주장인데 동물은 감성이 있고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특별함이 이제는 자리를 잃어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저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고 내가 어떤 존엄한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제가 수학을 잘해서 말을 잘해서 존엄하고 살아있다고 느끼지 않거든요. 그 제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고통과 행복을 느끼고 살아 숨쉬고 있고 그리고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 존재는 인간이 아닌 존재도 많다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인간 중심주의적인 어떤 세계관 자체도 되게 서양적이고 근대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세계관을 좀 공부하고 가르쳐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0: 네.
1: 기계 살림이라는 책에서도 그런 이제 포스트 휴먼 시대 인간 아닌 존재들과 어떻게 우리가 관계 맺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다움을 어떤 이성에 많이 두고 설명을 했는데
1: 맞아요. 네.
0: 이제 더 이성적인 AI라는 것이 그러니까. 나와서
1: 네.
0: 그것으로 진짜 인간다움을 얘기하는 거는
1: 말이 안 되죠.
0: 네. 부족하겠다.
1: 네. 심장이 뛰고 있음이 사실 더
0: 예.
1: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0: 궁극적으로 전범선 씨가 하고 싶은 것, 네. 이루고 싶은 것은 어떤 걸까요?
1: 저는 그냥 뭐 꿈을 꾸는데요. 금강산에서
0: 네.
1: 신명나는 그냥 한바탕 축제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1: 제가 뭐 광화문에서도 노래를 했고 강원도에서 제가 축제에서 공연을 하고 연주를 하고 하는데 항상 답답해요.
0: 예.
1: 어느 순간에는 답답해서 좀 넓은 마당에서 저는 지금 용산구 해방촌에 살고 있는데
0: 네.
1: 저희 마당 마을 앞에 그 미군기지 넓은 땅도 있고 그런 넓은 땅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금강산이잖아요.
0: 네.
1: 그런 풍수 좋은 데에서 진짜 풍류를 한번 즐겨보고 싶다.
0: 예.
1: 그게 저의 꿈이라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0: 네. 그 제가 전범선 씨랑 이틀 동안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뭔가 어떤 사람이나 요즘 세대를 한 가지 색깔로 정의하기는 너무 어렵다.
1: 네.
0: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밴드 양반들의 이제 2집이 나왔다고 하는데 네. 오늘 한 곡 들으면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1: 아까 제가 동해바다에서 봤던 해돋이와 태극 이야기를 했는데요.
0: 네.
1: 그때의 감흥을 담은 해야라는 노래.
0: 예, 해야 떠라 이거 아니고요.
1: 뭐 비슷합니다.
0: 예, 네. 자 양반들의 해야를 들으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맞습니다.
0: 네, 음악과 문화 예술을 통해서 보다 나은 지구와 인류를 위해서 사회 운동을 펼치고 있는 양반들의 보컬 겸 리더 전범선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전국에 비가 내렸고 특히 남해안에는 최고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와 오늘 누적 강수량 남해 101.2mm, 제주 남원 74, 청량 63.5, 목포 58.3mm 등 충남과 호남,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에는 2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그치고 주말까지 기온이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 지방 내일은 낮 최고 26도, 모레 30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다가 오전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강원 산지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광주, 대구 14도가 예상입니다.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겠고 짙은 안개로 이슬비가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대구 28도, 대전, 광주 27도, 서울 26도, 인천 23도, 부산 22도, 제주는 21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8.1도, 습도 66%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근배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 범위가 전쟁 이전보다 10배 넓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의 모하마드 아크바르자데 정치 담당 부국장은 오늘 새로운 계획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 범위가 과거 20에서 30마일 수준에서 현재 200에서 300마일 이상으로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만만의 자스크항에서 페르시아만의 시리섬을 잇는 부채꼴 모양의 해역으로 이 같은 범위는 지난 4일 혁명수비대가 새로 설정했던 선박 통제선보다 더 넓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호르무즈 해역 한국 선박 피격 사태와 관련해 전체 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 김건 의원은 당초 내일 국민의힘 단독 개최로 예정됐던 회의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 선박 피격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의구심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호남과 충청에서 공천자 대회를 열고 새 결집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전남 강진에서 호남 지역 공천자 대회를 열고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와 민영배 전남 광주특별시장 후보를 우리가 꼭 당선시켜야 할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후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또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건 우리가 잘 나서가 아니라 민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돌입합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 무시 심판 공소 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겸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대위를 통해 이재명 정권의 세금 폭탄, 안보 파탄, 사법 파괴 실정을 국민께 적극 알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6개월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 재판에서 피해 아동이 영양 보충을 제대로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의정부 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20대 친모와 30대 계부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 재판에서 피해 아동을 진료하고 사망 진단을 내린 의사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해당 의사는 피해 아동의 원령이면 많게는 12kg 정도 체중이 나가야 하는데 8kg 정도에 불과했다며 헤모글로빈 수치도 매우 낮아서 당장 수혈이 필요했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거주했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친누나 A씨가 소유한 단독주택에 대해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금천신용협동조합으로 지난달 23일 부동산 임의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0: 했습니다. 금천신용협동조합은 해당 주택에 대해 15억 6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났던 상미당 홀딩스 관계사인 삼립시화공장을 경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오늘 오전 시흥시에 있는 삼립시화공장에 수사관 23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은 처음으로 경찰은 공장의 안전조치 관련 교육과 점검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할 방침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강원 남부 내륙과 충북 경상권 등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산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4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6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오늘 밤 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오늘 사상 처음으로 7,900선을 돌파한 코스피가 8,000 문턱 앞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달 들어 오후 거래일 연속 급등하다가 첫 지수 조정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만 포인트, 만 스피 전망이 나오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한밤의 경제친구 고란지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를 향한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야 양당 지도부는 오늘 나란히 중원 지역을 방문한 데 이어 이 오후에는 각각의 텃밭으로 달려가 지원 유세를 벌였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관련 소식은 잠시 후 뉴스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5월 12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0: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오늘은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당한 HMM 화물선 이 남우호를 두고 이 정치권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고요?
1: 네, 여야는 한국 선박 남우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원회 소집 여부를 두고 오늘 충돌했습니다.
0: 예.
1: 국민의힘은 정부가 사실관계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개최를 압박했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선거를 앞두고 자해적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 외통위 위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 질의를 위한 상임위 전체 회의 개최를 촉구했는데요. 국방위는 오늘 오후 국민의힘 단독으로 전체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지금 상황을 사실상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강력한 대응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외통위원들도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난 어제 일요일 저녁에서야 뒤늦게 외부 피격 사실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지연이 선거를 의식해 불리한 외교안보 이슈를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반박 회견을 열고 선거 시기라도 선거 유불리만 따져 국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익에 반한다며 이런 문제일수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외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네.
1: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정부가 조만간 미상비행체 기종과 주체를 특정하기 위한 조사를 면밀하게 한다고 해 특정되는 대로 바로 상임위를 개최하는 게 좋겠다고 야당 쪽에 의견을 드렸다면서 19에서 20일께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합의하에 오는 19일 외통위 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열 계획입니다.
0: 네. 6.3 지방선거 이제 오늘로 2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0: 여야 양당 지도부. 오늘은 이제 나란히 충청 지역을 찍고 또 오후에는 각자의 또 텃밭 지역으로 향했다면서요.
1: 네, 오늘 공교롭게도 여야 지도부가 나란히 충청권 공략에 나섰는데요. 예. 지방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이 선거 승패의 캐스팅보트로 꼽고 있는 충청권 민심 잡기에 주력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총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정청래 당대표는 오늘 충북 청주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공천자 대회에 참석했는데요. 오후에는 민주당 텃밭인 호남으로 향해 전남 강진군에서 열린 전남 광주 전북 공천자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장동현 국민의힘 대표도 오늘 오전 충남 천안 소재 충남 도당에서 열리는 당직자 회의 및 필승 결의대에 참석했고요. 이 오후에는 보수 텃밭인 경북에서 열리는 이 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미 논란 또 당내 내홍 등으로 한때 이선 후퇴 요구를 받았지만 예. 지난 2일부터 이 부산 대구 등 보수 텃밭 유세를 시작으로 이 고향인 충남을 찾는 등 점차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0: 예.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했던 그 AI 인프라 시대에 발생할 초과 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이 국민 배당금 제도. 이제 이걸 두고 이 보수 야권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입장이 나왔다고요.
1: 네, 여야는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언급한 국민 배당금제 방안을 둘러싸고 오늘 공방을 주고받았는데요. 예.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언급을 포퓰리즘적 구상이라며 공세를 적극 폈습니다. 장동혁 당대표는 경북도당 선대위 발대식에서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뺏어다가 나눠주는 것은 공산당이나 하는 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장대표는 페이스북에 쓴 별도의 글에서도 역시 김 실장을 언급하며 공산당 분색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자유시장경제국가임을 잇고 국민을 사회주의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에 태우려는 이재명 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본질을 왜곡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는데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김 실장의 발언 취지는 AI 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으로 대규모 법인세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국가 차원의 전략적 체계적 활용 원칙을 미리 설계하자는 것이라며 기업 이익을 정부가 강제로 나눠 갖자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0: 네.
1: 청와대는 이 국민 배당금제와 관련해 청와대 내부 논의와는 무관한 이 김 실장 개인의 의견이라고 조기 진화에 나섰는데요. 김 실장은 앞서 오늘 이 SNS에 쓴 글에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라면서 이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 배당금제의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0: 네. 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고요.
1: 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 예.
1: 서울고법 내란 전담재판부인 형사 1부는 오늘 내란 중요 임무종사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7년형보다 2년이 늘어난 건데요.
0: 네.
1: 2심은 1심과 같이 이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죄책에 비해 1심형이 가볍다며 형량을 늘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처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단전 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단전 단수 요청이 있었느냐고 물었을 뿐 직접 지시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 네.
1: 또 비상기업이 위법했다거나 윤 전 대통령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음을 이 전 장관 자신 몰랐다는 주장도 역시 법원은 배척했습니다. 재판부는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이 사건의 위헌 위법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내란에 대한 포괄적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이 양형 이유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지시한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는 물리적으로 비상계엄의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그곳에서 근무하는 국민들의 생명 및 신체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합법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0: 네.
1: 이어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춰 죄책이나 비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법원은 또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요건을 정확히

0: 파악해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고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1: 네. 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노상훈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실형이 이제 확정됐습니다. 이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 관련 첫 대법원의 판단이죠.
0: 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려고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 실형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1: 예.
0: 이 비상계엄 사태 1년 5개월여 만에 나온 이 관련 혐의들에 대한 재판 중에 이 대법원 판단은 처음 나온 건데요. 대법원 2부는 오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결을 확정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정보 등 군사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작년 6월 조은성 내란특검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작년 12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1심은 피고인의 범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이 됐다며 12.3 계엄의 위법성을 당시 처음으로 인정했는데 올해 2월 나온 2심에서도 역시 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헌법질서 회복과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뤄져야 함에도 이런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상정하면서 이에 동조해 동원병력 구성과 구체적 임무를 정하고 준비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1: 예.
0: 노 전 사령관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불복해서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1,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상고심 선고는 지난 2월 12일 항소심 선고 뒤 꼭 3개월 만에 나왔는데요. 내란특검법은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 선보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네. 또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 강원도 화천 옴니 일대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이 어떤 내용인가요?
0: 네, 이게 이른바 이 노상원 수첩에 대한 검증을 위한 이 검증이었 그 현장 수사였는데요.
1: 예.
0: 이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구금을 위한 그 일명 수집 장소로 언급된 강원도 화천군 옴니 일대에 대한 현장 검증을 오늘 실시했습니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소재 제2하나원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피의자 노상원은 자신의 수첩에 좌파 세력을 강제 수거한 후 수집소를 운용할 계획을 세웠으며 제2하나원 인근 오음리 일대를 제2차 수집 장소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검증 결과 제2하나원은 생활시설, 의료시설을 갖춰 체포 대상자를 장기간 구금하기에 적합한 구조이며 특히 모의재판장 시설이 있어 수거 대상자에 대한 재판까지 가능한 환경임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1: 예.
0: 노 전 사령관은 앞서 수첩에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을 붕괴시킨다며 이른바 수거 대상 명부를 작성하고 수거팀 구성과 수집소 운용 등 계획을 작성했는데요. 당시 2차 수집 장소로 지목된 곳이 이 제2하나원이 있는 오음리 일대였습니다.
1: 네. 아울러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에 그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요.
0: 네, 종합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당시 수사팀 검사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요.
1: 예.
0: 특검팀은 오늘 법무연수원 교수로 근무 중인 서민석 검사를 오늘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 검사는 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부부장으로 부임해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사건 이 혐의의 수사 실무를 담당했었는데요. 특검팀은 당시 반부패 수사 2부장이었던 최재훈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도 어제 불러 장시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예.
0: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윗선에 대한 소환 시점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 네. 뉴스픽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한밤의 지식 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0: 한밤의 경제 친구 고란지교. 오늘은 식을 줄 모르는 코스피 시장 분석해보고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란 경제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자, 먼저 우리 증시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예. 뭐 사실 이제 전쟁 상황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도 아니고 뭐 유가도 지금 뭐 계속 좀 최근에 또 더 뛰었다는 얘기도 지금 있고요.
1: 지금 WTI 예. 기준으로도 100달러가 넘습니다.
0: 그렇습니다. 다시 또 네. 100달러를 넘어선 상황인데.
1: 지금 휴전 협정이 잘 안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0: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오늘 조정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네. 5월 들어서 거의 뭐 한 번도 안 떨어지고 계속 오르지 않았습니까?
1: 네.
0: 예. 오늘 뭐 조정이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 뭐 불기둥이 약간 뭐 좀 쉬었다 가는 정도 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1: 4월 13일에 코스피 지수가 얼마였나요?
0: 네. 4월 며칠?
1: 13일.
0: 4월 13일이요?
1: 네, 한 달 전이요?
0: 글쎄요. 제가 뭐 어제일로 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글쎄요. 한 6,000대였나요?
1: 5,800.
0: 6,000이 안 됐습니까? 네. 아,
1: 그때 전쟁 리스크 약간 부각되면서 6,000이 이제 무너진 적이 있었잖아요.
0: 맞아요. 좀 많이 떨어졌죠.
1: 물론 이제 5,000까지 깨지나 막 이런 위협을 받았던 상황도 있었는데.
0: 그때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막 좀 예.
1: 불안했죠.
0: 불안했었죠. 네. 그게 불과 뭐 한두 달 전 얘기군요.
1: 네. 그래서 저 한 달 전으로 4월 14일 보자 5,800이었는데 지금 보면 7,600.
0: 오늘 종가.
1: 네. 네. 7,643.15. 예. 그런데 이제 장중에 보자면 7,900. 그래서
0: 거의 뭐 8,000 바로 그 턱 밑까지 오늘 네. 갔다면서요.
1: 가나? 라고 했는데 예. 이게 근데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울고 싶은데 뺨 때린 예. 격으로 약간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다고 해야 되나요? 예. 갑자기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의 이제 초과 이익을 이제 뭔가 국민 배당금 형태로 이제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자면 주주가 갖고 가야 될 몫을 지금 뭐 사회랑 나누자고 하면서 이제 주주들은 당연히 자기 몫이 줄어드니까 반발하겠죠.
0: 예.
1: 그럼 반발감 플러스 이 반도체 그 삼성전자 노조가 지금 요구하는 것도 어떻게 보자면 회사가 얻는 초과 이익을 영업이익 게 이제 15%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보자면 주주 입장에서는 뭐야 내가 갖고 가야 될 그 영업이익 초과분을 그 이제 노동자가 갖고 간다고라고 하니까 이것도 역시나 주가에는 안 좋은 요소죠.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겹치면서 하락을 했는데 오늘 하락한 이유를 보자면 그런 이유 때문에 하락을 했지만 사실 울고 싶은데 뺨 때렸다가 좀 맞는 예. 것 같아요. 뭐
0: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좀 예. 단기간 너무 올랐고
1: 맞아요.
0: 특히 외국인이 오늘 많이 팔았더라고요. 어제도 물론 많이 팔았지만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이 판 것 같습니다.
1: 요즘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0: 예. 아. 좀 사는 것 같더니 또 요즘 요 며칠 사이에는 또 엄청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1: 네.
0: 예.
1: 맞아요. 오늘 보니까 외국인이 한 5조 6천억
0: 5조
1: 팔았고요.
0: 넘게. 예.
1: 그 전날에도 팔았고 그 전전날에도 팔았고.
0: 예.
1: 그래서 최근 외국인 판 걸 보면 아마 20조가 넘어요. 3거래일
0: 예.
1: 동안.
0: 예.
1: 보자면 그런데도 가격은 계속 오르잖아요. 주가는.
0: 워낙 이제 개인의 그 대기 자금들이
1: 맞아요.
0: 받쳐주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1: 오늘도 5% 넘게 밀렸다가 예. 낙폭을 줄여서 2.2% 정도 하락 마감한 것도 보자면.
0: 개인들이 이제 막은 것 같습니다.
1: 네. 싸네? 그러니까 예. 싸다기보다 조정이 왔네 드디어 라면서 이제 저가 매수세도 아니죠. 약간
0: 예.
1: 조정이 왔다고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도 개인이 한 6조 7천억 정도 샀거든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을 보자면 어쨌든 근데 지금의 상승을 보자면 그냥 오르는 건 아니에요. 실적이 받쳐주는 상승이거든요.
0: 이유 없는 상승은 아니다.
1: 네네. 게다가 실적이 받쳐주는 와중에 그다음에 이른바 이제 역대급 머니 무브라고 할 정도로
0: 예.
1: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모이고 있으니까
0: 예.
1: 수급도 받쳐주는 상황이고.
0: 요즘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냥 뭐 주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네. 네, 그런
1: 제가 오다가 이제 그 이른바 이제 오카방이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어떤 분이 올린 글을 봤는데
0: 예.
1: 오늘 카페에 갔는데 하이닉스 소리만 수십 번 넘게 들었다.
0: 예. 여기저기서 네, 하이닉스, 맞아요. 뭐 삼성전자, 반도체 뭐 이런 얘기만
1: 네, 계속 하고 있어요.
0: 계속 들리는 것 같습니다.
1: 그 정도로
0: 저도 느끼고 있고요.
1: 네, 네. 열기가 뜨겁고 근데 그 열기가 이유 없는 열기는 아니라 이제
0: 예.
1: 실적이 받쳐주는 상승세다.
0: 예.
1: 다만 조금 상승폭이 정말 좀 무섭도록 가파르긴 하다.
0: 예. 너무 좀 가파르긴 네.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예. 그리고 또 뭐 실적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1분기 우리나라의 성장률도 굉장히 잘 나왔다면서요, 지금.
1: 아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0: 반도체
1: 게
0: 반도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1: 우리 수출이 네. 연일 그냥

0: 역대급 실적, 그러니까 수출 실적 그렇죠. 계속 개선하고 있잖아요. 예. 1분기 우리 성장률 보니까 와 전분기 대비해서 1.7% 예. 1분기입니다. 세계 1위입니다.
1: 예, 전 세계 주요 국가들 가운데.
0: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인도네시아. 여기 보자면 약간 개발도상국이잖아요.
1: 거기는 뭐 성장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0: 인데 1.36%.
1: 예, 거기보다도 더 높은.
0: 중국 1.3.
1: 아, 중국보다도 더 높은.
0: 예, 제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미국 0.49. 예. 충분히
1: 앞뭐 유럽 이런 데는 마이너스도 있더라고요.
0: 독일 0.33. 여기도 예. 제꼈어요. 그래서 예. 우리가 진짜 1분기 성장률이 압도적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성장률이 잘 나왔냐를 보자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반도체입니다.
1: 예.
0: 어쨌든 우리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제 1분기 수출 이제 역대급으로 매번 이제 기록 갱신하고 있고 매달
1: 예.
0: 1분기 수출을 봤더니 어디가 많이 늘었나? IT 품목을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5.1%나 늘었어요. 그래서 순수출, 수출에서 이제 수입을 뺀 순수출 성장 기여도가 무려 1.1%포인트. 아까 제가 IT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IT의 대부분은 다 반도체가 되겠죠.
1: 예.
0: 이게 뭐 너무나 당연하게도 기업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1: 예.
0: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삼성전자가 57.2조, SK하이닉스가 37.6조 영업이익 발표했으니까
1: 예.
0: 당연히 이게 우리 성장에도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 매달 역대 최고, 그다음에 실적 1분기 실적 역대 최고, 그리고 이거 연결되는 우리 전체 경제 성장률 압도적 예. 1위 이런 기록한 거죠.
1: 뭐 안 나올 수가 없는.
0: 네.
1: 네. 뭐 반도체 수출로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는 회사가 두 개나 있으니까.
0: 맞아요.
1: 예, 두 개나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거죠.
0: 근데 이걸 보는데 오늘 네. 제가 어떤 분 지인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1: 네.
0: 저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요즘 너무 힘들다고.
1: 아, 중소기업은 또.
0: 네. 예. 반도체만 돈 잘 벌면 뭐 하냐.
1: 그러니까요.
0: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게 이 주식 시장은 이렇게 뜨거운데 네.
1: 실물 경제.
0: 아, 이거는 쉽지가 네. 않은 거죠.
1: 맞습니다. 예.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 또 돈을 뭐 까먹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식을 만약에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0: 하면
1: 그러면은 손해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0: 예. 이게 이제 그 최근에 들어서 어떤 이제 조사를 보니까
1: 예.
0: 이렇게 주식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
1: 주식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네. 있잖아요.
0: 갖고 있어도 이거 네. 안 갖고 있으면
1: 그렇죠.
0: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비율이
1: 맞습니다.
0: 더 올랐고요.
1: 예, 예.
0: 내 삶을 더 이제 뭐 불안정하게 느끼느냐의 비율이 오히려 더 올라갔어요.
1: 예, 예.
0: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른바 이제 삼전닉스라고 하고 있는 이 기업들이 약간 지수를 주도하다 보니까 예. 코스피 지수만 놓고 보면은 지금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8천을
1: 예.
0: 눈앞에 두고 있고. 그런데 내 주식 계좌를 열어가지고 내 주식 수익률을 보면 이건 뭐 여전히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아요.
1: 예.
0: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이 뭐 삼전닉스 해서 뭐 몇백 퍼센트 벌었어요. 얼마 벌었어요.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큰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우리 시장이 좋았을 때 예를 들어 급등한 종목들을 보자면 사실 저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 내가 이름도 잘 못 들어본 거 이런 거였어요.
1: 예.
0: 이거는 뭐냐면 그냥 나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주식을 투자할 리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걸로 돈 번 사람은 그냥 사람이 열심히 해서 벌었나 보다. 운이 좋았나 보다라고
1: 예.
0: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삼전닉스라고 하는 누구나 알고 있는 시가총액 1등, 2등이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니까
1: 예.
0: 이 삼전닉스는 그냥 누구나 살 수 있는 주식이었거든요.
1: 예.
0: 그런데 내가 그걸 못 사서 소외가 됐다라는 박탈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1: 예.
0: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삼전닉스가 지금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지난번 이제 화랑장이었던 코로나 코로나 이제로 아예 폭락했다가 그 다음에 시장이 올라올 때 1차
1: 예.
0: 동학개미 이제 운동이 일었을 때
1: 예.
0: 그때 인기를 끌었던 게 이제
1: 네이버 카카오?
0: 네.
1: 예.
0: 아,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1: 아니, 주변에 그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0: 여전히 마이너스예요.
1: 표정이 그냥 안 좋더라고요.
0: 여전히 마이너스예요.
1: 예.
0: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아마 매수한 시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주가 반토막 났을 거고요.
1: 예.
0: 심지어 올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80% 정도 오르는 와중에 네이버는 한 15% 떨어졌고요.
1: 예.
0: 카카오는 20% 이상 밀렸어요.
1: 예.
0: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1: 개인들이 또 많이 갖고 온 주식이거든요. 이게.
0: 그러니까요.
1: 예.
0: 네.
1: 그 떨어졌다고 또 더 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예.
0: 물타기 하셨구나.
1: 물타기, 이른바 이제 소위 이제 물타기를
0: 네,
1: 하는
0: 네.
1: 경우도 있잖아요. 떨어졌으니까.
0: 네.
1: 그러니까 뭐 표정이 더 안 좋을 수밖에
0: 아,
1: 없죠. 이런
0: 네.
1: 분들도 계시고, 아예 또 주식이 없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명함이 많이 엇갈리고,
0: 네.
1: 그게 뭐 약간 정신적으로도 힘들다는 걸 호소하시는 분들도 간간에 계시더라고요.
0: 이게 실제로 네. 내가 돈을 못 번 것도 있지만 이 남들이 이렇게 할 때 네. 그 나 내가 느끼는 그 심리적인 그렇죠. 그 상실감은 아마 더 크실 거예요.
1: 맞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이런 상황 이제 정리가 좀 됐고요. 예. 근데 이제 투자 의견이라는 걸 내지 않습니까? 네네. 애널리스트들이. 근데 지금 막 다 뭐 만 간다 뭐 30만 전자 뭐 300만 닉스 뭐 50만 전자 죄송합니다. 50만 전자. 예. 그런 이제 예측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일부 아주 일부에서 좀 투자 의견을 좀 내려잡는 경우도 나오고 좀 과열됐다. 뭐 이런 신호가 조금씩 뭐 의견이 나오긴 하던데요.
0: 그 실제로 키움증권이었나 또 예. 국내 증권사 중 한 곳이 투자 의견을 그냥 그 매수에서 중립으로, 예. 중립으로. 좀 낮췄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뜨거운 이유가 뭐냐면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갈 거야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갈 거야라는 건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이제 1만큼이라고 하면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더니 2가 됐어. 뚜껑을 열어봤더니 3이 됐어. 이런 기대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당분간 전분기 대비해서 아니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은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 좋아지는 게 지금 현재 보자면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1분기 영업이익률이 77%였거든요. 예. 72%인가? 70% 넘었어요.
1: 70%대였죠.
0: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반도체 메모리 가격, DRAM 가격이 꺾이면서 예를 드는 겁니다. 3분기에 만약에 영업이익률을 딱 발표를 했는데 65%가 됐어. 이러면 65%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시장은 뭐라고 하냐면 영업이익률이 꺾였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가는 논리는 뭐냐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성장할 거야. 인데 만약에 실제로 실적을 열어봤더니 성장은 하는데 더 큰 폭은 아니고 조금 큰 폭 이 정도가 되는
1: 덜 성장하더라.
0: 덜 성장하는 거 이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이제 꺾일 수 있다라는 논리로 해서 뭐 이렇게 목표 주가는 190만 원이에요. 게다가 이게 190만 원 지금 가격하고 거의 다가 그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60만 원 하는 주가에서 190만 원까지 하면 이게 매수보다는 그냥 보유 정도가 중립 정도가 그냥 적정한 투자 의견이다라는 거예요. 목표 주가를 낮추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190만 원 적정한데 지금 이제 160만 원 조금 있으면 이제 190만 원인데 투자 의견을 매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아닌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어쨌든 제일 시장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 성장 폭이 꺾일 것 같다라는 걸 우려하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지금 다들 눈여겨보고 있는 게 반도체 이른바 피크아웃이잖아요. 요 가격이 언제 꺾일까. 이 부분을 지금 다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1: 아무튼 이제 워낙 청사진들이 좋게 나오니까 아, 이런 의견들 소수 의견들이 오히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0: 네,
1: 분명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금융감독원에서 우리 증시가 회전율이 높다 이런 내용을 내놓았습니다.
0: 네.
1: 이게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하는 게 약간 좀 이례적이라고 하던데.
0: 네네.
1: 이 회전율이라는 게 뭔지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0: 회전율은요. 네. 주식을 한번 샀다가 파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1: 빨리 샀다가 빨리 판다. 빨리 판다 이겁니다.
0: 네. 맞아요. 회전율이
1: 판다?
0: 높다라는 거.
1: 단타.
0: 샀다 팔았다 한다.
1: 단타한다.
0: 네. 맞아요.
1: 그 비율이 높다는 거군요.
0: 네. 맞아요. 미국의 6배라고 해요.
1: 미국보다.
0: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 최근 보니까 1일 거래 회전율을 보니까 미국 증시랑 비교했을 때 한 6배 정도나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샀다 팔았다를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가 이제 샀다 팔았다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물론 주식에서 돈 벌었다고 매매 차익을 얻었다고 거기다 세금을 내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1: 그렇습니다.
0: 그런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1년 이상 보유하면 세금이 깎여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세금 구조 자체가 좀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좀 쪽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1: 예.
0: 약간 그런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1: 그렇죠.
0: 그 왜 우리 그 좀 표현하자면 야수의 심장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1: 예.
0: 우리나라 분들이. 그래서 그 이제 3월인가 언제였죠? 그 이제 외신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한국의 서학개미들이 너무 미국 투자를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나스닥 투자를 나스닥이 너무 변동성이 커졌다. 뭐 이런 외신 보도도 있었거든요. 네. 이게 다 그 약간 투기적인 성향의 한국 투자들 때문이다. 이런 뭐 보도도 나왔었어요. 네네네. 그런 정도로 이제 약간 우리가 이제 그 약간 단타나 아니면은 굉장히 고위험 거래를 이제 예. 많이 하시거든요.
1: 이게 좋은 신호는 아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변동성을 키우는 거고 그렇죠. 조그만 악재도 지수가 출렁이게 만드는 원인인데 단타를 하시는 것도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게 무엇보다도. 투자할 때는 이제 내 돈으로 해야 되거든요. 내 돈.
1: 예.
0: 네, 빚내서 하면 안 되잖아요. 예. 빚내서 하면 쫓기기 때문에 올바른 의사결정, 투자 의사결정 하기가 힘들어요. 게다가 이제 빚내서 투자했을 때 투자에 실패할 경우에는 이 빚만 남는 거잖아요. 예. 그야말로. 예. 이런데 지금 B2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1: 예.
0: 네, 신용융자라고 해서요. 주식을 담보로 해서 또 그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또 사는. 요게 올해 들어서 4개월 만에 신용융자 잔액 8.4조나 급증을 했고요.
1: 예.
0: 빌려서 투자하는 게 약간 말한 내가 산 주식을 담보로 주식을 더 사는 거. 내가 갖고 있는 돈보다. 이게 신용융자고 요거 말고 아예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제 주식 투자하는 방법 있잖아요.
1: 예.
0: 그런데 요 마이너스 통장이 최근 5대 시중은행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40.5조 원 돌파하면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대요.
1: 그 돈이 아마 대부분 주식시장으로 갔겠죠.
0: 네. 옛날에 빚을 냈다라고 하면 사실 영끌에서 부동산 산다였는데
1: 예.
0: 최근에 나타나는 이 마이너스 통장 개설은 이게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따갑이거든요.
1: 따갑?
0: 네. 따서 갚는다.
1: 따서 갚는다.
0: 네, 마이너스 통장 이자라고 해봐야 좀 네. 요즘 이자가 많이 올랐는데 해봐야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1: 그래도 뭐 주식시장
0: 6%예요. 뭐. 예. 그런데 이 이제 지금 주식 마통을 만들어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의 심리는 뭐냐면 6% 하루에도 가능해.
1: 하루에도 뭐 6%씩 오르는데.
0: 네, 맞아요.
1: 그런 생각 들죠.
0: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이른바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1: 예, 예.
0: 이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1: 또 분명히 이제 빨간불.
0: 네. 예, 시장이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1: 예.
0: 근데 이게 만약에 시장이 조금이라도 충격을 받는다라고 하면
1: 그렇죠.
0: 사실 이렇게 뭐 이란 전쟁 터졌을 때도 그랬잖아요. 아까 예. 제가 코스피 5000 깨진다는 말까지 막 나오고 이랬었는데
1: 예.
0: 지금 8000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1: 예.
0: 그런데 만약에 그 마이너스 통장으로 혹은 이제 신용융자로 주식을 샀던 분들은 이게 주식을 담보로 주식을 산 경우에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 내려오면 담보 가치가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를 합니다. 왜냐하면 증권사 입장에서 자기 빌려준 돈 받아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투자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을 강제로 매도를 해요. 근데 만약에 신용융자로 내가 주식을 샀는데 그게 앞서 말씀드린 이란 전쟁이 터져가지고 굉장히 최악으로 갔을 때 코스피 5천이 깨질랑 말랑할 때 강제 매도가 됐어요. 근데 지금 그 주식이 그때 비해서 지금 결국 뭐 보자면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라온 셈인 거잖아요.
1: 예, 예.
0: 그 만약에 내 돈으로 했으면 빚을 안 해서 했으면 그거 그냥 계속 들고 있다가 지금의 두 배 수익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빚을 내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끝나버린 거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그 금융당국도 이제 걱정하는 거고요.
1: 예.
0: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조만간 나옵니다.
1: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하는 두 배
0: 네.
1: 레버리지.
0: 이게 네. 나오면 또 이게 또 어마어마할 예. 거잖아요.
1: 물론 뭐 미국 시장은 세 배도 있긴
0: 네,
1: 하죠.
0: 네, 있긴 예. 하지만. 근데 이제 단일 종목 같은 경우, 우리도 예.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코덱스 200 두 배짜리에서 뭐 이런 거 이제 있잖아요. 근데
1: 예.
0: 단일 종목으로는 두 배짜리가 없었거든요.
1: 우리나라는 아직 없어요.
0: 네, 근데 이제 이게 나온다라는 예. 거예요.
1: 예.
0: 그런데 지금 현재 왜 언제 그 삼성전자가 14% 오른 날 있잖아요.
1: 예.
0: 그런 날 보면 이게
1: 이제 28%
0: 오른다는 거죠.
1: 거죠. 예.
0: 근데 반대로 또 떨어지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두 배로 떨어지는
0: 맞아요.
1: 거고.
0: 이러면 변동성이 더 커지면서 투자 위험이 더 커지는 거죠.
1: 예. 그러니까 좀 계속 위험 신호들은 들어오는데
0: 네.
1: 오히려 나오는 상품들은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상품이 나온다고 하니까.
0: 네.
1: 예. 아무튼 지금 조금씩 빨간불은 분명히 들어온
0: 네,
1: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예,
0: 근데 왜 그런 주식시장의 예. 유명한 격언 있잖아요. 버블은 터질 때까지 버블이 아니다라고.
1: 예. 그러니까요.
0: 참 어렵습니다.
1: 네. 쉽지는 않습니다.
0: 네.
1: 예. 자, 지금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파업인데요. 오늘 그 노사 중재하고 또 협상했잖아요.
0: 네.
1: 잘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0: 맞아요. 지금 현재 네. 일단은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제 사후 조정이 결렬한 다음에 파업 직전에 노사 동의하에 다시 한번 정부 중재를 받는 건데 이게 11일, 12일 오늘까지였어요.
1: 네.
0: 근데 이 사후 조정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해요. 일단 노조 측에서 나온 얘기는 우리는 더 이상 사후 조정 받지 않겠다. 받겠다라는 얘기가 나와 뭐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더 이상 안 받겠다라는 입장 표시가 됐다는 이제 보도는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사후 조정을 11일부터 12일까지 하기로 했었고 오늘 이 끝났는데 이때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아마도 사후 조정 절차가 13일에도 이어질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지만 예. 노조 쪽에서 만약에 우리 사후 조정 더 이상 안 받을게라고 하면 사후 조정은 예. 끝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파업 가능성이 더 올라가는 거고요. 예.
1: 그 사후 조정이 나와도 그게 꼭 그걸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죠?
0: 네. 예. 아니에요. 예.
1: 그냥 권고는
0: 맞아요.
1: 거죠?
0: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파업까지 가기 전에 야, 다시 한번 좀 얘기 좀 해봐라는 건데.
1: 그 15%가 아마 이게 이슈인 것 같은데 네. 그 이제 성과급의
0: 맞아요.
1: 기준.
0: 어.
1: 아 이게 도저히 이게 뭐 안 되는 거.

0: 건가요? 어떻게
1: 저는 약간 이게 이제 그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는 그런 옛말처럼 이제 파업도 좀 해본 노조가 파업을 잘하거든요. 대표적으로 현대차 노조.
0: 예.
1: 맨날 파업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업의 수순도 있고 이제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에 이걸 얻어낼 수 있고
0: 협상이잖아요.
1: 맞아요.
0: 사실은.
1: 어디까지 가면 이건 진짜 약간 회사가 들어주기 힘들 거다. 그런 약간 뭔가 이게 그렇죠. 내부적으로 쌓인 그러니까 암묵지가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노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번 딱 파업해봤거든요. 그것도 약간 유야무야 그대로
0: 사실 금방 끝나고. 삼성은 원래 파업 그 노조 자체는 먼 회사였잖아요.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자면 이제 파업이라는 이슈에 처음으로 맞닥뜨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대하는 과정에서 아까 협상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협상이라고 하는 게 조금 양보하면 또 얻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노조를 보자면 이 협상에 있어서 조금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0: 제가 이렇게 관여를 해서는 물론 안 되겠습니다. 노사 협상에. 보통 이제 어떤 협상이라고 하면은 15가 나오면은 여기서 5가 나오고 그러니까 좁혀 나가고 막 맞아요. 그런 게 협상인데 그런 모습은 좀 안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1: 그래서 뭐 근데 이거 사측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사측도 파업에 대한 노조를 상대해 본 경험이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이 협상의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떤 쪽에서 이제 농담으로 현대차 가서 배워야 된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는 저는 파업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파업으로 가봐야 양쪽에 좋을 게 다 없어요. 노조도 그렇고 그
0: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1: 그래서 파업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판세는
0: 이거 뭐 지금 안 보입니다.
1: 네, 안 보입니다. 해결 방안이요.
0: 방안 안 보입니다.
1: 걱정입니다.
0: 그러니까 좁혀가지 않으면 지금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끝으로 지금 요즘 새로 이제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지금 주식을 내가 해야 되나 이런 고민 많이 하고 실제로 이제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께 뭐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1: 뭐 조언 제가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수도 분할 매수, 매도도 분할 매도.
0: 분할해라.
1: 네, 분할이요.
0: 그렇죠. 한 번에 왕창 사거나
1: 맞아요.
0: 한 번에 왕창 팔거나 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사고.
1: 분할 매수, 분할 매도.
0: 매도. 분할.
1: 네네.
0: 알겠습니다. 경제를 알기 쉽게 고란지교 고란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0: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틀 전부터 계속 전해드렸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1: 예. 예,
0: 그 산에 등산에 가서 이제 홀로 이렇게 좀 더 높은 곳에 갔다 오겠다고
1: 네.
0: 나갔던 초등학생이 안타깝게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 네,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0: 예.
1: 인력 350여 명의 헬기 드론 구조견을 투입을 해서 오늘 오전에도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기암교에서부터 해발 720.6m의 주봉까지 이어지는 등산로 구간에 그러니까 주변과 비탈면을 수색을 했는데 오전 10시 13분경에
0: 예.
1: 주봉 인근의 용연폭 방면으로 100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그 강모군을
0: 네, 네.
1: 발견을 했습니다. 시신을 이제 수습을 했고요. 근데 여기 발견된 곳을 보니까 주황산 정상인 주봉에서 말씀드렸던 용연폭포 방향으로 400m 정도 떨어진 협곡이었습니다.
0: 예.
1: 그리고 이제 사진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실종 당일에 입고 있었던 유니폼 차림 그대로였고요.
0: 예.
1: 여기가 경사가 초입부터 되게 가파르고 양옆이 이제 절벽 위로 끊임없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수색 당국에서 보기에는 실족사한 것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0: 예. 그러니까 등산로는 아니고
1: 네.
0: 아마 이렇게 샛길로 아마 이렇게 좀 빠진 게 아닌가 현재 예상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1: 네.
0: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가게 된 건지 또 어떤 경위로 해서 또 이 목숨을 잃게 됐는지
1: 네.
0: 조사를 하고 있죠.
1: 그러니까 사망 경위는 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0: 예.
1: 발견된 위치가 정상적인 등산로에서 굉장히 많이

0: 이면서 낸 송이길이 이렇게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곳이었는데 여기가 지금 이맘때 되면 수풀이 우거져서 앞을 보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고 일반 다른 국립공원과 마찬가지로 풀이 우거진 데다 주황산이 생각보다 산세가 좀 험준한 편이거든요. 예. 일반 보통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만약에 이 길로 들어오면 주민분들 얘기는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굉장히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타셨을까 그렇습니다. 싶은데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1: 예. 어떤 연유로 또 길을 벗어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은 좀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그 흉기 피습 사건이 있었죠. 예. 그 이제 피해자가 안타깝게 사망을 했었고 또 피해자를 구하려고 하던 또래의 남자 고등학생.
0: 네.
1: 예. 아, 그 고등학생이 중상을 입었는데 그 당시에 급박했던 상황을 얘기를 했다고요.
0: 네, 언론사와 인터뷰가 전해졌는데 17살의 B군인데 멀리서 처음에 연인끼리 싸우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제 건너편에 있었으니까 귀가하던 여고생과 일면식도 없는 장모 씨가 이제 흉기로 공격을 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었대요. 그래서 비명 소리에 몸이 먼저 움직였대는데 현장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 여학생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휴대전화를 꺼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장모 씨가 흉기를 들고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으니까 다른 손으로 흉기를 막으려다 손등을 다쳤고 목 부위까지 두 번이나 찔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1: 큰일 날 뻔했네요.
0: 의식이 흐려질 정도로 피를 흘린 상황이었고 그 이 용의자인 장 씨를 밀쳐내고 현장을 벗어난 다음에 전화를 지인한테 걸어서 사람이 칼에 찔렸다면 도움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비군도 긴급 봉합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고요. 병원에서 지금 치료 중인데 안타깝게도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낯선 사람이 가까이 오기만 해도 몸이 굳고 심지어는 이제 본인의 인터뷰에 의하면 멀리서 도움을 먼저 요청하고 갔어야 되는데 살려달라고 하니까 먼저 간바람에 혹시 내가 좀 잘 대처를 했었으면 그 여학생이 사망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죄책감에 지금도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1: 근데 이 악성 댓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사건 특히 이제 이 남학생을
0: 두고. 맞습니다.
1: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근데
0: 남학생이 상처만 조금 입고 도망을 갔다든지 혼자 살겠다고 현장을 이탈했다. 이런 댓글들이 계속
1: 이상한 사람들
0: 달리고 있는데 아버님 말에 의하면 사건이 알려주 그런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다고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흉기를 손으로 이렇게 막았기 때문에 살이 다 떨어져 나간 상태에 목까지 찔린 위기였었는데 왜 그렇게 위험한 데를 갔냐며 얘기하는 얘기를 하셨대요. 다음부터 절대 나서지 마라. 아버지 입장에서 이제 아드님이 안타까우니까 근데 아빠라도 그 상황이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본인은 그 살려달라는 얘기를 듣고 몸이 먼저 움직이 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그 여학생을 구하려고 했었는데 온라인상에 도망갔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을 혼자 살겠다고 이탈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이 달리면서 영웅처럼 봐달라는 건 아닌데 아들이 잘못한 건 아니라는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들이 한 행동은 숨겨야 할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몸을 던진 건데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아버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쨌든 이분은 부상도 입었지만 심리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큰 상처를 입은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악성 댓글로 이 청소년을 힘들게 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1: 흉기라고 하는 것은 칼만 흉기가 아닙니다. 댓글
0: 그럼요.
1: 말도 흉기예요.
0: 그럼요. 그럼요.
1: 큰일 날 수 있어요. 자, 요즘 저비용 항공사들이 이제 굉장히 어렵다면서요.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 항공사 운영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뭐 직원들을 좀 내보내야 하는 뭐 그런 상황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0: 네, 뭐 항공사가 객실 승무원으로 이제 그 100명이 최종 합격을 했는데요. 상반기 네. 신입 채용을 했는데. 근데 원래 이제 쉬운 명은 이미 입사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11일에 나머지 쉬운 명이 이제 입사할 예정이었는데 이걸 하반기로 연기를 했습니다. 네. 추석 연휴 이후

0: 9월 말에서 10월 초로 입사 시기를 변경한다면서 입사 예정자들에게 통보가 갔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항공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나 저비용 항공사를 더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입사 시기를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을 네. 했고요. 네, 이 회사에서는 최종 합격자를 채용한다는 데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근데 이제 불과 며칠 전에 입사 예정자들에게 이렇게 통보한 사실이 파악이 돼서 어쨌든 합격했지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이런 신규 채용을 좀 보류하는 네. 그런 항공사들이 더 나올 수도 있다면서요.
0: 예. 지금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비상경영을 선언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저비용 항공사 1등이 제주항공인데 네. 8일부터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무급휴직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도 5-6월간 두 달간 무급휴직을 도입을 한 상황이고요. 에어로케이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달간 무급휴직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현재
0: 고용노동부에서 파악하기로는 항공업계에서 고용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을 한 상황이고 예. 만약에 이제 전쟁이 길어져서 유가가 계속 급등하게 되면 노선을 줄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예. 해외 항공사들도 노선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
1: 못 띄우는 거죠. 예.
0: 코로나 때도
1: 비싸서.
0: 사실 항공사들이 되게 힘들어서 예, 승무원분들이 고생하셨던 게 제 기억이 나는데 아하. 상황이 계속 이렇게 되면 불가피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뭐 있습니다.
1: 대책이 있어야겠습니다.
0: 네.
1: 예. 디카페인 커피 요즘 이제 많이 드십니다. 저도 네. 좀 뭐 즐겨 먹고 있고요.
0: 밤에는 이제 어쨌든 좀 예, 카페인이 걱정되니까요.
1: 카페인에 조금 이제 예민한 뭐 그런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게 디카페인이라고 해서 카페인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라면서요, 이게.
0: 예. 그게 90% 이상만 제거를 예. 하면 디카페인이라고 표시를 할 수가
1: 그래서
0: 있습니다.
1: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정확하게 좀 수치화하는 네. 예. 그런 기준이 생긴다고요?
0: 예. 그러니까 원두의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경우에는 디카페인이라 90%를 제거했다고 해도 10%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표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커피 원두의 카페인 잔량이 0.1% 이하일 때만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예. 이거는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정해서 고시를 한 상황입니다.
1: 거의 완전히 없애야 되는 거군요.
0: 예. 예.
1: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0: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인데요.
1: 28년?
0: 예, 28년.
1: 2년 남았네.
0: 네. 예. 그래서 그 카페인 제거 대상이 커피 원두이고요. 예. 그리고 다른 국가의 기준에 맞춰서 기준을 개선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그 일반 식품 형태를 하고 있는 주류 제품에 대해서 주류 표시를 의무화했는데 용기 디자인이 요즘 그냥 일반 식품이랑 비슷한 상황이어가지고 예. 소비자가 혼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주 표시면에 예. 크기 20포인트 이상으로 술 또는 주류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용기가 굉장히 좀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0: 네, 맞아요.
1: 그래서 이게 술인지 음료수인지
0: 헷갈릴 수 있으니까.
1: 예. 이 학교 선생님께서 학부모가 너무 이렇게 이제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니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 모양이에요. 네. 법원에서 판단이 나왔습니다.
0: 네, 원고 승소 판결을 했는데요. 네. 전북 전주의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자녀가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를 상대로 홈페이지 전화 직접 방문을 통해서 수십 차례 항의성 민원을 제기했는데
1: 계속해서
0: 예, 자녀의 학교 생활 기록부 수정 요구를 비롯해서 아이가 아픈데 왜 농구를 시키냐. 과목별로 수업 계획서 없이 수업한 이유가 뭐냐. 스승의 선물을 왜 돌려보내냐. 계속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1: 선물은 돌려보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요즘은?
0: 네, 당연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교감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민원 대응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장기간 반복된 대응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극심하게 겪었고요. 예. 불안과 우울장애 안면 마비 증상으로 치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3천만 원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라고 하는 판결을 냈습니다. 예.
1: 재판부에서 어떤 얘기를 또 했습니까?
0: 그러니까 보호자가 자녀 교육과 관련돼서 학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자녀를 보호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이고 부당한 개입으로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한 이상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났다. 그러니까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판시를 했고요.
1: 예.
0: 그리고 자녀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받아서 정당한 보호자로 권리를 행사했다 이렇게 학부모가 주장을 했었는데 네. 그 자녀의 스트레스 수치는 정상 범위 아니라고 봤고 정신과적으로 장애 소견도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 학부모의 주장은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 예. 이게 뭐든지 좀 이게 좀

0: 적당한 게 있어야 되는데 예. 이 정도라면은 진짜 힘들 수밖에 없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밤 라디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가레스 케이치의 Listen to my heart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지금 내륙지방에서 안개 낀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 내륙과 서해안,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규량과 강, 호수, 골짜기 인접한 도로는 안개가 더 짙게 끼겠고 짙은 안개로 이슬비가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동해안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또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고기압이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 많다가 오전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강원도 산지는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호남과 경남 서부 내륙에서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전 세종 13도, 서울, 광주, 부산 14도가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28도, 대전, 광주 27도, 서울, 세종 26도, 울산 24도, 인천 23도, 부산 22도가 예상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7.3도, 습도 69%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딸이 시집간 뒤로 혼자 산 지도 어느덧 4년이 지났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와카다케 치사코의 인생의 오후에도 축제는 벌어진다. 첫 문장으로 열었습니다. 55세의 소설 강좌를 들으며 글쓰기를 시작한 저자는 63 나이에 등단을 하면서 일본 최고의 권위 있는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남편과 사별 후 문학을 통해 발견한 자신의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아냈는데요. 자, 오늘 마련한 코너 도움되는 책 연구회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책임과 자부심까지 소설가 14명이 평범한 사람들의 일과 삶을 보고 듣고 그려낸 인터뷰집입니다. 일하는 사람의 초상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멋진 직원이죠. 장강명 작가님이 기획하고 참여한 책입니다. 또 우리 작은 서점 이야기도 나오니까요. 책 받고 싶은 분들은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작은 서점 참여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0: 달에 한 번 매월 첫 화요일에는 작은 연구회가 열립니다. 도움되는 책 연구회. 네, 터틀넥 프레스의 김보희 대표님, 북키 출판사 함석영 마케터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이제 매월 첫 화요일에 뵙는데 지난주 어린이날 특집으로 한 주 좀 늦게 만났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2: 정신없이.
0: 이게 5월이라는 달이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족 행사들이 많고 또 날씨도 좋고 그래서 뭐가 굉장히 정신없거든요. 근데 이 출판사는 어떤 거예요?
2: 출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0: 그쵸.
2: 네, 아마 책마다 다를 수는 있을 텐데 네. 이제 또 가정의 달 관련된 뭐 행사들도 많고,
0: 그쵸?
2: 뭐 북페어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0: 그렇죠. 네, 또 뭔가 이렇게 5월에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면 책 선물하기에도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감성적으로 좀 잘 어울리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2: 너무 좋죠.
0: 네, 네. 아니 오늘 또 두 분이 가져오신 책 선물로는 어떨까 뭐 좀 고민을 같이 하면서 얘기를 또 들어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주제가 항상 있잖아요. 오늘은 뭐죠?
2: 네, 오늘은 네. 기록에 도움되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0: 기록이요?
2: 네. 그 지난번 저희 연구회 때 최현정 아나운서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0: 제가요? 무슨 얘기를 했죠?
2: 아, 좀 이런 거 저런 거 좀 기록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녹음 끝나자마자 나가서 다음 주제는 기록이다.
0: 그래요?
2: 네, 그렇게 정했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는.
0: 기록을 했었어야 돼요, 제가.
2: 아, 그렇죠.
0: 아, 근데 기록의 중요성은 뭐 항상 뭐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랬군요. 근데 우리 김보희 대표님은 항상 기록을 잘 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죠?
1: 네. 네. 그러셨던 걸로 기억하죠.
2: 좀 자랑해도 될까요?
0: 오늘 자랑하시려고 이 주제를.
2: 네, 자랑하려고.
0: 네.
2: 저는 사실 기록을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기록이라는 게 신기하게 하면 할수록 더 하게 돼요.
0: 눈덩이처럼 불어나듯이.
2: 네.
0: 아, 네네.
2: 그래서 오늘 추천드리는 책도
0: 네.
2: 그 기록 시작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좀 가져왔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전에 왜 사업 일기 같은 것도 계속 쓰시고 일기도 계속 뭐 네. 개인적인 일기도 많이 쓴다고 하셨는데 함석영 마케터님도 그러면 기록에 대해서 좀 뭔가 이렇게 고민이 있으신 분이에요? 많이 한다거나 아예 안 한다거나.
1: 저 뭐 옛날에도 뭐 글쓰기도 많이 했었고 독립 출판도 하면서
0: 네.
1: 평소에 이제 글감도 잘 모으고 막 했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좀 삶에 치여서 그런지
0: 그냥 삶에 치이다.
1: 메모에 남겨놓거나 네. 그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놓거나 하는데 그런 거 나중에 돌아보면 무슨 얘기인지 모를 경우가
0: 맥락이 예.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맞아요.
1: 이런 단어들은 내가 무슨 생각에 이렇게 적어놨지 싶어가지고 아 나도 기록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잘 못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SNS를 꾸준히 이렇게 부지런히 하시는 분들은 그거 자체가 큰 기록이 맞아요. 되는데 전 사실 예전에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하거든요. 아예 이제 계정도 다 없애버리고. 근데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해요. 근데 SNS의 기록이라는 거는 나를 위한 나의 내면을 돌아보는 그쵸. 기록이라기보다는 보여주는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후회를 느껴서 안 하기 시작했거든요.
2: 오늘 딱 맞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김보희 연구원님이 준비한 책 어떤 책인가요?
2: 네. 제가 준비한 책은요. 김신지 작가님의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0: 아, 결심을 한 어떤 문장이네요.
2: 딱
0: 네.
2: 문장 안에서 뭔가 시작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프롤로그 제목이 기록하는 사람이 되는 기적을 위하여요. 기적.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0: 네. 기록하는 사람이 되는 기적. 이 책이 그러면 좀 그 기적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2: 제가 보장합니다.
0: 아, 그래요?
2: 왜냐면 네. 제가 만든 책이고요.
0: 네.
2: 아, 물론 네, 이전에 제가 네. 소속했던 출판사에서 만들었던 책이에요.
0: 네.
2: 그리고 편집자들이 어떤 책을 만든다고 다 변화하진 않은데 제가 이 책을 만든 후에 기록하는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0: 네. 어찌 보면 나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책이고요.
2: 네,
0: 그래서 그렇습니다. 더욱더 누군가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2: 맞아요.
0: 싶은 책.
2: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일기를 쓰는 네. 사람이 된 것도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0: 그러면 이 책을 쓴 김신지 작가님.
2: 네.
0: 네. 어떤 분이세요?
2: 일단 김신지 작가님은 최근에 제철행복이라는 책으로 많이 알려지셨어요.
0: 네.
2: 그리고 그 이전에 뭐 평일도 인생이니까 이런 책을 쓰셨던 에세이스트이신데요. 네. 요 제목만 보셔도 느껴지는 게 이렇게 일상을 좀 더 잘 누릴까, 잘 살까 계속 고민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이분이 굉장히 많은 기록들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뭐 개인적인 기록뿐만 아니라 이 책을 쓸 당시에는 직장인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장인으로서 필요한 어떤 일과 관련된 기록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별명을 김기록 씨라고 불러드렸었어요.
0: 이름 예명으로 김기록하는 거 귀엽죠. 어감도 좋은데요.
2: 그쵸, 김기록. 네. 그래서 김기록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활동하셨을 때가 있습니다.
0: 자신을 위해서도 작가로서 글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기록을 남기시는 분인데 그러면 이 책에 이분이 생각하는 이분이 저기 행했던 많은 기록 이야기들이 있겠네요.
2: 그렇습니다. 무려 22가지 방법을 추천해 주세요.
0: 기록의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22가지인가.
2: 네. 이게 재밌는 게 그러면 완전 실용서인가 라고 한다면 그것도 아니에요. 김신지 작가님 자체가 에세이를 굉장히 뭐랄까 그 일상에서 우리가 잘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포착해낸다거나 아니면 저건 뭐라고 말하지라는 거를 또 언어로 풀어주시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문장도 좋으신 분이 기록하는 법까지 이제 써주신 거라 실용과 어떤 에세이가 다 결합되어 있는 책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P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데 본인이 많이 시도하고 실패해 보셨어요. 그러면서 체득한 이제 기록의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독자 리뷰들 중에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마음이 움직인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 책은 방법도 알려주지만 뭔가 시작하게끔 마음도 움직여주고 약간 동기 유발해주는 그런 책이고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리뷰는 이 책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어있다.
0: 무슨 의미예요?
2: 왜냐하면 책을 읽고 나면 당장 노트를 사서 기록해주고 싶어진다.
0: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뭐 엑셀로 정리하고 이런 기록이 아니라
2: 나를 위한.
0: 그러니까 정말 연필 저 연필 지금 굉장히 잘 깎아왔죠.
2: 뾰족한데요?
0: 뾰족하게 이렇게 연필 그러니까 정말 내가 수기로 하는 기록이라는 얘기죠.
2: 맞습니다.
0: 사각사각 글 쓰는 재미야. 좀 잊혀진 지 너무 오래됐는데 자 그러면 자 어떤 방법을 우리 작가께서 소개해 주시길래 독자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추천해 주실 만한 기록 방법 뭐가 있죠?
2: 이 책이 총 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소개해드리면 대충 어떤 기록법이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순간을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영감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챕터가 사랑을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챕터별로 이제 시도해 보실 만한 거 하나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0: 약간 그 이 카테고리를 나눈 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은 게 넌지시 어렴풋이 좀 알 것 같아요.
2: 일단 근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작가님이 이 책에서 말씀하시는 기록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가님이 이 책에서 기록은 이제 적는 것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남긴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그 순간을 붙잡아 놓는 모든 걸 기록이라고 표현하세요.
0: 순간을 붙잡아 놓는 것.
2: 그래서 근데 이 기록은 또 아까 소경님은 메모는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메모와 기록은 또 다른 게 일종의 구슬과 구슬을 깨는 것의 차이거든요.
0: 구슬이 성알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지금 우리 함석영 마케터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많은 단어들이 막 어딘가에 있는데 이게 왜 내가 이때 이런 단어를 끄집어냈지 기억이 안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기록이잖아요.
2: 구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이제 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낱개 메모가 아니라 한 가지 주제로 일관된 기록을 이어나가는 일을 기록이라고 말씀하세요.
0: 지금부터 이제 기록이라고 함은 꼭 적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순간을 붙잡아 두려는 모든 시도.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의 주제로 일관된 기록을 이어가는 일.
2: 그렇습니다.
0: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2: 그 첫 번째는요. 제가 지금 오늘 가지고 왔는데
0: 책을 두 권 가지고 오셨어요.
2: 이게 더 책 같죠.
0: 기록하기로 했습니다와
2: 바로 이것. 네. 5년 다이어리입니다.
0: 5년 다이어리요?
2: 네. 그 5년 다이어리는 보여드리고 싶네요. 다독님들께.
0: 지금 본인의 다이어리인
2: 네, 맞아요.
0: 거잖아요. 네.
2: 제가 실제로 쓰는 5년 다이어리인데요.
0: 중간에 집게를 왜 해오신 거예요?
2: 이건 부끄러워서 제 일기 쓴 부분입니다.
0: 아, 그 저기 우리가 펼쳐볼까 봐 잠금장치에 오신
2: 잠금장치였어요.
0: 거예요?
2: 잠금장치였어요. 네. 자물쇠라 할 수 있는.
0: 그 부분이 저기 공란이면 그거 어떻게 할까요? 보여주세요. 진짜
2: 공란이 아, 여기 좀 보이지 않나요?
0: 아, 네. 아, 보이네요. 네.
2: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방법인데요.
0: 네. 5년 다이어리를요?
2: 이 5년 다이어리를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오늘이 5월 12일이면 이 페이지를 열면요. 2026년, 27년, 28년 이렇게 5년간의 빈칸이 있고요. 그러면 매년 아~ 그 해에 네.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 날짜의 일기를.
0: 네. 그분 작년 이맘때 내가 뭘 했지?
2: 네.
0: 2년 전에 내가 뭘 그걸 알 수
2: 바로 알 수 있어요.
0: 약간 요즘 왜 휴대전화의 아, 그 서비스 중에 하나가 뭐 5년 전에 뭐 네. 오늘을 그 뭐 해서 플래시백 그 기능이 있잖아요.
2: 네, 네, 네.
0: 그거네요?
2: 그걸 일기로 할 수 있는 거예요.
0: 네.
2: 그래서 이게 오히려 첫 해 쓸 때는 조금 심심해요. 써나가는 게. 근데 두 번째 해 왔을 때부터는 작년에 나를 만나고 세 번째가 되면 재작년, 작년에 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0: 아.
2: 그래서 이 기록이 그러니까 내가 쌓여가는 느낌도 바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자랑을 하자면 네. 이제 5년을 다 쓰고 이제 새로 5년을 시작했거든요.
0: 아,
1: 6년 차.
2: 6년 차.
0: 아, 지금 이제 자신 있게 펼쳐놓은 부분이 2026년 5월이군요.
2: 네, 네,
0: 그럼
2: 그렇습니다.
0: 이제 2030년까지 쓰셔야 되는 거예요?
2: 쓸 수 있게 조금 좋은 걸 샀어요, 이번에. 저에게 선물을 주려고. 5년 다이어리도 있고 3년 다이어리,
0: 아,
2: 10년 다이어리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네. 해보니까

0: 5년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10년 너무 길어.
1: 저 10년 해야지. 장기 투자해야지. 아,
0: 그렇죠. 그렇죠. 네. 가능하실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짧게 약간 뭐 3년?
0: 네, 3년도.
1: 그러니까 이게 거. 내가 만약에 지금 무슨 고등학생이다. 그럼 3년 다이어리가 의미가 있을 테고. 그렇죠. 내 직장 생활이 이제 10년 남아서 나 10년을 의미 있게 써야 돼 하면 10년짜리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1: 저 10년 남았거든요. 10년.
0: 아, 바로 시작하시면 돼요.
1: 아, 그래요? 네. 지금이에요. 네, 바로. 늦었다고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이.
0: 이 책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기록은 지금 시작하는 게 제일 빠르다.
2: 1월 1일에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안 돼요. 안 돼요.
1: 아니, 그냥 지금 바로. 그럼 만약에 우리 함석영 마케터님이 이런 다이어리를 구입하시는 건 몇 년짜리 구입하실 것 같아요?
2: 아, 안 그래도 저는 그 보이드펜이 한번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아 내가 과연 3년이고 5년이고 쓸 수 있을까 싶어서
1: 하세요.
2: 네, 네. 고민하다가 이제 그게 품절이 되면서 제가 못 샀거든요.
1: 아 이게 또 유행이구나. 네.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거구나.
0: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인증도 많이 하고요.
1: 그렇군요.
0: 이게 또 장점이 오늘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작은 서점 녹음을 했다라고 일기를 쓰면 내년에 그 일기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만난 사람들도 떠올려 볼 수 있어요. 그런 장점들도 있어요.
1: 그러니까 정말 좀 심심할 때 휴대전화 하나 달랑 있을 때 그 캘린더를 이렇게 막 아. 2년 전 거 뭐 이렇게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어머 내가 2년 전 5월 뭐 12일에 이 사람들이랑 저녁에 약속이 있었구나. 그러면 더 궁금하면 이제 저기 갤러리까지 찾아보면, 어머, 이때 이 모습이었네. 그 가끔,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을 많이 하는 이제 나이가 된 거잖아요. 아, 그거를 네.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할 수 있다는
0: 얘기는.
1: 저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었네요.
0: 그러네요. 그거를 한 권에 뺄 수 있다.
1: 아,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0: 네. 제가 지금 책을 소개하러 온 건지.
1: 다이어리 파일. 지금 저기 스튜디오 나가면 잔뜩 박스에서 꺼내시는 거 아니에요? 아,
0: 그러게요.
1: 네, 영가 판매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네. 소개해 주실 기록은요?
0: 네, 두 번째는요. 하루에 하나씩만 좋은 순간을 줍기예요. 그래서 작가님이 1줍, 1일 1줍이라고 표현하세요. 그 어떤 거냐면 오늘 하루에 행복까지는 아니고 네. 행복의 희응 정도가 되는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일들 있잖아요.
1: 네.
0: 그거를 일기를 쓰든가 아니면 네. 작가님은 어떤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해서 올리셨대요. 이제 그렇게 기록하는 방법인데요. 이 기록을 시작하신 이유가 출근을 하기 싫어서 였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출근하기 너무 싫으니까 오늘 집을 나서면서 아 오늘은 나는 어떤 희응을 줄까 이러고 집을 나서셨대요.
1: 약간 본인을 위한 게임처럼.
0: 네. 미션처럼 준 거죠. 약간 슬픈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좋은 순간을 하나라도 주었다면 네. 오늘은 충분하다. 라고 하셨었대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저도 이걸 또 해보고 있거든요.
1: 아 그래 하루에 매일매일.
0: 네, 네 하루에 희응을 주면 내가
1: 초성은 다 바뀌어도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나의 오늘 기쁨이야 나의 기억일 수도 있고 이렇게 작은 기쁨을 줍는 건데 이런 것들을 주워놔 보면 또 모였을 때 내가 이런 때 기분이 좋고 행복한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그 일을 더 자주 해주라라는 제안을 해주세요.
1: 그러면 오늘 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5월 12일 화요일 밤에 희응 뭐가 있으세요 오늘?
0: 희응 오늘의 네, 희응은 네, 네, 네. 네 오늘의 행복 희응은 네 PD님과 맛있게 오랜만에 중식을 먹었다. 초성은 네. 행복의 희응에서 갖고 행복이라는 어떤 거대한 것이 네, 아니라 네. 희응 요만큼도 네. 기쁨이고 행복이다.
1: 그런 네. 거군요. 저는 네. 이제 희응으로 시작하는 무슨 단어를 한잔 뭐 이런 걸 계속 생각했는데 아
0: 네네.
1: 그럼 우리 함석영 마케팅 오늘 뭘 주울 수 있어요?
2: 오늘 네. 제가 늦을 뻔 했는데 네. 이제 와이프가 태워줘서 안 늦었다는 네, 아침의 기적.
1: 무료 라이딩 네. 이런 거. 네. 아,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한 단어를 네. 어디단가 적어두는
0: 네.
1: 거예요.
0: 네. 이런 것들을
1: 이거는 이런 건 사실 뭐 성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도 오늘 하나 단어 저기 자기 전에 엄마한테 꼭 얘기해줘 하면서 소통의 방식으로도 네. 좋겠네요.
0: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활용 가능해요. 그러니까 오늘 중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이제 그게 아주 사소할수록 더 좋거든요. 그거를 어떤 분은 종이에다 써서 모아서 네. 이렇게 병에다 넣어 놓으시더라고요.
1: 아, 딱 접기 같이 해서.
0: 네, 네. 그렇게 하신 분도 봤어요.
1: 정말 나를 행복해하게

0: 주는 그 기록들을 다양하게 실천들을 하시네요. 네. 다양하고 굉장히 감동적인 그 항아리는 정말 나잖아요. 그쵸? 온전한 그 네, 나의 네, 한 네. 그 감정의 덩어리 그처럼. 자, 그러면 세 번째 방법은요. 네. 재밌다. 기록이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군요.
1: 당장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0: 아, 저는 처음에 기록이라는 그 얘기 단어를 가져오셔서 아, 그래 우리는 정말 기록의 문화를 가진 민족이에요. 우리는 뭐 승전이게요, 실록의 무슨 세계문화유산 기록유산이 우리가 20개 돼요. 뭐 그런 어떤 거창한 거시적인 네. 기록만을 생각했는데 네. 기록이 정말 소소하게 나의 행복을 네. 쌓아주는 도구가 될 수 있군요. 네. 자, 세 번째 방법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세 번째 기록은 저희 다독이님들 중에도 글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에세이를 위한 글감들, 글감 수집 방법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흔한 마음을 포착하고 기록하기 네. 예요. 요거는 제가 글 쓰고 싶어 하시거나 작가님들한테 자주 말씀드리는 방법이기도 한데 그 순간 내 마음에 떠오른 어떤 마음이나 단어들 있잖아요. 네. 그걸 정제하지 않고 바로바로 메모장에 메모를 해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순간에만 떠올릴 수 있는 단어, 표현이거든요. 이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른 단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포착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이거 메모장 하나를 휴대폰에 만드셔서 계속 꾸준히 쌓아놓으시면 나중에 글 쓰실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상의 디테일 기록하기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요것은 거의 관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관찰은 옆자리에 대화를 좀 듣는다든가 네. 재밌는 대화들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목격한 장면을 쓴다든가 혹은 친구의 말을 기록해놓는다든가 라는 건데요. 제가 아까 피디님하고 밥 먹으면서도 네. 잠시만요. 저 메모 좀 할게요. 그리고 피디님이 그래서. 하신 얘기를 기록했거든요.
0: 예를 들면?
1: 저희가 이제 약속에 한 5분, 10분씩 조금씩 늦어서 서로 같이 늦어서 만났거든요. 우리는 왜 늦는가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피디님이 늦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는 항상 그전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늦는다.
0: 에이, 참.
1: 조금만 더 편집하고 나가야지.
0: 멋있게 한다. 또. 네, 네.
1: 네, 그러다가 네. 늦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서, 잠시만요. 그리고 메모했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기록해서 메모하는 걸 말합니다.
0: 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1: 네, 세 번째는 네. 빌려 쓰는 글감 기록하기라고 해서, 저희가 뭐 요즘 콘텐츠들도 너무 많고 아티클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데 그때 그 글에 글감만 가져오는 거예요.
0: 글감을 가져온다.
1: 네, 예를 들어 오늘 내가 어떤 블로그에서 어떤 분이 출근하는 길에 매일 보는 풍경에 대해서 글을 썼다. 그러면 글감만 가지고 와서 나도 네.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출근할 때 매일 보는 풍경을 뭐라고 쓸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 김신재 작가님은 그런 글감들만 모아놓은 폴더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글을 쓸 때 거기서 꺼내 쓰시는 거죠. 네. 글감만 빌려와서.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책뿐만 아니라 어떤 노래나 네. 뭐 블로그, 맞아요. 또 뭐 SNS 이런 수많은 곳에서 글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글감이 없어 글을 못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한다고 하셨어요.
0: 그러니까 약간 요 지금 소개해 주셨던 이 세 번째 방법은 그 창작을 좀 업으로 하는 분들에게는 네. 필수적인 네.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1: 팁을 알려주셨어요.
0: 그러네요. 그럼 또 이제 마지막 방법 네. 들어볼까요? 네.
1: 마지막 방법을 제가 실천하고 있는데 참 너무 좋아요. 네.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록하는 방법들입니다. 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나 할머님의 목소리를 녹음하신대요. 뵐 때마다 짧은 영상을 찍어두는데 그게 어떤 뭐 자기적인 영상이 아니라 네. 일상의 모습들을 짧게 기록해 놓으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 가면 엄마가 반찬하시는 장면을 꼭 찍어놓고 있어요. 그 레시피는 어디서 구할 수도 없고.
0: 영상으로요? 그냥 네. 휴대전화로?
1: 그리고 계속 여쭤봐요. 네. 엄마 이건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엄마가 막 대답해 주시는데 물론 그 맛이 안 납니다만 그렇게 기록해 놓고 목소리와 그 장면들 그 네. 순간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0: 우리가 자녀들은 정말 1분 1초 그 커가는 맞아요. 장면을 그냥 꾸역꾸역 네. 휴대전화 용량이 넘칠 때까지 그렇게 적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정작 부모님에 대해서의 그쵸. 기록은 네. 그리고 부모님도 이렇게 영상 찍으려고 그러면 아유 찍지 마 되게 귀찮아하시는데 사실 지금이 제일 부모님의 젊은 그쵸. 모습인데 그걸 항상 강구하고 네. 있습니다.
1: 그걸 또 자주 하니까요. 네. 저희 어머니도 처음에 네. 아유 찍지 마 이러시다가 이제는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약간 좀 익숙해지시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네요. 네.
1: 또 하나 마지막으로 네. 알려드릴 게 소중한 사람의 손글씨를 모으는 것인데 작가님의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셔서 네.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학교 갔다 오면 거기에 쪽지를 남겨놓으셨대요. 뭐 밭에 나간다. 라든가
0: 그거를
1: 다 모으시기 시작한 거예요.
0: 네네네.
1: 그리고 이제 저도 그러는데 부모님들이 반찬을 해서 보내주시면 거기에 이름이나 반찬 이름을 써놓으시잖아요. 그 메모들을 이제 저 일기장 이렇게 붙여놔요.
0: 아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시면서 제가 약간 울컥하는 게 나중에 먼 훗날 부모님 안 계실 때 그거 보면 너무 슬플 것 같은데
1: 그렇죠. 아 눈가고.
0: 그러니까 영상이랑 이런 거랑 좀 달리.
1: 네. 그 필 압이 느껴지는
0: 필 압.
1: 게
0: 아,
1: 그때 진짜 지금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0: 너무 울컥하네요. 말만 들어도 그 감동을 미리 조금 준비를 해두라는 말씀이시고요.
1: 네. 감사한 마음을 담아. 네.
0: 지금 굉장히 뭐 여러 가지를 소개해 주셨는데 좀 이렇게까지 기록을 해야 되나 이렇게 부담이 좀 밀려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래서 22가지를 다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한두 개를 시도해 보시다가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변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마지막으로 그래도 여전히 기록을 좀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 하면 기록을 결심하도록 한마디 남겨주신다면요. 네. 작가의 말을 좀 빌어서.
1: 네. 네. 제가 이 말이 너무 좋아서 이 문장들이 좋아서 책 뒷표지에 내세우기도 했는데요. 네. 무엇을 기록해야 하냐고요.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기록하세요. 우리가 사랑한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질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록해두기만 한다면요. 네.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꼭 기록해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기록 이 두 글자로 많은 얘기들을 사실 밤새워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그렇군요. 굉장히 감성적인 단어네요. 기록.
1: 실록에서 기록까지.
0: 실록이긴 잊어주세요. 네. 자, 또 이 짠한 이 뭉클해진 또 마음을 어떤 음악으로 좀 달래볼까 하는데 어떤 추천곡 네. 들어볼까요?
1: 오늘은 옥상 달빛의 에세이라는 곡을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가사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너의 인생을 책으로 쓰면 어떤 문장으로 시작할래? 한 편의 에세이, 이건 나만이 쓸 수 있는 것. 내 기록은 나만이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이 노래 들으시면서 예, 5년 다이어리 구입하시고요.
0: 이거 봐. 나가면 우리한테 팔 것 같아.
1: 네. 오늘의 기록이라도 네. 당장 시작해 보시기를 네. 네, 추천드립니다.
0: 네, 옥상 달빛의 에세이 듣고 오겠습니다.

0: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도움되는 책 연구에 김보희, 함서경 책 만드는 두 분을 이제 연구원으로 모시고 오늘은 기록에 도움이 되는 책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엔 함서경 연구원님이 골라온 책 만나볼까요?
1: 아, 네. 제가 가져온 책은 와카타케 치사코 씨의 인생의 오후에도 축제는 벌어진다라는 책입니다.
0: 저는 책이 그냥 팡팡이 저기 이 음향이 이렇게 지원이 돼요. 네. 뭔가 이게 축제라 그래가지고 불꽃놀이를 이렇게 저기 그림 있잖아요. 이게
1: 네 맞아요.
0: 뭔가 굉장히 즐겁고 막 신나고 막 들뜬 느낌이 확 드는데요. 책을
1: 당장이라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네. 느낌이 들면 좋겠다. 네. 이런 무리한 부탁을 디자이너님한테 드려서 고심 끝에
0: 편집자님의 의도가 있군요. 아니 네. 너무 좋아요 이런 느낌이. 야호 막 이러면서 책을 집게 될 것 같은. 그런 책이죠?
1: 네, 맞습니다. 네. 이 책 자체가 이제 네. 작가님의 이제 이야기가 네. 좀 생각보다 노년에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들을 편견들을 좀 깰 수 있고 또 용기와 희망도 주는 이야기여서 이렇게 제목을 골라봤고요. 네. 이 작가님이 이렇게 좀 특이한 게 젊은 시절에 이제 글을 쓰고 싶기는 했지만 이제 가정을 돌보느라 좀 틈이 없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네. 가정의 부반장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네. 하세요. 다 이제 아이들을 어렸을 때는 육아에 신경 쓰느라 바빴고 그리고 크고 나서도 크고 작은 일들 계속 손을 봐야 되니까 시간이 하루 종일 금방금방 가잖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은 언제나 2순위, 3순위로 이렇게 밀려났었는데 이제 55세에 남편을 잃고 자녀들도 출가를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젊은 적에 꿈이었던 작가를 이제 아들의 권유로 이제 도전해보기로 했는데 문화센터에서 열린 글쓰기 강좌를 이제 듣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무래도 좀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컴퓨터도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뭐 사자도 느리고 글도 배우는 게 좀 늦었지만 좀 너무 이 글쓰기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재밌고 신나서 열심히 하다 보니 이제 8년 뒤에 소설로 이제 문예상을 타게 되거든요. 네. 그 출판사에서 열었던 그 문예상을 타고 네. 그 다음 해에는 그 일본 최고 문학상이라고 이제 불리는 아쿠타가와상을 타서
0: 아쿠타가와상을 받았어요.
1: 예. 그래서 이제 이 책은 그 상을 받기 전과 후를 생생하게 담은 산문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50대 글을 쓰기 시작한 사람이 8년 만에 소설을 써서 일본 최고의 문학상을 받는다. 예. 거의 뭐 우리 일본의 박완서 선생님 같은 분이시라고 해요. 아니 그 우리 아쿠타가와 유노스케 예전에 이제 라쇼명을 다루면서 이제 이 작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아쿠타가와 상은 그의 이름을 딴 이 상이 굉장한 상이잖아요. 그죠?
1: 예. 네. 이 상을 받는 분들이 그것만으로도 엄청 화려한 출발을 할 정도로 신문에서도 네. 엄청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책들도 계약이 잘 되는 네, 신인으로서는 너무 특별한 상인데 신인 상이고요. 그리고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업적을 기리고자 만든 신인 문학상인데 1935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지금 주고 있고요.
0: 아, 이 상은 1년에 두 번 줘요?
1: 예, 예. 그런데 이 상이 이슈가 됐던 게 마땅한 작품이 없으면 수상작을 주지 않아서 그걸로 사실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0: 엄격한 기준을 넘겨야지만 받는 상이군요. 예,
1: 되게 아날로그틱하게 네. 이제 그 수상작 없음을 딱 칠판에 붙이고 신문 기자들이 올해는 수상작이 없다.
0: 아, 종종 없나 보죠?
1: 예, 이게 종종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저도 찾아보니까 여태까지 155번을 줬는데 그중에 네. 32번을 안 네.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마땅하지 않으면 주지 않고 그리고 또 말이 많았던 게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이 이상 못 받았어요.
0: 한 번도 못 받았어요.
1: 말이 많았다. 그 작년 말에 베스트셀러가 됐었던 그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그 스즈키 유이 작가도 네. 이 상을 받아서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0: 맞아요. 네.
1: 그 작가는 최연소 수상자로 화제가 됐는데 이분은 역대 거의 최연장 수상자.
0: 보니까 지금 오늘의 주인공.
1: 예. 그 이분보다 더 더 나이가 많으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0: 아, 그래서 네.
1: 수상자 중에 네. 75세에 받으신 분도 있으세요.
0: 아, 그래요?
1: 예, 그래서 오. 그분 다음으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 또 근데 거의 이제 최연장.
0: 어, 거의 두 번째 정도. 아, 애매한데요.
1: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그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60대, 70대 상을 신인상을 받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0: 그쵸.
1: 늦게 시작해서 노년에 받는 경우가 정말 드물기 때문에.
0: 야, 이제 그 상이 이제 약간 신인상격인 아쿠타가와상인데 노년에 받았다. 예. 그렇죠. 네. 아, 근데 뭐 신인이라는 거는 뭐 노년의 반대말이 전혀 아니니까.
1: 아, 그렇죠.
0: 그 아까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문화센터에서
1: 예. 네,
0: 글쓰기 강의를 듣고 그랬다는데 그걸로 이렇게 갑자기 짠 하고 작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1: 아, 저 이분의 이야기를 사실 그 얘기 듣고 너무 혹해서 대체 무슨 비법이 있나 열심히 한번 읽어봤거든요.
0: 네.
1: 이분이 보니까 그 처음 5년 정도는 계속 이제 연습에 비슷했었고 이제 그러다가 본인이 아, 나는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그런 철학 같은 게 어느샌가 생겨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 남편이 떠나고 나서 본인이 이제 가졌던 앞으로는 내 인생이 우울해질까? 뭐 더 힘들어질까? 몸이 계속 아프기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 나는 나대로 잘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내용을 다뤘던 노년 그 소설이 되게 잘 됐던 건데 네. 이분의 서사랑도 너무 잘 맞아서 네. 그 당시에 영화까지 됐었고
0: 야, 그게 네.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겠네요.
1: 예, 그 이분 자체가 그래서 그 수상 소감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딱 수상 당일에 출판사 식구들이랑 다 같이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편집자들도 다 아들, 딸
0: 그렇겠다.
1: 정도 되는 나이 되어서 그렇겠다, 네. 이제 막 두근두근 하다가 수상 발표가 나서 진짜 내가 상을 받았네? 놀랐는데 이 편집자들이 너무 기뻐하니까 거기에 약간 본인은 좀 떨떠름하고
0: 얘들 왜 이러지?
1: 잘 됐다. 그런데 그 기뻐하는 모습 보고 아 이런 친구들과 계속 오래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본인이 일을 젊었을 때 해본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을 정리하는 그 세대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네. 다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열정적이고 기뻐하고 이렇게 마음껏 슬퍼하고 이런 친구들과 함께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0: 이게 이제 좀
1: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0: 젊어서 이런 하시죠. 상을 한창 막 일할 때 이런 상을 타면 아, 역시 내가 해낼 줄 알았어. 속으로는 내가 노력한 보람이 있어. 이제 이런 게 먼저 드는 감정일 텐데 이분은 저런 젊은 친구들과 내가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오늘 이제 또 계기가 되겠구나.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네요.
1: 네. 이분 진짜 읽을수록 회사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다.
0: 아, 그래요?
1: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굉장히 그 비단결 같은 그런 분일 것 같은데 그 어떤 면에서 우리 마케터님이 생각하는 이 책의 가장 큰 강점은 뭐예요?
1: 일단 이 표지가 정말 예쁜
0: 아, 인정.
1: 이 표지가 그 정말 화사한 꽃이랑 그리고 불꽃놀이를 연상시키는 이런 박을 같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2: 반짝거리네요.
1: 예, 이 반짝반짝거리는데 특히 뭐 해가 있을 때 밖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더 화사하고
0: 아, 그래요?
1: 예, 봄이 딱 느껴지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핸드백이든 뭐 에코백이든 넣어 다니면 봄을 갖고 다니신다. 예, 자기 인생의 봄을 갖고 다닌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
0: 아, 내 인생의 봄이다.
1: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선물하기 좋은 책
0: 맞아요.
1: 라고 생각합니다.
0: 저도 그 생각했어요. 떠오르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1: 이게 또 남들이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네. 자기만을 위해서 또 시간을 가져본 사람의 이야기가 또 용기도 되고 네. 또 응원도 되니까 이 책 자체가 정말 선물하기도 너무 좋은 책이지 않을까. 특히 이분이 이제 소설을 업으로 삼고 나서부터 네. 몸이 급격히 좀 안 좋아지시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또 같이 이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많이 남겨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볼 때도 아 만약에 지금 내가 예전 같지 않게 좀 고통을 좀 갖고 있거나 뭐 고관절이 아프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근데 받아들이고 나면 좀 더 내 인생이 이렇게 가라앉진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좀 구체적인

0: 응원이라고 해서 생각을 해서 네. 좀 저는 선물하기 좋은 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 그럼 세 가지 포인트 중에서 또 마지막은요?
0: 예, 마지막은 교환 독서라는 젠지 세대의 지금 붐이 있거든요.
1: 교환 독서요?
0: 예예. 예. 이게 그 SNS 상에서 좀 많이 이제 먼저 알려졌는데 그 두 사람이 한 네. 책을 가지고 네. 읽는 건데요. 먼저 읽은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페이지나 구절에 메모를 이렇게 적고 접어놓고 해서 주면
1: 서로 서로
0: 거기에도 댓글을 다는 식으로 이렇게
1: 좋다.
0: 네. 네. 그렇게 책을 서로 뭐 한 4명, 5명까지도 이어서 쓰시기도 하고 그런 이벤트를 많이 열었는데
1: 그래서 약간 그 편집을 띄엄띄엄 이렇게 예. 좀 여백을 많이 놓으셨구나. 여기다 충분히 메모를 할 수 있겠군요. 네.
0: 교환독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벤트를 편집자가 그 본인의 어머니와 함께 해봤는데 너무 좋았다고 예. 하더라고요. 네. 네. 좀 독립해서 나와 살고 이제 부모님과 볼 시간이 많이 없는데 이 책을 그럼 우리 다음 만날 때 같이 네. 엄마가 그 좋았던 부분 줄 쳐서 나한테 주면 내가 거기에다 댓글 달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서로 또 이 사람의 서사를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 모녀 관계가 더 돈독해졌다는 네. 네, 후일담을 전하며
1: 좋네요.
0: 가정의 달에 어울리는 책이 아닐까.
1: 너무 좋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그 기록이랑 연관이 되는구나. 예. 지금 우리가 주제를 지금 까먹고 있었는데
0: 이분의 그 어떻게 보면 꾸준한 기록이 또 한 사람의 또 다른 기회가 됐기도 하고 하는 부분에서 좀 많이 또 이렇게 응원까지 되는 걸 보면 아 기록은 정말 좋은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1: 와카다케 치사코라는 작가 혹시 우리 김보희 대표님도 그전에 좀 알고 계셨어요?
2: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아까 시상식을 노심초사하면서 봤다는 걸로 보아서는 이제 수상할 걸 기대하셨을 그쵸? 만큼 뭔가 있었다는 건데 좀 몰랐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1: 아무튼 굉장히 그 이 작가 자체가 너무나 많은 서사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와 이 책 얘기를 하고 싶으면 작가에 대한 어떤 좀 사전 지식을 좀 갖고 얘기를 시작하면 좋고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아름다운 문장들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문장도 좀 공유해 주시죠.
0: 아, 예. 나는 느려터진 완행열차입니다. 빠르게 잘 달리지도 못하죠. 느릿하고 느긋하게 때로는 차창밖 풍경을 즐기면서 왔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도 모르게 이곳에 도착해 있더군요. 나는 의외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의외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글에서 이제 따온 거고요. 네. 이 이야기 자체가 본인은 사실 그만두고 싶은 일도 너무 많고 하다가 많이 해서 너무 많아서 정말 평범한 사람인데 이상의 글쓰기를 할 때만큼은 좀 기쁘고 더 알고 싶고 해서 이렇게 좀 열심히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나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속 이제 본인이 몸과 화해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던 일들 환경을 잘 받아들이면서도 그로 인해서 포기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계속 생각하면 인생이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좀 자기개발적인 메시지도 있고
1: 아니요, 네,
0: 예, 네. 그 응원의 이야기에 담겨 있어서 이런 문장을 많이 공유도 해주시고 네. 블로그에도 막 이렇게 밑줄쳐서 이 문장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도 많아서 네. 예, 공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1: 책이 가볍고 이렇게 만지작만지작 지금 계속 손때 묻을 정도로 지금 계속 만지작 하고 있는데 그냥 딱 펼쳤는데 14페이지에 보면 와카다케 치사코님의 글에서는 늙는다는 말이 불안이나 슬픔이 아니라 자유나 해방으로 읽힌다. 오랜 시간 가족들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마침내 자신을 위해 살아보는 시간. 잃어버린 것보다 남은 것들을 세어보며 그것들이 아직도 이렇게 빛난다는 걸 발견하는 시간으로. 그런 책입니다.
0: 예.
1: 근데 저 또 이렇게 앞에 한번 딱 펼치고서 뒤에 또 펼쳤는데 또 발견한 것이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나도 이제 할머니. 젊음이라는 자원도 서서히 바닥나고 인생에서 맡았던 역할들도 하나 둘 끝나갑니다. 이제는 다 우려내고 찌꺼기만 남은 걸까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가볍습니다. 체면 따위 굳이 신경 쓰지 않고 이제는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 삶은 언제든 새롭게 빚을 수 있습니다. 했어요. 딱 이 마음인 것 같아요. 이런

0: 있다라는 좀 희망찬 그 얘기인데 혹시 우리 김우희 대표님 저 굉장히 뭐 이렇게 공감하듯이 맞아요 하는데 예. 네 한번 소감 좀 들어볼까요?
1: 저도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까 읽어주신 부분에 무얼 잃었는가가 아니라 뭐가 남겨졌는가를 생각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잃은 것만 생각하면 한없이 잃기만 맞아요.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나한테 좋은 것만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남은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해야겠다. 그걸 기록해야겠다.
0: 너무나 연관이 네, 예, 기가 막히게 됩니다. 네. 네, 네.
1: 라고 생각했습니다.
0: 맞습니다. 전 10년 다이어리를 지금 사겠다는 생각을 계속 지금 머릿속에 기록. 네. 그게 나중에 내 인생 오후에
2: 축제.
0: 정말 축제로 빛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2: 이분도 근데. 8년 걸렸으니까.
1: 그러니까.
0: 예.
2: 10년이면.
0: 그때조차 없어서. 근데 뭐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돌이켜볼 수 있고. 그렇죠.
1: 네. 그렇게 쓰다 보면 네. 또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시기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기록이라는 게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 인생의 오후에도 축제는 벌어진다. 이 내용과 어울리는 노래 골라오셨죠? 함석영 마케터님이.
2: 아 네네. 그 악뮤의 노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노래고요. 이 노래를 이제 우연히 듣고 있는데 그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라는 이 가사를 듣고 이 책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고 이 밤에도 너무 잘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아닐까 생각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작가분이 이제 아픔을 그러니까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정말 힘들었던 내용도 여기에 많이 담았는데 그 뒤에 아픔 뒤에 자신의 기쁨도 그러니까 자신의 작가의 삶도 이렇게 찾았고 몸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아도 이제 자식벌의 청년들과 또 일을 하면서 또 어느 때보다 바쁘게 살고 있는 이런 오늘의 기적 같은 일들을 이제 담은 책이어서 요 음악이랑 되게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0: 네. 훈훈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도움되는 책 연구회 김보희, 함석영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한 달 뒤에 또 봬요.
1: 네. 네. 한 달 뒤에 또 뵙겠습니다.
0: 한 달을 어떻게 들을지. 저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입니다. 이 책은 사랑이 무한한 확장이 아니라 가지치기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지브란은 오히려 사랑이 우리를 가지치기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들, 우리를 작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을 잘라낸다고 말합니다. 가지치기를 당한 나무가 봄에 더 풍성하게 꽃을 피우듯 사랑의 고통을 통과한 사람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집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그대에게 손짓할 때 그를 따르라고. 비록 그 길이 험하고 가파를지라도. 왜냐하면 사랑은 그대를 왕관 씌우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대를 성장시키기 위해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대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고 그대의 가지를 더 높이 뻗게 합니다. 뿌리와 가지, 사랑은 우리를 하늘로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그래서 더 높이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되 사랑으로 구속하지 마라. 그보다는 그대들의 영혼의 두 언덕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두어라. 서로의 잔을 채워주되 한쪽의 잔만 마시지 마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서로는 혼자이게 하라. 마치 류트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위해 떨리지만 서로에게는 혼자이듯이 함께 있되 거리를 두어라.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싶고 모든 순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브란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 그 사이에 바람이 춤출 공간을 남겨두라고. 그 사이에 바다를 두라고. 왜냐하면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서로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가슴을 주되 서로의 가슴 속에 가두지 마라. 오직 삶의 손만이 그대들의 가슴을 담을 수 있다. 함께 서 있되 너무 가까이 서지 마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자랄 수 없으니까요. 사랑은 서로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브란은 말합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12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강원동해안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기 개화입니다. 내일 고기압에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강원도 산지는 구름 많은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5mm 안팎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륙지방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오전까지 전국 내륙과 서해안, 전남, 남해안 지방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이나 강, 호수 골짜기 인접한 도로는 안개가 더 짙게 끼겠고 짙은 안개로 이슬비가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서해상과 남해서부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일부 섬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호남과 경남 지방 가끔 구름만 끼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전라권과 경남 서부 내륙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20mm입니다. 모레 아침 기온 서울 15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5도, 모레 낮 기온은 서울 30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 중심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서울 지방의 경우 낮 최고기온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에서 5mm 미만 비가 조금 온 곳이 있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24도, 신의주 최저 12도, 최고 18도, 개성은 최저 13도, 최고 24도, 함흥 최저 12도, 최고 27도, 청진 최저 10도, 최고 기온 17도가 예상입니다. 각 지방의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4도, 인천, 수원 13도, 낮 최고 서울 26도, 인천 23도, 수원 25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대체로 맑겠지만 산간 지역은 오후부터 밤사이 구름 많이 끼겠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철원 춘천 12도, 대관령 7도, 강릉 15도, 낮 최고 춘천 27도, 대관령 22도, 강릉 26도가 예상입니다. 충청 남북도 가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청주 충주 세종 13도, 대전 14도, 낮 최고 청주 대전 27도, 충주 세종 26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전북 대체로 맑겠고 전남권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13도, 군산 12도, 광주 목포 14도, 낮 최고 전주 26도, 광주 27도, 군산 목포 23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구름 많다가 새벽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부산, 창원 14도, 울산 13도, 낮 최고 대구 28도, 부산 22도, 울산 창원 24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제주 14도, 서귀포 16도, 낮 기온 제주 21도, 서귀포 22도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고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19도가 예상입니다. 서해 5도, 흐리겠고 백령도 아침 기온 11도, 낮 최고 기온 15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6.6도, 습도 73%, 해 뜨는 시각 5시 25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조율을 위해 서울을 찾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잇따라 만납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예방을 받고 접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쇄 접견을 통해 최근 국제정세 동향과 함께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센트 장관과는 한미 관세 협상 진행 상황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더불어민주당 내 당내 경선이 오늘 치러집니다. 후보로는 박지원, 조정식, 김태년 의원이 출마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 현장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낸 조정식 의원의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김태년 의원의 추격도 매섭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부의장 후보도 각각 선출할 예정입니다. 매각을 진행 중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하자 공고 하루 만에 마감됐습니다. 홈플러스는 많은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함에 따라 희망퇴직 신청 접수를 조기 종료하게 됐다고 공지했습니다. 홈플러스는 희망퇴직자에게 퇴직금 외에 3에서 12개월 분의 기본급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지한 상태입니다.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담당 박상용 검사를 수사 절차 규정 위반으로 중징계해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대검의 징계 청구 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부패한 조작 검사 박상용을 엄중하고 강력하게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조작 검사들의 비위를 끝까지 파헤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더는 정치 검찰의 행태가 존속할 수 없도록 민주적 사법체계 확립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팀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헌법 가치를 침해한 중대 범행이라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사익을 추구한 만큼 중한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무차별 폭행한 한국인 관리자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관리자로 일하던 경기 화성시의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최소 22차례에 걸쳐 박치기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뇌진탕 등 부상을 입었지만 A씨 측으로부터 치료비를 포함해 60만 원을 받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30대 관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3부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함께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산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새벽부터 오전까지 전국 내륙과 서해안,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화려한 볼거리로 화제를 모았던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속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화려한 의상과 볼거리를 안겨주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1편이 판타지 같은 이야기였다면 2편은 팍팍하고 냉혹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화 이야기 데이빗 프랭클 감독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만나볼게요. 신의 21의 이다희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마돈나의 보그. What are you looking at?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I'm going to make something of this job.
2: You could write a book. The definitive Miranda Priestly expose.
3: May the bridges I burn light my way.
4: 오늘은 달라진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패션계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 데이비드 프랭클 감독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이야기 나눠봅니다. 신의 21의 이다혜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4: 네, 20년 만에 속편인데 벌써 그게 20년 전이었군요. 요즘에 입소문을 타고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6: 네, 전 세계에서 지금 뭐 영화가 개봉하자마자 바로 첫 주부터 흥행몰이에 돌입을 했거든요.
4: 네.
6: 보통 이제 개봉 첫 주말 성적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이게 얼마나 흥행할지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 전 세계 흥행 수익이 2억 달러를 첫 주말에 바로 넘어 버렸다고 해요.
4: 네.
6: 그리고 메릴 스트립이나 에밀리 블런트 이런 그 배우들이 출연했던 전작들과 비교해서도 이번 영화의 첫 주말 성적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고요. 이게 20년 만에 속편이다 보니까 1편도 워낙 그 당시에 흥행을 많이 했었고 지금까지도 사실 이 영화가 굉장히 아이코닉한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2편도 이렇게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날 전후로 해서 샌드위치 연휴가 있었잖아요. 그때
4: 네.
6: 계속해서 뭐 박스오피스 1, 2위를 다투면서 슈퍼마리오 갤럭시와 함께 인기를 얻고 있어서 100만 관객을 벌써 돌파를 했고 1편도 사실 그때 한국에서 개봉했을 때 120만, 130만 그 정도 관객이었거든요. 1편 못지않은 인기를 한국에서도 얻을 것 같습니다.
4: 네. 앤 해서웨이가 입은 옷만 해도 40벌이 넘을 정도로 패션을 보는 즐거움이 쏠쏠한 영화인데요. 또 뉴욕과 밀라노 같은 도시들을 보는 재미까지 풍성한 볼거리가 정말 충분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5: 아마 이 시리즈 얘기할 때 볼거리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1편부터 그랬습니다만 이 볼거리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이제 1편에서는 뉴욕을 무대로 하고 있으면서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이 옷이 사람을 바꾸는가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4: 네.
5: 이 앤드리아라고 하는 주인공이 원래는 이제 패션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패션에도 관심이 없는 이제 그런 인물이다가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자기 커리어를 키워가고 그 패션지 조직 안에서 이제 정말 황골탈퇴하는지를 잘 보여주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이 배경이 되는 장소도 여러 도시를 바꿔가면서 패션의 뭐 중심지들을 두루 다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볼거리가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번에도 역시 이 뭐 화려한 패션은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고 하는 이 영화 제목부터 사실 되게 이례적으로 브랜드 이름이 아예 그 브랜드 명이 되는 경우잖아요.
4: 네, 맞아요.
5: 사실 영화들 중에서 패션 브랜드의 뭐 창립자 아니면은 뭐 대표 디자이너 이런 사람이 주인공인 영화들 꽤 있거든요. 근데
6: 네.
5: 그 어떤 작품도 브랜드 이름을
6: 맞아요.
5: 예, 이렇게 제목에 쓰진 않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네, 이 브랜드 이름을 정면에 내세운 영화답게 이제 그런 뭐 화려한 패션의 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20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최고의 볼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6: 영화 보다 보면 대사로도 이 브랜드 명품 브랜드 명들이 막 언급이 이제 자주 되는데
4: 그렇죠?
6: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는데 이 패션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들은 뭐 등장하는 소품이나 이런 뭐 벨트나 이런 거 하나하나 신발 이런 것들도 다 보는 재미가 확실히 있을 것 같고요. 1편은 또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뭐 제작 환경상 뭐 물론 영화에 굉장히 많은 뭐 명품들이나 의상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그 소위 PPL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협찬을 많이 못 받았었다고 해요.
5: 맞아요, 맞아요.
6: 근데 이번 2편 때는 아주 공격적으로 뭐 온갖 브랜드들이 아예 명칭이 엄청 많이 나온다든지 네. 아니면 매장 전체가 아예 뭐 배경으로 등장을 한다든지 패션쇼가 아예 이 등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1편보다 볼거리 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업그레이드 된 면이 있어요.
5: 네, 그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브랜드들이 아니, 너무 좋은 PPL 영화일 것 같은데 오히려 네.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그러니까 원래 원작이 있단 말이에요. 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고 하는 동일 소설이 있습니다.
4: 네.
5: 로렌 와이스버거라고 하는 작가가 썼는데 이 작가가 이제 패션지 보그의 편집장인 안나 윈투어라고 하는 인물의 이제 어시스턴트로 이제 일을 했던
4: 잠깐 했었다고 하죠. 네.
5: 근데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잠깐 일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작품을 썼고 이 작품에 나오는 이제 이 런웨이라고 하는 매체의 편집장 역할을 하는 그 캐릭터가 안나 윈터를 모델 직접적으로 모델을 하고 있다라는
6: 네,
5: 게
6: 미란다.
4: 예, 네, 네.
5: 출간 당시부터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뭐 워낙 소설도 인기였으니까 그랬지만 영화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거 안나 윈터가 싫어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4: 네.
5: 브랜드들에서는
4: 어쨌든.
5: 네. 너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안나 윈터 얘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세계 뭐 몇 대 패션쇼 뭐 파리 뭐 밀라노 이런 패션쇼들에서 가장 앞줄에 앉아 있는 선글라스 끼고 있는 금발 단발머리 여성이 안나 윈투어라고 하는 정도로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자기를 희화화했다고 싫어하면 어떡하지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1편 때에는 그런 브랜드들이 좀 몸을 사렸다고 한다면
4: 네.
5: 이제 그 이후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안나 윈터가 이걸 어떻게 봤느냐. 굉장히 좀 호의적인 식으로 인터뷰를 처음에는 약간 안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루머같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특히 최근 들어서 인터뷰한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네. 일단 메릴 스트립이 자기 연기를 해주는 거잖습니까.
4: 그래도 세계적인 스타가 됐죠. 원래도 알려지기도 했었지만.
5: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의 브랜드들이 더 적극적으로 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4: 네. 또 반면에 엄청나게 기대했었던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아쉽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6: 저는 이게 미디어 산업 변화 환경에 대한 그 이야기가 조금 더 강조되더라고요.
4: 그렇죠.
6: 1편을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이제 2000년대 초중반에 칭리 소설이라고 해서
4: 맞아요.
6: 그런 이제 류의 소설 이야기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영화에서도 비슷한 류의 영화들이 굉장히 한때 인기를 많이 얻곤 했었거든요. 이 에네소이라는 배우도 마찬가지로 뭐 프린세스 다이어리 같은
5: 그쵸.
6: 영화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1편을 봤을 때 그때 좋아했던 어떤 느낌을 다시 회상하거나 불러일으키고 이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싶었던 관객이라면 조금 그 기대가 빗나갔을 수는 있겠다. 이 직장 생활에 대한 어떤 고충이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직장 환경 내에서는 또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런 게 좀 더 중요시되다 보니까 패션의 볼거리, 그러니까 물론 아까도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패션계에 대한 1편이 보여줬던 어떤 판타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덜 보여준 것 같은 느낌? 그러다 보니까 2편은 방향성은 완전히 1편하고는 달라졌는데 그래서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5: 네, 저는 사실은 2편이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쪽이기는 하거든요.
4: 네.
5: 원작자가 1편만 썼어요.
4: 그렇죠.
5: 2편, 속편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뭐 저는 그런 것에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작품이 워낙 소설도 성공했기 때문에
4: 그렇죠.
5: 뭐 이 정도면은 속편을 쓰는 게 작가로서도 이득일 테지만 그런 배경 중에 하나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칭릿이라고 부르는 요 장르의 흥망성쇠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4: 맞아요.
5: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이 칭릿이라고 하는 장르가 급부상하던 시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성들이 이제 뭐 결혼보다 자기 커리어를 중요시하고 이제 그러면서 사회생활을 이야기하는 작품들이 대거 등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놓칠 수는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율배반적인 그런 상황이 급전개되는 시기에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칭릿이라고 하는 장르의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은 젊은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이 여성의 사랑과 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작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10대가 주인공인 경우는 사랑과 학교 생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4: 맞아요.
5: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한참 인기를 얻다가 이 장르가 쇠락하고 이제 굉장히 급부상했던 이 특히나 여성 독자들이 많은 장르라고 하면 도메스틱 스릴러라고 해서 그 나를 찾아줘 같은 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도메스틱 스릴러는 집 안에서 벌어지는 스릴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집 안에서 보통은 이 닫힌 문 안에 남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4: 네.
5: 근데 정말 이 동네에서 돈도 잘 벌고 예쁘고 잘생긴 부부가 사는데 저 집 알고 보니까 가정폭력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고 어느 날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가 용의자야. 뭐 약간 이런 식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이런 이야기들이 대거 이제 등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게 한동안은 이 커리어와 양립하면서 쌓아가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 같은 느낌이다가 굉장히 현실적인 좀 어두운 이야기로 방향을 바꾼 거죠. 그러면서 칭릿이라고 부르는 장르가 지금은 사실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4: 네.
5: 그렇게 20년이 지나서 이 브랜드 가치로서의 영화가 여전히 화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본 제작진이 이 2편을 만든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고심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지금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미디어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고 하는 제목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브랜드를 선망하는 마음입니다. 입고 싶은 거죠.
4: 네.
5: 너무너무 화려한 세계에 들어가고 싶고 그 세계는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름답고 화려하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이제 그런 마음이 1편에서 굉장히 중요했다면 20년 동안의 세상이 변해서 이제는 그 선망했던 세계에도 이제 뭔가 해가 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잘 다루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현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영화의 선택이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아 그치 이렇게 바뀌었지 더 이상 똑같을 수는 없지 하는 부분에서의 좀 깨달음과 재미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또 어떤 분은 아이고 옛날에 약간 놀이공원 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이 영화 볼 때.
4: 맞아요.
5: 예, 재밌는 거 진짜 많고 옷 바꿔 입고 나올 때마다 사실은 그때 이 옷이 어느 브랜드의 무슨 옷이고
4: 맞아요.
5: 얼마짜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볼거리가 되던 시대를 즐겼던 분이라고 하면 아이고 지금 와서 갑자기 현실적인 얘기하면 너무 씁쓸하잖아 같은 느낌이어서 아쉽다라고 느끼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6: 그리고 또 1편의 그 앤디의 성장소사 보면 약간 그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
5: 맞아요.
6: 느낌도 좀 그쵸. 있지 않았어요?
4: 충분히 그렇죠.
6: 이제 패션에 무지했던
5: 맞아요. 네.
6: 한 설 초년생이
5: 네. 그렇죠.
6: 네. 아니 이 런웨이 매거진이라고 하는 이 영화의 설정에서 보면 정말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선망의 대상인 회사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설 초년생이 저는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어요라는 말 한마디가 당당해 보인다는 이유로
5: 그쵸.
6: 그냥 덜컥 뽑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커리어를 막 쌓다가 나중에는 아, 나는 또 미란다처럼 살지 않겠어 하고서 훌훌 떠나버리는 그 이야기가 약간의 판타지가 없잖아 있었다면 이번 영화를 보면서의 또 어떤 판타지가 있었냐면 아 이렇게 미디어 환경이 어려워지고 모두가 쇠락하고 다 일자리를 잃어가는 와중에 누군가는 저렇게 끈끈한 동료애를 갖고 또 뭔가를 같이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다시 좀 좋은 어떤 자본가를 만나서 이게 잘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스토리 자체가 이렇게 이 편을 보면서도 약간의 아 이게 변화했어도 여전히 약간의 판타지는 있구나.
5: 그렇죠.
6: 그런 생각이 들어요.
5: 근데 좋은 자본가가 형용 모순이에요.
6: 그렇군요. 그게
4: 네. 네 그렇죠. 좋은 자본가가 성공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네. 예. 정말 그 이 편 요즘에 화제가 되면서 OTT 플랫폼에 이제 1편들이 같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그쵸. 있던데 그거 보면은 와 그때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지금 저렇게 했다가 감옥 가겠다 그런 거 너무 많더라고요.
6: 그러니까 일단은 미란다 편집장이 1편에서 보여줬던 그 직장 생활에서 보여줬던 행동들 있잖아요.
4: 네.
6: 이런 것들이 지금의 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5: 맞아요.
6: 행동들이 너무 많고
4: 맞아요.
6: 그리고 이게 요즘에는 또 캔슬 컬처라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뭔가 잘못을 하면 아예 이 뭐 소셜미디어나 이런 데서 그 평판을 깎아내리잖아요.
4: 그렇죠.
6: 그러다 보니까 이 미란다 편집장은 그런 위기를 굉장히 많이 겪었을 것 같고
4: 맞아요.
6: 이번 영화에서 보니까 아예 그 수석비서가 옆에 붙어가지고 입단속을 시키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죠. 회의 시간에 미란다 편집장이 굉장히 좀 날카롭게 얘기하면
4: 그쵸.
6: 그 단어는 뭐 그 어휘는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약간 시대 변화상을 좀 대변하면서 아 1편에 우리가 되게 멋있는 직장 상사처럼 보여졌던 그때는
4: 맞아요.
6: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러면 안 되는
5: 우석한 데가 있는 거죠.
4: 갑질 상사.
6: 맞아요. 그런 게 확실히 좀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4: 이번 각본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요?
5: 뭐 여기 영화를 보시면 정말로 무엇이 바뀌었나에 굉장히 집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그대로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바뀌었나라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또 역시 중요한 것은 안나 윈터입니다. 이 작품은 참 신기한 게 1편을 보면 소설하고 이제 영화를 비교해 보면 소설에서는 안나 윈터의 그 캐릭터를 반영한 미란다라고 하는 편집장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훨씬 더 비호감이에요.
4: 네.
5: 그러니까 작가가 자기 경험을 반영했잖아요. 그리고 별로 그 짧은 직장 생활이 별로 좋지는 않았던 거죠.
4: 그래서 빨리 나왔겠죠.
5: 네, 미란다라고 맞아요. 네. 미란다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가 보기엔 너무 터무니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터무니없음을 약간은 좀 시큰둥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은 이 선악 군호가 좀 나뉘게 쓰인 작품인데 이거를 영화를 하면서 제작진이 진짜 기가 막히게 각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미란다 프레슬리라고 하는 이 편집장 캐릭터는 저기 양가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처음에는 야, 저 사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싶긴 한데 보다 보면 야 저런 상사 밑에서라면 배울 게 있겠다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야 저렇게 성공

0: 성공한 사람도 혼자 있을 때 저렇게 외롭고 저렇게 성공한 여자도 집안일 해야 되고 애들 돌봐야 되고 남편은 안 도와주고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감정을 잘 불러일으키는 인물로서 이 메릴 스트립의 미란다 프레슬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미란다라고 하는 인물이 여전히 그 왕좌에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고, 거기에서 이제 미디어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더 이상 예전같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해맑게 당당한, 이제 그렇게는 살 수 없다라는 게 점점 분명해지는 거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말조심도 해야 되고, 직장에서 시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도 이 매체 환경이라고 하는 건 이게 사실은 뭐 영화 속에 나오는 런웨이 같은 잡지만이 아니라 뭐 잡지, 뭐 방송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장 단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팀이 한국에 와서 진행한 행사들을 보면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는 안 나갔어요. 예, 네, 전부 다 유튜브에 출연을 한다든가 이런 그렇죠.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홍보를 해야 이 콘텐츠가 잘 알려질 것인가라고 하는 판단을 이미 이 영화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면 이 언론의 지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맞아요.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 언론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씁쓸하게 만드는 부분이 참 많은 영화였죠.
0: 네. 맞아요.
2: 그리고 네. 이 영화의 시작 자체가 앤디가 20년 동안 뉴욕에서 이 1편 영화 끝난 이후에 이제 언론사에 들어가서 저널리스트로서 탐사보도 매체의 기자로서 20년 동안 뉴욕에서 생활을 하고 네. 굉장히 큰 기자상을 수상하는 그 와중에 자기 부서가 통째로
1: 충분히 그럴 수 있죠.
2: 해고가 그렇죠. 당하면서 근데 예. 심지어 그 해고를 그냥 문자로 통보받으면서 이 앤디가 너무 이제 화가 나서 그 시상식 자리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으로 사실 영화가 시작하다 보니까 미디어 종사자들이 보시면 더 감정이입을 많이 할 것 같고 제가 맞아요. 할리우드의 해외 언론 평들을 찾아보니까 전부 다 거기에 공감을 해서 평점을 좋게 준 인상이 좀 있었어요.
1: 그렇군요. 1편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들이 속속 보이는데 데이빗 플랭크 감독과 각본가 엘린 브로시 맥케나가 다시 힘을 합쳤다고요?
2: 이 1편의 연출을 맡았던 데이빗 프랭크 감독 그리고 1편에서도 역시 각본을 맡았던 이 엘린 맥케나 작가가 이번에도 모두 같이 참여를 했고요.
1: 네.
2: 제가 좀 찾아보니까 아주 인상적인 그 제작 과정이 있었는데 이 로렌 웨이스버거가 이 소설을 쓰고 나서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그지의 비서로 근무했던 기간이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밖에
1: 맞아,
2: 안
1: 맞아요. 1년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2: 예. 그러니까 이게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 소설이 너무 크게 성공을 했잖아요.
1: 그쵸.
2: 그러니까 이제 보그지 입장에서도 이 소설에 대해서 뭐라고 쉽게 이제 비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정도로 너무 큰 성공을 했고
1: 그랬죠.
2: 그 한참 후에 나중에 이제 그 보그지의 당시 이제 같이 일했던 이 웨이스버거 작가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증언을 한 것도 있었는데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자기는 소설을 쓸 거야라고 하면서 네. 근무 시간에 소설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약간의
0: 비선이었던 거죠.
2: 그 입장 차이가 좀 있었는데
1: 그럴 수 있죠.
2: 그러고 나서 이 웨이스버거 작가가 우리가 모두 1편만 소설이 있는 줄 알았는데 2편, 3편도 썼더라고요. 근데 2편, 3편이 전부 다 이 출판 시장에서도
1: 외면받았고
2: 예, 외면받았고 재미 역시도 많이 떨어졌던 거예요. 아. 그러면서 2편, 3편에서는 이 웨이스버거 작가가 이 에밀리와 앤디를 독립을 시켜서 이 그러니까 런웨이에서 다시 이제 다 퇴사를 하고 독립을 시켜서 웨딩 잡지를 창간하게 한 다음에 둘이 성공을 시킨다. 그리고 앤디는 재벌 2세와 결혼을 시킨다. 이런 식의 전개들을
1: 정말 판타지가 됐대요.
2: 근데 2편, 3편이 더 재미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감독과 작가는 아예 2편 그 소설과 아예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새롭게 창작을 하는 셈이 된 거고요. 근데 그중에 어떤 식의 참고가 있었을까 비교해보면 2편에서는 에밀리가 그러니까 앤디와 라이벌이었던 에밀리가 뭐 1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직장 생활을 잘 하나 싶었더니 2편에서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미란다 편집장에 의해서 회사를 나가고 난 이후에 이제 디올이라고 하는 명품 브랜드의 어떤 뭐 매장 총괄, 브랜드 네. 총괄 이런 자리에 올라가게 됐고 그 에밀리가 재벌과 연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설정이 있는 걸 보니까 2편, 3편에서의 소설에서의 어떤
1: 아이디어
2: 아이디어를 조금 차용해서 접목을 시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2편, 3편 소설과는 어쨌든 이번 영화는 완전히 다른
0: 구조를
2: 갖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다혜 기자의 추천곡 들어보겠습니다.
0: 저는 1편 수록곡을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모션워커의 트레트레식입니다.

0: 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알고 싶을 때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가 동행해 드립니다.
1: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줄거리 살펴볼까요?
2: 전편에서 런웨이 매거진 편집장 비서로 일했던 앤디는 이후 지난 20년 동안 뉴욕에서 기자로 살아왔는데요. 올해의 기자상 같은 큰 상도 받고 경력을 잘 쌓아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서 전체가 해고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 런웨이 매거진에서도 어떤 보도 관련 사고가 터져서 대중의 관심을 돌려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이 런웨이 매거진의 이제 회장이 마침 소셜미디어에서 사이다 발언을 잘하는 언론인 같은 걸로 이제 바이럴이 되고 있는 앤디를 회사로 스카웃을 시켜서 이 매체로서의 위상을 좀 달리 사람들의 시선을 좀 다른 데로 돌려보자 라는 얄팍한 이제 수를 쓰게 됩니다. 그 덕분에 이제 앤디는 20년 만에 런웨이 매거진의 에디터로 재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미란다가 굉장히 좀 변해 있어요. 옛날에 그 미란다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예전처럼 행동하면 이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바로 신고를 당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세월이 좀 흐르고 세상이 변화한 만큼 이 잡지 환경도 좀 변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앤디는 자기를 심지어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 미란다를 위해서 도와서 이제 회사의 이미지 쇄신도 해야 되고 어떤 특종도 잡아야 되고 또 돈도 벌어야 되는 그런 여러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1: 네. 1편에 출연한 배우들이 그대로 출연을 했는데요. 20년이 지났음에도 참 관리들을 잘했더라고요.
3: 그게 참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영화가 정말 영화만 보면 20년인 걸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네. 뭐 한 5년쯤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 정도로 시차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도 참 신기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와서 그 1편을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그 패션이 여전히 굉장히 힙합니다.
2: 맞아요. 맞아요.
3: 그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완전히 유행의 최첨단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 네. 그 영화에서 뭐 앤드리아가 입는 옷, 미란다가 입는 옷 다 지금 봐도 그냥 지금 찍은 영화라고 해도 그렇게 약간 큰 문제가
1: 이번 영화는
3: 거죠.
1: 대놓고 네. 이제 홍보를 하는 건데 그때는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도 그쵸. 너무 맞아요. 자연스럽게 그쵸. 멋있는 느낌?
3: 그래서 지금 봐도 이게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패션을 다루는 영화로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기초적이고 중요한 소양이 아니었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기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배우들이 일단 외모적인 면에서 여전히 그 자신의 전성기를 보내는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도 예, 굉장히 눈길을 끌더라고요.
2: 네. 그리고 또 이 배우들이 이 영화 1편 출연 이후에 또 자신들의 커리어도 완전히 또 다른 레벨로 성장을
1: 맞아요.
2: 해서요.
1: 모두가 더욱더 네. 탑스타가 됐죠.
2: 맞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뭐 개런티나 이런 것들도 출연료도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겠죠. 앤디와 미란다는 우리 토크쇼에도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합성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와 이제는 20년 전이라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우리로서도 그렇죠. 예, 그 모습을 보는 재미도 있었고 미란다가 뭐 1편의 카리스마가 많이 꺾인 종이 호랑이 같은 느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게 또 이제 그녀기 때문에 소화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3: 맞습니다.
1: 들었고요.
3: 네, 그래서 이 미란다라고 하는 캐릭터는 정말 영화가 완벽하게 만들어낸 그 부분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약간 쓸쓸함과 회한 같은 게 메릴 스트립을 통해서 정말 잘 구현되거든요.
1: 그러니까요. 여전하더라고요.
3: 네, 여전히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 정말 패션계의 정점에 서 있고 화려하고 이 부분도 중요한데 이번에는 이제 런웨이가 옛날만큼 많이 팔리지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옛날만큼의 그러니까 여전히 영향력은 굉장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미란다가 겪게 되는 어떤 심정적인 흔들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로 말로 하진 않습니다. 네, 말로 대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약간 스쳐 지나가는 표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참 잘 표현되었다라고 느끼게 되는 게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2: 그 대사 중에 정말 이 캐릭터의 까칠한 대사가 를 이제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대사 같은 게 너무 웃기면서도 좀 슬픈 대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패션지 하면 September 이슈라고 그래서 그 호가 이제 굉장히 좀 힘을 실어서 만든다고들 하잖아요. 네. 그 September 이슈에서 다뤄지는 어떤 뭐 브랜드나 어떤 뭐 의상의 뭐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뭐 그 다음 해에 유행을 미리 이제 선도한다.
1: 그렇죠.
2: 뭐 이런 이제 뜻으로 September 이슈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미란다가 극 중에서 이 September 이슈가 이제 광고가 주니까 잡지가 점점 줄어드니까 야 이렇게 줄어들다가 내가 이 잡지로 치실로 쓸 수도 있겠다. 이런 대사를 하는 게 너무 정말 아 진짜 미란다다운 네. 정말 매운 멘트.

0: 정말 낑낑대면서 걸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 앤디가 아니 미란다가 코트를 직접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사실 앤디 입장에서도 20년차 저널리스트인데도 그런 미란다를 좀 여전히 좀 봐주면서 보는 게 약간 캐릭터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1편에서의 그 인물 관계들을 생각해 보면 2편도 그런 게 이제 좀 잔재미였던 것 같아요.
1: 우리가 아버지 뒷모습 보고
0: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1: 짠할 때 그런 느낌인 거죠.
2: 그리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September issue라는 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9월호라는 뜻이잖아요. 네. 잡지의 9월호인데 이 안나민 투어가 보그의 이제 편집장을 맡으면서 만든 September 이슈가 정말 전설적인 책이에요. 엄청나게 두껍고 화려해서 그 September 이슈라는 말 자체도 정말 많이 대중에게 알려지기도 했고 심지어는 이 악마는 프라다 1편이 나온 다음에 사람들에서 안나민 투어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인식이 실제로 강해진 거죠.
1: 그랬죠?
2: 저렇게 자기만 알고 아랫사람들을 무슨 하인 부리는 것처럼 거기 보면은 무슨 미출간 해리포터 원고를 받아와라. 우리 애들한테 읽히고 맞아요. 싶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미란다가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것을 보면은 어떤 게 또 있냐면 한국어로 얘기하면 왜 심기를 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안 해. 근데 눈치껏 해야 돼.
1: 그쵸,
2: 때
1: 맞아요.
2: 맞게 해야 돼. 이제 그 부분이 여기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뭘 해라. 그거 가져와라고 하면 그게 뭔지를 파악하는 게 일인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고 이제 이 미란다가 그려지면서 안나민 투어도 그런 사람이야 같은 인식이 막 퍼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패션계 종사자들은 아니야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라는 식으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편 개봉하고 몇 년 지나서 September 이슈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아, 이게 다큐멘터리예요.
1: 그렇군요.
2: 실제 September 이슈를 어떻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그 편집부에서 이 한 권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아예 만듭니다.
1: 그렇군요.
2: 그래서 그럴 정도로 사실은 이 September 이슈라는 것의 상징성 그다음에 이 안나 윈터라는 인물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미란다 역시도 이 자장 안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1: 앤디 보조로 등장하는 중국인 캐릭터 친저우 때문에 인종차별 논란도 살짝 있었죠.
0: 네, 이게 예고편에서 이제 보통 그 영화의 이제 장면들 중에서 좀 이제 회자될 만한 장면들을 좀 미리 선보이잖아요. 근데 네. 그 장면에 이 중국인 캐릭터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중국인 캐릭터가 이제 에디터이고 그 보통 이제 편집부에서 에디터들도 이제 연차 순으로 이 뭐 직책 같은 게 있을 테니까. 근데 이 캐릭터는 이제 일종의 그 막내뻘의 에디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예고편에 등장한 장면에서는 별로 행동을 뭐 크게 뭐 문제될 만한 행동을 한 건 없어요. 대신 이제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이 캐릭터의 이름 자체가 그 외국인들이 아시아인을 비하할 때 쓰는 뭐 칭챙총 이런 네. 표현을 연상시킨다고
1: 네.
0: 해서 이름 자체를 왜 저렇게 지었느냐. 근데 저도 보면서 이 디즈니라고 하는 그 디즈니 산하에 있는 20세기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 거대한 스튜디오가 이런 거 하나도 왜 필터링을 못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보긴 했거든요. 근데 막상 영화를 보니까 이 캐릭터들도 어떤 그 인종차별 요소로서 소비가 되지는 않아요. 그 나름 그래도 다
1: 스토리가
0: 각자의
1: 있죠?
0: 스토리가 예. 부여를 또 해줘서 성장하게끔 만드는데 그래도 약간 섬세하지 못한 면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이름 하나에서도 그런 네. 아쉬움은 좀 있어요.
1: 또 밀라노 패션쇼 장면에서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을 찾을 수가 있어서 아마 국내 팬들은 참 반가웠을 텐데 문가영 배우와 NCT의 도영이 깜짝 출연하거든요. 어떻게 합류하게 됐나요?
2: 뭐 이 두 사람이 밀라노 패션쇼 장면에서 잠깐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글로벌 앰패서더로 이렇게 패션 브랜드에서 요새는
1: 맞아요.
2: 이런
1: 워낙 많이들
2: 탑스타들을 많이 기용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출연을 잠깐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좀 뭐라고 할까요? 세계적인 이제 프랜차이즈 영화 사실 속편 나왔으니까 프랜차이즈잖아요.
1: 그렇죠.
2: 이런 경우에는 이 전 세계의 관객을 생각해서
1: 그렇죠.
2: 예, 일종의 현지화 같은 걸 하는 거죠. 근데 그 맥락에서 생각하면 아까 이제 말씀 주신 이 캐릭터의 이름을 왜 저렇게 지었지를 다시
1: 그렇죠.
2: 궁금해지는 거예요.
1: 맞아요.

0: 심지어는 배우들이 아시아 투어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을 왜 예측하지 못했는가? 혹은 그 안에서 이 정도의 필터링이 될 정도의 문화가 아닌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기는 했습니다.
1: 네.
2: 그 1편에서는 제작 당시에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 이 안나 윈터의 눈치를 엄청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편에서 그 뭐 지젤 번천 같은 모델도 1편에서 카메오로 등장을 하긴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실 등장해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그 영화의 1편에 그 발렌티노 디자이너였던 그 발렌티노 가라바니 그리고 지젤 번천 요 두 사람 카메오가 사실 전부였거든요.
1: 네.
2: 근데 2편에서는 아예 이렇게 그냥 브랜드 패션쇼의 한 장면이 통째로 들어가고
1: 그 현실적이기도 하죠.
2: 네. 그렇죠. 예. 이 패션쇼가 보통 이제 쇼 도 하지만 그 중간에 무대 공연 같은 것도 요새는 많이 하잖아요.
1: 맞아요.
2: 쇼를 진짜 쇼처럼 만들잖아요. 근데 그때 레이디 가가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미란다와 편집장과 레이디 가가가 모종의 이제 과거에 어떤 사연이 또 있었고 또 화해를 하고 하는 이제 에피소드들이 등장하면서 아예 레이디 가가가 또 등장하는 걸 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뭐 한국의 배우들뿐만 아니라 이런 브랜드 같은 게 다 이 같이 뭔가 협업하는 느낌으로 설계를 다 해서 등장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1: 네.
2: 카메오 출연은 아니고 이제 브랜드에서 다 그쵸. 이렇게 같이
1: 전략적으로
2: 전략적으로 예. 한 이제 출연이라는 생각이 영화 보는 내내 확실히 들었습니다.
1: 네. 자 이번에 김현수 기자의 추천곡 들어볼게요.
2: 저는 1편에서는 뭐 마돈나의 보그라든지 이런 곡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사용이 됐었잖아요.
1: 네.
2: 이번 2편도 거의 영화 전체에 등장하는 모든 음악들이 다 여성 뮤지션 위주로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대 변화상도 좀 읽을 수 있는 이제 곡들이 좀 등장을 했는데 이 삽입된 곡 중에 두아리파의 엔드 오브 언 에라 곡을 가져와 봤습니다.
1: 네.

0: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한 줄 감상평 들어볼게요.
1: 저는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화려한 직장 생활은 없다. 그 마지막 엔딩 장면이 너무 이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모두 공감하고 좋아할 만한 이 해피엔딩이거든요. 모두가 네. 승진하는 그런 해피엔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런 직장 생활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씁쓸하게 해봤습니다.
0: 네, 영화에서나 가능한.
1: 네. 네.
2: 저는 여전히 브랜드는 힘이 세다. 네. 제목에 나오는 브랜드 이름이 여전히 반짝반짝하는 것처럼 영화 속에서 마찬가지거든요. 매체의 힘은 약해진다고 해도 이 브랜드가 가진 영향력과 그렇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강하구나. 예, 아무리 이 환경이 바뀐다고 해도 저 브랜드만큼은 참 오래가는구나.
0: 살아남는구나.
2: 예, 그런 예. 생각을 했습니다.
0: 자, 오늘은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온 데이비드 프랭클 감독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시네시빌의 이다희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4: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3: 콩으로 들으실 수 있으며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아껴보는 풍경, 박준. 어머니는 꽃을 좋아하지만 좀처럼 구경을 가는 법이 없다. 지난 봄에는 구례지나 하동 가자는 말을 흘려보냈고 또 얼마 전에는 코스모스 피어있는 들판을 둘러보자는 나의 제안을 세상 쓸데없는 일이라 깎아내렸다. 어머니의 꽃구경 무용 논리는 이렇다. 앞산에 삼번나무와 입합나무 보이고 집 앞에 살구나무 있고 텃밭 가장자리마다 수선화, 작약, 해당화, 백일홍 그리고 가을이면 길가의 국화도 순리대로 피는데 왜 굳이 꽃을 보러 가느냐는 것이다. 만원 한 장을 몇 곱절로 여기며 살아온 어머니는 이제 시선까지 절약하는 법을 알게 된 듯하다. 세상 아까운 것들마다 아낀다는 것이다. 절약이 몸에 밴 어머님들은 꽃 구경 가는 것도 사치라고 생각하시죠. 조금 즐기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준 시인의 아껴보는 풍경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하며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세간의 관심이 주요 광역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쏠리면서 정작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외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선 지방자치제도 시행 30년, 감시와 견제에서 벗어나 있는 지방의회 현주소를 돌아보고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이번 6.3 선거 격전지 분위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북구갑 선거구 며칠 전 새 후보가 동시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관심을 모았죠. 오늘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연결해서 선거운동 현장 분위기와 선거에 임하는 포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 샵9730번으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테니까요.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고요. 또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6.3 지방선거 최고의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북구갑 지역 상황과 선거운동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BS 열린토론은 부산 북구갑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차례로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먼저 만나봅니다. 아, 박민식 후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0: 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1: 예.
0: 바쁘신데도 전화 연결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1: 아, 제가 감사합니다.
0: 네네. 선거사무소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하셨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어떤 분들 만나고 다니셨습니까?
1: 아유, 사실 너무 뭐 바빠서 오늘 뭐 뭘 했는지도 다 정리가 잘 안 되는데.
0: 네네네.
1: 오늘 지금 기억나는 게 아까 우리 여기 출마한 세 후보 다 참여했는데.
0: 아, 다 만나셨겠군요.
1: 전 종합복지관에서. 네. 그 우리 북구에 제가 옛날 국회의원 하기 전부터 여기 협심회라는 아주 그 중식당 그 사장님들 네네. 모임이 있습니다.
0: 네.
1: 거기서 오늘 짜장면 데이 우리 어르신들 모시는 짜장면 데이를 그 짜장 나눔 행사 그걸 성대하게 했습니다.
0: 그러셨군요.
1: 거기 가서 뭐 저도 짜장면도 저 배식도 하고 인사도 드리고 또 그랬고 또 오후에는 또 시당에 또 필승 결의대회도 참석하고 뭐 정신이 없네요 하여튼.
0: 네, 일정 바쁘게 보내시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현장 직접 돌아다녀 보시면은 부산 북구갑을 한번 떠났던 인물이랑 꼬리표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또 상대 후보 진영에서는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부산에 다시 돌아오신 이유 어떻게 설명해 주실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1: 아니 그래도 뭐 제가 정치를 제법 한 십몇 년 20년 했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했으면 뭐 제가 무슨 시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저 뭡니까 무슨 스캔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비판할 게 없어서 그런지 내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던데
0: 네.
1: 제가 뭐 구차한 변명하지 않고 정확하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북구 주민들께서 저를 국회의원 두 번도 당선시켜 주시고 국가보훈부 장관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이제 북구의 아들로 키워주셨는데
0: 네.
1: 지난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가 잠시 몇 년 동안 이제 그 북구를 떠나서 서운한 마음 많이 가지셨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00배 사죄드리고
0: 네.
1: 뭐 몇 달 전부터 와서 이제 골목골목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그 용서도 구하고 그랬더니 고향이라는 것이 제가 그렇게 또 뭐 이게 금이 환영한 것이 아니라 뭔가 사고 쳤다가 다시 돌아온 약간 탕자 같은 그런 느낌 아닙니까?
0: 네.
1: 그런데도 고향 어르신들이 한번 타박하시면서도 따뜻하게 안아주실 때 그때 다시 한번 아 우리 고향이라는 게 내가 잘 나갈 때도 고향이지만 내가 좌절하고 어려울 때 저를 안아주시고 제가 기댈 언덕이 진짜 고향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0: 그러니까 잘 되고 굉장히 좀 뭔가 멋진 모습을 보여줄 때 돌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좀 이렇게 힘들

0: 때도 도와주는 곳이 고향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1: 그렇죠. 다른 데보다도 오히려 힘들고 좌절했을 때 네. 기댈 언덕, 유일한 언덕이 고향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번에 참 뼈저리게 했습니다.
0: 그렇군요.
1: 다시 한번 우리 네. 북구 주민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 기회에 그 빚을 10분지 1이라도 제가 남은 인생 바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상대 후보인 뭐 화정 후보나 뭐 한동훈 후보, 부산 북구합 지역에 직접적인 연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네.
0: 두 후보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1: 뭐 제가 다른 분들 그 경쟁력 모르겠습니다. 뭐 두 분 다 아주 똑똑한 분들로 알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거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지역을 잘 알지를 못하실 거예요 아마.
0: 지역을 잘 모른다. 네.
1: 네, 한 달 전까지 뭘 알았겠습니까 두 분 다 아무 북구하고 연관이 없으니까.
0: 네.
1: 그리고 또 관심도 없었을 거고. 뭐 대체적인 지역 주민들의 평가도 그렇습니다. 뭐 새로 오신 사람들이니까 호기심은 있을지언정.
0: 네네.
1: 아 그분들이 우리 지역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또 특히 우리 북구의 어떤 빛과 그림자, 애환 이런 거를 뭐 알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0: 어쨌든
1: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북구를 제대로 발전시킬 적임자. 진정성이 있는 사람 이게 가장 기본일 텐데
0: 네.
1: 그런 점에서는 두 분 다 뭐 합격점 받기는 사실상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0: 네.
1: 지역 주민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0: 부산 북구갑의 그 깊이 있는 그 정서나 그 공감대 이런 건 잘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고 계시는 거군요.
1: 아니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뭐.
0: 많은 주민분들이.
1: 대부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0: 그렇군요. 네. 지난 일요일 아주 들썩들썩 했잖아요. 그 유력 세 후보가 동시에 개소식 진행했었는데 세 대결이 펼쳐지는 게 아니냐. 뭐 세간에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 개소식의 현장 분위기 어떠셨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1: 아니 근데 세 대결, 세 과시 뭐 언론에 그렇게 해서
0: 네.
1: 뭐 이렇게 제목을 뽑은 신문기사를 좀 봤는데 보통 세대결 하면 어떻습니까? 세과시다 하면은 우선 생각나는 것이 어디에서 뭐, 이렇게 아주 본부에서 막 전화를 팍 돌립니다.
0: 네.
1: 돌려서 어디, 언제 어디로 직결하자. 명령을 내리면은 그러면 조직적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세과시다. 뭐 동원이다 하려면은 과거부터 정치판에서 버스 동원입니다.
0: 그런 걸 많이 했죠, 예전에.
1: 버스가
0: 네.
1: 쫙 내려와서 하는데, 뭐, 이번에도, 뭐, 신문에도, 언론에도 많이 났지만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죠.
0: 네.
1: 그분이 아주 공개적으로 무슨 사이트에다가, 몇 월 며칠, 5월 10일 몇 시에 뭐, 출정식인가, 개소식 한다, 이렇게 총동원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예.
0: 네.
1: 그런 것이, 조직 동원, 세과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0: 네.
1: 뭐 저희 개소식은 아시다시피 저는 뭐 대통령 무슨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무슨 팬덤이 있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0: 네네. 네.
1: 그럴 만한 뭐 비용도 없고 그냥 우리 당의 행사고 제가 당의 공천을 받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니까 당의 주요 내빈들이 오는 거는 당연한 거고 당 시스템상 나머지 분들은 전부 북구 주민입니다.
0: 네네네.
1: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놀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그 제 사무실이 이제 사거리입니다. 북민병원 사거리. 사거리에 인도가 다 꽉 찼어요.
0: 네네네.
1: 들어올 정도 비집고 들어오지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당대표나 당 뭐 원내대표 뭐 좀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유명한 그 국회의원들이 한 20명, 30명 온 것 같은데
0: 네.
1: 그분들이 자리가 없었습니다. 한 분도. 한 분도 예외 없이 미리 만들어 놓은
0: 그랬군요.
1: 그런 의자 같은 게
0: 네.
1: 전부 우리 양보를 해 주셔서 우리 북구 어르신들 또 원로분들 또 월남 참전 용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다 그분들 양보로 앉으셔서 뭐 아주 분위기가 좋았고
0: 네 말씀 정리해 보면은 네. 뭐 이건 세가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힘이다 뭐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1: 오로지 북구 주민

0: 시민의 힘이고 네. 뭐 힘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북구 주민들이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미운 정 보은 정이 있는 박민식이 안보로 뭐 이거 어쩌고 해서 막 제가 뭐 어떻게 지금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전화를 할 수도 없는 거고.
1: 근데 방송 화면에는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중진 의원들이 많이 모인 것만 좀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 북구 지역들이 그 주민들이 많이 왔다라는 얘기잖아요.
0: 아니 그래서 제가 좀 네. 돈한 게 네네. 돈한 것이 그 어디 신문 그 보도를 보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네네네. 제가 정확한 워딩은 멘트 정확한 거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네. 본인의 개소식은 지역 주민 중심이고 박민식 후보의 개소식은 그 힘센 사람들이 와서 세과시한 거다. 막 이런 취지로
1: 비슷한 워딩입니다.
0: 이야기를
1: 네네.
0: 했던데 네. 제가 참 약간 좀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1: 아 그건 아니라고 아니, 생각하시는 거군요.
0: 아니 네. 생각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달 지금 전에 온 분이 북구 주민을 알면은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7살 때부터 자라고 수십 년을 여기에 우리 부모 어머님과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 동창들 쫙 있고
1: 네.
0: 그다음에 16년 동안 국회의원 두 번 당선하고 두 번 낙선하고 얼마나 인간관계가 넓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야말로 그 수십 대의 버스를 동원해서 총동원령 본인들이 내렸다가 그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1: 많은 팬덤들이 오셨다.
0: 어떻게,
1: 네.
0: 어떻게 정반대로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평을 안 했습니다.
1: 네네네.
0: 미리. 근데 정반대로 그렇게 본인은 지역 주민 중심이고, 박민식 후보는 세과시,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터뷰를 한 걸 보고,
1: 네.
0: 참, 너무 아전인수기록으로 생각을 하시는구나.
1: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 역시도, 나 역시도 주민 중심의 개소식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0: 아니, 저는 네. 나 역시도가 아니고.
1: 나만. 나만입니까?
0: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예. 아, 그렇게 저기, 보시는군요.
0: 그렇게
1: 예.
0: 지역 주민 중심으로 할 것 같으면은
1: 네.
0: 뭐 하려고 저기 서울에서 그렇게 대절버스를 동원해 옵니까?
1: 네. 알겠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 얘기를 같이 이렇게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요즘 보니까 네. 토론에 좀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TV 토론 외에 지역방송사 주관 토론회에도 응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토론에 어떻게 박민식 후보 응할 생각이십니까?
0: 아니 이건 정확하게 저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 저는
1: 네.
0: 처음부터 지금까지 누가 어떤 토론을 제안하더라도 저는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 아 언제든 응할 자세시군요.
0: 아니 응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오히려 제안을 하는
1: 네.
0: 편입니다.
1: 박민식 후보가 제안하시는 거군요.
0: 아니 그러니까 뭐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동훈 박민식은 적극 토론에 적극적이고
1: 네.
0: 하정우 후보가 지금 그 토론 우리의 토론 제안에 거절을 하는 형국이더라고 보니까.
1: 네네. 네
0: 그러니까 저는 뭐 누가 언제 어떤 형식의 토론을 하더라도 저는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1: 아 하정우 후보만 지금 법정 토론만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단 두 분이서 토론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한동훈 후보랑?
0: 저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1: 아 얼마든지 좋습니까?
0: 예.
1: 알겠습니다.
0: 그리고 왜 네. 그러냐면은 우리 지금 나온 분들이 한 달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북구의 대표가 되시려고 하는 분이 우리 북구 주민들이 보는 거 생생하게 봐야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TV 토론이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 저분이 북구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뭐 이것은 국민의 또 우리 북구 주민의 네.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한 거 아닌가.
1: 알겠습니다. 예, 그럼 하정우 후보는 제외하더라도 한동훈 후보와 양자 토론이라도 가능하다. 법적 토론회 포함해서 그 이외 지역 방송사 주간 토론회도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어제 그 여론조사 결과가 좀 흥미로웠는데요. 여론조사 얘기 잠깐 좀 드려보면은, 예. 인터뷰 끝난 뒤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고요. 개요는 KBS 부산총국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결과 하정우 후보 37%, 한동훈 후보 30%, 박민식 후보 17% 순으로 나왔는데 그 전 여론조사랑은 좀 차이가 좀 더 벌어진 모습이거든요. 이 결과는 어떻게 박민식 후보께서 분석하고 계신지 아니, 궁금합니다.
0: 제가 선거를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여론조사 지금 여기 북구가 상당히 핫플레이스지 않습니까?
1: 네.
0: 최근 한 3주일 사이에 제가 알기로 한 여론조사가 한 10번 정도 됐습니다.
1: 네, 많이 하죠, 요즘에.
0: 이 10번 정도 북구 갑에 대해서 시행된 여론조사 발표된 게 한 10회 정도 됩니다.
1: 네네.
0: 10회 정도 되면은, 누가 이기고 지고를 굳이 뭐 말씀드리는 것보다 한동훈 후보가 저하고 뭐 비장파장일 겁니다. 제가 이긴 네. 것도 뭐 한 5, 6회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둘 다 뭐 누가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하는 게 객관적인 평가일 겁니다.
1: 네, 단순 비교는
0: 어제 조사가 네. 약간 많이 이제 팀 우리 보통 하는 말로 팀 조사다.
1: 네.
0: 해서 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여론 조사가 제가 볼 때 한 열대 번 더 있을 것 같아요.
1: 아, 좀 팀 조사다.
0: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 네.
0: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한동훈 후보 그 어떤 그 소속이나 직함이
1: 네네네.
0: 예, 사실은 뭐 선관위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지금 무소속이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리고 본인은 지금 국민의힘을 이제 나간 분이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제명이 돼서 그런데 웬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여론조사에 어떤 여론조사에는 그 무소속이라는 표시를 안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떤 조사에는 이렇게 한동훈 이제 전 국민의힘 대표 이거를 강조하는 여론조사가 많아요.
1: 근데 이번 조사에서는 무소속이 들어가고 그 국민의힘 전 대표가 뒤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그렇죠.
1: 네네.
0: 그런데 국민의힘 전 대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제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최고 여론조사 전문가. 아주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겁니다.
1: 네.
0: 그런 식으로 직함을 달면은, 예. 네. 직함을 달면은 이 조사의 그게 진폭이, 그걸 안 달 때하고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된다.
1: 아, 여론조사에서?
0: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투표장에 이제 6월 3일 날 투표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1: 네네.
0: 자, 하러 가면 어떻습니까? 거기 이제 투표 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 거기 뭐가 있냐면은 더불어민주당 홍길동, 뭐 국민의힘 뭐 김갑동, 뭐 또 무소속 이제 뭐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거기에 직함 같은 거 적습니까? 안 적는다고 그러면은 여론조사를 정확하게 하려면은
1: 그 직함을 아예 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0: 아니, 지금 현실 실질적인 투표
1: 네.
0: 그 방식 그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1: 그 방식 그대로 그러니까 정당인 소송은
0: 표기하고 네. 이름만 표기해야 되는 거죠.
1: 현재 소속만 이야기해야 된다 여론조사에서.
0: 아니, 그렇죠. 정당명만 표기하고 이름만 표기하면 되는 거죠.
1: 알겠습니다.
0: 거기에 네네. 왜 전 국민의힘 당대표. 아니, 그러면 듣는 분들이 실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1: 네.
0: 우리 이제 연세 드신 그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좀 덜한 분들도 많아요. 주민들은.
1: 네.
0: 왜냐면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제 이렇게 다녀보면은 우리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아직도 생각하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에 응하는 분들에게 네. 혼란을 줄 수 있으니 그런 호칭은 없애야 된다. 그 지금의 소속만 그렇죠. 이야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일부러 어떤 네. 여론조사는 보면은 그런 아까 당명을 표시를 안 하거나 또 이 직함을 어떻게 표시를 넣었다 뺐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 아 이거는 좀 꼼수가 들어있는 여론조사다.
1: 알겠습니다.
0: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1: 한동훈 후보와의 격차가 다소 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는 하고 있지 않고 계신 겁니까? 그러면 지금
0: 아니 지금
1: 네.
0: 제가 지금 이 방송하기 직전에 예?
1: 네네.
0: 직전에 또 다른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1: 네, 국제신문이 리얼미터1에서 네. 오늘 발표한 조사 결과죠. 하정우 네. 후보 43.4%, 한동훈 후보 네. 28.1%, 박민식 네. 후보 23.1%는 약간 여기서는 좀 좁혀진 느낌입니다.
0: 약간 좁혀진 게 아니고 그건 오차범위 내에요.
1: 그렇죠. 오차범위 내죠.
0: 네. 오차범위 내라서 여론조사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1: 아, 이건.

0: 의미가 없는 네.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1: 그
0: 거군요.
1: 네네. 오차 범위 내라는 게 그게 실제 의미가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0: 하정우 후보는 지금 40%가 넘었어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근데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방식이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네. 보통 이제 질문하는 것이 뭐 그 랜덤으로 그 하는 게 있고 또 전화 면접원이 또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0: 네네네.
1: 그 이제 응답자의 샘플을 이제 그 보통 우리가 로우 데이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 로우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은 어떤 여론조사는 이게 진보 이른바 진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분하고 중도라고 생각하는 분 그 비율이
0: 네.
1: 거의 한 75% 이상 되는 여론조사도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0: 네네네.
1: 왜냐하면 지금 우리 뭐 보수 우리 국민의힘 뭐 보수층들이 아직은 좀 사기가 많이 죽어 있는 단계 아닙니까?
0: 네.
1: 그렇다 보니까 이른바 샤이 보수 여론조사 응답을 안 합니다.
0: 아직 결집이 안 됐다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1: 그렇죠.
0: 네네네.
1: 결집도 아직 안 됐을 뿐만 아니라
0: 네네.
1: 아직도 뭐 우리 당에 대한 또 불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국면에 돌입을 하게 되면
0: 네.
1: 뭐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그래도 해소되지 않을까.
0: 네.
1: 그렇게 또 해야죠.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0: 20일 남았는데 본격적인 선거 구간이긴 하잖아요. 이제 결집이 나올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1: 옛날부터 부산, 이제 부산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0: 네.
1: 옛날부터, 이제 부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낮에 박형준 시장 그 행사장에서 제 옆자리에 앉아서 뭐 이것저것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0: 네네.
1: 예. 네. 옛날부터 본격 선거 운동 전에 선거 운동 들어가기 전에
0: 네.
1: 더불어민주당이 10% 이상 차이 못 내면은 이제 그
0: 영남권에서
1: 결과가 네. 네. 우리 부산에서 10% 이상 차이 못 내면은
0: 따라 잡는다.
1: 따라 잡힌다.
0: 아 그런 이야기하셨군요.
1: 그런 말이 많이 전해 오고 있죠.
0: 네, 네,
1: 부산 분들이 뭐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뭐 여론조사나 이런 데 막 그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응하고 뭐 이런 분들이 아니고
0: 네.
1: 그걸 이제 묵혀두고 있다가 이제 실제 표로 이렇게 본인들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0: 네.
1: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
0: 알겠습니다. 네. 부산 북구
1: 그런 경우가 좀 많이
0: 예.
1: 있었다. 뭐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게 부산 북구 주민들은 결국에 마지막 투표 날에 본인의 의사를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 이거를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까지 지금 오늘 또 옆자리에 앉아 계셨다면서요.
1: 네.
0: 뭐 그 얘기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북갑 지역에 단일화를 또 촉구하고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북갑의 보수 분열이 부산시 전체 선거판에 영향 미칠 거란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 저는 뭐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단일화는 없다는 그런 입장은 확고부동합니다.
0: 그렇죠.
1: 네. 자, 그런데 지금 보통 이제 뭐 지금 그 앵커님도 질문을 뭐 보수 분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0: 네네.
1: 예. 네. 근데 이제 그 뭐 진보다 보수다 뭐 진보가 몇 퍼센트 보수가 몇 퍼센트 또 뭐 중도가 몇 퍼센트니까 이게 분열되면 뭐 어떻고 또 합치면은 뭐 어떻고 하는 이런 그야말로 선거 공학적인 신법. 약간 도식 구도라고 해야 됩니까? 도식적인 판단.
0: 단순 뭐 이렇게 합셈 뭐 이런 거 덧셈 뭐 이런 네. 걸로 평가하시는 거군요.
1: 아니 그런 이제 판단을 많이 하시는데
0: 네.
1: 그런 판단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실제 선거 결과를 보면은 참 국민들이 매섭구나 또는 그 국민들의 그 어떤 그 심중의 속내를 우리가 참 그 미리 이렇게 뭐 판단하는 게 참 부질없는. 그거구나 이런 이제 결과를 많이 보게 되는데,
0: 네네,
1: 예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도 뭐 그런 식의 단일화 이런 거를 한동훈 후보 측에서 뭐 주야 장천으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뭐 단일화다, 또 무공천이다, 뭐 연대론이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일관되게 이것은 북구 주민분들의 선택권이고 자존심을 그 밟는 짓밟는 문제다. 왜 그런가 하면 국민이 주인이고 북구 주민이 주권자 아닙니까?
2: 네네.
1: 왜 정치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 룰을 바꾸려고 합니까? 그리고
2: 네.
1: 아니 지금 한동훈 후보가 선거에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선거에 지금 북구에 출마하려고 선거 나왔지 않습니까?
2: 네.
1: 북구 나오는 것도 그 지역에 나오는 것도 뭐 대구를 기웃기웃하다가 또 뭐 해운대를 어떻게 보다가 갑자기 이제 나온 것도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뭐 때문에 나왔지? 이 사람이 여기 뭐 무슨 그게 있어서 나왔지? 이렇게 우리 시체말로 뜨악하는데 뜨악하고 우리를 뭐 북구를 너무 쉽게 생각하나?
2: 네.
1: 이렇게 이제 무시당했다는 그런 뭐 분위기도 많이 있는데
2: 네.
1: 나왔으면은 뭐 그렇게 명분도 없이 나왔으면은 이제 그라운드에 백넘버 붙이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열심히 골롤 생각하고 열심히 뛰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뭐 계속 뭐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그 선거 공학 거기 예, 매몰돼서, 뭐, 그런 연기를 계속 피우는지.
2: 네.
1: 예. 저는, 시종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2자 대결이든, 3자 대결이든, 4자 대결이든, 제 생각은 확고부동. 저는.
2: 확고부동하다? 네. 알겠습니다.
1: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2: 네, 말씀해 주세요.
1: 게
2: 네.
1: 다른 뭐, 방송에서는 한도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2: 좋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1: 예.
2: 네.
1: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제 뭐, 보통 이제, 보수 분열 하지 않습니까?
2: 네.
1: 보수 분열, 뭐, 단일화, 이런, 이제, 그 말씀하시는 분들은, 한동훈 후보가, 지금 와서, 이제, 보수다.
2: 네.
1: 박민식도 보수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단일화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2: 네네.
1: 제가 이번에 보면서 경험해 보면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여기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나왔더라고 보니까.
2: 그렇죠.
1: 그렇죠.
2: 네네.
1: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여기 북구에 나오는 과정과 지금까지 하는 그런 어떤 행태를 보면서, 이분이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될 보수의 뭔가 얼굴인가?
2: 네.
1: 저는 정말 실망을 많이 했고, 이분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보수, 우리가 가야 될 보수의 길이 아니다.
2: 보수 재건의 적임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1: 적임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2: 네네.
1: 공감을 보면은, 이분은 어떤 보수라는 것은 본인의 성찰과 희생에서 출발합니다.
2: 네.
1: 지금 나온 게 보면은, 말은 보수 재건하지만, 오로지 자신의 여의도 입성, 예. 네. 거기에다가 그냥 보수 재건이라는 미사역을 갖다 붙인 거예요.
2: 네네네, 알겠습니다.
1: 아니, 본인이 보수 진영에 준 상처가 얼마나 큰지 본인이 한번 성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2: 네.
1: 그리고 본인이 이 보수 진영을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희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2: 알겠습니다. 네.
1: 그런 분하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뭐 전혀, 예.
2: 네. 네네, 박민식 후보님의 생각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부산 북갑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 요거 한번 짚어주시고 대화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북갑에 필요한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뭐 제일 큰 것이 아시다시피 경부선이 수십 년 동안 지금 부산에서 서울까지 경부 저기 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2: 네.
1: 근데 이 철도가 우리 북구도 가로질러 갑니다. 이 철도가 가로질러 가는 바람에 지금 북구가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2: 네네.
1: 북구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한 지가 수십 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부산역하고 부산진역은 그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하는 게 국책 사업으로 선도 사업으로 이제 포함이 됐더라고요.
2: 네.
1: 그 제가 요번에 보니까 야 이건 참 어떻게 부산역도 되고 부산 진역도 그 선도

0: 사업이 포함되는데 우리 국토요금 뭐냐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번에 이제 3선이 되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리고 저도 뭐 그 행정부에 또 저 한 2년 정도 일을 해봤기 때문에
1: 네.
0: 제가 만약에 되면은 이 부분은 반드시 국책 사업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포함시켜서 우리 북구의 어떤 비약적인 발전, 북구의 진짜 북구를 뭐 재탄생시키는 그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이 경부선 지하와 반드시 그 어떤 초석을 깔고 싶습니다.
1: 경부선 지하를 반드시 시키겠다.
0: 예,
1: 알겠습니다. 아, 오늘 바쁘신데도 전화 인터뷰에 응해주신 박민식 후보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 박민식 후보와의 인터뷰 나온 여론조사 개요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리서치가 KBS 부산총국 의뢰로 지난 8일에서 10일 부산 북갑거주 성인 남녀 500명 대상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요. 국제신문인 리얼미터의 의뢰 지난 9일에서 10일 부산 북갑지역 거주하는 성인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조사를 한 결과 모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로고 듣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 KBS 열린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토론.

0: 열린 토론이 새로워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MC 황현희와 함께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전화 인터뷰에 대한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김홍태 님께서 후보자들 인터뷰 들으면 그래서 결론은 내 뽑아주시오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5847님 언론 보도만 보면 부산 북구갑 이 지역 선거가 제일 뜨거운 것 같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부산 북구가 재보궐선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이터님께서 단일화 안에서 패하면 각 후보자에 대한 책임도 클 텐데 라고 또 평론까지 보내주셨네요. 단일화에 대한 생각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4092님 지방자치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잼버리 사태, 눈먼 예산, 지방토호의 폐해가 너무 큽니다. 라고 또 이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부에 이 내용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방의 현주소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오늘 짚어보려고 합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서위원 경제정의실천연합 정치입법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계신 정지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정지웅 변호사입니다.
1: 반갑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목적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장뿐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들을 뽑는 선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시민들의 관심은 좀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많이 쏠려 있잖아요. 지금도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부산 북구갑이 제일 뜨거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재보궐선거가 뜨겁잖아요.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의 외면 좀 관심이 좀 덜 가는 이유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말씀 들어보고 네, 싶습니다.
3: 제가 먼저 변호사님.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저는 지금 저희 지역구에 기초의원 누가 나온지 지금 이름 모르거든요.
1: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3: 사회자님 아세요?
1: 저는 압니다. 예. 아, 저는 좀 고관여층이라.
3: 아, 고관여층이시구나.
1: 네.
3: 그래서 이게 보면 선거 때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기초위원들 임기 내내 사실은 맞아요. 그 기초위원들 이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좀 드물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보통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두 명을 뽑아요.
1: 네.
3: 두 명을 뽑으면 결국 뭐 국민의힘 한 명, 뭐 민주당 한 명, 빨간당 한 명, 파란당 한 명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1: 네.
3: 다른 사람들은 거의 출마를 안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당선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의 하부 조직원 뭐 이런 거죠. 제가 재밌는 말씀드리면 우리 친구

0: 영화 대사, 영화 그 대사 보면 이거 나오잖아요.
1: 네.
0: 내가 뭐 네 시다바리가 막 이런 대사 나오잖아요.
1: 너무 옛날 영화라.
0: 갑자기. 그래서 네. 뭐 의원들 행사하는데 나와가지고 뭐 의자 깔고 뭐 선거하는데 뭐 동원되고 조직 동원하고 이런 역할들이 많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보통 선거 때 이 지방 선거 때 풍경을 보면 어 큰 뭐 저는 서울에 사니까 네. 서울시장 선거하고 뭐 네. 이렇게. 같은 당을 이렇게 연이어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0: 그렇죠.
1: 그렇게 선거하는 모습이 많이 있었긴 했죠.
0: 그러니까 그게 네. 어떤 일종의 약간 위계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0: 사실 아까 전에 그 시청자분들 의견 말씀해 주실 때 보니까 이럴 거면 지방자치를 왜 하냐
1: 그렇죠.
0: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1: 네.
0: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지방자치단체 만들고 지방의회 만들 때 그 본연의 기능 그 어떤 풀뿌리 지방자치 그리고 기초의 의원하고 또 도의원하고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의 어떤 학교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1: 네.
0: 지금 그런 선순환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만큼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1: 네.
0: 실망이 누적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1: 실망이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이 왔다.
0: 네,
1: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서윤 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2: 네,
1: 계십니까?
2: 저는 지방자치 왜 하냐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자괴감이 드는데요. 사실은 지방의회는 저희 삼각계 굉장히 밀접한 의회라고 할 수 있고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복지관 그리고 음식점의 뭐 위생기준 이런 것들을 다 규율하는 조례를 만드는 데인데요.
1: 네.
2: 보시면은 2025년 본 예산 기준으로 전국 광역 의원이 심의하는 예산이 거의 234조 원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1인당 2668억 원의 규모인 거거든요.
1: 네.
2: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는 게 이제 기초의회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적은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처럼 느껴지는 거죠.
1: 네.
2: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은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성격으로 많이 인식들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정당을 보고 많이 뽑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정당 보고 많이 뽑죠, 사실.
2: 예. 네. 그리고 좀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데 저희 앵커님께서는 뭐 기초의원까지 다 아신다고 하셨지만은 사실은 저 같은 시민들도 7~8장의 투표 용지를 받고 그중에 기초의원 후보까지 사실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 몰라요.
2: 네. 네. 사실은 단체장까지는 알고 의원들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
1: 그게 약간 삶에 밀접하게 좀 느껴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오늘 주가는 다 아시잖아요.
0: 뭐 그럼요.
1: 네. 근데 네. 내 삶에 특별히 이 사람들이 무슨 영향을 주는 건가에 대한 네.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2: 보통은 단체장이 어떤 결정권자다. 그리고 의원이 보조자다. 이런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1: 네.
2: 그리고 사실 이번 6.3 지방선거는 더더욱 이런 경향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게 14곳이 지금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거거든요.
1: 네네.
2: 이게 보면은 역대 두 번째 되는 수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언론에서도 재보궐선거 예, 관심이 있고 격전지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기초에 대한 관심이 더 저조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이게 내가 사는 지역의 현안을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지방의 의원들이지만 정작 후보들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이유 방금도 잠깐 지금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정당 공천 과정도 문제가 좀 있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0: 맞습니다.
1: 뭐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변호사님 보고 계십니까?
0: 그러니까 이게 정당 공천 과정이 투명하지가 않은 거죠.
1: 네.
0: 그리고 국회의원 보통 이제 보면은 국회의원이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되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상향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공천 기준도 비공개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경선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1: 경선하는 네. 경우 있죠.
0: 경선을 하는데 이게 경선을 하는 투표권자들이 보통은 당원들입니다.
1: 네네.
0: 그러면은 당원들은 사실은 이 국회의원과 뜻을 좀 같이 한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하향식 공천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또 이게 당에서 이 점수를 매길 때 있어서 뭐 충성도라든지 조직 기여도라든지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1: 네네.
0: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당에 대한 충성도, 조직 기여도 이런 걸로 점수를 받게 되면 결국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위계가 형성이 되고 지방자치의 어떤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0: 고려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1: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밑에서 일하는 분들 뭐 이런 인식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영화 대사 말씀드렸던
1: 내가
0: 것처럼
1: 내가 너의 그 부하냐 뭐 이런
0: 그런
1: 말.
0: 그런 네. 것처럼 네네. 그런 부분이 되는 게 굉장히 문제고 사실은 그런 충성도나 이런 거는 당에 충성하면 안 되죠. 지역 주민들한테 충성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오픈 프라이머리나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걸로 해야지 정당의 영향력이나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죠.
1: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지난해 말에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시의원의 공천원금 수수 사건 또 정치권의 후폭풍이 굉장히 상당했습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의 입김과 영향력이 공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죠. 이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시는 것과 약간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0: 네네.
1: 네, 어떻게 보십니까? 서희원 팀장님.
2: 네, 사실 뭐 강선우 김경 사건을 두고 언론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놀랍게 여기진 않았던 게
1: 왜요?
2: 사실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2006년부터 계속된 네네. 문제입니다. 사실 기초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가 도입된 게 2006년이거든요. 이때부터 공천 헌금 사태가 계속 터졌었고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기자회견에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성명은 사람 이름만 바꾸면 20년 전에도 똑같이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실
1: 그렇군요.
2: 정도였어요.
1: 네네.
2: 그래서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보통 그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낙선한 국회의원들이 당협위원장을 맡는데 그래서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공천권을 네. 행사를 하고요.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 지역구에 자기 사람을 심어놓으면 자기 국회의원 선거 때 이 사람들을 동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초원 후보 같은 경우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줄을 서지 않으면 공천받기 어렵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1: 네.
2: 그래서 사실은 이 자체가 사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엄청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가 계속되면 사실 공천을 받은 의원이 누구를 위해 일을 할까요?
1: 국회의원을 위해.
2: 네, 국회의원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1: 주민을 위해 일해야 되는데.
2: 네, 네. 지역 일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게 공천 헌금을 줬어요. 줘서 당선이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되고 나면
1: 네.
2: 우리 경제적으로 이 비용을 회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1: 아, 만회를 하려는 일들을 하는 거군요.
2: 네. 그래서 지방의 어떤 권한을 이권 개입으로 이렇게 좀 해서 회수하려는 유혹이 있고 그게 이제 김경 전 시의원이 공천 헌금 사태뿐만이 아니라 이제 남동생 명의로 부동산 개발 회사를 세워서 피감기관이 SH공사였거든요. SH와 임대주택 공급 계약을 맺어서 매입한 오피스텔을 282억 원에 팔았다. 뭐 이런 의혹들이 같이 터졌던 이유가 저는 이 구조에서 발생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공천원금을 내면은 사실 그 본전 생각 때문에.
2: 본전 생각 때문에.
1: 다시 그 어떤 그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서 무슨 이권 같은 걸 개입해서 다시 그걸 찾아가려는 심리가 강하다 보니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2: 네, 맞습니다.
1: 그렇게 좀 생각해봐도
2: 네,
1: 되는 거군요.
0: 네. 그 관련해서 이제 네. 제가 이전에 KBS 그 TV 다큐멘터리 제가 나와가지고
1: 네.
0: 제가 인터뷰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몇 년 전에 보면 이제 지방 같은 데 보면 토호 세력들이 이제 이 기초의원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일감 몰아주기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엄청 이권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 이해 충돌의 문제죠.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사업체를 하나 만드는데
1: 네.
0: 지방의 의원이 자기 이름으로 사업체 안 만듭니다.
1: 오.
0: 누구 이름으로 만들겠어요? 부인 이름으로 만들어가지고.
1: 지인들 이름.
0: 지인들 이름으로 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어떤 사업을 이제 그 조례를 통과시켜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1: 네.
0: 그 사업은 그 업체에서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진짜 어물전의 고양이들인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고요. 이게 사실은 정치 원리나 경제 원리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독과점이 되면은 이 경제가 잘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정치도 네. 정확하게 지금 과점 체제인 겁니다. 빨간당과 파란당이 완전히 적대적 공생관계를 하면서 그들이 어떤 지대 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1: 그런 고착화되어 있죠. 네.
0: 그런 과점 구조 속에서는 반드시 부패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수밖에 없다.
1: 고인물을 썩는다.
0: 고인물을 썩는다. 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1: 그렇군요. 예. 이게 제가 너무 착하게만 살아왔습니까? 이게 원래 좀 만연해 있는 일들입니까? 아니면 일부의 분들이 이런 거

0: 세력이 어떻게 기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된다.
1: 그러니까
2: 저기 그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네네. 이렇게 공천 헌금 문제 그다음에 부패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실은 지역주의랑 선거제도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역주의나 소선거구제니까 1등만 당선이 되고 나머지 표는 사표가 되기 때문에 독점 구조가 더 고착화되어 있고 결국에는 이 구조 속에서 보면은 광역단체장이랑 그 지방의회의 당 소속이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집행부에 대한 견제도 이뤄지기 어렵고요. 그래서 사실은 경쟁이 없기 때문에 공천이 중요해지는 거죠.
1: 그러네요.
2: 공천이 곧 단선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공천권이 너무나 중요한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다들 공천 헌금을 주고 그렇게까지 해서 지방의회 입성을 예.
1: 그것만 되면 실제 당선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0: 네. 그 관련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지금은 두 명이 출마해서 두 명이 되잖아요.
1: 네.
0: 그러면 당연히 빨간당 파란당 나와서 한 명씩 되는 겁니다.
1: 그렇겠죠.
0: 근데 네. 이거를 3명 뽑고 4명 뽑고 5명 뽑는 걸로 선거구를 늘려버리면 이제 소수 정당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무소속으로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그 과점 체제가 깨지는 겁니다.
1: 네.
0: 이제 이 매기가 한 마리 들어와 가지고 이 막 비판하고 내부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적대적 공생 관계 속에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누려왔던 양당의 거대 양당 체제의 그 하부 조직
1: 네.
0: 이런 분들이 좀 정신을 차릴 수가 있겠다.
1: 그러니까 견제 기능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선거구를 키워버리는 거죠. 중대 선거구로.
1: 네. 네네.
0: 예, 그것도.
1: 알겠습니다. 이런 네. 뭐 변화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0: 그렇습니다.
1: 하지만 계속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해야 네. 좋은 결과의 방향으로 가겠죠.
0: 네.
1: 그 또 한 가지 문제가 이 정당의 공천 과정도 문제지만 기초원에 도전하는 인력풀이 좀 한정돼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 어떤 인물이 기초위원회 도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먼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거든요.
2: 네.
1: 서희연 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지금 보면 기초위원 선거에 좋은 인재가 유입되는 구조가 아닌데요.
1: 네.
2: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방의회가 어떤 내가 정말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정치 경력을 쌓기 위한 발판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2: 잘 생각해 보시면은 광역단체장으로 계신 분들이 대선 후보로 나가요. 그다음에 국회의원 계시던 분들이 광역단체장으로 나가요. 그 말은 지금 어떤 권력 서열화가 되어 있다라는
1: 아,
2: 거거든요.
1: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분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다른 선거에
2: 네.
1: 나가기 위한
2: 네.
1: 그 발돋움판이다.
2: 네. 이렇게까지 제가 뭐 기초 광역의원 그다음에 광역의원하고 나서 국회의원 국회의원에서 단체장 하고 나면 다시 대선으로 넘어가는 구조니까
1: 네.
2: 정말 지방을 위해서 뭐 일꾼으로서 하는 분들을 보기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돈이나 권력이 있는 분들이 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 토호 세력이나 지방의원들은 겸직이 됩니다.
1: 네네.
2: 그러면 건설업, 부동산 이런 거 하신 분들이 지방의원도 같이 겸직을 하고 본인들의 어떤 사업을 뭐 좀 촉진시키는 조례나 이런 예산 심의 활동들을 하는 거죠. 또는 이제 다른 한 쪽으로는
1: 겸직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2: 겸직이
1: 얘기해서.
2: 가능해요.
1: 네.
2: 국회의원들은 겸직이 안 되는데
1: 안 되죠.
2: 예,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부담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경력을 쌓기 위한 정치 지망생들이 많이 있고
1: 네.
2: 결국에는 이제 그 어떤 당 대표한테 이제 줄을 서서 공천권을 얻는 그런 구조인 거거든요.
1: 네.
2: 그래서 결국 이런 구조를 깨고 정말 지역 일꾼들이 공천을 받는 그 구조를 이제 읽어내야 되고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메리트가. 내가 이렇게까지 했을 때 프라이드를 느낄 만한 권한도 없죠.
1: 맞아. 뭐나 월급이 뭐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2: 네.
1: 사람을 많이 쓰게 해주는 것도
2: 뭐
1: 아니고
2: 4천만 원.
0: 4천만 원. 네. 5천만
2: 원. 그래서 6천만 원 이 정도예요.
1: 네.
2: 그리고 근데 리스크는 많은 거예요. 내가 공천 헌금을 주지 않으면 또는 잘 보이지 않으면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제 전문성 있고 출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없는
1: 힘든 구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얘기 한번 해보죠. 이렇게 이물란에 시달리다 보면은 이걸 좀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아까 좀
0: 네.
1: 많은 문제점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죠.
0: 예, 제가 네.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악화가 양화를 완전히 지금 구축하고 있는

0: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뭐 지역에 보면은 뭐 영남 향후에 뭐 호남 향후에 충청 향후에 뭐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들어오고
1: 네.
0: 지금 그런 상황인데 생각해 보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전문가들 내가 뭐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 다니고 있어 하이닉스 다니고 있어 근데 그 이 선거에는 이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에는 관심이 많아. 근데 내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 이걸 할 유인이 없잖아요.
1: 그렇게 못하죠.
0: 유인이 예.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발상의 변화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기업을 다녀도 저 젊은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뭐 민방위 훈련 가기도 하고
1: 네.
0: 예비군 훈련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수한 인재들이 기초의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1: 아.
0: 말하자면 내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기초의원으로 내가 한번 봉사를 하겠어.
1: 투자 뛰는 거네요.
0: 그러면은 회사에 네. 내가 이거를 휴직 신청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맨날 그 향후에 활동하고 또 전현직 보좌진들 또 의원 계속 뒤에 따라다니면서 뒤치다거리 해주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직장 마련용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이 지방의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이고 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내가 저기 가서 기초의원을 해야 되겠다는 엄두를 못 내요.
1: 네네네.
0: 왜냐하면 그 판 자체가 이걸 정확하게 지금 이게 제가 순화된 표현을 써야 되지만은 이게 좀 이렇게 좀 수준 낮은 판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거기 같은 구성원이 되고 싶겠어요? 안 되고 싶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니까 전반적인 자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사회에서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공부도 제대로 하고 뭐 이런 사람들 독서량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기초의회를 이렇게 잘 채워나가야지 진짜 풀뿌리 민주주의 아닙니까? 제일
1: 네.
0: 근원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잘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우수 인재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문을 좀 더 활짝 열어줘야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 이렇게
0: 그렇죠.
1: 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송현 팀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이 내용에?
2: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은 그동안에는 지방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이었는데 이제 유급제로 바뀌면서 그 돈도 받는데 왜 겸직을 하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저도 계속 생각이 좀 바뀌는 게 지방의회에서는 정말 그냥 평범한 생계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지방의원으로도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리고요.
1: 네.
2: 이제 기초의회에 뭐 의원들이 많이 오게 하는 방법. 일단은 정당이 공천을 하고 있고 이게 책임 공천 차원에서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그러니까 뭐 당원권을 가지지 않는 일반 시민들도 지방의원으로 이제 나오도록 하려면 당 내부에서 밀실로 결정하는 이런 공천 구조를 좀 깰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공천 심사 기준도 공개를 하고 심사 과정도 적어도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믿음이 들게끔 그렇게
1: 네.
2: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1: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나 네. 그래 너 해 이번에.
2: 지금은 다 단수 공천, 예. 전략 공천이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예. 경선을 하고
1: 이런 방법이 아니라
2: 네. 경선도 당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 국민 참여 경선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게 시민 공천 혁명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일각에서는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서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기초 의원들도 일을 하고 싶은 그런 그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럼요.
2: 네. 네. 그래서 의정 지원 환경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고 보좌 인력을 지금 둘 수는 있는데 법적으로는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1: 개인 사비로 내야 되잖아요. 근데
2: 네.
1: 그분들은.
2: 사비로 내야 되고
1: 네.
2: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을 안 해주면은 둘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 어느 정도 인력을 뭐 이제 같이 일할 수 있게 환경을 좀 마련해 줘라.
2: 네. 그래서 적어도 네. 좀 일을 할 수 있게 한 다음에 딴짓했을 때 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일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지 않고 뒤에서 네. 이야기가 나오는 건 좀 부당하다. 네. 뭐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0: 지금 그 공천혁명 말씀하시는데 제가 가슴이 살짝 뛰었어요.
1: 네.
0: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MZ세대들 있잖아요. 얼마나 톡톡 튀고
1: 그럼요.
0: 아주 뭐 뛰어나지 않습니까?
1: 네.
0: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풍부하고 저는 이게 풍주름 서

0: 선진화국 국가들처럼 기초위원하고 젊은 나이에 20대 때 기초위원하고 거기서부터 정치 트레이닝이 돼서 또 도의원하고 국회의원하고 나중에 대통령 나오고 이런 어떤 상향식 인재를 키워가는
1: 약간
0: 그런
1: 학교로 따지면 초등학교 같은
0: 초등학교
1: 정치초등학교 같은 느낌의
0: 정치초등학교 같은 그거를 네. 훈련할 수 있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MZ들이 뭐 정당에 줄 서지 않아도 기초위원 될 수 있으려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지방자치법에 법을 개정을 해서 네. 이게 정당의 영향력을 줄이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하고 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하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 또 머리를 써가지고 꼼수를 부려요. 막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또 주민 투표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배심원 하듯이 아예 랜덤으로 선발을 해가지고 랜덤으로 이게 투표할 수 있게 해서 정말 정치 물 안 들고 나쁜 물 안 들고 이런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정치 꿈나무들을 발굴해낼 수 있는 거. 그러면 기초에도 아주 신나는 공간으로 살아나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아주 밝아질 수 있겠다. 그렇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단순히 네. 뭐 국회의원의 정치 조직이 아니라 네. 정치의 등용문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
0: 네. 그렇게 인재를 키워야죠.
1: 인재를 키워야 된다라고. 예.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 지역정당 예. 설립도 좀 허용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1: 지역정당 네. 설립이 네.
2: 지금은
1: 어떤
2: 시도당이 네. 뭐 몇 개 이상 있어야 되고 중앙당이 수도권에 소재한 것만 정식 정당으로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방선거에 한해서라도 지역정당 설립을 좀 가능하게 하면 예를 들어 뭐 은평구 뭐뭐당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젊은 세대들이 그러니까. 정당을 꾸려서 나올 네. 수 있게끔.
1: 그러네요.
2: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0: 요새 20, 30대들이 너무 정치 혐오에 빠져 있고 정치 무관심들이 많아가지고 네네.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같은 의견입니다. 저도 네. 청년들이 정치에 많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네. 들고 이런 등용문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 좋은 네. 문을 좀 열어주는 역할을 두 분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 그런 의미에서 네. 다양한 의견들 내주고 계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여하는 것 이후 그러니까 당선되고 이후에 그 일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당선이 됐다 해도 먼저 지방의회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고 또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 잠깐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예, 예. 네. 지방의원들이 하는 거는 크게 뭐 나눠보면 네. 조례를 만들죠.
1: 조례 만들죠.
0: 조례.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가 아까 전에 예를 들었잖아요. 뭐 통합 돌봄 조례, 뭐 사기 피해자 지원해 주는 조례, 뭐 이런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1: 사회 시간에 배웠잖아요. 조례와 규칙.
0: 그러니까
1: 뭐 이런 거 내용 예, 기억납니다. 네. 네.
0: 그 조례 재개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의 예산. 예산을 또 심의하고 확정을 하고 예산을 이제 다 쓴 다음에는 이거 잘 썼냐.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 감사라든지 조사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하게 네. 되는데요.
1: 네.
0: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이제 지자체장하고 기초의회의 다수당이 갖게 되면 이제 일종의 뭐 여당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1: 네.
0: 여당이 돼버리니까 지자체장이 하는 거를 그냥 무조건 옹호하고 이렇게 또 가게 되고 또 이제 다수당하고 지자체장이 또 색깔이 다른 당이 되면 또 무한 투쟁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좀 문제고요.
1: 네.
0: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정당의 어떤 하부 조직, 국회의원의 어떤 아래 단계에 있는 사람 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1: 네.
0: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자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예 무소속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적이 없는 상태로 뽑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기초단체 기초의회가 운영될 것 같으면은 그냥 법을 개정을 해서 아예 무소속으로 하는 것도 또 저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1: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방의원들의 감시와 견제가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들도 네. 나오고 있어요.
2: 네.
1: 어떤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2: 지금 도덕적 해이 수준이 굉장히 심각해서 얼마 전에 언론사에서 요지경 지방의회라는 그 타이틀로 기획 기사를
1: 저도
2: 내보냈는데요.
1: 그 기사 봤습니다.
2: 네, 네. 거기 보면은 참 그 아마 시청자분들도 공감. 갈 만한 내용들이 많을 것 같아요.
1: 네.
2: 하나가 이제 수의 계약 이관계.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지방 계약법상 2천만 원 이하의 공사는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이 가능한 구조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방원들이 이 허점을 이용해서 가족, 친인척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구조고 그래서 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형제나 먼 친척 명의로 업체를 세우는 꼼수도 쓰고 있습니다.
3: 네.
2: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의원이 수억 원짜리 공사를 이 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2천만 원 이하로 잘게 쪼개라.
0: 그걸 쪼개기 계약이라고
2: 네,
0: 그러죠.
2: 네. 쪼개라. 이렇게 네. 압박하는 경우도 있고요.
3: 네.
2: 그래서 권익위가 조사를 해보니까 수익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그러니까 지방의원 업체가 지방의원이나 본인 가족 업체가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1,391건, 31억 원 규모에 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방의회 243곳 중에 20곳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3: 네.
2: 또 하나가 이제 국민들의 지탄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외유성 해외 출장입니다.
1: 그렇죠. 어디 뭐 해외 뭐 갔다 왔다 그 많이 보잖아요. 뉴스에 많이 네. 나오잖아요.
0: 그냥 거의 패키지 관광 간다고 그냥 봐야죠.
1: 국민들 네. 볼 때는 놀러 갔다 왔네 네. 이런 생각이 들
2: 아니,
1: 정도예요.
2: 근데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네. 많이 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지방의원들이 굳이 이렇게까지 많이 간다고 싶은 수치이고요.
1: 아니 필요하면 가야죠. 필요하면 가야 된다고 가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제 거기 한번 갔을 때 이제 몇 가지를 껴서 가잖아요. 거기 네. 잠깐 3시간, 4시간 갔다가 나머지 네. 2박은 뭐 어디 관광지 일정
0: 보고. 나이아가라 폭포 보고.
1: 뭐 그런 식이니까. 네. 그게 뉴스에 나오니까. 네. 몇 번 나오니까.
2: 그래서 네. 기관 방문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유적지가 이제 경로로 나오니까 네. 이제 외유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거의 뭐 128억 정도 썼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왔고요.
1: 맞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나오고 네.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신데 네. 네, 뭐 몇 개 더 있습니까?
2: 재밌는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네.
2: 예천구 의회 사례인데요. 네. 9명이 미국 캐나다 7박 10일로 갔다 왔는데
3: 네.
2: 그때 부의장이 가이드를 버스 안에서 폭행한 사건 들어보셨죠? 그리고 당시에 의원이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 안내를 요구를 해가지고 네, 제명을 받았는데 또 출마를 한다는.
1: 이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네. 이거는 잘못된 네. 부분입니다. 네. 이거는 치단다바다 네. 맞다 하고 그러니까 네. 이게 중요한 건데 결국 감시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감시와 네. 견제가 있어야 된다라는데 여기서 연장선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한번 좀 짚어봐야 되는데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좀 살짝 좀 짚어주실래요?
2: 저희가 이번에 해봤는데 네.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2: 그러니까 조례 발의가 몇 건이냐, 출석률이 몇 퍼센트냐, 해외 출장, 징계, 그다음에 겸직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게
3: 네.
2: 행안부에서 뭐 그 내고장 알림이 시스템이라고 해서 27개 의정활동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해서 저희는 굉장히 빠르게 이게 도출이 가능하겠구나 싶었는데
3: 네.
2: 갔는데 그냥 통계만 있고 의원별 그 평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들어가서 평가해야 되는 구조였거든요.
3: 그렇군요.
2: 그래서 네, 지역민들이 알고 싶은 정보는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1: 아니 직접 뭐 동네 현안에 연결된 조례 제정에 있어서 기초위원들 역할이 좀 활발하지 않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그렇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항상 이게 저기 뭐냐 위쪽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이제 오더 내려오는 그 어떤 방침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어요.
1: 이거 이렇게 해라고 위해서 네, 지시가 내려오는 거기에서 행동한다.
0: 그러니까는 뭐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또 재선하고 삼선하고 그 다음에 뭐 시의원 한 다음에는 도의원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자기의 생사 여탈 거를 가지고 있는 게 당이기 때문에요.
3: 네네.
0: 그리고 뭐 지금 그것이 제일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네.
0: 네.
1: 지방의원들의 결국에 꽃은 전 조례라고 봐요. 조례를 제정하고 실질적 참여도를 높이고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서의원 팀장님께서 간단하게 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2: 아까 뭐 보좌 인력 둬야 된다라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스킵을 하고요.
3: 네.
2: 지금 현재 주민 참여 예산제 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해서 이런 예산을 써달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제도인데요.
3: 네.
2: 이것을 좀 차용을 해서 주민 참여 예산제처럼 이제 입법도 주민이 조례 아이디어를 내면
3: 네.
2: 의원이 발의하는 그런 주민 참여 조례제 이런 것들 도입하면 좋을 것 같고요.
1: 주민 참여 조례제.
2: 네.
1: 좋네요. 네.
2: 또 하나는 채찍이에요. 의원별로 입법 실적의 질적인 어떤 공개를 해서 이제 발의 건수랑 함께 통과된 조례 수, 그다음에 주민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까지도 함께 기재하도록 해서 이제 의원들이 좀 더 이제 조례 발의를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좀 네, 깨어내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그 풀뿌리 네. 민주주의 꽃피기에서 특히 바뀌어야 할 지방선거 문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하고 좀 일맥상통한데요. 네. 이게 우리가 기초의회에서는 뭐 정권 심판론, 정권 지원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네. 동네 예산과 생활 조례를 책임질 사람을 뽑는 선거라는 본질이라는 거, 그거에 대한 어떤 문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유권자들이 정당 기호만 보고 투표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깨어있는 시민이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KBS 네. 열린 토론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주영 변호사, 서유연 경실련 정치이버 팀장 두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자, KBS 열린 토론 마칠 시간입니다. 4일 2818님께서 오늘 열린 토론을 들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영역이 정치 분야에도 한 줄기 빛이 보이려나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제대로 된 K정치가 출연하기를 희망해봅니다. 이름도 모르고 투표하는 지금의 지방선거 정말 실망스러웠거든요. 오늘 방송 내용이 정말 좋아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들었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가 누가 더 크게 보이냐의 경쟁을 넘어서 누가 내 삶 가까이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좋은 선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까지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지난 어버이날을 앞두고 한 공공기관의 작은 선물이 화제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입 직원들의 부모에게 감사 카드와 선물을 전달한 건데요. 낯선 환경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자녀들을 믿고 응원해준 부모님께 감사드린다라는 장관의 메시지로 전해졌습니다. 선물에는 지역 소상공인이 만든 꿀 제품도 담겼는데요. 수많은 날갯짓 끝에 달콤한 결실을 맺는 꿀벌처럼 직원들과 부모님의 일상에도 평안과 보람이 함께하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하죠. 최근 기업에선 급여나 복지 못지않게 조직과 구성원을 이어주는 정서적 연결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직원 개인을 넘어 가족까지 존중하는 문화가 결국 조직의 신뢰와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빠른 성과와 효율이 우선되는 시대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소소한 관심과 진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순서 아이유와 김창완이 함께 부르는 너의 의미로 시작합니다.

0: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1: 함께할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2: 남북 경제협력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는 경제로 하나 되기 순서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이신 이혜정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3: 네, 지난 시간에는 북한의 특구 경제개발구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남북 간의 개발 사례가 있는 특구라고 볼 수 있죠. 개성공단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남북 간의 대표적인 그 시범 적용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남북 간의 사회제도, 경제 운용의 연계 가능성을 시험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남북협력사업 경험이 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8월 22일에 현대아산과 북한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아태라고 하죠. 현대아산과 아태가 체결한 개성공업지구 건설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기초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 사업이고요. 이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 양측은 이 개성시 일대 약 2천만 평의 부지를 개발 대상으로 설정했고요. 이 가운데 800만 평을 공장 단지로 그리고 1200만 평을 생활, 관광, 상업시설 구역으로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개발하기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1단계 개발 구역은 100만 평 정도 규모로 계획된 바 있고 우선적으로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된 바 있죠. 이후 현대아산에서 2002년에 한국토지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1단계 사업을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2003년 6월 30일에 착공식을 개최함으로써 사업이 실행 단계 돌입한 바 있습니다. 이 개성공단은 착공 이후에 생산시설의 확충이나 입주기업의 증가를 통해서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성장을 이루어왔지만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서 개성공단의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죠.
2: 그렇군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개성공단이 조성이 된 게 벌써 26년 전이군요.
3: 이 개성공단이 2000년 개성공단 개발 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조성이 돼서 남북한 인력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생산협력의 장으로 발전한 사례가 있는 지역이죠. 이 개성공단은 5만 5천 명의 근로자가 함께 협력하면서 남북이 상생형 경제협력 모델을 실현한 대표적인 사례였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누적 생산액이 5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한 바 있고요. 이 수치는 2010년 3억 2천만 달러 대비 62.5% 증가한 수치로 개성공단은 조성된 이후로 계속 성장 추세를 보인 바 있었죠. 같은 시기 근로자 구성이 북한 근로자가 약 5만 4천 명 그리고 남측 인력이 약 800명 정도가 근로하는 그래서 남북 전체 근로자가 5만 5천 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일을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개성공단이 단순한 제조 기반을 넘어서서 남북 경제 협력의 어떤 실질적인 성과들을 보여준 사례들이라는 평가들도 있는데요. 2000년 설립 이후에 2016년 2월 가동이 중단될 때까지 약 16년 동안 운영된 개성공단은 단순히 남북이 함께 모여서 뭐 일을 해봤다라는 경제 협력의 기능을 넘어서 남북 간의 화해와 이 평화의 상징으로도 자리매김한 바 있었습니다.
2: 네.
3: 그렇지만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2월 10일 우리 정부가 독자적 제재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서 지금은 공단이 전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죠.
2: 당시에 그 입주 기업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3: 전체 계획 그 개발 계획 대비 실질적인 추진 규모는 좀 제한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개발 면적 기준 전체 대비 약 5% 정도가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입주 기업도 전체 목표 대비 6% 정도, 고용 규모도 전체 목표 대비 15%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1단계 조성 사업 그 100만 평에 대한 1단계 조성 사업은 2007년에 완료가 되었지만 입주 기업은 목표가 원래 300개 정도 됐었습니다만 이 중에 약 125개가 입주되어 있어서 계획 대비 약 40%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었고요. 이후 남북이 합의한 2단계 150만 평, 3단계 350만 평의 개발 사업은 착수되지 못한 채로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경험에 기초해서 제도적인 기반이나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 이 개성공단이 재가동하기 위한 조건은 뭐라고 보세요?
3: 개성공단은 이제 단순하게 재개나 재가동만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이제 재개된다면 좀 발전적으로 어떻게 남북이 함께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남북 간에 기존에 체결되었던 합의 사항들을 좀 꼼꼼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 협력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다시 정립될 수 있도록 남북 공동의 실천적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우선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 간의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이 모두 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어떤 가치들을 달성해 나갈 수 있을지 특히나 평화 공존의 가치들을 어떻게 달성해 나갈 수 있을지를 좀 함께 충분히 협의하는 시간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네. 협의와 공감대를 통해서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게 된다면 1단계 개발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내실화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목표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에 함께 합의하기로 한 이 통행, 통신, 통관의 3통 문제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그리고 노동력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계속 공급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근로자 관리의 자율성을 어떻게 확대할지와 같은 실질적으로 공단 운영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으로 과거에 지적되었던 과제들을 어떻게 재개할 때에는 발전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지를 좀 꼼꼼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남북 간에 이미 합의한 바 있는 기술 교육센터와 같은 교육 인프라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또 선진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개성공단을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 SDGs 가운데 SDG 12번째 목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고민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요.
2: 네.
3: 자원순환이나 친환경 산업협력 모델 구축과 같은 남북이 좀 공동으로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공동연구나 실천 방안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개성공단이 단순한 남북의 경제 협력의 공간을 넘어서서 환경이나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포괄적인 협력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다시 한번 발전적인 재개 가능성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2: 그렇다면은 좀 중장기적으로는 이 개성공단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3: 중장기적으로는 이 개성공단을 구조적으로 고도화하려는 고민과 함께 국제화를 하려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제조업 중심의 구조를 좀 뛰어넘어서 이건 물론 제재 해제가 전제가 돼야겠지만 첨단 기술이나 뭐 상업, 물류 기능 그리고 관광 기능을 복합적으로 결합한 통합형의 산업지구로 발전시키는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1단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 이제 2단계에서는 기존의 경공업을 포함해서 뭐 전기전자 의료기기를 포함한 도시형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그래서 첨단 산업의 기반과 수출형의 산업단지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고민 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3단계를 개발해 나갈 때에는 중화학공업 그리고 첨단 산업이 결합된 복합공업 단지로 확장해서 다국적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동북아 내에서 경제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개성이 역사 유적지구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역이니만큼 이 개성의 역사 유적지구를 중심으로 관광 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공단 배후 지역의 개발과 어떻게 연계해 나갈지를 고민해서 산업과 문화, 관광이 조화된 복합적인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다차원적인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2: 마지막으로 이 개성공단 사례가 우리에게 남긴 의미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3: 이 남북 간의 제도가 굉장히 이질적이지만 남북 간의 제도가 충분히 연계될 수 있다라는 제도 간 연계 가능성을 시험해본 공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개성공단은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적인 프로젝트로서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에도 굉장히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개성공단의 사례는 남북 간의 상호 신뢰 구축과 제도적 안정성 보장이 경제협력의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할 때에도 안정적인 법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서 북한과의 협력을 도모할 때 남북이 합의한 원칙을 제도화하고 이를 준수하는 협력 모델들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개성공단을 재개할 경우에 1단계 사업을 안정화하고 2단계, 3단계 개발을 이 우리 남쪽의 평화경제특구와 연계해서 첨단산업과 관광물류 분야를 어떻게 연계해서 산업의 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2: 네. 개성공단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이혜정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이수영이 부릅니다. 꿈에.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주목받는 경제 현상을 주요 용어를 통해 짚어보는 경제용어 노트 순서인데요. 디지털 경제 금융 연구원장이신 정유신 서강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아, 예,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조각 투자 유통 플랫폼에 대해 알아볼 텐데 먼저 토큰 증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요?
2: 예, 그러니까 조각 원래는 장외 조각 투자 유통 플랫폼인데 조각 투자는 우리가 한번 다뤘었을 거예요. 근데 조각 투자는 하는데 그냥 조금 소액으로도 네. 투자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사실 이제 토큰 총칭에서는 토큰 증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전에는 이제 실물로 초기에는 뭐 주식 같은 거 이렇게 증권 투자할 때 실물로 거래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IT 뭐 전자 이런 쪽이 뭐 발달하면서 우리가 이제 전자 증권 형태로 예를 들면 지금 뭐 청취자분들 이렇게 주식 매매하거나 이렇게 하실 때 실물 안 하시잖아요, 그죠?
1: 그러니까 없죠.
2: 증권 예탁원에 다시는 그 실물 이런 것 같아 증거로서 다 보관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전자적으로 거래를 하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이제 실물 거래하다가 이게 전자 증권 형태로 거래가 돼 있 상태였는데 네. 이게 이제 토큰 증권으로 바뀐다.
1: 더 쪼개져서.
2: 네, 더 쪼개지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토큰 증권은 기존에 뭐 우리 그 금융망하고 좀 다르게 블록체인이라는 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거기서 돌아가요. 근데 블록체인은 이제 한번 전에 다루기도 했는데 그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확인하는 과정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1: 네.
2: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시간도 좀 줄겠죠. 원래는 이제 이론상으로는 즉시 결제가 되는 뭐 이런 건데 시간 줄고 수수료가 줄고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겠죠.
1: 그렇겠네요.
2: 그러니까 소액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토큰 유권을 우리가 할 때는 소액 투자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존에는 무슨 어떤 거 갖다가 뭐 한 100억짜리다 부동산 뭐 이런 거는 소액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굉장히 뭐 잘라갖고 뭐 100만 원 이렇게 할 수 있게 한다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 다 토큰 증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그러면 그냥 이 조각 투자는 곧 토큰 증권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2: 토큰 증권 형태로 할 수 있는 거죠.
1: 아.
2: 그러니까 조각 투자, 그러니까 투자는 이제 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전체적인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 틀, 상품 이거 갖다가 네. 이제 토큰 증권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여러 가지 형태를 다 이제 할 수가 있어요.
1: 어떤 걸 할 수 있나요?
2: 그러니까 뭐 부동산 같은,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보면 한국에서는 부동산이 좀 활발한 편이고 또 우리 야두 청취하시는 분들은 음악.
1: 음악?
2: 음원의 저작권.
1: 아, 그것도
2: 그런 것도
1: 있어요.
2: 할 수가 있고 또 뭐 미술품?
1: 미술품도. 네.
2: 한우도 합니다. 소도. 뱅카드라는 그 뱅카우라는 어떤 그런 회사가 있는데
1: 그렇구나.
2: 한우를 뭐 근데 사가지고 키운단 말이에요. 그럼 한 1년 정도 또 2년 정도 지나가지고 뭐 팔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수익이 나면 또 갖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와인도 할 수 있고 요새 또 항공기 엔진.
1: 뭐
2: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유형 말고도 무형의 자산들 있잖아요. 이럴 때 무슨 뭐 IP, 그 인텔렉추얼 프로퍼티에서 지적 재산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 무궁무진하네요.
2: 그렇죠. 예.
1: 근데 조각 투자는 예전에도 있었던 건데 왜 지금 이번 법 개정이 중요한 거예요?
2: 근데 전에는 그 일종의 그냥 그 실험실. 실험 마켓이다, 테스트 마켓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금융당국이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 같다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혁신금융 서비스라고 인정이 되면 일정 틀 안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제한적인 건 많아요. 지금 법적인 만들어져 있지 않았는데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틀 내서 지금까지 한 4, 5년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법 개정을 통해 갖고 이거 갖다가 정식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와 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그냥 테스트 마켓에서 했던 거고 이제는 국회에서 이제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정식으로 하나의 산업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논의는 많이 있었는데 근데 네. 1월 달에 이제 법 개정이 돼서 토큰 증권이 이제 내년부터 발효가 될 거예요. 보통 이제 법이 통과되고 나서 그 감독원의 이제 시행령 같은 거 만들고 나서 이제 그 발효가 되거든요. 내년 1월 달에 뭐 정식으로 시작이 되고 그 전에 지금 법은 통과됐고 그래서 자본시장법하고 또 관련된 법이 이제 전자증권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개를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 법제도는 마련이 됐습니다.
1: 금융당국이 이런 조각 유통시장 플랫폼에 예비 인가를 준 의미는 뭘까요?
2: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새로운 게 나올 때 특히 이제 이런 금융 쪽에서는 우리가 발행을 하거든요. 상품 같은 거 할 때 발행을 네. 해서 발행을 하면은 발행한 사람들은 그 발행을 통해 가지고 누구한테 파니까 자금 조달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팔면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2: 그 산 사람도 이제 좋으니까 샀는데 나중에 또 필요하면 또 팔 수 있어야 되잖아요.
1: 그럴 수 있어야죠.
2: 그 뭐냐면 이제 발행 시장만이 아니라 유통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유통 시장이 이때까지는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통 플랫폼이라는 결국 이제 유통 시장을 의미하는데 그걸 이제 제도화시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이제 새로운 상품들 나올 때 보면 특히 초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발행은 할 수가 있는데 거래가 잘 안 돼. 그죠? 내가 되게 좋아갖고 이걸 네. 샀는데 갑자기 급할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2: 갑자기 뭐 우리 애가 뭐 대학에 간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데 지금 이걸 다 팔아야 되겠다. 근데 팔 수가 없으면.
1: 아.
2: 그렇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유통시장이거든요. 발행시장은 자금 조달자와 첫 번째 사는 사람이 만나는 시장이고. 그래서 유통시장이 뭐 사실은 이제 중요한데 그런

0: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그 법이 통과된 다음에
1: 네.
0: 이런 그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을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인가를 줬어요. 예비 인가를. 그래서 예비 인가 줬다는 얘기는 이제 조만간에 또 본 인가를 받고 이게 이제 시장으로서 형성이 되겠죠. 금년 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예비 인가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출범이 됐다. 유통장에 대한 얘기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 유통시장이 잘 자리를 잡으면 확실히 관심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겠네요.
0: 예, 그건 관심 갖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주식 투자, 뭐 채권 투자 다 있지만 결국 이제 그 기대를 하잖아요. 내가 이거 갖다가 투자를 해갖고 얼마를 벌 수 있냐. 보통
1: 그렇죠,
0: 연율
1: 항상.
0: 계산을 하니까 항상 우리 금리 하듯이 투자 수익률도 연율로 계산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투자해서 연율 계산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냐. 예금 금리보다 좋으냐. 뭐 주식에서 하는 것보다 좋으냐. 이런 걸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런 투자를 할 때 항상 두 가지를 고려하잖아요. 하나는 얻는 그 투자 수익률, 또 하나는 야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그 위험 그런 그 리스크하고 이제 리턴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상품으로서 앞으로 이제 자리 잡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관심 가질 수 있는 시장에서 이제 특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유통이 돼야지만 발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1: 그렇죠.
0: 유통시장이 활발하지 않으면 발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통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앞으로 그럼 좀 어떤 자산이 유망해질까요?
0: 뭐 아까 뭐 다양한 자산들이 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한국 정부에서 지금 해주는 거는 법으로는 지금 다 할 수 있어요. 법에 제한은 없어요. 그런데 금융당국 이제 특히 금융위원회에서 조심스럽잖아요. 새로 시작하는 시장이니까.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좀 일부만 두 개 정도부터 아마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이라는 게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운데 한 여섯 가지 형태가 있어요. 뭐 주식 투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분 증권이라고
1: 네.
0: 그러고 또 채권하는 건 채무 증권이라고 하고 또 투자 계약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정형이 아니고 비정형인데 투자 계약 증권이라는 게 있고 또 파생 상품 증권이라는 게 있고 또 수익 증권이 있어요. 이건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 펀드 같은
1: 네.
0: 거 수익 증권이 있고 또 그 뭐 이런 다양한 형태들인데 이번에 하는 것은 수익증권 중에서 이제 비금전신탁 그러니까 맡겨가지고 하는 그런 수익증권하고 투자계약증권 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일단 열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두 개 상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다양한 자산들을 갖다가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시장이 열린다. 특히 이 투자자도 투자하지만 자금 조달자가
1: 네.
0: 내가 자산 어떤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거 갖다가 통해가지고 발행을 하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기업들 중에서 중소기업,
1: 그러니까
0: 벤처기업, 아까 이제 IP,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특허, 이를테면 이제 기술기업들이 막 창업해가지고 특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1: 네.
0: 그걸 활용을 해서 이제 자금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이제 시장 확장이 기대되는 거죠.
1: 앞으로 이제 이런 시장이 열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가 좋을까요?
0: 우리가 토큰증권은 블록체인을 쓰기 때문에 그냥 일반 기존의 증권 대비 훨씬 소액으로 자를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1: 네.
0: 조각 투자라고 얘기했는데 소액 투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이제 MZ 뭐 이렇게 젊은 층들은 사실은 이제 그 뭐 부모 세대보다는 현금이 좀 부족하니까.
1: 부족하죠.
0: 그리고 굉장히 이런 쪽에 관심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가 투자를 못 했잖아요. 근데
1: 네.
0: 소액 투자 가능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블록체인 베이스이기 때문에 더 사실은 그 이론상으로는 T 플러스 제로예요. 우리 주식 투자 매매하면은 내가 팔았어요. 그러면 이틀 있어야 되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우리가 T 플러스 2라고 그러거든요. 그 트랜잭션 거래하고 이틀 있다 또는
1: 네.
0: 살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빠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안에서 모바일에서 소액으로 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특징이고 세 번째는 블록체인 베이스로 하면 투명해요. 트레이싱 다 이게 추적 가능하고 그래서 아까 보안 그런 걸 갖다가 막 방지하는 위변조 방지하는 기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훨씬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소액 거래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고 투명하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이제 그 미래지향적인 그런 투자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 좋기만 할 리가 없잖아요. 위험성도 있겠죠.
0: 초기엔 다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초기뿐만이 아니라 이게 특징이 아까 이제 투자계약증권 형태하고 뭐 수익증권 형태로 시작할 거라 했는데 투자계약증권은 좀 비정형이에요. 종류에 따라서 다양해요. 그래서
1: 네.
0: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야 이거 평가 잘 되냐 이를테면 다양하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미술품 음원 예? BTS가 뭐 노래했다 이거예요.
1: 맞아요.
0: 그것도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1: 아,
0: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1: 까다롭게.
0: 데이터가 있으면 다양하게 또 평가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준비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 가치, 자산 가치 평가 문제가 이제 어려운데, 뭐 또 이것도 새로운 또 잡이 생길 거예요. 다양한 어떤 그렇겠죠. 자산에 대한 애널리스트. 그리고 이제 초기 시작할 때는 유통시장이 중요하다 했는데, 시장 조성이 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제 좀 변동성이 좀 클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위험이 좀 있을 수 있다.
1: 해외에서는 이 조각 투자 시장이 얼마나 발달돼 있어요?
0: 해외는 지금 사실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발달이 그래요, 빨라요 이미. 지금. 이게 지금 전부 뭐 저 블록체인 선상에서 움직이니까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이 있고 비트코인과도 관련이 있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락 그룹은 사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잖아요. 네. 여기에서 치고 나가가지고 뭐 또 상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우리나라는 수익증권하고 투자 계약증권만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법상은 다 할 수 있지만 미국은 지금 여섯 가지 증권 형태를 다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식도 지금 블록체인 선상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고
1: 그렇구나.
0: 채권도. 그러니까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지금 블록체인 선상에서 해서 지금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것도 우리가 이제 토크나 국채 이렇게 표현하고 주식도 한번 우리 다뤘어요. 토크나 주식.
1: 네.
0: 토크나 주식은 작년도에 사실 로빈후드라는 그 핀테크 회사가 미국 회사가 미국에 200여 개 되는 주식 ETF 포함해가지고 그걸 갖다 토크나해가지고 유럽에다 팔아버렸어요. 거기에는 뭐 그냥 일반 상장 주식만이 아니라 비상장 주식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픈 AI라든지 우리 오픈 AI 아시잖아요, 그죠?
1: 알죠.
0: AI라든지 LLM 유명한 회사인데
1: 네.
0: 그리고 스페이스X 이거 뭐 그 상장이 되겠지만. 뭐 이런 회사도 사실 토크나 하면은 비상장 토크나에서 팔 수가 있어요.
1: 비상장도.
0: 근데 이거 블록체인에서 돌아가면 T+0라고 그랬잖아요. 즉각 결제. 그러면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막 그 거래소 시장들이 나오니까 놀래 갖고 미국 스탁 익스체인지하고 뉴욕 그다음에 나스닥이 발표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도 블록체인을 갖다 도입해 갖고 24시간 365일 하겠다. 한국도 지금 그런 걸 발표했죠. 한국 거래소가. 그래서 해외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돌아간다. 모든 걸 블록체인 선상에서 토큰해갖고 간다. 주식 채권까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가끔가다 이런 걸 생각해보는데 과거에 이제 1970년도에 미국이 지금 자본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잖아요. 그거를 만들어준 이론적 배경이 마커 빌스의 그 포트폴리오 다양한 이론이라는 건데 그러고 나서 자본시장이 확장이 돼가지고 증권화가 굉장히 진행이 됐어요. 우리가 증권화라는 건 뭐냐면 원래는 증권이 아닌데 유동성이 없는 뭐 네. 부동산도 그렇고 이거 갖다가 증권 형태로 시큐리타이제이션 증권화시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걸 증권화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모든 자산들이 다 증권 형태로 돼가지고 커지면서 자본시장이 커졌거든요. 그게 미국이 대표적으로 그런 나라인데 이게 지금 이때까지 어떤 시스템과 다르게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이즈 된다. 토큰화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왜 기존의 자산이 다 토큰화가 되느냐.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1: 아.
0: 과정을 그러니까 예컨대 이때까지는 너댓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세 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인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추적 가능하고 위변절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시간이 줄이고 시간 줄고 그다음에 수수료가 줄고.
1: 네.
0: 그럼 기존 시스템에서 했던 거를 이제 블록체인 선상에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치고 나가서 하는 거예요. 예컨대 이틀만 T+2에서 T+0가 되면 이틀을 갖다가 묶였던 자금 갖다 돌리면 몇 경이에요, 경.
1: 엄청나겠죠.
0: 글로벌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운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러면 내가 왜 자금을 묶어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온체인상에서 돌아간다, 미국은. 우리나라도 이제 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경제용어 노트. 지금까지 정유신 서강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3: 앞서가는 기업과 성공한 기업인을 소개하는 성공전략 시간입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전무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반갑습니다.
3: 네. 저희가 이제 그 애니메이션 산업을 창조한 꿈의 건축가 월트 디즈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4: 네.
3: 오늘은 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에 네. 대한 이야기 계속해볼까요?
4: 자본주의 경제가 되면서
3: 네.
4: 자본주의 경제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여놨던 것 자체가 이제 기술이죠. 당연히 기술 혁신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 기술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그게 뭐냐면 분업입니다. 분업. 그러니까 분업과 공정.
3: 네.
4: 이것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헨리 포드가 그 자동차 생산 공정에 이제 그 우리

0: 뭐 조명이나 뭐 필터든가 특수효과가 있으면 특수효과 이런 또 프로세스가 있을 것이고 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책임자가 있고 프로세스별로 만들 수 있도록 그 프로세스를 만든 최초의 아.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이렇게 요즘은 또 컴퓨터로 하지만 그 컴퓨터로 하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다 그렸잖아요. 보면 이렇게 그 손으로 그리는 과정에 프로세스가 있는 것들 옛날에 본 적이 있었잖아요.
1: 네.
0: 그런 과정에 사실은 처음이 월트 디즈니의 이런 생산 방식에서 유래가 된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하면서 단순하게 그 어떤 작품의 혁신도 혁신이지만 그 애니메이션 생산하는 생산 라인의 혁신을 또 한번 했다고 그러죠.
1: 그렇군요. 근데 애니메이션 산업도 당시에 매우 초기였으니까 네. 인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이게 어떤 산업이 새로 태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인재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뭐 소프트웨어 산업이 등장했을 때 컴퓨터 공학과 출신들이 엄청나게 대우를 받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렇지만 갑자기 이제 또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게 되면 요즘 컴퓨터 공학과가 굉장히 힘들어요.
1: 그렇다면서요.
0: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월트 디즈니가 이랬을 때도 이제 애니메이션 자체가 거의 초기 산업이니까 인력 확보 자체가 항상 어려웠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체계적인 교육이나 훈련이 없이 그냥 경험에 의해서 과거부터 해왔던 사람들의 주먹 구구식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월트 디즈니는 이런 것들을 좀 다 새롭게 만들죠. 새롭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토론하고 분석하고 교육하고 훈련한 이런 체계적인 과정을 만들어내고 그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깨달은 월트 디즈니가 31년도에 애니메이터들이 주 1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그 LA에 있는 미술 학원과 계약을 맺어서
1: 아~
0: 하고 그 뒤에는 그 미술 학원에 강사했던 사람을 직접 스카우트해서 그 상근 직원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 디즈니 미술 학교를 만들어요.
1: 아~
0: 그다음에 그 애니메이터들이 만화를 참고할 수 있도록 그림들을 많이 모아놓은 도서관도 만들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1930년대에 이야 31년도에
1: 대단하네요.
0: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회사 다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회사에 도서관 있는 회사 좀 많아요. 근데 그거를 한 그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그게 거의 한 뭐 80년 전? 아, 80년도 더 됐죠.
1: 더 됐죠.
0: 네, 이렇게 세월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앞서 있었던 사고의 소유주였고 인재가 왜 기업이 중요한가를 일찍 깨우쳤던 창업자이자 경영자라고 할 수가 있죠.
1: 정말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는 월트 디즈니가 혁신가였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0: 그 혁신가들이 꽤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기술만 보지만 그 세일즈의 세계. 영업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옛날에 전문직이 아니라 그냥 뭐 취업이 안 되면 가서 하는 일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일즈가 프로페셔널이다라는 것들을 처음으로 정립한 회사가 IBM이에요.
1: 아.
0: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성공한 세일즈면 그러면 그 감색인가 그 정장에 넥타이 탁 메고 머리 탁 반듯하고 그 서류가방을 든 사람들이 프로페셔널 상담해주 이런 모습 그걸 만들어낸 게 IBM이에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세일즈의 역사에서 가장 혁신적인 회사가 IBM이에요. 그 유통업에서는 이제 굉장히 혁신적인 인물이 뭐 우리가 월마트를 창업한 샘 월튼 가격 파괴라는 개념을 네. 처음 도입을 한 거니까 우리가 혁신 그러면 막 기술만 생각하시지만 어떤 교육이나 그 경영 방식이나 아니면 이렇게 운영 방식을 통해서 혁신 그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기업들이 이제 엄청나게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도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의 기술적인 혁신도 수용을 했었지만 소위 말해서 이제 그들을 훈련시키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시스템에 있어서도 굉장히 혁신가적인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즈니 미술학교를 처음에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하다가 이제 일주일에 5일씩 하게 되고 애니메이터들도 단순하게 한 20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아예 전문가를 고용해가지고 처음부터 제대로 된 미술 교육을 받아서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치게 되고 그다음에 또 바쁘니까 그다음에 야간 수업을 만들어서 야간 강좌를 만들어서 하게 되고 이때 되게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이분들만 얘기할 텐데 나인 올드맨이라고 그런 거죠. 아홉 명의 오래된 사람들.
1: 아.
0: 이게 디즈니에서 평생을 디즈니와 함께 같이 그림을 그렸던 애니메이션.

0: 애니메이터 9명이고 이들이 소위 말해서 그 디즈니 미술학교에 이제 그 조직의 경험을 후배들한테 물려주는 조직 내 강사가 되고 이들이 또 베테랑 애니메이터였고 훌륭한 또 교육자였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이런 프로세스를 이 사람이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이런 인력을 계속 투자하면서 인력들을 양성해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림은 갖다 그대로 베낄 수 있지만 인력과 프로세스는 갖다 베낄 수가 없는 거죠.
1: 그렇죠. 단기간에도 더 예. 어렵죠.
0: 그런 일들을 계속 했죠. 이분이.
1: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0: 대단한 사람.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1: 그런데 그 월트 디즈니가 그 세계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데에 대한 열망을 계속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예. 결국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내죠?
0: 예, 그게 이제 얼핏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백설공주예요. 아. 80분짜리. 그러니까 정확한 제목은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직원들한테 해줬을 때 처음에 직원들은 되게 황당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장편이 가능할까?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였다고 그러는데
1: 네.
0: 그 단순하게 장편 하나는 단편을 10배나 5배의 시간적 길이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제작 방식을 싹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전까지는 애니메이터들이 그 디즈니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동물들이었어요. 주인공이.
1: 아.
0: 근데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1: 그렇네요.
0: 그러니까 동물이 움직이는 것과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지금 보면 뭐 당연히 애니메이션 장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지만 내부 사람들도 황당해했고 반대가 심했고 그렇지만 이제 월트 디즈니는 밀어붙이기 시작을 하죠.
1: 아 참.
0: 예.
1: 그리고 또 그 비용도 만만치 그쵸. 않았겠죠.
0: 뭐 몇 배가 더 들었고 그다음에 제작 과정도 훨씬 어려웠답니다. 그 단편은 뭐 재미난 상황, 그 유머스러운 동작, 약간의 재미, 줄거리만 있으면 되는데. 장편은 플롯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거기에 구성되는 캐릭터가 있어야 되는데
1: 그쵸?
0: 주인공도 있어야 되고 조연도 있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그렇지만 영화도 그렇고 씬스릴러가 없으면 재미가 없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또 굉장히 훌륭한 조연이 있어야 되고.
1: 맞아요. 중요합니다.
0: 또 여기는 또 일곱 난장이가 있으니까 일곱 난장 캐릭터가 또 다 있어야 돼.
1: 아, 일곱 명 전부.
0: 네. 그러니까 뭐냐면 플롯, 내러티브, 캐릭터, 그다음에 일곱 난장의 퍼스널리티, 그다음에 배경, 화면까지 기존에 제작했던 방식과는 너무나 완전히 다른 제작 방식을 취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급사들이 선수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 돈이 더 없죠. 왜냐하면 저게 되겠어 저게.
1: 아 그런 애구심.
0: 돈도 엄청 많이 들고 제작 방식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월트 디즈니와 그 형이죠 로이 굉장히 평생을 같이 했던 형이 가서 또 은행 가가지고 또 230만 달러 대출 받아가지고 제작을 하게 됩니다.
1: 야 이게 도전의 연속이다 보니까 잘 돼도 자리를 잡기가 쉽지가 않네요.
0: 계속 빌리죠. 성공한 다음에도 돈을.
1: 네 디즈니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전무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경제로 통일로 푸른 하늘이 부르는 꿈에서 본 거리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가위바위보를 할 때 손바닥을 쫙 펴서 내는 보는 보자기를 뜻합니다. 보는 날카로운 가위한테는 지지만 단단한 바위에겐 이깁니다. 아무리 바위가 단단해도 그대로 감싸버리니까요. 국문학자였던 이어령 교수는 우리 보자기의 쓰임새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자기는 싸는 것만이 아니라 깔고 가리고 매고 덮고 요술 보자기처럼 필요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적응한다. 네, 정말 보자기 하나로 다양한 일들을 해낼 수 있지요. 세상살이에 또 인간관계에 보자기 같은 보조도구가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창식의 노래입니다. 가위바위보.

네, 오늘은 조재영 시인의 시 하루의 사용법을 소개합니다. 슬픔은 수령하되 눈물은 남용 말 것, 주머니가 가벼우면 미소를 얹어줄 것, 지갑을 쫓지도 지갑에 쫓기지도 말고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 침묵의 틈에 매운 대화를 첨가할 것, 어제와 비교하면 부서진 나, 이웃 동료와 더 견주는 건 금물, 인맥은 사람에 국한시키지 말 것, 숲속의 풀꽃, 전기줄의 날개들, 지구 밖 유성까지 인연을 넓혀갈 것, 해차를 하는데 일하는 하려 할 것, 고난은 추억의 사원, 시간을 가공 중이라고 생각할 것, 돌아오는 길에 낯익은 별들에게 윙크하는 것도 잊지 말 것. 별들에게 물어봐. 혜은이의 노래입니다.

0: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네, 결혼식 때 주례사에서 흔히 들을 수 있었던 표현이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사랑을 강조한 말인데 검은 머리도 서서히 파뿌리처럼 허얘지고 주름도 깊게 패이는 게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기억 속에 있는 추억이나 옛 노래는 오랜 세월에도 빛이 바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신선한 옛 노래들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송명아의 옛 노래 이야기 대중가요 평론가 송명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5월은 결혼식에 가장 많은 달이잖아요.
1: 네, 그렇죠.
0: 요즘 뭐 청첩장 받으십니까?
1: 요즘은 좀 덜 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0: 친구 자제분.
1: 예, 친구 아이들이 장가갈 때가 됐는데
0: 예.
1: 올 초에 한번 이제 왔었고
0: 아.
1: 잠깐 소강상태인 것 같습니다. 천만 다행이죠.
0: 예.
1: 왜냐하면 저는 못 봤거든요. 저는 친구들한테 그걸 못 보내주거든요.
0: 네네네.
1: 네, 저는 계속 받아야 되니까.
0: 저희 한 5, 60대 분들이 가장 많이 요새 경조사가 많은 때잖아요.
1: 그렇죠.
0: 자식 결혼에다가 또 네. 부모님 또 조사에다가
1: 예.
0: 아, 이래저래 바쁜 시기인데 그만큼 또 잊지 않아야 할 걸 그 놓쳐버리는 것도 낭패스럽잖아요.
1: 아,
0: 깜빡 놓치거나 못 듣거나.
1: 꼭 챙겨야 되죠.
0: 예, 예. 소중한 인연들 또 인맥은 잘 또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선곡 주제가 좀 관련된 내용인가요?
1: 네. 요즘이 정말 뭐 결혼 시즌인 것 같은데요.
0: 네.
1: 결혼과 연관된 그런 노래들을 좀 뽑아왔습니다.
0: 결혼 관련 노래들 참 많을 것 같아요.
1: 네.
0: 어떤 곡부터 들어볼까요?
1: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볼 텐데요. 우선 1963년에 발표된 블루벨스의 대표곡 즐거운 잔칫날입니다.
0: 아, 잔치잔치 벌렸네. 그
1: 그렇죠.
0: 곡이죠?
1: 예. 예, 맞습니다. 블루벨스는 작곡가 손석우 선생이 주도해서 구성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중창단으로 꼽히는데요.
0: 원래 영화 때문에 만들어진 팀 아닌가요?
1: 맞습니다. 손시양 선생을 비롯해서 이미 예. 활동하고 있는 4명의 가수가 60년에 개봉한 영화 심야의 블루스에서 블루벨스라는 극중 인물로 등장을 했고요.
0: 예, 예.
1: 이후에 이제 박일호, 서양훈, 현양, 김천학으로 구성된 일기 멤버로 우선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0: 그 영화 속 팀이 진짜 팀이 된 거죠?
1: 그렇죠. 영화 속 팀이 진짜 블루벨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0: 예.
1: 그 멤버는 바뀐 거죠. 영화 속의 멤버들하고는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예.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는 푸른빛 종소리를 자처하면서 서민의 삶을 보듬어주는 드라마 주제곡. 또 당시 건전가요 보급 시책과 맞물린 밝은 이미지의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0: 네.
1: 잔치잔치 벌렸네. 뭐, 그 즐거운 잔칫날은 결혼식 잔치로 시작해서 겉에 결혼한 삼돌이와 복순이가 아기를 낳아서 또 잔치를 벌이고 또 그들이 환갑이 되자 손자 손녀를 얻고 또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절마다 점점 발전돼가는 그런 가사를 담은 흥겨운 곡입니다.
0: 예, 보통 우리가 갑돌이와 갑순이가 이제 대표적인 그 뭐 암흑의 이름처럼 암흑이라는 호칭처럼 많이 쓰이는데 여기 삼돌이와 복순이군요.
1: 그렇습니다.
0: 이어서 들어볼 곡은요.
1: 다음 곡은 남진 씨의 각 씨와 신랑입니다.
0: 아.
1: 남진 씨가 1975년에 발표한 곡이에요.
0: 이 노래는 발표 당시에도 화제가 되지 않았었나요?
1: 맞습니다. 남진 씨와 윤복희 씨가 1976년에서 79년까지 결혼 생활을 했는데요.
0: 예.
1: 74년부터 이 두 가수의 본격적인 만남이 시작됐다고 해요. 1974년에 발표한 김포가도라는 노래는
0: 네.
1: 김포공항에 이제 윤복희 씨를 배웅하러 갈 때의 기분을 담은 곡. 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0: 아, 예, 예.
1: 이듬해 발표한 각 씨와 신랑은 이어질 결혼을 암시하는 곡이라는 이야기를 또 듣기도 했어요.
0: 네.
1: 4년 연속 가수왕에 오르면서 승승장구하던 남진 씨의 인기가 살짝 주춤하던 무렵에 발표된 곡인데 그 곡 가운데서는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곡입니다.
0: 네, 두 곡 들어보시죠. 블루벨스의 즐거운 잔칫날, 남진의 각 씨와 신랑.

0: 박시와 신랑 남지인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즐거운 잔칫날 블루벨스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오늘은 결혼 관련 노래들인데요. 결혼식 풍경도 많이 변했는데 요즘은 함을 파는 풍경은 거의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혹시 옛날에 함 접어보셨습니까? 오징어 가면 쓰고.
1: 접어보지는 않았고요. 예. 형까지는 졌는데 네. 저희 때도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저희 때 많이 했는데요.
1: 어, 그래요?
0: 예, 예. 그 좀 동네마다 다르군요.
1: 그렇죠. 예, 예.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 풍경들을 많이 봤어요.
0: 예.
1: 그 지폐 한 장씩 밟고 가잖아요.
0: 어, 맞아요.
1: 그 지폐 한 장 그 발 밑에 놔주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지를 않고 네. 중간에 또 주저앉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괴롭히면서 함을 지고 들어가죠.
0: 그게 주거 문화가 바뀌면서도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되면서
1: 네.
0: 옛날에 일반 주택이었으니까 이제 골목길 누비면서 좀 시끄럽게 해도 동네 사람들이 이해해 줬는데
1: 그런 거 보다 하고 누가 네. 장가가나 보다 뭐 시집 가나
0: 그렇죠.
1: 보다 이렇게 생각을
0: 축하해 줄 일이니까. 예. 근데 좀 시끄럽잖아요. 또 이렇게 근데 아파트에서 민원 들어오죠 이게.
1: 그렇죠.
0: 그러니까.
1: 그 층까지 또 올라가야 되는데 아. 계단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또 돈 받고 올라가려면.
0: 엘리베이터를 태우겠죠. 혼주 입장에서는. 자 이어서 들어볼 곡은 어떤 겁니까?
1: 이어서 들을 곡 역시 두 곡 이어서 준비했는데요.
0: 네.
1: 이현실 씨의 새색시 시집가네 그리고 버블검의 소꿉동무 새색시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새색시가 등장하는 두 곡이군요.
1: 네.
0: 이현실 씨의 노래는 참 은근히 구슬픈 내용 아닌가요?
1: 이현실 씨 목소리도 참 구슬픈데 노래 가사 내용도 좀 구슬프죠.
0: 네.
1: 가사에 등장하는 9살 새색시가 나오는데 과거에 등장하는 풍습이었던 조혼을 모티브로 한 그런 가사를 담고 있고요.
0: 네.
1: 어린 시절 소꿉동무 갑돌이와 갑순이에게 느닷없이 닥친 첫사랑의 슬픔을 또 담은 노래죠.
0: 아, 갑돌이와 갑순이가 등장하는군요.
1: 네,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을 했는데
0: 맞아요.
1: 결국 예. 이제 먼발치에서 갑순이가 시집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갑돌이의
0: 맞아요.
1: 이야기죠.
0: 예. 발표 시기가 언제였죠?
1: 이 노래는 이현실 씨가 1971년에 발표한 첫 독집에 담긴 노래고요. 이현실 씨는 홍대 미대 출신이지만 가수가 되기 위해서 휴학을 하고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작사가 전우 선생한테 발탁이 돼가지고 예. 첫 독집을 발표하게 됩니다.
0: 예. 이어서 들어볼 소꿉동무 새색시는 이현실 씨 노래와 관계가 있다면서요?
1: 네. 버블검의 소꿉동무 새색시는 이현실 씨가 발표했던 새색시 시집가네가 나온 이듬해인 1972년에 나온 곡인데요. 멜로디는 같은데 가사가 아주 살짝 다릅니다.
0: 예. 같은 곡이군요.
1: 그렇습니다.
0: 아, 가사만 살짝 바꿔서
1: 네.
0: 버블검이 불렀던 노래군요. 그러면은 비교하면서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현실의 새색시 시집가네 그리고 버블검의 소꿉동무 새색시.

0: 네, 노래 두 곡 들으셨습니다. 같은 곡인데 가사가 살짝 다르죠. 이현실의 새색시 시집간에 그리고 버블검의 소꿉동무 새색시였습니다. 두 곡 모두 가사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멜로디도 참 좋은 노래지만은 그 누구 결혼식 가서 축가로 부르면 곤란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예.
1: 사이에 금 가겠죠.
0: 예. 억지 결혼하는 거니까.
1: 네.
0: 자, 송명화의 옛노래 이야기 이번에 들을 곡은 뭡니까?
1: 이번에는 김세레나 씨의 갑돌이와 갑순이 준비했어요.
0: 네.
1: 방금 들었던 노래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이죠. 갑돌이와 갑순이요.
0: 한국의 뭐 전래 민요나 이런 민요풍의 노래들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인물들이죠.
1: 예. 그렇죠. 그리고 노래 내용도 굉장히 낯이 익은데 조금 전에 들으셨던 이 새색시 시집가래라는 노래가 김세레나 씨가 68년에 발표한 갑돌이와 갑순이의 내용에서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죠.
0: 그렇군요.
1: 예. 예. 사실 김세레나 씨의 노래도 구전 민요를 바탕으로 한 가요 온돌야화를 김부애 선생이 편곡한 곡이었어요.
0: 네.
1: 김세레나 씨 특유의 신민요 스타일로 요즘도 그 유치원 재론장치 또 초등학교 운동회 아니면 시골
0: 맞아요.
1: 장터
0: 많이 불리죠. 예.
1: 꾸준히 들리는 노래이기도 하죠.
0: 발표된 지 반세기가 넘었는데 생명력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들어볼 곡은요?
1: 이어서 들을 곡은 김수철 씨의 도리와 순입니다.
0: 이것도 갑돌이와 갑순이의 다른 버전인가요?
1: 예, 맞습니다. 다른 버전, 그러니까 노래는 다 같은 곡은 아닌데 갑돌이와 갑순이를 또 연상시키는 그런 노래고요. 85년에 김수철 씨가 발표한 노래인데
0: 네.
1: 락 버전의 갑돌이와 갑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0: 예, 예.
1: 전체적인 내용은 서로 사랑한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국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서로 그리워한다는 색색시 시집간에 그리고 갑돌이와 갑순이 그리고 이 곡 모두 내용 자체는 같아요.
0: 그렇군요. 예. 자, 신민요로 들을 때와 또 다른 장르로 들을 때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김세레나의 갑돌이와 갑순이, 김수철의 도리와 순이.

0: 참 재주가 뭐 비상한 아티스트죠. 김수철 씨.
1: 네.
0: 기타도 뭐 잘 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잘한다기보다 개성 있게 부르시니까.
1: 요 즈음이 아마 김수철 씨가 특히 이제 국악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0: 예.
1: 꽹과리로 인트로가 나오고 멜로디 자체나 뭐 이런 것도 국악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0: 이후에도 뭐 국악 냄새 진한 곡들이 많았잖아요.
1: 정말 국악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음악들을 많이 발표했죠.
0: 앨범도 있었고. 예. 예. 도리와 순이 김수철의 노래였고요. 앞에 들으신 곡은 갑도리와 갑순이 김세레나의 노래였습니다. 모든 갑도리와 갑순이의 원전 같은 곡일까요? 예. 자, 송명아 씨는 예식장 뷔페 가면은 접시에 가장 먼저 뭘 담으십니까?
1: 고기죠.
0: 아니 먼저 샐러드 같은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야채를?
1: 그 채소 같은 걸 배부르게 하면 안 되니까 일단 고기부터 섭취를 해가지고
0: 예.
1: 탄수화물도 다 빼놓고 일단
0: 육류지상주의군요.
1: 예, 고기부터 가져와서
0: 예.
1: 닭고기, 돼지고기, 뭐
0: 종류별로.
1: 소고기, 예, 종류별로 다 가져와서.
0: 아, 고기 안에서는 가리지는 않는군요.
1: 예, 그 갈비에서부터 뭐 탕수육이나 이런 것까지 국적도 가리지 않고
0: 예.
1: 일단 고기를 담습니다.
0: 보통 몇 접시 드십니까?
1: 기본 한 세 접시는 돌아야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샐러드나 이런.
0: 아, 세 접시 돌고 나서 이제 후식으로.
1: 과일이나 이제 뭐 이런 거 있으니까요. 아,
0: 대단하십니다. 예. 점점 그 양이 좀 줄는데 여전하신가 보죠.
1: 그래도 본전 있으니까요.
0: 예, 예. 자, 결혼식 예식장 뷔페처럼 다양한 노래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송명아의 옛 노래 이야기 다음 곡 소개해 주시죠.
1: 이번에는 장은아 씨의 결혼의 꿈 준비했습니다.
0: 네, 장미리, 장재남, 장은아 이 삼남매의 막내죠.
1: 예, 그렇습니다. 언니 장미리 씨의 영향으로 그 음악에 관심은 많았지만 취미로 노래하는 것 외에 가수가 될 생각은 없었다고 해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친구랑 우연히 이제 라이브하는 그런 당시에는 사롱이라고 불렀죠.
0: 사롱.
1: 예.
0: 음악 사롱.
1: 음악 사롱이나 뭐 이런 데에 놀러 갔었는데 친구랑.
0: 네.
1: 거기에 사장님이 그 장미리 씨 동생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무조건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라고.
0: 한번 해봐. 잘하겠지. 예, 노래 한번 해보라고.
1: 예, 그래서 이제 우연히 무대에 올랐었는데
0: 네.
1: 그날 노래 부르는 걸 듣고서 바로 이제 고정 무대를 갖게 돼가지고.
0: 바로 계약.
1: 네. 그래서 거기서 계속 노래를 부르다가 박인희 씨와 결별한 기획자 겸 작사가 박건호 씨가 이제 박인희 씨하고 좀 음색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그 장은아 씨를 발탁을 했다고 합니다.
0: 예, 예, 예.
1: 또 고귀한 선물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이렇게 연이어 히트시키면서 인기를 얻게 되었죠.
0: 오늘 들어볼 결혼의 꿈은 장은아 씨 노래 중에 많이 알려진 곡은 아니잖아요.
1: 고귀한 선물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결혼의 꿈에 이어서 히트를 네. 했고요. 그다음에 또 작은 남이라는 노래가 히트를 이어가게 됩니다.
0: 그랬군요.
1: 가사를 보면은 결혼은 두 사람이 걸어가야 할 인생의 숲길인가요? 우리 이제 그 길을 따라 사랑의 길을 떠나요라고 하는 가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0: 네.
1: 아주 따뜻한 느낌의 장은아 씨 특유의 그런 곡인데 앨범 앞표지를 보면은
0: 예.
1: 결혼을 하라 후회할 것이다. 결혼을 하지 마라. 역시 후회할 것이다. 이런 문구가 좀 의미심장하게 등장을 합니다.
0: 이건 뭐 유명 어떤 철학자가 했던 말인가요? 아니면 누가 이렇게 만든 말인가요?
1: 글쎄요. 저도 자켓에 써 있는 것만 보고 옮겨왔는데.
0: 예. 그러니까 역시 후회할 일이니까 일단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후회할 거.
1: 그러니까 뭐.
0: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1: 그걸 모르겠어요.
0: 아.
1: 장은아 씨는 두 번 하셨죠.
0: 제목은 결혼의 꿈이니까 일단. 권하는 거겠죠.
1: 예, 예 그렇겠죠.
0: 안
1: 예.
0: 하고 후회하지 말고.
1: 그렇게 생각을 예. 하기로 했습니다. 예.
0: 자, 다음 곡은 뭔가요?
1: 다음 곡은 이쁜이들의 꽃가마 준비했습니다.
0: 꽃가마.
1: 네. 이종사촌 자매인 최수경, 최희 이렇게 두 명으로 구성된 이쁜이들이 1978년에 발표한 곡인데요. 이쁜이들은 태진아 씨가 처음 매니저먼트를 했던 가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0: 그랬군요.
1: 원래 노래는 조방수 작사, 조방헌 작곡으로 나오는데요. 나중에는 서승일 작곡으로 바뀌어서 기록이 됐어요.
0: 옛날에는 이런 기록이 많이 좀 오류가 많았어요. 혹은 네. 일부러 잘못 올리기도
1: 그럴
0: 하고.
1: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서승일 씨는 태진아 씨에게 처음 곡을 줘서 데뷔시킨 작곡가 겸 뭐 태진아 씨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0: 네.
1: 태진아 씨가 무작정 상경에서 식당 종업원 일을 할 때 식당에 왔던 그 서승일 씨가 태진아 씨 노래를 듣고 발탁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요.
0: 식당에서 어떻게 노래를 했을까요?
1: 네. 여튼 나중에는 그 다시 조방헌 작곡으로 결국 고쳐지게 되는데.
0: 아니, 이게 계속 바뀌었군요.
1: 예.
0: 작곡가 이름이.
1: 조방헌 이란 이름은 태진아 씨의 본명이에요.
0: 그렇죠. 예. 아, 그렇네요.
1: 그러니까 이제 스승의 이름이 됐다가 태진아 씨 이름이 됐다가 이렇게 계속 바뀌었다가
0: 곡의 소유권이 계속 바뀐 거예요.
1: 예, 결국은 이제 태진아 씨 소유가 된 거죠.
0: 아하.
1: 태진아 씨도 이 노래를 다시 부른 적이 있는데 태진아 씨 아들도 이루가 다시 가사를 붙여서 잘 살 거야라는 곡으로 리메이크하기도 했습니다.
0: 아, 그랬군요. 네. 참 여러 가지 뭐 사연이 많은 곡이네요.
1: 네.
0: 자, 그러면은 장은하의 결혼의 꿈, 이쁜이들의 꽃가마 들어보겠습니다.

0: 이쁜이들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장은아의 결혼의 꿈이었습니다. 송명아의 옛 노래 이야기, 오늘은 결혼 관련 노래들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예전에 그 축의금 봉투에 5만 원권을 넣으려다가 눈이 침침해서 실수로 5천 원권을 넣었다는 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송명아 씨도 이런 실수담이 있을까요?
1: 저는 이런 건 아닌데 네. 누가 이제 제가 이제 결혼식장에 간다고 하니까 나 대신
0: 봉투 전해달라.
1: 봉투를 좀 전해줘라 하고 저 통장에다 돈을 입금을 해줬는데 아. 제가 그거를 미처 못 넣어줬어요.
0: 아, 드렸군요. 예. 배달사고.
1: 예, 배달사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형 혹시 누가 축의금 형한테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친구, 결혼한 후배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0: 예, 예.
1: 어, 맞아. 나한테 보낸 적이 있는데.
0: 아, 좀 민망했겠네.
1: 예,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야. 부인이 이제 그거 정리하다가, 누가, 누구누구는 왔던 것 같은데.
0: 그러게. 얼굴은 보였는데.
1: 예, 이름이 안 보인, 저기가 안 보인다고.
0: 추석을 하다 보니까 예. 꼬리가 잡혔군요.
1: 꼬리가 잡혔어요. 전통 물어냈습니다. 그래서.
0: 아이고, 예, 예.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의도는 안 했습니다.
1: 아, 그거 그 신경 다 써야 되겠더라고요.
0: 가끔 빈봉투 사건도 있어요.
1: 빈봉투도
0: 봉투에
1: 있죠.
0: 돈을 못 넣고 내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네. 본인은 넣은 줄 알았는데
1: 그렇죠.
0: 받아보는 경우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혼주 입장에서.
1: 그 예전에는 그 요즘은 사실 뭐 계좌로 이체도 많이 해주잖아요.
0: 요즘은 그게 편하죠.
1: 근데 계좌로 이체를 하기 전에는 네. 누구 한 사람 가면은 한 10명이 한꺼번에 그 친구한테 이제 그렇죠. 보내주기도 예. 하고 하잖아요.
0: 예. 그러니까
1: 그때는 좀 배달 사고가 많았던 것 같아요.
0: 아, 예.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돈은 들어있는데 이름이 안 써있는
1: 그런 경우도 있죠.
0: 예, 참 난감하죠.
1: 아니면은 자. 이름만 써있어서 이게 누구야? 신랑 쪽이야? 신부 쪽이야? 아무도 모르는 경우도 나오죠.
0: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예.
0: 결혼과 관련된 노래들 듣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광태 씨 노래군요.
1: 네. 코끼리 아저씨 준비했습니다.
0: 이게 결혼과 관련 있는 건가요?
1: 화창한 봄날에 코끼리 아저씨가 결혼하는 얘기죠.
0: 아, 그렇군요. 예, 예. 이 구전 노래였다면서요?
1: 네. 원래 구전 노래였었는데 마오리족 민요인 예뽀이타이타이에 그 이 노래 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같은 거 했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그 잼보리 노래집이라고 이런
0: 노래 예, 거기 나오는군요.
1: 이렇게 나가는 노래인데
0: 예.
1: 이 노래를 번안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노래 전체가 같지는 않고 도입부에서 살짝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0: 네, 정광태 씨가 이제 부른 버전으로 준비하셨는데
1: 네.
0: 독도는 우리 땅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원래 가수는 아니었죠.
1: 그렇죠. 원래는 스탠딩 개그 전문 개그맨이었었는데요.
0: 예.
1: 개그 프로그램에서 불렀던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관심을 모으면서 82년에 웃기는 노래와 웃기지 않는 노래라고 하는 옴니버스 앨범에 참여를 했고
0: 예.
1: 코끼리 아저씨는 이 앨범에 독도는 우리 땅과 함께 수록이 됐어요.
0: 아, 그러니까 독도는 우리 땅은 웃기지 않는 노래, 코끼리 아저씨는 웃기는 노래에 수록됐을 것 같아요.
1: 그랬을까요?
0: 예.
1: 같은 앨범을 통해서 신영원 씨가 불씨, 유리벽 이런 노래로 데뷔하기도 했습니다.
0: 네, 노래 듣겠습니다. 정광태가 부른 코끼리 아저씨.

0: 정광태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코끼리 아저씨. 참 정광태 씨도 전문 가수는 아니었지만 우리 이제 지금은 가수처럼 인식이 되고 있고
1: 그렇죠.
0: 한 영역을 개척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1: 그렇죠. 개그맨 겸 정광태 씨 아까 제가 스탠딩 개그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네. 처음 나올 때부터 노래와 접목된 개그를 선보였어요.
0: 그런 영역이 있죠. 기타 네. 한번 퉁 치면서 네. 뭐 순위는 뭐 그날 뭐 어땠어요 뭐 이러면서.
1: 이 정광태 씨의 캐릭터는 한심이었어요.
0: 한심이.
1: 예, 제 의원의 이름은 한심이었습니다.
0: 아,
1: 한심이 시리즈를.
0: 많이 들었어요. 예, 맞아요.
1: 그거를 유행시켰던 개그맨이었습니다.
0: 아, 그랬군요. 예. 한심이 시리즈. 예. 생각나네요.
1: 지금은 또 독도지킴이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0: 여전히
1: 있죠.
0: 여전히 예. 꾸준히. 야, 대단하십니다. 예. 자, 송명아의 옛 노래 이야기 오늘 결혼과 연관된 노래들 듣고 있는데 송명아 씨는 친구분 결혼식 때 뭐 사회나 축가를 맡아보신 적 있습니까?
1: 축가를 해본 적은 없고요. 네. 사회를 본 적은 있습니다.
0: 아, 반응이 예. 어땠습니까? 다른 친구도 맡기던가요 보고?
1: 그런데 저도 제가 사회를 볼 거라고 생각도 안 했었는데
0: 예.
1: 왜냐하면 저도 나이가 굉장히 좀 먹었을 때 사회를 봤거든요. 저보다 선배가 결혼하는데 네가 사회를 좀 봐줘라 해가지고 사회를 보게 되고
0: 그럼 봐줘야죠. 네. 예.
1: 그래서 장난도 많이 못 치고 네. 장난도 치고 해야 되는데 사회 볼 때
0: 네.
1: 저희들 그러니까 비슷한 또래들 장가가고 시집갈 때는 그거 했거든요. 신랑 입장 하면 입장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 요 정도까지 했고
0: 예.
1: 그런데 저희 친구들하고 할 때는 신랑 입장하면은 제일 뒤에 앉아 있는 친구가 먼저 이렇게 딱 일어나서 입장을 하고 뭐 그런 거 했었거든요.
0: 장난식으로
1: 신랑 입장하기 전에
0: 뭐 신랑 체력 테스트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1: 체력 테스트 하고 예. 만세 삼창도 지키고
0: 그건 뭐 기본이고 예. 참 재밌는 그 이벤트들을 많이 또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친구분 사회 볼 때나 이럴 때 말이죠.
1: 네.
0: 자, 오늘 선곡을 쭉 하시면서 어떤 곡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1: 김수철 씨 노래 오랜만에 들었는데
0: 좋더라고요.
1: 네, 너무 좋더라고요.
0: 노래와 순이.
1: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갑돌이와 갑순이 새색시 시집간의 세계관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세계관을 공유하고
0: 갑돌이,
1: 있으니까.
0: 갑돌이 갑순이 세계관.
1: 예.
0: 괜찮네요.
1: 예, 그러니까 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까지 세계관이 연결된다는 느낌에.
0: 갑돌이와 갑순이를 주제로 판타지 소설을 하나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게임 만들거나.
1: 아. 예. 다른 지구에는 또 이런 갑돌이와 갑순이가 살고 있고요.
0: 예예. 예. 자 이제 마지막 곡 한 곡 남았는데 어떤 곡입니까?
1: 윤영주 씨의 결혼식 준비했습니다.
0: 결혼식.
1: 예. 윤영주 씨가 1973년에 발표한 곡인데 듀엣으로 김세환 씨가 같이 불렀어요.
0: 예예. 예.
1: 가사를 보면은 신랑 입이 자꾸 벌어진다. 신부 얼굴 자꾸 빨개진다 라고 하는 가사가 나오는데
0: 아 묘사가 좋네요.
1: 네. 결혼식 장면이 바로 연상이 됩니다.
0: 예.
1: 결혼까지 꼴이 난 소꿉친구를 놀려대는 친구들의 계속되는 웃음소리가 이제 뒤에 들리는데
0: 네.
1: 제가 이제 들을 때는 그 주변에 있던 음악인들 같아요. 뭐 송창식 씨라든지 뭐
0: 녹음할 때
1: 네, 그 음악인들이 역시 그 노래는 안 부르고 네. 웃기만 하는
0: 효과에 참여했군요.
1: 뒤에 이제 껄껄거리는 그런 소리만 내는 역할로 참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0: 아 추정이죠 그건.
1: 네.
0: 예. 뭐 윤영주 씨 트윈폴리오 시절에도 뭐 웨딩 케이크도
1: 네.
0: 많이 많이 사랑받았는데
1: 웨딩 케이크는
0: 분위기가 다르죠.
1: 축가로 부르면 아주
0: 안
1: 큰일
0: 되죠.
1: 나는 노래죠.
0: 안 되죠. 예. 제목만 보고 예. 축가로 뭐 틀어주고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1: 예전에 이제 신청곡으로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라디오
0: 예,
1: 프로그램에
0: 예.
1: 누구 결혼 뭐 언니 결혼합니다. 축가곡으로 웨딩 케이크 틀어주세요.
0: 아, 안 되는데.
1: 아유, 바로 이제 원치 않는 사람에게로 가는 그런 곡이죠.
0: 애쓰고 욕 먹고.
1: 예, 그렇죠.
0: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윤영주의 결혼식 띄워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과 선곡해 주신 송명아 씨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 강은규 지음, 성우 김정훈 읽음. 유배 행렬의 끝에서 보고의 의무를 수행하다. 단종이 유배길에 오르던 1457년 여름, 창덕궁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공식적인 유배 행렬 뒤에는 왕을 보필할 인원들이 동행했으나 민간에 전해오는 이야기는 엄격한 감시망 사이를 뚫고 험난한 영월길을 뒤따른 매화의 발자국을 따로 증언한다. 당시 조정은 정순왕후의 동행을 엄격히 금지했으나 매화는 왕비의 눈이 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결국 감시자들의 무기 아래 매화는 행렬 끄트머리에 몸을 실었다. 유배 행렬이 한강을 건너고 험준한 산맥을 넘는 700리 길 내내 매화는 흙먼지 속에서 왕의 뒷모습을 쫓는다. 왕비가 직접 갈 수 없는 그 먼 길을 대신 걸으며 왕의 일상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겨넣는다. 그녀에게 이 여정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훗날 정순왕후에게 전달할 유일한 기록을 몸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다. 주막집 차가운 툇마루에서 잠을 청하면서도

왕의 표정을 눈에 담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먼 훗날 한양으로 돌아가 정순왕후에게 상감께서 이 길을 걸으실 때 이러한 모습이셨습니다 라고 전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의 부르튼 발을 움직이게 했다. 행렬이 광나루를 지나 원주를 거쳐 영월로 들어설 때까지 매화는 단 한 번도 왕의 곁을 멀리하지 않았다. 주막에서 얻은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왕에게 울릴 탕약의 온도가 식지는 않았는지 아전들을 다그치며 살폈다. 청룡포에 도착해 왕이 기걸방에 먼지를 걷어낼 때까지 그녀의 손에서 수발 도구가 떠난 적이 없었다. 청룡포의 정막 속에서 맺은 왕과의 약속.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한면은 절벽인 청룡포는 단종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에 충분한 공간이었다. 매화는 그 창살 없는 감옥에서 끼니를 챙기고 밤이면 강바람을 막을 숯불을 피우며 거처를 살폈다. 그곳에서 매화는 왕의 대화 상대였고 한양의 소식을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녀는 왕비의 편지를 몰래 전달하며 단절된 외부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했다. 어느 저녁, 단종은 강가를 거닐다 보랏빛 비단 주머니를 꺼내 매화에게 건넸다. 이 안에는 한양에 전할 내 마음이 담겨 있다. 내가 혹여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너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 왕비의 남은 생을 지켜다오. 왕은 자신의 앞날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가 더 깊이 우려한 것은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홀로 남겨질 아내의 고독이었다. 매화는 그 주머니를 품으며 왕의 당부를 가슴에 새겼다. 왕의 육신이 이 땅에 묶이더라도 그의 의지만은 왕비의 일상 속에 이어지게 하겠다는 다짐이었다. 청룡포의 노을 아래서 맺어진 이 은밀한 약속은 훗날 정업원의 차가운 방 안에서 64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티게 하는 신념의 근거가 되었다. 매화는 그 주머니를 품속 가장 안쪽 옷감의 바느질에 고정했다. 수면 중에도 강가에서 빨래할 때도 주머니의 묵직한 촉감을 확인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결코 열어보지 않았다. 매일 아침 주머니 위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살아서 돌아가라는 왕의 말을 되새기듯. 자결의 대열을 이탈한 매화의 발걸음. 1457년 10월, 단종이 승하하자 유배지를 지키던 시녀들은 절망적인 선택 앞에 놓였다. 주인을 잃은 슬픔과 보복에 대한 공포 속에 세 명의 시녀는 동망봉 아래 강물로 몸을 던져 자결을 택했다. 동망봉은 영월 청룡포 인근의 봉우리로 정순왕후가 한양을 바라보며 단종을 그리워했다는 전설이 깃든 곳이다. 훗날 사람들은 그 아래 강가를 삼국녀 밥이라 부르며 이들의 충절을 기렸다. 그러나 매화는 자결의 대열에서 벗어나 한양으로 향했다. 가슴 안쪽에는 청룡포에서 단종이 건넨 보랏빛 비단 주머니가 있었다. 죽음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가능했으나 살아남아 왕의 부탁을 이행하는 일은 매 순간 자신을 압박하는 고단한 여정이었다. 매화는 동료들의 죽음을 뒤로한 채 비난의 시선을 감수하며 정업원으로 향했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경로는

0: 유백길보다 험난했다. 감시를 피해 산길로 숨어 다니며 산열매로 끼니를 이었다. 매화가 정어문에 도달했을 때 그녀의 행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남루했으나 품속에 바느질에 둔 보랏빛 주머니만은 온전했다. 그녀는 정순왕후 앞에 엎드려 주머니를 바쳤고 그날 이후 정어번의 문은 외부를 향해 굳게 닫혔다. 훗날 사람들은 강물로 뛰어든 새 시녀를 충절의 표상으로 기렸지만 매화를 향한 시선은 달랐다. 등을 돌리고 떠난 여인, 주인의 죽음 앞에서 살기를 택한 여인이라는 비난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삼국녀 바위에 대한 기록도 전승마다 조금씩 다르다. 세 명이라는 숫자도 그들의 이름도 뛰어든 장소도 기록에 따라 엇갈린다. 확실한 것은 하나다. 그 혼란스러운 현장에서 매화만이 등을 돌렸고 그 등 뒤에는 왕의 마지막 부탁이 있었다.
1: 누나, 이것 좀 들어봐봐.
2: 싫다.
1: 아, 왜?
2: 화장하는 거 안 보이냐?
1: 아, 누나!
2: 아, 왜?
1: KBS 오디오북.
2: 아, 진짜. 들어볼까?
0: 보랏빛 염색으로 지켜낸 거친 생존. 정어번에서의 삶은 유배지 청령포보다 가혹한 현실의 현장이었다. 신분이 박탈되고 감시가 일상이 된 정순왕후의 곁에서 매화는 스스로 노비의 역할을 자처했다. 이는 단순한 시중이 아니었다. 왕비가 세조의 시혜를 거부하며 남편을 죽인 자의 쌀은 먹지 않겠다 는 결기를 보이자 매화는 그 선언을 현실로 뒷받침해야 했다. 장터의 거친 노동이 시작된 것은 그때부터였다. 고된 노동은 매화의 일과였다. 그녀는 숭인동 산비탈 자주동샘에서 퍼올린 물에 괴불 주머니와 저고리 깃을 담가 보랏빛 물을 들였다. 시장 상인들이 역적의 집안이라며 외면할 때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옷감을 다시 주워들었다. 쌀 한 뗏박을 확보하기 위해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도 그녀의 몫이었다. 왕후가 안에서 기도를 올리며 중심을 잡았다면 매화는 담장 밖의 현실을 상대하며 뒤줄을 채우는 보급관이자 방패였다. 64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보랏빛으로 물든 노동의 손이 쌓아올린 시간이었다. 시장 사람들이 그녀의 보랏빛 손을 비웃어도 그녀는 묵묵히 빨래를 하고 물을 길었다. 그 손에 남은 색은 단순한 노동의 흔적이 아니었다. 약속 하나로 64년을 견뎌낸 사람의 증거였다. 세조의 회유를 차단한 정어번의 살인문. 세조는 정순왕후를 향해 지속적인 회유책을 펼쳤다. 곡식과 가옥을 제공해 그녀를 보살피는 모양새를 갖추려 한 것은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횡이었다. 정어번은 고려시대부터 이어진 왕실 소속 비구니 사찰로 조선시대에는 출궁한 후궁이나 왕실의 여인들이 머무는 공간이었다. 단종이 폐위되자 정순왕후는 왕비의 신분을 박탈당한 채 이곳으로 밀려났다. 세조의 회유는 집요했다. 즉위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순왕후에게 곡식과 가옥, 노비까지 제공하려 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폐위된 왕비가 자신의 시혜를 받아들이는 순간 찬탈의 정당성이 묵인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정순왕후와 매화는 그 구조를 꿰뚫고 있었다. 세조에게 정순왕후는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었다. 자신의 찬탈을 불가피한 구국으로 포장해줄 살아있는 증거였다. 왕비를 굶주리게 방치했다는 비난을 피하고 오히려 그녀를 거두는 관용을 보여줌으로써 세간의 도덕적 지탄을 잠재우려 한 것이다. 매화는 그 치밀한 심리전에 최전방에 서 있었다. 세조가 보낸 사신들이 물자를 앞세워 들이닥칠 때마다 매화는 마당으로 나갔다. 우리는 남겨진 의리만으로 충분하니 부정한 물건은 거두어 가라. 그 말 한마디로 사신들을 문 밖으로 밀어냈다. 왕비가 직접 나서서 구차한 거절의 말을 보태지 않아도 되도록 매화는 스스로 정업원의 높은 문턱이 되었다. 매화는 권력의 시혜를 일부라도 수용하는 순간 단종과의 신의와 왕후의 결백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세조가 보내는 쌀 한 뎃박은 단순한 후의가 아니었다. 왕비의 자존감을 헐값에 매수하려는 정치적 노림수이자 독이었다. 매화는 관가에서 보낸 이들이 주변을 기웃거리면 단호하게 쫓아냈고 왕비를 낮춰 부르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예우를 갖추라며 일침을 가했다. 64년 동안 경계를 늦춘 적이 없었다. 정순왕후의 임종으로 64년 만에 완수한 과업. 매화의 세월은 정업원의 낡은 사리문을 여닫는 소리 속에 쌓여갔다. 남들이 한 번의 죽음으로 충절을 증명할 때 그녀는 수만 번의 새벽길을 나서며 자신의 신의를 증명했다. 왕비가 홀로 견뎌야 했던 고독한 밤마다 그 곁을 지킨 것은 묵묵히 곁을 지키던 매화의 그림자였다.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했으며 예종이 죽고 성종이 즉위했다.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즉위했으며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들어섰다. 왕이 네 번 바뀌는 동안 정업원의 아침은 바뀌지 않았다. 매화는 새벽마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정순왕후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두 여인은 말이 없어도 서로의 존재로 하루를 버텼다. 왕후가 왕을 잊지 않으며 중심을 잡는 동안 매화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바깥을 지켰다. 그것이 64년간 이어졌다. 1521년 중종 16년 정순왕후는 8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청령포에서 왕과 맺었던 약속이 그제야 완수되었다. 매화는 왕비의 임종을 지키며 자신이 짊어졌던 오랜 과업이 끝났음을 확인했다. 단종에게 받은 명을 정순왕후에 대한 보필로 완성한 것이다. 왕비의 장례를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매화는 단종이 건넸던 보랏빛 비단 주머니를 품에 안은 채 생을 마무리했다. 임종의 순간에도 그녀의 손톱은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정순왕후가 머물던 정업원터는 지금의 서울 종로구 청운동 일대로 추정된다. 건물은 사라졌으나 표지석이 남아 그 자리를 증언한다. 매화가 물을 길어 보랏빛 염색을 하던 자조동 샘터도 숭인동 일대에 흔적이 남아있다. 정순왕후가 영월 쪽을 바라보며 단종을 그리워했다는 동망봉은 지금도 그 이름을 유지하고 있다. 두 여인이 버텨낸 세월의 자리는 그렇게 서울 곳곳에 작은 흔적으로 남아있다. 매화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다. 하지만 그 손이 왕비의 존엄을 지켜냈다. 기록은 죽음을 선택한 이들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그러나 매화는 살아남는 쪽을 택했다. 찰나의 자결이 아니라 64년의 일상으로 그녀는 의리가 무엇인지를 증명했다.

여러분은 지금 강윤규 작가의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을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강윤규 작가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으며 대학 졸업 후에 30년간 줄곧 출판 기획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출판 현장에서 고전 다시 읽기라는 취지로 고전들을 원전의 가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흥미롭게 재구성해왔는데요. 엮은 책으로 쇼펜하우어의 인생수업, 괴테의 인생수업, 몽테뉴의 수상록, 니체의 인생수업, 에픽테토스의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역사 속 인물들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에서는 감상적인 영웅 서사를 걷어내고 다큐멘터리적 필치로 그들이 지키려 했던 의리의 실체를 생생하게 되살려냈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김정은이었습니다.

0: 주말이라 메일 확인 안 할지도 몰라. 기다리지 말고 얼른 집에 가자. 언니랑 맛있는 거 먹자. 자.
1: 바위는 내 손을 꼭 잡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땀으로 축축한 바위의 손. 나는 그 손을 꼭 쥐고 말했다.
0: 일단 가서 좀 씻자.
1: 내 말에 바인이 크게 소리내서 웃었다.
2: 아무튼 괜찮으니까.
1: 바인의 구름이 그 소리와 같은 박자로 춤을 췄다. 그 바람에 우리의 구름이 조금 겹쳐졌다. 나는 바인을 따라 큰 소리로 웃으면서 생각했다. 우리가 손을 꼭 잡은 이 순간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다고.

0: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땀을 흘리던 바이는 이열치열이라며 매콤한 떡볶이를 해먹자고 했다. 집에 있을 지훈 언니에게 연락을 하니 냉장고에 양파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1: 간단하게 하면 돼. 떡이랑 쫄면만 사고 소스도 그냥 사자.
0: 하는 바인에게 내가 말했다.
2: 난 대파 들어간 게 좋은데.
0: 바인은 입술을 쭉 내밀고
1: 알았죠요
0: 했다. 바인의 기분이 좋아 보여서 덩달아 즐거워졌다. 함께 버스에 탄다. 마트에 간다. 각자 사고 싶은 것을 조금 더 고른다. 그러다 그냥 내려놓기도 한다.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걱정 없이 먹는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뜻대로 해나갈 수 있어 기뻤다. 담임 선생님 덕분에 자퇴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동안 할머니에게도 몇 번 연락이 왔지만 나는 그곳에서의 일들이 점점 흐릿해지는 기분이었다. 여름의 맹렬한 기운 덕분일지도 몰랐다.
3: 너희들 뭐 좋은 일 있나 봐?
0: 떡볶이 국물에 밥을 볶아 먹자는 바인의 옆구리를 찌르며 물이라고 말리고 있는데 언니가 물었다.
4: 좋은 일?
0: 생각보다 너무 큰 반응을 동시에 해버리고 말았다. 그냥 웃는 것으로 얼버무릴 수도 있을 텐데. 우리는 그대로 얼음이었다. 이상한 대치가 짧게 이어진 뒤 바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뭐 마실 거 없나 하며 냉장고를 열었고 나는 도망가는 바인을 조금 원망하면서 언니에게 말했다. 말을 해야 했다. 낮에 기자에게 연락을 했다고.
5: 하지만 아무것도 진행된 건 없어서 언니한테는 나중에 얘기하려 했어요.
0: 내 말을 듣는 언니는 담담했다.
3: 잘했어. 너희가 알아서 잘하겠지. 고마워.
0: 바인은 언니에게 얼음 띄운 보리차를 내밀었다.
1: 응? 언니는 걱정 마. 우리는 믿어.
0: 그 말이 언니 걱정하는 우리 난 믿어로 들려서 나는 깜짝 놀랐다. 뭔 소리지? 지훈 언니도 마찬가지였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인을 보았다. 그러고는 피식 웃는 것이다.
5: 그게 무슨 말이야. 응? 우리 난 믿어래.
0: 나도 언니를 따라 웃으며 바인을 놀렸고 바인은
1: 왜?
0: 하며 영문을 모른 채 당황해 얼굴이 빨개졌다. 예전 같았으면 언니가 숨어버릴까봐 일이 잘못될까봐 온 힘을 다해 조심했을 텐데 일들이 이렇게도 지나갈 수 있구나 생각하며 순전히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5: 어? 왜? 어? 어 뭐야? 왔어? 어?
0: 답장에서 기자는 우리의 제보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겨두었다. 언제든지 연락달라는 말도 함께였다. 우리 셋은 번갈아가며 메일을 읽고 또 읽었다. 세 명의 손에서 휴대폰이 세 바퀴쯤 돈 뒤에야
5: 내 말이 맞지?
1: 아, 걱정 말라고 했잖아.
5: 이럴 줄 알았다니까.
0: 바인이 두 팔을 벌려 언니와 나를 끌어안고 말했다. 나도 힘차게 팔을 뻗어 바인과 지훈 언니를 끌어안았다. 그러자 언니도 두 팔로 우리를 감쌌다. 우리는 그렇게 엉켜서 잘 될 거야. 이제 됐어. 했다. 이상한 낙관이 가득한

0: 지은. 도서관도 공원도 아닌 방향으로 걷는다. 이것이 오늘의 활동. 나는 늘 익숙한 길로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 모르는 것을 무서워했다. 어쩐지 오늘은 바람을 신중히 감각하며 그것만을 따라 걷기로 했다. 가본다. 나는 걸으면서 편의점, 김밥집 같은 것을 눈여겨보았다. 집으로 돌아갈 때 지표 삼기 좋을 것이다. 막 들어선 길에 초등학교가 나타났다. 운동장에 있는 학생들의 외침 소리가 들렸다. 멋진 합창이라고 생각했다. 조금 웃고 잠깐 서서 그 소리를 더 들었다. 등을 따라 한 줄기 땀이 흐르는 걸 온전하게 느껴보았다. 학생들의 노래가 들리고 땀이 흐르고 바람이 분다. 그리고 나는 모르는 길에 있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이 괜찮다고 느껴졌다. 오른쪽에 초등학교를 끼고 벽을 따라 걸었다. 모퉁이를 돌고 숙였던 고개를 들자 돌연 꽃의 폭포가 나타났다. 학교 담장에 선명하게 붉은 능소화가 가득히 피어 있었다. 여름의 꽃. 저 꽃을 볼 때마다 엄마가 감탄해서 기억하고 있었다.
1: 꽃이 뭐 그렇게 대단해?
2: 이 뜨거운 여름에 얼마나 예쁘니?
0: 엄마가 말했었다. 학원이 끝나고 잠깐 짬이나 엄마와 산책을 하던 때였다. 늦은 시간이었는데 해가 길어서 아직 환했다. 나는 처음으로 순수하게 무언가를 바라보는 엄마를 엿본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꽃을 좋아하게 됐다. 능소화를 보면 열기와 붉은색과 나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좋았다. 오래 잊고 지냈다. 그 시간이 무색하게 나는 다시 미세하게 흔들리는 능소화 아래 한참 동안 서 있었다.
1: 이제 어디로 갈까?
0: 낯선 장소도 괜찮을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작고 하얀 카페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그곳으로 갔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실내에 들어서자 꾸밈없이 깨끗한 인상의 여자가 주방에서 일을 보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끼고 나를 향해 돌아서고는
3: 어서 오세요
0: 했다. 어서 오라고, 서둘러 오라고 환영한다는 그 말투와 몸짓이 좋았다. 커피를 고를까 망설이는데
3: 식사는 하셨어요?
0: 고개를 저으니 그럼 차로 하시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
3: 맛있는 우롱차를 드렸어요.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0: 네. 나는 계산을 하고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이내 깨끗한 유리잔에 담긴 미색의 음료가 앞에 놓였다. 한 모금 마시니 땀이 식었다. 창밖을 내다보는데 아까 본 꽃들이 가득했다.
2: 능소화 참 예쁘죠?
0: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부담스럽지 않게 말을 건넸다.
1: 네, 정말 그래요.
0: 나는 대답했다.
1: 제 멋대로 예뻐요. 이렇게 더운데.

0: 내가 말하자 그는 여전히 꽃의 시선을 두고 말했다.
1: 저는 그래서 능수화가 좋아요. 더위 같은 것, 타는 햇빛 같은 거 상관없이 나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 같아서요. 자기 꽃을 꿋꿋하게 피우겠다고 하는 것 같아서 좋아요.
0: 그 말을 듣는데 꽃 한 송이가 바닥으로 뚝 떨어졌다. 떨어져도 전혀 상하지 않았다. 여전히 꽃잎이 선명하게 붉었다. 그것을 계속 관찰했다. 보지 않으면 사라질까 봐서. 얼음만 남을 때까지 알뜰하게 차를 모두 마시고 일어났다. 카페를 나서자마자 길을 건넜다. 카페에서 지켜보았던 바닥에 떨어진 능소와 한 송이를 집어들었다. 그때 휴대폰에 알람이 울렸다.

0: 서인.
1: 바인의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첫 주말. 바인과 나는 지훈 언니가 다니던 대학교 근처 카페에 초조하게 앉아있었다. 기자를 통해 알게 된 대학생 활동가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기자에게 연락했을 때 그는 우리가 당사자가 아닌 연대인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일이 더 많을 거라고 했다.
2: 제보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은 제가 끝까지 추적할 거예요. 잘 부탁드려요.
1: 그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잘 정돈된 음성이어서 안심이 됐다. 저희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기자가 우선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2: 두 분이 아직 미성년자니까 저를 직접 통하는 것보다 그분과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대학생 활동가인데요. 두 분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1: 나는 연대인, 활동가 같은 단어를 들으며 제보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다. 정말로 무언가가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만이 아니었다는 데에 기운이 났다.
0: 사람들이 있어.
1: 그게 큰 위로가 됐다. 카페 안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입구에 들어서자 곧장 우리 쪽으로 걸어온 사람은 자신을 활동가 이혜은이라고 밝혔다. 자신이 그동안 해온 일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난 그는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3: 피해자분의 자료를 제가 확인해도 괜찮을까요?
1: 그러기 위해 만난 자리였는데도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선을 넘지 않았다.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쌓인 태도일 터였다. 그 면모가 오래 남을 것 같았다. 나는 바인과 눈을 한번 맞추고 사진첩에 저장되어 있는 언니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실은 잘 보지 못하는 그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선택해 화면에 띄웠을 때는 조금 마음이 무너졌다. 이 사진 앞에서 무너진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고 있는데 활동가가 화들짝 놀라며 물었다.
3: 지윤이를 아세요?
1: 그가 자세를 고쳐앉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사진 속 얼굴을 재확인한 뒤 천천히 말했다. 자신이 지윤 언니 일을 계기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지윤 언니처럼 피해를 당한 친구들이 너무 많았다고.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너무나 간절히 듣고 싶던

0: 이야기를 해주었다.
1: 그 새끼 잡혔어요. 안 그래도 지윤이한테 연락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메시지로는 차마 남길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좋은 분들이 곁에 있었네요.
0: 하, 진짜 다행이다. 긴 침묵 후에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다시 연락할 것을 약속한 뒤 활동가는 떠났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가 우리에게 지훈 언니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울먹이며 말했기 때문이다. 바이는 고개를 숙이고 연신 코를 훌쩍이고 있었다.
2: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언니 혼자가 아니네.
3: 너무 다행이다.
0: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많은 것이 변한 것 같았다. 지윤 언니가 보고 싶었다.
4: 소설 극장 신현선 장편 소설 구름이 겹치면 핀드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오은수 주예진 2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습기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13일 새벽 4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강원도 해안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우리나라 부근 해상에

이상케 황입니다. 오늘 서해상에 있는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해상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남해 동부와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상과 남해 서부 해상에서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각 해상별로 자세한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오전 북내지 북동풍, 오후 서내지 북서풍 3에서 6m로 물겠고 오전 흐리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먼바다 오전 북동내지 동풍, 오후 남내지 남서풍 4에서 8m로 물겠습니다. 오전 흐리겠고 오후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 남내지 남서풍 4에서 7m로 물겠습니다.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6에서 9m로 물겠습니다. 오전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6에서 9m로 물겠습니다. 오전 흐리겠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앞바다 오전 남동내지 남풍, 오후 동내지 남동풍 4에서 7m로 물겠습니다. 오전에는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동쪽 서쪽 먼바다 북내지 북동풍 6에서 9m로 물겠습니다. 오전 흐리겠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오전 동내지 남동풍 오후 북동내지 동풍 6에서 9m로 물겠습니다. 오전에는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 북내지 북동풍 6에서 9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 북내지 오전 북내지 북동풍 7에서 11m, 오후에는 6에서 9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5m, 오후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오전 북동내지 동풍, 오후 동내지 남동풍 3에서 7m로 물겠습니다. 구름 많다가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오전 동내지 남동풍, 오후 북동내지 동풍 3에서 8m로 물겠고 오전 구름 많은 가운데 한때 비가 내리겠고 오후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 오전 북내지 북동풍, 오후 동내지 남동풍 3에서 8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 오전 동내지 남동풍 3에서 8m, 오후 북동내지 동풍 4에서 8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 동내지 남동풍 5에서 9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오전 서내지 북서풍, 오후 남동내지 남풍 4에서 9m로 물겠습니다. 맑은 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4에서 9m로 물겠습니다. 맑은 후 구름 많이 끼겠고 안쪽 먼바다에서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해상

1700헥토파스칼 18.5도, 동해 남서 2m 1700헥토파스칼 15.9도, 서울 서풍 1m 1900헥토파스칼 14.7도, 인천 서풍 1m 1900헥토파스칼 14.7도, 울릉도와 독도 남서 5m 1800헥토파스칼 16.7도, 서산 남동 1m 1900헥토파스칼 12.3도, 울진 남서 1m 1700헥토파스칼 14.7도, 포항 남서 2m 1800헥토파스칼 15.3도, 군산 북서 1m 1100헥토파스칼 14.2도, 부산 북서 2m 1800헥토파스칼 14.5도, 통영 바람옥구 1800헥토파스칼 14.5도, 목포 북동 2m 1900헥토파스칼 13.9도, 여수 북서 3m 1900헥토파스칼 15.6도, 제주 북동 1m 1800헥토파스칼 17.4도, 서귀포 북동 1m 1900헥토파스칼 15.4도. 1번 지역입니다. 와카나이 남서 5m 1600헥토파스칼 10.5도, 삿포로 동풍 1m 1700헥토파스칼 13.2도, 내무로 남서 8m 1700헥토파스칼 11도, 아오모리 남풍 2m 1900헥토파스칼 11.3도, 센다이 북서 3m 1100헥토파스칼 14도, 와지마 남서 3m 1900헥토파스칼 13.3도, 도쿄 서풍 1m 1900헥토파스칼 15.7도, 하치조 섬 동풍 2m 1800헥토파스칼 17.5도, 사이고 북서 1m 1900헥토파스칼 13.5도, 마쓰에 남동 1m 1900헥토파스칼 14.8도, 오사카 북동 1m 1900헥토파스칼 19.9도, 시오노미사키 곶 북동 3m 1900헥토파스칼 17도, 이즈하라 남동 1m 1800헥토파스칼 13.9도, 후쿠오카 북서 2m 1900헥토파스칼 18.9도, 가고시마 북서 1m 1900헥토파스칼 16.7도, 시미즈 북동 3m 1900헥토파스칼 18.9도, 나제 남서 1m 1800헥토파스칼 19.2도, 미나미다이토 섬 바라모쿠 1700헥토파스칼 20.9도, 지치지마 남서 4m 1700헥토파스칼 21.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KBS 기상 동보 전금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사흘에 걸친 협상에 나섰지만 교섭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 새벽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21일로 예정된 삼성전자의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중노위는 노사 양측이 합의할 경우 추가 사후 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에 미국이 쓴 비용이 290억 달러, 약 4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스트 미 국방부 회계감사관은 현지 시간 12일 미 하원 예산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허스트 감사관은 지난달 29일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는 전쟁 비용 추산치를 250억 달러로 밝힌 바 있는데 2주가 지난 시점에서 40억 달러, 약 6조 원이 늘어난 겁니다. 함께 청문회에 출석한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해방 프로젝트의 재개 여부에 대해 대통령이 원할 경우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조율을 위해 서울을 찾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잇따라 만납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예방을 받고 접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쇄 접견을 통해 최근 국제정세 동향과 함께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더불어민주당 내 당내 경선이 오늘 치러집니다. 후보로는 박지원, 조정식, 김태년 의원이 출마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 현장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낸 조정식 의원의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김태년 의원의 추격도 매섭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 무시 심판, 공소 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겸 제1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출범식에서는 6.3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과 후보자 1분 스피치, 국민선대위 출범 퍼포먼스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국적 선박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의 기종 등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나무호에서 발견된 미상의 비행체 엔진 등 잔해와 관련해 추가 조사를 통해 공격 주체,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나무호 사고 현장에서 회수한 잔해가 이란제 드론 샤헤드 136의 엔진으로 잠정 식별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호르무즈 해역 한국 선박 피격 사태와 관련해 전체 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 김건 의원은 국민의힘 단독 개최로 오늘 예정됐던 회의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 선박 피격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의구심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늦은 오후부터 강원 산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내일은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백내장은 흔한 질환이고요. 수술이 가장 많은 질환이기도 합니다. 흔하고 많은 분들이 수술적 치료를 받아서인지 간단한 수술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간단한 수술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신중해야 하는 부분들, 적절한 수술 시기와 관리까지 잘 살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백내장 치료에 대해 알아보고요. 심장 박동의 이상을 느낄 때 의심하는 부정맥, 특히 심방세동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테일러 스위프트의 러브스토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백내장 진단을 받는 분들은 언제 수술해야 할까? 수술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까를 두고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안과 정진권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눈에서 그래도 각막 질환은 치료법이라든지 많은 발전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떨까요?
1: 네, 각막 질환 분야는 최근 치료와 진단 기술이 많이 발전한 영역입니다.
0: 네.
1: 간염이나 염증에 대해서 정밀 치료부터 또 가장 큰 수술인 각막 이식도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이식하는 방법이 발전하면서요. 회복 속도와 예후가 크게 좋아졌습니다.
0: 네. 각막이 손상되기 쉬운 조직이긴 하죠.
1: 각막이 눈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 외부 환경하고 바로 노출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외상이나 감염 아니면 건조증 같은 경우 외부 알러지 반응 같은 것이 네. 비교적 잘 일어나는 부분이고 손상되기도 네. 쉬운 조직입니다.
0: 네.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문제뿐 아니라 생활습관에서도 각막 질환의 위험은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백내장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흔히 노인성 질환으로 얘기되지 않나요?
1: 예, 각막은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나 생활습관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인데요.
0: 네.
1: 백내장은 눈 속에 위치하고 있어서 바로 외부와 노출돼 있지 않거든요.
0: 네.
1: 그래서 노화와 관련된 변화, 네. 나이가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0: 네. 그런데 백내장은 나이와 비례한다는 말이 있어서 그런지 백내장 진단을 받아도 크게 걱정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질환에 있어서 걱정 안 해도 되는 병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1: 네, 백내장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노인성 질환이고 네. 흔한 질환이지만
0: 네.
1: 그렇다고 저희가 가볍게 볼 병은 아니고요. 가만히 방치하면 시력이 점점 떨어질 뿐만 아니라 녹내장이나 포도망령 같은 합병증 위험도 높아질 수 있어
0: 네.
1: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또 백내장 수술을 얘기할 때도 아주 잠깐이면 끝나는 수술이라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1: 백내장 수술이 비교적 안전하고 회복이 빠른 수술은 맞습니다.
0: 네.
1: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가볍게 수술 여부를 결정하거나 볼 것은 아니고요.
0: 네.
1: 사람마다 눈 상태도 다르고 동반된 병이나 전신 질환이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런 것들을 충분히 평가하고 신중하게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또 심지어 노안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하면서 백내장 수술도 함께 해버린다는 말도 하는데요. 어떤 조언을 주실까요?
1: 최근에 노안 교정을 위해서 다채점 렌즈 수술을 많이들 받으시던데요.
0: 네.
1: 이미 백내장이 있는 경우 백내장을 제거하면서 노안을 같이 수술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으로 생각이 되지만
0: 네.
1: 백내장이 없는데 그냥 안경을 쓰기 싫어서 편의를 위해서 백내 수정체를 제거하고 노안 수술을 받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이 백내장 수술이 인공 수정체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아, 수술이 아무리 잘 돼도 자신의 수정체만 하겠습니까?
1: 저희가 가지고 있던 자연 수정체는 네. 아주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0: 네.
1: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수정체는 내가 그동안 잘 사용하던 수정체가 뿌옇게 변했기 때문에
0: 네.
1: 그것을 새거로 교체를 하고 시력을 회복한다는 그런 대안으로 하는 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0: 네. 특히 인공수정체는요. 외부의 빛이 훨씬 더 잘 투과되기 때문에 눈의 손상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1: 예전에는 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0: 네.
1: 요즘에는 인공수정체를 만들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수정체와 비슷한 구조 역할을 하도록 많이 만들고
0: 네.
1: 눈에 좋지 않은 일부 빛의 파장을 억제하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서
0: 네.
1: 최근에 나온 렌즈들은 눈에 손상이 많이 가진 않습니다.
0: 네. 그럼 인공수정체에 어떤 발전이 있는 걸까요?
1: 일단 그 모양에 따라서
0: 네.
1: 최대한 수술하고 나서 잘 보이고 선명한 샘을 맺고
0: 네.
1: 또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은 누구나 필연적으로 후발병 내장이 생기는데
0: 아.
1: 그런 것들이 덜 생기는 그런 디자인 모양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또 백내장은 수술 시기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자가 느끼는 불편

0: 불안감이 기준이라는 게 맞는 얘기인가요?
1: 예, 맞습니다. 예. 동일한 정도의 백내장이 있더라도 예. 환자분께서 하시는 일이나 직업 아니면 어느 환경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 불편감 느끼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0: 예.
1: 그래서 본인이 느끼는 불편감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요. 일상생활 할 때 내가 지장을 느낀다. 그때 예. 수술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불편감이라고 한다면 뭐 침침한 증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걸까요?
1: 네, 맞습니다. 가장 제가 환자분께 주로 여쭤보는 건 운전을 하시는 경우에 네. 운전할 때 위험하냐 안 하냐를 여쭤보는데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일이 잘 해결이 되고 안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0: 네.
1: 안 보이는 문제 때문에 위험한 경우 또는 백내장 때문에 다른 눈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경우 그런 네. 경우는 꼭 수술을 받으시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0: 네. 양쪽 눈으로 동시에 증상이 생기나요?
1: 눈이 두 개인데 노화가 양쪽 눈이 거의 비슷하게 생기기 때문에요. 대부분은 양쪽 눈 백내장이 비슷한 정도의 수준을 보입니다.
0: 네.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이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불편감이 크지 않다면 아직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주시는 경우도 많겠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예.
1: 특히 초기 백내장은 진행 속도가 느리고 또 환자분이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그런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경과를 보면서 시력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수술을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근데 반면에 또 어차피 언젠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해버린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조언을 주실까요?
1: 무조건 빨리 수술을 받는 것이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0: 예.
1: 수술이 필요한 시기. 즉 백내장으로 인해서 시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침침하게 보인다. 그런 일들로 내가 생활을 하면서 뭔가 비장이 있다. 그때가 적절한 시기로 생각이 됩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백내장 수술이 결정되는 기준이랄까요? 말씀 주신 불편감 외에도 수술이 고려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1: 개인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0: 네.
1: 환자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주로 실내, 실외에 어떤 일을 하시고 그런 걸 여쭤보는데요.
0: 네.
1: 제일 중요한 것은 백내장 때문에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0: 네.
1: 그런 경우 반드시 수술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0: 네.
1: 또 환자분이 전혀 불편하시지 않더라도 눈에 다른 동반된 질환이 있거나
0: 네.
1: 아니면 백내장 때문에 눈 속에 다른 질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불편감이 없어도 수술을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또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확인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눈에 질환이 있는지도 살펴야 될 것 같은데요.
1: 예, 백내장이 생길 나이 때쯤 되면은
0: 네.
1: 동반돼서 다른 눈의 노화도 진행이 돼요.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질환이 있을 수 있어서
0: 네.
1: 예, 저희가 백내장을 계획하고 있는 환자분께는 이 두 가지 시신경이나 망막, 각막의 다른 질환을 항상 같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0: 네, 뭐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백내장으로 인한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질환으로도 시력 저하는 생길 수 있다는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0: 예.
1: 백내장이 생긴 이유 자체가 노화기 때문에
0: 예.
1: 환자분이 안 보여요. 그러고 백내장이 있어요 하고 오셨는데
0: 네.
1: 막상 검사를 해보면 백내장보다는 녹내장이나 황반변성이 더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0: 예.
1: 그런 경우에는 시력이 백내장 이외에 다른 원인 때문에 떨어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0: 그럼 그런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을 해도 결과가 그리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1: 예, 초기 녹내장이나 초기 황반변성 같은 경우는 백내장 수술을 하면 시력이 많이 좋아지시는데요.
0: 네.
1: 일이 많이 진행된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는 생각했던 것보다 호전이 적은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0: 네. 이제 반대로 꼭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을 망설이고 자꾸 미루면 그때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있을까요?
1: 백내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딱해집니다.
0: 네.
1: 아주 심하지 않은 백내장은 저희가 딱딱한 아이스크림을 수저로 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흔한 백내장은 예를 들면 돌멩이를 망치로 깨는 거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늦게 되는 경우는 수술이 가능하지만 합병증이나 회복이 느려질 수 있고요. 또 수술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 중에 녹내장이나 아니면 포도막염으로 발생해서 급제야 백내장

0: 있는 걸 아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 네.
0: 일단 백내장이 생길 연세가 되시면은 한번 검사를 받으시고 정기적으로 합병증이 있나 없나 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1: 네.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건가요?
0: 네.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또 수술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끝나도 회복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1: 네.
0: 그래서 너무 뭐 안 보이는 게 불편하지 않더라도 너무 오래 기다렸다 수술하시는 것도 좋은 방향은 아니십니다.
1: 네. 백내장의 치료는 수술일 텐데요.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우선은 혼탁해진 환자의 수정체를 제거하는 것부터 진행이 되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수정체만 그냥 달랑 인공수정체만 삽입할 수는 없고요.
1: 네.
0: 눈에 들어있는 원래 깨끗했는데 뿌옇게 변한 부분을 제거를 하고요.
1: 네.
0: 그 들어있던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주머니에다가 깨끗한 인공수정체를 다시 바꿔 끼는 게 백내장 수술입니다.
1: 네. 그렇게 새로운 인공수정체를 넣어주는 수술은 방법이 여러 가지인가요? 레이저로도 진행을 하던데요.
0: 기본적으로는 뿌연 수정체를 초음파로 녹이고
1: 네.
0: 저희가 진공청소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녹여진 그 수정체를 빨아들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초음파를 이용한 수술이 기본이고요.
1: 네.
0: 최근에는 이렇게 수정체를 녹이고 하는데 레이저의 도움을 받는 부분도 있어서
1: 네.
0: 환자 상태에 따라서 레이저를 이용한 방법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수술 방법뿐 아니라 인공수정체도 단초점, 다초점 또 렌즈도 있지 않나요?
0: 예. 과거에는 주로 단초점 렌즈 하나가 사용이 됐고요.
1: 네.
0: 단초점 렌즈는 초점을 하나만 맞춰서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이 멀리 잘 보이게 해드리면 가까운 곳은 돋보기를 쓰고
1: 네.
0: 반대로 가까운 걸 잘 보이게 해드리면 멀리 볼 때는 안경을 쓰는 그런 렌즈이고요.
1: 네.
0: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다초점 렌즈가 개발이 되어서 멀리 잘 보이게 했을 때 가까운 것들을 안경의 도움을 덜 받고
1: 네.
0: 컴퓨터나 핸드폰 정도의 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렌즈들도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단초점과 다초점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무조건 다초점이 좋은 건 아닌 거죠?
0: 예, 맞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다초점은 멀리도 보이고 가까운 곳도 잘 보이고 핸드폰도 다 보이니까
1: 예.
0: 좋은 것 같거든요.
1: 예.
0: 하지만 이렇게 멀리, 중간 거리, 가까이 빛을 나눠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나는 뭐 돋보기를 쓰는 것도 불편하지 않고
1: 네.
0: 가까운 일도 별로 볼 일이 없다. 주로 먼 곳을 많이 본다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빛을 나누지 않고 내가 주로 보고 싶어하는 먼 거리가 잘 보이는 그런 단초점 렌즈를 하셔도 무방하고요. 다만 직업이나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는 것이 불편하시거나 그럴 상황이 안 되시고 또 눈에 다른 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단초점 렌즈를 하면은 안경 없이 생활을 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1: 네. 직업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초점은 빛반사가 있다고 하던데 특히 운전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떨까요?
0: 예, 그렇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빛이 많을 수 있다 보니까 특히 적응하기 전까지 보통 최소 한 달 정도는 빛이 많이 번져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1: 아, 네.
0: 네, 이 번져 보이는 증상이 밤에 더 심하고 특히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항상 자동차 조명이나 신호등을 봐야 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적응을 못하시면은 직업이 운전사라면 큰 손해가 생길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환자분의 눈 상태나 또는 과거에 어떤 수술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직업이 무엇인지 꼭 여쭤보고 다초점의 장단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또 다초점을 단초점으로 바꾸는 재수술을 하는 분도 있을까요?
0: 예, 저희가 환자분이 적응을 할지 못할지 최대한 그리고 눈에 다른 경 때문에 또 적응을 못할지 검사를 다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대 의술로 100명 중 1명 정도는 문제가 생길지 안 생길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분이 적응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기다려보지만 끝까지 적응을 못하는 경우는 다시 단초점으로 바꾸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게 재수술을 해도 큰 무리는 없나요?
0: 조심스럽게 수술을 하면 물론 수술을 또 받으시는 환자분 입장에서는 시간과 경제적인 것도 수술 자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인데요. 조심스럽게 수술하면

0: 대부분 별 문제 없이 단축점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1: 네. 혹시 한쪽 눈만 수술하고 오랜 기간 지내도 괜찮을까요?
0: 네. 백내장이 보통은 양쪽이 비슷하게 오는데요. 네. 유난히 또 한쪽만 먼저 심하게 생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쪽만 먼저 수술을 하고 다른 쪽은 경과 관찰을 하다가 백내장이 진행하면 그때 수술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 네. 뭐 단초점, 다초점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렌즈 삽입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비용 부담이 큰데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자신에게 맞는 걸 잘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0: 예,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가격도 비싸고 네. 또 다양한 기능이 있으니까 이게 무조건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1: 네.
0: 수술하기 전이나 수술하고 나서 안경을 쓰는 것이 과연 내가 얼마나 불편한가?
1: 네.
0: 또 내가 일상생활에서 안경을 쓰고 가까운 거나 멀리 있는 거나 보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지 기능이 많고 가격이 비싸다고 그게 나한테 가장 좋은 거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1: 네. 이런 렌즈 삽입술도 수술 후에 회복까지 조심할 부분은 동일한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백내장 수술이란 게 눈을 째고
1: 네.
0: 그 안에 있는 것을 바꿔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항상 수술할 때는 감염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1: 네.
0: 눈에 수술하고 나서 균이 들어가면 반하지만 못한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1: 네.
0: 수술하고 나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수칙을 잘 지키시고 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안약을 드리는데
1: 네.
0: 안약을 열심히 넣으시고 정해진 시간에 방문하셔서 문제가 있나 없나 보는 그런 과정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1: 네. 일단 감염 위험이 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집안에서도 선글라스를 쓰고 있던데 도움이 될까요?
0: 선글라스를 집에서 꼭 쓰실 필요는 없고요.
1: 네.
0: 예, 눈에 초창 수술하고 초기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부딪히실까 봐 저희가 보호 안대를 드리는데요.
1: 네.
0: 보호 안대 대신 선글라스를 끼시는 거는 무방하고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제 자외선을 피하는 게 좋으시고요.
1: 네.
0: 집에서 내가 꼭 선글라스를 수술하고 나서 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백내장 진단과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안과 정진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장의 잔떨림, 특히 심방 잔떨림으로 설명되는 심장의 이상이 심방세동입니다. 부정맥의 하나인 심방세동은 어떤 위험으로 지적될까요?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네.
0: 우리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데 규칙적이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1: 아, 그렇죠. 그러니까 폐에서 이제 깨끗한 산소를 포함한 피가 심장으로 먼저 심방이라는 데 들어와요. 우리 네.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네. 거기 잠깐 있다가 이제 한 바로 심실로 가면은 심실에서 피를 쭉 짜가지고 팔다리 온몸으로 피가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자동차 보면은 되게 오른쪽에 이제 배터리가 있잖아요. 네. 사람 심장도 똑같이 오른쪽에 보면은 조그만 한 2, 3mm짜리 점이 있는데 네. 거기서 전기가 땅땅땅 나올 때마다 신경통이 이제 심장으로 쭉 퍼지면은 아. 심장의 심방 먼저 심실 그다음에서 쿵쾅 쿵쾅 뛰면서 피가 온몸에 이제 규칙적으로 잘 나가는 게 이게 정상인 거죠. 네. 네.
0: 그런데 맥박이 빠르거나 느리거나 이렇게 불규칙해지는 건 이유가 뭔가요? 규칙적이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보통 빠른 거는 우리가 이제 운동할 때는 이제 피가 많이 필요하니까 빨라지는 거고 네. 또 주무실 때는 몸이 다 쉬니까 정상적으로 느려지는 거 이건 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규칙해지는 거는 금방 말씀드리는 이제 그런 그 전기를 만드는 조금만 그 3mm짜리 기관이 이상이 있어서 불규칙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 심장은 자동차랑은 틀려가지고 이 전기가 한 4초, 5초만 안 나오면 바로 졸도를 해요. 와. 그리고 이제 4분이 안 나오면 사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팔다리 근육엔 그런 기능이 전혀 없는데 심장 근육만 아무 근육이나 전기를 막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 그 아마존의 뱀장어 밟으면 막 사람들 기절하고 쓰러지잖아요. 전기가 들어갔고. 그 아마존의 뱀장어는 온몸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몸에서는 심장에서만 전기를 아무 근육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비상사태 때 쓰는 건데 문제는 이제 비상사태가 아닌데 이런 데서 전기가 자꾸 나와가지고 맥이 불규칙하게 되면서 이제 이 생기는 거죠. 네. 네.
0: 이런 심장의 리듬 장애를 부정맥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부정맥의 하나가 심방세동인데요.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이게 이제 심방 심실 중에 심방에 이제 부정맥이 있는 건데 네. 세동의 그 세가 미세할 세째예요. 아주 미세하게 떤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를 보면은 심장이 이렇게 궁 수축하는 게 보이는데 이런 심방세동이 있을 때 초음파를 보면은 눈으로 봐도 그냥 발발발발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축을 해야 될 게 수축을 못하니까 피가 덜 나가고 한 30% 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걸어도 숨차고 또 그 이 덜덜덜 떨면서 좀 피가 덜 나가게 되니까 이제 심장 안에 보면은 주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심방 안에는 우리가 귀라 그러는데 그 사람 귀 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주름이 있는데 피가 잘 안 나가니까 피떡이 잘 생겨요. 그래서 이게 떨어져 나가면 이제 바로 뇌로 가면 뇌졸중이 오고 뭐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도 오고 콩팥으로 가면은 콩팥 이제 망가지거나 췌장으로 가면 또 급성 당뇨가 생기고 하는 이제 그런 무서운 부정맥이죠. 네.
0: 그러니까 빠르고 불규칙하게 떨리는 상태라는 건데 이게 스스로가 느끼는 거죠.
1: 근데 이제 못 느끼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0: 아, 그러시군요.
1: 네, 우연히 건강 검진 심전도 찍었다 발견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한 10초, 5초 나왔는데도 선생님 나 죽겠어요 하고 또 막 응급실이나 병원도 오는 분도 있거든요. 이건 개개인이 다 틀리세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거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 때문에 피떡이 생겨가고 떨어져 나가서 뇌졸중이 왔는데 그러니까 발다리가 안 움직이니까 응급실에 오실 거 아니에요. 그때 심전도 찍었는데 처음 발견되는 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잘 물어보면은 옛날 기록을 뒤져보면은 그때도 있었는데 이제 환자분이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아주 다양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도 있고 조금만 나와도 또 금방 병원에 오는 분도 사실은 두 번째 분이 더 좋은 거죠. 빨리 병원에 오시니까.
0: 그렇죠.
1: 네네.
0: 신방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1: 제일 문제가 이제 수미 자세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수축할 때 170이 나와야 된다고 치면
0: 네.
1: 지금 30%가 안 나가니까 70%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을 때 괜찮은데 빨리 걷거나 등산 갈 때 숨이 차기 시작하고 더 무서운 거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기 피가 고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피떡이 생겨서 머리로 날아가면 바로 뇌졸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심장에서 뇌까지는 30cm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떨어져 그렇지. 나가면 막히는 게 1초가 안 걸려요. 그래서 뭐 갑자기 얘기하다 갑자기 환자가 저기 아니면 그 가족들이 멍해지면서 말이 우둔해지고 팔다리가 마비가 오면은 이제 제일 우리는 중풍을 생각하는데 혈관이 막힌 걸 생각하는데 혈관은 깨끗한데 이 피떡이 날아가서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0: 그런데요, 심방세동은 다른 부정맥에 비해서 급성의 위험도는 낮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1: 이제 우리가 제일 나쁜 그 심전도는 우리 그 심실빈맥이라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오는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 가슴 뛴다 그러는 거는 별 문제 없는 게 많아요. 심방 조기 수축 심실 이런 괜찮은데 위험도가 아주 낮진 않지만 일단은 이제 이게 그 뇌로 피떡이 날아가게 되면은 굉장히 아주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중간 정도 보지만 일단 뇌졸중이 오신 분들은 아주 굉장히 평생을 그 반신불수로 사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도 볼 수 없고 일단은 좀 심한 걸로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네네. 네.
0: 그러니까 피가 고여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피떡이 생겨서 뇌졸중의 위험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거군요.
1: 네네. 네. 그 어떤 분들은 제일 그 뇌로 가면은 그냥 좀 그 뭐 팔다리만 마비되고 그런 분이 있는데 제일 무서운 게 이 저기 피떡이 날아가는데 이게 뇌로 안 가고 심장 그 우리 관상동맥이라고 그러잖아요. 협심증 일으키는 글로 들어가면은 바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리고 원인 불명의 당뇨병 갑자기 당뇨가 없는데 아주 심하게 당이 올라가고 막 그런 분들 있는데 잘 조사해 보면 또 그 피떡이 췌장으로 날아가 가지고 또 당이 급성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럼 또 심방세동 환자들 중에는 심부전을 동반한다는 말은 맞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이 심방세동이 있으시면은 심부전이 정상인보다 5배가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쿵쾅쿵쾅 수축을 해야 될 심장 한쪽이 발발발 떨고 있으니까 피를 잘 안 나가게 하고 또 하나는 그 심장으로 폐에서 피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잘 못 들어가니까 이제 폐에 피가 고이고 그게 또 오래되면 간에 고이고 복부에 고이고 그래서 제일 쉽게 보는 게 이제 발등이 처음 부어서 오는 분들도 가끔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숨 차다고 오는데 검사를 해보면 심방세동인 분도 많이 있습니다.
0: 심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건가요?
1: 네. 그러니까 그 제일 쉽게 하는 거는 평소에 우리가 매일 산책을 나가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한두 달 전부터는 한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다. 그러니까 이제 펌프가 고장이 난 거죠. 펌프가 안 돌아가니까 한 70%밖에 안 돌아가기 때문에 심장 기능이 떨어졌다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0: 10분만 걸어도 숨이 찬다고 하셨는데 본인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증상인 거네요?
1: 대개는 느껴서 오세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선생님 제가 그 둘레길을 매일 다니는데 평지는 괜찮은데 요즘에는 둘레길 조금만 올라가면 숨이 차요. 그러면 저는 이제 청진도 하지만 제일 먼저 이 손목에 맥을 잡아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환자 아니, 요사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데 벌써 쿵쿵쿵 안 뛰고 이렇게 두다닥 두다닥 뛰고 그다음에 양말을 벗어보시라 그러면 양말 자국이 냈어요. 그러니까 피가 안 돌기 때문에 이제 심부전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0: 네. 심방세동 자체도 문제지만 여러 위험들이 있는 건데요. 치매나 심근경색의 위험도 높다면서요.
1: 예, 아주 높죠. 그래서 이제 치매는 왜 치매가 오냐면은 일단은 뇌혈류가 떨어져요. 아까 30%가 피가 안 돈다 그랬는데 뇌혈류가 떨어지는 원인도 있는데 그 피떡이 잘 생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피떡이 중풍이 올 정도가 아니고 네. 아주 조그마한 것도 있어서 날아가서 이제 뇌에 자꾸 조그만 혈관들에 막히기 시작하니까 팔다리가 마비는 오지 않지만 아. 뇌 기능이 떨어져서 오는 분도 있고 네. 심근경색은 그건 또 이상하게 젊은 분들이 많아요.
0: 아, 그러시군요.
1: 젊은 분들도 심망세 등이 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떡이 심장혈관에 가서 박히는 거죠.
0: 네.
1: 일반 사람보다 한 두 배 정도 많은데 네. 이거는 뭐 아주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30대, 40대 초반 이런 환자들 심근경색이 오면은 이 심전도를 찍었는데 맥이 규칙적으로 뛰더라도 네. 한 3일 정도 심전도를 쭉 찍어보는 홀터라는 기계가 있어요.
0: 네.
1: 그거를 한번 꼭 해보죠. 그러면은 모르고 있던 심방세동이 가끔 파파닥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0: 아.
1: 이게 그때 이제 피떡이 날아가서 심근경색이 오게 되는 거죠.
0: 네. 네. 그런데요, 심방세동의 원인이랄까요? 뭐 젊은 사람도 있다고 하셨지만 위험 요인에서 일단 노화가 가장 먼저 지적이 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걸 생각하면 심방세동을 방심하면 안 되겠어요.
1: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은 60세 이상 되면 한 10%가 심방세동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나이에 관계없이 네. 심장질환이 있으면은 판막증이나 있으면은 모든 심장질환이 한 50%에서 심방세동이 생기세요.
0: 네.
1: 일단 심방세동이 있다 그러면은 그 전기 시스템만 볼 게 아니라 심장 자체에 무슨 판막증이 있는지 네. 심장 근육이 약해졌는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쉽습니다. 초음파만 해보면 금방 알아낼 수가 있어요. 네.
0: 뭐 그렇게 노화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나이 들수록 많아지는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도 이제 심방세동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비만이나 수면무호흡증, 또 음주도 문제가 된다면서요.
1: 음주가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포금이 문제가 되세요.
0: 네.
1: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드시는 거는 별로 안 생기는데 그 이제 주말에 네. 이제 쉰다 그래가지고 금요일부터 막 많이 드시면 네. 월요일 날 아침에 제일 많이 생기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휴일 증후군 영어로는 할라데이 핫 신드롬 그러니까 휴일 끝에 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폭음은 피하셔야 됩니다.
0: 네. 심방세동의 원인이 참 많은데요. 초기 증상은 없습니까? 좀 예민한 분들은 뭐 심방에 잔떨림이 느껴진다 이런 말씀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못 느끼는 분이 있고 대개는 덜컹거린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맥을 보니 자꾸 짚어보는 분들은 선생님 제가 손목을 잡아봤더니 이게 이상하게 우리 다른 사람들하고 틀리게 뛰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호소하는 거는 어떤 분들이 이제 맥이 불규칙한데 불규칙하지만 맥이 빠르지 않고 70번, 80번 때 문제가 안 되는데 초기에 심방세동이 생길 때는 갑자기 막 130번씩 뛰는 분들이 있으세요. 한 몇 분 동안, 1, 2분 동안. 그때는 굉장히 어지럽고 힘들거든. 이런 분들은 응급실로 오기도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전부 증상이 틀립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맥이 빨리 뛰어서 응급실이나 심장내과 진료를 보는 분들이 빨리 치료가 되기 때문에 더 좋죠. 그리고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참 우리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젊은 여자분도 생기고 아무나 생기는데 이게 심해도 또 심방세동이 생기세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는 갑상선 치료를 잘하면은 이게 또 덜커져 가고

0: 없어지기도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 신방서 등이 나타나면은 반드시 갑상선 검사도 같이 꼭 해보셔야 돼요.
1: 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있는 것처럼 심방세동도 발작성 심방세동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0: 그러니까 심방세동이 제일 처음 시작될 때 그러니까 발작적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심방세동이 몇 번 왔다가 또 며칠 괜찮다가 어떤 분들은 한 달에 딱 뭐 1, 2번 오는 분도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점점 길어지다 나중에는 이제 하루 종일 오는 심방세동으로 가는데 무서운 건 뭐냐면은 이렇게 5분, 10분 오는 발작적으로 잠깐 오는 심방세동 때도 피떡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1: 그렇군요.
0: 더군다나 나이가 많거나 기왕에 혈압 당뇨가 있었거나 아니면 이제 경동맥 우리 초음파에 보면 동맥경화 좀 있잖아요. 이렇게 동맥경화 좀 있는 분들은 잠깐 온 심방세동도 무서운 뇌졸중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발전이 되면 그때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셔야 됩니다.
1: 네. 뭐 덜컹거린다, 이제 맥이 불규칙하게 느껴진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숨차고 가슴이 좀 답답한 그런 증상들이 나오는 건가요?
0: 네, 제일 많은 게 두근거리고 답답하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한 반쯤 되고 나머지 반은 건강검진에서 걸려드려요.
1: 아.
0: 그리고 이제 일부분은 이미 뇌졸중이 와서 마비가 된 다음에 응급실 찍어보니까 심방세동이 나오는데 이런 거 모르셨어요? 그러면 몰랐다 그러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검진 때는 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정상맥을 뛰다가 가끔 이렇게 부정맥이 심방세동 나왔는데 그게 아주 불행하게 이제 뇌졸중으로 바로 연결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가 검진을 해드리잖아요. 심전도는 매번 그냥 찍어드려요. 그거라도 매년 하시면은 사실은 미리 진단도 받을 수 있고 또 미리 예방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1: 네. 그런데요, 또 오히려 만성화되면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적응하고 익숙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치료를 할 때 발작성으로 온 분들은 이게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거거든요. 그 나이가 젊거나 초음파를 했는데 심방이 막 너무 커져 있으면은 시술을 해도 재발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조기에 오거나 젊은 분들은 시술을 많이 권하는데 이 어떤 분들은 의료보험이 다 되는데도 또 죽어도 안 하신다 그래요.

0: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증상 없다고 이렇게 또 저 특수치료를 거부하고 그러시는 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네. 네.
1: 심방세동의 치료는 약물인 거죠? 항응고제나 항부정맥제가 처방이 되는 건가요?
0: 네.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약물로 해요.
1: 네.
0: 약만 잘 써도 심방세동이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약을 잘 쓰시면서 원인을 찾아야 되죠. 이분이 뭐 술을 많이 드시는지 갑상선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나쁜 습관인데 그런 습관 교정을 해주고 그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재발하고 나타나면은 이제 나이가 좀 젊거나 심장이 아주 크지 않은 분 그러니까 합병증이 생기지 않은 분들은 시술을 권해요. 그래서 이제 시술을 하면은 초기하면은 거의 평생을 잘 사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세가 너무 많거나 심방세동이 있는데 저는 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요. 제가 뭐 마라톤도 안 하고 축구도 안 하니까 그냥 약으로 할래요 그러면은 또 그런 분들은 사실 약으로 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맥을 잘 조정을 해서 숨이 안 차게 해드리고 항결전제 드리고 필요하면 이뇨제 좀 쓰시고 그러니까 이 시술을 할 거냐 약을 쓸 거냐는 나이와 언제 발생했느냐 그리고 심장이 지금 얼마나 커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하게 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기 발견입니다.
1: 네.
0: 그러면 치료가 굉장히 쉬워지세요. 네.
1: 약물은 계속 드셔야 되는 건가요?
0: 평생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술을 하더라도 가끔 이게 또 한 뭐 1, 2분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주 완벽한 분들은 안 드시는 경우인데 그거를 잘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항응고제는 뭐 드시는 게 좋은데 항응고제가 우리 아스피린 생각하시잖아요. 아스피린은 이런 심방세동 혈전에는 전혀 안 들어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이제 노악이라는 약을 쓰는데 뭐 좀 가격은 되지만 다 보험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드시면은 심방세동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무서운 뇌졸중은 거의 예방하고 치료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뭐 이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할 때 아스피린을 한 5, 6일 끊잖아요. 이 약은 하루만 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잘 모르고 뭐 치과나 그런 데서 일주일 끊었다가는 3일 이상 끊으면 또 피떡이 생겨서 뇌졸중이 오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제일 조심할 거는 내가 기왕에 심방세동 뭐 항열전제를 먹고 있다 할 때는 선생님이 잠깐 착각을 하시더라도 선생님이 그러는데 하루만 끊으면 됐다는 얘기를 꼭 인지를 시키셔서 그 가끔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발치한다고 일주일 끊었다가 응급실로 뇌졸중으로 실려오면 저는 많이 봤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심장의 잔떨림, 심방세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진우시연의 말해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기상 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13일 오전 5시 발표 기상 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강원 동해안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개 현황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안개 낀 곳이 많고 특히 내륙과 서해안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낀 곳이 있습니다. 백령도에는 짙은 안개로 이슬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점 5시 현재 가시거리를 보면 수도권에서는 화성 220m, 강원도에서는 횡성 안은 110m, 양구 해안 170m, 충청권 예산 120m, 보령 130m, 서산 150m, 호남지방에서는 영암 100m, 김제 110m, 무안 120m, 경상권에서는 문경 130m, 청도 190m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내륙과 서해안, 전남, 남해안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이나 강, 호수, 골짜기 인접한 도로에서는 안개가 더 짙어지고 짙은 안개로 이슬비가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무안과 청주공항, 사천공항에는 저시장경보가 발표됐습니다. 항공교통 이용객들은 운항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상에서도 서해상과 남해서부 해상을 중심으로 오늘까지 안개가 끼겠고 섬적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기 개홍입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강원도 산지는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 22도에서 28도의 분포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호남지방과 경남 서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20mm고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 치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12도에서 15도가 예상입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1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31도가 예상입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고 내일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전국 내륙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일요일까지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 평년과 비슷해지겠습니다. 각 지방의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3도, 수원 25도 예상입니다. 강원도 대체로 맑겠지만 산간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춘천 27도, 대관령 22도, 강릉 26도가 예상입니다. 충청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청주 세종 27도, 대전 28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전주 26도, 광주 27도, 목포 23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28도, 부산 22도, 울산 창원 24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낮 기온 제주 서귀포 22도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고 낮 최고 기온 19도가 예상입니다. 서해 5도 대체로 흐리겠고 백령도 낮 최고 15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 지방 현저 기온 13.4도, 습도 88%입니다. KBS 기상 통보 전금혜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21일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는 사후 조정 기한 연장을 제안했습니다.
1: 광중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의제는 무역이 될 것이라며 이란 문제도 길게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베이징에 도착합니다.
0: 정부가 남우호를 공격한 비행체 잔해를 곧 국내로 옮겨 정밀 감식합니다. 피격 당시 남우호 선미는 이란 방향이었습니다.
1: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민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뻔했다며 질책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수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가 사측과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면서 오늘 새벽 조정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1: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안을 내놨지만 성과급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건데 정부는 일단 사후 조정 기간 연장을 제안했습니다.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사후 조정 이틀째 날 노조 측이 중앙노동위원회 회의장으로 들어갑니다. 사측도 곧이어 빠르게 입장했습니다. 조정위원과 삼성전자 노사는 점심시간에도 회의장에 머물며 10시간 이상 대화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노사는 각각 절충안도 제시했습니다. 사측은 호황 일대에 한해 영업이익의 10% 이상 성과급으로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노조는 기존에 제안한 15%에서 1에서 2%포인트 낮추겠다고 했지만 경영 상황이라는 단서 없이 성과급 비율을 고정하라는 의견을 고수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에서 입장이 갈린 겁니다. 결국 자율교섭에 실패했고 중노위가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노사는 중노위 조정안을 두고 심야까지 막판 협상을 추가로 이어갔지만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3: 노사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4: 최성호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위원장
3: 넘게 기다렸습니다. 네, 저희가 느끼기엔 조정안은 저희가 요구했던 것보다 조금 퇴보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 다만 정부가 노사의 사후조정 기한 연장을 제안해 총파업이 예고된 21일 전까지 대화를 더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측이는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이 인용될지도 변수입니다. 나아가 삼성전자 파업의 피해 규모를 고려해 정부가 30일간 쟁의를 금지하는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지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0: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인공지능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면서 이른바 AI 국민 배당금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에게도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건데 정치권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5: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갇힌 국민 배당금 구상을 내놓으며 편 주장입니다. 관련 산업 성장의 기반을 함께 쌓아온 만큼 호황에 따른 과실의 일부가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역대급 초과세수가 전제라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 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두고 한 외신이 어제 한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촉발했다고 분석하면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시장에서 AI 수혜 기업에 대한 새로운 과세 신호, 이른바 횡재세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며 투자자 혼란이 커졌고 관련 주가가 하락했던 겁니다. 정치권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반기업 정책, 공산주의 배급 경제라며 맹공을 폈습니다. 여당은 본질을 왜곡한 과도한 정치 공세라며 반박했지만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건데 청와대 관계자도 김용범 실장의 해당 제안은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0: 어제 우리 증시는 변동성이 상당했습니다. 코스피는 사상 처음 8,000고지 턱 밑까지 올랐다가 결국 6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요 반도체주들도 하락했습니다. 송수진 기자입니다.
6: 8,000피 돌파 기대감을 안고 코스피는 장을 시작했습니다. 사상 최초 7,900선을 돌파하더니 전날보다 2% 넘게 오르며 7,999.67까지 올라섰습니다. 8,000고지까지 불과 0.33포인트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한때 7,400선까지 밀려나더니 7,643포인트에 마감. 이달 들어 계속 오르기만 하던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지수를 아래로 끌어당긴 건 나흘째 매도세에 나선 외국인이었습니다. 순매수를 기록한 개인과 달리 외국인은 5조 6천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는데 90% 이상이 반도체가 속한 전기전자업종. 이 여파로 최근 상승장을 주도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2%대 하락했습니다. 이달 들어 18% 넘게 올랐던 코스피. 단기간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7: 올라갔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상현 미국과 이란의 군사 이슈가 눈가기 뛰면서 본격적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6: 코스닥 지수도 2.3% 내린 1179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우리 증시 전체 시가총액 규모도 하루 새 100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0: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일일 수익률을 기초로 하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이달 27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 자산으로 하루 수익률의 2배 또는 마이너스 2배를 추종하는 구조입니다. 삼성과 미래에셋 등 8개 운용사의 단일 종목 ETF 출시일은 당초 22일에서 27일로 잠정 연기됐으며 이는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출시 일정과 겹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네, 불장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뜨거운 투자 열기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금을 마련하는 이른바 빚투도 크게 늘었는데 변동성 장세에서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8: 이 30대 직장인은 올해 초 1억 원에 달하는 신용대출을 받아 반도체 종목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9: 반도체가 훨씬 더 좋다는 걸 알고 나서 결심을 했죠. 레버리지를 끌어야겠다고. 집도 어차피 다 대출금 피어가지고 산 거고. 결국 그거 갚으려면 또 자본이 있어야 되는 거고.
8: 5대은행 마이너스 통장 잔고는 40조 원을 훌쩍 넘어섰는데 대출금 상당수가 주식시장으로 흘러갔을 거로 추정됩니다. 아예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투자자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 초 27조 원대였던 신용거래 융자 규모, 지난달 말 기준 36조 원 가까이로 불었습니다. 이런 경우 주가가 떨어질 때 시장이 받는 하락 압력은 더 커집니다. 증권사는 돈을 빌려주면서 투자자가 가진 주식을 담보로 잡는데 주가 하락 시 이 담보율도 떨어지게 됩니다. 증권사는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 주식을 강제 매각해버립니다. 이런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 하락세는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중동전쟁으로 주가가 급락할 당시 강제 매각당한 주식은 1,084억 원어치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하루 평균보다 22배 많은 금액입니다.
10: 신용융자는 차입을 활용한
4: 투자로 금융감독원
10: 이자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주가가 하락하면 반대매매로 인해 투자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8: 빚투 과열에 대한 금융당국 경고가 이어지며 일부 증권사들은 신규 신용거래를 중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0: 간밤에 공개된 미국 소비자 물가는 약 3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여파를 피하지 못한 겁니다. 올해 말 금리 인상 가능성도 부각되면서 나스닥 지수는 장중 한때 1% 넘게 하락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11: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 대비 상승률로는 2023년 5월에 4% 이후 최고치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전인 1, 2월엔 2%대 초반이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월과 4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역시 고유가가 원인이었습니다. 휘발유와 에너지 상품이 1년 전보다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안정세를 보이던 식품 가격도 이번엔 전달보다 0.5% 상승했습니다. 급격히 높아진 물가 상승률에 금리 선물 시장에서 금리 인하 전망은 거의 사라졌고 내년 초엔 인상될 거라는 전망이 동결될 거라는 전망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이는 중동 불안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주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뉴욕 주식시장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장중 1% 넘는 하락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가는 소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시간당 평균 임금이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3년 만에 처음입니다.
4: 기업가들을 만나면 물가 상승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굳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개인들을 만나면 물가 상승으로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미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11: 유가가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면서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다시 1배럴에 100달러를 돌파하는 등 국제 유가가 3% 이상 상승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도착해 2박 3일 일정에 돌입하는데요. 이란 문제와 무역 문제가 주된 논의 대상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12: 방중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란 문제를 오랫동안 논의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란 경제 압박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이란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의 협조를 당부할 걸로 보입니다.
4: 우리는 서로 잘 지내고 있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방문은 매우 흥미로운 방문이 될 것이고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12: 이란 전쟁에 직접 개입하길 원하느냐는 질문엔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면서 이란과 합의를 하거나 이란이 초토화될 거라고 했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란 문제로 협상력이 약화하는 상황을 경계하는 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시 주석과 논의할 내용이 많다며 무엇보다 무역 문제가 핵심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4: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의제는 무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두 초강대국으로서 매우 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12: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1, 2위 경제대국 간의 관계를 관리할 새로운 무역협의체 구성 문제를 집중 논의할 걸로 예상됩니다. 또 지난해 가을 한국 부산에서 체결한 미중 간 무역 휴전 연장 방안도 협의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각 오늘 밤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번 방중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등 최소 6개 일정에서 시 주석과 마주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일부가 중동으로 재배치된 건 지난달 미국과 이란의 휴전 이후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임기응변식 이전이 아니었냐는 비판에 미국 국방장관은 미리 계획했던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규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내년 국방예산 관련 미 상원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중동지역 자산 재배치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특히 한국 내 방어자산, 즉 사드의 이동이 핵심이었습니다. 의원들은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상대로 왜 전쟁이 끝난 뒤 중동으로 옮겨졌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는 지난달 7일 미국과 이란의 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에 배치된 사드 시스템 일부의 재배치 시기는 4월 7일 이후였다는 겁니다.
4: 한국에 배치되어 있던 사드와 패트리엇 시스템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는 전쟁이 끝난 뒤 이뤄진 조치입니다.
13: 계획에 따른 것이라기보단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 헤그세스 장관은 모든 게 계획됐던 것이라고 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4: 모든 상황은 사전에 계산되고 고려된 것이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작전의 모든 요소는 합참과 민간 지도부에 의해 면밀히 검토됐으며 매우 명확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3: 대공자산 이전 시기가 중동 내 미국 동맹국들과 미군 기지들이 공격받은 이후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앞서 열린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휴전은 명백히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재개할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4: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4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국 영화관에서 영화 티켓을 6,000원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권이 배포됩니다.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으로 마련한 225만 장인데요. 각 영화관 앱이나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오늘 쿠폰함 확인해 보시죠. 별도의 신청 없이 1인당 2장씩 자동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할인이나 조조 할인과 중복 사용도 되고요. 특히 매월 둘째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두 혜택을 함께 쓰면 단돈 4,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7월에 또 한 번 225만 장이 추가로 풀린다고 하니까요. 이번이 첫 번째 기회입니다. 사실 요즘 영화 한 편 보려면 티켓값에 팝콘까지 부담스럽다는 분들 많죠. OTT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극장이 점점 멀어진 것도 사실인데요. 그러다 보니 침체된 영화 산업과 지역 상권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정부가 이번 할인 행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극장 한 곳이 살아나면 주변 식당과 카페 또 상권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겠죠. 생각해보면 극장은 단순히 영화만 보는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또 가족들이 주말 나들이라던 공간이었죠. 이문세, 이적이 함께 부른 노래 조조할인 노랫말도 생각이 나네요. 이 기회에 극장 가셔서 좋은 영화 한 편 보시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5월 13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의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어요.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올해 논콩 정책이 또 바뀌면서 농촌 현장의 혼란과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자세한 소식 살펴보고요. 다음으로는 기적의 신약으로 불리는 비만 치료제, 뭐 제 주변에서도 열풍인데 살이 빠지는 만큼 욕망도 함께 빠진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경계 없는 지식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0: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논에 벼 대신에 콩을 심는 정책을 확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논콩 재배를 축소하고 정부의 수매량까지 줄인다고 발표했는데요.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는 정책의 혼란과 농민들의 피해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0: 네, 기자님, 올해 논콩 정책에 큰 변화가 생긴다는 소식이네요. 지난해와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2: 네, 올해 이 달라진 논콩 정책의 핵심은 재배 확대 정책에서 축소 정책으로 급선회했다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는 논에 벼 대신 콩을 심게 했습니다. 논콩 확대 정책을 편 건데요. 그 이유는 쌀 공급 과잉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논콩을 전략작물 직불제에 포함시켜서 직불금까지 지원할 정도 적극 정책을 펴왔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정부가 밝힌 논콩 재배 목표 면적은 3만 3천 헥타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책 기조가 확 달라졌습니다. 올해 초에 정부가 작성한 전략작물 직불제 예산 운영 계획을 보면 논콩의 재배 면적을 2만 2천 헥타르로 설정했거든요. 당시 정부는 이거 확정 면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달 1일 정부가 올해 콩 수매 계획량을 발표했는데 지난해 수매량이 6만 톤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 절반 수준인 3만 톤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0: 네, 목표 면적으로 따지면 3분의 2, 또 수매량은 2분의 1이 됐네요. 모두 크게 줄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1년 새 정책 방향이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2: 예, 가장 큰 이유는 콩 재고 문제입니다. 이 재배 확대 정책에 따라 생산량이 늘어났는데 소비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즉 정부가 농콩 재배 확대를 통해서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작 소비 기반까지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생긴 건데요. 뭐 지금도 정부 창고에 콩이 그득한데 올해 농콩 재배 확대 정책을 전년과 같이 이어가다가는 더 이상 비축할 공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여건이 됐습니다. 저장 비용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농식품부는 재고 부담 때문에 현 수준의 수매를 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0: 그렇군요. 이렇게 정책이 바뀌면 농촌 현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 같은데요.
2: 콩이 지금 5월에서 6월이 파종 적기거든요. 그 농가들은 정부가 최소한 작년만큼은 이 농콩 수매를 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콩 종자도 준비했고 뭐 땅도 준비하고 이런 터였습니다. 농민들의 하소연은 이런 건데요. 지난해까지는 억지로 콩을 심게 하더니 올해는 재고가 많아서 갑자기 콩을 심지 말라고 하고 내년에 또 어떤 정책이 나올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분야 정책도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지 모르겠는데요.
0: 네.
2: 이 논 타작목 재배 정책은 단순히 벼 대신 콩 심자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논은 원래 물을 가두는 구조라서 배수 시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벼와 콩은 재배 환경 자체가 다릅니다. 콩 농사용으로는 이제 물 빠짐을 좋게 하는 배수로를 새로 만들어야 하고요. 기계도 벼와는 다른 걸로 장만해야 됩니다. 여기엔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정책을 믿고 땅과 기계에 투자한 농민들이 정책이 갑자기 바뀌면서 당혹감과 경제적 피해를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0: 그러니까요. 정책이 좀 일관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파종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올 가을에 콩값을 걱정하게 될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시중에 국내산 콩이 많다는 게 확인된 상황이고요. 또 정부가 올해 콩 수매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발표까지 한 상황인데요. 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농민들은 올 가을에 콩 수확기에는 유통업자들이 가격 후려치기를 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간업체들이 이 팔 곳이 마땅치 않다는 걸 핑계로 농가에서 콩을 살 때 가격을 더 깎을 것이라는 거죠. 결국 이 정부의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농가에서는 콩을 심기도 전에 수확기 가격 걱정부터 하게 됐습니다.
0: 정부가 그동안에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해 왔는데 이번 정책 변화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도 많을 것 같은데요.
2: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콩 자급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나마 농콩 확대 정책을 통해서 자급률이 20% 초반에서 30%까지 좀 올라왔거든요. 이 흐름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게 지금 필요한 건데 정부가 재고 부담이 크다고 당장 생산을 줄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수입콩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2: 아시다시피 최근 국제정세를 보면 이 식량안보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라든가 전쟁, 뭐 공급망 위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식량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식량정책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이런 흐름이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현장에서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고 외치는 정부가 실제 정책은 반대로 간다 이런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0: 그런데 이 오락가락한 정부의 정책이 논콩만의 문제는 아니라고요.
2: 네, 맞습니다. 논콩 정책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뭐 국산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정부는 2030년까지 밀 자급률을 10% 목표를 좀 세웠습니다. 현실은 1에서 2% 수준을 맴돌고 있는데요. 결국 콩과 밀 등을 더 많이 심게 하는 이 전략작물 직불제 정책의 본질이 식량 자급률을 좀 높이자는 게 아니라 쌀 생산주들 중심, 그러니까 쌀을 얼마나 줄여 심느냐 하는 이 협소한 관점에서 접근한 한계라고 봅니다.
0: 예, 콩 생산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직접 조직화에 나섰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나요?
2: 예, 최근 전국 콩 생산자협회가 공식 출범했는데요. 기후위기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농민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조직화에 나선 겁니다. 협회는 자급률을 높이고 이 정부 수매도 좀 확대하고 또 콩 소비 촉진이라든가 의무자 조금 추진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의미가 있는 건 생산자 중심의 수급 조절 체계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농민들은 따라가는 구조였다면
0: 그렇죠.
2: 앞으로는 생산자들이 직접 조직을 만들어서 정책의 협상력, 또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정책 변화가 있는데 바로 GMO 표시제입니다. 올해 말부터 유전자 조작식품 표시제가 강화되는데요. 이 제도가 좀 강화되면 국산 콩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콩 생산 농가들은 이를 국산 콩 소비 확대에 기여를 삼아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0: 네, 결국 이번 논콩 정책 급선회의 문제는 우리 식량 정책 전반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농업은 최소 3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 단위로 봐야 하는 생명산업입니다. 한 번 망가진 기반 되살림도 굉장히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하고요. 뭐 기후변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쌀이라든가 밀, 보리콩 이런 식량의 생산 계획은 최소한 5년 이상 유지되는 중장기 전망 속에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생산 확대 정책에는 반드시 소비 확대 정책까지 이 한 쌍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요. 뭐 생산과 소비의 매칭 정책은 농콩뿐만이 아니라 밀 자급률을 높이는 정책에도 반복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학교 급식이나 공공급식, 뭐 식품기업 연계 이런 안정적인 소비처를 만들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입농산물 확대 정책도 좀 재조정돼야 한다는 게 현장의 여론인데요. 국산콩 생산을 늘리겠다면서 저가의 수입콩이 대량 유입된 정책을 병행하면 콩 생산 농민들은 결코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수입농산물 확대 정책을 펴면서 한쪽에서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고 정책을 세우면 국내 농업 기반은 결국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논콩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식량 안보를 위해서 앞으로 이 정책 혼선이 더 이상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행복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휴대전화 끝자리 6715번 쓰는 분께서 오늘도 부산에서 듣고 있습니다. 지금 출장 중이시라고 집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하시면서 푸른 부산의 바다와 또 오늘 아침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으신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갑자기 살 빠진 사람들을 보면 비만 치료제 덕을 본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기적의 신약이라고 불리는 이 비만 치료제 다들 뉴스에서도 많이 보시고 관심 가져보셨을 텐데요. 근데 이 치료제가 살만 빼는 게 아니라 인간의 다양한 욕망을 감퇴시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경계 없는 지식 코너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식 큐레이터 강양구 기자님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1: 네, 기자님, 제 주변에 도 비만 치료제 맞았다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2: 네, 효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 주변에는 주로 이제 40대, 50대 아저씨들인데 갑자기 오랜만에 봤는데
1: 맞아요.
2: 슬림해져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냥 물어봐요. 뭐 맞냐고. 네, 그러면 티가 나나요? 하면서 살짝 어깨를 으쓱하신 다음에 뭐 몇 개월째 무엇을 맞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비만 치료제 맞으시더라고요.
1: 진짜 열은 담았더라고요. 오랜만에 만

0: 상시형 결과만 놓고 보면 위고비보다 효과가 좀 더 좋아요.
1: 아.
0: 예,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주사제로 주입을 받는 건 똑같은데
1: 네.
0: 효과가 좀 더 좋다면 아무래도 그 효과 좋은 쪽에 좀 더 끌릴 수밖에 없죠.
1: 예.
0: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 가지 이제 더 붙여가지고 이제 위고비를 맞으셨던 분들이 메스꺼움 부작용을 많이들 아. 호소하셨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영리하게 이 마운자로가 그걸 캐치를 한 다음에 그 메스꺼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약간의 개량을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부작용도 좀 덜하고 효과는 더 낮다고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그러면 새로 나온 약을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는 것 같고 확실히 요즘에는 이제 위고비보다는 마운자로 처방을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1: 효과도 좋고 아무래도 부작용도 덜하다 보니까 위고비가 가졌던 선점 효과를 조금씩 가져와서 이제는 마운자로가 좀 더 대세가 된 거군요.
2: 네.
1: 근데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라고 하셨잖아요.
2: 네.
1: 이게 어떻게 비만 치료제가 됐는지 그 기전도 좀 궁금하네요.
0: 네, 그 기전을 제가 좀 이렇게 알기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어젯밤에
1: 네.
0: 예를 들어서 밤에 출출해가지고 야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1: 근데 먹을 뻔했어요.
0: 어제. 먹을 뻔했어요?
1: 네.
0: 저는 먹었는데. 저는 먹었어요. 아, 참지 못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먹다 보면은 이제 분명히 다들 아실 거 어느 순간에 딱 배가 부르는 순간이 있어요. 포만감. 거기서 딱 이제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멈추지 못하잖아요.
1: 그쵸?
0: 이제 멈추지 못하는 이유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이렇게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은 인크레틴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1: 예.
0: 그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으면 혈당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몸에서는 혈당을 낮춰야겠죠.
1: 예.
0: 그러니까 혈당을 낮추는 게 인슐린이라고 하는 물질이거든요. 그 인크레틴 호르몬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을 해요. 일단 혈당을 낮춰야 되니까.
1: 네.
0: 근데 인슐린 분비만 촉진하는 게 아니라 뇌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먹을 만큼 먹었다. 그만 먹어라.
1: 포만감을 주는 신호.
0: 이제 포만감을 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인크레틴 호르몬이 우리 몸속에서 배출되자마자 바로 파괴가 되는 거예요.
1: 바로 파괴가 된다고?
0: 거의 바로 파괴가 되는 거예요.
1: 예.
0: 한 뭐 2, 3분 정도면 파괴가 돼요.
1: 그러면은 또 금방 포만감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포만감이 사라지고 우리가 계속 폭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1: 아.
0: 만약에 몸속에서 그 인크레틴 호르몬이 계속해서 나온다 그러면은
1: 예.
0: 계속해서 그만 먹어 하는 신호가 갈 것 아니에요.
1: 그럼 맛이 없어지니까.
0: 이제 먹어봤자 보상감이 없고 맛도 없어지니까 안 먹을 텐데 그게 몸속에서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그 단계를 못 참고 또 우리가 먹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과학자들이나 이제 의과학자들이 머리를 쓴 거죠. 그러면 그 이 인크레틴 호르몬이 금방 파괴되지 않고
1: 오래 갈 수 있게
0: 오래 갈 수 있게끔 몸속에 무엇인가를 넣어주면
1: 네.
0: 계속해서 포만감 신호가 뇌로 갈 테니까 좀 덜 먹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1: 예, 예.
0: 이제 그래서 그 인크레틴 호르몬 중에서 GLP-1이라고 하는 뭐 이름은 기억 안 하셔도 돼요.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딱 그런 역할을 하는 호르몬의 대표적인 대표 주자거든요.
1: 네, 포만감을 주는.
0: 네, 포만감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슐린을 분비하는 걸 촉진하게 하는.
1: 네.
0: 근데 그 GLP-1과 아주 유사한 형태의 인공 호르몬을 만들어서 몸 속에 넣어주는 시도를 한 거죠. 그게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인 거예요. 원래 이제 그 비슷한 형식이 썩센다라는 게 있었고
1: 예.
0: 그 썩센다 이후에 좀 더 개량해가지고 개발된 게 그 위고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위고비는 이제 어떤 거라고 제가 비유를 들자면은 우리 몸에 포만감 스위치가 있는데 포만감 스위치가 금방 눌렀다가 그냥 떼진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런데 그 포만감 스위치를 최소한 주사 한 방 맞으면 일주일 정도를 계속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약이 그 위고비인 거죠. 그리고 그 위고비랑 아주 비슷한 작용의 후발 주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마운자로라는 거고.
1: 더 효과는 좋은.
0: 네. 이제 마운자로는 왜 위고비보다 효과가 좋냐면
1: 네.
0: GLP-1이라고 하는 인크레틴 호르몬, 인크레틴 계열의 호르몬뿐만 아니라 인크레틴 계열의
1: 있었고.
0: 호르몬이 이제 여러 개가 많거든요.
1: 네.
0: 근데 GLP-1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잠그면 어떨까? 이제 GIP라고 하는 또 다른 인크레틴 계열 호르몬 두 개를 동시에 눌러서 효과를 더 극대화시킨 게

0: 이제 마혼자로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제가 거칠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원리만 봐도 위고비보다는 마운자로가 좀 더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원리잖아요. 왜냐하면 한쪽은 하나만 누르고 이 마운자로는 두 개를 다 이제 누르는 기전이니까요. 이제 그런 기전으로 지금 포만감 신호를 계속해서 주면서 이거 덜 먹어야 된다, 덜 먹어야 된다라고 뇌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니까 당연히 먹는 양이 줄어들 테고 먹는 양이 줄어들면은 자연스럽게 살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지금 비만 치료제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1: 그렇군요. 기자님 말씀 들으면서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밥 먹으면서도 다음에 디저트 뭐 먹지?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0: 네, 맞아요.
1: 그래서 와, 나 진짜 돼지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호르몬의 이유였네요.
0: 네, 네, 네.
1: 아, 너무 자기 비하를 하진 않아도 되겠다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위고비나 마운자로의 기전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프로그램들에서도 많이 다루고 뉴스에서도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0: 네네.
1: 오늘 주제는 이 비만 치료제를 맞고 살이 빠지는 이유가 아니라 살만 빠지는 게 아니고 이제 욕망이나 욕구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0: 네, 이제 이 얘기를 좀 이제 많이들 시시했는데 제가 오늘 그냥 이렇게 대놓고 가지고 왔는데요. 임상시험을 할 때부터 이런 부작용들이 보고가 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그 위고비나 마운자로 임상시험을 하고 또 처방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처방받아가지고 약을 이제 몸속에 넣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분명히 살은 빠지는데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성욕 감퇴.
1: 네. 뭐 중요한 뭐 욕구 네. 중에 하나죠.
0: 성욕 감퇴. 그리고 이제 약간의 무기력증. 이제 이런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야 그래서 성욕 감퇴나 아니면 의욕 상실 같은 부작용을 호소하는 분들이 이제 많다라는 신호들이 당연히 과학자들한테 갔고
1: 네.
0: 이제 과학자들이 이 약의 구조적인 메커니즘상 혹시 그런 거랑 연결이 되는 대목이 있을까를 따져봤더니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왜 개연성이 있냐면은 우리 몸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배부름 신호 뭐 예를 들어서 그 성욕과 관련된 신호
1: 예.
0: 성취욕과 관련된 신호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지 않고 그냥 다 그냥 똑같이 봤거든요.
1: 여러 욕구나 욕망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관장하는 부분이 똑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0: 맞아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뇌의 시상하부라든가 아니면 이제 보상과 관련된 회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것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1: 네.
0: 그러니까 이 약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뇌에 포만감이 들어서 먹지마 하고 식욕을 감퇴시키는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를 뇌에서는 식욕 감퇴 신호로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1: 다른 욕구까지도
0: 같이 감퇴시키는 신호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약을 먹었더니 뭐 성욕이라든가 아니면 성취욕이라든가 아니면 일상의 의욕 같은 것들도 같이 전반적으로 좀 잠잠해지는 이제 현상이 이제 생기는 것이고 그걸 이제 뭐 어떤 글에서는 평탄화됐다라고
1: 예, 예.
0: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욕망이 조금 이렇게 평탄화되는 거예요.
1: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비만 치료제를 맞는 이유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고 또 활력을 얻고 싶고 그로 인해서 또 다양한 일들을 하고 싶어서
0: 맞아요.
1: 맞는 건데 욕구가 같이 없어져 버리면 문제가 좀 있겠다. 굉장히 상당히 역설적이다라는
0: 이게 역설인데 이제 역설 속에서도 또 이제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욕구가 너무 넘쳐 가지고 문제이신 분들이 있죠.
1: 그렇죠. 그렇죠.
0: 예를 들어서 알코올 각종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위고비나 마운자로의 약을 중독 치료제로 써볼 수 있지는 않을까?
1: 그런 실험도 이루어지고 있네.
0: 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대규모 임상시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될 테고 만약에 실제로 그런 효과가 완전히 입증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약이 비만 치료제가 아니라 중독 치료제로 또 처방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1: 예.
0: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중독과는 상관없는
1: 그쵸.
0: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 약을 먹었을 때 전반적으로 욕망이 잠잠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건 좀 부작용으로 이제 기재가 되어야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 주변에 제가 이제 웃자고 말씀을 드리면은 예. 너무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항상 뭐 술자리라든가 대화를 하면은 본인이 한 70-80%를 주도하셔야 되는 분이 계셨거든요.
1: 그 사냥꾼이 있으셨군요.
0: 근데 어느 날 좀 슬림해져가지고 나오셨어요.
1: 네.
0: 말수가 줄어드신 거예요.
1: 어?
0: 그래가지고 제가
1: 그게 살 빼기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
0: 여쭤봤더니 진짜로 그 약을 먹고 나서
1: 네.
0: 비만 치료제를 먹고 나서 말수가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전반적인 욕망이 좀 이제 평탄화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한 가지 이제 예라고도 볼 수 있겠죠.
1: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또 욕구나 욕망이라는 것이 조금 단어의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효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0: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고 그다음에 학업 성적 올라가고 그다음에 직장에서 승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쨌든 본인의 욕망과 관계된 것들이잖아요.
1: 지적인 호기심들도 있을 거고요.
0: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과하면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지만은 또 그게 본인을 변하게 만들고 세상을 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기도 한데
1: 맞습니다.
0: 그것들이 이제 잠잠해진다 그러면은 이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1: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발전의 동력이 되는 것들도 분명한데 없어지면 어떡하지? 걱정도 돼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좋은 데만 식욕에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쓰는 방법은 없을지요?
0: 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이 계속해서
1: 있겠죠?
0: 되고 있을
1: 네네.
0: 텐데, 그 한 가지만 제가 그 엄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또 이 약이, 치매를 예방하는데도 좀 도움이 된다.
1: 치매?
0: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약을 먹었더니, 뇌 염증 반응이 떨어지고, 그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함께 나타나는 나쁜 단백질이 있거든요.
1: 네.
0: 그 나쁜 단백질의 양이 전반적으로 머릿속에서 줄어드는 현상이 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도대체 이 약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치매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좀 예방하는 듯한 효과가 나타나는지도 또 많은 과학자들의 관심거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오늘 그 주제랑 연결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당뇨에 이어서 비만에 이어서 이제는 치매까지 효과가 있다고요? 궁금해집니다.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수녀원 연구라고 하는 굉장히 고전적인 연구가 하나 있거든요.
1: 예, 무슨 연구인가요?
0: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켄터키 대학교의 데이비드 스노든이라고 하는 분이 1986년부터 75세에서 102세의 수녀 678명을 장기 추적 관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노년에 어떻게 살았는지도 계속 관찰을 하고 그 수녀님들한테 미리 허락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신 다음에 뇌를 부검해도 된다라고 하는 허락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 이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도 관찰한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뇌를 이제 다 부검을 해가지고 뇌의 상태도 확인을 해본 겁니다.
1: 예.
0: 그랬더니 정말 상식 밖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분들이 뇌를 부검했을 때 뇌는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의 뇌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1: 네, 치매가 그런데 많이 진행됐었던.
0: 네, 네. 근데 실제로 돌아가실 때까지 치매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분들이 많았거든요.
1: 그래요? 뇌는 이미 치매 환자의 뇌인데요?
0: 네. 그래서 뇌의 물리적인 상태가 꼭 치매 증상으로 발현되는 건 아닌구나라고 하는 이제 통찰을 이제 주게 한
1: 네.
0: 연구고 그래서 이제 많은 후속 연구들이 이런 결과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난 것일까를 이제 뭐 해석도 하고 뭐 후속 연구도 하고 이제 그런 아주 고전적인 연구입니다.
1: 근데 상당히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수녀분들은 아무래도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삶을 영위하시니까 이만큼 좋은 연구 대상 비교군이 없을 것 같거든요.
0: 네, 그래서 이제 많은 해석들이 이 수녀님들의 도대체 이제 어떤 삶의 방식이 치매를 막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 아무래도 수녀님들은 일반인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욕망을 억제하고 그리고 이제 구도자로서의 수행하는 모습 지적인 활동 이런
1: 예.
0: 것들을 꾸준히 해오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오늘 화제랑 연결을 시켜보면은 이곱이나 마운자로 같은 약의 부작용이 전반적으로 욕망을 잠잠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1: 좋은 욕망까지도.
0: 좋은 욕망까지도 뭐 예. 나쁜 욕망이든 좋은 욕망이든 근데 우리는 나쁜 욕망이든 좋은 욕망이든 가리지 않으니까 종교인들한테 항상 강조되는 게 번뇌를 떠올

0: 상처라든지 네.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우도하진 않았는데 이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약을 먹었을 때 효과가 욕망을 떨치고 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것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1: 네. 구도하는 삶의 태도를 갖게 하는 거잖아요.
0: 근데 이제 그 부작용으로 좋은 부작용으로 치매 증상이 예방되는 게 나타났잖아요. 이게 이제 또 아주 개별적으로 진행이 돼 그 수녀원 연구 결과랑 통하는 대목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연결을 시켜본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앞으로 연구가 더 진행이 되어서 연구가 더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이런 약들이 욕망을 평탄화하고 그 욕망을 평탄화하는 게 뇌 건강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 약은 이제 중독 치료뿐만 아니라
1: 효과가 있고.
0: 네.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이 약에 대해서 재평가하고 주목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1: 이 약의 효과가 지금 종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막 뻗치고 있는 것 같은데
0: 네.
1: 긍정적인 이 연구들이 잘 이루어져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만 치료제에 이어 중독 치료제에 이어서 또 치매 치료까지 다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많은 네. 분들께서 늘 걱정하잖아요. 치매는 본인에게도 올 수 있을 거다. 뭐 막연한 불안감들이 있을 텐데.
0: 사실 저부터 시작해서 이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대목인데 아직까지 뾰족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돌파구가 마련이 된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혹하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살이 빠져서 이제 보기가 좋고 그다음에 중독 또 예방할 수 있고 뭐 궁극적으로는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정작 이제 온갖 욕망은
1: 네.
0: 좀 줄어든다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1: 철학적인 고민을 좀
0: 철학적인 고민인 거죠.
1: 네.
0: 그리고 이건 뭐 진짜 이제 이런 게 만약에 현실이 된다 그러면은 가까운 미래 현실이 된다 그러면은 이건 좀 이제 인류가 좀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일 것 같기도
1: 어떤
0: 해요.
1: 어떤 선택을 내릴지.
0: 네네.
1: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비만 치료제 얘기로 돌아와 봐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시장 경쟁도 점점 치열해질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0: 네. 이제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위고비가 나온 다음에 바로 좀 더 효과가 좋은 마운자로가 나왔잖아요.
1: 나왔고.
0: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특허를 피하면서도 효과를 더 좋게 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라이 릴리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적인 제약사들도 좀 더 효과가 나오면서도 앞서 나온 약들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약들을 개발 중이고요. 그 개발 중인 제약사들 중에는 우리나라 제약사들도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약사들을 딱 들여다보니까 이거 우리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견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제약사들 중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제약사들이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제약사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 맞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1: 네.
0: 올해 4월에 이미 미국에서는 하루에 한 알 먹는 약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알약 형태로 먹는 약들이
1: 훨씬 더 섭취가
0: 네, 훨씬 더 편하니까 이제 그런 약들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작 이 약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도비만 이런 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1: 예.
0: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비급여 처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사실은 미용 용도가 아니면은 이 약을 굳이 네. 처방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들이 이제 본인을 좀 더 뽐내기 위해서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좀 고가의 이약을 비급여로 처방받아가지고 이제 주사를 맞고 계시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긴 합니다.
1: 예, 다이어트가 아무래도 전 세계인들이 갖는 고민거리고 워낙 이 시장이 크다 보니까 여러 제약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개발에 나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도 궁금해요.
0: 네, 일단은 여러 제약사들에서 경쟁적으로 효과가 좋은 비슷한 약들을 내놓으면 당연히 약의 가격이 떨어지게 될 테고요. 그리고 이 약의 긍정적인 면모들이 부각이 되면은 당연히 정부에서도 보험에 등재하거나 이제 이런 효과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 약을 접근할 가능성이 큰데 그 전에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정리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화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1: 네, 이 두 가지 약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효능이 들쭉날쭉해서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듣는 청취자분들. 근데 또 오늘 이야기 듣고 당장 관심 가지고 이 치료제에 대해서 또 맞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걱정할 만한 또 다른 부작용은 없을지요?
0: 네,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부작용은 좀 이제 넓게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주 구체적인 부작용으로는 당연히 이런 게 있죠. 이게 소화기계 부작용이 제일 흔하다고 해요. 아까 메스꺼움 이야기 예. 했잖아요. 뭐 메스꺼움이라든가 구토라든가 설사, 복통, 소화불량 같은 것들이 투약 초기 3개월 이내에 몸이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가장 흔한 부작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약이 이제 당연히 요요 현상이 있고요. 당연히 요요 현상 있고
1: 근육도 빠진다는 얘기도
0: 있던데요. 운동을 하지 않고 이제 지방만 태우는 거니까 당연히 근손실 같은 부작용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작용이죠. 이건 이제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이제 동일한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한 가지 또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이 약의 가장 주된 효과 중에 하나는 몸의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분비를 자극을 한다 그랬죠.
1: 예.
0: 근데 인슐린 분비를 하는 기관이 우리 몸의 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췌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췌장에 염증이 나타날 가능성 같은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실제로 아주 보기 드문 부작용으로 췌장염 같은 부작용이 관찰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안 먹던 약을 먹는 거니까 당연히 그 약의 부작용도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이 비만 치료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살이 빠질수록 욕망도 빠진다는 비만 치료제. 또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에 대한 철학적 고민까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양구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죠. 이런 경우에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노력해 결과를 얻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뭔가를 꾸준히 하는 것을 뜻하는 형용사로 부단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부단하다는 주로 부단한의 형태로 쓰여서 꾸준하게 잇대어 끊임이 없다를 기본 의미로 합니다. 조카는 부단한 노력 끝에 우등상을 받았다. 부단한 전진만이 있을 뿐 후퇴란 없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부단하다란 말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는 부단한 성격 때문인지 갈팡질팡한다 라는 문장에서처럼 쓰이는 경우에는 결단력이 없다를 뜻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낭자하다라는 표현을 들으면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유혈이 낭자하다 같은 문장일 겁니다. 이 경우 낭자하다는 여기저기 흩어져 어지럽다를 뜻하는 말로 신발짝들이 사방에 낭자하게 흩어져 있다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뜻이 낭자하다의 기본 의미지만 그 외에도 왁자지껄하고 시끄럽다란 뜻도 있어서 낭자한 웃음소리, 매미가 낭자하게 울어대다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부단하다와 낭자하다의 기본 의미만 알고 사용하는데 다른 뜻도 있다는 것 참고로 함께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안개가 낀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내린 비로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진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안개가 발생했습니다. 오전까지 내륙과 서해안,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영향을 주겠고요. 일부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무척 짧겠습니다. 또 짙은 안개로 인해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0: 있다. 이 안개가 걷히고 나면 맑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늦은 오후부터 강원 산지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다음 주 초까지 낮에는 때이른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3.7도, 광주 16.1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는 조금 낮지만 대부분 10도를 웃돌며 선선한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강릉, 전주 26도, 대전과 대구 28도, 부산, 제주 22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높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조금 더 더워지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인데요. 아침, 저녁은 선선해서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사흘에 걸친 협상에 나섰지만 교섭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 새벽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21일로 예정된 삼성전자의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중노위는 노사 양측이 합의할 경우 추가 사후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 베이징으로 출발하기 전 취재진에 시 주석과 논의할 것이 많다며 무엇보다 무역이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 전쟁과 관련해 시 주석과 장시간 대화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이란과 관련해 중국 측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시간으로 오늘 밤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을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중을 앞두고 이란이 전쟁 종식 등 자국의 입장을 대변해 줄 것을 중국에 전달했다고 이란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주중 이란 대사가 중국의 긴장 완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란의 입장을 담은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대사는 이란이 중국에 전달한 메시지는 명확하다며 이란은 전쟁 영구적 종식, 봉쇄 해제, 이란의 정당한 권리 존중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쿠웨이트 군이 해안으로 침투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4명을 체포했습니다. 쿠웨이트 내무부와 국방부는 이달 1일 국경을 침입하다 체포된 4명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소속이라고 자백했다며 교전 과정에서 쿠웨이트군 한 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무부는 이들이 쿠웨이트를 겨냥한 적대적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어선으로 부비안 섬으로 침투하는 임무를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비안 섬에는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의 일환으로 무바라크 알카비르 항구가 건설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조율을 위해 서울을 찾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 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잇따라 만납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허 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예방을 받고 접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더불어민주당 내 당내 경선이 오늘 치러집니다. 후보로는 박지원, 조정식, 김태년 의원이 출마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 현장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낸 조정식 의원의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김태년 의원의 추격도 매섭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 무시 심판, 공소 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겸 1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출범식에서는 6.3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과 후보자 1분 스피치, 국민선대위 출범 퍼포먼스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효라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에 상급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현지 시간 12일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무역법 122조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설계된 것은 아니라며 이를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늦은 오후부터 강원 산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길에 오르면서 핵심 의제는 무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남호호를 공격한 비행체 잔해를 곧 국내로 옮겨 정밀 감식합니다. 국회 외통위는 여야 합의로 20일에 전체 회의를 여는데요. 전격 인터뷰 일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장동혁 대표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의힘 중앙선대위가 오늘 출범합니다. 전격 인터뷰 2부에서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과 이야기합니다. 3부에서는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예비후보를 인터뷰합니다. 전격시사는 KBS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5월 13일 수요일 전격시사 시작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자,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사후조정 이틀째에도 결국 입장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으면서 협상이 최종 결렬됐죠.
1: 예, 이 정부인 이 중앙노동위원회까지 나서서 중재에 나섰는데 네. 이 노사 간 간극이 워낙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 측이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하면서 이 조정안 제시 없이 절차가 종료됐습니다.
0: 네.
1: 이 중노위는 오늘 새벽 입장문을 통해 이 노사 양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재원했지만
0: 예.
1: 양측 간 주장 차이가 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노위는 향후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 지원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요.
0: 예.
1: 그러니까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전자 초기업 노동조합의 이 최승호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서 조정안을 요청하고 12시간 넘게 기다렸지만 조정안 내용은 기존 요구보다도 후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 네.
1: 이 성과급 투명화를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기존 초과이익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도 했고요.
0: 예.
1: 이번 협상 결렬로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가 파업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최후 수단인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흘러나오는 분위기입니다.
0: 네.
1: 긴급조정권 발동 시 30일간 쟁의 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됩니다.
0: 네. 지금 삼성전자 노사협상 진행되는 와중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 성과를 국민에게 돌려주자며 이른바 국민 배당금제 도입을 화두로 던졌는데 어제 하루 파장이 만만치 않았죠?
1: 그렇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젯밤에 한밤중에 SNS에 글을 남긴 게 있습니다. AI 시대에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배터리, 전력 장비 등 이 공급망을 통합 보유한 매우 특수한 위치에 있다면서 AI 시대의 메모리와 인프라 수요가 장기적 구조 변화라면 한국은 처음으로 이 지속적 초과 이윤을 생산하는 국가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AI 인프라 시대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닌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면서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하고 이에 국민 배당금이란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적었습니다. 김 실장은 1990년대 노르웨이가 석유 수익을 국부 펀드에 적립한 사례를 들면서 청년 창업 자산, 뭐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등 구체적 프로그램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다만 초과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라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0: 네. 이 글이 공개된 이후에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예, 이게 김 실장의 글을 두고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의 초과 이익 이제 염두에 둔 거냐 이런 해석이 잇따랐고요.
0: 네.
1: 결정적으로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이제 프론트 페이지 메인에 이제 이 기사를 올려놓은 겁니다. 한국 고위 정책 당국자의 국민 배당금 발언으로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0: 예.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김 실장 글의 주가가 5% 폭락했다는 게 블룸버그의 분석이라면서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고 비판했고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자본시장 불안을 초래한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개인 의견일 뿐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는 무관하다고 진화에 나섰는데 청와대 일각에서도 배당이란 표현이 너무 셌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등 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0: 예.
1: 김 실장은 개별 이윤의 초과 이윤이 아닌 국가 차원의 초과 세수 활용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0: 네. 자, 미중 정상회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 방문길에 올랐는데 말을 많이 또 남겼습니다.
1: 예,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들 만났습니다. 시 주석과 시진핑 주석과 논의할 것이 많다면서 이 무엇보다도 무역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0: 네.
1: 이란과의 장기 대치 속에 시 주석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 장시간 대화를 할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고 그들이 합의를 하거나 말살당할 것이라 것이라면서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하고 했습니다.
0: 예.
1: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석유 수입의 상당량을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의 봉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했고요. 또 시진핑 주석을 두고 내 친구고 우리는 서로 잘 지내는 사이라고도 했고
0: 네.
1: 네, 이번 방문은 아주 흥미진진하고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0: 예.
1: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시간으로 13일 밤 베이징에 도착해 오늘 밤입니다.
0: 네.
1: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을 시작하고요. 내일 오전 10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입니다.
0: 네. 자,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 이 대상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매수 후에 넉 달 이내에 실거주해야 한다. 이 의무를 기존 세입자의 임차 기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1: 예, 지금 국토교통부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이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해 주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0: 네.
1: 이 제도 시행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은 오늘부터 입법 예고에 들어갑니다.
0: 네.
1: 현행 제도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4개월 넉 달 내에 입주해서 이제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까지 이 다주택자에 한해 주택을 매도하면 실거주 의무를 유예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실거주 유예 혜택이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만 한정 적용되면서 시장 내에서는 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거든요. 이에 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의 매도 편의를 대폭 개선하기로 결정한 건데
0: 네.
1: 정부는 이번 후속 조치를 통해 무주택 매수자 비율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한층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0: 네. 이번 조치를 놓고 일각에서 이거 갭투자 새롭게 허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정부가 그건 아니다 강조했죠.
1: 네. 지금 실거주 관련해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임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반드시 입주해서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여전히 강제되는데요.
0: 네.
1: 이 실거주 유예 기간은 12일 기준으로 해서 체결돼 있는 임대차 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적용됩니다.
0: 예.
1: 그러니까 매수자는 아무리 늦어도 2028년 5월 11일에는 그 안에는 반드시 실거주를 위해서 입주를 마쳐야 하고요.
0: 네.
1: 김인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했고요. 또 매도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0: 예. 자, 오늘로 지방선거 2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핵심 승부처인 서울에서 시장 후보들 치열하게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어제

0: 광화문 감사의 정원으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1: 예, 광화문 광장에 이제 하늘로 뻗은 23개의 조형물이 공개가 됐습니다.
0: 예.
1: 6.25 참전국 기념물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밀어붙여 세운 건데요. 이 조형물이 이른바 이제 받들어총 모양으로 세워졌습니다.
0: 예.
1: 서울시는 6.25 전쟁 참전 용사에게 감사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하지만 여권에서는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화문 광장의 이 총 모양 조형물은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 호국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지지층을 결집하고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려는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과 맞서는 보수 재건 투사라는 이미지를 노린 오 후보의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이제 재임 당시 사업을 추진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준공식에 참석했는데 자유와 평화의 공간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정 후보 측은 시장이 당선되면 이 감사 대상이 될 거라면서 이전 철거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0: 네, 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는 선대위가 오늘 출범합니다. 그런데 공동 선대위원장 명단에 올렸던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자신의 임명에 동의한 적 없다고 반발하면서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네요.
1: 예, 국민의힘이 어제 중앙선대위인 국민무시심판공소취소저지 국민선거대책위원회라는 이름의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0: 예.
1: 선대위 이름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공소취소 심판론을 앞세웠는데 이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송원석 원내대표, 정정식 정책위의장,
0: 네.
1: 또 우재준 최고위원 등이 지도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발표 이후에 우재준 최고위원이 저는 공동선대위원장을 임명에 동의한 적이 없다. 이거 하겠다고 한 적 없는데
0: 네.
1: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문제를 제기했는데 수도권 후보자들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선대위 구성 방법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우재준 최고위원은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인사입니다.
0: 예. 뉴스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5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돌발 구간만 없다면 예상했던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무난한 출근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청주 휴게소를 지나서 사고 있었습니다. 처리는 마무리가 됐는데 일대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는 안개까지 자욱하니까요. 더 주의해서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이후로는 서울시 구간이고요. 양재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는 청북 부근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택 분기점 부근부터 많이 밀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편 함양 울산고속도로 울산 쪽인데요. 산불산 터널 안 2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비상등 켜고 안전하게 통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0: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수요일에는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환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미국 시장이 다우존스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0: 예.
3: 특히 최근에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반도체주가 전부 다 빠지면서 투자 예. 심리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0: 예.
3: S&P 500은 장 마감 기준 0.2%, 나스닥 0.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하락했습니다. 반면 다우 지수가 에너지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 영향으로 0.1%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습니다. 특히 사상 최고치 이후에 첫 본격적인 조정이라는 점에서 시장이 좀 긴장하는 분위기였습니다.
0: 자, 오늘 미국 증시 하락 이유는 뭐로 봐야 될까요?
3: 예, 인플레이션 우려의 재확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0: 예.
3: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CPI가 네.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0: 네.
3: 이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차질이 실제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된 건데요.
0: 네네.
3: 이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급등했고 고밸류 성장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0: 네. 자, 소비자 물가지수 수치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3: 예, 미국의 4월 CPI가 전년 대비 3.8% 상승하면서 202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2.8% 상승하면서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0: 네.
3: 시장이 받아들인 부분은 유가 상승이 단순 에너지 가격이 아니라 이제는 경제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고 인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지금 이 미국의 물가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이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3: 예, 상당한 부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휘발유하고 식료품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악화가 되고 있거든요.
0: 예, 예.
3: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물가 상승 속도가 임금 상승률을 넘어섰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3: 이 소비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0: 네. 자,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주가 크게 하락한 이유는 뭐 특별한 게 있을까요?
3: 예, 아무래도 최근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그 조정도 좀 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3: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불과 6주 동안에 70%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이 시장에서는 이미 과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0: 네.
3: 그런데 이번에 CPI 쇼크 그다음에 금리 상승이 나오면서 가장 많이 오른 반도체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온 겁니다.
0: 네.
3: 이 실제로 반도체 업종 지수가 하루 만에 3% 급락을 했으니까요.
0: 네. S&P 500보다 나스닥이 더 크게 하락한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3: 예, 맞습니다. 이 나스닥은 기술주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요. 금리 상승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번에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급등하면서 미래 성장 기대를 반영하는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졌습니다.
0: 네.
3: 특히 AI 관련 고 PER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매도가 됐습니다.
0: 지금 미국 국채 금리는 어떨까요?
3: 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루 만에 4.8bp 상승하면서 4.46%를 기록을 했습니다. 독일 10년물 금리는 6bp 상승한 3.1%, 영국 10년물 금리는 무려 10bp가 상승한 5.1%까지 올라갔습니다.
0: 예.
3: 특히 시장에서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4.5%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를 좀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0: 예.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3: 예, 시장은 사실상 금리 인하 기대를 거의 접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월스트리트에서는 트레이더들이 오히려 2027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3: 투자자들이 고금리 장기화를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0: 네. 자,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에 대해서 월가는 어떤 반응을 내놨을까요?
3: 예, 좀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예, 혹자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포효하며 돌아오고 있다고 표현을 했고요. 이 높은 유가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있었고요. 높은 에너지 가격이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지만 이것이 바로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 연준 체제가 곧바로 비둘기파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는 어렵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0: 네. 자, 그래도 시장에서는 아직 버틸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죠?
3: 아, 예, 맞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시장이 이미 2026년 금리 인하 기대를 상당 부분 제거한 상태였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0: 네.
3: 게다가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4.5% 아래에서 유지가 된다면 주식시장의 치명적인 수준은 아닐 수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우리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8,000포인트 눈앞에 두고 시장 흔들렸습니다.
3: 예, 어제 코스피가 2.29% 하락한 7,643포인트, 코스닥은 2.32% 하락한 1,17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장중 한때 7,999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10시를 넘어서며 급격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0: 네.
3: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0: 네.
3: 오전에 나온 고위 공무원이 SNS에 올린 AI 초과이익 국민 환원과 관련된 글이 시장을 좀 흔들었고
0: 네.
3: 발언 직후 코스피가 5% 넘게 하락했다가 그 발언을 했던 공무원이 이후 기업 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AI 붐으로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하자는 의미라고 해명을 하면서
0: 네네.
3: 낙폭이 좀 만회가 됐습니다. 블룸버그 뉴스도 나왔었는데요.
0: 예.
3: 이렇게 대한민국의 고위 공무원이 올린 글에 대해서 시장의 투자자들이 해석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0: 그런데 어제 그 상황이 단순히 SNS 글 하나 때문이다라고 보기에는 또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3: 예, 그렇죠. 이 시장이 불안한 요인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0: 예, 예.
3: CNN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예. 전쟁이 다시 재개될 것 같은 뉴스들이 나오는 등 좀 불안 요소가 있었습니다.
2: 예.
3: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회담에서 휘토류를 받고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딜이 있을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쪽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노이즈도 이미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좀 합쳐진 날이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이렇게 변동성이 컸는데 수급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3: 네, 외국인과 기관이 합산 6조 8천.

0: 1000억을 매도하는 가운데 개인이 6조 6천억이 넘는 매수로 대응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예. 이 장 초반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오후 들어 상승폭을 반납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예.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단기 차익 실현 심리가 상당히 강해졌던 하루 같습니다.
1: 예. 자,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0: 예,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두 종목만 상승을 했습니다. 이 오른 종목들도 보게 되면 반도체와 맞물려 있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1: 네.
0: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컸긴 했지만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비중을 줄이려는 시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최근에 사실 뭐 많게는 만까지도 올해 안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그 전망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고민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0: 예, 최근 보면 이 변동성이 워낙 커져서요. 하루에 20% 이상씩 변동폭을 보이는 종목들도 나옵니다.
1: 네.
0: 이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과열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1: 예.
0: 문제는 이런 시장에서 마치 하락의 이유를 만들려는 것처럼 어제 그런 작은 노이즈도 악재로 만들어버리면서 급격한 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0: 지금은 시장이 상승 흐름 속에서 종목 차별화가 더해지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장 전체가 같이 오르는 구간은 어느 정도 지나고 있고요. 이제는 실적이나 수급 그리고 향후 성장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 종목만 살아남는 흐름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 상향은 여전히 우상향인 거죠?
0: 네, 맞습니다. 국내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삼성전자를 40만 원 중반,
1: 네.
0: 그리고 SK하이닉스를 300만 원 초반으로 상향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1: 예.
0: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한국과 대만, 홍콩의 메모리 관련 7개 사의 목표가를 모두 상향 조정했는데요.
1: 네.
0: 이 가운데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원익 IPS, 한미반도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메모리 회사들의 평가를 PBR이 아니라 PER로 변경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메모리 쪽을 경기 순환형 시클리컬 종목이 아니라 성장주로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잠시 후에 이제 수요일장 열릴 텐데 오늘 주식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0: 예, 코스피 야간 선물이 2.12%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대로 반영이 될 경우에 코스피의 시초가가 7,500을 깨고 그 아래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1: 네.
0: 이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약세 그리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오늘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1: 네, 수요일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다고요?
3: 네, 현재 전국 내륙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습니다.
1: 네.
3: 지금 가시거리는 강원 양구와 충남 보령이 100, 전남 영암이 110, 경북 청도가 150m밖에 되지 않습니다.
1: 네.
3: 이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는 이 주변보다 안개가 더 짙게 끼는 그렇죠. 곳이 있겠고요.
1: 예, 예.
3: 안개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한 원주와 청주, 사천공항에는 저시정경보가 내려져 있어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미리 한 번 더 운항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과 남해 서부해상에도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1: 네, 오늘부터는요. 다시 초여름처럼 더워진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과 강릉이 26, 대전과 대구가 28, 광주가 2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높아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1: 네.
3: 특히 내일은 수도권과 충청, 모레부터는 전국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가겠습니다.
1: 네.
3: 서울의 낮 기온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쭉 31도로 7월 하순에 맞먹는 수준으로 덥겠습니다.
1: 네.
3: 당분간 내륙 지역은 아침과 낮,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1: 네. 아니 30도 안팎은 정말 놀라운 기온인데
3: 네.
1: 자 그럼 여름 날씨처럼 소나기 소식도 같이 있다고요.
3: 네. 벌써 여름이 된 듯합니다. 예. 오늘 늦은 오후에는 강원 산지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라도와 경남 서부 내륙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올 것입니다.

0: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오늘과 내일 소나기가 내릴 때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오늘은 쌀악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 당분간 비나 소나기 소식이 없는 강원 동해안은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오후에는 수도권과 충북, 강원과 경상도에서 오존 농도가 나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네, 오늘부터 날씨가 초여름 날씨 수준으로 더워지니까 기온 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사람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잠시 후에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0: 전격 인터뷰. 1부에서는 외교관 출신으로 국회 외통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홍규현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남호 피격 사건부터 지방선거 판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홍규현입니다.
0: 네, 의원님. 자, 어제 오후에 소식이 들려온 게 그 국회 외통위가 20일에 남호 피격 사건 관련한 전체 회의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1: 예.
0: 원래 국민의힘에서 오늘 단독 긴급 현안 질의 뭐 추진한다 이런 보도가 앞서 있었는데 여야가 합의를 순탄하게 잘 하신 겁니까?
1: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네. 계속해서 빠르게 상임위를 열자고 주장을 했던 거고요.
0: 예.
1: 네, 우리 당은 그 남호 피격 사건의 그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누가 쏜 거고 어떠한 무기인지 이런 것들이 밝혀진 다음에 상임위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0: 이렇게
1: 협의해 왔던 건데
0: 네네.
1: 국민의힘이 계속 좀 서둘렀죠. 많이
0: 서두른 거다.
1: 예예. 네.
0: 지금 20일로 일정을 잡은 게 지금 오늘이 13일이니까 일주일 후잖습니까?
1: 예.
0: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현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가 곧 국내에 도착할 거다.
1: 네.
0: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20일쯤 되면
1: 네.
0: 공격 주체를 비롯해서 좀 전반적인 상황이 다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파악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1: 예, 그렇죠. 조현 장관이 얘기한 것은 남호를 피격한 것으로 그 예상되는 물체들을 외교 행랑을 통해서 지금 국내로 들여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0: 네, 네.
1: 예, 그러면은 그런 무기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이제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0: 예, 예.
1: 그렇게 해서 아마 그때쯤이면 그런 구체적인 정보들 확인이 될 테니까
0: 네.
1: 그걸 가지고 외통위에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0: 네. 외통위가 열리면 민주당에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좀 현안 질의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1: 당연히 그 내용이 확인이 되면
0: 네.
1: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어느 나라가 쏜 건지 어떤 물체인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정보가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떤 수준까지 가야 될지 이런 문제를 당연히 집중적으로 제기하겠죠.
0: 네네. 그 보도 중에 보면은 뭐 이게 드론이다, 뭐 대한미사일이다 여러 가능성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 혹시
1: 네.
0: 의원님께서는 어떤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1: 일단 그 파공의 위치나 모양으로 봤을 때 어뢰나 기뢰는 아니라고 그렇게 발표가 됐지 않았습니까?
0: 예.
1: 결국은 이제 비행체일 텐데 비행체라면은 드론이나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0: 네.
1: 예, 그런데 그 파공의 그 규모를 보면은 이제 드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 아.
1: 예, 미사일이면 아마 파손의 정도가 훨씬 컸을 걸로 보이거든요.
0: 네네네.
1: 사실 그 며칠 전에 외교부에서 여기 한국에 있는 이란 대사를 불러서
0: 네.
1: 우리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0: 네.
1: 예, 그거는 아마 이제 이란 측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대사가 본부에 보고해서 이란 측에서 이러한 비행체를 발사한 건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라, 뭐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네.
1: 네.
0: 자, 어제 저희 전격 시사에 이제 출연하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1: 네.
0: 정부가 이 사건 초기부터 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은폐 정황이 드러날까 봐 오히려 지금 야당의 정쟁 프레임을 씌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1: 사실 이거는 뭐 은폐한다.

0: 또 현장에 그 페르시아 안에는 지금 우리 선박 26척이 거기에 사실상 갇혀 있잖아요.
1: 네네.
0: 거기에 우리 선원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 우리 안보 문제 또 우리 국민의 안전 문제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1: 네네.
0: 다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해수부를 중심으로 한 합동 조사단을 파견했지 않습니까?
1: 네.
0: 예, 그래서 이번에 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 당연히 은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은폐할 수 있는 일도 아니죠.
1: 예, 알겠습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되레 이제 국민의힘 쪽이 안보팔이 표국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하셨잖아요.
0: 네.
1: 네, 선거 앞두고 좀 너무 정쟁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거죠.
0: 그렇죠. 이게 국민의 안전, 재산이 위해를 받는 심각한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1: 네.
0: 또 그 안보 문제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잖아요.
1: 네, 예.
0: 그리고 그 말씀드린 대로 현재 페르시아 만에 있는 우리 26척의 선박의 안전과도 관련된 그런 중대한 사건인데.
1: 네, 예.
0: 진상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이거를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 공세 이용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거죠.
1: 네.
0: 예, 그런데 국민의힘이 사실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과거서부터
1: 예.
0: 외교 안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저희는 보이고 있는 겁니다.
1: 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한 안규백 장관이 특파원하고 간담회에서 밝힌 네. 발언이 좀 기사화됐는데
0: 네.
1: 이 지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원론적이긴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단계적 기여 방안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지금 네.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사실 네. 우리 정부가 공격의 주체도 특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시점상은 네. 좀 빠르긴 합니다만 이후에 조사 과정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정부 대응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 당연히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제가 말할 수 있는
1: 네.
0: 그러한 좀 중요하고 신중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 예, 예.
0: 예. 아마 안규백 장관의 그 발언도 그러한 원칙적 기조를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0: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1: 네.
0: 우리의 안보 또 네. 우리 선박의 안전일 거잖아요.
1: 네네네. 네, 네.
0: 예, 그런 각도에서 아마 이제 국방장관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고
1: 네.
0: 아무튼 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1: 네.
0: 범정부 차원에서
1: 네.
0: 대응 방안을 고민할 거고 또 우리 국회도 당연히 거기에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사실 우리가 한미동맹이라는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0: 네.
1: 또 중동에서의 우리의 경제적 이익 또 지금 현재 정박 중이고 해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 문제 다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의원님께서
0: 네.
1: 이제 외교관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요.
0: 예.
1: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전략적 균형점을 좀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미 동맹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1: 예.
0: 미국 측의 입장도 중시하면서 또 우리 경제나 또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까지 균형 있게 지금 다뤄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나무 피격 사건의 그 진상 또 공격 주체에 대해 정부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1: 네.
0: 그래서 이 조사 결과가 명확하게 나온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1: 네.
0: 또 미국에게도 또 그런 걸 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거고
1: 네.
0: 또 우리 그 선박 회사들의 그런 요청사항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예.
0: 그리고 또 그 원유나 또 그에 따른 그런 각종 석유 생산물을 사용하는 그런 업체들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되고
1: 예, 예.
0: 예,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매우 신중하고 또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또 전자권 문제하고 동맹 현대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공동보도문에서 밝혔거든요.
0: 네네.
1: 지금 그 앞서 출연하셨던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핵무장한 북한 앞에서 자주국방 이야기하는 거는 좀 현실을 외면한 동상이몽이다. 좀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을 하셨는데 의원님은 지금 전자권 전환 문제, 동맹현대 문제 이게 지금 또 주한미군의 역할 변동과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0: 네.
1: 생각하고 계십니까?
0: 한미동맹 현대화 또 전자권 전환 논의는
1: 네.
0: 이재명 정부에서 갑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 예.
0: 특히 전자권 전환 논의 문제는 아주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1: 네네.
0: 그거는 우리 민주당 정부뿐만 아니라

0: 국민의힘 정부 일대도 네. 전작권 전환은 반드시 해야 된다. 다만 그 방향이나 또 조건이나 시간에 대해서 조금 입장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네. 근본적인 입장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1: 네네.
0: 그리고 이 한미동맹 현대화 이런 문제도 지금 그 국제 정세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네. 미국 또는 미군의 역할도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오고 있는 거고요.
1: 네.
0: 이제 그런 현실에 기반해서 한미동맹 현대화나 전작권 전환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내일 미중 정상회담을 이제 베이징에서 하는데 앞서서 베센트 미 재무장관하고 허리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서울에서 만나서 의제 조율을 하는데
0: 예.
1: 많은 분들이 왜 서울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지 하는 궁금증을 갖고 있어요. 네.
0: 네. 저도 이제 사실 보기 드문 이제 이례적인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1: 예예.
0: 예, 보통 미국과 중국의 그런 고위급들이 만날 때는
1: 네.
0: 뭐 스위스라든지 뭐 오만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났었는데 이번에 이제 서울에서 해서 저도 조금 놀랐는데요.
1: 네.
0: 근데 보통 그런 나라를 정할 때는 양국이 다 부담이 없거나 또 신뢰하는 경우에 하는 거거든요.
1: 예예. 예.
0: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서울을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지 않습니까?
1: 네.
0: 또 중국 입장에서 봐도 이제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있고 많이 한중 관계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나는 게 큰 부담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되고.
1: 네네.
0: 또 그 베센트 재무장관의 경우에는
1: 예예.
0: 이제 베이징을 가야 되잖아요.
1: 네.
0: 예, 그러니까는 북경에서 먼 곳에서 하기보다는 가까운 서울에서 하지 않았나.
1: 네네.
0: 예, 그래서 여기서 어제 만나고 또 오늘은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아마 우리 대통령께 설명도 하고 양국 간의 현안도 얘기할 것 같은데 아마 네.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미중이 협의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겠죠?
0: 당연히 설명을 할 것이고요.
1: 네.
0: 예, 저 미중 관계 또 미중의 논의가 한미 관계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1: 예예.
0: 그렇게 할 걸로 보고 또 이제 한미 간의 중요한 현안들도 당연히 얘기하겠죠.
1: 예예,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평택이 지역구셔서
0: 네.
1: 삼성전자 노사협상 계속 네. 주의 깊게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오늘 협상이 지금 불발이 됐어요. 이게
0: 네.
1: 지금 어떻게 될 걸로 생각하세요?
0: 저는 일단 어떤 경우든
1: 네.
0: 그 노조의 전면 파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1: 예.
0: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려 섞인 눈으로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예예.
0: 지금 반도체가 이 AI로 인해 갑자기 큰 성과를 내고 있지만
1: 네네.
0: 사실 작년 9월 이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1: 그렇죠. 예.
0: 그렇게 해서 평택 경제도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는데
1: 네.
0: 지금 AI로 인해 이렇게 성과가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1: 네.
0: 또 여기서 파업을 하게 되면 뭐 하루에 1조 단위로 이렇게 기업의 손실이 올 거라고 하는데
1: 네.
0: 그렇게 되면 국가 경제에도 타격이 오지만 결국은 거기 노동자들한테도 큰 손해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타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파업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1: 네.
0: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1: 네.
0: 반도체가 지금 수요가 급증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좋아지고는 있지만
1: 네.
0: 다른 나라들이 지금 반도체를 키우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 지금 얻어지는 수익을 우리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도 써야 되고 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1: 네네.
0: 좀 노조도 그런 면을 좀 잘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왜냐면 어제 또 그 시장에서 제일
0: 네.
1: 또 많이 얘기된 게 이른바 국민 배당금 얘기거든요.
0: 네.
1: 네. 이 제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예, 저도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1: 예.
0: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1: 네.
0: 아마 이제 그 김용범 실장으로서는 이번에 그 AI가 저 AI 특수로 인해서 반도체가 엄청나게 성과가 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부의 세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이제 보고 있고
1: 네.
0: 근데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좀 상당히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서 좀 앞으로도 계속될 걸로 이렇게 전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얻게 되는 초과 세수를 그냥 바로바로 쓰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 사회적 자산으로 좀 잘 갖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올린 것 같은데.
1: 네.
0: 뭐 외신 보도나 또 우리 주식시장 상황에 따르면은 이거로 인해서 어제 주식시장이 출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그렇게 보도가 나왔죠.
0: 예. 그래서 사실 정책실장은 아마 사회적 화두를 던지는 차원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낸 것 같은데 사실 그러한 위치가 아니거든요.
1: 아.
0: 예, 정책실장이라는 자리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로 국민이 인식하고 있잖아요.
1: 네.
0: 그만큼 책임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1: 네네.
0: 메시지 내는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1: 예.
0: 아마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그런 입장을 낸 것 같아요. 이거는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하고는 무관한 개인 의견이다.
1: 네네.
0: 예, 앞으로는 유영범 실장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1: 예. 야당은 바로 지금 강하게 또 비판을 했어요. 송원석 네. 원내대표는 자본시장 불안 초래했다. 즉각 경질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예, 김영범 실장의 메시지가 예. 우리 시장에 미친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본인이 통감하고 좀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1: 네.
0: 다만 김영범 실장이 올린 메시지는 야당에서 비판하는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거거든요. 사실 세금이 더 많이 거치게 되는데 그 세금을 좀 효과적으로 사용하자 하는 취지의 얘기인데
1: 네.
0: 야당에서는 이거를 뭘 기업에서 얻은 수익을 강제로 뺏어간다 하는 취지로 이렇게 공격하던데
1: 예.
0: 너무 이렇게 비틀어서 공격하는 것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거다. 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선거가 네. 20일을 앞으로 다가오니까 뭐 여론조사가 조금씩
0: 예.
1: 바뀌어가는 분위기인데요.
0: 네.
1: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특히 최근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0: 예.
1: 야당 지지층 결집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의원님 네. 생각은 어떠십니까?
0: 제가 볼 때도 지금 영남권을 중심으로 보수세가 이제 결집하고 있는 모습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1: 네.
0: 그렇지만 저는 뭐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선거에서 특히 보수층은 선거가 임박할수록 그 결집력을 확실히 보여줬거든요.
1: 네.
0: 그건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열린 그 대선에서도 사실 그 보수적이 얻은 표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1: 네.
0: 이번에도 사실 야당이 지리멸렬하고 또 이재명 정부가 큰 성과를 내면서 보수적이 굉장히 무너진 듯이 보였지만은
1: 예.
0: 선거일이 임박해지면서 결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1: 네.
0: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더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이 결집의 흐름이요.
0: 네.
1: 지금 장동혁 대표가 최근 얘기한 걸 보면 부울경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는데 이 전망까지 도달할 수 있을 정도의 좀 파급력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0: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습니다.
1: 아.
0: 지금 부울경에 나가 있는 우리 후보들이
1: 네.
0: 굉장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1: 아.
0: 나름의 서사가 있고
1: 네네.
0: 부산의 전재수 누구나 인정하는 정말 거기 실력과 또 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또 경남의 김경수 후보도 전에 도지사를 했었고요.
1: 예.
0: 또 울산의 김상욱 후보도 사실 국회의원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울산 시민들이 불러서 나간 거거든요.
1: 네.
0: 울산을 변화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1: 네네.
0: 후보들이 경쟁력이 있고 또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국민 평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1: 예.
0: 판세를 뒤집을 정도로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0: 네. 네.
1: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 이름도 앞에 국민 무시 심판 공소 취소 저지 이걸 딱 내세웠단 말이죠. 제 말은 결국은 그 지금 조작 기소 특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선거 의제화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유권자들 표심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0: 이제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그거를 많이 활용을 했고 이제 영남권을 중심으로 그게 좀 먹혔기 때문에 이렇게 결집되는데 좀 활용이 된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그 공소시효 관련한 그 특별법, 그 법은 한병덕 원내대표가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그날 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시간이나 절차나 내용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내나 또는 국민들의 그런 뜻을 모으는 과정을 거쳐서 처리하겠다 그랬거든요. 예,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자기 정치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평택을 관련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을 선거가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보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김용남 후보가 과거 세월호 특조위 활동 비판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또 윤석열 캠프 참여도 과오였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자, 이후에 좀 평택을의 현장 반응 좀 바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0: 예, 먼저 김용남 후보가 그런 사과나 약간은 반성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낸 것은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당 지지자들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김용남 후보나 또는 우리 당 차원에서 김용남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또는 김용남 후보의 그런 경쟁력이나 또는 평택을에서 꼭 뽑아야 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결집해서 우리가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좋은 흐름으로 갈 걸로 생각하고 있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은 김용남 후보가 다자구도에서 완주하면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 민주당 소속이었던 서현옥 전 평택시장 예비후보가 조국혁신당에 입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나 평택을 선거판세에 영향이 있나 궁금증이 일고 있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0: 서현옥 후보는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이번에 이제 이 평택시장 선거에서 열심히 뛴 후보인데 이제 3위로 이제 아깝게 떨어졌거든요. 아마 그런 상처나 아픔 이런 게 커서 좀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좀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평택의 대부분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김용남 후보를 적극적으로 밀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 지금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를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그 조국 후보도 지금 앞서 선거 초반에는 뭐 단일화에 대한 그 진보 진영 내에 단일화에 대한 요구들도 있었지만은 최근에는 그 단일화에겐 거의 지금 제기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조국 후보 역시 계속 끝까지 완주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0: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실 그 조국 후보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를 갖고 싶은 마음에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선거는 선거입니다. 우리 민주당 후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후보가 훌륭하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김용남 후보를 전적으로 밀고 있고요. 그 조국 후보가 사실 중도에 포기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 당의 대표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그 당의 미래하고 미래도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우리 당은 그런 기조 하에서 김용남 후보의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경기지사 추미애 후보 선대위의 소상공인 본부장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요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0: 사실 이 추미애 후보는 우리 당의 굉장한 후보들을 다 꺾고 결선 과정 없이 본선에서 한 번에 50%를 넘게 득표해서 후보가 됐거든요. 모든 사람의 예상을 벗어난 건데 그건 그만큼 당원들이나 또 시민들이 추미애 후보의 경쟁력을 높이 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추미애 후보의 추진력을 높이 산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민들의 그런 지지가 높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상대 당의 후보가 양향자 후보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 반도체 전문가로 해가지고 평택을에 출마하겠다고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내세우는 게 오직 반도체 얘기뿐인데 네. 사실 경기도는 1420만입니다.
1: 알겠습니다.
0: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광역단체고
1: 네,
0: 또
1: 의원님.
0: 경기도 주민들이 중시하는 게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주거나 교통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거든요.
1: 네. 의원님 시간 때문에 오늘 말씀 여기서 끊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었습니다.
2: 알쏘! 좋다!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쏘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2: 얼쏘 신난다!
3: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여보, 3, 4, 5월 하면 떠오르는 거?
5: 봄?
4: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달.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 어떻게?
4: 휴대폰 문자가 오면 신청하는 간편 신청.
5: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대면 신청.
4: 새롭게 추가 농업 이지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5: 신청이 불가한 농지도 있으니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에 꼭 확인하세요.
4: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6: 여행 떠나요.
7: 안녕하세요. 슈퍼라디오 DJ 가비입니다. 오늘 사연은 영식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햇살 좋은 5월에 친구들과 청보리밭을 찾았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다 보니 일반 차량은 타기 어려웠는데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은 차 문이 옆으로 넓게 열려 혼자서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었죠. 여느 때보다 편안했던 고창 학원농장 여행길. 친구들과 청보리밭의 푸른 물결을 바라보며 농담을 주고받던 시간이 눈부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6: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7: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8: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9: 58분 날씨. 오전까지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파주와 봉화, 보령과 무안 등 내륙과 서해안,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무척 짧거나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안개는 오전까지 영향을 주겠고요. 안개가 걷히고 나면 전국에 맑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낮 동안은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을 보이며 공기는 깨끗하겠는데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곳이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강원 산지는 오늘 늦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은 선선한데요. 낮에는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 강릉 26도, 광주 27도, 대전 대구 28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높겠고 예년 이맘때 기온을 2,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서울의 낮

0: 절박한 심정에서 이런 선대위를 출범시킨 것 같고요.
1: 네.
0: 그래서 이 여러 현안들을 다루는 중에 중앙에서 다루는 이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특검법을 저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가장 큰 메인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1: 네.
0: 그래서 선대위 산하에 공소 취소 저지 TF를 또 구성도 하지 않았습니까?
1: 네네.
0: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다.
1: 네.
0: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선대위 명단을 보니까 일단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장동혁 대표가 상임
0: 선거위원장.
1: 선대위원장님을 맡으셨어요.
0: 예.
1: 사실상 장동혁 대표의 원톱 체제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이미 나왔던데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0: 글쎄 제가 이거 당 지도부에서 구성한 선대위다 보니까 그것을 뭐 아직까지 이제 뭐 보도 자료는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실제 선대위 출범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1: 예.
0: 오늘 오전에 하죠.
1: 예예.
0: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진 않습니다만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이기는 하죠. 그래서 뭐 그렇다기보다 약간 상징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1: 네.
0: 상임선대위원장에 장동혁 대표가 네네. 들어가 있고
1: 예.
0: 거기에 이제 시민 사회에서의 어떤 그 현장 전문가들,
1: 네.
0: 뭐 어떤 부동산 전문가라든지
1: 네.
0: 실물 경제 전문가라든지 청년 뭐를 대변하는 상임선대위원장
1: 네.
0: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셨어요. 그리고 여성의 복지를 챙기는 또 그런 전문가분들.
1: 네네.
0: 그래서 그렇게 상징적인 전문가분들로 상임선대위를 꾸리고
1: 예.
0: 공동선대위원장들로 이제 당 지도부가 또 되고 포함이 됐죠. 그런
1: 네네.
0: 구조라서
1: 네네.
0: 사실 뭐 중앙선대위 구조를 설명을 할 때 보도자료를 보니까
1: 네.
0: 작으면서도 좀 민첩하고 강하고 빠른 그런 선대위를 지향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좀 아마 출범하고 실제 그 활약하는 걸 좀 보면
1: 네.
0: 윤곽이 대충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예. 그런데 어제 이미 그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0: 예.
1: 본인이 공동 선대위원장 명단에 오른 것에 대해서 임명에 동의한 적 없다 이렇게 반발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0: 글쎄요, 이게 여러 가지 당 지도부에서 구상하고 결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1: 네.
0: 나와 의견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일일이 뭐 반발을 하게 되면 사실은 뭐 할 게 너무 많죠. 사실 뭐 저도 공보단장으로 포함이 됐는데
1: 네.
0: 뭐 저도 사실은 뭐 사전에 알지 못했던 일이니까.
1: 아, 그러셨어요.
0: 네.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게 다 보면은 그 어떤 시민 사회를 대표하는 전문가들 빼고
1: 네.
0: 나머지 분들은 다 당 지도부 인사들이지 않겠습니까? 선대위 구성이.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기존에 뭐 우재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은 대부분 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1: 아,
0: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을 포함해서
1: 네.
0: 그리고 원래 대변인이던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공보단장으로 포함이 됐고요.
1: 예, 예.
0: 원래 지도부가 이렇게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1: 네.
0: 뭐 딱히
1: 예.
0: 반발할 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1: 예.
0: 지도부가 다 포함이 된 선대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네. 그 선대위가 오늘 이제 출범하는데 앞서서 지금 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0: 예.
1: 당대표가 2선으로 후퇴하지 않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 등록도 안 하겠다. 좀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거든요.
0: 예.
1: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앙선대위 상임위원장으로 장동혁 대표가 나선다. 그러면 이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정말 주 후보가 후보 등록을 안 하는 건지 좀 궁금증입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0: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지금 뭐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1: 네.
0: 그 뭐 앵커께서도 동의하실 텐데 우리 당이 지금 지방선거 판세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남양주는 더 어려운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예.
0: 그래서 현장을 직접 지금 발로 뛰시는 후보 입장에서
1: 네.
0: 현장의 민심을 들어보면 싸늘한 것이 느껴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절박한 심정 때문에 이런 호소를 하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주광덕 후보께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1: 예.
0: 지금 중앙선대위가 구성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1: 네.
0: 특징적인 것이 투트랙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0: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선대위는 중앙의 이슈들을 아까 앵커께서도 초반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공소시효라든가 사법파괴를 네. 저지하는 것에 어떤 주안점을 두고 중앙의 이슈들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가 청년정책이라든가 실물경제라든가 이런 거에 관해서 좀 강하게 대응하는 그런 선대위로 운영을 하고
1: 네네.
0: 지역선대위들은 또 지역선대위가 따로 그러니까 내 지역은 내가 챙긴다라는 기조로 지역을 그 밀착해서 좀 꼼꼼하고 따뜻하게 챙기는 그런 지역선대위로 간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주광덕 후보께서는 또 그 지역 특색에 맞게 지역의 좀 현장에 맞게
1: 네네.
0: 선대위를 꾸리셔서
1: 네.
0: 이렇게 가동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가졌는데 그 선대위 발족식에 장동혁 대표는 오지 않고 충북 경북 일정을 소화했단 말이죠.
0: 예.
1: 지금 말한 대로 그럼 이제 그 독자 선대위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지금 지역 선대위에서 하는 것과 중앙 선대위가 하는 것이
0: 투트랙 체제인
1: 투트랙으로
0: 거죠.
1: 예. 앞으로 남은 21일 기간을 그렇게, 운영할 것이다.
0: 그렇게 운영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1: 네네.
0: 그 뭐 서울시 선대위 출범식에 가지 않은 것도
1: 네.
0: 뭐 장동혁 지도부뿐만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원내 지도부도 같이 안 갔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은 지금 이제 지역마다
1: 네네.
0: 그 요청을 하는 곳을 우선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뭐 충남부터 시작해서 뭐 부산, 대구, 울산 그리고 경북까지 다녀오고 어제 다녀오고
1: 예.
0: 또 오늘은 또 충북을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선대위 그러니까 뭐 개소식에
1: 네.
0: 예, 오늘 다녀올 예정이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그렇게
1: 예.
0: 요청하는 곳 위주로 다니고 있다.
1: 네네.
0: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제 요청하는 곳, 그리고 중앙에서 가는 것이 힘이 되는 곳은 간다.
0: 힘이 되는 곳과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더 절박, 좀 더 필요로 하는 곳을
1: 네.
0: 우선순위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1: 네.
0: 서울시 선대위 같은 경우에는
1: 네.
0: 워낙에 그 오세훈 시장님이 중량급 인사십니다. 그리고 지금 사선하시지 않았습니까?
1: 네, 네.
0: 그래서 뭐 서울시 정책이라든가 비전을 봤을 때 뭐 오세훈 시장님이 뭐 상징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정원옥 상대당
1: 네.
0: 더불어민주당의 정원호 후보와 비교를 했을 때 워낙에 이 그 무게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민주당 진영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1: 예.
0: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후광 그리고 지금 보니까 캠프를 꾸린 것을 보니까 국회의원들 대거 합류를 했더라고요. 군당급 국회의원들 거느리고 있는데 그렇게 아니면 이제 그 오세훈 후보하고 체급 차이를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것과 이제 대비되는 선대위를 꾸리려면은 오세훈 시장님처럼 이번에 뭐 시민 위주의 선대위를 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중앙 선대위와도 뭐 비슷한 결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가는 것이 이제 상대당 후보와의 어떤 그 차이점?
1: 네. 네,
0: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는 데서 좀 효과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1: 네.
0: 그런 차원에서 당지도 선대위 출범식에 당지도부도 요청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국회의원들 소위 배지들이 대거 와가지고 이렇게 세를 과시하는 선대위가 아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1: 네.
0: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1: 지금 그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에 앞서 말씀하셨지만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위원회 TF를 설치를 하시고
0: 예.
1: 여기에 지금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을 위원장으로
0: 예.
1: 내세우셨어요. 자 지금 안 그래도 이 특검법과 관련한 메시지를 강하게 내고 있는데 이 주진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이 선거 기간 내내 관련한 메시지를 좀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하겠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0: 그렇죠. 우리 예. 주진우 의원님은 우리 당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공격수지 않겠습니까? 뭐 22대 국회 시작해서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수많은 특검법을 이제 발의하고
1: 네.
0: 일방 통과시키고 할 때에도 주진우 의원께서 뭐 필리버스터를 비롯해서 여러 사안에서 이제 뭐 법률 자문위원장도 맡으셔서 하셨고 그래서 전문성을 발휘하셔서 그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입법 폭거에 저항을 해오신 이력이 있고 법사위에서도 활약을 하셨습니다.
1: 예.
0: 그래서 누구보다 가장 잘 이 공소시설 특검법 저지에 있어서 활약을 하실 분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것 같고 당 지도부에서 네. 그래서 아마 위원장으로 임명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지금 그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이 공소시설 특검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보통은 조작기소 특검인데
0: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조작기소 특검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 이게 지금 선거에 국민의힘 지지율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세요?
0: 물론 이제 선거공학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도움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공소시설 특검법을 발의를 하면서 그것이 이슈가 되면서 이제 분위기 전환이 시작이 됐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 기점으로 이제 지지율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실제 여론이 안 좋으니까 대통령실에서 약간 속도 조절론을 내놨죠.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이제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의원이 어떤 인터뷰에서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10명 중 8, 9명은 공소시소가 뭔지 모른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공소시소라는 것이 뭔지 모르고 이 이슈가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고 있으니 잠깐 국민들이 모를 때 그냥 조용히 처리하면 되는 것인데 왜 선거를 앞두고 이 얘기를 꺼내서 시끄럽게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이 다 알게 하는가라고 하는 속내를 들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이 6.3 지방선거에서 어떤 선거용 이슈로 쓰기보다는 이걸 지방선거 이후에도 꾸준히 끌고 가서 반드시 이 특검을 저지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 당의 의지가 담긴 그런 어떤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실제로 그 한병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거 후에 이 특검법에 대한 뭐 내용 시기 절차 를 다시 이제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런
0: 그런 입장이죠. 왜냐하면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하는 것 또한 그 진정성을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초점은 대통령의 재판을 다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다. 그래서 수기를 거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금씩 손을 보더라도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인식하에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일이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는 완전히 붕괴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제 공통 인식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어제 크게 또 시장에서 일반 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진 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해서 이른바 국민 배당금제를 검토하는 거를 한번 얘기해 보자. 라고 글을 올려가지고 이걸 놓고 아주 지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0: 저는 정말 사실 쇼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사업에서 창출이 되는 이익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우리나라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거의 6천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합쳐서 거의 3천조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들어와가지고 영업이익이 막대한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노조가 또 이 영업이익을 근로자들하고 수익을 나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이제 협상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협상이 타결됐나요?
1: 협상 불발됐습니다.
0: 불발됐나요? 그렇게 됐는데 그런 와중에 또 정부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세운 이유가 뭐냐면은 구조적인 독점 구조로 인해서 벌어지는 초과 수익이기 때문에 이것을 환수해서 국민 배당금 내지는 뭐 다른 뭐 민간 부분에 투자를 하는 걸 검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라고 하는 기업이 혼자 성장.

0: 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기여에 의해서 그리고 또 나라의 도움에 의해서 성장한 기업이니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1: 네.
0: 우리나라에
1: 네네.
0: 어떤 기업도 그 논리에서 자유로운 기업이 없습니다.
1: 아.
0: 그리고 전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글로벌 기업들이 그 나라에서 자유로운 기업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 글로벌 시장의 어떤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이 그 원리 논리를 무시하고 국민 배당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상 거의 공산주의자적 발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 네.
0: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그 충격이었던 거죠. 블룸버그가 바로 전 세계에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1: 네네네.
0: 그래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주시장이 폭락을 했는데
1: 네네.
0: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걸 아주 위험한 신호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1: 네. 김영범 실장이 이제 또 해명은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초과 이익이라는 게 이제 초과 세수를 갖고 얘기한 거다라고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제 어쨌든 시장이 크게 흔들린 거는 또 사실이거든요.
0: 초과 이익을 초과 세수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국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초과 이익을 환수를 해서 나누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초과 이익이 아니라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많이 벌어지고 매출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법인세도 더불어민주당이 1% 더 늘리지 않았습니까?
1: 네네네.
0: 그래서 그만큼 영업이익이 많은 만큼, 그러니까 매출이 많은 만큼 법인세를 많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그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국가에 더 많이 기여를 하는 것이죠.
1: 네.
0: 그것은 당연히 세금으로 가서 국가 그 어떤 그 이 좀 공공복지라든가 나라를 위해서 사용이 되는 금액이 원래 사용이 되고 있었던 것을
1: 네.
0: 뭐 그렇게 따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제 회피하고 있는
1: 네.
0: 본질을 숨기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자 그 지금 그 영남에서 가장 관심 지역구가 이제 부산 북구갑이지 않습니까?
0: 예.
1: 지금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박민식 후보를 찍는 건 결국 장동혁 대표를 찍는 것이라면서 박 후보가 당선되면 장 대표 체제가 연장되고 보수 제거는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0: 네.
1: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0: 아 저도 그 뉴스 기사를 좀 보고 나서 좀 그 발언에는 좀 많은 실망감이 좀 있었습니다.
1: 네.
0: 예. 그 이제 한동훈 후보께서는 보수 재건을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 네.
0: 보수 재건을 얘기를 하시는 분께서 분열의 언어를 쓰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1: 네네.
0: 사실 범보수 후보들끼리 예를 들어서 박민식 후보와 그리고 한동훈 후보께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왜 보수 정치여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북구 주민들과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인 관심이 북구에 쏠려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 쏠려 있는 국민 여러분께 왜 보수 정치여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또 어필하는 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신다면 표가 북구에서도 범보수 표가 늘어날 것이고
1: 네.
0: 그리고 또 전반적인 이번 지방선거 판세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오히려 보수 후보끼리 약간 싸우는 구도로 그 파이를 나눠먹는 구도로 가져가시다 보니까 범보수 차원에서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다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장동혁을 찍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을 너무 이렇게 협소하게 보시는 게 아닌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은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사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당이 아닌 곳에서 공천을 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 그 후보를 찍는 것이 장동영을 찍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을 아주 좀 작게 보는 그런 시각이 아니신가
1: 네.
0: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 네. 예. 주말에 열린 개소식이 또 한날 1시에 600m 거리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는데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요. 개소식을 보니까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장동혁 대표 등등해서 마치 그 중앙당의 네. 대회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런데 비슷한 시각, 같은 시각이라고도 보도가 되는데 경남지사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또 그렇지 않았거든요. 박민식 후보 쪽에 너무 힘을 몰아준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어요.
0: 예. 저도 다녀왔는데요.
1: 네.
0: 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필요로 하는 가장 좀 우선적인 곳을 이제 우선적으로 찾아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네. 대로 네. 북구가 네. 또 중요한 곳 아니겠습니까? 부산이 어떻게 보면은 부산광역시장 선거가
1: 네.
0: 또 판세가 좀 박빙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북구라는 지역도 네네. 지역구도 또 상징적으로 또 중요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1: 예.
0: 이제 지도부가 이제 그 방문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대거 몰리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경남지사 후보 개소식에는 이제 정점식 그 정책위 의장님께서 다녀오셨는데
1: 예.
0: 거기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좀 뭐랄까요? 좀 덜 어렵다고 할까요?
1: 아.
0: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좀 덜 가신 것 같고
1: 네네.
0: 여기는 좀 어렵고 중요한 데다 보니까
1: 예.
0: 가시다 보니까 이렇게 몰렸는데 사실은 다 다닙니다. 북구만 북구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1: 아니다.
0: 예, 이진수 후보 개소식에도 다녀왔고
1: 네네네.
0: 그리고 또 오늘인가요? 내일인가 이번 주에 아마 하남갑에 이용 후보 개소식에도 또 가시고 아마
1: 네.
0: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필요로 한 곳을 우선적으로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좀 북구갑에 많이 모이긴 했는데요.
1: 네네.
0: 예.
1: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0: 예.
1: 근데 여론조사마다 사실은 좀 다릅니다.
0: 예.
1: 그래서 저희가 어떤 여론조사를 갖고 얘기하느냐도 사실 좀 신중한데요.
0: 예.
1: 일단은 이 여론조사에 갖고 질문을 저희가 준비를
0: 예.
1: 했습니다. KBS 부산 총국에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이번 달 8일부터 10일까지 부산 북구갑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500명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면접원에 의한 전화 면접 조사를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KBS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 여론조사에서는 후보자 지지를 물었는데
0: 네.
1: 하정우 후보 37%, 박민식 후보 17%,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30%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는
0: 예.
1: 박민식 후보가 3위로 나온 거죠.
0: 예.
1: 네네.
0: 예.
1: 오차 범위 내에서 하정우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것처럼 접전이라는 건 아니겠죠. 37이랑 30이지만 어쨌든 오차 범위 안에 있는
0: 예.
1: 걸로 나왔거든요.
0: 예.
1: 이런 여론조사도 있고요. 또 아닌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0: 예.
1: 일단 지금 여론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그거 이 여론조사를 설명을 드리려니까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요.
1: 예.
0: 그 뭐 ARS가 아니라 면접원에 의한.
1: 네. 이거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 면접조사였습니다.
0: 예. 면접원에 의한 여론조사라고 하니까
1: 예.
0: 제가 그 결과를 보면서 조금은 그 좀 더 많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1: 예.
0: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약속 대련하다시피 하면서 띄워서 내려보낸 하정우 후보가 생각보다
1: 예.
0: 많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닌가. 37%.
1: 네네네.
0: 그리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북구 시민들의 표심, 민심이
1: 네.
0: 그래도
1: 네네.
0: 범보수에게 그래도 힘을 실어주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1: 네네.
0: 우리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
1: 네네.
0: 아마 그런 데에는 그런 영향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 하정우 AI 수석이 부산 첫날 북구에 첫날 내려가면서 데뷔를 했는데 뭐 탈탈종우, 뭐
1: 네.
0: 오빠종우 뭐 이런 식으로
1: 네.
0: 데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부산 민심이 좀 더 이렇게 범보수에 쏠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30% 그리고
1: 네.
0: 박민식 후보가 17%라고 했으니까
1: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0: 예. 그나마 그 제가 이 KBS 여론조사를 그 전에
1: 네.
0: 그것도 보긴 봤던 것 같은데 그때는 아마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비슷한 걸 걸로 기억을 합니다.
1: 그 지난달 말 조사했을 경우에는
0: 예.
1: 비교하면은 하 후보하고 한 후보는 7% 6%씩 올랐는데 박민식 후보가 좀 내려간 걸로.
0: 그러니까 이번에 내려가지
1: 네,
0: 않았습니까?
1: 네,
0: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1: 네.
0: 우리 박민식 후보께서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1: 네네.
0: 한편으로는 그 한동훈 후보의 그 흡입력이 여전히 그래도 무시할 수준이 아니구나. 꽤 이런 어떤 그 어떤 소구력이 있으신 후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 아마 제 생각에는 한동훈 후보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그 유세 활동을 시작하시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다라고 보여지는데
1: 네.
0: 그러면 이제 바닥 민심을 쓸고 다니면서 직접 현장에서 아마 그 주민들을 많이 만나서 쇼토 그 스킨십을 하셨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1: 예, 예.
0: 근데 실제 한동훈 후보를 만나보게 되면 나이스하지 않습니까 실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아까 괜찮은 사람 같은데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게 반영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0: 하는데 아직 한 20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사실 선거라는 것은 지역의 대표 정치인을 뽑는 것은 진정성과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만큼 이 지역에 진심으로 임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리고 또 경험 이것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봐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박민식 후보의 진정성과 그리고 그곳에서 재선까지 했었던 그 박민식 후보의 그 경험이 또 빛을 발하는 그런 순간도 찾아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민식 후보께서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뭐 한동훈 후보께서는 뭐 전국적인 인지도도 갖고 계시고 또 어떤 쇼맨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강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바닥 그 현장을 돌면서 스킨십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게 진짜 이렇게 민심이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1: 제가 이제 한 40주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지금 조만간 국내로 그 피격된 H&M 화물호와 관련한 그 잔해 공격을 했던 그 잔해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통위가 현안질의가 일주일 후로 잡혔고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0: 저는 이거 정말 외교 참사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CCTV에도 공격 받는 그 장면이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 처음에 외부 공격이라고 돼야 되는데 처음에 해양수산부에서 그 피격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외교부에서 정정을 해 폭발과 화재가 관측이 됐다라고 이제 하면서 축소를 하다 보니까 초기 대응이 너무 실패했다. 그래서 원래 이 외교 관계에서 이런 대응은 빨리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대응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1: 시간상 말씀을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0: 고맙습니다.
1: 국민의힘 박충권 원내 수석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3: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전까지는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사라지겠고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지금은 선선하지만 낮부터는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서울 강릉 26도, 광주 27도, 대전 대구 28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높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서울의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아침 저녁은 선선해서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맑겠지만 오늘은 강원 산지에 내일은 남부 지방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3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1: 정치
4: 전격 시사
1: 뉴스
4: 전격 시사
1: 인터뷰
4: 전격 시사
1: 주식
4: 전격 시사
1: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4: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1: 와,

0: 전격 인터뷰 이번엔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예비 후보와 선거 현안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자, 그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 요새는 또 공소취소 특검법이라고도 얘기도 하시고요.
1: 네. 예,
0: 후보님이 제안한 그 보수 진영 광역 단체장 연석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흐름이 달라졌다.
1: 네.
0: 이런 평가 많이 들으시죠?
1: 네. 하나 바로 잡을 거는 보수 진영은 아니고
0: 예. 아, 예.
1: 네. 공소취소 특검법에 네네. 반대하는
0: 네네네.
1: 재정파,
0: 네.
1: 재시민단체 뭐 다 포함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경실련도 반대했는데 그게 보수 진영은 아니잖아요.
0: 그렇네요. 네. 예. 네.
1: 저는 뭐 처음에
0: 예.
1: 이거를 발의하다 한다? 왜 이래? 근데 5월 내에 처리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0: 그랬죠.
1: 야, 이 사람들이 정말 이게 무모하거나 아니면 정말 너무 대담하다. 어떻게 전국 선거를 앞두고 몇 보름 앞에 놔두고 이런 걸 처리할 수 있을까? 뭐 돌이켜 보면은 그동안에 민주당이 그 다수를 앞세워서 힘으로 밀어붙인 사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0: 네.
1: 그때마다 언론이나 정치 평론가들은 이거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돌이켜보면 한 번도 악재가 된 적이 없어요.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0: 네.
1: 지금 우리 뭐 딱 양당제 구도인데 한쪽이 너무 흥결이 많으니까 여기서 떠나가지고 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 같은 제3지대로 와야 되는데 제3지대는 또 언론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관성에 의해서 그렇게 눈길을 안 주시니까
0: 네.
1: 악재가 안 되니까는 이거 뭐 해도 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악재가 되건 말건 건 상관없는데
0: 네.
1: 제가 그래도 저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0: 예, 예, 예.
1: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 우리나라 저 상권분립이나 혹은 형사사법 체계,
0: 예.
1: 법치주의, 더 나아가 예. 민주주의가 어떻게 훼손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감수성이 예민합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이거는. 근데 제1야당이 앞장서서 마땅히 이걸 막아내야 되는데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급박한 심정에 같이 하자. 제일 급한 사람들 모여라. 지금 후보들이니까. 그렇게 던졌는데
0: 네네.
1: 뭐 다행히도 뭐 민주당에서 보류를 한다. 어쨌든 뭐 포기한다가 아니고 연기한다.
0: 네네.
1: 연기라도 했으니까 일단 눈속임이지만 다행이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자세를 바꿔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가 있잖아요.
0: 네네.
1: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0: 일단은 다행이다. 이거를 그러니까 생각하셨을 때는 선거와 직접 연관돼서 생각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1: 이게 뭐 이렇게까지
0: 네.
1: 사실은 그동안에 역풍이 없었던 걸 감안하면 감안하면
0: 네네.
1: 이게 이렇게 선거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라고는 생각을 솔직히 저는 못했어요. 역풍이 없었으니까 그동안에 민주당이 다수의 폭정을 저질러도 그냥 갔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뭐 오세훈 유정복 또 우리 김정철 후보까지 4명이
0: 네.
1: 모여가지고 시작했고 서명운동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고
0: 네네네.
1: 저 같으면 선거명함 뒤에다 QR 박아가지고 드리면서 요거 좀 동의하시면 서명해 주십시오. 아직도 계속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은 저 후보들은 거진 다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0: 네네.
1: 이제 선거 끝나면 아마
0: 네.
1: 만약에 민주당의 압승으로 이 선거가 끝난다.
0: 네.
1: 그러면 이거 우리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다 찍어줬다.
0: 그러면
1: 국민이 오케이를 한 거다. 동의한 거다. 라고 해서 밀어붙일 겁니다. 대선 이후에 그렇게 해왔듯이.
0: 네. 자, 그러면 뭐 선거 이후까지도 이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1: 선거 후보님? 이후로도.
0: 네.
1: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혹은 민주당이 포기하겠다는 말 나올 때까지는 계속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0: 네.
1: 이건 뭐 선거하고
0: 네.
1: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어디 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지 한국에서 왔다고 할 때 니는 법 그런 게 있다며 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를 들어
0: 네.
1: 그 어터니 클라이언트 프리빌리지라고 변호사 예, 특권이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의뢰인으로부터 들은 얘기 정보 에 대해서는 이거 오픈하면 안 되거든요.
0: 네네네.
1: 그런데 우리나라는 검찰이 거기 가서 압수수색을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죠.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 말하자면은 의사가 진료를 보기 위해 가지고 일정 부분 뭐 사진도 찍고 면담을 했는데 그게 다 털려요. 그러면 거기 가지고 뭐 내 프라이빗 단계 다 털린다라고 생각하면은 하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인 기준이 있어요. 기준하고 안 맞는 거죠.
0: 그러면 이후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수도권 광역단체장 연석회의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혹시 또 좀 진도가 나간 게 있을까요?
1: 저희는 이제 계속 저 서명운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0: 하고 계시고, 네.
1: 또한 선거운동 캠페인 중에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0: 네.
1: 명함의 QR을 받아가지고 그 서명을 좀 부탁드리고 혹은 이제 선거 현수막에
0: 네.
1: QR을 또 박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찍어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서명을 계속 온라인 서명을 이어갈 겁니다.
0: 네.
1: 일단 선거 기간 동안은 그렇고요.
0: 네네.
1: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이제 뭐 당선 여부에 따라 가지고 조금 태양은 달라지겠으나
0: 네네.
1: 재정파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까지 다
0: 네.
1: 해서 특히 대한변협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변협
0: 네.
1: 거의 지금 뭐 이익단체 비슷하게 됐어요. 대한변협의 위상이 저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한변협 협회장한테 야 니네 입장 밝혀라.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지금 라고 할 겁니다. 거기다가 뭐 참여연대라든가 민병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도 동참을 구할 겁니다.
0: 네. 지금 같은 경기지사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추미애 후보가 후보님을 향해서 검찰이 친정이라고 감싸냐 조작기소 실체가 명명백백히 밝혀진다고 하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분들의 명예 회복시키는 게 당연하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1: 제가 페이스북에다 네. 그렇게 썼어요.
0: 예예.
1: 지금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국민들 중에 처벌받은 분들 혹은 지금 수사 재판 받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다 억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분들 한 분 한 분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제11조입니다. 한 분 한 분마다 이런 특검법을 만들어 주신다면 내가 입 다물겠다. 왜 한 명만 예외가 돼야 되냐. 지금 이렇게 간다면 헌법 제11조를 개헌을 해야 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콤마 다만 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0: 네.
1: 이건 개헌사항입니다.
0: 네.
1: 그리고
0: 네.
1: 제가 뭐 검찰이 친정이라고 감싸는 거냐. 잘 아시겠지만 제가 2014년도 소위 문건 사건으로 영장까지 청구가 되고 3심까지 스트레이트 무죄를 받은 사람인데 그 과정에서 수사기소를 같이 하는 게 얼마나 이 확증 편향으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물론 수사할 때도 그런 게 조금은 있었지만 제가 칼자를 잡다가 칼 끝에서 보니까
0: 네.
1: 그 위협이 뭐 정말 세게 다가왔죠. 저는 처음부터 수사기소 분리해야 되는데 다만 수사기관은 그 특성상 가장 인권 혹은 재산, 명예를 침해할 수밖에 없는 권력작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견제받아야 되고 통제받아야 되고 감시받아야 되고 스크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수사를 하는 거로 검찰은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를 통제하고 지휘하고 그리고 수사기관의 독직사건
0: 네네.
1: 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된다고 저는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0: 네네.
1: 그걸 안 하고 저 문재인 정부 때 그 소위 말하는 적폐수사를 한다고 검찰의 특수부를 네. 있는 대로 키웠다가
0: 네.
1: 그다음에 뭐 6대 수사로 좁혔잖아요. 그거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0: 네.
1: 그런데 제가 무슨 친정이라고 감싼다고 그럽니까?
0: 알겠습니다. 지금 어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연어 술 파티 회유 등

0: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징계 청구했지 않습니까? 부당한 자백 요구를 했다. 수사 과정에 확인서 미작성을 했다. 뭐 이런 등의 이유로 정직을 청구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원래 이 징계를 하려고 한 게 여느 술파티를 해서 그 피의자들 회유해가지고 허위의 자백을 받아냈다. 이화영 부지사는 아직도 그 주장을 해요.
0: 네.
1: 나머지 김성태나 방용철 부회장 등 뭐 직접 관련자들 또 네. 설정한 변호사 등 나머지 관련자들 무슨 얘기냐 그런 거 없었다.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추는 게 여러 가지로 직간접적인 이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수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0: 네.
1: 그러니까 그걸 못 넣는 거죠. 당초 징계 사유는 그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건 빠졌어요. 그런데 술은 들어갔대요. 다만 박상용 검사가 컨트롤하지 못한 상태에 들어간 것 같다는 겁니다. 행위 책임입니다. 책임이 없잖아요. 책임이 없는데 어떻게 징계를 해요. 안 되니까 이상한 거 다 끼워놓은 거죠. 이거 수사 과정 확인서 미작성. 네. 제가 검사할 때 이런 거 없었는데 이게 뭐 아마 인지수사 과정에서는 이런 게 가끔씩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 뭐 잘한 건 아니지만은 네. 이걸로 과연 정직까지 갈 사항인가. 그리고 부당한 자백 요구. 검사는 사리에 맞는 거를 모아서 이 사람이 한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해야 되기 때문에
0: 네.
1: 당신 이러고 이러고 이러고 한 점을 봐서는 이건 당신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 검사는 속기사가 아닙니다. 조서를 친다고 안 하고 조서 꾸민다고 그러죠.
0: 네. 그렇게 얘기해요.
1: 그게 뭐 왜 그러냐면 구속요건에 맞게 실체적 진실 발견을 하는 과정을 최대한 요약적으로 담아낸다는 겁니다.
0: 네.
1: 자백 요구는 주리를 틀거나 고문을 하거나 혹은 협박을 하거나 했다면 이건 징계사유죠. 그게 아니라면
0: 네.
1: 실체적 진실 발견의 과정 중에 있을 건데 이걸 앞에서 부당하다? 그럼 뭐가 부당한 거죠? 그걸 확실하게 해야죠. 저는 이거는 지금 대검찰청의 검찰총장 직무대행인가요?
0: 네.
1: 그분 또 이번에 또 이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징계 요청을 법무부에다 했다고 그래요. 정말 이분은 아마 이제 검찰 곧 문 닫습니다만은 신라 경순왕보다 더한 정말 검찰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고 문 닫은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겁니다. 그런데 공소청장을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봐야
0: 네.
1: 역사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경기지사 얘기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기득권 양당 후보 말고 정말 찍고 싶은 사람이 아무리 봐도 저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 걸로 보도가 네.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1: 네, 네 그렇죠.
0: 예. 후보님밖에는 찍을 사람이 없습니까?
1: 선뜻 네. 뭐 주저함이 없이
0: 네.
1: 기표하는데 손이 갈 사람이 과연 있겠냐.
0: 네.
1: 실제 또 제가 시민들 만나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선언문에 지금 경기도에는 나쁜 후보 이상한 후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후보가 나왔습니다. 예.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0: 네. 아니 근데 출발은 좀 늦었어요. 네. 그렇게 뭐랄까 확신이 있으신데 왜 이렇게 출발은 늦으신 거예요?
1: 아유 물론이죠. 야, 우리는 거대 양당 카르텔 구조입니다. 일단 거대 양당의 기본적인 당 지지율이 기본 체력으로 가고 있죠.
0: 네네.
1: 그걸 먹고 들어갑니다.
0: 네.
1: 저희는 그게 없죠. 개인기로 뛰어야 됩니다. 제가 제1당 민주당에서 2014년 1월 달에 뛰쳐나왔습니다. 사당화가 되고 있고 또한 팬덤에 편승해서 방탄 정당화의 종결로 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공당이 할 짓이냐. 아무리 외치고 개선책을 내놔봐야 돌아오는 거는 조롱과 멸시 수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쳤을 수 없는 당이다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0: 네.
1: 그러면 제가 국민의힘은 왜 안 갔을까요? 당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은 대표도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전당대회에서 꼴등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1등이 되는 정말 수직적 당정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정당이었죠.
0: 네.
1: 그 또한 제 입맛에는 도저히 그거는 안 되는 당이었습니다.
0: 네.
1: 애초에 저는 만약에 양당이 잘한다면 영국처럼 뭐 미국처럼 지금 영국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도 개혁당입니다. 리폼 파티.
0: 네.
1: 보수 노동당이 저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어쨌든 과거의 영국, 과거의 미국처럼 양당이 잘 간다면 그 안에서 가장 맞는 쪽에 가지고 정치 활동하는 게 편하기도 하고 효과도 있겠죠. 그렇지만 언제부턴가 방탄만 하는 정당과 또 대통령만 쳐다보는 정당으로 변질이 됐던 게 이 양당입니다.
0: 네.
1: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깨기 위해서는 거대 양당의 카르텔 구조를 혁파하지 않고서는 이게 방법이 없다. 그래서 풍찬 노숙할 거 알고
0: 네.
1: 춥고 배고픈 거 알고
0: 네.
1: 나왔던 거죠. 고민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개초 체력이 없으니까 당 지지율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도저히 손이 간지 않는 후보들 나쁜 후보 이상한 후보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좋은 후보라고 조응천이 나갔을 때 아주 질이 멸렬한 성과를 거뒀을 때 또 조롱거리가 되고 양당 체제를 강화하는데 불소식으로 되지는 않나 라고 하는 고민 그 지점이 가장 주저하게 만든 거였는데
0: 네.
1: 그래 그럼 뭐 내가 언제 앞뒤 됐냐 이 물의 깊이는 알 수 없으나 민심이라는 부력의 힘을 믿고 그냥 한번 풍덩 뛰어들어 보자 라고 결심을 했던 게 좀 그때 일요일 저녁이었는데
0: 네.
1: 그전부터 한 열흘 동안 뭐 나온다 만다 뭐 이런 얘기가 저는 한 번에도 안 했습니다만 계속 나와가지고
0: 예.
1: 자칫 그때까지 안 하면 결정장애자 비슷하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주관적으로는 이 초읽기에 몰렸어요. 그래서 그때 일요일 밤 11시 58분에 페이스북을 올렸습니다.
0: 그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공약이 궁금합니다. 교통 얘기를 주요 공약으로 지금 내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번에 경기지사가 된다면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경기도의 교통 문제 해결 방안은 뭐가 있는 건가요?
1: 물론 GTX를 지금 한 2, 3년씩 지금 다 늦어졌고요.
0: 그렇죠.
1: 제3기 신도시 처음 들어오면서
0: 예.
1: 성교통 후입주를 정부가 내걸었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됩니다.
0: 네.
1: GTX가 원한 대로 안 되는 거는 국토부, 대광이, 경기도, 시군, 또 민자사업자
0: 네, 네.
1: 등등 각 곳에서 다 조금씩 엉켜 있어요. 그래서 이걸 경기도가 차고 앉아가지고 컨트롤 타워가 돼서 막힌 곳을 뚫겠다. 다행히도 제가 21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또 20대 국회 후반기 한 1.5년 동안 국토위원을 하면서
0: 네.
1: 국토위 여당 간사를 했어요. 그리고 제 지역구가 경기도에서도 가장 힘든 경기 동북부 남양주입니다.
0: 네, 네.
1: 남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려워요. 거기서 이 조금이라도 막힌 길을 뚫어보고자 8년 동안 막 있는 수 없는 수를 다 썼던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0: 네.
1: GTX의 속도를 붙이고 또 광역버스, M버스 증차 또 노선을 수정해서 최대한 환승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만차로 그냥 지나가는 통과하는 그런 허탈감을 없애게 하는 게 가장 급하게 해야 될 일인데 그보다 더 급한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0: 네.
1: 어쨌든 서울시나
0: 네.
1: 국토부 대광위하고 협의를 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0: 예, 예.
1: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0: 예.
1: 6개월이 됐건 1년이
0: 그렇죠?
1: 됐건.
0: 네.
1: 근데 취임 당일 당장에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제가 시민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0: 어떤 건가요?
1: 소확행인데
0: 네.
1: 캐치버스라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은 광역버스, M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각 번호 노선별로 줄을 길게 서야 됩니다.
0: 네.
1: 그럼 왜 그러냐? 제 몸이 순번 대기표예요. 요즘처럼 1년에 며칠 안 되는 좋은 날씨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곧 장마철이 와가지고 그렇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우산 아무리 써봐야 홀딱 맞습니다.
0: 그렇죠.
1: 눈이 와도 또 엄청 더운 날도 엄청 추운 날도
0: 네.
1: 미세먼지가 극심한 날도 예. 서 있어야 됩니다.
0: 예.
1: 왜? 내 몸이 대기표니까
0: 네.
1: 그 대기 번호를 사수하기 위해서 올 때까지 지킵니다. 서 있습니다. 근데 기껏 한 대 오는데 만차 돼가지고 그냥 가요. 통과해요. 네. 난감하죠. 지금 그게 우리 도민들의 현실입니다. 교통카드나 휴대폰에 앱을 깔아서 정류장에 태그를 하면 대기 순서가 나오게 합니다. 내가 탈 수 있는 차가 언제쯤 온다는 걸 알려줍니다.
0: 네.
1: 그러면 번호 받고
0: 네.
1: 주위에서 뭐 차를 한잔 마시시든가 뭐 서점 가서 책을 보시든가 뭐 자파를 쇼핑하시든가 하다가 시간 맞춰서 나가시면은 탈 수 있는 겁니다. 줄 서는 데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0: 네.
1: 인도에는 줄을 서는데
0: 네.
1: 중앙차로 교통섬 있죠.
0: 그렇죠. 예.
1: 거기서는 이게 폭이 좁아서 길이도 짧아서 네네네. 줄을 못 씁니다.
0: 네.
1: 어떻게 하느냐. 웅성웅성 되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몰려 계십니다. 그런데
0: 네.
1: 잘 아시겠지만 앞에 차들이 다 빠지면은 지금 들어온 차가 제일 앞에 있을 거죠. 그러면 뒤에서 기다리고 계신 분은 뛰어와야 되고 반대의 경우는 뛰어가야 됩니다.
0: 네네.
1: 폭이 좁습니다. 사람
0: 네네.
1: 많습니다.
0: 네네.
1: 실족하면은 안전사고 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타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0: 네.
1: 저 옆에 있는 사람을 경쟁자로 여기게 되는 아주 안 좋은 시스템입니다.
0: 그것도 바꾸실 수 있다.
1: 그건 그냥
0: 네.
1: 할 수 있습니다.
0: 네네.
1: 그냥
0: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제가 그 광역버스 기다리던 경험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1: 네.
0: 지금 그 경기도 현안 중에 하나가 반도체 산업이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발전 계획을 이미 진행이 되곤 있지만 뭐 또 지역에서 각 지역마다 우리도 클러스터 유치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후보님은 만약에 경기지사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1: 어저께 마침 하이닉스
0: 네.
1: 일반 산업단지에서 건설하고 있는 하이닉스와 국가산단 삼성의 부지를 보고 왔는데요.
0: 네.
1: 하이닉스는 지금 한참 올라가고 있습니다.
0: 네.
1: 저 어떻게 저 옮깁니까? 말이 안 되죠. 그냥 공장 짓고 아무나 와가지고 있으면 반도체가 뚝딱 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소부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S급 기술자가 있어야 되고 그 기술자들이 정조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고
0: 네.
1: 그다음에 용수가 있어야 되고 전기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교통,
0: 네.
1: 물류
0: 네.
1: 이게 다 확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은 표를 의식해서 우리 지역으로 데리고 오겠다. 심지어는 윤석열 정부가 국가산단을 거기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윤석열 내란의 끝은 반도체를 새만금으로 전북으로 데리고 오는 거다. 이런 구호까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다가 좀 잠잠했는데 그저껜가 뉴스에 보니까 환경단체의 어필에 대해 가지고 환경부 장관이
0: 네.
1: 그 전력 공급 계획을 한 달간 홀드시키겠다, 보류하겠다. 그런 기사가 또 났습니다. 이게 완전히 꺼진 불이 아닙니다.
0: 예.
1: 이건 지켜내야 되고요.
0: 네.
1: 그다음에 어쨌거나 제가 생각하는 경기도란 거는 서울 출근하지 않고 내 집 주변에서 좋은 직장 갖고
0: 네.
1: 출퇴근 스트레스 없이 그리고 서울보다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가족들과 여유롭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큰 클러스터가 들어오는데 이제 근처에 정주할 수 있는 정주할
0: 네.
1: 수 있는 게 그냥 뭐 집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0: 예, 그럼요.
1: 가족들도 거기서 충분히 네. 자기들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0: 네.
1: 그런 곳을 만들어 드린 게 제 꿈입니다.
0: 네. 아유 뭐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요.
1: 아니요.
0: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그리고 유튜브로도 저희가 나가니까요. 한 말씀을 해 주시죠.
1: 막막하네. 네. 갑자기 한 말씀 하라니까. 어쨌든 제가 뭐 쭉 말씀드린 맥락이 있을 겁니다.
0: 네.
1: 그 맥락은 저는 항상 듣는 얘기가 사람은 참 좋은데 당이 와 그러노. 당이 좀 그러네. 라고 하시는 말씀 많이 듣는데요. 여러분 저 당부

0: 찍으셨다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절대 과반 넘어가면 그다음에는 다수의 폭정을 합니다. 지금 의회주의 무너졌고요. 수기도 없습니다. 어느 당도 과반이 되지 않게 해야 되고 그 발판은 지방선거에서 제가 도지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조웅천 경기지사 예비 후보였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정격시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58분 날씨.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부터 점차 더워지겠습니다. 지금은 곳곳에 안개가 짙게 껴있는데요. 기온이 오르면서 차츰 사라지겠고 낮 동안 맑은 하늘에서 내리쬐는 강한 볕에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4도를 보였고 전국에서 기온이 가장 낮았던 곳은 강원도 태백으로 8.4도였습니다. 어제 아침보다는 전국적으로 조금 낮았지만 대부분 10도를 웃돌면서 쌀쌀하기보다는 선선하게 느껴진 곳이 많았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강릉 26도, 광주 27도, 대전과 대구 28도, 부산 제주 22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높겠고요. 예년 이맘때 기온을 2, 3도가량 웃돌며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조금 더 더워지겠고요.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아침 저녁은 선선해서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맑겠지만 오늘은 강원 산지에 내일은 남부지방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 베이징으로 출발하기 전 취재진에 시 주석과 논의할 것이 많다며 무엇보다 무역이 논의 대상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 전쟁과 관련해 시 주석과 장시간 대화를 할 거라고 언급하면서도 이란과 관련해 중국 측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시간으로 오늘 밤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을 시작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전쟁 전개 과정에서 자국을 공격한 이란에 대응해 이란 본토를 여러 차례 비밀리에 공습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각 12일 보도했습니다. 사우디가 이란의 영토를 직접 타격한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방 및 이란 관리들에 따르면 사우디 공군은 지난 3월 말 이란 내 목표물에 대해 보복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구체적인 타격 지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우디 측은 이를 통해 자국이 공격받은 것에 대한 명확한 보복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방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호르무즈